시동에도 이 뜨는 동네 어김없이 뒤따르는 뭐? 그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높아진 건물 임대료에 초기부터 이름을 알렸던 원조 가게들 있잖아요. 우리 그 동네 가면 딱 떠오르는 가게들, 터줏대감 같은 가게들이 있는데 그런 가게들이 이미 여러 문을 닫게 되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몇년 전부터 추진된 상생협약, 이 이러한 흐름을 바꾸고 지역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막고 기존 가게들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생협약을 체결을 한것 같기는 한데요. 네,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선생님은 이거를 진짜 계속 눈으로 네, 경험을 하고 있는데, 원래 상당히 좋아했었던 그 서울의 동네 중에 뭐 홍대 앞도 있고요, 이대 앞도 있고요, 가로수길도 있는데 그 동네들은 진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선생님 불과 어제도 다녀왔는데요. 예전에 선생님이 되게 좋아했었던 가게들이 다 없어져서 좀 네, 섭섭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젠트리피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우리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기억을 보시면 동그라미 니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네, 잘 보세요. 니은입니다. 자, 니은은 철거 재개발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수복 재개발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 니은. 자, 니은은 동그라미 디귿,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기존 주민과 상인들이 네,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현상. 그래서 여기서도 젠트리피케이션의 정확한 네,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출 문제를 풀었다면 우리가 49번 문제 같은 문제는 네, 아주 익숙하게 당연히 맞지 하고 지나갔겠죠. 자, 그다음 디귿. 동그라미 리을 보시면 지역의 다양성을 위해서 네,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의 전통적인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위주의 상권을 변화시켜야 될까요? 네, 아니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기역은 니은보다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 네, 계속 나오는 그런 요소들인데요.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성수동은 기역 대신 니은으로 선택을 했다고 했었죠. 어쨌든 정답은 니은과 리을, 정답 2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이고요. 2023학년도 10월입니다. 그래서 다음 글에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네, 우리 이거 혹시 읽어보셨나요? 선생님이 어릴 때는 약간 필독서 같은 국어책에도 지문이 실려 있었던 그러한 네, 소설이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나라와 한창 산업화 시기, 그리고 한창 일어나고 있는 이촌양도 도시화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 중에 급속한 도시화와 관련된 내용들, 그 모습들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급속한 도시화, 우리 급하게 먹은 밥은 어떻게 되죠? 체하게 되죠. 우리 도시화 단계,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에서 가장 많은 도시 문제가 발생하는 단계가 네, 가속화 단계입니다. 급하게 먹은 밥이라니까요, 여러분. 아직까지 도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준비? 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 너도 나도 막 이촌향도를 하고 있어요. 야, 도시에 가면 일자리도 많고 월급도 많이 준대.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 도시는요, 주택도 부족하고요, 학교도 부족하고요, 병원도 부족하고요, 심지어 도로와 상하수도도 부족해요. 사회 간접 자본도 깔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당연히 네, 이런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 부족, 교통 혼잡, 뭐 환경 오염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급속한 도시화의 네, 결과 선지 기억부터 봤는데요. 기억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 소설에 나타나는 1970년대. 자, 근데 여러분, 이두 번째 선지가요.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아예 안 했으면. 근데 이거는 딱한 번만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선지인데요. 이게 몇번 나왔거든요. 지금 1970년대죠. 니은 시기에 개발 제한 구역이 처음 지정되었다. 그래도 이 선지는 쉬워요. 왜냐하면 이 개발 제한 구역이 처음 시행된 데가 1971년이거든요. 네, 정확하게 1971년.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 1970년대에 네, 지정된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

제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은 1972년부터 1981년까지고요.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요. 그거는 1971년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쉽죠. 1970년대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포함되니까 이게 맞는데 앞으로 나올 선지들 좀 조심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도시 재개발로 터전을 잃은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철거 재개발 방식의 어두운 면을 묘사했다. 기존에 살고 있었던 거주지가 강제로 철거되고,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새로운 주거지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터전을 잃은 가족이 발생을 했겠죠. 왜냐면 철거 재개발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원거 주민의 재정착률이 낮고 이주율이 높잖아요. 자, 그래서 이 철거 재개발의 어두운 면을 묘사하고 있고요. 이후 원거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높일 수 있는 수복 재개발 방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지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디귿, 철거 재개발은 수복 재개발보다 기존 건물의 활용도, 이런 거 나온다고 했죠? 낮습니다. 예, 말씀드렸고요. 리을은 디귿보다 재개발에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 여러분 이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자본의 규모는 디귿이 훨씬 큽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아까 기억하고 니은에서 이미 맞았죠? 정답은 1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도시계획인데요. 여러분, 이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앞으로 수능 특강도 공부를 하실 거잖아요. 거기 또 적혀 있을 텐데, 이 도시계획을 하는 이유는 이 도시 공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목적은 산업화, 도시화가 너무나도 이제 급속하게 일어났을 때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도시를 정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가장 주요한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1970년대부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서 용도 지역의 종류를 구분하기 시작한 때가 1970년대인데요. 용도 지역은 이제 그야말로 이 토지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는 뭐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용도를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까지 세세하게 알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이거는 좀 체크를 할까요? 다시. 개발 제한구역, 1970년대로 묶여져 있는데, 정확하게 연도도 아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그래서 1971년부터, 시행이 되었다, 설정이 되었다라고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제1차부터 5차까지 국토종합개발계획 혹은 국토종합계획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도 되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그냥 이루어졌구나. 라고 읽어만 보세요. 자, 그럼 우리는 그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4번이고요. 2023학년도 3월 학평입니다. 3월이니까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로 출제되진 않았고요. 앞에서 봤던 그 내용 형태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시 재개발 사례 또 읽어볼게요. 가와 비교한 나아야 재개발 방식의 상대적 특성. 항상 이런 유형이 많이 나왔거든요. 자, 가를 보시면 이 동네는 서울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가구가 밀집하면서 생긴 대표적인 달동네가 있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거의 똑같은 지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달동네가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건물들이 전면 철거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다. 그냥 철거 재개발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그쵸? 자, 나를 보시면 이것도 정말 자주 나왔던 사례예요. 모든 교과서에 거의 다 실려 있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계속 출제가 되었는데요. 부산의 이 마을은 2000년대 선박 수리업이 쇠퇴하면서 지역 경제와 거주 환경이 악화되었다. 그러나 주민, 예술가 등이 중심이 되어 과거 산업시설에 공공예술품을 설치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으로 거듭났다. 여기가 대표적인 수복 재개발의 사례 지역입니다. 우리 부산 거기 약간 좀 스머프 마을처럼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예쁜 벽화 마을처럼 조성된 곳이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온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와비견 나재 개발 방식이니까요. 철거 재개발과 비교한 수복 재개발의 특징 찾아보면 될것 같아요. 자, 기역. 투입 처분의 규모가 크나요? 아니죠. 기존 건물을 활용하고요. 거의 유치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본의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훨씬 크죠. 자, 니은. 기존 건물의 활용도는, 네, 말 그대로 기존의 건물들을 활용하되 용도만 조금씩 바뀌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 디귿. 재개발 후에 건물의 평균 층수가 많다? 아니죠. 물리적 고도 변화, 층수의 변화는 이게 훨씬 더 뚜렷하게, 네, 변화하고요. 여기는 기존 건물의 층수가 거의 똑같이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정답은 아주 쉽게, 네, 니은만 맞는 2번입니다. 자, 55번 문항이고요. 2023학년도 6월 모평 문제였는데, 이것도, 네, 똑같은 유형이에요. 이제 보시면, 다음글은 도시 재개발의 사례이다. 나에 대한 가의 상대적 특성. 자, 일단 가나가 뭔지 알아야겠네요. 자, 가를 보시면, 이 지역, 이 마을일 때는 낙후 지역이었다. 그러나, 2010년 마을 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벽화를 그리고 조형물을 설치하였다. 그 결과 과거의 모습을 살리면서 마을 경관이 네, 개선되었다. 네, 앞에서 바로 풀었던 문제 두 번째 지문하고 같은 결이죠. 그래서 수복 재개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나를 보시면 이 동네일 때는 또 마찬가지 낙후 지역이었어요. 낙후 지역인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재개발하는 거죠. 그러나 2001년부터 어떤 이그뭐 주택 지구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기존의 달동네 지역은 전면 철거되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되었겠죠. 네,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나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지 결국은 철거에 대한 수복 재개발의 상대적 특징을 찾는 건데, 자,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요거 이종훈 선생님과도 연습을 해보셨을 테지만 선생님 또 하나의 또 팁을 드리면 이 X축, Y축, Z축 세 축이 나왔을 때는 그냥 차분하게 하시면 됩니다. 차분하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막 하지 마시고요. 하나를 딱 정하세요. 나는 위아래부터 볼 거야. 자, 건물 평균 층수가 높은지 낮은지 이 축부터 볼 거야. 그러니까 윗면인지 아랫면인지부터 볼 거야. 라고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복에 비해서 철거에 비해서 수복은요. 평균 건물 층수는 어때요? 네, 낮겠죠. 내려오시면 됩니다. 내려오세요. 그럼 정답이 벌써 D 아니면 E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번에 좌우로 할래요? 앞뒤로 할래요? 선생님 먼저 좌우로 먼저 볼게요. 자본 투입 규모가 어떻다고요? 네, 철거에 비해서 수복은 상대적으로 적겠죠. 자, 여기 저라고 돼 있는 요거 보셔야 돼요. 저고. 그래서 요쪽으로 옵니다. 그럼 정답이 벌써 D가 나와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기존 건물 활용도가 어떻죠? 수복은? 네, 높죠. 낮고 높고 높아요. 한번더 확인이 되죠. 정답이 D로 딱. 네,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 D입니다. 자, 우리 56번이고요. 다음 글에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도시 재개발은 토지 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그리고 도시 미관 개선, 생활 기반 시설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앞에서 개념 살짝 정리했을 때, 이 도시 계획 혹은 도시 재개발의 가장 중대한 목적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기역에서 살짝 좀요 기역 선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말이지만 도시의 미관 개선, 아주 좀 이제 아름답게, 그리고 생활 기반 시설 확충, 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병원, 학교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거네.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관련이 있겠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 재개발 방법에는 이 지역에서 행해지는 보존재개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존재개발. 그리고 기존의 건물을 유지하며 부족한 부분만 수리 혹은 개조하는, 네, 누가 봐도 수복재개발이겠죠? 그리고 기존의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하는 철거재개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노티피케이션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핵심 용어들 선생님이 미리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봤는데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건 보존 재개발이니까 자, 니은 선지에서 이게 뭔지 읽어봐야겠네요. 자, 보존 재개발은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느니 들어갈 수 있다. 어떤가요? 선생님이 보존 재개발은 보통 한옥 보존 사례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선지 맞죠. 네. 그다음 요 디귿은 선생님이 읽으면서 수복 재개발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철거 재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디귿을 보시면 수복 재개발은 철거 재개발보다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 네, 끊임없이 나오는 이거네요. 네, 자본의 규모는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철거에 비해서 낮겠죠. 그쵸? 자, 그다음 미음.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되면 지역 내 원거 주민의 비율은 어떻게 된다고요? 원 거주민들조차 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다. 원래 정말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서 슈퍼마켓 가게를 운영했던 주인이 임대료가 네, 너무 높아지니까 그 집의 그 가게 주인이 만약에 수십 년 동안 임대료를 냈다면 임대료 계속 높아지니까 네,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기출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죠. 그래서 최근에 생소하다라고 느끼면 안 돼요. 그럼 기출 문제를 안푼 거예요. 그래서 원거 주민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022학년도 6월 모평 1번, 아, 14번 문제, 57번 문항인데요. 자, 다음은 도시단원의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가장 적절한 학생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마찬가지예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출제된 지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보시면 사례가 나와 있죠? 그래서 도시 단원의 수업 장면인데요. 뜨는 동네의 역설이라는 주제로, 네, 서울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 신문 기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서울 서촌인데요. 서촌의 변화, 전형적인 그 한옥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골목길과 한옥으로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던 서촌이 한옥을 활용한 관광지와 상업 공간으로 바뀌면서 변화의 몸살을 앓고 있다. 서촌에 사람과 돈이 몰려오자 꽃가게 SC, 세탁소 KC가 떠나게 되었다. 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네, 요 사례로 나와 있고요. 자, 내수동의 변화. 종로구 내수동 일대는 슬럼화가 진행된 도심부로 한옥 등 노후 거주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도심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대규모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마찬가지로 이게 여기서처럼 이렇게 사례가 정확하게 명시된 건 아니지만 이런 대규모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섰다면 네, 기존에 여기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둘다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사례였고요. 그럼 뭐를 물어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갑을 보시면 가는 교외 지역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자, 가가 뭐죠? 젠트리피케이션이죠. 이 젠트리피케이션은요, 기존의 도심 혹은 원래는 발달되어 있었던 뭐 상업지구나 공업지역이 일단 낙후가 됐어요. 됐는데 그 지역이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이제 사람들 뭐 예술가들이라든지 혹은 소규모 자본으로 뭔가 사업을 시작해 보고 싶은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이 지역이 재활성화가 돼요. 일단 원래는 활성화가 됐다가 낙후화 됐다가 낙후된 지역의 임대료가 좀 낮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개성적인 공간으로 바꿔요. 그랬더니 입소문이 나요. 특히 요즘에 뭐 SNS가 발달한 그런 세상에서는 이 입소문이 정말 빠르게 날수 있죠. 그래서 그 지역이 되게 자연스럽게 관광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맛집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예, 더 활성화가 되겠죠. 그랬더니 그 지역에 원래 땅 주인들이 임대료를 막 높이는 거야. 보니까 장사가 잘 되네. 임대료 높여도 되겠다. 임대료를 높이는데 사실 원래 거기서 그 지역을 재활성화시킨 사람들은 소규모 자본으로 시작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네,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그런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는 게뭐 이러한 비슷한 사례들인데 방금 이야기했죠. 이거는 서울의 주변 지역이 아니라, 혹은 어떤 도시의 주변, 교외 지역이 아니라, 도시 내라니까요. 네, 도시

도시 내에서. 그래서 기존의 도심이나 원래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던 상업지구,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교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좀 조심하시고요. 자, 나를 보시면 서촌인데요. 서촌은 주로 철거 재개발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 곳이다. 이 변화가 아니죠. 네, 여기 보시면 한옥을 활용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복 재개발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자, 병을 보시면 다로 인해, 자, 다는 내수동에 변합니다. 여기 보시면 대규모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섰다라고 되어 있었죠. 자, 다로 인해 건물의 평균 층수가 높아졌겠죠. 네, 병 맞습니다. 자, 정을 보시면 다는 주로 보존 재개발 아니죠? 철거 재개발입니다. 철거 재개발. 자, 무는 다는 나보다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아니죠. 철거는 없어져요. 그곳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병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인데요. 58번.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과 지역 개발의 방법을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 58번 문항을 보시면 다음 자료에 갓 또는 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여러분, 이거 오늘 제일 그 앞부분에서 풀었던 50번 문항 기억나시나요? 그 50번 문항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2026학년도 6월 모평 문제였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 10월달 또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문제 유형이. 그러니까 2025학년도 10월 학평, 그리고 2026학년도 6월을 같은 해인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가원 그 앞에 적혀 있는 학년도하고 학력평가 그 학년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해가 맞아요. 이거도 헷갈리는 막 친구들이 있는데 같은 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6월에 나오고 10월달에 또이 똑같은 유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겠죠,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갓 또는 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그 문제점. 자, 일단 이거는 국토종합개발계획 토론회인데요. 국토종합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까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이 사회자의 물음에 이 왼쪽에 남성은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등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을 우선 지원하는 균형개발. 이렇게 미리 적을게요. 균형개발을 좀 옹호하는 입장이에요. 내용 자체가. 하지만 오른쪽에 여성은 대규모 공업단지를 건설하는 등 잠재력이 큰 지역을 선정하여 아주 오래전에 썼던 표현인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성장 거점 개발이죠. 혹은 불균형 개발이라고도 합니다. 성장 거점 개발 혹은 불균형 개발 이것과 비교해서 그래서 아주 뚜렷하게 그 입장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골랐고요. 그러면 가를 옹호하는 입장, 균형 개발을 옹호하는 입장이 이 성장 거점 개발을 비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투자의 효율성이 좋아질 수 있어. 그건 아니죠. 이 성장 거점 개발의 가장 핵심이 뭐죠? 효율성 추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라고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B로 적어주면 좋겠죠. 자, 근데 니은을 보니까 역류 효과가 클 경우 지역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예, 역류 효과가 뭐죠? 우리 꾸역꾸역 막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때요? 막 토할 것 같잖아요. 역류할 것 같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지역의 인구나 기능이 중심,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그 대도시만 막 인구, 기능, 자본이 넘쳐 흐르는 현상이에요. 이게 바로 성장 거점 효과에서, 성장 거점 개발에서 보통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원래는 파급 효과를 기대해요. 이 성장 거점을 성장을 시키면 주변 지역으로 이 효과가 파급되겠지? 그래서 파급 효과를 기대는 해요. 우리도 그렇게 기대했어요. 1970년대 제1차 국토종합개발 계획했을 때 그걸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뭐가 더 크게 나타났죠? 역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죠. 개발된 수도권, 남동임의 공업 지역 주변으로만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그 지역만 막 사람들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역류 효과인데요. 이 역류 효과 때문에 이 지역 격차가 커지죠. 그래서 성장 거점 개발을 비판을 할때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데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성장 거점

그다음에 균형을 비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네 지역만 개발해 달라고 님비 아 핀피 혹은 개발하지 말라고 님비 뭐 이런 지역 이기주의 초래하지 않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되니까 균형 개발은 지역 이기주의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리고 사업의 속도도 느리지 않냐. 뭐 이러한 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약간 조금 챙겨 가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지?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균형 개발은요, 지역 주민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왔으면 좋겠는 산업은 혹은 사업은 막 유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핀피죠. Please. 그죠? 근데 막좀 혐오시설이라든지 왠지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 그런 시설들은 절대 안 돼. 님비죠. Not in my backyard. 그죠? 자, 그러면서 이런 지역 이기주의가 초래될 수 있는 게 바로, 네, 바로 균형 개발에서의 문제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리얼,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낮아지는 건 아니죠. 선생님 방금 뭐라 했어요? 균형 개발에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정답 2번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을 좀 표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이 내용이 종종, 네, 출제가 되잖아요. 방금 문제처럼. 그래서 지역 개발 방법은 크게 성장 거점 개발과 균형 개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성장 거점 개발은 정부에서 이 거점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1970년대 이제 본격적으로 국토를 개발해야 되는데 얼마 안 되는 자본이잖아요. 이 얼마 안 되는 자본을 그래도 어디에 투입해야 이 효과가 빨리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잠재력이 있는 곳. 여기서 잠재력이란 인구와 자본, 여러 가지 사회 간접 자본이 그래도 좀 갖추어져 있는 곳, 그런 곳에 투자를 하는 게이 얼마 안 되는 돈의 효과를 빨리 볼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성장 거점 개발은 정부에서 이 거점을 지정을 해요. 지정을 해서 이런 사업해, 이런 거 건설해, 이런 거 만들어 하는 식으로 의사 전달 방식이 하향식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향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본이 별로 없는, 아직은 좀, 그렇게 풍부한 자본이 없는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이렇게 하고요.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 때 저런 거한 거죠. 그래서 투자 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해서 집중 투자를 하는 거고요. 경제 성장을 최우선시합니다. 일단은 빨리빨리 성장을 해야 돼. 그래서 효율성, 이런 단어들, 키워드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적은 투입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효율적 투자. 그래서 파급 효과를 기대를 해요. 하지만 방금 본 것처럼 무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매우 크다? 역류 효과. 주변 지역의 인구나 기능이 네, 대도시로 집중되는 그러한 효과입니다. 주민 참여도는 매우 낮죠. 균형 개발은요, 상향식이에요. 상향식. 그래서 주로 선진국에서 그래도 자본이 풍부한 낙후 지역에 투자를 할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에서 시행을 하고요. 균형과 형평성, 이런 키워드. 지역 간의 균형을 존중하고 지역 주민의 의사결정을 존중을 하지만 효율성은 낮을 수 있어요. 효과가 늦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 님비, 핀피 이런 게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성장 거점과 균형 개발과 관련된 58번 문항이었고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네,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우리 조금 더 남았거든요. 그래서 24번째 강의에서 이어서 우리 도시 단원 잘 마무리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의 권인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29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 그 가운데 성불평등 문항들, 지난 시간에 세 문항 풀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문항 한번 꼼꼼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듭 먼저 문제를 풀어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쪽 파트는 먼저 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분 조금 어렵거나 부담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문제를 풀려고 하는 시도 너무 좋지만 도무지 난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경우는 좀 예외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표는 각국의 직종별, 시기별 임금 성비를 나타낸다. 임금 성비가 뭐냐? 임금 성비라고 하는 것은 남성 평균 임금분의 여성 평균 임금 곱하기 백한 값을 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죠. 갑국은 A, B 직종 외에도 다양한 직종이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T년, T 플러스 10년, T 플러스 20년 전체 직종, A 직종, B 직종, 이렇게 대한 임금 성비에 대한 데이터가 표로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기억 선택지. 전체 직종에서 여성 평균 임금은 10년마다 10%씩 상승하였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60에서 70, 70에서 80이니까 10%씩 상승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제가 뭐에 밑줄 쳤어?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가 뭐라고? 남성 평균 임금분의 여성 평균 임금 곱하기 100, 즉, 임금 성비에 대한 데이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평균 임금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직종에서 10년마다 10만큼 커진 것은 여성 평균 임금이 아니라 지금 임금 성비를 의미한다라고 접근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 선택지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에 T년에 A 직종에서 여성 평균 임금이 400만 원이라면 남성 평균 임금은 200만 원이다. 지금 T년의 A 직종의 임금 성비가 50이 나왔습니다. 50. 그 말은 임금 성비라고 하는 게 남성분의 여성 곱하기 100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근데 여기서 여성 평균 임금이 400이에요. 400. 그러면은 남자는 얼마가 와야지 남자분의 400 곱하기 100한 값이 50이 나올까요?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200이 아니라 얼마? 800이 와야 되죠. 800. 800분의 400 곱하기 100 해야지. 2분의 1 곱하기 100 해서 50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니은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선택지입니다. T 플러스 10년에 A, B 직종의 여성 평균 임금이 같다면 남성 평균 임금은 B 직종보다 A 직종에서 높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성 평균 임금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분자 값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분자가 같다. 분자가 같은데 A 직종은 50이 나오고 B 직종은 70이 나왔어요. 그쵸? 값이 A 직종이 더 작게 나왔어요. 그 말은 분자가 같은 상황에서 A 직종의 분모값, 즉 A 직종의 분모값 뭐예요? 남성 평균 임금이죠. 그쵸? 이 값이 요 A 직종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여기보다 더 컸으니까는 결과 값인 임금 성비가 분자가 같다라는 전제 하에서 얘가 더 임금 성비의 결과 값으로 작게 나오겠죠. 왜요? 얘가 더 커서 분모인 남성 평균 임금이 B 직종보다 A 쪽에서 더 크기 때문에 결과인 임금 성비 값이 더 작게 나오는 것이죠. 그쵸?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남성 평균 임금은 B 직종보다 A 직종에서 더 높다, 높아서 임금 성비 값이 여기가 더 작게 나오는 거다라고 말하는 디귿 선택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을에 T 플러스 20년에 B 직종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균 임금은 같다? 왜요? 왜 그런데? 임금 성비의 값이, 즉, 남성분의 여성 곱하기 100의 값이 얼만데? 100이 나왔잖아요. 그럼 남성이 100이라 그랬을 때 여성도 100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디귿과 리을 연결시킨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

5번 갈게요. 23학년도 수능 10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었었던 그 문항, 몇번 문항이었죠?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항 중에서 52번 문항이죠? 52번 문항.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0번 문항. 자, 그 문항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유사한 어떤 풀이 방법을 또 가지고 있는, 또 개념이 적용되어져 있는 문항이 수능에서 10번 문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표는 갑국의 T년 연령대별 남녀 임금을 조사하여 구성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확인할 거는요, 여기 여성 임금비라고 하는 정보를 좀 먼저 확인해 주세요. 뭐냐면은 여성 임금비는 남성 평균 임금분의 여성 평균 임금 곱하기 백한 값이래요. 그럼 만약에 남성 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100이라고 했을 때 10대 같은 경우는 88, 20대 같은 경우는 90, 30대는 75, 40대는 61, 50대는 50, 60대는 47. 이렇게 읽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케이? 여성 임금비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이고요. 20대 기준, 20대 기준 연령대별 상대적 평균 임금은 20대 남성 또는 여성 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100이라고 할때 연령대별 남성 또는 여성의 상대적 평균 임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여처럼 마찬가지로 20대를 기준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20대 여성 임금비가 90이라고 그랬죠? 그럼 남성 평균 임금이 100이라고 그랬을 때 여성 평균 임금은 90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0대 기준 여기 남성 100이라고 했을 때 여성은 얼마? 여성은 이렇게 90이라고 하는 수치가 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똑같이 우리 저번에 문제 풀었던 것처럼 100일 때 90이야. 100일 때 90이면은 145일 때 얼마냐? 이거인 거지. 100일 때 90이면은. 100일 때 90이면은 145일 때 얼마냐 해서 여기 값을 간단한 비례식의 형태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구하면 여기 값이 얼마가 들어가냐면요, 여기가 130.5가 됩니다. 130.5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똑같이 100일 때 90일 때 105일 때 얼마냐라고 해서 또 구할 수가 있겠죠. 100일 때 90이면은 105일 때 이게 똑같이 얼마냐라고 해서 여길 똑같이 구해 보시면은 여기 얼마가 들어가냐면은 94.5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100일 때 90일 때, 100일 때 90일 때 60일 때 얼마냐? 60일 때 여기 또 얼마냐? 해서 여기 값을 또한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54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요 정도까지만 구해 놓은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선택지입니다. 기역은 180보다 작고 니은은 130보다 크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기역이 180보다 작고 그다음에 니은은요 130보다 큰지 여러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90이라고 하는 값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임금 여성비 90, 즉 남성 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그랬을 때 여성 평균 임금이 90, 즉 남성을 100이라고 했을 때 90%만큼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결국에 여기 만약에 180이다. 180이라고 가정해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180이다. 180이라고 했을 때 여기 여성 임금 여성비가 75죠? 100이라 그랬을 때의 75%만큼, 즉 남성이 100일 때 여성 평균 임금은 75. 이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180이라고 하면은 얼마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지. 180이 얼마? 0.75를 곱해 보는 거예요. 75. 75니까 0.75.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요거 계산하면은 135가 나옵니다. 135. 135. 그러면은 135 5가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얼마였어요? 130.5였잖아요. 그쵸? 180이라고 해서

했을 때 135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135가 나왔으니까 180보다는 작았겠죠. 그쵸? 그래서 요 내용은 맞는 거예요. 앞에 콤마 이전의 내용은요. 그 다음에요. 니은은 13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크다. 근데 보세요. 여기. 200일 때, 즉 여기 여성비가 인근 여성비가 61이라 그랬어요. 남성 평균 임금을 100이라 그랬을 때 여성은 61만 원, 즉 61%, 100 중에 61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0이라 그랬을 때는 얼마가 나오냐? 200이라고 했을 때는 0.61 곱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122인가요? 122가 나옵니다. 122. 여기 122가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니은을. 어떻게? 100일 때 니은이면은 90일 때 120이다. 아니면 90일 때 120일게. 그러니까 이렇게. 100일 때 니은이면은 90일 때 122다. 요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니은 값을 추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되냐, 니은이. 니은 얼마가 됩니까? 계산해 봤더니만은 135.5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130보다 135.5가 어때요? 크죠. 크죠. 그래서 니은은 130보다 크다라고 하는 1번이 뭐가 되는 거예요?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평균 임금은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40대가 가장 높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균 임금 보시면은요, 남성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여기. 200으로 40대에서 가장 높은 것을 알수 있죠?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요, 40대보다 어디요? 145라고 적혀져 있는 여기. 30대가 높은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모두 40대가 가장 높다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에 40대 여성 평균 임금은 40대 전체 평균 임금의 60%보다 작은가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40대 여성 평균 임금, 지금 여성 임금비가 60 1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 말은 결국에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남성 평균 임금이 100이라 그랬을 때 여성 평균 임금은 61만 원. 그럼 100 중에 61%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40대 여성 평균 임금만 놓고 봤을 때 60%보다 크죠? 그쵸? 큰데 결국에 이거를 전체로 한번 또 접근해 보자라고 하면은요. 남성, 이거 40대입니다. 40대. 남성을 100이라고 했을 때, 여성은 61인 거잖아요. 남성 100이라고 기준했을 때 여성은 61이기 때문에 100이 61%. 이미 이것만 가지고 봤었을 때 60%가 넘어가요. 그런데 전체, 전체,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야? 40대 전체 평균 임금을 또 물어보잖아요. 개별 평균 임금과 전체 평균 임금을 비교했을 때 전체 평균 임금은 개별 평균 임금 그 사이에 존재합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에서도 강조했었던 부분인 거예요. 쉽게 생각해봐, 우리 학교 시험 보면 맨날 평균 내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수학이 100점, 영어가 100점, 그 다음에 국어 90점이야. 근데 평균이 막 갑자기 200점이 나올 수 있어? 아니란 말이야. 100점, 100점, 90점 그 사이에 전체 평균은 존재한다고요. 그쵸? 그거의 그 논리. 그 논리. 그렇기 때문에 남성 중심으로 해서 여성도 60%가 넘어가기 때문에 전체 평균은 요 어딘가에 위치할 거란 말이야. 요 어딘가. 이쪽에 가깝게 위치하든, 이쪽에 가깝게 위치하든, 어때요? 전체 평균 임금도 60%보다 당연히 크겠죠. 크겠죠. 오케이? 전체 평균 임금도 만약에 100에 가깝게 위치한다고 해도 그것에 60이 되기 때문에 60%보다 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전체 평균 임금이 또 60일에 가깝게 위치하면은요, 더욱더 더 값이 또 커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작다가 아니라 크다인 내용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연령대

남녀 평균 임금 차이는 20대부터 60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20대, 100에서 90, 10 차이 나죠, 그쵸? 여기 만약에 180이라고 하면은 180이랑 그 다음에 130.5죠? 그러면 대략 한49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9.5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200과 그 다음에 122이기 때문에 또한 78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근데 여기는 190에서 94.5 얼마예요? 95.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14에서 54 어떻게 해요? 60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즉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즉 50대에서 60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꺾이고 있어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된 표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5번 선택지. 자, 50대 남성 취업자 수가 50대 여성 취업자 수의 1.5배다. 자, 남, 여, 그럼 50대입니다. 50대. 1.5배. 그러면 여기 1.5, 1 해도 되겠지만은 계산 쉽게 하기 위해서 3, 2 이렇게 할게요. 근데 1.5배 맞잖아요. 그러면은 50대 여성 임금 총액은 50대 여성 임금 총액 94.5에서 곱하기 이한 값이 되는 거죠? 요 값. 그 다음에요. 50대 남성 임금 총액은요. 남성은요. 여러분 얼마예요? 50대? 190이죠? 190. 그럼 190에다가 곱하기 3한 값이죠? 요거 하면 얼마예요? 요거 하면은 570이 나옵니다. 570. 그 570에 40%보다 크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에 0.4를 곱해보세요. 0.4를 곱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228이 나옵니다. 228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여기는 190이 나와요. 그러면 190이 228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크다가 틀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55번에 정답은 1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됐어요. 넘어갈게요. 56번 보겠습니다. 자,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자, 그림은 각국의 성불평등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예요. 가는요, 맞벌이 부부의 1일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을, 나는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을, 다는 고위공직자 수를 성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선택지 바로 보면서 비교해 볼게요. 1번에 가는 각국에서 성별 가사 분담의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주장에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분담의 격차가 심화되었냐? 봤더니만은 여기 격차는요, 어때요? 120이죠, 그쵸? 120. 여긴 어때요? 80이죠. 120에서 격차가 85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격차가 심화된 것이 아니라 완화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게 옳은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1번 선택지 오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가에서 맞벌이 부부 중 여성의 1일 평균 가사 노동 시간 대비, 요게 분모가 되는 거죠, 그쵸? 요거 대비 맞벌이 부부 중 남성의 1일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은, 요 뒷부분이 분자가 되는 겁니다. 즉 여성분의 남성인 거죠. 요 붉은색 분의 투명한 거, 요거가 되는 거예요. 2010년 같은 경우는 어때요? 180분의 60, 얼마예요?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쵸? 2020년은요, 160분의 80. 160분의 80이 돼서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것의 1.5배다? 1.5배는 2분의 3이죠? 여기다가 2분의 3을 하면은 4분의 3이 나오잖아요. 3분의 1과 4분의 3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1.5배다라고 하는 거 잘못된 설명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3번에 나에서 2010년 대비 2020년에
남성 정규직

월평균 임금 상승률과 여성 정규직 월평균 임금 상승률은 동일한가? 남성 구해봤더니만은요, 3000에서 3500. 3000을 기준으로 해서 500만큼 증가 곱하기 100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성은요, 2500에서 3000. 2500을 기준으로 해서 500만큼 증가 곱하기 100이 되겠네요. 500만 보고서는 상승률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상승률을 항상 이런 식으로 출발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분모를 해서 값을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히려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작은 어디? 여성이. 여성이 더 상승률이 더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선택지. 다에서 2010년 대비 2020년에 전체 고위 공직자 수 증가율. 남성 고위 공직자 수 증가율의 두 배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전체는 결국에 남성과 여성을 더해준 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2010년에는 400에서 100이니까 500이에요. 그쵸? 2020년에는 500에서 250이니까는요. 700, 50입니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럼 전체 고위 공직자 수의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500을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250만큼 곱하기 100한 값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남성 고위 공직자 같은 경우는 400에서 500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400을 기준으로 100만큼 증가한 곱하기 100. 요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지금 2분의 1, 즉 2분의 1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50인 거죠.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1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얼마예요? 25가 됩니다. 5. 그럼 요것에 얼마? 곱하기 2한 값. 두 배. 두 배가 얘랑 같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번에 다는 나와 달리 경제적 측면의 성불평등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이다. 경제적 측면은 뭐예요? 나, 정규직 월평균 임금. 요게 경제적 측면에 부합하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와 달리가 아니라 오히려 나아가 여기랑 연결되어지는 설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56번의 정답은요? 4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57번으로 가겠습니다. 57번에 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9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9번 문항.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연구자 갑이 A국 동그라미 기업 직원의 연봉 구간에 따른 성별 분포와 여성비를 조사한 것이다. 단, 동그라미 기업의 연봉은 1구간에서 시작하며 근무 기간에 비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무 기간에 비례한다. 보시면은 1구간 2만 달러 미만, 2구간 2만 달러 이상 4만 달러 미만, 3구간, 4구간, 5구간 쭉쭉쭉쭉 연봉 구간이 나와 있고요. 구성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성 비율은요. 전체 남성, 전체 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성비라고 하는 것도 구간별로 각각 값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좀더잘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 0.6이라고 하는 전체 여성비의 값에 주목을 해줘야 돼요. 여성비라고 하는 것은 남성 수분의 여성 수의 값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0.6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남성 수 100명이라 그랬을 때 여성 수 얼마라는 거예요? 62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1번 선택지. 전체 여성 직원 수는 얼마예요? 요 0.62에 따라서 남자를 100명이라 그랬을 때 62명이죠? 전체 직원 수. 전체 직원 수는 남자와 여자를 더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162 더하면 얼마예요? 160 2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162의 62가 62%냐.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직원들을 혼동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 직원 수를 100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남성을 100이라고 놨었을 때인 거기 때문에 남성 100일 때 여성 60이니까 두 개를 더해야지. 두 개를 더해야지 전체 직원 수가 되는 거잖아.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2보다 더 값이 작아지겠죠. 그쵸? 분자는 62인데 분모가 더 100보다 더 커졌잖아요. 162가 됐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오답이다.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고요. 2번에 1구간에 해당하는 남성 직원 수는 남자가 100명이라 그랬을 때 남성 5%죠? 100명이 5%니까 5명. 5구간에 해당하는 여성 직원 수. 5구간 똑같이 5%죠? 5%, 5%니까는 어때요? 뭐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다르다. 이렇게 비교해 볼수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에 5%라고 하는 것은 100명 중 5%인 걸 말하고요. 여기 5%라고 하는 것은 62명 중 5%가 되는 겁니다. 62명 중 5%. 그러면은 당연히 100명 중에 5%가 62명 중에 5%보다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 직원 수는 5구간에 해당하는 여성 직원 수보다 적다가 아니라 많다가 되겠네요. 2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3번에 4구간에 해당하는 남성 직원 수. 4구간에 해당하는 남성 직원 수100 중에 15%니까 15죠. 4구간에 해당하는 여성 직원 수. 어때요? 7인데 100 중에 7이 아니라 62 중에 7인 거예요. 62 중에 7. 62 중에 7이기 때문에 4.34가 나옵니다. 4.34. 4.34. 그러면은 요것이 8% 맞냐? 8%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4.34에 3배 한 것보다도 이 값이 더 크잖아요. 3배보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 많다라고 하는 내용은 잘못된 설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1구간에서 5구간으로 갈수록 각 구간의 여성 직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성 직원 수. 감소합니까? 62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 1구간에서. 62명 중에 13%였는데, 62명 중에 2구간 봤더니만은 57%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1구간에서 2구간으로 갈 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라고 하는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라는 부분이 잘못됐다. 어디? 1구간에서 2구간은 증가하기 때문에. 5번에 1구간에서 5구간으로 갈수록 각 구간의 전체 직원 중 남성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 여러분, 전체 직원 중 남성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 전체에서 남자가 차지하는 포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정도. 정도. 그 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왜? 남성분의 여성 수라고 하는 여성비라고 하는 값의 흐름을 보세요. 어때요? 1.61에서 1.1, 0.38, 0.29, 0.16. 어때요? 점점점 남성분의 여성, 남성 수분의 여성 수라고 하는 여성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직원에서 상대적으로 남성 직원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그 비율의 값은 지속적으로 거꾸로 증가하겠죠. 여성비가, 남성 수분의 여성 수라고 여성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니까 반대로 남성 직원이, 전체에서 차지한 남성 직원의 그 비율은 반대로 지속적으로 상승, 증가하게 된다. 라고 하는 5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성비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했다면 5번 선택지 정답 찾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20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5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성별에 따른 임금 수준의 차이는 자, 임금 성비라는 지표를 통해서 파악해 볼수 있다. 임금 성비는 여성의 평균 임금, 남성의 평균 임금, 즉, 곱하기 100인데,
분모를 남성의 평균 임금으로 하고 분자를 여성의 평균 임금. 거기에 곱하기 백한 값으로 계산한대요. 표는 각국의 성별에 따른 월 평균 임금의 변화 추이를 전체 업종과 동그라미 업종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임금 성비가 전체 업종 남녀, 동그라미 업종 남녀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1번 선택지부터 천천히 꼼꼼하게 한번 해볼게요. 1번에 전체 업종에서 T년과 T+2년의 임금 성비는 같은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T년의 전체 업종, T년의 임금 성비는 남자분의 여자잖아요. 1000분의 600. 1000분의 600 곱하기 100인 거죠. 그쵸? T+2년은요? 2000분의 1500이죠? 2000분의. 2000분의 1500 곱하기 10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앞에 거는 요 앞에 T년 같은 경우는 1000분의 600 곱하기 100 하니까 60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2000분의 1500 곱하기 100 하는 경우는 얼마가 나와요? 75가 나오기 때문에요. 같다라고 하는 설명이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임금 성비는 모두 임금 성비는 모든 시기에서 동그라미 업종이 전체 업종보다 낮다라고 했는데요. 구해봅시다. 다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체 업종, 그 다음에 동그라미 업종 이렇게 표시하고요. 여기 T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1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2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좀 띄어서 쓸게요. 분수로 표현해야 되니까 조금 띄어서 여기 동그라미, 이거 동그라미 업종입니다. 동그라미만 표시하는 게좀 그러네. 자, 그럼 전체 T년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구했듯이 1000분의 600이죠? 1000분의 600입니다. T 플러스 1년은 1500분의 900이죠? 남성분의 여성이잖아. 이렇게. T 플러스 2년은 2000분의 1500. 2000분의 1500.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얘들아. 그 다음에 동그라미 업종 같은 거 해볼게요. 남성분의 여성 800분의 700. 800분의 700. T 플러스 1년은 1300분의 1200. 1300분의 1200. T 플러스 2년은 1800분의 1800이네요. 그쵸? 1800분의 1800. 요렇게 다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였어? 모든 시기에서 동그라미 업종이 전체 업종보다 낮은가라고 물어보는데, T시기 비교해보면 어디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죠. 그쵸? 이쪽은요, 1500분의 900이 더 커요, 1300분의 1200이 더 커요. 이쪽이 더 크죠? 이쪽은요, 2000분의 1500이 커요, 1800분의 1800이 커요. 이쪽이 더 크단 말이야. 그러면은 모든 시기에서 전체 업종이 아니라 동그라미 업종에서 임금 성비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시기에서 동그라미 업종이 전체 업종보다 낮다가 아니라 높다라고 해야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오답인 것을 확인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동그라미 업종과 달리 전체 업종에서는 성별 임금 수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전체 업종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T년에 1000분의 600 곱하기 100이잖아. 그럼 얼마야? 60이야. T 플러스 1년에 1500분의 900 곱하기 100이야. 1500분의 900도 얼마야? 5분의 3이잖아. 3, 5, 15, 3, 4, 5구니까. 5분의 3 곱하기 100이야. 얼마가 나오는 거야? 60이야. 그 다음에 T 플러스 2년에 2000분의 1500 곱하기 100이야. 요거 얼만데? 4분의 3. 4분의 3 얼마야? 75란 말이야. 그러면 T년, T 플러스 1년, T 플러스 2년. 요 구간 어때요? 요 구간은 오히려 값이 커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업종과 달리 전체 업종에서는 성별 임금 수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심화가 아니라 오히려 개선되고 있는 거죠. 개선. 남성분의 여성, 남성 분모분의 여성 분모, 분자. 남성 평균 임금분의 여성 평균 임금에 곱하기 백한 값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더

지금 T 플러스 1년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상승률이잖아요? 그러면 T년과 비교해 줘야 되겠죠? 요렇게 비교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 1000을 기준으로 해서 500만큼 지금 증가해서 곱하기 100한 값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2년 같은 경우는 전년에 T 플러스 1년이니까 요렇게 비교해 줘야 되는 거지? T 플러스 2년 같은 경우는 어때요? 1500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500만큼 증가해서 곱하기 100한 값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분자가 똑같이 500, 500이니까, 이 차이가 500, 500이니까는 달라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여기는 1000분의 500인 거고요. 여기는 1500분의 500이기 때문에 동일한 거가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동그라미 업종에서 월 평균 임금이 전년 대비 상승률은 T년과 T 플러스 2년 모두 여성과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어 볼게요. 자, 전년 대비 T 플러스, 여기 T 플러스 1년, 그 다음에 여기 T 플러스 2년. 이렇게 적어 보고, 좀 적어 보고요. 그 다음에 여성, 그 다음에 남성 이렇게 한번 적어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동그라미 업종이라고 했죠? 이게 아래쪽을 봐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전년 대비 상승률이라 그랬으니까는 지금 여성 같은 경우는 700에서 1200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700에서 500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곱하기 100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는요. 800에서 1300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800에서 지금 500만큼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곱하기 100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디가 더 커요, 여러분들? 어디가 더 크니? 500, 500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작을수록 크기 때문에 이쪽이 더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T 플러스 2년 볼게요. T 플러스 1년 전년 대비니까 2년 같은 경우에는 1년 여기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여성은 1200을 기준으로 1800이 됐어요. 그럼 1200을 기준으로 600만큼 증가했다. 곱하기 100 해주는 거고요. 남성은요, 1300에서 1800이 되는 거죠. 1300을 기준으로 해서 500만큼 증가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더 큽니까? 지금 분자도 이쪽이 더 크죠. 분모는 이쪽이 더 작죠. 분자가 클수록, 분모는 작을수록 값이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더큰 것을 알수 있어요. 분자는 클수록, 분모는 작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전년 대비 T 플러스 1년, 전년 대비 T 플러스 2년 모두 다 남성보다 여성이,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라고 말하는 5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58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으로 갈게요. 자, 22학년도 3월 학력 평가 13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표는 갑국의 5년 전 대비 성별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을 나타낸 거예요. 자, 갑국에서 남성 근로자 수와 여성 근로자 수는 항상 같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항상 같다. 수가 같다. 그 다음에 2005년에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두 배이다. 라고 하는 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두 개의 정보가 문제를 풀어내는 중요한 실마리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먼저 확인해 줄수 있는 건 뭐냐면은 2005년의 값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5년 전 대비 성별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2005년에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두 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을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200이라고 하고 여기를 100이라고 놓아서 이 조건에 먼저 충족시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 5% 상승한 거 값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요. 200에 5%는 10이죠? 그러면 210 요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100에 7% 플러스 값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107이다.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 값을 구해놓은 이유는 선택지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미리 한번 구해놔 봤습니다. 오케이. 자, 1번에 2005년 대비 2010년에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은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은 12%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체 값은요, 개별 값들 사이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앞서 풀어본 문항에서도 이야기했잖아. 우리가 국어, 그다음에 수학, 그다음에 뭐 영어, 이렇게, 그다음에 뭐 사회, 이렇게 있는데, 영어 이렇게 있는데, 국어 수학은 100점이야. 영어는 90점이야. 그 다음에, 사회도 여러분, 우리 사회문화 하니까 100점 맞아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요거 개별 값들은 요거 100점짜리 3개, 90점 하나야. 그렇게 되면은 요곳의 전체 평균은 어디에 위치하는 거야? 어디에 가깝게 위치하는 거야? 100점에 가깝게 위치해서 전체 값이 존재하게 되겠지. 즉, 전체 값은 개별 값들 어디에 존재한다? 사이에 존재한다. 개별 값을 벗어나서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요 주어진 네 과목의 데이터만 가지고 평균이 갑자기 150이 나온다. 평균이 갑자기 뭐 80이 나온다.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 말은 결국에 여기 지금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이라는 개별 값과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이라는 개별 값이 주어졌지. 2010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5에서 7%. 물론 다 전년 대비 상승률인 거잖아. 5년 대비. 그리고 여기는 7에서 9, 13에서 11. 개별 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럼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다 2010년 같은 경우에는 2005년 대비 어디? 지금 6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난데없이 6이 왜 나와요, 선생님? 남성 근로자 수와 여성 근로자 수가 항상 같다라고 했잖아. 1대1이라고. 그럼 정 가운데 위치하게 되는 거잖아. 똑같은 간격으로 있어야 되는 거지. 양쪽 개별 값과 가운데 전체 값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5와 7의 중간인 6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8이 되는 거예요. 7과 9 사이. 여기는요, 12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정보, 2005년에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두 배다라고 하는 정보가 주어졌어요. 이 정보를 활용해서 보면은 결국에 임금 상승률의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은 6보다, 즉 5와 7 중에 어디랑 더 가깝게?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이 여성보다 이두 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쪽에 더 가깝게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상승률이 위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6보다 어떻게 작게 형성되겠지. 5에 가깝게. 이해됩니까? 그다음에 얘도 남성에 가깝게니까 8보다 작게 위치하면서 7에 좀더 가깝게. 그다음에 얘는요. 남성에 가깝게 위치해야 되니까 10인데 12보다 커서 13에 가깝게. 이렇게 위치하는 값을 가질 거라고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아, 이렇게. 그래서 6%가, 12%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주어진 단서 조항과, 자, 이러한 내용들 선생님이 수능 개념, 수능 특강에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그 내용이, 물론 요 성불평등 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 분석 파트, 사회복지제도, 인구 부양비 등 다양한 파트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아주 흔하게 많이 적용되어지는 핵심 문제풀이 기법이기 때문에 꼭 챙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항 볼게요. 자, 5년 전 대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은 2010년이 2015년보다 크다. 클 수가 없는 게 2010년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5에서 7, 5에서 7 사이에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이 결정될 거라고요. 2015년, 2010년 대비 여기 7에서 9죠? 7에서 9 사이에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이 결정될 거라고요. 그럼 2010년이 2015년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번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에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간의 평균 임금 차이는 임금 차이

경우에는 자, 2005년이 2010년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2005년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지금 200에서 100을 빼주면 돼. 이거 하려고 지금 아까 전에 요거 작업해 놓은 거예요. 200에서 100이니까 얼마죠? 100이죠, 100. 200에서 100 빼니까. 2010년에는요, 상승률이 반영돼서 210에서 107인 거예요. 두 개를 빼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3이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005년이 2010년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이렇게 해야지 옳은 내용인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선택지 볼게요. 4번 선택지,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이거 분모죠, 그쵸, 분모.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2015년이 2020년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거꾸로 표현하면 무슨 말일까요? 2020년이 2015년보다 작아졌다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2015년이 2020년보다 크다라고 하는 말을 거꾸로 표현하면은 2020년이 2015년보다 작은지를 확인해 주면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분모가 전체 근로자라고 그랬어. 전체.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분자는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15년에서 20년 넘어갈 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는, 일단 여성은 얼마예요, 여성은? 여성은 11이죠, 11.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15년 대비 20년 갈때 11%. 11%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어때요? 10인데, 남성 쪽으로 더 가깝게 위치해서 12보다 크다라 그랬잖아요? 12보다 큰 값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15년에서 20년으로 넘어오면서는 결과값이 어때요? 둘다 증가하지만은 분자가 증가하는 것보다 분모가 증가하는 게더 크죠? 그러면은 나오는 결과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전년보다 더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15년이 2020년보다 크다가 맞고 거꾸로 표현하면은 20년이 2015년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로 성립하는 것이죠.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자, 5번에 2010년 대비 2020년에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모두 평균 임금이 20% 상승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뭐, 이거 그냥 7이랑 13 더해서 20%, 9에서 11 더해서 20%,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표의 의미는 뭐예요? 2005년 대비 2010년에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 5% 상승했다. 또 2010년 대비 2015년에 또 그것의 7%가 상승했다. 2015년 대비 2020년에 또 그것의 13%가 상승했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거고,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도 2005년 대비 2010년에 7% 상승했다. 그걸 기준으로 10년에서 15년에 또 그거 기준으로 9% 상승했다. 또 15년에서 20년에 그거 기준으로 11% 상승했다. 이것을 말하는 데이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어진 데이터를 합해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번에도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서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 6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33쪽이고요. 22학년도 수능 7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그림은 갑국의 정보 분야 남성과 여성의 임금 지수를 비교한 거래요. 자, 정보 분야 남성 또는 여성의 임금 지수는 정보 분야 남성의 평균 임금과 여성의 평균 임금을 합한 값을 100으로 해서 남성 또는 여성의 평균 임금을 나타낸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오른쪽에 정보 분야 남성과 여성의 임금 지수가 나와 있는데요. 남성 65, 티년, 남성 65, 여성 35, 더해서 100이죠. T 플러스 10년에 남성 60, 여성 40, 더해서 100이고요. T 플러스 20년, 남성 55, 여성 45에서 더해서

100인 것을 알수 있어서 제시문에서 여기서 이야기한 남성 평균 임금과 여성 평균 임금의 합한 값을 100으로 했다. 자, 요 내용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택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T년, T 플러스 10년, T 플러스 20년 모두에서 정보 분야 남성의 평균 임금이 정보 분야 여성의 평균 임금보다 많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네, 맞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T년에서 T 플러스 10년, T 플러스 20년 모두에서 정보 분야 남성과 여성의 임금 지수를 비교했을 때다 남성의 임금 지수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기에서 정보 분야 남성의 임금 지수가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두 개를 합한 것이 100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정보 분야 남성의 평균 임금이 정보 분야 여성의 평균 임금보다 많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 옳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억 정답이고요. 자, 니은 볼게요.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에 정보 분야 남성의 임금 지수와 정보 분야 여성의 임금 지수 간 격차. 격차는 10% 감소했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T년 같은 경우에는 둘 사이의 격차가 얼마죠? 둘 사이의 격차가, 네, 여러분, 30입니다. 그쵸? 그리고 T 플러스 10년 같은 경우에는요, 둘 사이의 격차가 얼마죠? 20인 것을 알수 있어요. 설마, 이걸 보고서 30에서 20이 됐으니까 10% 감소했네요. 자, 니은 선택지 맞는 내용이네요.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봤었던 것처럼 증가율, 뭐 감소율, 이런 것들을 선택지로 많이 물어봤었을 때는 항상 출발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의 차이를 분수의 형태로 접근해 줘야 돼요. 그래서 30을 기준으로 해서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인 거잖아요. 그래서 30을 기준으로 해서 30에서 20, 즉 10만큼 지금 바뀐 거죠. 그쵸? 감소한 거죠. 곱하기 100을 말하는 거니까 이것은 약 33%가 감소했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 잘못된 내용인 거를 알수 있어요. 지금 뭐 감소율이든 증가율이든 항상 눈에 보이는 숫자의 단순한 격차만을 항상 선택지에서 오답으로 유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항상 증가율, 감소율을 판단할 때는 출발하는, 이렇게 연도를 항상 비교한단 말이야. 그래서 시기를 비교하게 되는데 출발하는 시기를 기준, 분모로 한 다음에 그 차이를 분자로 둬서 곱하기 백한 값으로 항상 증가율과 감소율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료 분석 중에. 꼭 기억해 둘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D급 보겠습니다. 정보 분야의 여성의 임금 지수의 경우. 여성이죠?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의 증가율. 증가율 한번 연습해 볼수 있겠다, 얘들아. 방금 했었으니까. 감소율로.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의 증가율은 T 플러스 10년 대비 T 플러스 20년의 증가율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성 같은 경우를 볼게요. 여성은요, 지금 T년에 35였죠? T 플러스 10년은요, 40이었죠? 요렇게. 그러면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35를 기준 분모로 한 다음에 차이 얼만데? 5가 분자로 올라가 곱하기 100이라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10년 대비 T 플러스 20년의 증가율은 어떻게? 여기 40에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40에서 45란 말이야. 그러면은 40 기준으로 해서 5만큼 증가 곱하기 100인 거죠. 그렇죠? 분자가 지금 똑같습니다. 분자가 똑같으면은 분모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분모가 작을수록 값이 어떻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 플러스 20년. 10년을 건너뛰는 거야, 얘들아. 정보 분야 남성의 감소율. 그 다음에 정보 분야 여성의 증가율. 이게 똑같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해보면 되죠. 해볼게요. 자, 남성 같은 경우는 지금 65에서

55로. 요렇게 가야 되겠죠, 그쵸? 그럼 65를 기준으로 얼만큼? 10만큼 작아지고 곱하기 10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 35에서 45. 요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35를 기준으로 해서 10만큼 증가해서 곱하기 100한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처럼 분자가 똑같습니다. 분자가 똑같으니까 오히려 분모가 작은 쪽이 어떻다? 더 크다라고 하는 값을 도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물어보는 증가율 감소를 물어보는 것 중에 거의 다 분자를 같은 값을 줘요. 그래서 분모의 크기를 가지고 값을 판단하게끔 한다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분모와 분자 크기를 다 다르게 줘가지고 막 집요하게 산수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증가율과 감소율을 구하는 원리를 알고 있니를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정도 수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강의 초반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불평등 자료 분석 아주 어려운 고난도 분석 문항은 최근에 6, 9월 수능에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과 9월과 수능에서 만약에 이 파트가 다시 또 부활한다, 등장한다라고 하면은요, 예전에 아주 어려웠었던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아주 어려운 문항 수준은 결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자료 분석으로 나온다고 할 경우에 요 정도 정도의 어렵지 않은 증가율, 감소율,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격차, 대소 관계, 그쵸?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엔 나온다고 하더라도 소수자 문제처럼 줄글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요 정도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겁먹거나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성불평등 파트, 나머지 파트도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연습할 수 있었으면은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따라서 동일하다가 잘못된 거죠? 정답은요, 기역과 디귿 연결시킨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성불평등 파트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조금 풀어봤고요. 아직 우리 교재에 많은 문항들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니까는요, 다음 시간에도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 꼼꼼하게 풀어 나갈 테니까는요,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은 먼저 한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난 도저히 안될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복습하겠다는 마인드로 저와 함께 문제 같이 풀어보고 꼼꼼하게 복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기출 문항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사회 문화는 럭키버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념 완성 사회와 문화의 권인복입니다. 한 권의 교재와 강의로 완성하는 사회와 문화 베이직 원 이번 시간 이제 4단원 마지막 주제로 왔습니다. 바로 사회복지와 복지제도인데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부지런하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여기 03번이죠. 사회복지와 복지제도이고요. 이제 시험에서는 보통 이제 이 사회 복지제도 관련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그거 중심으로 주로 출제가 될 거고요. 단순하게 개념을 물어보는 문항도 출제가 되겠지만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빈곤 문항이나 성불평등 관련된 자료 분석 문항처럼 자료를 분석하는 그런 문항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기말고사에서 아주 여러분들의 등급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150쪽 가볼게요. 사회복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의미는요. 자, 사회 구성원을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위험, 뭐 질병,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망을 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고 또 그 사회적 위험을 직면했을 때 큰 비용이 수반되어지는 경우들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안정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와 사회적인 일련의 활동들을 우리가 사회복

복지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인식이라고 하는 게요. 초기 자본주의 사회와 오늘날 현대 복지 사회가 좀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는요,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어땠냐. 주로 기존의 빈곤 계층이었던 사람들에게 중심이 되어져서 그 빈곤을 해결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빈곤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 빈곤 계층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빈곤의 원인은 개인적인 무능력, 개인적인 나태함, 개인적인 게으름과 같은 개인적 요인을 강조하면서 그 개인적 요인 때문에 빈곤에 처해 있다라고 원인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빈곤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 주체는 국가보다는요, 개인이나 종교단체, 뭐, 교회, 성당과 같은 종교단체에서 자선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빈곤 계층들을 지원하고 구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개인이나 종교단체가 자선 활동을 통해서 중심적으로 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가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냐? 이건 또 아니에요. 국가도 했습니다. 국가도 빈곤 계층을 위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데 아주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는 빈곤 계층이 많아지면 사회가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질 수 있잖아요. 그것을 막는 차원으로 정도만 국가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국가도 빈곤 계층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원해주고 이제 구제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보다 더 중심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국가보다는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선량한 마음에 착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종교단체가 중심이 되어져서 자선활동으로 보다 더 이루어졌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국가도 했습니다. 구제활동. 그리고 특정 빈곤층에 한정되고 이미 빈곤 계층이 되어진 사람을 그 빈곤에서 꺼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사후 처방적, 미리미리 예방하는 성격보다 이미 기존에 빈곤이었던 사람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방향으로서 사후 처방적인 성격이 부과됐고 또 자선 활동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성격도 시혜적인 성격이 강조되었다. 시혜, 베풀 시, 은혜 해자를 쓰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성격으로서의 자선 활동, 복지의 성격이 있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현대복지 사회에서는요, 빈곤 해결뿐만 아니라 삶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성향이 부각이 되어지고요. 빈곤의 원인적인 측면도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사회적인 측면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빈곤에 작용할 수 있다라고 모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게 예측하기도 어렵고 큰 비용도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 좀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사전 예방적인 차원의 사회복지를 고려해야 하고 또온 국민,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중심이 돼서, 정부가 중심이 돼서 사회복지를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권리로서 접근하고자 하는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비교해서 초기 자본주의와 현대복지 사회가 복지를 바라보는 인식에 대한 차이점을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복지국가로 넘어가서요. 복지국가의 의미는 국민의 복지 향상을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삼고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를 복지 국가라고 하는데요. 등장 배경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어떤 문제가 있었냐? 빈부 격차, 소득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자본가. 그다음에 노동자, 이 어떤 빈부 격차, 그다음에 경제 공황, 불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업이 증가하는, 경기

침체, 실업 증가. 그 다음에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노동 환경이 악화되는, 근로 환경이 악화되는 이런 양상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와 정부가 주도해서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가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인식이 등장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복지국가가 등장하는 맥락에서 독일과 같은 경우는요, 사회권적 기본권 조항을 처음으로 헌법에 도입해서 복지국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이마르 헌법이 1919년에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919년 독일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사실 독일에서 패전하게 됐죠. 패전한 이후에 제정된 현대적인 헌법입니다. 현대적인 헌법이다 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대표적인 이유로 오늘날의 노동 3권 같은 게 있죠? 노동 3권. 1학년 통합사회 시간에 배우지 않나 싶은데, 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같은 노동 3권 같은 것들이 이제 사회, 이런 것은 사회권 같은 것들이 여기에 규정이 되어져 있어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현대적 헌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나 메모해 두시고요. 그다음 미국에서는 또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대규모의 실업자와 빈곤 문제가 발생해서 사회보장법이라고 하는 걸 제정해서 공공에 의한 사회복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여러분, 뉴딜 정책 이런 거 들어보셨죠? 뉴딜 정책이라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실업자,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다란 국가 중심의 사업 같은 것들을 국가가 이제 마련해서 실업자들을 거기다가 이제 쉽게 말해서 취직시키는 거야. 일시키는 거지. 그래서 일을 하게끔 해서 또 소득을, 임금을 줘요. 그 임금, 받은 임금을 가지고 또 이제 마켓, 시장에 가서 소비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커다란 댐을 건설하고 커다란 국가 규모의 거대한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실업자들을 많이 이제 고용해서 일시키고 일해서 임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마켓에 가서 또 소비를 하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경제의 어떤 다시 순환을 유도했었던, 어려운 말로 유효수요 창출이라고 하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다그 사회보장법의 일환으로서 경제 대공황을 타파하기 위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영국인데요. 자,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베버리지 보고서. 자, 별표. 베버리지 보고서를 채택해서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 제도를 확립하는 게 영국이 되겠습니다. 이 베버리지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지 악을 규정했어요. 다섯 가지 악. 다섯 가지 안 좋은 거. 뭐가 안 좋냐? 빈곤한 거. 빈곤. 빈곤한 거안 좋다. 그 다음에 아픈 거. 질병. 질병. 그 다음에 무지. 그 다음에 불결. 그 다음에 나태. 이 다섯 가지가 아주 안 좋은 악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게 뭐냐? 빈곤이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저해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악, 그 중에서도 이 빈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다양한 복지 제도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의 복지 정책 가운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인간의 한 생애 주기 가운데 사망할 때까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인간다운 삶을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프레이즈적인 문구인데, 이런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그러한 내용의 영국의 바로 사회보장 제도를 담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서구식 복지국가 모델의 출발점이라고 평가받기도 하는 게 베버리지 보고서예요. 자, 요거 색깔로 표시한 부분 중심으로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지병과 생산적 복지 간단하게 볼 건데요. 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맥락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인의 삶에 이제 가담하게 되면서 적극적인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 정책 같은 것들을 내놓고 이제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되죠. 이렇게 복지에 대한 정도가 점점점 다양해지고 깊어지고 하는 맥락에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지 제도를 의지하게 되는 경향이 당연히 생기겠죠. 하지만은 너무 심하게 의존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복지병인데요. 과도한 사회복지 정책 추진으로 재정적자, 복지라고 하는 것도 복지라기 위한 돈, 어려운 말로 재원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럼 더 많이 세금이 또 필요하고. 근데 과도한 사회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재정이 적자되고 또 이제 이러한 복지 제도에 혜택을 입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아, 내가 굳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있나? 국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날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지원해주는데 왜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노동 의욕 감퇴, 근로 의욕 감퇴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줘서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는 현상, 이것을 복지병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상은 복지 지출이 늘어나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은 과도한 조세 징수로 다시 많이 세금을 걷어들여야 돼요.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위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과도한 복지는 사람들의 근로 의욕, 노동 의욕을 저하하고 도덕적 해이 현상,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고 뭐 제도와 어떤 그런 제도라던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케이스. 그런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들이 초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맥락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빈곤 계층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국가가 일방적으로 적극적으로 다 지원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너도 노력을 해라는 뜻이야. 너도 노력을 하면은 국가가 지원해주겠다. 뭔가 너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국가 혜택을 받으려고만 하냐? 이런 식의 관점 아니다라는 거지. 즉, 복지와 노동을 연계해서 복지와 경제 성장을 함께 실현하는 것을 말해요. 이걸 통해 지나치게 복지에 의존하려고 했었던 복지병을 극복하기 위한 복지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근로 의욕과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거지. 너 근로 능력이 있어? 그럼 너좀더 열심히 일하고 하면은 더 지원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되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근로 장려금 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생산적 복지의 예시가 되는 겁니다. 근로 장려금 제도 별표 해두시고요. 자, 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자료 3번에 근로 장려금 제도가 등장하고 있어요. 단독 가구, 혼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해서 근로 장려금 제도가 제시되어져 있는데요. 일은 하지만은 소득이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게 근로장려금 제도예요. 그 대표적으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모든 근로자가 아닙니다. 일은 하지만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그다음에 사업자, 그 다음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근로장려금 제도예요. 모든 근로자와 모든 사업자와 모든 종교인에게 다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그래서 요 제도,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이런 식으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요런 식으로 계속 장려금을 더해주게 되는데요. 모든 구간에서 기존에 본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서 장려금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점점 갈수록 장려금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이 부분, 감소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으로 지원금을 받아도 기존에 본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구간에서 소득 장려금 효과, 복지 효과가 나타난다. 마치 이렇게 그래프가 꺾이는 데에서는 근로 장려금 효과가 없다. 복지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에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내신 시험에서. 아닙니다. 모든 구간에서 본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플러스 알파로 장려금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구간에 근로 장려금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정리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간단한 개념

체크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안정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와 사회적 활동 맞습니다. 이번에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곤의 원인으로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모두 강조했다. 초기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현대 복지국가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X고요. 3번에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복지가 개인과 종교단체 등의 자선활동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베풀 시 은혜의 자, 은혜를 베푸는 성격, 시혜적 성격을 지녔다. 맞습니다. 4번에 현대복지사회에서의 사회복지는 빈곤 해결뿐만 아니라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두 가지 모두 다 담고 있는 게 현대복지사회가 되겠습니다. 자, 적절한 말 골라볼게요. 5번에 사회복지를 국민의 권리로 인식한다.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의 권리로 봤던 것은 현대 복지사회. 6번에 영국의 뭐예요? 배버리지 보고서죠? 배버리지 보고서가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제도를 확립했다. 사회보장법. 이거는 미국이죠. 미국. 그 다음에 7번에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개인이나 종교단체 등에 의한 자선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중심이 자선활동이다. 인 거지. 국가도 거시적 차원의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구제활동을 했다. 라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내신에서 물어봐요. 8번에 국가의 복지 향상을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삼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국가, 복지국가죠. 복지국가. 그 복지국가의 맥락에서 독일의 바이마르헌법, 미국의 사회보장법, 영국의 배버리지 보고서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단답형 문항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9번에 과도한 사회복지 정책으로 재정적자, 노동의욕 감퇴 등을 가져와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는 현상, 지나치게 사회복지제도에 의존하는 현상, 복지병이라고 하죠. 복지병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10번에 근로 의욕 저하,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 자, 정보의 뭐 근로 의욕 저하와 정보의 비대칭성을 기반으로 해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법과 제도의 허점을 노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하죠. 자, 요거는 복지병에 해당한 내용이고요. 최초로 사회권을 규정하고 있다.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사회권을 규정하고 있는 거 독일의 바이마르헌법 디귿이고요.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연계형 복지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 니은이고요. 사전 예방적 차원의 사회복지를 고려하는 거 바로 복지를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의 권리로 인식하는 현대 복지사회 리을이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 니은 리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여기가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사회복지제도의 유형 152쪽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이러한 이러한 사회적 위험,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측하기 쉽지가 않고요. 한번 발생하면은 커다란 비용이 수반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게 합리적이죠. 미리미리 일정한 소득의 일부분을 떼어서 계속 차곡차곡 대비하고 모아놓는 거야. 목돈을 만들어 놓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큰 비용과 큰 비용과 뭔가 큰 리스크가 수반될 때 이것을 갑자기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리미리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모아서 차곡차곡 대비했었을 때 예상치 못한 사회적 위험이 직면해도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보험의 방식인 거죠.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되겠고요. 특징은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형평성을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보편적 복지 이념 별표. 이따가 뒤에서 따로 또볼 건데요.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제 가입 혹은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특징을 또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호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함께 가입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소득의 일정 부분을 함께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곳에 함께 다 모여지게 되겠죠. 그렇죠? 모여졌을

네, 뭐 저도 제가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분은 사회보험으로 납부되다 사회보험료로 납부하고 카메라 감독님과 피디님과 감독님들도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분을 사회보험으로 납부하면은 거기 딱 모여지게 되는 거죠. 제가 낸 돈과 보험료와 감독님이 낸 돈, 보험료가 모였을 때 만약에 제가 녹화하러 오다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다쳤어요. 다쳐서 그 함께 모아둔 돈을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사회보험을 혜택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저만 낸 돈을 가지고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함께 가입자들이 함께 모은 돈을 가지고 저의 어떤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돕는다. 뭐예요? 상호 부조의 원리를 띠고 있는 것이죠. 상호 부조의 원리. 그 다음에 보험이기 때문에 미래에 직면할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사전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험. 미리미리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불입하고 납입해가지고 목돈을 마련해서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는 성격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얘도 별표. 얘는 이따가 보게 될 공공부조와 공통점으로 출제가 많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얘도 별표.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혹은 다른 말로 수혜자 부담이라고도 합니다. 이익을 얻는 사람이 보험료를 부담한다. 혜택을 입는 사람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익자, 수혜자 부담 원칙에 적용되어지는 비용 부담 원칙은 또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보편적 복지 이념 바탕으로 해요. 강제 가입, 의무 가입 원칙으로 합니다. 서로 돕는 상호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요. 보험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수익자,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좀 외워주셔야 될것 같아. 외워줘요. 어쩔 수 없어요. 외워줘야지 객관식 또 서술형 문제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 부담, 수익자 부담 원칙,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했었을 때, 부담 주체, 사업주,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부담,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공동 부담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회보험의 혜택을 입는 사람, 그 수익자, 수혜자가 본인이 돈을 납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하기 때문에 수익자,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봤었을 때, 그 가입자의 비용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한다. 즉, 재산이나, 그 다음에 소득 등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거예요. 그 말은 재산과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적게, 이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이건 아니에요. 비용 부담 능력에 비례하는 거지. 비용 부담 능력에, 이것에 비례하는 것이지, 이거에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수혜 정도에 비례해서. 수혜 정도. 혜택을 많이 입으면 많이 내고, 혜택을 적게 입으면 적게 내고, 수혜 정도에 비례하는 개념. 우리 사회보험은 수혜 정도에 비례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뭐에 비례하는 거? 비용 부담 능력에 비례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사회보험이 아닌 민간보험, 민간 사보험 같은 경우는 수혜 정도에 비례하는 케이스지만은 국가와 정부 주도의 사회보험은 수혜 정도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비용 부담 능력, 재산과 소득 등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산출되어진다. 이거 시험에 너무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항상 이걸로 오답을 유도해요. 아셨죠? 적어두면은 안 틀린다,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종류는요, 국민건강보험.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죠. 이게 국민건강보험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선생님도 조금 크게 좀 아팠을 때, 대학병원 막 다녔을 때, 그 이제 돈 나온 거를 이렇게 딱 떼잖아요? 그러면은 적혀져 있는 돈이 막 엄청 많이 찍혀져 있어요. 무슨 뭐, 피검사하고, 막 CT 검사 찍고, 뭐 하고 하면 되게 많이 찍히거든요? 근데 다 뭐가 차감되고, 뭐 건강보험료 뭐 적용되고 하면은 금액이 좀 많이 확 줄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진짜.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진짜 다 생으로 다 내야 되는 돈인데요. 그쵸? 그만큼 이 건강보험제도, 여러분 아직 생생해서 모르죠? 아프면은 이 제도가 너무 귀한 걸 알게 돼요. 이 사회복지제도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요,

가입자의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연금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국민연금이고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실직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현금, 실업급여, 직업훈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고용보험에선 여러분, 단순히 지금 내가 경제활동을 못하게 된 상태야. 그래, 재정적으로 지원해줘.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직업훈련 서비스. 이게 결국에 뭐예요? 다시 또 취업해야지. 그래서 놀순 없잖아. 그죠? 취업 준비하고, 또 새로운 직장 이제 뭐 지금 당장 못 다닌다 그래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직장 구해야지. 취업에 필요한 공부해야지. 교육 받아야지. 취업해야지. 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거죠? 이 맥락 앞에서 어디 써봤어? 근로 능력을 장려해서 생산적 복지에서 봤던 거 기억나니? 맞아요. 고용보험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소득이 단절됐었을 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 복지의 맥락이 투영되어서 근로 능력을, 근로를 장려하는 내용까지도 담고 있는 개념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산적 복지 개념이 반영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일하다가 업무와 관련된 일로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원해 줄수 있는 복지 제도이고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점점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어지면서 되게 중요하게 부각되어지는 거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지원해 주는 요양급여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 대부분 다뭐 보험 들어가는 거니까 금방 캐치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공공부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하에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줄여서 얘네들을 공공부문이라고도 하죠. 공공부문. 공공부문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 단적으로 빈곤 가구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공공부조인데요. 어떤 특징 가지냐. 일단은 대상이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형평성을 강조하는 보편적 복지 개념 바탕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여기는 그 대상이 한정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이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요.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이념?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죠. 정말 필요한 사람을 지원해 주자라는 거죠. 효율성을 강조하는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요. 그다음 3번에 사회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자, 요거 별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크다라는 걸 먼저 보기에 앞서서요. 사회보험이든 공공부조이든 둘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공통점으로 먼저 잡아야 돼. 둘다 재분배 효과가 있다. 소득 재분배 효과라는 게 뭐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분배, 이걸 1차 분배라고 하는데 1차 분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빈부 격차, 자본가와 근로자 간의 빈부 격차, 소득 격차가 생길 수 있죠. 그걸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그 격차를 줄여주려고 하는 불평등 양상을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분배 형태, 2차 분배 형태, 그걸 소득 재분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 사회보험, 공공부조 둘다 있어요. 사회보험이 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지 그건 이따가 자료 탐구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일종의 복지 효과예요, 복지 효과. 복지효과인데 둘다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더 크다? 뭐가 더 크다? 공공부조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둘다왜 있고 그중에 공공부조가 왜더 큰지는 일단 자료 탐구 정리하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네 번째, 현재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현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현재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 이들을 대상으로 사후 처방적인 성격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잖아요. 그 다음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보험과의
공통점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서 항상 공통점, 차이점, 이 부분은 개념 문제의 단골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공부조, 수급자, 수혜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인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능력하길래 정부와 지자체에 지원을 받는 공공부조 수혜자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낙인이 드리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료 6번으로 오세요. 6번으로 와서 사회보험의 소득 재분배 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험은요, 보험료를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하고,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하고, 사회보험 수익자 부담 원칙, 수혜자 부담 원칙. 근데 비용 산출 방식이 뭐예요? 가입자의 비용 부담 능력에 비례한다. 재산이나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보험료를 더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적게. 그쵸? 수혜 정도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비용 부담 능력에 비례한다. 그게 이 말인 거야.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하고, 이를 통해 모인 자금을 질병, 노령, 실직 등에 처한 가입자, 즉 사회적 위험에 처한 가입자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형태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고소득층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겠지? 비용 부담 능력이 비례하는 거니까.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보험료를 내게 돼서 소득 격차가 완화된다. 여기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 격차가 완화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회보험에도요. 공공부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회보험 마저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모두 가입자의 납입금과 급여가 연계돼서 있어 직접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보험료 부담의 누진성 덕분에 비용 부담 능력에 비례해서 재산과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냄으로 인해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서 그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돌아오는 형태로서 소득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이 재분배 효과, 바로 이 내용. 보험료 부담의 누진성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더욱더 사회보험보다 왜더 강하냐?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었을 때 이러한 보험료 부담의 누진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만은 공공부조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금전의 형태로 매달 정기적으로 통장에다가 탁탁탁 쏴줘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매달 정기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더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자 부담도 아니야. 본인도 안 내. 공공부조 수급자가 본인의 보험료 같은 거를 사회보험처럼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전액 지원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회보험보다 재분배 효과가 훨씬 더 직접적이고 큰 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공통점이면서 공공부조가 더욱더 크다라는 내용까지 연결시켜서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체크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1번에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한다. 네, 옳은 내용이고요. 이번에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하죠. 모든 국민. 3번에 사회보험은 사후처방적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공부조가 사후처방적이고 사회보험은 사전 예방적이다. X이고요. 4번에 공공부조는 선별적 복지 이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 재산 소득,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특정 대상을 선별하죠. 따라서 동그라미. 5번에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이고요. 현재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후처방적 성격이 강하대요. 공공부조. 7번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인 낙인 공공부조였죠.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거 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9번에 상호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제도는요, 사회보험인 거죠. 사회보험. 10번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모두 무슨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가 별표 꼭 물어본다고 했던 거 뭐예요? 둘 다.

자,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는 거죠. 하지만 공공부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따 보겠지만. 보기에서 골라볼까요? 12번에 노후생계보장이라고 하는 거. 노후생계보장은 국민연금 기역이고요. 최저생활보장, 니은 공공부조.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요 맥락. 요 맥락이 뭐라고요?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거잘 잡아줘야 돼. 그래서 디귿. 그 다음에 15번에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촉진, 리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공공부조로 돌아와서요. 공공부조.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험은 보험의 혜택을 입는 사람이 수익자, 수혜자 부담 원칙, 비용 부담 능력에 비례해서. 맞죠? 여러분께 됐죠? 그런데 공공부조는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이 부담한다. 그래서 공공부조 수급자, 수혜자는요. 사회보험처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원을 부담하는 자, 재원을 부담하는 자, 정부와 지자체죠. 그다음에 복지 수혜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떨어지는 사람, 어때요? 불일치한 거죠. 불일치하다. 그 말은 공공부조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 정부와 지자체가 전액 직접 매달 정기적으로 지원을 주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도 훨씬 더 크게 체감되어진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종류는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기초연금제도가 있어요. 특히 기초연금제도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의 국민연금제도랑 좀 연금연금이어가지고 구분해 두셔야 될것 같아.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기초연금은 공공부조인데 공공부조는 선별적 복지 이념이라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라고 하는 선별적인 조건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여기에서 내신에서 또 하나 챙겨줘야 될거 뭐냐면은 예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절대적 빈곤의 개념이 적용되어서 절대적 빈곤선에 해당되면은 일괄 지원을 해줬어요. 각종 급여를 일괄적으로 지원을 줬다고. 최저생계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야. 그 100만 원 아래에 소속되어져 있는 소득이 90만 원인 사람, 80만 원인 사람, 50만 원인 사람, 40만 원인 사람 모두 다 각종 급여를 다 일괄적으로 다 지원해 줬어. 그랬는데 불만이 생기는 거지. 아니 선생님, 90만 원인 사람으로 지원받는 사람이랑 50만 원으로 지원받는 사람의 지원에 해당하는 게 똑같으면은 이거 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90만 원보다 50만 원이 더 어려우니까는 지원을 해줘도 90만 원보다 50만 원 소득인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에 차등을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적용해서 중위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주는 걸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게 맞춤형 복지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맞춤형 복지도 이름을 몰라도 됩니다. 다만 이거는 기억해 두셔야 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처음에는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절대적 빈곤의 개념이 적용돼서 일괄 지원이 됐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맥락에 따라서 이제는 상대적 빈곤의 개념,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구간을 나눠서요.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는 형태로 바뀌었다. 요 맥락은 챙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사회서비스 볼게요. 사회서비스. 자, 의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사회 서비스인데요. 말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금전적 지원의 형태가 아니라 얘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차이점이죠. 사회보험 공공보조는 금전적인데 얘는 비금전.

그래서 요거 많이 물어봅니다. 아울러서 민간 부분도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다. 요것도 아주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민간 부분도. 특히 뭐 민간 어린이집, 그다음에 사립 유치원, 요양원, 그다음에 복지관 이런 데에서도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민간 부분도 복지 제공에 서비스 제공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 요두 가지가 사회 서비스에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요. 비용 부담 같은 경우는요. 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사회보험처럼 수익자 부담,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그런데 선생님, 없는 국민은요? 없는 국민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액 지원하는 형태, 혹은 부담 능력이 부족한 국민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요거 좀 구분해서 기억해 줘야 될것 같아. 뭐라고?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통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누리는 거야. 근데 없는 국민 같은 경우는 정부와 지자체가 전액 지원해 줘. 그 다음에 조금 재정적으로 부족해. 여력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부 지원해 준다. 세 가지 유형으로 비용 부담 서비스를 좀 구분해서 기억해야 돼. 좀 심화된 부분이야. 요 부분 내신에서 잘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종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챙겨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뭐 앞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하면서 이미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폭넓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거, 사회보험처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복지 대상의 범위가 넓다. 요 표현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요. 복지 대상 범위가 넓은 게 사회보험이냐 공공부조냐?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선별적 복지보다는 낮다. 반대로 선별적 복지는요. 재산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일부 사람들에게만 한정해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어떻고 크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서 효율성이 높다. 부정적 낙인 효과가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보편적 복지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저도 너무 잘 썼습니다. 그럼 민생 경제 회복 이런 거 뭐예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라고 하고 있죠? 보편적 복지. 그 다음에요. 선별적 복지 같은 경우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아동 교육 지원비, 생활 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모든 가족이 아니라 누구?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 선별하고 있잖아요. 제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선별적 복지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 체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공공부조는요,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복지 수혜자가 불일치한다. 부담하는 자, 정부와 지자체. 복지 수혜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낮은 대상이죠. 그쵸? 동그라미.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대적 빈곤 개념과 상대적 빈곤 개념이 적용되는 맥락까지 챙겨줘야 돼. 3번에 사회 서비스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비금전적 서비스잖아, 서비스. 그래서 X. 4번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죠?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5번에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사회 서비스고요. 6번에 민간 부분도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다. 어린이집, 요양원 이런 곳들도 할수 있다라고 했던 거 사회 서비스죠. 사회 서비스. 7번에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제도 형평성이 강조되는 거

0: 보편적 복지. 부정적 낙인 효과, 선별적 복지였습니다. 9번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의료급여 제도는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의료급여 제도 공공부조였었어요. 그 다음에 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의 경우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능력이 있는 경우라고 말하고 있죠? 요거 어디서 봤었어요? 사회 서비스에서 봤었던 내용이 10번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챙겨주시고요. 마지막, 요거 이제 아닌 경우,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꼭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의 기업,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꼭 구분하세요. 요 내용, 선별적 복지가 반영되는 맥락인 거죠.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거, 사회서비스. 요것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도 참여할 수 있다. 같이 세트로 기억해줘야 돼. 누구 걸로? 사회서비스 걸로. 13번에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연금 뭐라고요? 보편적 복지가 적용되는 사회보험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공공부조, 기초연금, 국민연금 뭐라고? 사회보험이라고 출제됩니다. 꼭 구분해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굉장히 많은 내용이었고요. 또 빨리빨리 진행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는 이해가 안될 수도 있고 너무 빨리 지나갈 수도 있잖아. 배속을 좀 느리게. 배속을 느리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은 반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숙지하시고 계속 듣고 이해하고 모르면 수강 후에 질문 남겨주시면은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오늘 정리한 내용 우리 교재에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으로 꼭 문제 먼저 풀고 오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사회와 문화는 럭키복키.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얘들아, 오늘도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어떤 사진이냐면, 너희랑 같이 보고 싶은 그림을 좀 준비했거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김미묘 작가님 글 중에 하나야. 난 말이야, 실패가 두려워. 첫장 보자마자부터 벌써 공감이 되더라고. 사실 실패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덜컥 겁부터 나. 다음 그림 보면,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구멍투성이인 것들이 많더라. 실수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해도 또 이런 틈이 자꾸 생기고는 하잖아. 다음 그림 보면 그 구멍을 바라보며 난 잘하는 게 없어. 바보야, 쓸쓸함만 내뱉고 있더라고. 근데 말이야, 지나온 시간은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그 순간에는 내가 구멍에 낸 것만 같고, 바보인 것만 같고, 잘하는 게 없다고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이 헛된 게 아무것도 없었대. 다음 사진 보면, 내가 겪은 순간들이 모여 비로소 완성이 돼가는 거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구멍으로만 느껴졌던 것들을 적근히 하나씩 하나씩 깨워주면서 지금의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지. 다음 그림 보면, 그러니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 흔하지만 확실한 위로를 오늘도 수고했어. 항상 저렇게 빈틈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으면 좀 자존감이 낮아지잖아. 난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왜 이렇게 빈틈이 많은 걸까? 잘하는 게 없는 걸까? 근데 그런 모습마저 나인 거고, 또 그런 순간들이 모여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된 거니까 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힘내줬으면. 그리고 언제나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다고, 수고하고 있다고 꼭 말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준비한 사진이었고, 우리 지난 시간하고 이어서 문제 하나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같이 개념까지 한번 볼게. 나 ABC가 있었는데, 각 A, 각 B, 각 C가 3대 4대 5라 그랬어. 나 각을 정확하게 알려준 게 아니라, 각들 사이에 B만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BC라는 길이를 알려줬는데, 그게 4였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AC라는 값이지. 그래서 문자로만 봐도 되고, 아니면 그림 그려서 눈으로 봐도 괜찮고. 지금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었는데, 각각에 대한 사이즈는 정확히는 몰라. B만 알려줬어. 그리고 BC라는 길이를 줬는데 그게 지금 4였던 거고 내가 원하는 건 어디였냐면 AC 요만큼이었던 거지. 그래서 요거 잠깐 X라고 한번 잡아보자. 내가 원하는 거니까. 그럼 이 상태로는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쓰든 코사인 법칙을 쓰든 일단 뭐가 필요해? 그치, 각이 좀 필요하지. 근데 각을 정확하게 준건 아니지만 세각 사이에 B를 알려줬어. 근데 우리 A하고 B하고 C라는 거 전부 다 어디 있는 각이냐면 그치, 삼각형 안에 있는 각이지. 그럼 내가 각각의 사이즈는 모르지만 A하고 B하고 C를 다 더하면 이거 무조건 몇 도였어? 그치, 180도. 그러니까 파이인 거지. 근데 그 파이라는 각을 3대 4대 5로 나눠 가진 거다. 그럼 3대 4대 5로 나눠 가졌으니까 3 더하기 4 더하기 5 해봤어. 나 이거 뭐 나오는 거냐면 그치 12 나오지. 그러니까 파이라는 애를 12조각으로 잘랐어. 그렇게 자른 것 중에 3개를 A가 가져갔고 그 12개 중에 4개를 B가 가져가고 그 12개 중에 5개를 지금 C가 가져간 거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지금 AC였어. AC. 그러니까 우리 모두 찾아볼까 한번 형태들을. 그치, 4라는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지. 내가 알고 있는 변의 길이가 4밖에 없다? 그러니까 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A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 내가 만약에 요쌍 하나를 완성시키고 난다면 그때는 각하고 변이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각 B도 좀 나와주면 되지? 그거 한번 찾아보자. 나 우리 파이를 가지고 12조각으로 나눴어. 그러니까 한 조각은 얼마가 되냐면 12분의 파이. 근데 그 12분의 파이를 A라는 애가 몇개 가져갔냐면 3개 가져갔다? 그러니까 A라는 애는 있잖아. 12분의 파이를 몇 조각 가져갔냐면 3조각 가져갔어. 좀더 예쁘게 쓰면 12분의 3파이.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4분의 파이인 거지. 나 이렇게 각도를 구해줄 수 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B는 바로 쓰자. 나 12조각으로 쪼갰는데 그중에서 4개야. 그러니까 얼마냐면 12분의 4파이고. 좀더 예쁘게 쓰자면 이거 3분의 파이인 거지. 그럼 이제 A하고 B에 대한 각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나식 세워볼 수 있겠네. 나 A라는 각 알고 있지? B라는 각 알고 있지? 각하고 변, 각하고 변. 나 저렇게 마주 보고 있는 각하고 변이 완성됐을 때 쓰는 게
그치, 사인 법칙. 우리 사인 법칙은 항상 무거운 게 아래로 내려와. 세모세모야. 그럼 내가 어떻게 식 세울 수 있냐면, 사인 A분의. 우리 각하고 변은 항상 만나야 되지? 즉, 사인 A분의 A는 누구랑 똑같냐면, 사인 B분의 B하고 똑같잖아. 근데 그 B라는 애가 지금 누구인 거냐면, 구하고 싶은 X인 거지. 그럼 이제 요 식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들 한번 넣어보자. 내가 원하는 건 B였으니까 양변에다가 사인 B도 좀 곱해줄 거야. 그럼 내가 이 식을 가지고 어떻게 쓸수 있냐면, B 입장에서. 우리 좌변에는 사인 a분의 a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뭘 곱하냐면 사인 b를 좀 곱할 거야. 근데 우리 a 값, b 값다 구해놨지. 우리 a라는 각도 누구였었냐면 4분의 파이였고 그거 분의 스몰 a인데 우리 스몰 a라는 건 a에 대한 대변이지. 그러니까 스몰 a는 지금 4인 거고. 이제 사인 b인데 사인에다가 우리 b 누구였냐면 방금 전에 구했던 값이 3분의 파이였어. 3분의 파이. 요만큼 계산하면 되겠다. 나 우리 사인 4분의 파이야. 사인 45도지.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인 거고. 우리 사인 3분의 파이야. 사인 60도지. 2분의 루트 3이었겠다. 이제 요거 하나씩 대입해 보면 나4 있었고. 나 루트 2분의 1이 분모에 있으니까 역수돼서 루트 2인 거고. 나 거기다가 지금 뭐 곱하냐면 2분의 루트 3 곱해주는 거고. 나 2하고 약분시켜서 2 나왔네. 그래서 나온 값이 지금 2루트 6인 거지. 나 우리 루트끼리 계산할 때 곱하기야. 한번더 복습해주면 우리 루트 A 곱하기 루트 B 계산하는 방법은 루트 한 번만 쓰고 알맹이끼리만 곱해주기로 했지. 그래서 루트 2랑 루트 3 곱해서 루트 6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 문제는 AC의 길이, 즉 B의 값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정답 답은 2루트 6이 돼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볼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각의 형태를 바꿨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제일 중요했어.

ABC를 정확하게 준건 아니지만 각 사이에 B를 줬어. 근데 그세 개를 더한 값은 삼각형이니까 무조건 파이거든? 180도거든? 그래서 그 파이를 예쁘게 12조각으로 나눠서 그걸 가지고 3대 4대 5, 3조각, 4조각, 5조각으로 나눠 가진 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ABC라는 각을 다 구해줄 수 있고 각하고 변이 마주보고 있지?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 써준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유형 3에서의 8번 문제였고, 우리 이번에는 삼각형의 모양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 이 삼각형의 모양은 우리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문제 풀때 종종 나온다? 너희들한테 어떤 삼각형이니? 이렇게 물어봐. 그럼 내가 어떤 삼각형이니? 라고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내가 대답하겠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름 붙은 특별한 삼각형 누구 있어? 예를 들면 어떤 삼각형이 있냐면 요런 애들. 나 지금 세 변의 길이가 같다? 이런 애 이름이 뭐였냐면 그치, 정삼각형이었지. 정삼각형. 또 우리가 이름 알고 있는 특별한 삼각형 누구 있어? 어떤 애? 응, 요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요런 애들도 있을 거야. 우리 이런 애들을 가지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불렀지. 이등변 삼각형. 물론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애도 있냐면 우리 문제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거. 한각의 90도인 이런 애들. 그래서 얘 이름은 직각 삼각형이었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삼각형이니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이런 삼각형에 대한 특징을 내가 대답하게 될 거야. 그럼 그 특징이라는 건 정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뭐가 같은 거? 그치,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거.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었고, 우리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건 뭐였었냐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 우리 이런 게 이등변 삼각형이었지?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는 두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양끝각의 사이즈도 같았고, 우리 그렇게 꼭지점에서 수성 긋게 되면 그때는 밑변의 길이도 예쁘게 반으로 쪼개졌지. 저런 도형에 대한 특징들 자꾸 봐야 돼. 우리 마지막으로 직각 삼각형이야. 우리 직각 삼각형은 각 하나가 누구인 거냐면 90도인 그런 상황인 거지. 근데 이런 애들을 내가 문제 안에서 찾아서 대입을 해줘야 되잖아. 조건을 체크해 봐야 되잖아. 근데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결국 세 변의 길이를 구해서 같은지 체크. 이등변 삼각형 같은 건두 변의 길이가 같은지 체크. 근데 우리가 각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각도가 90도인 걸 어떻게 체크해? 그래서 직각 삼각형 같은 경우는 각이 90도인지 내가 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직각 삼각형을 보면 떠오르는 수학자가 하나 있지. 그거 누구? 그치, 피타고라스.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그래서 A였고 B였고 C였다면 우리 그때는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변들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게 우리 피타고라스였어.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런 특별한 삼각형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지 체크, 두 변의 길이가 같은지 체크,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는지 체크.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변의 길이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을 가지고 변의 길이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서 만족하는지를 체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삼각형의 이름을 물어보는, 모양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아, 나 이거 각에 대한 조건을 변의 길이로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나야 된다. 그럼 이제 이런 개념이 어떻게 쓰이냐면 문제에서 요 다음 문제로 같이 한번 볼게. 삼각형 ABC가 있었어. 그리고 그 삼각형 ABC에 대해서 저런 관계식을 하나 줘.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저 ABC라는 애가 어떤 삼각형인지 구해달래. 어떤 삼각형? 그럼 저렇게 물어봤단 얘기는 나는 대답하겠지.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 삼각형 그런 특별한 애들에 대한 표현으로. 그럼 우리가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을 좀 바꿔야 되는데 BC하고 CA니까 쟤는 변의 길이고 코사인 A하고 코사인 B니까 쟤는 각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지. 근데 우리가 사인 법칙도 배웠고 코사인 법칙도 배웠잖아. 그래서 쓸수 있는 표현들이 많아. 근데 이렇게 어떤 삼각형인지 이름을 물어볼 때는 우리 항상 뭘로 고쳐보자고? 그치, 변의 길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관계식이 전부 다 변의 길이로만 표현될 수 있도록 고쳐보는 거야. 그럼 일단 BC하고 CA부터 고쳐보자. 나 우리 BC하고 CA를 고칠 때에는 저 문자 말고 나머지 문자 쓰는 거지? B하고 C가 아닌 나머지 문자 A인 거고, C하고 A 나왔으니까 요거 스몰 B라고 쓸수 있지. 그럼 이제 저 관계식 갖고 와보면, 분모는 A였는데 A분의 1로 뽑을게. 그리고 이제 코사인 A야. 나 코사인 A라는 각에 대한 표현을 변의 길이로 좀 바꾸고 싶어. 우리 그 조건이 뭐였냐면, 코사인 법칙에
변형이었지. 나 우리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도 완전 제곱 비슷비슷하게 생겼어. a를 뺀 나머지 문자 가지고. 그럼 a 뺐으니까 누구냐면 b하고 c지. 그래서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나 우리 b 제곱 c 제곱이었으니까 분모 완전 제곱식처럼 ebc. 얘가 지금 코사인 a를 고쳐준 거야. 똑같이 한번 해보자. 나 b 있었으니까 b분의 1 됐어. 코사인 b야. 코사인 b. 그럼 b를 뺀 나머지 문자니까 a하고 c. 그래서 a 제곱 c 제곱. 헷갈리면 완전 제곱식 먼저 만들어놔. 그리고 주인공이 b였으니까 마지막에 b 제곱 한번 빼주는 거야. 지금 요식이 성립해. 근데 내가 왜 굳이 a분의 1, b분의 1을 앞으로 빼버렸냐면 지금 이 값이 분모에 들어가 있잖아. 나 분모에 지금 문자가 들어가는데 분수식이 분자로 올라간단 말이지. 그럼 계산식 복잡하니까 나 분수분의 분수 형태 나오지 않는 게 좋아서 앞으로 빼버린 거야. 그 왼쪽식하고 오른쪽식이 지금 같다 그랬어. 최대한씩 간단하게 만들어보자. 나 분모가 2abc고 분모가 2abc야. 근데 우리 그값 왼쪽 오른쪽 똑같으니까 없애버려도 괜찮지. 그럼 이제 다음 단계. 우리 분자에 뭐 남았냐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남았고 오른쪽에는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남았거든. 왼쪽 오른쪽 비교해봤더니 c제곱 c제곱이 똑같아. 그럼 이제 나머지 애들 써봤더니 a 넘어갔으니까 2a제곱, 나 마이너스 b제곱 넘어가니까 2b제곱. 따라서 양변 2로 나누니까 a제곱은 b제곱인 거지. 나 우리 원래 제곱한 게 같다 그래서 두 값이 완전 같은 건 아니다. 내가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제곱하면 4. b가 2였어. 제곱해도 4. 나 ab가 무조건 같은 건 아니지만 여기서의 small ab라는 건 변의 길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되냐면 양수지. 그럼 제곱해서 같다는 얘기는 결국 두 개가 같다는 얘기지. 나 우리 ab라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데 그러니까 무슨 삼각형? 그치, 이등변 삼각형. 근데 우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쓸 때는 좀더 정확하게 써줘야 돼. 어디가 같은 건지. 나 지금 A하고 B가 같다 그랬어. small a, small b. 그래서 small a랑 small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그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 문제 안에 등장하는 문자로 써보자. 나 ABC가 있었어. 그때 얘가 small a, small b. 여기가 small c인 거지. 나 지금 small a하고 small b가 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가 같은 건지. 뭐냐면 AC하고 BC가 같은 거지. 그래서 어떤 삼각형이냐면 AB하고 BC가 같은 그런 이등변 삼각형이었던 거야.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삼각형에 대한 특징이야. 뭐세 변이 같은지, 두 변이 같은지. 그래서 그런 조건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변의 길이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주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문제 같은 경우는 코사인 법칙이 쓰였지만 문제에 따라서 뭐가 쓰일지 모른다. 그래서 관계식 하나 만들어주고 변에 대한 표현으로 바꿨고 규칙을 가지고 쭉 정리했더니 A, B가 같다라는 특징을 찾아냈어.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인 거지. 그래서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봤어. 니까 정답은 어디가 같은지 보여주고 그런 이등변 삼각형이었던 거야. 그래서 변의 길이로 고친다는 거그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하다. 얘가 9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도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자. 이 도형의 넓이가 우리가 2단원 삼각함수에서 배우는 마지막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삼각함수를 시작했을 때 부채꼴 배웠던 거 기억나? 근데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 당연히 구할 줄 알고 넓이도 구할 수 있었지. 근데 왜 부채꼴을 다시 배웠냐면 호도법을 배우면서 공식을 좀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할 수 있는 도형의 넓이가 맞아. 근데 그 도형의 넓이를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주인공은 삼각형이야. 가장 기본 도형이지. 자, 삼각형의 넓이 한번 좀 구해보자. 나 A가 있었고, B가 있었고, C가 있었어. 우리 도형의 이름을 붙일 때에는 항상 반시계로. 얘는 약속이야. 전 세계적인 약속. 나 A가 보고 있는 게 small A, B가 보고 있는 게 small B, C가 보고 있는 게 small C였어. 우리 이랬을 때 삼각형에 대해서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였어? 넓이 어떻게 구해? 우리 열심히 초등학교 때부터 외웠잖아.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었지. 그럼 지금 밑변을 기준으로 만들게. 나 밑변이 지금 A였어. A. 그럼 밑변이 A니까 뭐만 구해주면 되냐면 높이만 구해주면 내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높이를 만들어주자.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 그었어. 그리고 그 높이를 내가 H라고 부를게.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 h야. 근데 우리 저 h라는 애를 표현을 좀 바꿔보자. 저 h를 가지고 있는 삼각함수를 좀 찾을 거야. 삼각 b를 좀 찾아볼 거야. 나 누구를 읽어낼 거냐면 요 입장에서 한번 볼까? 각도 b. 나 여기서 사인 b가 지금 누구야? 아래쪽에 쓸게. 사인 b. 나 우리 사인에 대한 정의가 뭐였지? 사인? 그치, 내가 지금 수성 그으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직각삼각형 만들어졌잖아. 우리 사인이라는 건 빗변 따라서 싹 넘어가는 게 사인이었다? 빗변 따라서 싹 넘어가는 게 사인이야.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C분의 H인 거지.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예쁘게 H로 쓰자면 C만 곱해주면 되니까 C, 사인, B라고 쓸수 있을 거고. 똑같이 한번 더 해보자. 나 직각삼각형이 오른쪽에도 그려졌어. 그래서 C 입장에서 한번 사인 C 읽어볼까? 사인 C. 우리 빗변 따라서 싹 넘어가는 게 사인이었으니까 B분의 H인 거고. 우리 그 식을 가지고 H에 대해서 정리했어. B만 곱해주면 되니까 B 사인 C인 거지. 그래서 H를 가지고 어떻게 쓸수 있냐면 C에다가 사인 B라고도 쓸수 있고 아니면 H 대신에 B 사인 C라고도 쓸수 있겠다. 우리 이렇게 문자 주인공 바꿨으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구했던 그 h 대신에도 한번 대입을 좀 해볼까? 그래서 우리 넓이라는 거 s라는 표현 많이 쓰지? 그래서 넓이는 첫 번째 어떤 표현으로 지금 가능하냐면 2분의 1 곱해져 있었고 밑변 a였어. 그때 우리 높이 h인데 h 대신에 c 사인 b를 써도 괜찮은 거지. 첫 번째 형태.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써볼까? 2분의 1에다가 밑변은 A였고 나 H 대신에 뭐라고 쓸수 있냐면 B 사인 C라고도 쓸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넓이를 구할 때 굳이 밑변 곱하기 높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AC라는 두변 그리고 그 사인 B라는 문자가 들어가. 나 요거 지금 어딘지 그림 안에서 보자. A하고 C 그리고 사인 B거든. A 여기 있고 또 누구였냐면 C 여기 있어. 나그두 변하고 B라는 각은 그두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인 거지. 그래서 두 변의 길이하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사인 값을 알수 있으면 넓이를 구해줄 수 있는 거야. 아래 공식도 한번 다시 볼게. 나 이번에는 AB하고 사인 C야. AB하고 사인 C. 그림 안에서 한번 보자. 나 A 여기 있고 B 여기 있어. 근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C였거든? 그 사인 값이네. 역시나 두 변하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야. 그리고 문자로 규칙성을 보자면 A, B, C. A, B, C. 나 A, B, C가 순서대로 한 번씩 나온다? 그러면 하나만 더 만들어 보자. 내가 시작을 2분의 1, B, C라고 잡았어. 그럼 A, B, C가 한 번씩 나와야 되니까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각 A가 나오겠지.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같은 경우는 표현할 수 있는 공식의 형태가 다양해. 우리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도 주인공을 누구로 만드는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공식이 달라졌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면 조금 더 편하냐면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뭐가 필요했어? 2분의 1 곱하기, 그치, 두 변의 길이야. 거기다가 이제 뭐 해준 거야? 사인에다가 끼인 각이야. 그래서 두 변에다가 그둘 사이에 끼어 있는 각에 대한 사이값. 나 요렇게 애들을 곱해주면 그걸로 넓이를 구해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 우리 두 변이 있었어? 그둘 사이에 끼어 있는 각. 나두 변의 길이가 있었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각. 두 변의 길이가 있었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각. 그 정보를 만족해야지만 내가 넓이 찾아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조금 더 간단하게는 요 아래쪽에 써보자. 그래서 두 변의 길이 먼저 만들게. 나 여기가 A구, 여기가 B구. 그둘 사이의 각도가 세타였어. 우리 그랬을 때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양 변이니까 A하고 B, 그리고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각으로 세타, 사인 값이야.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는 게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새로운 표현이었어. 내가 요 공식이 중요한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공식의 기본이 되는 공식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삼각형이었는데, 우리 삼각형 좀 업그레이드 시켜볼 거야. 평행사 변형으로. 평행사 변형. 나 우리 평행사 변형은 정의가 뭐였었냐면 두 쌍의 대변이 전부 다 평행한 게 평행사 변형이었어. 그래서 우리 평행사 변형은 대각각이 평행하고
또 대변의 길이끼리 같았었지. 나 위의 길이 서로 같고 요 길이 서로 같았고 그리고 대각의 크기도 서로 같았었다. 얘네들 같고 얘네 둘 같았었고. 근데 우리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좀 구할 건데 내가 평행사변형은 못 구하지만 방금 전에 삼각형은 구해봤지.

그래서 보조선 그어서 삼각형으로 좀 만들어 볼게. 요렇게. 그럼 내가 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필요한 건두 변의 길이 그리고 끼인각이지. 그래서 여기를 스몰 a, 스몰 b라고 잡았고 그때 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요 삼각형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방금 전 했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그리고 둘 사이의 끼인각인 사인 세타값. 여기까지는 삼각형이야. 근데 우리 평행사 변형이잖아. 우리 요 길이 요 길이가 같다. 얘가 B면 얘도 B고, 얘가 A면 얘도 A고, 얘가 세타면 얘도 세타야. 그럼 지금 요 삼각형의 넓이도 어떻게 구하는 거야? 2분의 1 AB 사인 세타지. 그러니까 이런 게몇개 나오는 거냐면 지금 두개 나오는 거지. 저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그래서 결국 평행사 변형의 넓이 공식은 뭐냐면 2분의 1하고 2하가 없어져서 AB 사인 세타야. AB 사인 세타. 그래서 여기서 그냥 AB 사인 세타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문자가 주는 의미를 알아야 돼. 이 AB라는 게 뭐였었냐면 평행사 변형에서의 두 변이야. 우리 여기서의 세타라는 건 지금 누구냐면 그두변 사이에 있는 끼인각이야. 그래서 요 조건을 알아야지만 내가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구해줄 수 있어. 그래서 평행사 변형은 삼각형 넓이의 두 배야. 그래서 2 곱하기 때문에 요렇게 구해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사각형을 조금 더 일반화 시켜볼게. 평행사 변형은 너무 예쁘게 생긴 그런 사각형이잖아. 두 쌍의 대변이 전부 다 평행한. 근데 이런 애들보다는 조금 더 못생긴 기본 사각형이 자주 등장을 하겠지. 그래서 나 요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렸어. 나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평행사 변형은 구할 줄 알지. 그래서 이번에는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한번 활용을 해보자. 나이 안에서 평행사 변형을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대각선 하나 선 거었어. 그리고 그 대각선하고 요 꼭지점하고 만나서 평행하는 선을 하나 그었고, 평행해. 그리고 또 얘하고 요 꼭지점에서 만나면서 평행하는 선을 하나 그었어. 그래서 요세 개의 직선이 지금 전부 다 평행하고 있다. 한번더 해보자. 내가 요두 점을 이어서 대각선을 만들었어. 그 선하고 평행하면서 꼭지점을 지나는 선. 그 선하고 평행하면서 꼭지점을 지나는 선까지 그려봤어. 그럼 내가 바깥쪽에 만들어진 요 사각형 있지? 그게 지금 무슨 사각형이야? 그치? 전부 다 평행하다? 그리고 전부 다 평행해. 그러니까 평행사 변형이지. 그럼 내가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 구할 줄 아는데, 우리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변의 길이가 필요했잖아. 나 여기를 A라고 잡고 요만큼을 지금 B라고 잡았어.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지?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각. 여기가 필요한데 그게 세타지. 그럼 내가 A, B,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는 전체 넓이는 구해줄 수 있다? 그럼 이번에는 그 전체 넓이가 내가 원하는 사각형이랑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보자. 각각에 대한 변들이 전부 다 평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그만한 요 사각형도 지금 누구야? 평행사 변형이지. 우리 평행사 변형에서 대각선 만들었다? 우리 그랬을 때그두 개의 삼각형은 무슨 관계였어, 둘이? 합동이었지. 즉, 넓이를 구하면 둘이 어떻게 나와? 같게 나오지. 나 얘가 별표였으면 얘도 별표였을 거야. 나 얘가 V였으면 얘도 V였을 거고, 얘가 동그라미였으면 얘도 동그라미였을 거고, 얘가 하트였으면 얘도 하트였을 거야. 전부 다 보니까? 합동이니까. 합동이면 넓이가 같은 건 당연하잖아. 그럼 내가 구할 수 있는 요 전체 넓이는 지금 공식이 AB에다가 사인 세타. 얘가 공식이었거든? 근데 사실 이 커다란 사각형은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아니지. 나그 안에 있는 사각형 구하고 싶었잖아. 결국 내가 구한 그 커다란 사각형이 얼마인 거야? 그치, 딱 절반이다. 종류별로 하나씩 갖고 왔어.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해주면 되냐면 2분의 1 해주면 그게 사각형의 넓이야. 근데 이제 요 AB하고 세타에 대해서 사각형 입장으로 바꿔보자면, 나 지금 평행하다 그랬어. 요 길이가 지금 A였으면 이 길이가 지금 A인 거지? 한번 더. 나이 길이가 지금 B였으면 그대로 이 길이가 지금 B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의 AB라는 문자는 누구냐면 사각형 겉에 있는 길이가 아니야. 그 사각형 안에 있는 대각선이야. 그래서 그 대각선의 길이에다가 나 여기가 지금 세타였는데 평행하고 있지. 여 각도 사이즈가 뭐가 되냐면 그치, 이 부분도 세타인 거지. 동의각에 대한 표현이랑 억각에 대한 표현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세타라는 건 어떤 각이냐면 그두 개의 대각선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단순히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외우면 삼각형에서의 AB랑

세타처럼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A, B가 누구인지, 세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평행사변형일 때는 A, B가 겉을 싸고 있는 변액이야. 그리고 세타라는 건그둘 사이에 있는 끼인각이야.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화된 사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에는 여기서의 A, B라는 건 사각형 안에 있는 대각선이야. 그리고 여기서의 세타라는 애는 그 대각선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인 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공식 당연히 외워야 되고 그 공식 안에 들어있는 문자까지 꼭 기억해야 돼. 근데 이세 개의 도형들 중에서 역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기본 도형인 삼각형이야. 맨첫 시작. 그래서 삼각형이라는 거두변 그리고 둘 사이에 끼어 있는가 필요하고 문자로 치자면 ABC가 사이좋게 한 번씩 나와. 나 AC였으면 B 나오고 AB였으면 C 나오고 BC였으면 A 나오는 거야. 이제 요 내용이 우리 문제 안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같이 한번 보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알려줬어. 넓이가 6이래. 그리고 AB는 5였고, BC는 8이었고, 내가 원하는 건 사인 B값이야. 바로 문자로 고쳐도 되고, 조금 낯선 친구들은 ABC 만들어서 삼각형을 눈으로 한번 보자. 나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6이었어. 그리고 AB라는 변의 길이는 5였고, 그리고 BC라는 변의 길이는 8이었어. 그리고 뭘 알려줬냐면, 사인 B의 값을 구하라는 걸 알려줬어. 사인 B의 값을 구하래. 지금 B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세타라고 구해보자. 그럼 이제 그림 봤더니 두 변, 둘 사이에 끼인각. 나 우리 두 변을 주고 그 사이에 끼인각을 줬어. 넓이 구해줄 수 있지. 넓이 공식 한번 바로 써보자. 우리 삼각형의 넓이 공식 한 번만 더 써줄게. 나 2분의 1 AB 사인 세타. 얘가 공식이라 그랬지? 두 변, 그리고 끼어 있는 각. 지금 우리 문제에 들어있는 숫자로 쓰자면 2분의 1에다가 두 변이니까 5하고 8. 거기다가 끼어 있는 각이니까 사인 세타가 지금 사인 B인 거지. 그게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넓이 6.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럼 약분시켰으니까 4 나왔어. 결국 사인 B를 뭐라고 쓸수 있는 걸까? 5, 4, 20만 넘어가면 돼서 20분의 6인 거고. 나 양변 2로 나눠주면 되니까 2, 3은 6, 10. 나오겠네. 그래서 문제에서는 사인 B값 물어보고 있고, 사인 B값은 10분의 3이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너 넓이 공식 알고 있니? 넓이 알려준 거 가지고 식 만들 수 있니? 물어보는 문제였지.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에다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인 거야. 그래서 그림 안에서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공식으로도 바로 대입할 수 있어야 돼. 얘가 유형 4번이었고, 이번에는 유제 4번 한번 보자. 삼각형 ABC가 있었는데 AB는 6이었고 BC는 4루트2였고 코사인 값을 알려주면서 넓이를 구해달래. 나 우리 넓이 구하는 문제인데 나 이번에 그림 안 그리고 문자로 좀 풀어보자. 나 AB니까 얘는 없는 문자 C인 거고 BC였으니까 얘는 A인 거지. 나 C하고 A를 주면서 넓이를 물어봐. 우리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2분의 1에다가 AC 줬으니까 AC 쓰자. 나 AC를 뺀 나머지 문자 누구? B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인 B만 곱해주면 돼. 이게 공식이야. 이게 넓이를 구하는 공식인데 대입하려고 봤더니 문제가 좀 생겼어. 내가 원하는 건 사인 값이거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건 코사인 값이야. 근데 다행히도 각이 똑같아. 사인 B가 궁금한데 코사인 B를 줬어. 이러면 이제 생각나는 식이 있어야 되지. 무슨 식이 기억이 나야 될까? 그치, 우리 수만 번 쓴다 그랬어.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해서 더하면 무조건 누구? 1. 각이 같을 때에만. 그래서 처음이니까 이거 각 계산하는 거다 쓸게. 나 우리 사인 제곱 B는 결국 뭐라고 쓸수 있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B라고 쓸수 있는 거고. 우리 코사인은 문제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래. 제곱하면 누구? 그치, 9분의 1.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9분의 8인 거지. 나 사인을 가지고 제곱한 게 지금 9분의 8인 거야. 원래대로라면 풀마겠지만 우리 삼각형에서의 사인은 무조건 양수였어. 그러니까 여기서 사인 값이 나오네. 우리 사인 B를 뭐라고 쓸수 있을까? 누구?
그치, 루트만 씌워주면 되니까. 3분의 1, 2루트 2였던 거지. 그럼 내가 사인 값을 구한 이유는 요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해 주려고. 그래서 2분의 1이었고, small a는 4루트 2, 그리고 c는 6. 거기다가 사인 b는 3분의 2루트 2. 얘만 잘 정리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3하고 2하고 6하고 사라졌네. 그래서 남은 거 봤더니, 2 곱해서 8.

루트위 곱해서 벗겨졌어. 8이 16이었겠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넓이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문제 정답은 16인 거지. 그래서 넓이에 대한 공식을 쓰는데 바로 쓰기가 어려워. 내가 필요한 건 사인인데 문제에선 코사인을 줬어. 그러니까 바로 고쳐야 되지. 지금은 내가 오랜만에 나와서 이렇게 관계식을 다 썼지만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문제들은 코사인을 줬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사인이야. 그럼 사인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라고 쓸수 있어야 돼. 삼각형에서는 항상 양 이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원래대로라면 풀마였겠지만 삼각형에서 사인은 무조건 양수.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써도 괜찮아. 얘가 유제 4번이었고 우리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로 연습 한번 해볼게. 10번 문제야. 우리 여기서도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주고 있어. 넓이가 3이었대. 삼각형의 넓이는 3이고, 요 문장을 보는 순간 이제 넓이 공식이 기억나야지. 두 변하고 뭐가 필요해? 끼인가? 나 AB를 줬는데 스몰 c인 거지. 그리고 사인 값에 대한 표현을 줬는데 정리가 덜 됐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C였으니까 B를 구해주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여기서 할수 있는 일은 일단 각부터 좀 정리해보자. 지금 각이 누구냐면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A였어. 각 정리부터 한번 해보자. 나 2분의 3파이야. 누구? 270도 우뚝 서 있지. 나 이런 까칠한 애들은 모양 바뀐다. 사인에서 뭘로 바뀌냐면 코사인으로 바뀌는 거고. 우리 270도만큼 갔다가 조금 돌아왔어. 누구인 거야? 요 내용 떠올라야지. 나 우리 삼각함수는 사분면의 위치마다 보호가 달랐어. 얼싸안고 플러스였지? 얼싸안고. 그럼 A가 누군지 몰라도 항상 아주 조금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잖아. 나 지금 270도만큼 갔어. 삥. 그리고 조금 돌아왔어. 몇 사분면인 거야? 3, 4분면. 얼싸 아니니까. 사인은 지금 마이너스. 나 마이너스 코사인 A가 지금 누구인 거냐면 2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A가 누구인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우리 여기까지 구한 걸로 이제 식만 들어보자. 우리 문제에서 뭘 줬냐면 넓이에 대한 표현을 줬지? 그럼 2분의 1 곱하기. 나와 있는 문자로 넓이식 만들면 B하고 C. 그리고 뒤에 뭐 곱해야 되냐면 사인 A. 이거 계산하면 3 나와야 돼. 즉, 내가 갖고 있는 건 코사인 A.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사인 A. 사인 A로 한번 바로 고쳐보자. 나 우리 사인 A 어떻게 구한댔어?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나 제곱했으니까 4분의 1이고, 그리고 루트 4분의 3이고, 예쁘게 쓰니까 2분의 루트 3인 거지. 그래서 코사인 A 값까지 지금 이용해서 사인 A 값을 구해준 거야. 그럼 이제 요 관계식에다가 대입해보자. 2분의 1이었고, B는 누군지 모르고, C는 루트 3이었어. 거기에다가 사인 A를 곱할 건데, 그게 2분의 루트 3. 얘네들 예쁘게 다 곱하면 3 나온대. 나 루트 3, 루트 3 곱하면 3. 그 3하고 우변에 있는 3하고 지웠어. 그럼 지금 남은 게 누구냐면 분모의 4, 분자의 b, 그거 1 나와야지. 그러니까 만족시켜주는 b의 값은 4였던 거네. 그래서 문제에서는 ac의 값을 물어봐. 우리 ac가 b였지? 그래서 정답은 4가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넓이에 대한 공식을 활용하는데 넓이를 써주기 위해서는 각정리부터 일단 한번 하고 각정리 예쁘게 했더니 코사인이 나왔어. 넓이 공식에서 필요한 건 사인인데 그래서 코사인을 가지고 사인 값을 구해서 그 다음에 대입해서 풀어주는 문제가 10번 문제였어. 유형 4번 넓이를 활용해주는 문제였고, 이번에는 11번 한번 보자. 자, 그림 봤더니 요거 무슨 도형 등장했어? 그치, 평행사변형 등장했어. 나 우리 평행사변형 공식 어떻게 만들었지? 삼각형이 기준. 나 요거 반으로 쪼개게 되면 삼각형 두개 생기는데 그 삼각형이 그치, 합동이었잖아. 그래서 넓이도 두배 해주면 됐었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평행사변형이 등장했고, A, B, 2루트 3이고, AD는 3루트 6이고, BCD를 알려주는데 135도였고, 내가 원하는 건 넓이였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변의 길이는 여기를 알려줘. 근데 각은 여기를 알려준다? 우리 요 내용 기억나는지 보자. 나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두 변, 그리고 둘 사이에 끼어있는 각. 그러니까 공식 뭐였었냐면, AB, 사인 세타. 이게 평행사변형에서의 공식이었어. 그럼 두 변은 나와 있어. 나이 각이 궁금한데. 이제 여기서 뭐가 생각나야 돼?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기억이 나야지. 나 우리 평행사변형은 대

대변의 길이도 전부 다 같고 대각의 크기도 전부 다 같았다. 나요 각하고 요각은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몇 도? 135도. 그래서 예를 가지고 넓이 공식을 구할 때두변 끼인 각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어떤 방법도 있냐면, 나 지금 AD에 대한 길이가 3루트 6이야. 그러면 BC도 누구야? BC? 그치, 얘도 3루트 6이지. 우리 대변 길이는 길이 같기로 했으니까. 근데 요각 구할 수 있을까? 요각? 우리 평행사변형에서 요둘 더할 때 항상 몇 도? 180도. 그럼 얘가 135도면 B는 누가 돼야 돼? 둘 더해서 180 되기 위해서는? 그치, 45도지. 내가 왜 요쪽을 구했냐면, 두 변하고 끼인 각을 쓸때 사인 135도보다는 사인 45도 계산하는 게 편하잖아. 얘는 180 마이너스 45도 또 해야 되니까. 물론 같은 형태이긴 해도. 그래서 나는 요쪽으로 한번 공식 써보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두변 갖고 올 거야. 2루트 3. 그리고 3루트 6, 그리고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각에 대한 사인 값, 사인 45도, 요거 해주면 되겠다. 그럼 사인 45도는 누구였어? 사인 45도는? 그치, 루트 2분의 1이었었지. 그럼 지울 수 있는 거 지워보자. 나 루트 2분의 1하고 2 곱해서 루트 3 남겼어. 그럼 이제 마저 계산했더니 2하고 3 곱해서 6 됐고, 루트 3, 루트 3 벗겨져서 3 됐어. 둘 곱해주니까 6, 3, 18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넓이를 물어봐. 그래서 내가 넓이를 S라는 문자를 활용했고, 평행사변형의 넓이기 때문에 두 변, 그리고 끼어있는 각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의 정답은 넓이 구해주면 되니까 18이 나와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기본 도형에 대한 삼각형 넓이를 활용해서 그거의 두 배가 평행사변형의 넓이다라는 내용을 쓴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평행사변형의 공식을 까먹더라도 삼각형을 활용해주면 얼마든지 할수 있어. 그래서 삼각형 공식이 제일 중요하다. 얘가 11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12번 한번 볼게. 삼각형 ABC가 있었고, 그 AB는 4, BC는 5, CA는 7. 결국 뭘준 거야? 그치, 세변준 거야. 나 지금 세 변의 길이를 주면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넓이 구해달래. 나세 변의 길이를 주면서 지금 넓이를 물어본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나 A가 있었고, B가 있었고, C가 있었어. AB는 4였고, BC는 5였고, 그리고 CA는 7이었어. 나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는 순간 나는 뭐가 생각나야 돼? 우리 세 변의 길이 줄때쓸수 있는 공식은? 그치,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었거든? 특히 내가 원하는 게 지금 넓이잖아. 우리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뭐였었냐면, 2분의 1 곱하기. 양변 갖고 와야지, 두 변. 그리고 둘 사이에 사인 값을 가지고 끼인 각이야. 그러니까 각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넓이를 구할 거 아니야. 근데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든 각다 구할 수 있어. 뭘 쓰든 상관없다. 그래서 나는 A 쓸게. 우리 코사인 A 한번 구해보자. 코사인 A. 그럼 코사인 A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식 쓰는 중, 나 E에다가 코사인 A 구할 거니까 양 날개 갖고 오지. 4하고 7. 거기다가 그양 날개를 제곱했어. 16 더하기 49. 그 다음에 그 A가 쳐다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제곱을 빼줘야지. 그래서 완전 제곱 비슷비슷하게 생겼지? 그래서 분자만 먼저 계산해볼까? 나요둘 빼게 되면 24였고, 24에다가 16 더했으니까 40이지. 나 지금 분자가 40이니까 4하고 약분하고 2하고 한번더 약분했어. 8, 5, 40이지. 그래서 코사인이 뭐가 되냐면, 분모에 7 남았고 분자에는 5 남았네. 이게 코사인이야. 근데 우리 넓이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그치, 사인이잖아. 사인 구해보자. 사인 A는, 나 우리 사인값 고민하지 말고 각각 제곱해서 대입해서 풀지 마. 오래 걸려.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제곱해서 49분의 25였고, 루트 49분의 1. 나 통분했으니까 49. 거기서 25 뺐어. 24 남았겠지. 나 요거 루트까지 벗겨내면 분모는 7 됐고, 루트 24야. 나 우리 루트 24니까 6, 4, 24지? 요거 2루트
6이었겠다. 분자는 2루트 6. 여기까지 뭐한 거냐면 사인 값 구한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합쳐보자. 내가 원했던 건 넓이였어. 넓이.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나 방금 전에 사인 A 값을 구했으니까 길이는 BC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는 4였고, 하나는 7이었고, 거기다가 사인 A니까 7분의 2루트 6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2하고 4였으니까 2, 7하고 7 없어졌어. 나 2, 2루트 6이니까 얘는 곱해주면 4루트 6인 거지. 그래서 문자 봤더니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어. 정답은 4루트 6이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공식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내가 사용법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야. 문제에서 뭘 알려줬어? 그치, 세변. 문제에서 세변을 알려줘.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뭐야? 넓이 구해야 되니까 각이 필요해. 세변을 알려줬기 때문에 A든 B든 C든 내가 원하는 코사인 값다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세변의 길이를 주면서 각을 구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 그때 떠올려야 되는 건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인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10. 2번 문제였고, 우리 이번에는 이 뒤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시작을 할 거야. 이제 개념 다 했으니까. 근데 내가 제목 뭐라고 써놨지? 그치, 하얀 종이 좀 준비하자고 써놨지. 나 여기는 기본 공식을 외우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 등장했던 공식들 우리 한 번만 더 복습을 좀 해보자. 그리고 내가 항상 너희랑 수업하면서 보통 개념 배울 때 제목만 쓰고 쭉 같이 적어 내려가잖아. 근데 나는 학생 때도 그 백지 노트 공부하는 법을 많이 활용을 했거든. 그래서 하얀 종이 하나 꺼내놓고 우리 그 단원에서 배웠던 개념, 공식, 너희들이 스스로 쓸수 없으면 아직 충분히 숙지가 안된 거야. 그래서 꼭 종이 하나 꺼내놓고 한 번씩 되짚어가면서 해보자. 그래서 우리 뭐 배웠었냐면 첫 번째로 사인 법칙이야. 사인 법칙. 나 우리 사인 법칙 어디에서 등장했어? 그치, 외접원에서 등장했어. 외접원이 하나 있었고 그 안에다가 삼각형 예쁘게 넣었고 삼각형에 이름을 붙일 때에는 반시계로 변의 길이는 그 각이 쳐다보고 있는 애를 이용해서 외접원인도 원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존재할 거고 외접원의 반지름은 우리 문자 대문자 R 쓰는 거지. 그래서 사인 법칙 같은 건 공식이 항상 세모세모 모양이었다. 그래서 ER을 주인공으로 쓰자면 ER은 사인 A분의 A였고 또 사인 b분의 b였고 또 사인 c분의 c였었지. 첫 번째 형태에 나 우리 er이 아니라 뭘로도 정리할 수 있었냐면 각을 주인공으로 쓸 수도 있었어. 무거운 게 아래로, 길쭉한 게 아래로, 즉 er하고 a가 만드는 거지. 그래서 사인은 c하고 c, b하고 b, a하고 a, 문자하고 변의 길이가 맞아야 돼. 각하고. 그래서 각하고 변이 쌍을 이룰 때쓸수 있는 거라 그랬어. 마지막 형태는 우리 변의 길이로 정리할 수도 있었지. 우리 변의 길이는 길잖아. 그래서 나오는 애들 다 곱하면 됐었잖아. 그래서 a였으니까 er 곱하기 사인 a였어. 나 지금 하나씩만 쓰는 중이야. 뭐가 나오든 식 세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그 공식을 도대체 언제 쓰는 건지도 같이 공부해야 된다 그랬지. 만약에 문제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등장해, 그러면 사인 법칙 활용하는 거 아닌가 의심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a하고 a, b하고 b, c하고 c. 나 이렇게 각하고 변이 마주 볼 때, 각하고 변이 쌍을 이룰 때쓸수 있는 게 사인 법칙이야.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문제들은 법칙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보통 여러 개의 법칙을 연달아서 쓴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조건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 공식을 쓸수 있는 건지를 꼭 숙지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운 법칙이 코사인 법칙이지. 그래서 우리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도 삼각형에서 시작을 했고, 나 ABC가 있었고, 그 ABC에 대해서 small b, small a, small c였어. 그래서 코사인 법칙 첫 번째, 변의 길이로 보는 거지, A제곱은. 나 A제곱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 끼인 각이 쳐다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구해주는 방법이었어. 그래서 A를 뺀 나머지 문자로 완전 제곱. 그래서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EBC. 여기까지는 완전 제곱식이지. B였으니까 A 였으니까 문자 주인공 봐주는 거야. A를 뺀 BC 가지고 완전 제곱, 주인공이 A니까 뒤에는 코사인 A를 곱해주는 거지. 아니면 이제 코사인 법칙의 변형, 각을 주인공으로 바꿔주는 거야. 나 A를 뺀 나머지 문자로 완전 제곱, B제곱, C제곱, 분모에는 EBC. 나 주인공이 A였으니까 뒤에는
마이너스 A제곱. 그래서 얘도 역시나 언제 쓰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지. 언제 쓰는 건지가.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 거였어? 그림에서? 그치, 양변. 그리고 또 뭐였냐면 끼인가.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도 마찬가지지. 만약에 문제에서 세변의 길이를 줘. 그리고 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그럴 때에는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 써.

끼인각인 거야.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는 공식들 쭉 한번 정리해봤고, 우리 오늘 뭐 했는지 정리 한번 좀 해볼까? 오늘 우리 배운 내용이 도형의 넓이, 삼각형의 기준, 삼각형을 기본으로 해서 평행사변형으로,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일반화된 사각형의 넓이까지 구해봤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각형의 모양. 나 우리 삼각형의 모양을 물어볼 때는 전부 다 변의 길이로 고쳐야 돼. 그래서 마지막 공식 정리 꼭 해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어려운 문제 힘내서 풀어보자.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우리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급 하나 정준경입니다. 자, 도암수의 활용 7시간에 걸쳐서 개헌 정리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 시간 마지막 스피드 핵심 개념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했던 7시간의 내용들을 우리 10분 정도에 빠르게 살펴보았어요. 이제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서술형 문항도 고난도 문항도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오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서술형 문항부터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제일 처음 했던 이제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단어는 그래도 문항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평이한 느낌, 쉬운 문항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도함수의 활용까지 오고 나니까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난이도도 높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길러야 되는 그 능력치도 어느 정도 좀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문제들도 앞선 단원들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함수의 그래프들을 그려내고 그 각각의 경우들 따져가면서 전체 가능한 모든 경우 중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들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통 3차, 4차 중에서도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게 될 일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3차 함수의 그래프들을 많이 많이 좀 그려보셔라 그 이야기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첫 번째 문항입니다. fx가 지금 3차 함수예요. 근데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이 되도록 이라고 했으니 얘는 극대값이 0이거나 또는 극소값이 0이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함수를 보니까 여기 2차 항의 개수도 1차 항의 개수도 k의 값에 따라서 변해요. k의 값에 따라서 함수의 그래프 기형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선 그래프를 해석해 보아야겠습니다. 미분해 볼게요. 스텝 1. f'x는 불러보세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k 플러스 1x 플러스 2k입니다. 2를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x 플러스 k가 되니까 이건 인수분해 되는 거 맞죠? 2배의 x 마이너스 k

x-1 인수분해가 됐어요. 근데 k가 양수이긴 하잖아요. k는 양수야. 근데 k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케이스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k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지겠습니다. 자, 이제 스텝 2 넘어갑니다. 첫 번째 케이스, k가 1이라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케이스, k가 0과 1 사이라면 어떻게 될까? 1보다 작은 양수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k가 1보다 크면 어떨까? 각각의 함수의 그래프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지. 만약에 k가 1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두 배의 x-1의 전체 제곱. 이게 도함수니까.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 그래프를 그려보면, 올라가다가 스톱, 다시 올라가는 y는 fx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x는 1에서 올라가다가 스톱,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한번 0이 되는 순간은 있지만, fx가 계속 증가만 하죠. 극값이 있어 없어? 극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k가 1일 때는 극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근데 도함수의 부호가 이제는 x는 k일 때, x는 1일 때 이렇게 두번 변하잖아요. 그럼 극값이 존재하는 거야, 두 가지 경우는. 그러니까 극값이 존재하는 y는 fx를 그려보고요. 근데 k가 1보다 작은 양수야. 아, 왼쪽. x는 k에서 극대값, 오른쪽 x는 1에서 극소값이구나. 반면에 세 번째 케이스. 얘는 왼쪽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무슨 값? 극대값. 오른쪽 x는 k일 때 무슨 값? 극소값 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프의 경우를 다 따져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이 문제 하나 맞히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구나. 그래프 경영이 k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구나. 다만 우리가 찾는 건 뭐예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인 거야. 아, 극대가 0이거나 혹은 극소가 0. 만약에 0으로 오더라도 결국에는 문제는 f1과 fk 가지고 놀라는 거죠. 오케이. 이제는 스텝 3로 갑니다. 그래프 경영과는 무관하게 1에서 그리고 k에서 극값을 가지니 얘가 곱이 0이 되도록 하는 양수 k를 구하는 것이 목표 되겠네요. 자, f1은 누구예요? f1은 x에 일러 보세요. 3분의 2 빼기 k 빼기 1 더하기 2k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k 빼기 3분의 1 하나 나왔어요. fk는 x자리에 k 넣어 보세요. 3분의 2k의 세제곱 마이너스 k의 세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k의 세제곱, 플러스 k제곱이 되어서, 마이너스 3분의 1k제곱을 묶어냈더니, 얘는 k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네요.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찾으면 누구야? k는 3분의 1이거나, 또는 k는 0이거나, 또는 K는 3입니다.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짜잔! 양수 K 3분의 1 또는 3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가 있어요. 한번 미분하면 r를 볼까 2차 함수 f'x가 나옵니다. 근데 1차 곱하기 1차 두 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었다고 해서 얘가 항상 극값을 갖는 건 아니라는 거죠. K가 양수이긴 해요. KX가 K일 때 X가 1일 때 도함수가 0이 되는데 k가 1이면 어때? 그럼 그 값안 가죠. k가 0과 1 사이일 때 k가 1보다 클때두 가지 경우 따져서 왼쪽이 극대, 오른쪽이 극소. 그래서 k와 1의 위치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근데 1에서의 함수값, k에서의 함수값 둘을 구해서 인수분해만 하면 게임 끝. 좋네요. 연습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1번으로 가시죠.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대입니다. 그리고 곡선 y는 fx 위에 점 p에서 접선이 극대가 되는 이때. 이 점을 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스텝 1. 그래프를 좀 살펴봐야겠네요. 그냥 fx 자체를 보았더니 얘는 1차항이 없잖아. 우리 이런 함수의 그래프 많이 봤어요. 그치? 1차항이 없으면 3분의 1x의 제곱 묶어내.

빼고 얘는 x 마이너스 6 더하기 1이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야? y는 1. y는 1, 1이라는 직선에 0에서 접해요, 6에서 뚫고 가요. 0에서 접해요, 6에서 뚫고 가요. 얘가 y는 fx입니다. 우리가 비율관계를 알면, 사일 때 극소값. 이 정도는 바로 알아요. 하지만 이제 서술형 문항이라면 직접 미분해서 도함수를 찾아야만 합니다. 미분할게요. 비율관계 이런 것들을 쓴다고 해서 이런 과정을 생략하면 안 된다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4x 되니까 얘는 x 묶어내면 x 마이너스 4 되어서 x는 0에서 대값 그리고 x는 4에서 극소값 여기까지 왔어요. x는 a에서 극대래. a가 얼마라는 거야? a가 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점 a,fa는 0,1을 이야기하네요. 아, 접선을 그었는데 접선 중에서 0,1을 지나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0,1을 지나는 거. 이 점을 지나는 접선? 아, 여기에서 접선을 쫙 그어서 이럴 수 있네. 아, 이런 접선의 방정식. EX좌표를 구하는 게 문제겠구나. 이런 상황입니다. 괜찮죠?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짠 이렇게 되면 여기 극대값을 지나도록 이렇게 극값을 이렇게 접선을 그은 거죠. 됐지? 그래서 이런 애를 지금 찾고 싶어요. 그러면 두 번째 접선의 방정식 이야기로 갑시다. 여기 접점 AX 좌표 얘가 얼마인지 몰라? T라고 하면 결국에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y는 f't에 x-t 더하기 ft 접선 e 누구를 점 0,1을 지난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y는 f't. 미분해 보세요. 미분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 여기 x-t 곱해주시고요. 플러스 ft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1 됐습니다. 한번더 정리할까요? 얘는 t제곱 마이너스 4t x에 3차항 마이너스 t의 세제곱 나오니까 마이너스 3분의 2t의 세제곱 그리고 2차항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1 됐어요. 근데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냥 점이 너무, 너무 깔끔한 거야. x에 0을 넣고 y에 1을 넣는 거니까. 이제 스텝 3. x에 0을 넣고, 그럼 얘가 쫙 없어지겠지. x에 0을 넣으니까 얘가 쫙 없어지겠지. 그럼 y에 1 넣으면 1은 마이너스 3분의 2t의 세제곱, 플러스 2t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1이랑 1이 없어지고요. 양변에 3배하면서 넘겨버려. 양변에 3배하면서 넘겨버리면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2t의 제곱 묶어내면 인수분해는 깔끔하죠? t-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t는 얼마야? 0 또는 3인데, 0 또는 3인데, 이때 접선. 여기 딴점에서 이제 그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치? 그러면 t는 3이다. 여기에서 t가 a는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t가 0은 아니기 때문에. t는 3.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러면 이제 서술형 문항이 끝이 납니다. 우선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 a의 값이 얼마야? 얘를 찾는 것에서 부분 점수 나오겠죠. 접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나? 여기에서 또 부분 점수 될 거고요. 그다음 t에 대한 방정식 풀면서 t의 값을 찾아주면 끝.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서술형일 때 이렇게 써야 되겠죠. 객관식이면 어떨까? 객관식이면 이런 문제 정도는 한 20초면 풀것 같은데요?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리는 스텝 1에서 사실은 끝이 나요. 봐봐. 스텝 1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y는 1에, x는 0에서 접하고, x는 6에서 뚫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 얘가 y는 fx잖아. 근데, 접선을 그었는데 0,1을 지나는, 이 x좌표를 알고 싶어요. 얘 x좌표는 네모. 근데 제가 알려드렸던, 그 정리했던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그 교점의 x 좌표들. 다시 이야기해서 방정식의 실근은 합이 항상 일정하다 이랬다고. y는 1이라는 것도 얘도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순간을 보면 얘는 0에서 접하고 6에서 만나지. 0 더하기 0 더하기 6이랑 얘는 네모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0에서 만나는 거잖아. 네모 더하기 0이 같습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 네모가 두 개 더해져서 6이 되네요. 네모는 얼마야? 네모는 3입니다. 이렇게 풀면 이거 몇초 걸리겠어요? 그냥 도함수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인수분해 해서 fx 얘 찾았어요? 그러면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세근의 합이 일정하다는 사실로부터 이렇게 끝나는 거죠. 물론 이 상황을 서술해 보자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x의 다시 fx는 3분의 1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는데 결국에 접선의 방정식을 아무리 구해봐도 얘가 mx 더하기 n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3분의 1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1 마이너스 n을 하더라도 이 3차 방정식의 세근 알파 베타 감마는 합이 항상 일정합니다. 얼마로? 마이너스 a 3차항 분의 2차항 하면 얘가 합이 항상 6으로 일정합니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각 예소와의 관계로부터 3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의 합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서술형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전 개념이라는 게 내가 교과서 개념을 모른 채로 이것만 익힐래요? 요령만 익힐래요? 그럼 절대 안 되고요. 항상 교과서 개념이 먼저입니다. 교과서적인 풀이 과정이 먼저예요. 교과서적인 풀이 과정으로 접근해서 서술형 문항을 한줄한줄한줄쓸수 있다. 이게 먼저 되어야 기본이 갖추어져야 그 위에 이제 실전 개념 스킬들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교과서 개념 모른 채로 요령 익히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요령은 설령 모르더라도 교과서 개념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서술형 2번으로 넘어갑니다. fx가 4차 함수예요. 극대값을 k라고 하자. 극대값을 k라고 하자. 근데 다 친구가 마이너스 다시 a 마이너스 2, a. 그러니까 a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이니까 우선 구간의 길이가 2인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변하면 구간이 움직이는 거야. 하지만 길이는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2인 구간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우선 fx 그릴로 갑시다. 스텝 1. fx는 말이야 x의 4제곱 마이너스 18x제곱이야. 4차항과 2차항만 있는 걸 보니 얘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인 우함수 되겠습니다. 물론 인수분해를 하면 얘는 x제곱에 x제곱 빼기 18이니까 x-3루트2와 x+3루트2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그러면 좌표 평면에 x축과 언제 만나니? 원점에서 만나요. 마이너스 3루트2에서 만나요. 플러스 3루트2에서 만납니다. y축에 대하여 대칭인 4차 함수의 그래프. 얘가 y는 fx죠. 자, y는 fx는 그렸어요. 그래도 한번 미분해서 그 값이 언제 생기는지 확인해 봅시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36x가 되니까 4x 묶어내면 x제곱 빼기 9. 그래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인수분해가 되었으니 마이너스 3에서 극속값 플러스 3에서 극속값까지 fx 완성 끝. 자, 이제 4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이야기. 극대값이 k래. 어? 극대값이 k라고? k가 0이네. k가 0이야. 함수의 그래프도 찾았고 이제 k가 0이라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니 이제 나한테 물어본 건 스텝 2.

투. 닫힌 구간 A 마이너스 2, A야. A 빼기 2부터 A까지 중 A까지. 이때 함수 값을 보는데 최대값이 0이 되는 거야. 최대값이 0이 되도록 하는 이런 A의 값들을 구하는 거예요. 최대값이 0이 된다는 건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잖아요. 지금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보니까 0이 되는 순간은 몇번 있어요? Y축 대칭이야. 0이 되는 순간, 결국 X축이랑 만나는 이 순간들이지. 1번, 2번, 3번인 거야. 자, 이제 해석들을 해봅시다. 자, 1번 점, 점 1번. 얘가 이 구간 안에서 최대값이 되려면 어때야 돼요? 그럼 A-2부터 A까지. 구간의 길이는 2라고 했어요. 구간의 길이가 2 이내를 옮기고, 옮기고, 옮기고, 옮기고, 옮기고, 스톱! 얘가 왼쪽 끝에 딱 걸리면 되겠지. 다시 또 옮기고 옮기고 옮기고 옮기고 스톱. 구간 안에 2번이 들어가면 되겠다. 또 옮기고 옮기고 옮기고 옮기고 스톱. 이번에는 구간의 오른쪽 끝에 3번이 걸리면 되겠네. 여기에 조금 더 가버리면은 얘보다 더 위에 점이 있는 거잖아. 이해돼요? 오케이. 이제 상황에서 끝났습니다. 스텝 3. 자, 점 1번이 구간에서 최대값이 되는 경우는 결국에 A-2가 마이너스 3루트 2가 되는 경우고요. 자, 두 번째 점 2번이 구간 안에서 최대값이 되는 경우는 A-2와 A 사이에 0이 들어갈 때고요. 자, 3번 점이 최대, 이 구간 안에서 땅 최대가 되는 순간은 이번에는 A가 3루트 2가 되는 순간이겠습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A, D를 찾아보면 A는 P, PQRS 돼 있으니까 여기 A는 2-3루트 2 찾았고요. 그리고 A의 범위 찾으면 A가 2보다는 작거나 같아, 0보다는 크거나 같아. 그리고 A가 3루트 2 이렇게 되네요. P, Q, R, S. 따라서 P 더하기 Q 더하기 R 더하기 S는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2는 없어질 거고요. 결국에는 2 더하기 0 더하기 2 얘를 계산하면 되겠죠. 정답 4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4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fx를 인수분해해서 x축과의 교점을 관찰할 수도 있고요. 도함수를 인수분해하여 극값들을 조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극대값, 얘가 k잖아요. k가 0이라는 사실을 찾았는데 어떤 구간 안에서의 함수값 중에서 최대값이 k, 0이 되어야 한다고 했으니 구간 안에서 가장 높이 있는 점이 1번이거나 혹은 2번이거나 3번인 이세 가지 경우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구간의 길이가 2야. 옮겨오는 거야. 옮겨오다가 옮겨오다가 옮겨오다가 스톱. 얘가 왼쪽 끝에 걸릴 때. 또 옮겨오다가 옮겨오다가 옮겨오다가 스톱. 아, 구간 안에 점 2가 들어있을 때. 옮겨오다가 옮겨오다가 옮겨오다가 스톱. 점 3이 오른쪽 끝에 걸릴 때이 상황들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자, 서술형 연습장 2번이었습니다. 문제들 재밌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생각하는 건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이 그래프들을 그려놓고 나서 해석을 해나가는 저런 과정들이 계산은 별로 없잖아요. 상황을 해석하는 거고 그래프를 관찰하는 거고. 3차 함수, 4차 함수 많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서술형 연습장 마지막 3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이 PQ 두 개가 있어요. 그때 각각 위치 함수가 있습니다. 점의 온도를 해석하기 위해선 처음 위치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T에 0 넣어봐. 얘도 T에 0 넣어봐. 오케이. 둘다 원점에서 출발하네요. 원점에서 출발하는 두점 PQ가 있습니다. 점 P의 위치 함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 마이너스 16T. 점 Q의 위치 함수. 얘는 t제곱 마이너스 8t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속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속도 함수들 합이 0이 될 때라고 한 거예요. t는 a에서 속도의 합이 0이 됩니다. 한번 미분. 각각을 미분하면 점 p, 점 q의 속도 함수가 되겠지요. 스텝 1입니다. 점 p의 속도 함수 vpt 불러보세요. 3t 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16 됐고요.

점 Q의 속도 함수 V, QT 불러보세요. ET, 마이너스 8 이렇게 했어. 근데 T가 A에서 속도의 합이 0이래. 스텝 2. TA를 넣으면 점 P의 속도와 점 Q의 속도가 얼마? 합이 0이래. 그럼 그때 점 P의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방정식 풀면 되죠? T 자리에 A 넣었어요. 3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6은 말이야. 더해. 2A. 마이너스 8. 1랑 더해서 얘가 0이 되는 거야. 3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3인데 얘는 3배의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면 얘는 A 마이너스 4랑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A가 4거나 A가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찾는 A는 누구야? 시각 T가 A인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T에 대한 전제는 뭐? T가 0 이상이다. 아! T가 0 이상이므로 A는 3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 시험이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서수령이야. 각각의 속도 함수를 구할 수 있느냐. 그럼 부분점수, 부분점수. 속도의 합이 0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할 수 있느냐. 양수인 거 구하는데 이 조건을 썼는지 감점 여부. 자, 이제 T가 4에서의 가속도 구하는 거예요. 스텝 3입니다. 점 PA 가속도 함수 APT는 APT 자 미분합니다. 6T 마이너스 8 됐고요. T에 얼마 넣는 거야? 4 넣는 거예요. 4를 넣으면 24 빼기 8 하니까 정답 16 되겠습니다. 자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된다는 사실,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도함수에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해 주세요. 점의 운동에서 이것만 알아야 됩니다. 한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뭐였어요? 첫 번째가 위치를 미분하면 뭐? 속도. 속도 미분하면 뭐? 가속도 된다는 것. 그리고 점의 운동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것. 위치, 속도, 가속도 중에 누구야? 속도죠. 왜? 속도의 부호가 점의 운동 방향을 결정하니까. 자, 서수령 연습장 세문항 끝이 났습니다. 내신 플러스 수능 고난도 문항으로 갑니다. 1번 상황을 해석하면 계산 과정이 없어요. 근데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느냐? 그림이 없잖아. 우선은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돼요. 그리고 그래프를 해석해야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있어요. 스텝 1. fx는 x의 4제곱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근데 위에 x좌표가 0인 곳에 원점을 지나네요. 0,0 그리고 a,fa에서의 접선이 서로 일치한다 이런 거야. 일치한다. 아 4차 함수에 두 번 접하는 이중 접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중으로 접하는 느껴져요? 그럼 얘가 직선이 뭐 양수,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근데 여기에 이제 두 번 접하는 4차 함수 y, fx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낼 수 있냐고. 기울기가 만약에 양수야. 그러면 이제 두 번 접하는 y, fx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0,0이랑 a, fa인데 얘가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상황이면 왼쪽이 0,0이고 오른쪽이 a, fa가 될 거고요. 당연히 얘도 왼쪽이 0,0 얘 원점이라는 거죠. 여기 X축과 Y축의 교점 그리고 오른쪽이 여기가 A, FA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닫힌 건 0,A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가 존재하고 이런 거야. 나 우선 상황은 이해를 했는데 스텝 2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래. 그럼 평균값 정리가 뭔지 알아야지. 평균값 정리는 뭐예요? A 빼기 0 분의 FA 빼기 F 0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와 같은 그런 시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런 시가 어디 있어요? 0과 A 사이에 있어요. 0과 A 사이에 그런 시가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게 평균값 정리지. 근데 얘가 재밌는 이야기란 거야. F'C가 존재합니다. 근데 F'C가 얼마입니다? 입니다. 이런 거야.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평균 변화율이 2라는 거지. 아, 얘가 안 되네. 기울기가 2라는 거네. 그래서 얘랑 평행한 접선을 쫙 그었더니 얘가 C의 정체인 거야. 물론 C는 누구니라고 하면 이걸 인수 정리를 가지고 전개해 보면 결국에는 직선에 0에서 접하고 A에서 접하니까 등차 중앙인 2분의 A가 C의 정체입니다. 근데 우선 그걸 묻고 있진 않고요. 이제는 상황에서 이 끝났습니다. 기울기가 2인 접선이야. 근데 원점 0,0과 점 A 얘들 둘 사이의 거리 선분의 길이가 2루트 5라고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좌표를 찾을 수 있냐는 거죠. 이제 스텝 3입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직선의 기울기와 선분의 길이가 주어지면 기울기와 선분의 길이로부터 좌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얘만 놓고 보면 기울기가 2입니다 이랬잖아요. 기울기가 2예요. 그럼 여기 위에 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A랑 B가. 그럼 직각삼각형을 짠짠 그렸을 때 1대 2대 루트 5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 여기 있는 점 A를 만약에 얘가 A, B라고 한다면 그럼 점 B의 좌표는 A 플러스 K, B 플러스 2K 이렇게 한다는 거지. 심지어 이두 점이 곡선 Y, F(x) 위에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점 B에서의 함수값 누구야? FA 플러스 K에서 점 A에서의 함수값 누구야? FA를 뺀 것이 2K입니다. 이러한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면 왼쪽에서 선분 OA의 길이가 주어졌잖아요. 아, 그럼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O가 있고 A가 있어요. O, A. 이렇게. 근데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2야. 이랬다고. 기울기가 2야. 그러면 1대 2대 루트 5. 이렇게 될 텐데. 이 선분의 길이가 2루트 5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 여기가 4, 여기가 2루트 5 이렇게 한다는 거죠. 됐나요? 0,0과 누굴 지난다는 거야? 2,4를 지난다는 거야. 아! 기울기가 2인 직선인데 원점 지나니까 얘가 y는 2x였잖아요. 근데 y는 2x랑 0에서 접하고 2에서 접하고 와우! fx 압니다 이제. fx 이뻐. 누군데? fx는 말이야. 지금 우리 식을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프를 다룬 거예요. 그래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기만 한다면 교점들을 관찰해서 인수정리로부터 fx를 찾을 수 있다. 원래는 이렇게 되겠지. fx는 2x라는 방정식에 실근이 x는 0, 중근 x는 2, 중근 각각 중근들이에요. 중근, 중근. 그러면 fx 빼기 2x는 x제곱 x-2제곱 있으니까 넘기면 x제곱 x-2제곱 여기에 플러스 2x 이렇게 붙여주면 짜자잔 짜자잔 짜자잔 끝! 이렇게 한다고. f1이 얼마니? f1은 1, 1, 1. 너무 정답이 1 더하기 2니까 3이네요.

깔끔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가 어떤 두 점에서의 접선이 일치한다라고 하면 이건 이중 접선에 대한 이야기. 직선에 두번 접합니다. 기울기 음수일 때, 기울기 양수일 때 우선 두 가지 모양을 생각할 수 있느냐 스텝 1이었고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실수 C가 있어서 그때 F'C가 2입니다라고 한건 평균 변화율이 2입니다라는 이야기. 아, 기울기가 2인 접선이라는 거구나. 기울기가 2인데 두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5야. 그럼 X좌표, Y좌표가 얼만큼 차이 나는지 기울기와 선분의 길이로부터 좌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점 A의 좌표가 2,4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Y는 2X에 접한다는 거지. 0에서 접하고 2에서 접하고 그럼 식을 짜자잔 찾아내는 이러한 문제가 전형적인 함수의 그래프 추론 문제, 뭐 어렵지 않은, 그리고 쉽지도 않은 중간 난도의 변별력 있는 그래도 4점짜리 문항, 그래프 추론 문항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이제 넘어가 봅니다. 함수 fx가 3차 함수인데요. 지금 gx라는 애가 등장을 해요. fx 빼기 k의 절대값 붙어 있습니다. 절대값 함수 고난도 문항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죠. 우선 fx라는 애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어. 그리고 gx라는 애를 이해해야 되겠어. 스텝 1. fx 그리는 건 어렵지 않죠? f 프라임 x는. 자, 미분해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니까 x-3, x 플러스 1 인수분해했고요. 이제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3일 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뀐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y는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그리고 x는 3에서 극속값을 갖습니다. 까지 스텝 1입니다. 근데 이제 스텝 2가 GX는 뭐야? 이런 거야. GX는 뭐야? GX는 FX 빼기 K의 절대값을 취한 거야. 근데 절대값은 항상 범위를 나누어 생각을 해야 되잖아. 절대값만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언제? FX가 K가 되는 순간을 경계로. FX가 K보다 작을 때. F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불러보세요. 어떻게 되니? FX가 K보다 작으면 음수잖아.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의 fx 빼기 k가 되고요. 근데 fx가 0 이상이면 얘를 위에 있는 애 이렇게 쓸까요? k 빼기 fx라고 할까? k 빼기 fx. fx가 k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 그냥 fx 빼기 k예요. 그러니 이건 무슨 말이야? y는 k라는 애를 딱 그었어. 그러면 곡선이 y는 k라는 직선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나타내는 거야. 절대값은 원래 떨어진 거리를 나타내는 거거든. 근데 y는 k보다 위에 있는 애는 어떻다는 거야? fx에서 k를 빼고. 아, 얘가 만약에 y는 k면 얘보다 위에 있는 애는 그냥 fx에서 k를 빼고 얘보다 아래에 있는 애는 k에서 fx를 빼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나온다는 거야. 혹은 y는 k 아래에 있는 걸 꺾어 올리라는 거죠. 꺾어 올리라는 거야. 그럼 y는 k가 뭐가 되는데? 얘가 x축이 되는 거지. 아! y는 k를 기준으로 아랫부분을 꺾어 올리세요. 이렇게 보면 k가 있는 부분이 훨씬 일반적인 거고요. k가 만약에 0인 경우가 되게 특수한 경우인 거야. 만약에 절대값 fx라고 하면 아, x축 아랫부분 꺾어 올려 이랬잖아. 그게 알고 보면 뭐라는 거야? y는 0을 경계로 아랫부분을 꺾어 올려 이런 거야. 그러니까 k가 1이 되면 y는 1을 경계로 꺾어 올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프가 여러분 머릿속에 바로 빠바박 떠오르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게 잘안 돼라고 하면 경우를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1번 이 경우 꺾어 올렸을 때 모양 느껴지죠? 자, 2번 이 경우 얘를 기준으로 한번 꺾어 올리고요. 3번 사이에 있을 때, 극대 극소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 4번, 극대값에 있을 때. 그 다음 5번, 얘보다 더 위에 있을 때. 아직은 같이 공부하는 단계니까 한번 꺾어 올려 봅시다. 스텝 1.

자, 첫 번째 경우 1번입니다. 1번이면 이제 얘가 X축이 되는 거라고 했고요. 자, 아랫부분을 꺾어 올리는 순간 얘가 꺾여 올라가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얘가 Y는 GX입니다. 이해돼요? 자, 2번. 이번에 X축이 있고요. 꺾어 올리는 순간 왼쪽 꺾어 올리고 오른쪽은 그대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따당. 두번 만나고 있어요. 자, 3번으로 갑니다. 3번. 이제 X축이 얘야. 그럼 꺾어 올려. 나머지는 그대로. 꺾어 올리고 그대로. 요런 식으로 나타날 거고요. 4번. X축. 얘를 꺾어 올리니까 왼쪽에서 이렇게 접하고 뾰족.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 5번. 꺾어 올려. 그러면 꺾어 올리면 이렇게 되겠네. 자, 가능한 경우 다섯 가지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꺾어 올렸을 때 모양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다 그려드렸어요. 실전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지 않겠죠. 자, 우선 y는 g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집합 a와 집합 b를 읽어봅시다. 집합 a는 뭐야? gx가. x는 a에서 극소가 되도록 하는 x 값들을 모은 집합이에요. 반면에 집합 b는 뭐야? 그럼 극소가 되는데 함수 값들을 모은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극소가 되는 순간은 두번 있는데, 근데 극소 값은 하나만 있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극소가 두개 있는데 그 극소 값이 어떻다는 거야? 서로 같다는 거지. 갑시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는 NA와 NB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얘는 극소 값이 두번 생기는데 얘가 서로 다르죠. 2랑 2입니다. 얘는 어때? 얘도 극소 값이 두개 생기는데 얘는 똑같잖아. 2랑 1인 거야. 얘는 극소 값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극소 값세개 생기네. 근데 극소값이 다 똑같네. 극소값이 두개 생깁니다. 근데 극소값이 서로 같고요. 극소값이 두개 생깁니다. 극소값이 서로 달라요. 이런 거죠. 내가 찾고 싶은 건 얘네야. 2번과 4번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극소값이 K이거나 혹은 극대값이 K인 거. 아, 여기까지 오면 얘가 이제 스텝 3죠. 스텝 3. 끝났고요. 이제 스텝 4. 내가 찾고 싶은 건 결과적으로 F-1 얘가 K이거나 혹은 F3 얘가 K이거나 이런 거지. 근데 이 중에서 나는 양수 K를 찾고 싶어요. 자, 마이너스 1 넣어봅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 F-1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2 되니까 3분의 11 얘다. 3 넣어볼까요? 3을 넣으면 얘는 9 빼기 9 빼기 9 더하기 2 하니까 마이너스 7이네요. 삑! 안 되죠. 정답! 3분의 11 되겠습니다. 가능한 다섯 개의 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려봤고요. 그 중에서도 극소가 되는 순간이 언제야? 그때 극소값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이렇게 NA,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들 전부 다쭉 나열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잘 풀고 나서도 양수라는 조건들 잘 체크하지 않으면 실수하는 경우들이 생길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함께 할 마지막 문제, 올림포스의 2번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 문제, 3번입니다. fx가 지금 4차 함수예요. 근데 계수가 막 3, 5, 4차항,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계수가 지멋대로인 애들. 이런 애들은 그리기도 힘들고 해석도 힘들겠죠. 근데 보다시피 4차 함수는 뭐 어떤 특정한 항이 없거나 뭐 얘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4차항, 2차항, 상수항 이 정도만 있어서 이게 y축에 대해 대칭인 함수, 대칭성이 있거나 이런 문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선 fx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스텝 1. fx는 누구야? fx는 x의 대제곱? 마이너스 32x의 제곱이야. 4차항과 2차항만 있네요. y축에 대하여 대칭인.

무슨 함수? 우함수입니다. x제곱을 묶어내면 x제곱 빼기 30이니까 얘는 x 플러스 4루트 2, x 마이너스 4루트 2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니 x축, y축 좌표평면에서 원점에서 접하고요. 마이너스 4루트 2, 그리고 플러스 4루트 2. 이렇게 뚫고 가, 접해, 뚫고 가. 얘가 바로 y네, fx. y축에 대하여 대칭 함수 그리는 건 쉽습니다. 물론 한번 미분하면 그 값도 조사할 수 있겠죠.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64x가 되니까 4x를 묶어내면 x 빼, 제곱 빼기 16 인수분해 4x의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입니다. 됐다. 그럼 그값 찾는 것도 됐네요. 여기 마이너스 4일 때, 플러스 4일 때. 자, y는 fx 끝났습니다. 스텝 1이고요. 근데 이제 또 새롭게 정의한 함수가 나와요. 교점의 개수뿐만 아니라 어떤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근데 닫힌 구간 봐봐. 닫힌 구간 a, t야. t가 a보다는 크대. 그때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a보다는 크거나 같고 t보다는 작거나 같은 x에 대하여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이런 거야. 변수들을 잘 보셔야 돼요. axt 세 개나 t가 나오니까 좀 복잡해 보여. 그럴 수 있지만 얘는 t가 변하면 gt가 변하는 거지. t가 변하면 구간이 변해. t가 변하면 최대값이 변해 이런 거야. 그러니까 a는 딱 정해져 있고요. a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보는 거야. t가 변하고 있는 거죠. 그때 최대값을 gt라고 했는데 구간 열린 구간이죠. a, 뭐한데 a보다 큰 범위를 다 봤을 때 미분 가능한 점이 딱 하나만 있어야 돼 이런 거야. 선생님, fx가 처음부터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정의가 된게 아니었네요. a부터 해서 오른쪽으로만 정의가 된 거였네요. 그러네. a부터 t까지니까. t, 여기에서 fx가 a부터 무한대까지만 본 gt를 봤을 때, x가 n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 이랬잖아. 그래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a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gt라는 애는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부터 시작인 거야.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값이니까, 구간이 늘어나도 얘가 한동안은 계속 제일 크잖아요. 근데 딱 만나는 순간 올라가겠지. 그리고 얘가 다시 내려가니까 얘는 최대값, 얘가 쭉 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해, 미분이 불가능해, 미분 불가능한 애가 두개 이렇게 된다고. 되겠죠? 근데 우리한테 물어본 거냐? A가 양수라고 한 거야. A가 양수라고 하니까 얘 오른쪽에만 있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럼 모양이 어떨지 뻔합니다. 그치? 여기에 오른쪽만 살피고 싶은 거니까 이제는 여기가 0이고요. 4잖아요. 여기랑 똑같은 높이에 있는 여기가 이제 4루트인 거야. 그러면 A가 어디 있을까요? 만약에 여기에 A가 있다고 할까요? 그럼 GT 그려봐. GT는 오른쪽으로 쭉쭉쭉쭉쭉쭉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보는 거니까 보다가 최댓값 이렇게 짠 가니까 찾았어. 이때가 미분이 불가능하거나. 선생님, 저기에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그치? 만약에 여기에 A가 있으면 어때? 그럼 여기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보니까 계속 증가하는 구간이잖아요. 최댓값이 쭉쭉쭉쭉쭉 그냥 이거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때는 GT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0과 4 사이에 있어줘야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때 X 값이 얼마야? 이런 거야. 얘는 얼마일까? 여기 X 좌표를 T라고 하면 T는 4보다는 크고 4루트 2보다는 작겠죠.
근데 그 유일하게 결정되지가 않아요.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없으면 자연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얘가 n이네요. n이라고 하면 얘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풀 수가 있는 거야. 왜? 오른쪽에 있는 얘가 루트 32거든. 루트 32? 아, 5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구나. 얘가 5. 얼마 얼마가 되니까 4보다는 크고 루트 32보단 작은 자연수입니다. 정답 5가 되겠지요. 우선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이 스텝 2고요. 주어진 범위 안에서 자연수만을 찾는 것이 스텝 3 되겠습니다. t가 변하면 구간이 변해요. 그러니 그때 최댓값이 변해요. 아, 구간에서의 최댓값 함수는 t의 영향을 받는구나. 그러면 a가 어디에 있어야 그때 미분 불가능한 점이 딱 오직 하나 나올 것인가? 이러한 그래프 개형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올림포스 도함수의 활용 문항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자료실로 가셔서 이제 기출 박살내기, 고난도 기출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연 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

0: 해도 용령이 나라셔.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서관은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여기 그 화면도 있지만 저기 약간 비치기도 하거든요. 색상이 엄청 화려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문득 평상시에 내가 입지 않는 색깔이군 이런 생각을 스르륵 하다가 이제 화면이 딱 바뀌면서 내가 나오는데 초록 배경으로 있으니까 더더욱 아! 자주빛? 약간 이런 느낌을 살짝 느끼면서 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 옆으로 뭐가 보이냐면 약간 고무장갑이 보이면서 색깔이 비슷하다는 생각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어. 유튜브로 보면서 아 강렬 아 강렬 아 고무장갑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사실 그런 거 있잖아. 뇌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 생각을 멈춰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항상 생각을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저는 여러분 자려고 하면은 생각 스위치를 끌 수 있어요. 되게 나 스스로한테 좋은 내 스스로에게 되게 최적화된 거지 않아? 자야지 하면은 생각을 다 계속 하느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을 못 잔대. 근데 나는 아 이제 자야겠다 이러고 자요 진짜.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별명이 3초였어요. 어디 뭐 그때 수학여행 이런 거 가던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그때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 이렇게 아 막 얘기하다가 어 내 졸리다 자야겠다 이러고 잤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친구가 3초 만에 와 정유빈 이 상황에서 3초 만에 잠들 수가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어렴풋이 들으면서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되게 자야지 하고 잘 자요. 되게 그거는 근데 너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그 건강 유지의 비결은 잠인 것 같거든요. 되게 잘 자요. 되게 잘 자는데 그렇다고 자면은 엄청 뭐 남들이 어버가도 모르게 자는 건 아니야. 나는 알람이 시작되면서 그냥 다 깨거든요. 엄청 예민하게 자면서도 잘 자긴 잘 자. 신기한 성격이에요.

예민하지만 예민하지 않다고 생각을 스스로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 예민해지고, 분명히 자면서 맨날 맨날 깨는데 내가 잘 잔다고 생각을 해. 그럼 잘 자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잘 자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자, 7번부터 또 달려볼 거고요. 이제는 좀 레벨 1부터 시작해서는 제가 찬찬히 좀 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레벨 1은 요 문제까지거든. 레벨 2부터는 문제들이 조금씩 조금씩 재밌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레벨 2를 가면서, 재밌어지지만 어려워지는 건 아니에요. 레벨 2까지는. 그래서 레벨 2에서 조금 더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가질 거고, 레벨 1은 지난 시간에 무단하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확률은 레벨 1, 레벨 2, 레벨 3가 진짜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어려워지는 게 있더라고. 레벨 3은 진짜 좀 어려워요. 이게 약간 기대가 되지 않아? 윽싫어가 아니고, 오, 어떻길래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나 싶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당첨 확률이 3분의 1인 복권을 4장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복권 중에 적어도 한 장은 당첨이야. 너무 쉽죠? 자, 이 문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사건이죠. 여사건의 확률이죠. 그쵸? 보세요. 적어도 한 장이 당첨이라는 말은 뭐 하면 돼? 자, 여사건으로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면 돼요? 세장 중에서 한 장은 당첨. 이꽝. 또는 두개 당첨, 하나 꽝, 또는 세개 당첨, 꽝 없음. 이렇게 가야 돼. 아니, 세 장이, 네 장이잖아. 네 장이면 심지어 더 하네. 아, 그러면 여러분. 당첨이 한 장인 경우, 당첨이 두 장인 경우, 당첨이 세 장인 경우, 당첨이 네 장인 경우로 나눠야 돼. 웬만하면 제가 여사건이 더 나은지, 아니면 원래대로 푸는 게 나은지를 비교하는 풀이를 보여드리는데, 이건 안할 거예요. 왠지 보이시죠? 누가 이렇게 풀겠어요,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모두 꽝인 경우로 가겠습니다. 1에서 꽝이 3분의 2죠? 그것만 4장. 이렇게 해요. 그 4장을 고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렇게 가는 겁니다. 끝이에요, 그쵸? 그래서 너무너무 간단하게 81분에 81 빼기 16 하시면 되니까 정답은 7에서 빼니까 여기는 5, 그죠? 7에서 빼면 이거야. 그냥 끝. 더뭐 없어요. 81분의 65로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풀기에는 좀 억울한 게 여사건의 확률이라고만 저는 썼지만 아마도 독립시행의 확률을 위한 것이었을 텐데. 독립시행의 확률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거든요. 제 풀이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냥 한 번만 더 연습하자. 두장 이상. 아니야, 세장 이상 당첨? 세 장. 아니야, 이렇게 할래. 계속 마음 바꿔. 당첨과 꽝의 개수가 같아. 그러한 확률이라고 하면 되겠죠? 쉽죠? 네장 중에서 결국은 당첨이 두 장, 꽝이 두 장이라는 거니까 네장 중에 어떤 게 당첨인지를 골라야 합니다. 그치? 이네 장이 다 똑같잖아요는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장 중에서 어떤 것이 당첨일지, 어떤 것이 꽝일지를 일단 고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면 돼요? 당첨이 두 장, 꽝이 두 장, 요렇게 하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선생님, 여기엔 독립시행의 확률이 어디 쓰였어요? 여기요? 네장 중에 네 장을 고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4시사 같은 것은 쓰지 않습니다. 꼭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요 포맷을 그대로, 요 폼, 요, 요 모양 자체를, 요 폼을 그대로 따라가야만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여기는 누가 봐도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한 거예요.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의 곱셈 정리를 활용한 거죠. 명확하게 말을 하면. 근데 여러분이 아는 독립시행의 확률 모양을 좀 보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풀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런 문제 하나를 더 추가를 살짝 해봤습니다. 쉬우니까, 그치?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레벨 2로 왔습니다.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살펴보는데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자, 여섯 개의 숫자가 있어요. 1이 3개, 2가 2개, 4가 1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렬로 나열을 하여 만들 수 있는 여섯 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겁니다. 택한 자연수가 4의 배수일 확률입니다.

안 돼. 16 이런 거 없어. 20도 없네. 24. 이거밖에 없어요. 되게 간단해요. 케이스가 두 가지야. 그러니까 4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법 이런 것도 워낙 중요하니까 끝에 있는 두 자리가 딱 봤을 때 4의 배수 또는 00도 가능해. 그럼 4의 배수예요. 아시죠? 자, 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들이 뭐 있냐면 1두 개랑 2 하나랑 4 하나 남습니다. 여기는요. 1, 3개랑 2 하나 남습니다. 얘를 배열하는 방법은 가짓수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요렇게. 얘를 배열하는 방법은 가짓수를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는 12가지. 여기는 3가지가 되어 주겠죠. 깔끔깔끔하죠? 자, 요거. 3가지? 4가지. 요거 그대로 들고. 아, 지우기 어려워. 저거는 요런 걸로. 요렇게. 아주 귀여운 친구가 있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네 가지. 자, 16가지가 된단 말이야. 요거 올려놓고요. 얘는 정리해 주세요. 6, 5, 4, 2 나누니까 60이거든요. 4로 나눠야 되겠지? 15분의 4. 끝. 정답은 15분의 4, 답은 3번. 자.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보는 풀이를 첫 번째로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차피 확률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일들을 어차피 우리는 각각의 경우의 수가 그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다 갖게 만들면 돼.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1A, 1B, 1C, 2도 2A, 2B라고 살짝 라벨을 붙여놨어요.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야. 전체 경우를 몇 가지로 봐요? 6팩토리얼 중에서 갑니다. 아까랑 방법은 똑같은데 생각을 잘해야 돼. 1, 2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2, 4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배열하는 방법은요. 일단 여기에 올 1을 고르세요. 세 가지. 요맨 끝에 올 2도 고르세요. 두 가지. 그 다음은 뭔지 알아? 그냥 남은 네 개를 배열하는 거야. 그네 개가 다 다른 네 개거든. 4팩토리얼. 괜찮아? 자, 그럼 여기도 해볼까요? 여기 올 2를 고르세요. 두 가지. 4를 고르세요는 없어. 4는 한 가지니까. 여전히 여기도 어때요? 다른 숫자지만 그냥 네 개가 있는 거야. 그냥 네 개를 배열하겠지. 이 둘을 더하면 됩니다. 총총총 갖고 와봐. 6 곱하기 4팩과 2 곱하기 4팩입니다. 위아래다 4팩토리알로 나누어 줄게요. 그럼 6 곱하기 5가 되고, 여기는 6이 되고, 여기는 2가 남죠. 오호, 그죠? 자, 8이니까 2로 나누면서 쓸게요. 여기는 15, 여기는 4. 정답은 15분의 4. 이렇게 풀어도 돼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분모를 깔아놓고, 분자는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통일성 있게 가야 돼. 근데 어차피 확률이기 때문에 내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지만 다른 걸로 생각하고 풀게. 상관없어. 가능해요. 좋은 점이 있다면. 그냥 뭐 6팩을 3팩, 2팩으로 나누고 어쩌고 안 해도 된다는 장점과 그 다음에 이런 데에 왔을 때 그냥 4개는 4팩토리알로 쓰면 되니까 정리하기 쉽다는 장점은 있죠. 대신에 단점은 굳이 굳이 1을 골라와야 되고 다른 것이 되었으니까 굳이 굳이 2도 골라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더 귀찮아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냥 한 가지로만 가면 돼. 둘 다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그한 가지로만 쭉 밀고 가면 돼요. 풀이를 할 때. 아, 이런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풀 때는. 9번도 가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레벨 1 때는 너무 쉬워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로 할게 없어가지고. 너무 단순하면 그렇잖아. 아니, 2 더하기 4가 6이야. 이거를 뭐 어떻게 다양하게 설명하겠어. 근데 이제 이쯤으로 오면은 요런 거, 저런 거, 그런 거, 요렇게 막 저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지니까 좀더 재밌어지죠, 그죠? 9번 봐봐요. 1학년 2명, 2학년 3명, 3학년 2명, 총몇 명? 나는 근데 이게 그렇게 헷갈리더라. 그래서 맨날 이렇게 동그라미예요. 2명, 3명, 2명. 그러니까 7명. 진짜 이렇게 써요. 7명을 나열할 거야. 배열할 거야. 일렬로. 자, 1학년 학생들끼리는 서로 이웃하고, and 2학년 학생들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풀이가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1학년끼리는 배열하고 문제에 있는 그대로 가볼게요. 그리고 2학년끼리는 끼워 넣는 형태로 가볼게요.
1학년끼리 이유 시켰어.

맞습니다. 3학년이 하나, 두명더 있어요. 그러면 이들을 먼저 배열해 놓을까요? 배열하는 방법은요? 3팩토리알. 왜? 같은 거 아니야.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 둘, 셋을 배열하는 건데, 이 주머니 안 배열까지 생각하셔서 2. 얘는 주머니로 꾹꾹 묶어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2학년을 끼워 넣을 건데, 하나, 둘, 셋, 네 자리 중에서 3명을 집어 넣으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친구야, 너 어디 들어갈래? 두 번째 친구야, 너 어디 들어갈래? 세 번째 친구야, 너 어디 들어갈래? 끼워넣기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가시면, 3팩토리얼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뭐6 이렇게 되어 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는 지금 여기를 굳이 6으로 썼어. 왜 그랬냐면 약분을 하려고요. 자, 요렇게 하면 4팩토리얼이잖아요. 그치? 4팩토리얼 지우면서 어때? 7, 6, 5 남을 거고 6, 6 지우면 좀 편하니까. 이렇게 계산하려고, 약분하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뭐 남아요? 35분의 2. 정답은 35분의 2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웃하는 애들은 묶어놓고 이웃하지 않는 애들은 끼워넣는 형태로 풀어내는 방법이 첫 번째. 자, 두 번째 풀이는요. 1학년끼리 이웃하는 경우들 중에서 1학년은 이웃하기로 한 거야. 이걸 베이스로 깔고 1학년끼리 이웃하는 경우 중에서 1학년이 이웃하고 and 2학년도 이웃하는 경우를 제외할 거예요. 이게 약간 여사건이라고 하긴 또좀 애매해. 왜냐면 여사건은 전체 사건 안에서 A라는 사건을 제외한 전부라면 그건 그건 아니고 일단 일부를 만족시키는 것들 중에서 이걸 만족시키지 않는 걸 제외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요. 박스로 나오는 것 중에 가와 나를 모두 만족시키라고 하잖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근데 이제 나가 좀 애매할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가를 만족시키는 것들 중에서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들만 제외를 시키면 가 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되죠. 아? 그냥 이게 이 뜻이야. 가를 만족시키는 것들 중에서 가를 만족시키면서 나는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제외시켰다는 말이 뭐죠? 그렇지. 가 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돼. 이걸 찾아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보면 1학년은 이웃시키고 그리고 2학년은 이웃하지 않아야 되잖아. 그럼 1학년은 이웃시키면서 2학년도 이웃시키는 경우를 제외시키겠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요런 방법도 알아야 될것 같아서 요 방법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2학년이 몇 명이냐면 3명이 되어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2학년이 이웃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것까지 다 생각은 해야 돼요. 방법 소개만 한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봐봐. 3명이 모두 이웃하거나 또는 2명이 이웃하고 한 명은 떨어져 있거나를 따로 생각을 해야 돼. 따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진짜 방법 소개만 하고 있는 형태로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좋은 게 이렇게 풀어서 좋은 면이 하나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 2학년이 2명일 때. 그때는 어때? 봐봐.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들끼리를 그냥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웃 시켜버리면 되다 보니까 계산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방법 소개의 시간이었고, 안 그러면 여기는 이거 이제 풀이 하려고 하면 풀이 양 차이가 이제 많이 나니까. 3학년, 이가 2학년이 3명이면 끼워 넣어야 되겠다로 가겠죠. 이런 것들은 알아두세요. 조건이 가나를 만족시키는 것. 1학년도 이웃하고 2학년은 이웃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1학년이 이웃하는 경우 중에서 2학년이 이웃하는 경우를 제외시키면 되거든.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다만 이건 3명이 다 이웃하는 경우, 2명은 이웃하고 1명은 또 떨어져 있는 경우 딱딱딱 나눠야 되잖아. 셋 중에 2명 누가 이웃시킬지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냥 소개만 하고 계산은 하지 않았어요. 알겠죠? 너무너무 제가 베스트 풀이니까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줄 세우기만 내기에는 약간 좀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같은 소스가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좀 친숙해져서 아마 어렵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어디로 갈 거냐면요, 10번으로 갈 겁니다. 잘 읽어주세요. 2, 3, 5, 6, 6, 7. 이 하나씩 적혀 있는 6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의로 한 장씩 두번 카드를 뽑을 거래요.

다시 넣지 않으니까. 한장 뽑고 한장 뽑는 거니까 두 장을 순서대로 나열하기네. 오케이. 자, 첫 번째 뽑은 카드에 적혀 있는 수가 두 번째 뽑은 카드에 적혀 있는 수의 약수일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전체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할 거야? 처음에 6가지, 두 번째에는 5가지라고 할 거잖아. 이렇게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뭘까요? 나 여기다가 라벨 붙인 거예요. 6들이 서로 다른 걸로 생각해야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6 곱하기 5로 생각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그대로 가봐. 첫 번째 뽑은 카드가 두 번째 뽑은 카드의 약수가 되어준다라고 하려면 어떤 식이야? 첫 번째 2를 뽑으면 두 번째에는 2가 없어. 2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무조건 6이어야 되고. 첫 번째가 3이고 두 번째가 6일 수도 있어. 오면 안 돼. 대신에 하나 있어 더. 6과 6을 뽑을 수도 있어. 요렇게 세 가지 케이스죠? 요세 가지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방법의 수를 잘 생각하셔야 돼. 대체 여기에 무슨 방법이 있냐고? 6들이 다르잖아. 여기 6 곱하기 5라며. 6들이 다르잖아. 2는 얘를 뽑은 거 맞아. 근데 6은 어떤 6 뽑을 거야? 두 가지. 어떤 6 뽑을 거야? 두 가지. 어떤 6 순서로 뽑을 거야? 두 가지. 그래서 6가지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 거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가디순으로 가면 끝까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됐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 생각하니까 6 곱하기 5로 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맞지. 왜냐하면 6들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두개 있잖아. 원래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로 갈 때에는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아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6 곱하기 5를 깔고 가는 게 무조건 맞아요. 그렇다는 말은 저 6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라벨을 붙여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두 번째 6을 뽑을 거라면 어떤 6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지. 같은 6인데요. 이러면 안 된다고. 여기서 다른 6이라며. 그래놓고 여기 와서 같은 6인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생각 잘 하셔야 되는. 그래서 6가지가 올라와서 정답은 5분의 1로 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이냐? 이건 확률끼리 곱하는. 확률의 곱셈 정리가 키워드였어. 원래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를, 의도대로만 풀이를 하는 건 원래 아니니까, 그치? 확률의 곱셈 정리인데. 앞에 계속해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의 흐름을 타고 오시면 아마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서 먼저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확률의 곱셈 정리 버전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갈까요? 똑같의 상황은 첫 번째에 두 번째에를 기준으로 합니다. 첫 번째에 2 또는 3을 뽑으면 6을 뽑아야 합니다. 이건 그대로. 그러니까 2를 뽑고 6을 뽑고 3을 뽑고 6을 뽑아도 되는데 그냥 한꺼번에 갈게요. 상황이 똑같으니까. 첫 번째 2 또는 3을 뽑고 6을 뽑는다. 두 번째에는 6을 뽑고 6을 뽑는다. 케이스 두 가지로 나누어 놓을게요. 그치? 얘는 어떻게 돼? 확률이. 첫 번째 2 또는 3을 뽑을 확률은 6개 중에 2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체 카드가 5장이에요. 그 중에서 6은 2장 남아있죠? 요렇게 되어주는 거. 여기 케이스는. 첫 번째 6을 뽑을 확률은 6분의 2고요. 두 번째 6을 뽑을 확률은 5장 남은데 6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률의 곱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 배반 사건에 대해서니까 이 둘을 어떻게? 더해 주셔야 되겠죠. 계산해 주세요. 15분의 2가 되고요. 요거는 15분의 1이 되어서 2를 더합니다. 정답은 15분의 3, 5분의 1. 그러니까 10번은 제가 생각할 때 별표를 하나 줘야 되는 게 설명을 듣고 모르진 않아. 근데 분명히 실수한 포인트들이 있었을 걸. 그러니까 놓치고 가는 포인트들. 여기서 5 대신에 6으로 쓴다든지. 알면서도. 알면서도 그래. 분명히 한 장을 뺐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 도전할 때는 전체 카드가 다섯 장이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얘네 둘의 배열을 생각하지 않는다든지,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엄청 치명적인 실수로 이 문제를 틀렸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워. 알아. 이해해. 근데 내가 틀렸어. 그러면 아예 아까워가 아니고, 그런 문제를 틀린 것들을 더 자세히 생각하셔야 돼요. 아예 모르는 문제는요, 공부하면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문제는요, 그냥 허투루 보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계속 그걸 틀려요. 계속.
어느 부분에서 내가 실수하는지 잘 봐야 돼. 6 곱하기 5라고 써놓고 6의 순서를 배열하지 않았다던가 이런 거 조심하셔야지. 그치? 6 곱하기 5라고 썼다는 건저 6들은 다른 걸로 봤다는 거니까. 오케이? 응.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6A, 6B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야. 6A, 6B면 어때? 라벨을 붙인 거잖아. 반에 유빈이가 두 명일 때 유빈 A, 유빈 B라고 하듯이, 물론 얘는 다른 사람이지만 이름표만 보고 배열을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야. 일단 똑같은 6이야. 물론 똑같은 6이지만 붙여놔야지. 그치? 자, 1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재밌죠? 그죠? 좀할 얘기가 생겨야 재밌어지는 것 같아, 사실은. 11번도 한두 가지로는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가 되겠군요. 그래? 그럼 지금 잠깐 쉬었다가 갈까요? 응. 쉬는 시간은 내 마음대로. 오케이,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운동선수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두두두두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레전드죠. 이런 말을 실제로 내뱉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약간 가끔 오글오글할 때가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 나의 명언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김연아 선수인데 내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오글오글할 것 같아. 되게 아우 막 이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냥 글로 썼다고 생각하고 읽어보도록 해요.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물은 끓지 않는다. 그죠? 이건 누가 봐도 뭔가 책에 쓰여 있을 것 같은 멘트기는 해. 이걸 입 밖으로 내뱉진 않았을 거야.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 멘트를 문장을 갖고 왔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럼 김연아 선수도 좀 민망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근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 이거 비슷한 그 사파 같은 것들 여러분 많이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잖아요. 광산을 이렇게 캐 가는데 바로 앞에 금이 있어. 우리는 그걸 쭉 뚫고 보니까 왜 그림 안에서는 여기 앞에 이제 금이 있어. 근데 뚫고 가는 이 광부가 여기서 멈추고 아, 이 통로는 잘못됐나 봐 하고 왜 돌아가는 그런 식의 그림 볼 때가 있잖아. 일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제일 그냥 가장 간단한 예시로 병딸 때. 모두가 공감하지 않아? 병딸때 나는 못 따는데 옆에 친구한테 따달라고 하면 잘 따줘. 그 친구가 나보다 힘이 더 셀까? 아니야. 여러분이 거의 다 따놨어. 딱그한 끝. 한번더 도전. 그거를 안 해가지고 보통 못 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 물론 이거 그한 번의 도전을 안 하고 싶은 순간이 있어서 아, 도와줘 했을 수는 있지만 공부는 다르니까 내가 뭔가 해나갈 때. 근데 바꿔서 얘기해봐요. 그 병이 아니고 소스통이야. 응? 이거 없으면 내가 지금 식사를 못할 상황이야. 집에 아무도 없어. 이거 따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고무장갑 들고 와서 하고 막 뜨거운 물 여기 해갖고 딱 어떻게든 따냅니다. 먹어야 하니까요. 맞아? 그지? 그러면 그 소스통보다 쉬운 뚜껑은 하다가 포기했기 때문에 못 따는 거고요. 소스통은 어떻게든 따내는 건 집념을 갖고 있으니까 따내는 거죠. 그 끝, 한끝 차이. 그 마지막 1도, 99도까지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 마지막 1도까지를 더 데우지 않으면 결국은 얻어갈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더라고. 많이 그렇죠. 일상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아, 그만할까? 그만할까? 아, 그만할까? 하다가 에이, 한 번만 더 해봐. 해서 성공하는 것들이 진짜 진짜 많이 있어요. 진짜 진짜 일상생활 안에서 이런 것들 찾아보면 여러분들 여러 번 등장을 하거든요. 요 생각을 한번 하고 그래 한 번만 더아한 번만 더아한 번만 더한 번만 더 해보세요. 그럼 사실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진짜 진짜 알겠죠? 그런 의미로 도전 도전을 또 하러 달려보도록 합시다. 어려운 문제도 비슷한 마음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되네? 요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푸는 거지 뭐. 자, 11번 한번 보세요. 임의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꺼낼 거예요. 1부터 10까지 있는 거지, 자연수니까, 그치? 10개 중에서 3개를 택할 겁니다. 그때 확률에 대한 거 물어보니까 분모는 너무 명확하네. 10개 중에 3개를 꺼내. 근데 세 원소의 곱이 6의 배수야. 그럼 머릿속에 뭐가 딱 들어와요? 2의 배수, 3의 배수, 아니, 6도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 저는 이렇게 생각할래요. 6이 들어오기로 하였어. 6인. 인, 6이 인 외치는 순간 다 필요 없어. 누구든 돼, 그치? 6만 들어오면 이건 다 됩니다. 상관없이.

모든 게 가능하고,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6을 제외한 9개 중에 2개를 고르기만 하면 이건 다 되는 거예요. 어차피 뽑는 거니까 조합의 수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두 번째는 어때? 케이스니까 여러분, 겹치지 않아야 돼요. 6이 안 들어왔다면인 거야. 네? 그지? 6이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로 케이스를 나눌 거고, 6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땐 어때야 돼요? 2의 배수인데 6이 아닌 거. 와, 3의 배수인데 6이 아닌 거.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군단을 좀 나눠볼게. 나머지는 또뭐 있어? 1, 2, 3, 4, 5, 6 제외하고 7, 8, 9, 10 이렇게 있죠. 그죠? 제가 지금 6을 제외한 9개의 수를 군단을 나누었습니다. 어때? 2의 배수, 3의 배수, 아무것도 아닌 애들. 여기서 뭐야? 적어도 하나씩은 뽑아야 되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세 개를 뽑을 거잖아. 한 개, 한 개거나. 그럼 여기 한개 뽑으면 되지. 또는 두 개, 한 개거나. 또는 한 개, 두 개거나. 복잡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과정을 나타내 보면 되잖아요. 자, 요렇게 뽑는 방법의 수는 4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하니까 어때? 6, 4, 24. 요거는요. 얘는 안 뽑으니까 그냥 이대로 갈게. 4개 중에 2개, 2개 중에 1개. 6 곱하기 2니까 12. 요거는요. 4개 중에 1개. 두개 중에 두개 하니까 네 개. 총몇 가지? 40가지가 되네요. 이거 말고 없잖아. 여기 들어올래 말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슉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6이고요. 얘는 얼마야? 10, 9, 8, 3, 2, 3, 4. 120이야. 근데 얘가 4의 배수더라고. 5위에. 그래서 4를 지워버렸어요. 정답은 30분의 19로 할까요? 됐어. 그래서 답은 30분의 19, 2번이 되어주는 거죠. 괜찮아. 그러니까 조건은 그냥 간단해요. 6이 들어올래 말래를 생각한 거야.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6이 들어올래 말래. 6이 들어올래 말래. 근데 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의 배수도 있고 이렇게 가야 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6의 배수라는 건 2의 배수도 있고, and 3의 배수도 있어. 그러면 6의 배수, 그러니까 2의 배수는 뭐 있죠? 2, 4, 6, 8, 10. 6, 8, 10. 또 3의 배수는 3, 6, 9. 또 6. 그럼 이 겹치는 6을 어떻게 할 거야를 생각할 때좀 애매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6은 먼저 따로 빼놓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만, 두 번째 방법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2의 배수도 있고 and 3의 배수도 있는 방법으로 갈 거면 이렇게 푸는 게 가장 편했을 거고요. 저는 이번에는 요 말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려고. 2의 배수도 있고 and 3의 배수도 있다를 여사건으로 가볼까요? 오, 봐봐. 2의 배수는 없거나 3의 배수가 없거나. 괜찮지? 왜냐하면, 없거나면, 그걸 제외한 애들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되잖아요. 괜찮네.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여사건으로 가는데, 여사건으로 가는 게 뭐, 적어도 이런 식으로 너무 여사건인 거는 누구나 해결을 해요. 여사건으로 가는 게 나에게도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거야. 이거는 누가 봐도 아까처럼 풀것 같잖아요. 그죠? 또는 2의 배수가 있다, 뭐 3의 배수가 있다, 이걸 다 생각해가지고 6을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거나인데, 이건 쉽지 않아. 자, 2의 배수가 없거나부터 갈까요? 그래서 전체 1에서 그 확률을 빼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10시 3. 그죠? 이거는 빼먹으면 안 돼. 자, 2의 배수가 없어. 그러면 2, 4, 6, 8, 10을 제외하면 2, 4, 6, 8, 10 5개를 제외하니까 5C3. 5개를 제외한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방법. 두 번째. 3의 배수가 없어.
369 세개 중에

3개에서 제외하니까 나머지 7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돼. 거기서 어떻게? 겹치는 경우 제외해. 2의 배수도 없고 3의 배수도 없어. 그럼 누구누구 남죠? 아까 했던 것처럼 1, 2, 3다안 되고 4도 안 되고 5, 7이었나? 이렇게 남잖아. 8, 9, 10. 그죠? 요 3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 이렇게 하면 돼요. 오, 생각보다 간단하지. 자, 정리할게요. 10. 얘는 얼마야? 7, 6, 5, 6으로 나누니까 35. 빼기 1 하니까 어때요? 34, 44를 제외시키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그럼 아까랑 똑같이 120분의 76이 나와요. 그럼 이게 최상의 풀이네. 여사건을 적용하고 확률 중에서 합집합의 확률을 생각하는 형태로. 2의 배수가 아니거나, 3의 배수가 아니거나. 엔드로 묶인 것보다 거나가 나에게 더 편할 거라는 것은 예상치 못하였지만, 풀어보니까 그렇네. 요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괜찮나요? 넘어가 볼게요. 저는 2번으로,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나와도 쉬운데, 레벨 2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레벨 3에는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런 기대는 하지 않는 걸로 해요. 12번 봐봐요. 자, 두 사건에 대하여 A의 확률, B, 그 다음에 합집합의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요런 걸 줬어. 이거 어떡해. 자, 조건부는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해볼게. PB, 분해. A 여사건인데, B이기도 해. 의 확률이 3분의 2야.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겁니다. 우리는 A 또는 B의 확률을 알고 A의 확률을 알아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아, 물론 S는 이렇게 있지, 바깥에. 방금 깨달았어. 나랑 약간 얘가 세트구나, 오늘. 자, 어쨌든. 자, 요게 의미하는 게 지금 눈에 보여요. B인데 A는 아니야. 어라? 얘가 뭐야? 확률. 집합, 합사건의 확률인 4분의 3에서 A만 덩그러니 빠져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야? 4분의 1이야. 놀랍게도 여러분들, 얘네를 알려준 이유가 분자의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얘가 4분의 1. 이게 봐봐.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줄 알아요? A 합, A는 아니고 B인 부분은 A 합집합 B가 됩니다. 얘네들은 배반임으로. 이런 식의 계산으로 가야 되는데, 집합식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눈에 잘 들어와요? 읽으면 눈에 잘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가장 좋게 하는 거는 눈에 보여야 되고요. 그러려면, 에이, 애비, 지워, 지워. 그림 그리세요. 알았죠? 그림 그리면 보여. 대체 왜 저런 정보가 주어졌는가가 눈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 끝났지. PB는 얼마야? 잘 계산해라. 3분의 2분의 4분의 1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계산한다? 중중분모 상하분자로 8분의 3으로 계산한다. 분수분의 분수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야 계산을 잘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자, 마무리입니다. 우리 합집합에 해당하는 또는에 해당하는 사건의 확률은 PA 더하기 PB 빼기 교집합의 확률이잖아. 덧셈 정리가 활용이 되기는 되는데, 덧셈 정리가 언제 활용이 된 거냐면, 정답 고를 때 활용이 됐던 거예요. 아무 때나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정답 고를 때. 되었어? 마무리. 얘는 8분의 4, 8분의 7, 8분의 6. 그럼 얼마여야 돼? 8분의 1.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8분의 1이 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요런 흐름. 요런 흐름으로 오시면 될것 같아요. 되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잔잔잔잔잔. 자, 1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 여러분 보면 좀 어렵다고 느끼나, 혹시? 이게 제일 쉬워, 오히려. 그 수학에서의 참은요, 맞을 거면 확실하게 맞아요. 거짓은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거짓이에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합답형 문항이라고 하잖아. 얘가 가는 노선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풀이를 보고 이해를 하는 거는 그전 단계가 생략된 거거든. 무슨 이야기냐면, 참임을 보이시오. 참을 보여라 하면 어떻게? 증명을 한단 말이야, 우리가. 참은 증명을 해요. 근데 거짓임을 보이시오라고 하면 거짓은 반례를 보여줘요. 아닌 예시를 보여줘. 근데 이게 간 노선이 달라. 무슨 이야기냐면 참은 참일 거라고 생각해서 증명을 해보잖아. 거짓은 거짓이겠지 하는 게 먼저 필요해. 아니겠지 싶어서 반례를 찾는단 말이야. 근데 이 과정이 사실 여러분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딱 보고 맞겠지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식정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증명을 해나간다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한다면 아니겠지 하고 반례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겠지라는 그 멘트를 어디서 얻는가요가 더 중요해. 그치?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해설지를 보면 발레, 띠르륵, 이런 발레가 있구나. 이런 발레가 있구나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발레를 찾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먼저 했다는 거야. 아닐 것 같은데, 요게 더 중요해. 그 생각을 하는 것에 좀더 초점을 맞추게요. 그러니까 합답형 문제라고 하는 이 참거지 찾는 것에서는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응? 이게 더 중요하거든. 보세요. 자.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고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뭐 A도 공집합이 아니고요. 그리고 전체 집합도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은 어때? 일단 식정리를 하고 싶어.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맞겠지가 아니고 식정리를 하고 싶어. 자, 합 사건의 확률과 A의 사건, B의 사건의 확률이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좌변을 정리할 생각을 했어요. B의 확률에다가 누구를 빼? 교집합의 확률을 뺍니다. 그것이 당연히 PA 더하기 PB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네, 왜요? 자, 이거 지워버릴까? 양변 지워도 돼. 부등식 형태 그대로. 그러면 얘만 넘길까? 0은 어때요? 당연하지. 교집합의 확률이어도 확률이잖아. 확률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거 맞아요. 근데 어디서 느껴야 되냐면 이걸 쓸 필요도 없이 딱 봤어. 합집합의 확률이라는 것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 더한 거에다가 교집합의 확률까지 뺀 거거든. 그럼 좌변은 똑같은 거에다가 빼기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적거나 아니면 뭐 같은 정도까지는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굳이 식정리를 하지 않아도 딱 보고 맞네.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풀이가 맞는 풀이야, 여러분들. 그치? 그걸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걸 제가 썼을 뿐이지. 자, 니 이유는 어때요? 뭔 소리지? 이런 생각. 뭔 소리지?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 등호가 성립하려면 독립인데? 라는 생각은 했을 것 같아. 근데 부등호잖아. 그럼 뭔 소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니은을 봐야 돼. 자, 뭔 소리지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뭘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겠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야. 가만히 생각을 해요. 얘도 확률이고 쟤도 확률이고 쟤도 확률이야. 근데 확률이라는 건 있잖아. 0부터 시작해서 1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러면 분수를 곱하고 분수를 곱한 게 분수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을까? 아닐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교집합의 확률이랑 얘랑 같은 경우를 따져볼까? 이런 생각을 하세요. 무슨 이야기야? 왜냐하면 확률이라는 0부터 1 사이에 있는 수를 하나 더 곱하게 되면 아무래도 분수를 곱하면 더 작아지는 게 인지상정이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작아지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그쵸? 그러니까 아닌 경우를 찾겠다는 생각을 한게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 그래? 교집합 자체가 그냥 PA인 경우를 따져볼까? 그럼 어떻게? 부분집합처럼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울 수 있지, 양변? 겠냐고. 확률인데 1보다 크거나 같겠냐고. 아니죠. 틀렸네.
뭐 대단한 발리를 들겠다는 생각도 없어. 이상한데? 이상한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 아, 이 교집합이랑 피해가 같을 때가, 아, 이런 거 한번 그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풀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하나요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이제 진짜 연습을 많이 해야지. 이상한데? 근데 증명하기엔 애매하다는 건 알겠죠? 증명하기엔 애매하다. 식을 아까 기억처럼 명확하게 뭘 정리해가지고 보여주기엔 약간 애매하다. 그렇다면? 아닌가? 이걸 하셔야 돼, 오케이? 디귿은 배반이래요. 그러면 배반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려! A가 있고, B가 있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봐. A 여사건이 일어난 중에 B인 동시에 A 여사건이야. 내가 그림으로 나타내서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식으로 정리를 먼저 해봤어. 우변을. 아직까지 나는 미궁 속이야. 근데 식으로 정리할 무언가는 있잖아. 자, 거기에서 생각해 봐요. B인 동시에 A가 아닌 부분입니다. 당연히 어디겠어요? 이건 그냥 PB야. 왜?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A 여사건은 B는 A 여사건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교집합은 그냥 B거든. PB가 되어준 거야. 자, 그러면 우변이 어떻게 된 거냐면 잘 봐요, 우변이. 좌변은 PB, 우변은 PA 여사건 분의 PB야. 어머, 양변을 어떻게 PB로 나누어줘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은 PA 여사건 분의 1보다는 이렇게 된다잖아. 양변의 PA 여사건 곱해볼까요? 그지? P의 여사건은 1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A가 공집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전체 집합도 아니기 때문에 A 여사건도 공집합이 아니고 전체 집합도 아닙니다. 그러면 PA는 당연히 1일 수는 없으니까 0, 1보다는 작겠죠? 그죠? 맞습니다. 이런 흐름을 가져가야 돼. 알겠어?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지금 보는 것처럼 모든 확률은요, 항상 1과 0 사이에 있는데, 여기서는 심지어 등호가 없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여사건의 확률 또한 어때요? 1일 수도 없고 0일 수도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성립을 하겠지. 그래서 디귿은 맞다. 라는 흐름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쉽겠어, 이런 내용이. 그치? 근데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해결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괜찮나요? 시간이 14번을 풀기에는 약간 그래서 우리 15번 하나 풀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14번은 제가 다음 시간에 풀고 14, 16 이렇게 넘어갈게요. 괜찮죠? 15번만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또 쉬운 거 하나는 또 마무리를 하고 가려고. 그래? 자. 이흰공두 개, 검은 공네 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자,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두 개를 꺼낼 거고요. 6의 약수의 눈이 안 나오면 세 개를 꺼낸대. 뭐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6의 약수면 두 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놔야 돼. 6의 약수면 두 개, 6의 약수가 아니면 몇 개를 꺼낸다고요? 세 개. 그러니까 문제의 긴 내용을 내가 이해하기 좋은 그림 형태로 바꿔놓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서 두 개든 세 개든 꺼내는데 꺼낸 공의 색이 모두 같은 색일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6의 약수가 나왔는 때부터 해볼까요?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거랑 공을 뽑는 거랑은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곱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총 6개의 공이 있는데 그중에 2개를 뽑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같은 색이어야 돼. 그러면 흰공 2개를 뽑거나 검은 공 2개를 뽑거나 하시면 끝나요. 마찬가지로 가볼까요? 6의 약수가 아니게 되면 3분의 1의 확률이고요. 어차피 독립이니까 그냥 확률을 곱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3개를 뽑을 거야, 이번에는. 6개 중에 3개. 근데, 흰공 3개는 안 돼요, 여러분. 검은 공 3개여야겠군요. 끝. 이두 확률을 어떻게? 더하면 되겠죠. 독립인 사건의 확률에 곱셈 정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도 귀여운 배반 사건의 확률에 덧셈 정리가 살짝살짝 얹어지는 문제여서 그냥 좀 편해가지고 제가 지금 한번 갖고 와봤어요. 얘는 얼마야? 15분의 1 더하기 6, 7 하셔서 계산하시면 45분의 14가 되어주고요.
두 번째 거는 20분의 4니까 5분의 1, 15분의 1이 됩니다. 5위에다 5위에.

그죠? 45분의로 바꿀까요? 그럼 3 곱하니까 여기도 3이 되잖아. 그럼 정답은요? 45분의 17. 그래서 답까지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라서요. 오늘의 마무리 문제로 한번 슬쩍 풀어봤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많이 했었어서 그치? 레벨 2여도 여러분 편하게 했을 것 같아요. 자, 14번은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풀이를 14번부터 시작해서 촘촘촘촘 할 거고요. 여기 있는 문제들이 이제 팍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오늘 배운 내용들 복습 잘 하시면서 문제 다시 한번 꼭 풀어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자,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랑은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개념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 25강에서는 사람의 유전 기본이라는 타이틀로 같이 강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많은 유전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실력을 쌓아 올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유전 문제를 일단 해석할 수 있는 기본 밑바탕을 오늘 같이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질문으로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어떤 내용을 적용해서 풀이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오늘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뭐 감수분열이라든지 이런 주요 개념들을 공부를 했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쌓아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완벽을 위한 필수 개념들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유전 용어를 정리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이미 배운 것들도 있어요. 뭐 동형접합성, 이형접합성 기억나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도 한번 앞서서 언급은 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 많이 듣게 되는 유전 용어들 같이 볼 거고, 그 다음에는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요거를 하나하나 다 뭐 실험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왜냐하면 그 우리 멘델의 유전 법칙이 생명과학원이라는 이 교과 과정에서는 공식적으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우고 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살짝 까먹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리마인드 하는 정도로 주요 개념만 짚어볼 거고요. 혹시 이 멘델의 유전 법칙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예전에 여러분들 배웠던 그 멘델의 유전 법칙의 그 실험적인 내용의 해석 같은 것들이 좀 궁금하다면 선생님이 예전에 소개했던 강좌가 있습니다. 2025 수능 개념 입문편에 5강, 6강을 들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 실험의 내용은 이랬고 그래서 결과는 이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자세하게 좀 설명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유전학에 대해서 기본기가 없다고,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걸 좀 한번 듣고 오는 것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링크는 선생님이 우리 그 공지에 거기 링크 같이 걸어놓은 게 있거든요. 인사말에. 그래서 그거를 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멘델의 유전법칙 세 가지의 내용을 알아볼 거고, 그 각각의 유전법칙이 보통 대부분의 어떤 유전 상황에서 많이 성립이 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상황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외를 같이 한번 짚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방금 전에 독립의 법칙 언급이 잠깐 됐잖아요. 그 독립의 법칙이 성립이 되는 독립 유전이랑 거기에 예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연관 유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서 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되는 사람의 유전 문제에서는 여러 유전자들이 각각 다 독립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일부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문제 상황들이 제시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그걸 해석해야 하는가를 오늘 느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봅니다. 요것도 우리 그 사람의 유전에서 제일 첫머리에 항상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이 부분을 굳이 뭐 문제로 묻진 않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변별할 수 있는 문제들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쉬운 내용 잘 출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단원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내용을 그냥 간단히 보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유전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넘어갈 건데, 유전 용어는 여기다가 하나씩 선생님이 판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 용어.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교재 97페이지죠. 거기에 선생님이 두 개씩 묶어가지고 용어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서 같이 들으면 이해가 쏙쏙 될 겁니다. 자, 일단 처음에 시작은 형질이라는 용어로 시작합니다. 형질은 지금도 한 여러 번 등장을 했던 용어인데 이거는 형태가 됐든 성질이 됐든 그런 어떤 생물이 갖고 있는 온갖 특성들은 다 형질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키나 피부색같이 생물이 갖는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히 생물이 갖는 특징까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갖는 특징. 자, 그 다음에 얘랑 같이 묶여있는 대립형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립이라는 말은 대립 유전자 할 때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대립형질은 대립 유전자랑은 좀 어떻게 속성이 다를까? 대립형질은 조금 어렵게 적혀있죠. 하나의 형질에 대한 각각의 변이다. 그러면 하나의 형질에 대한 각각의 변이를 대립형질이라고 하는데, 형질에 대한 일단 거기 적혀있는 용어로 먼저 한번 적어보고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각각의 변이. 자, 그 변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두 다 같은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다름이 있는데 그거를 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대립형질이라는 거는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형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 형질의 하위 종류라고 표현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하위 종류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RH식 혈액형이라는 게 있죠. ABO식 혈액형 말고 RH식 혈액형이라는 것도 생물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 적은 이 RH식 혈액형은 형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건 형질인데 그 하위 종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RH 플러스인 사람도 있고 RH 마이너스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RH식 혈액형이란 어떤 형질의 하위 종류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가 대립 형질이 되는 겁니다. RH식 혈액형의 대립 형질로는 RH 플러스와 RH 마이너스 혈액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적은 것이 대립 형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의미가 이해가 되죠? 하위 종류라는 것이. 그럼 다른 걸로는 ABO식 혈액형 있습니다. ABO식까지만 쓰고 이것도 어떤 특징이죠? 그래서 이 ABO식 혈액형이라는 형질이 있는데 그 밑에 각각의 변이, 다른 말로 하위 종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몇 종류가 있어요? 이 경우는 네 가지의 하위 종류가 있죠. 그래서 A형, B형, AB형, O형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각각이 ABO식 혈액형이라는 형질에 대한 대립 형질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립 형질이란 형질의 하위 종류 정도로 이해하면 앞으로 그 문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는 얘네 둘을 정리했으니까 그 밑에 있는 두 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이 누구냐면 표현형과 유전자형입니다. 표현형과 유전자형 짝꿍. 자, 일단 표현형은 이 말에서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뭔가 표현되었구나.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형질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형질이다. 그래서 뭔가 겉으로 밖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형질은 형질인데 나타난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쌍꺼풀이 있다 없다, 보조개가 있다 없다, 뭐 머리 색깔이 뭐 갈색이다, 뭐 검은색이다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난 어떤 형질이잖아요. 그게 바로 표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시로는 콩에 대해서 들어볼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사람의 유전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람의 예시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요즘 우리 교과서에 있는 예시들 중에서 단일인자 유전인지 알았으나 다인자 유전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선생님이 이제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콩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콩 중에서는 어떤 그 콩의 모양이라는 형질이 있잖아요. 모양이라는 건 하나의 특징이니까 이건 형질이에요. 그거의 하위 대립 형질로 콩이 뭐 둥글다, 주름지다, 이렇게 두 종류의

콩의 하위 형질이 있습니다. 주름지다. 그래서 이거를 대립 형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콩의 모양이라는 형질에는 둥글다는 어떤 대립 형질과 주름지다는 대립 형질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둥글다. 모양이 봤을 때 둥글어. 또는 주름져. 이거는 밖으로 드러난 표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어떤 콩은 둥글고 어떤 콩은 주름질까? 왜일까? 왜일까? 바로 그런 유전자 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런 표현형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런 유전자 조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형이란 그런 표현형을 나타나게 하는 대립 유전자 조성을 나타낸 거예요. 대립 유전자 조성을 뭘로 나타냈냐면 기호로 나타낸 것입니다. 로 나타낸 것. 이런 표현형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대립 유전자 조성을 우리가 하나씩 뭐 둥글게 만드는 유전자 두 개, 이렇게 쓰면 너무 복잡하니까 기호로 간단히 나타낸 것을 유전자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립 유전자가 뭐였어요? 간단히 어떤 한 쌍의 상동염색체를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은 염색체 한 쌍인데, 거기 예를 들어서 요 자리에 둘다 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 한 쌍, 대립 유전자가 위치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연히 양쪽 부모로부터, 부모에 해당하는 그 생식세포로부터 둥글게 만드는 유전자만 받은 그런 완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완두의 표현형은 뭘로 발현이 될까요? 둥글게 만드는 유전자만 있으니까 둥글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둥근 모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에 해당하는 각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식세포가, 수정된 생식세포가 우연히 주름지도록 만드는 유전자를 한쌍 가지고 있었다. 조합하고 보니까 이렇게 한 쌍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쌍을 물려받은 그 완두는 모양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주름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주름진 모양으로 표현형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둥글게 만드는 유전자 한 쌍,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보통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유전자형으로서 우리가 둥근 거는 라운드니까 대문자 R을 두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둥글게 만드는 유전자 두 개를 갖고 있다는 거는 대문자 R 두 개로 요렇게 유전자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름지게 만드는 건 어떻게 구분해서 쓸수 있을까? 얘는 모양이라는 똑같은 형질에 관여한다는 건 살리면서 정보가 좀 세부적으로는 다르다라는 거를 소문자로 요렇게 바꿔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똑같은 R을 쓰기 때문에 아, 이거는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구나. 근데 정보가 좀 다르구나를 대문자 소문자를 통해서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몰R 스몰R의 유전자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요. 근데 항상 부모로부터 같은 거를 받는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수정된 생식세포가 하나는 둥글게 만드는 유전자, 하나는 주름지게 만드는 유전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조합으로 물려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유전자형으로는 라지알도 한 개, 스몰알도 한개 갖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체의 유전자형은 라지알, 스몰알이라고 이렇게 기호로, 알파벳 기호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유전자 조성으로 가지고 있는지 요 알파벳 조성만 봐도 알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전자형을 표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얘네들이 둥글고 주름진 건 이해했어. 왜? 그렇게 만드는 유전자만 있으니까. 근데 둥글게 만드는 유전자도 한개 있고 주름지게 만드는 유전자도 한개 있는 이 개체는 도대체 모양이 어떨 것이냐. 그럼 요거는 물음표를 일단 남겨놓은 다음에 뭐 적당히 주름지거나 아니면 뭐 반은 둥글고 반은 주름지거나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아니면 완전히 그냥 둥글거나 아니면 완전히 주름지거나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겠지만 요 정도까지 해놓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유전자형에서 요거를 잘 봐주세요. 라지알만 두개 있을 수도 있고 스몰알로 두개 있을 수도 있고 라지알 스몰알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게한 쌍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형 접합성과 이형 접합성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형 접합성. 이거는 앞서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단계를 쌓기 위한 빌드업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동형 접합성은 대립 유전자 구성이 같은 것.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우리 대립 유전자 구성이라는 게 앞에 생략되어 있다는 건 교재에 써 있으니까 대립 유전자 구성이 같은 것으로 한 쌍. 같은 것으로
구성이 돼 있을 때 한 쌍이 그러면 우리가 동형접합성이라고 부르고 서로 다른 것으로 한 쌍을 이루고 있으면 그러면 이형접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저기에다 썼던 그 콩의 모양에 대한 어떤 유전자형이 동형접합성인 거는 둥글게 하는 걸로 두 개 한 쌍 같든 주름지게 하는 걸로 두 개 한 쌍 같든 아무튼 한 쌍의 유전자가 동일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게 우성이든 열성이든 동형접합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형접합성은 뭐겠어요? 라지알 하나, 스몰알 하나 서로 다른 정보로 한 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형접합성이라고 한다. 서로 다른 것이 접합돼서 한 쌍을 이루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R이라는 그 알파벳을 쓰는 형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가끔 보다 보면 대림유전자 기호를 그 문항에서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라지 T, 스몰 T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림유전자를. 그러면 뭐 라지 T, 라지 T라든지 스몰 T, 스몰 T 같은 것들은 동형접합성이 되겠고 라지 T 하나, 스몰 T 하나 가지고 있는 건 이형접합성이겠죠.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를 쓸 때는 앞에다가 대문자를 써주는 게 규칙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표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열관계를 조금 티를 안 내기 위해서 A와 A별이라는 대림유전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들도 가끔 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동형접합성은 A로만 두 개 갖거나 또는 A별로 두 개 가질 때 이럴 때는 아무튼 같은 걸로 두 개 가지니까 동형접합성인 거고 A 하나, A별 하나 서로 다른 걸로 한 쌍을 이루면 이거는 이형접합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개념입니다. 그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애들이 같은 종류냐 다른 종류냐를 가지고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둘 중에 이형접합성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자, 일로 올게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용어는 우성과 열성인데요. 요거를 잘 이해해야 한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해하는데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죠? 우성과 열성도 그 기본 전제만 잘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성은 뭐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요 앞부분인데 조건이 제일 중요해요. 이형 접합일 때. 중요하니까 색깔을 좀 강조해서 쓰는 겁니다. 접합일 때. 그래서 열성인 경우에도 앞에 이 조건은 동일합니다. 자, 그럼 왜 이형 접합일 때만 관심이 있느냐? 자, 이렇게 동형 접합인 거는 표현형이 뭘로 나오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지가 않아요. 왜? 그 종류의 유전자만 갖고 있으면 당연히 표현형도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형 접합일 때는 이런 표현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형 접합일 때는 조금 궁금하잖아요. 둥글게 만드는 유전자도 있고 주름지게 만드는 유전자도 있어. 이렇게 이형 접합일 때. 예를 들면 우리가 ABOC 혈액형에서 A 응집원을 만들게 하는 유전자도 있고 B 응집원을 만들게 하는 유전자도 받았어.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혈액형이 될 것인가? 이렇게 이형 접합일 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형 접합일 때 분명히 두 개의 유전자를 다 받았는데 이 중에서 지금 이 맨델의 유전법 중에서 하나만 발현이 됐거든요. 그때 발현되는, 표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성 형질이다. 또는 우성 대림 유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럴 때 표현되지 않는 것이 열성입니다. 그럼 지금 이 경우에는 100% 둥근 콩이 나옵니다. 그냥 얘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이 그냥 둥근 애가 나와요. 그럼 이때 이형 접합인데 뭐가 표현됐죠? 둥글다는 것이 표현됐죠. 그러면 둥근 게 우성입니다. 우성 대립 형질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라지알이 스몰알에 비해서 우성 대립 유전자인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 주름지다라는 요 속성은 어때요? 열성인 거죠. 이형 접합일 때 표현되지 않고 감춰져 있는 그런 형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성 대림 유전자 또는 우성 형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우성 열성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정리를 한 거고 지금 이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크게 험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은 이 제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보면 일단 우성과 열성은 우성과 열성의 관계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목 자체가.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정리한 내용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고 우성과 열성의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은 무언가가 원래 같이 있었는데 헤어진다, 분리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의 법칙은 독립적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남남이다라는 뜻입니다. 독립의 법칙은 서로 남남이에요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칙이에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우성과 열성이라는 건 언제 성립한다고 선생님 방금 요 색으로

사이에 우성 대립 유전자와 열성 대립 유전자의 관계가 생긴다는 겁니다. 둘 중에 뭐는 표현되고 뭐는 표현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대립 유전자 말고 대립 형질이 둥근 거랑 주름진 거 중에 둥글다는 표현형이 나왔으니까 둥글다는 대립 형질이 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같은 의미죠 사실은. 이렇게. 자, 그래서 우성과 열성은 이형 접합으로 서로 다른 정보가 같이 만났을 때 그 둘 중에 표현이 되는 것이 우성이고 표현이 안 되는 것이 열성인데 그럼 우성과 열성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외가 있냐면 우열 관계가 불완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런 것들 다루는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이따가 공부할 중간 유전이거든요. 중간 유전, 뭐 공동 우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열 관계가 불완전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중간 유전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의 또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이 중간 유전, 이 우열이 불완전한 이 예외 상황은 그냥 정상적인 애들인데도 정상적으로 지금 유전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대립 형질들 사이에 또는 대립 유전자 사이에 우열 관계가 완전하게 성립되지 않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정상이다. 예외지만. 그래서 뭐 돌연변이라든지 이런 게 아닌데도 그냥 정상적으로 예외인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정해져 있는 속성이에요. 우열 관계가 완전한 어떤 형질들도 있고 불완전한 형질들도 그냥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애초에. 자,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이에요. 분리의 법칙은 뭔가가 분리된다는 거죠. 뭐가 분리되는 거냐면 한 쌍을 이루었던 대립 유전자가 자, 한 쌍을 이루었던 대립 유전자가 방금 전까지도 계속 한 쌍으로 어떤 표현형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상 한 쌍을 이루고 있는데 걔네들이 헤어집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평범한 상황은 아니죠. 원래 항상 한 쌍으로 있어야 되는데 걔네들이 헤어진대. 언제? 감수분열할 때. 감수분열이란 거 할 때 감수 1분열에서 상동염색체가 헤어지면서 그 상동염색체에 각각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도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특별한 사건이죠. 감수분열 자체가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식세포 형성시. 형성시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자, 분리의 법칙의 예외는 비분리 현상입니다. 비분리. 원래 분리가 돼야 되는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지 않는 비분리. 염색 분체가 분리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비분리 현상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돌연변이. 비정상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분리의 법칙은 정상적으로 유전이 일어난다. 뭐 감수분열이 일어난다면 언제나 항상 성립해야 되는 굉장히 파워풀한 법칙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분리의 법칙은 정상적으로는 예외가 없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돌연변이 상황에서만 예외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독립의 법칙은 이건 그냥 유전될 때, 유전 현상이 일어날 때 무언가가 서로서로 독립적이다. 뭐냐? 서로 다른 염색체들끼리 자, 1번 염색체랑 2번 염색체는 얘네들끼리 오른쪽 왼쪽 서는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감수분열하고 할 때 누가 어디로 설 건지 이런 건 그냥 1번끼리 2번끼리 그냥 서로 따로따로입니다. 아예 그냥 다른 염색체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염색체들끼리는 유전되는 과정에서 서로 그냥 독립적이에요. 그러면 그 각각의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서로 다른 유전자 그 유전자들끼리도 서로 독립적이라는 거죠. 1번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랑 2번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유전자라는 건 또 뭘 결정하는 거죠? 이 유전자에 의해서 어떤 형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결정하는 형질끼리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런 내용이 바로 독립의 법칙입니다. 그냥 서로 다른 염색체 있으면 남남이다. 쉽게 말하면 그냥 그거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예외가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으면? 남남이 아니면 예외인 거죠. 그거는 연관돼 있을 때. 똑같이 1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이에요. 그러면 남남일 수가 없죠. 함께 행동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독립적일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연관되어 있을 때. 이렇게 연관도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비정상 아니고.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는 분리의 법칙. 이렇게 보면

자, 이게 바로 맨델의 유전 법칙의 내용이고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을 공부를 하고 싶을 때는 입문편 꼭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봤던 이 우성과 열성의 예외로 중간 유전이 하나 한 종류가 있었잖아요. 중간 유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중간 유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중간의 표현형이 나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이 되는 게 바로 이 분꽃체 유전입니다. 분꽃 유전. 얘가 분꽃체 사진을 선생님이 하나 골라서 해놓은 거고 얘가 수분되고 나서 이렇게 밑에 이 부분에 씨앗이 맺혀요. 그럼 이름이 분꽃인데 여기 씨앗이 까맣게 생겼을 때 그 씨를 까보면은 그 안에 하얀색 가루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옛날엔 그거 가지고 화장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우리 가루 분자를 써서 그런 가루가 나온다 해서 분꽃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분꽃의 유전이 바로 중간 유전의 사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붉은색 분꽃이 이렇게 붉은색 분꽃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흰색 분꽃도 있습니다. 얘는 왜 붉은색이고 얘는 왜 흰색일까? 여기 이렇게 상동염색체에 존재하는 한 쌍의 대림 유전자가 얘는 붉은색 조합으로 한 쌍 가지고 있으면 붉은색이겠죠. 그런 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 유전자로만 한 쌍 가진 애를 찾아서 걔는 유전자형으로는 레드를 따서 레드 한 쌍 갖고 있다 해서 붉은색 유전자형을 RR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흰색은 이렇게 한 쌍에다가 흰색이 되게 하는 유전자로만 이렇게 두 개 한 쌍 가진 애들을 이제 선별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걔네들 찾아내요. 그러면 흰색의 화이트를 따가지고 W로만 두 개 갖고 있으면 흰색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쵸? 동양접합일 땐 당연히 그걸로 발현이 될 겁니다. 요런 애들을 준비해요. 그리고 얘네 둘을 교배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교배하면 우리가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대림 유전자를 두 개 다 주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욕심 안 부리고 이쪽에서 랜덤으로 하나 뽑아주고 이쪽에서 랜덤으로 하나 뽑아줘서 결과적으로 합쳐지면 또 두 개 되는 그런 과정이 감수 분열과 수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어차피 동양접합이기 때문에 뭘 뽑아줘도 그냥 R을 줄 거고 이쪽에서는 뭘 뽑아줘도 W를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E형 접합의 자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우열관계가 분명하다면 만약에 레드가 화이트에 비해서 완전 우성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뭐 콩에서처럼 그렇죠? 둥근 거 주름진 거 이런 관계처럼 만약에 얘가 우성이다 그럼 무슨 색이 돼야 돼? 붉은색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흰색이 우성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이형 접합으로 있을 때 그래도 흰색으로 발현이 돼야 돼요. 만약에 우열관계가 분명하다면 둘 중에 뭐든 나와야 되죠. 붉은색이든 흰색이든. 그런데 실제로 교배를 해보면 그 첫 번째 세대에서 누가 나오냐? 분홍색인 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 유전이에요, 이름이. 우열관계가 분명하다면 붉은색 또는 흰색 둘 중에 하나가 나와줘야 되는데 분홍색이 가운데 어떤 형질, 반반의 형질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나왔다.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 어떤 색소를 만드는 효소의 발현량이 달라서 그 효소가 적게 만들어지니까 얘보단 적게 만들어지니까 중간에 색깔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이형 접합이면 얘네들 동형 접합이랑 다른 또 다른 표현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중간 유전의 내용이고 이 중간 유전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쪽으로 와볼게요. 앞으로 뭐 분꽃이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다른 어떤 형질로 제시가 되고 분꽃보다는 걔를 이해할 수 있느냐를 많이 물어볼 텐데 자 기본 전제 조건을 잘 들어보세요. 대림 유전자는 A와 A별 이 두 종류의 대림 유전자만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두 종류의 대림 유전자를 한 쌍으로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유전자형은 정해져 있죠. 유전자형은 AA로 동형 접합이거나 A 하나, A별 하나로 이형 접합이거나 아니면 A별로 두 개 동형 접합이거나 이거 외에는 조합이 없어요. A별 A로 써도 어차피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이형 접합이니까. 자, 유전자형은 이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A가 A별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이건 뭐 뒤집혀도 상관없긴 해요. 우열관계가 분명하다. 일단 우열관계 분명하다면 얘는 어차피 동양접합이니까 그게 발현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는지를 이렇게 대괄호 안에다 쓰면 A라는 이 유전자가 발현됐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A별, A별이니까 A별밖에 안 갖고 있어. 얘는 당연히 A별이 발현되겠죠. 표현형으로. 근데 이렇게 우열관계가 분명하다면 A 하나, A별 하나

나 이형 접합으로 가지고 있을 때 우성의 표현형으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정했으니까 얘는 A로 발현되겠죠. 그쵸? 그럼 지금 표현형은 몇 가지? A가 발현되거나 A별이 발현되거나 두 가지. 지의 표현형을 갖는다. 이렇게. 자, 근데 우열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뭐, 많은 경우에 이렇게 그냥 등호로 쓰는 걸 선생님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우열 관계가 불완전한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물음표 써볼게요. 우열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이런 느낌으로. 그럴 때 유전자형은 이세 가지 조합밖에 없는 게 맞아요. 근데 표현형이 달라지는 겁니다. 얘는 당연히 A밖에 없으니까 A가 발현되겠지. 얘도 A 별밖에 안 갖고 있으니까 그게 발현되겠지. 그런데 뭐가 달라지는 거야?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이형 접합인 게. 이형 접합인 게 붉은색이랑 흰색 사이에서 분홍색 나왔던 것처럼 또 다른 표현형이 나오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지금 이 중간 유전 같은 경우에는 뭐 분꽃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우열 관계가 분명한 거, 완전한 거에 비해서 표현형이 더 늘어난다. 요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열 관계가 불완전한 경우에는 완전한 경우보다 반드시 표현형의 수가 늘어난다. 이형 접합일 때 표현형이 어느 한쪽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또 다른 표현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인트만 잘 기억을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적용을 좀 해볼게요. 요건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냥 미지의 어떤 형질로 가정하는 겁니다. 우선 털색을 얘기를 했는데 어떤 동물인지도 몰라. 어떤 동물이 있고 이 동물의 털색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A와 A별.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두 종류 대립 유전자예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은 딱세 개밖에 없죠. 유전자형. 뭐뭐 있어? AA의 동형 접합이거나 AA별의 이형 접합이거나 A별 A별의 동형 접합이거나 요셋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봤더니 기역, 니은, 디귿으로 표현한 것이 털색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형이래. 그럼 무슨 소리지? 표현형이 지금 기역, 니은, 디귿 세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열 관계가 분명하면요, 완전하면 대립 유전자 가짓수만큼만 표현형이 나와요. A가 발현되거나 A별이 발현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우열 관계가 완전한 경우에는 대립 유전자 종류만큼만 표현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개가 나왔어? 세 개의 서로 다른 표현형이 나왔잖아요. 늘었죠. 늘었다는 얘기는 얘네 둘 사이 우열 관계가 불완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기역인 애랑 니은인 애를 교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디귿이라는 또 다른 표현형, 세 번째 표현형이 나왔어요. 그런데 디귿으로 표현형이 같은 애들끼리 교배를 했더니 밑에서 세 가지 표현형이 다 나왔습니다. 이건 어떨 때만 가능하냐면 얘네 둘이 예를 들면 얘가 AA 동형 접합, 얘가 A별 A별 동형 접합이었던 거예요. 이래야만 그 밑에서 A 하나, A별 하나 가져와서 혼자 표현형이 다를 수 있는 하나의 조합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랑 같은 표현형이니까 유전자형도 같아야 되겠죠? A 하나, A별 하나 갖는 이형 접합. 그러면 이 밑에서 AA도 나올 수 있고 A별, A별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시나 이형 접합인 AA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만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중간 유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A와 A별의 우열 관계는 분명한가요? 만약에 분명했다면 표현형이 두 가지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역인 개체와 니은인 개체는 항상 동형 접합이다. 항상 A로만 구성되거나 A별로만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이 문항에서는 누가 이둘 중에 뭔지는 바뀔 수 있어요. 유전자형 기역과 니은이 서로 바뀔 수 있고, 디귿은 하지만 이형 접합으로 그냥 확실한 거고. 그런데 동형 접합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끼리 교배를 했을 때, 그러면 니은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가정한 걸로는 A별, A별이거든요. A별, A별끼리 교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밑에선 주구장창 뭐만 나와? A별, A별만 나올 수 있어요. 부모가 그거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최대 두 가지 표현형이 나올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지. 유전자형이 한 가지 나오는데 어떻게 표현형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한 가지의 표현형만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중간 유전. 자, 이제 독립과 연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중간 유전도 중요한데 이 부분의 내용을 앞으로 우리가 문제풀이에 많이 활용하게 될 거고요. 자, 독립 유전은 말 그대로
서로 다른

검정색 체에. 염색 체에 유전자가 있는 경우. 그러면 서로 독립적으로 유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관은 같은 염색체에 함께 존재하는 경우. 그러면 서로 영향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좀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교재는 99페이지죠? 벌써 우리가 이제 100페이지에 가깝게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우리 보면 사람의 유전자가 한 2만여 개 된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경우에. 근데 우리가 이 유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염색체는 23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염색체가 쉽게 말해서 어떤 탈 것이라고 했을 때 탈 것은 23종류밖에 없고 23개라고 칩시다. 23개밖에 없고 유전자는 2만 개. 이게 탑승객이라고 쳤을 때 탑승객이 2만여 명이 있어. 그러면 한 차에 한 명씩 타면 안 되겠죠. 다 태울 수가 없겠지. 그래서 같은 염색체에 굉장히 많은 유전자들이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유전자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독립유전이랑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이게 예제 1번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림 가나다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세포는 모두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로 동일합니다. 똑같이 A에 대해서 2형 접합, B에 대해서 2형 접합으로 같은 유전자형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포의 그림이 다 다르죠. 그 유전자형을 올려놓은 그림이 다 다르거든요. 사실 이거는 같은 종의 세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나와 다는 같은 종일 수 있는데 가는 지금 얘네들은 절대 같은 종이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에서 A나 B 보통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쓰기 때문에 이 A라고 썼다고 해서 같은 유전자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냥 문제 상황에서 간단하게 그냥 A부터 보통 따서 부르니까 A가 뭐 이런 문제 상황에서는 털색이 될 수도 있고 뭐 여기에서는 뭐 눈동자색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임의로 정해놓은 기호라고 생각하시고 같은 유전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가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A를 결정하는 유전자, A라는 어떤 유전자들이랑 B라는 유전자들이 서로 다른 염색체 어떻게 됐어요? 독립되어 있습니다. 독립.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니까 남남이 가능해. 그럼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다는 A와 B가 같은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연관, 얘도 연관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달라질 예정이에요. 근데 얘는 대문자끼리 연관되어 있고 소문자끼리 연관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소문자와 대문자가 약간 섞인 것처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쓰는 용어는 정신 명칭은 아닙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염색사처럼 우리가 앞으로 부를 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렇게 모두에 대해서 2형 접합의 유전자형일 때 대문자끼리 소문자끼리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 그럼 이건 우리 앞으로 상인 연관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서로 반대로 섞인 것처럼 돼 있다. 그럼 이거는 상반 연관이라고 그냥 부를 거예요. 공식 명칭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난 유전자형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인 연관, 상반 연관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각 유전자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구체적인 명칭을 쓴 겁니다, 지금. 독립, 연관. 근데 연관 중에서도 뭐 상인 연관, 상반 연관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다음 미션은 각 세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모두 쓰면 돼요. 가능한 유전자형은 다 쓰면 돼요. 자,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입니다. 그러면 생식세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상동 염색체가 헤어져서 둘 중에 한 가닥만 들어가는 게 생식세포죠. 이렇게 2형 접합의 유전자형이었다? 그럼 라지 A, 스몰 A가 있었다면 둘 중에 하나만, 라지 A만 들어가든지 스몰 A만 들어가든지 이게 바로 생식세포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더 쉬워 보이는 애 먼저 한번 해볼게요. 나는 어차피 묶였어. 같은 배를 탔어. 그럼 만약에 둘 중에 헤어져서 랜덤으로 라지 A가 들어간 그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졌다면 거긴 뭐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 라지 B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요거 한 종류. 그리고 반대쪽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들은 스몰 A와 스몰 B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는 요거랑 요거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도 예상이 되죠? 여기서 한 배를 탔어. 그럼 만약에 라지 A를 가진 생식세포가 있다. 스몰 B 가졌겠죠. 그런데 스몰 A가 간 생식세포면 라지

B를 같이 갖게 될 겁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근데 독립의 경우에는 얘가 간다고 해서 얘가 꼭 와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얘가 올 수도 있고 얘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렇게 서 있는 상태로 요런 감수 분열을 끝냈다면 라지 A가 들어갔는데 라지 B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몰 A가 들어갔는데 스몰 B라는 요런 대리미분자가 있는 그런 생식세포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요 상태로 감수 분열이 일어났다면. 근데 우리가 1번 염색체랑 2번 염색체는 서로 왼쪽 쓸지 오른쪽 쓸지 각각 랜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요렇게 이두 번째 염색체는 이렇게 바뀌어서 서게 됐다. 그러면 라지 A가 간 쪽에 스몰 B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감수 분열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스몰 A가 간 쪽에 라지 B가 들어가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 번의 감수 분열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는 아니지만 이 개체가 여러 번의 생식세포 이제 분열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떨 때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어떨 때는 얘네들이 바뀌어가지고 또 다른 조합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 개체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최대 4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때요? 독립일 때랑 상인 연관, 상반 연관일 때 각각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종류 자체가 다르죠. 그러면 생식세포의 종류가 다르다는 건이 밑에서 태어날 수 있는 자손의 유전자형 조합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유전되는 과정에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립유전과 연관유전을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구분해서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게 될 거고, 일단 가장 기본기를 한 거고, 요 예제 2번을 통해서 좀 정리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림은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라지 E 스몰 E, 네 쌍에 대해서 모두 다 이형 접합인 그런 식물 피의 새 세포에서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봤더니 A와 E는 연관돼 있네요. 근데 우리가 배운 그런 용어 기준으로 해보면 대문자랑 소문자가, 소문자랑 대문자가 상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와 D는 역시나 연관돼 있네요. 근데 봤더니 대문자는 대문자끼리, 소문자는 소문자끼리 상인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와 B, E와 D 얘네들끼리는 서로 독립돼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 개체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모두 쓰세요. 그러면 생식세포는 딱 종류별로 한 개씩만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 염색체 둘다 오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씩만 담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그게 라지 A라고 일단 가정해봅시다. 라지 A가 왔어. 그럼 뭐가 따라와? 스몰 E가 따라오죠. 그럼 라지 A를 받았을 때 B 중에서는 라지 B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따라와? 라지 D가 따라와. 이럴 수도 있고, 라지 A가 와서 E가 따라왔는데 스몰 B가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스몰 D가 따라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스몰 A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라지 E가 따라올 거고, 그때 라지 B 있는 게 오면 라지 D 따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왔을 때 이렇게 따라왔는데, 얘가 뽑히면 스몰 B, 스몰 D로 가는 그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총몇 개가 나오는 게 맞느냐, 이렇게 간단히 할수 있는 방법은 얘네 둘 중에 하나 뽑을 거잖아요. 근데 서로 지금 조합이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그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도 이 가닥이랑 이 가닥이랑 서로 다르니까 뭐가 뽑히는지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서로 독립돼 있기 때문에 그 조합은 총네 가지. 네 가지 이상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유전자형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를 앞으로 이제 뽑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잘 뽑을 수 있느냐, 독립돼 있을 때랑 연관돼 있을 때랑 잘 구분해가지고 뽑을 수 있느냐,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제는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남은 시간에 요거 잠깐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진짜 이제 사람의 유전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개괄적인 쉬운 부분을 먼저 좀 쳐내고 가려고 하는데, 일단 사람은 굉장히 좋지 않은 유전 연구 대상입니다. 세대도 너무 길어서 그 자손을 보기까지 오래 걸리는 데다가 자손도 굉장히 적게 낳는 데다가 아무튼 뭐 유전자도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가지고 형질을 관찰하기도 어렵고 어려워. 그래서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그첫 번째가 바로 내가 임의로 어떤 둘을 그 짝을 맺어줘서 줄 수는 없잖아요. 자손 좀 낳아줘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계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집안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서 아, 이 유전자가 이렇게 이렇게 왔겠구나 하고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정 유전 형질을 가진 집안의 가계도를 조사해서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그 유전

0: 유전자가 상염색체랑 성염색체 중에 어디에 있는 유전자일지, 그 다음에 이 형질과 저 형질, 이 서로 다른 대립 형질들 중에서 뭐가 더 우성이고,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일지, 그래서 우열 관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가계도 조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인가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계도 배우고 나면 그 그림 보고 그런 것들을 알수 있게 돼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쌍둥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합니다. 쌍둥이 중에 일란성 쌍둥이는 아예 유전적으로 동일하거든요. 근데 그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형질의 차이가 있다면, 그거는 유전의 영향이라고 하긴 어렵겠죠. 환경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 형질이구나, 이렇게. 그거를 좀 구분해낼 수 있고. 근데 일란성 쌍둥이는 그냥 형제 자매가 어쩌다 보니 우연히 동시에 태어나는 그런 정도의 유사성을 갖습니다. 형제 자매. 그러니까 뭐 성별도 다를 수 있고, 어떤 뭐 혈액형도 다를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쌍둥이도 이제 따로 조사를 할수 있는데, 우리는 주로 우리가 얻고 싶은 정보는 일란성 쌍둥이로부터 많이 얻게 되겠죠. 유전자가 완전히 동일한데 뭔가 다른 어떤 특성이 나올 때 그런 것들을 추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 조사는 그냥 어떤 자손의 수 자체가 적으니까 그 범위를 넓혀서 큰 집단으로 만들어서 통계적인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게를 포함한 집단의 형질 발현 빈도를 조사해서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기술의 발달로 아예 염색체나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유전자 검사, 유전자 분석 이런 거 이제 할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분석을 하기도 한다라는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사람의 유전을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의 유전을 구분 기준에 따라서 나눠지는 결과물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ABO식 혈액형이라는 거는 딱 어떤 자리에 있는 요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이 조합이 뭐냐에 의해서 요 하나의 형질이 그냥 곧바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수가 하나다, 딱 하나다. 그러면 그거는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합니다. 딱한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결정이 될 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한 쌍이 아니고 다른 데 있는 다른 유전자들에 의해서도 뭐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또 다른 염색체에는 또 다른 유전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유전자 조합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결정이 된다. 이건 뒤에서 우리가 피부색 유전이 여기에 속한다는 거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뭐 예를 들면 피부색이나 키 같은 것들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러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가 유전자가 많은데 그것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할 때는 다인자 유전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유전자들이 상염색체 있다. 그러면 상염색체에 있다 해서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만 있다. 그러면 성염색체 유전이라고도 나눠서 불러요.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왜일까? 그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유전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단일인자 유전은 훨씬 간단한데요. 다인자 유전은 분석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돼. 그 다음에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인 경우에는 남녀에서의 차이가 없는데, 성염색체에 있다면 남녀의 성염색체의 그 조성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발현 빈도나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도 구분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사람의 유전, 이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집중적으로 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 용어 같은 것들 잘 정리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세입니다. 이번 시간은 25강이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주제는 외계행성계 탐사. 자, 외계행성계 탐사는 최근에 출제 경향으로 보자면 가장 어려운 문항이 지금 출제되고 있는 그런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두 번, 세 번, 네 번도 복습을 해서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아셨죠? 자, 그런 마음가짐 갖고요. 준비되셨으면 개념의 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의 맵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 보시면 외계 행성계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식현상에 대한 얘기할 거고, 시선속도, 공전속도, 그 다음에 도플러효과, 중력렌즈. 조금 우리가 좀 생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해요. 간단하게 용어만 좀 정리해드리면 외계행성계라고 하는 건 태양계 바깥에, 태양계 바깥에 있는 별, 그리고 그 별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 그 시스템을 우리가 외계행성계라고 하는 거고, 오늘 우리는 그 외계행성계를 탐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다. 자, 식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뭔가가 가려지는 현상을 식현상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가려져요? 일식. 달이 가려져요? 월식.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건 이제 용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쌤이 가려졌으니까. 그런 걸 식현상이라고 한다. 자, 시선속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선 방향에서 볼 때 얼마큼 멀어지느냐 가까워졌느냐를 표현한 속도를 시선속도라고 하는 거고, 공전속도와 시선속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자, 이거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할 거여서 한번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면, 자, 이게 시선 방향입니다. 즉 관측자가 이쪽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물체나 천체가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속도로 공전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물체나 천체의 시선속도는 뭐가 되냐면 요만큼이 시선속도가 된다. 요만큼이 시선속도가 된다. 알았죠? 그래서 시선속도라고 하는 건 공전속도의 이 공전 방향이 시선 방향과 어떠한 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선속도라고 하는 건 공전속도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빛을 예로 들어볼게요. 빛. 자, 우리가 초록색 레이저 포인트를 어떤 사람에게 일정하게 쏜다고 할게요. 실제로 쏘면 안 되지만 그냥 쏜다고 할게요. 쏘면 그 초록색 레이저 포인트는 초록색으로 보일 거야.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레이저 포인트가 나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레이저 포인트의 빛은 관측자가 볼 때 초록색으로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이냐? 빨간색 쪽으로 파장이 변해서 보인다. 아셨죠? 만약에 그 레이저 포인트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관측자에게 접근하게끔 운동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그 레이저 포인트는 초록색이 아니라 그때는 약간 파란색 쪽으로 보인다. 아셨죠? 그러한 효과를 도플러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파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파원이 관측자에게 접근하느냐 후퇴하느냐의 이 운동 때문에, 즉 거리 변화 때문에, 거리 변화 때문에 이 파원, 빛이라고 했을 때 그 파원의 파장 변화가 나타나는 효과. 아셨죠? 그 다음에 중력렌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볼록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거대한 중력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력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별빛이 모인다. 모여서 주변에 있는 별빛이 밝게 보이는 효과. 그걸 우리가 중력렌즈 효과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중력렌즈를 만들어내는 천체를, 그 자체를 중력렌즈라고 얘기해요. 아셨죠? 이따가 한번 더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개념의 맥, 용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 두 번째 개념의 맥은 뭐냐면 외계행성 탐사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그림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얘가 행성이고요. 얘가 중심별입니다. 이 행성이 중심별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중심별을 보는데 이 중심별이 주기열성이다 라고 한다면 주기열성은 밝기가 일정하거든. 그런데 행성이 이 앞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밝기가 줄어든다고. 왜냐하면 얘가 얘를 가리면서 식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밝기 변화가 나타납니다. 주기적으로. 그러면 이 별 앞에 무엇인가 가리는 녀석이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구나. 행성을 가지고 있구나. 외계행성이 있구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현상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이제 시선속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외계행성계를 탐사하는 방법인데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 어떤 별이 있습니다. 별이 있고요. 별이 별빛을 이렇게 방출하는데 이 별이 방출하는 별빛은 별이 가지고 있는 대기의 일부 흡수된 다음에 나머지 빛이 온다고. 맞죠? 그랬을 때이 빛을 가지고 파장에 따른 에너지 세기 그래프를 그린다. 파장에 따른 에너지 세기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중간중간에 흡수선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흡수선이 나타나는. 맞죠? 우리 이거 했었죠?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얘와 나 사이의 거리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요 그래프의 변화가 없이 그냥 일정하게 보일 건데, 만약에 얘가 나로부터 굉장히 빠르게 멀어진다고. 그러면 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 요 파장에 따른 모든 빛들은 전부 다 원래 가만히 있을 때보다 다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런 걸 적색편이라고 해요. 아셨죠? 근데 만약에 얘가 나에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요 빛, 이 빛들은 전부 다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고. 즉,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적색 편이가 됐든, 청색 편이가 됐든. 아셨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스펙트럼 상에서 이 별이 만들어낸 이 흡수선들 있죠? 이 흡수선들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봤을 때, 원래 가만히 있을 때는 이 위치에서 관측이 돼야 되는데, 얘가 주기적으로 파장이 길어진 쪽에 흡수선이 이동했다. 주기적으로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했다가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 별이 나에게 접근했다 멀어졌다 접근했다 멀어졌다를 지금 계속 반복한다는 거거든. 이 원인이 뭐냐? 아, 이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운동이 가능할 거야. 아셨죠? 우리는 이제 그걸 나중에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아, 어떠한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된다. 그리고 별이 어떠한 운동을 하게 되는지도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된다. 아셨죠? 이런 거 우리가 공부할 거니까 머릿속에서 기억하시고 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념에 두 가지 자료를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식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가 하나를 가려져서 얘가 어두워지면 우리가 이제 식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행성이 중심별을 돌고 있어요. 돌고 있을 때이 행성이 요 앞을 지나가면 행성이 별을 가리겠지. 가려지면 얘가 어두워지겠지. 어두워지면 밝기가 이렇게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아셨죠? 그래서 아, 중심별 주변을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어두워지면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건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얘가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만약에 중심별이 이렇게 있고 행성이 이렇게 돈다면, 이렇게 돈다면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한다면 시선 방향에서 볼 때, 이 행성이 중심별을 가리지 못하겠죠? 그러면 식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즉, 우리가 식현상을 통해서 어떠한 별의 밝기 변화를 관측한다라고 하는 건이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에 볼때 거의 나란한 상태일 때잘 나타난다. 아셨죠? 시선 방향에서 볼때 행성이 중심별을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봤을 때 가리지 못한 상태로 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식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즉,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의 수직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식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거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현상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면 참 간단한데. 가리니까? 얘가 행성을 가지고 있잖아. 가리니까 밝기가 어두워져 행성을 가지고 있잖아를 판단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이런 걸 판단하는 게 문제에 나오진 않는다는 거지. 문제는 뭐가 나오냐?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 그림을 우리가 조금 공부를 잘 하셔야 된다. 아셨죠? 얘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 이 그림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정리해 볼게요. 밝기 감소율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밝기 감소율. 자, 볼게요. 지금 요 앞을 지나가고 있는 요 동그라미들이 있죠. 요 동그라미가 뭐냐면 행성인 거고, 얘가 중심별이야. 얘가 중심별이고, 얘가 행성인 거고, 행성이 지금 중심별 앞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얘가 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식현상이 일어나면서 밝기가 줄어드는 모습. 아셨죠? 그래서 행성이 여기 있을 때는 얘를 가리지 않으니까 중심별은 일정한 밝기로 보일 거고, 얘가 요 안으로 와서 이 시점부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두워지는 거고. 쏙다 들어갔죠? 그럼 그때부터는 최소 밝기로 얘가 진행하는 동안 쭉 일정하게 나타날 것이고. 그 이후부터 얘가 다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중심별이 다시 밝아 보일 것이고. 완전히 빠져나오면 그때부터는 원래 밝기로 되돌아올 것이고. 맞죠? 이랬을 때 행성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 밝기가 어두워질 거야. 중심별의 밝기가 분명히 어두워질 건데, 얼만큼 어두워지겠느냐? 이 밝기가 감소하는 양은, 밝기 감소량은

행성이 얼만큼 중심별을 가려내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행성에 가려내는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밝기 감소량은 커질 거야. 아셨죠? 그런데 이 자료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밝기 감소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중심별의 밝기에 대해서 행성이 여기를 딱 가렸을 때 얼만큼 어두워질 거니 그 비율을 우리가 밝기 감소율이라고 하는 거고 이 밝기 감소율은 뭐랑 관련이 있느냐? 이 그래프에서 B분의 A와 관련이 있어요. B분의 A. 아셨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 이만큼의 밝기로 보이는데 행성에 의해서 이만큼이 감소가 됐대. 그러면 전체 원래 보이던 거에 대해서 감소한 양, 이 비율이 밝기 감소율이 되는 겁니다. B분의 A. 아셨죠? 이 밝기 감소율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중심별 단면적 분의 가려지는 행성의 단면적, 이렇게. 즉, 별이 지금 에너지를 전체 면적에서 지금 방출하고 있는데 행성이 얼만큼의 면적을 가려내느냐에 따라서 밝기 감소율이 결정이 된다. 아셨죠? 그런데 중심별의 단면적과 행성의 단면적은 모두 다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에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중심별 반지름 분의 행성 반지름의 제곱과 비례하는 관계로 정리가 돼요. 여기 비례로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이 관계로 정리가 된다. 아셨죠? 아 그냥 등식으로 해도 상관없겠네요. 어차피 똑같은 값은 약분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밝기 감소율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는 거.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시간에 대한 걸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 자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이 T1이라고 하는 시간 첫 번째. T1이라고 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행성이 요 앞을 지나가면서 어두워진 시간이죠. 어두워진 시간. 그러면 이 T1 시간은 뭐랑 관련이 있어요? 아, 얘는 행성의 공전 속도랑 관련이 있어. 행성이 빨리 지나가면 T1이 짧을 거야. 행성이 천천히 지나가면 T1이 길어지겠지. 또 하나 뭐랑 관련이 있냐면 행성의 반지름이랑 관련이 있어. 행성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일정한 속도로 간다라고 했을 때 크면 클수록 더 오랫동안 어두워지는 거고 행성의 반지름이 작으면 금방 어두워지는 것이고. 아셨죠? 그 다음에 T2라고 하는 시간도 우리가 아셔야 돼. T2라고 하는 시간은 뭐예요? 얘가 쏙 다 들어간 시점. 다 들어간 시점부터 최소 밝기가 유지된 시간. 그죠? 이 시간도 뭐랑 관련이 있냐면 행성의 반지름, 행성의 공전 속도랑 관련이 있는 거고 행성의 반지름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또 여기엔 중심별의 반지름도. 중심별의 반지름이 커요. 그러니까 중심별의 지름이 크면 클수록 얘가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야 되니까 T2는 중심별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아셨죠? 그 다음 T3라고 하는 시간도 있어. T3라고 하는 시간은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빠져나오기 직전까지의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이 T3의 시간이야. T3의 시간은 뭐랑 관련이 있어요? 행성의 공전 속도랑 관련이 있고요. 중심별의 반지름이랑 관련이 있다. 크든 작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행성이 크든 작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행성이 지나가는 이 시간엔 중심별이 얼마큼 큰지 그 다음에 행성이 얼마큼 빨리 지나가는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정리하시고 세 번째로 그러면 행성의 공전 속도가 일정하다 행성이 요 앞을 지나가는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신경 쓸 것은 뭐예요? 아 T1이라고 하는 시간은 얘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아 얘는 행성 반지름이랑 관련이 있구나 그 다음에 T3라고 하는 시간은 얘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아 중심별 반지름이랑 관련이 있구나 라고 하는 요 관점을 가져야 돼. 요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요것들을 해석하는 게. 아셨죠? 그게 포인트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문제를 풀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현상 이용해서 해석하는 방법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이 식현상을 이용해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행성의 존재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이 중심별 밝기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행성의 단면적. 행성의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밝기 감소율이 커. 아셨죠? 또는 밝기 감소량도 커. 그 다음에 행성의 공전궤도 기울면 공전궤도면 기울기. 그 다음에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 역시나 밝기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행성의 공전궤도 기울기가 0도가 아니라 시선방향의 수직이에요. 그러면 밝기 변화가 안 나타난다고. 아셨죠? 그 다음에 행성이 지금 중심별을 돌고 있는데 기울기가 조금 기울어져 있어.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로 지금 볼 거야. 그런데 공전궤도 반지름이 너무 커. 너무 커서 이렇게 멀리 돈다라고 하면

우리가 볼때 얘가 얘를 제대로 가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공정교회도 반지름이 짧으면 가릴 수가 있는데 너무 길면 가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얘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해서 자, 식현상 주기를 이용해서 행성의 공전주기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중심별의 밝기 변화량은 행성 단면적에 비례한다. 또는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밝기 변화율, 밝기 감소율,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심별 단면적 분의 행성 단면적과 관련이 있고요. 얘는 반지름으로 얘기하자면 반지름의 제곱. 아셨죠? 중심별 반지름 분의 행성 반지름의 제곱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계산 문제가 꼭 나오니까. 아셨죠?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현상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 시선속도 이용하는 거 얘기할게요. 자, 이 시선속도를 이용하는 방법에서는 도플러 효과가 활용이 되는데,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파원이 관측자에게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 그 파원의 파동의 파장이 변한다고. 파동의 파장이 변해서 우리가 봤을 때좀 달라 보이는 거지. 그런 효과를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하고, 요 파원을 우리가 그냥 빛, 광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인 거예요. 자, 원래 초록색깔의 빛이 있었다. 초록색의 레이저 포인트가 있었다고 칠게요. 근데 얘가 이 광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고. 멀어지면 관측자가 느낄 때는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얘가 방출한 빛이 나에게 올 때는 뭐라고 보이냐면 초록색보다 파장이 긴 빨간색 쪽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지. 얘가 굉장히 접근을 하면 얘가 초록색이 아니라 뭐 파란색이나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다고. 우리가 이런 걸 빨간색 쪽으로 보여요, 적색 편이. 파란색 쪽으로 보여요, 청색 편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얘는 아까 설명한 거랑 똑같은 거. 자, 가겠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별이 방출하는 빛, 아, 이렇게 그리는 게 좋겠네요. 자, 어떠한 별이 방출하는 빛을 파장에 따른 에너지 세기로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중간중간에 흡수선, 이렇게 막 나타난단 말이죠. 별의 대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흡수선이 나타날 텐데, 이 복사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별이 나로부터 멀어진다고요. 멀어지면 이 복사 그래프 개형이 전체적으로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한다고. 적색 편이. 만약에 그 별이 나에게 빠른 속도로 접근합니다. 그럼 개형이 전체적으로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한다고. 청색 편이. 그랬을 때 우리가 느낄 때는 스펙트럼에서 원래 일정한 위치에서 보여야 되는 이 흡수선이 빨간색 쪽으로 파란색 쪽으로 이동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스펙트럼에서 이 흡수선의 위치 변화를 가지고 아, 계형 전체가 빨간색 쪽으로 이동했구나. 계형 전체가 파란색 쪽으로 이동했구나. 아, 적색 편이 멀어지는 운동. 아, 청색 편이 가까워지는 운동을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 그러면 어떠한 별이 나에게 가까워지거나 짧아지거나 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럼 그 별이 지금 누군가를 돌고 있다는 거야. 누구? 행성과 그 별의 공통 질량 중심을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고, 요 파장이 얼마큼 변하냐? 파장이 얼마큼 변하냐? 이 파장의 변화는 얘가 얼마의 속도로 접근하느냐, 후퇴하느냐. 접근하느냐, 후퇴하는 이 속도의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요 도플러 효과의 관계식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얘를 이제 외계행성 탐사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별과 행성은 공통 질량 중심을 같은 주기, 같은 방향으로 항상 마주 보며 회전한다. 따라서 별의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면 행성의 존재를 알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큰 어른과 작은 아이가 서로 손을 잡고 도는 모습을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어른도 돌지만 아이도 돌죠. 근데 아이는 어른보다 질량이 작으니까 돈다라고 했을 때 회전 반경이 크게 도는 거고, 어른은 질량이 크니까 회전 반경이 조금 작게 도는 거고, 무게 중심은 어른 쪽에 있지. 지금 여기 있는 이 안쪽 궤도가 중심별의 궤도. 그 다음에 이 바깥쪽 궤도가 행성의 궤도. 얘와 이 행성과 중심별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인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무게 중심. 우리가 이 무게 중심을 공통 질량 중심이라고 합니다. 공통 질량 중심을 서로가 서로 돈다고. 그래서 중심별이 1에 위치하면 행성도 1에. 중심별이 2에 위치하면 행성도 2에. 그래서 중심별은 가까운 궤도를 무게중심과 가까운 쪽을 돌고, 행성은 먼 궤도를, 무게중심과 먼 궤도를 돌고, 그래서 서로가 마주 보면서 꼭 똑같은 주기로 돈다고. 이런 상태에서, 자,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볼게요. 시선 방향은 요거야. 시선 방향은 요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중심별이 여기 있어요. 2번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중심별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거든. 시선 방향에서 볼때 옆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옆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접근이나 후퇴를 하지

않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도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아셨죠? 도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만약에 여기 중심별이 있다라고 한다면 행성이 여기 있는 거거든. 중심별과 행성이 있고 공전궤도면이 나란하다? 그럼 행성에 의한 식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거. 바로 가리는 현상. 그런 상태에서 얘가 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면 지금 중심별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는 시점이야. 그러면 얘는 청색 편이가 나타난다고. 아셨죠? 청색 편이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아진다고. 원래 보여야 되는 파장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흡순의 파장이 짧아진 위치에서 보인다는 거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사 그래프의 개형이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한 무리가 시선 속도를 표현할 때 마이너스를 표현한다. 아셨죠?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4번으로 가면 시선방향에서 볼때 옆으로 이동하니까 도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고요. 얘가 쭉 갑니다. 이쪽으로 가죠. 1번으로 가면 멀어지는 운동을 하죠. 멀어지는 운동을 하는데 시선 방향과 나란하게 멀어지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최대로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 거고, 파장이 길어집니다. 그럼 시선 속도를 표현할 때는 플러스로 표현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합쳐서 표현하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들을 할 거냐면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도플러 효과라고 했을 때, 자, 시선 속도라고 하는 것은 람다 제로에 델타 람다 곱하기 c.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시선 속도라고 하는 것은 공전 속도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요 세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선 방향과 공전 방향이 이루는 각도. 그러니까 만약에 세타가 0도다? 시선 방향에서 그대로 얘가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전 속도와 시선 속도가 같다는 의미예요. 아셨죠? 요거를 여기다 정의를 하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볼 거냐면 별을 보는데, 별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파장에 따른 세기를 볼 것이고, 그걸 가지고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흡수선을 스펙트럼에서 분석을 하겠다고. 그래서 스펙트럼에서 분석을 해서 파장 변화가 나타난다. 그럼 파장 변화를 가지고 시선 속도를 알아내는 거고, 시선 속도를 공전 속도랑 비교를 해서 공전하고 있는 그 운동의 방향을 해석한다는 거지. 그래서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 볼게요. 과정은 우리는 지금 뭐할 거냐면 스펙트럼을 관측할 거야. 스펙트럼을 관측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무엇을 볼 거냐면 흡수선의 파장 변화를 관측한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계산할 수 있느냐? 시선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럼 이 시선 속도를 공전 속도랑 비교를 해서 무엇을 할수 있냐면 공전 운동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공전 운동을 해석한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누군가를 돈다는 얘기거든. 누구를 돌아요? 공통질량 중심을 돌아요. 그러니까 아, 얘가 외계행성을 가졌구나. 그래서 어떠한 외계행성을 가졌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석한다라는 거지. 이게 일련의 과정. 아셨죠? 그래서 갑니다. 이쪽에다가 무엇을 그릴 거냐면, 자, 스펙트럼을 그릴 거예요. 스펙트럼을 이렇게 그릴 거고요. 지금 여기다 선을 쭉 맞춰서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람다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람다 제로. 지금 나는 별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그래프로 그려서 그 그래프가 만들어내는 흡수선, 그 흡수선 중에 딱한 종류의 흡수선을 보겠다는 겁니다. 파장이 람다 제로인 흡수선을 딱 하나를 보겠다는 거야. 아셨죠? 그것만 볼 건데, 만약에 얘가 2번에 있어요. 얘가 2번에 있다라고 한다면 중심별이 얘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얘는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니까 지금 얘는 청색편이나 적색편이가 안 나타나. 그럼 흡수선도 원래 그 정위치에 나타나야 된다고. 그 정위치가 여기야. 아셨죠? 람다 제로. 여기에 나타나야 된다고. 2번일 때, 중심별이 2번이 있을 때 정위치에서 흡수선이 나타나야 된다고. 우리가 이러한 파장을 기준 파장 또는 정지 파장, 고유 파장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랬다가요, 볼게요. 얘가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면 지금 시선 방향에서 볼때 얘가 지금 접근하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접근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색 편이가 나타나는 거지. 청색 편이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내가 봤던 이 흡수선이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물론 이 흡수선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복사 개형이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흡수선이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이 3번에 놓이면 시선 방향과 가장 나란한 상태, 역방향으로 가장 나란한 상태죠. 이때가 최대로 흡수선이 청색 편이가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얘가 람다 3야. 아셨죠? 3번에 위치할 때에 원래 여기에서 보여야 되는 녀석이 이렇게 보인다고. 즉 요만큼의 파장 변화로 보인다라는 거지. 즉 이쪽 방향이 뭐냐면 파장이 짧아지는 쪽이고요. 이쪽 방향이 뭐냐면 파장이 길어지는 쪽.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3번에서 4번으로 갑니다. 3번에서 4번으로 가면 최대로 파장이 짧아졌다가 다시 파장이 서서히 서서히 길어지는 모습. 최대로 청색 편이가 나타났다가 다시 원래 파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 그랬다가 4번에 놓이면 4번에선 이렇게 가니까 파장 변화가 다시 안 나타나지. 그러면 정지 파장으로 그냥 그대로 보인다고. 됐죠? 그랬다가 4번에서 1번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적색 편이 멀어지는 운동을 하는 거니까 파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적색 편인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1번에 놓이면 시선 방향과 나란한 상태로 최대 속도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 그러면 파장 변화도 최대로 나타난다. 쭉 그려볼게요. 최대로 파장 변화가 나타난다. 그때가 4번에 놓였을 때의 관측 파장이야. 그럼 그때의 파장 변화 최대가 되겠지. 아셨죠? 요 파장 변화와 요 파장 변화가 똑같은 거라고. 그 요거를 관측하는 겁니다. 파장이 2번에서 3번으로 옵니다. 흡선의 파장이 짧아져요. 3번에서 4번으로 가죠. 다시 길어져요. 4번에서 1번으로 가죠. 길어져요. 1번에서 2번으로 가면 다시 짧아져요. 이걸 관측한 다음에 요 관측 결과를 가지고 요 식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요 파장으로 보여야 되는데 요 정도의 파장 변화를 보였어? 빛의 속도를 곱해주면 시선 속도가 나온다고. 시선 속도를 우리가 지금 구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별이 얼마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는지 공전 속도를 알고 있다고. 그럼 얘와 얘를 비교해 보면 공전각이 나오는 거지. 공전각이. 아셨죠? 요런 방식. 요런 방식이에요. 아셨죠? 그걸 여기다 그대로 넣어볼게요. 자, 2번에 놓이면요. 2번일 때는 지금 시선 속도가 0입니다. 여기야, 여기. 여기가 2번이야, 2번. 아셨죠? 3번으로 가면 시선 속도가 최대인데 접근하는 방향으로 최대야. 시선 방향과 나란하니까. 접근하는 방향으로 최대. 그럼 여기야. 여기가 3번이야. 접근하는 방향으로. 지금 여기서 이 코사인 세타가 18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4번으로 가면 다시 0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고. 1번으로 가면 멀어지는 속도로 지금 최대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1번이 되겠지. 그럼 1번이 된다는 얘기는 시선 방향과 나란한 거니까 코사인 세타가 0이야. 아셨죠? 이런 맥락으로 이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파장 변화를 가지고 시선 속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요게 포인트가 된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선 속도를 이용해서 중심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는 걸 파악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시선 속도를 이용한다. 즉,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외계행성을 탐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중심별의 시선 속도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얘가 행성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자, 이 중심별 시선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보면, 행성 질량과 중심별 질량, 그 다음에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 행성의 공전궤도 기울기, 그 다음에 시선 방향과 공전 방향이 이루는 각. 아, 중심별의 시선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구나. 아, 중심별이 얼마의 속도로 공전하는지 공전 속도가 첫 번째 요인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궤도 요소가 두 번째 요인. 중심별의 공전 속도가 크다. 그러면 시선 방향에서의 시선 속도 변화도 크게 나타나는 거야. 아셨죠? 이 공전 속도의 영향, 중심별의 공전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행성이 중심별을 세게 잡아당기니까 중심별도 빨리빨리 돌수 있어요. 그러면 시선 속도 변화도 크게 크게 나타나는 거야. 아셨죠? 또는 상대적으로 중심별의 질량이 행성 질량보다 작으면 상대적으로 중심별의 질량이 행성 질량보다 작으면 행성의 질량에 의해서 중심별이 좀 영향을 많이 받거든. 그럼 또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중심별의 공전 속도가 크면 클수록 시선 속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데 중심별의 공전 속도 변화가 클수 있는 상황은 행성 질량이 크거나 아니면 중심별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아니면 행성과 중심별 사이의 거리가 행성과 중심별 사이의 거리가 가깝거나 행성과 중심별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행성이 더 강한 힘으로 중심별을 잡아당길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럼 중심별이 또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1의 요인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요인들은 모두 다 궤도랑 관련되어 있는 거.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을수록 그다음에 행성의 공전궤도면 기울기가 시선 방향과 나란하면 나란할수록 좋은 거. 그다음에 시선 방향과 공전 방향을 이루는 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아셨죠? 뭐 0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시선 속도가 크게 나타날 테니까 우리가 행성을 가지고 있는 중심별을 좀 빨리 판단할 수가 있다. 자, 시선 속도 그래프 개형은 코사인 그래프입니다. 코사인 얘기했었죠? 시선 속도 그래프는 공전 속도 곱하기 코사인 세타, 시선 방향과 공전 방향이 이루는 각도, 이 코사인 그래프 개형을 갖게 되는 거고, 이 시선 속도 변화 주기를 이용해서 행성의 공전 주기를 판단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시선 속도 변화와 흡선의 파장 변화 관계를 따져보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광속. 이렇게 해가지고, 파장 변화가 큽니다. 그러면 시선 속도 변화도 크다. 아셨죠? 이렇게. 자,

얘 별빛이 모이니까 얘가 더 밝게 보이는데 이런 효과가 하나 있고요. 별빛이 이렇게 모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지할 때는 요 굴절되는 각도에 의해서 별이 여기 있는데? 별이 여기 있는데? 하나의 별이 여러 개의 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이런 효과를 우리가 중력렌즈 효과라고 하는 거고, 그런 중력렌즈를 일으키는 이러한 천체를 중력렌즈라고 한다. 보통 이러한 중력렌즈는 굉장히 질량이 거대한 천체들, 은하 같은 경우들, 또는 은하의 집단 같은 경우가 이런 중력렌즈를 일으키는 거고, 이러한 중력렌즈에 의해서 이 은하의 뒷부분에 있는 별은 또는 뒷부분에 있는 천체는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밝게 보이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상으로 보이거나 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가셨죠? 이랬을 때 미세 중력렌즈라고 하는 건 뭐냐? 요 중력렌즈를 일으킬 수 있는 천체의 질량이 좀 작아서 요 효과를 좀 작게 일으키는 녀석들. 이를테면 하나의 별. 이를테면 별보다도 더 작은 행성. 아셨죠? 이러한 미세 중력렌즈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외계행성 탐사를 할 수가 있다. 어떤 식이냐면 간단합니다. 지금 뭐냐면 나는 지구에서 요별 B를 보고 있는 거야. 별 B를 보고 있는데 별 A가 요 앞을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어. 즉, 요별 A는 여기 있다가 이렇게 지나가서 나와 별 B 사이의 시선 방향을 정확히 통과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 별 A가 여기에 딱 놓였을 때 얘에 의한 중력렌즈 효과에 의해서 별 B의 빛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별 B가 굉장히 밝아졌다가 얘가 통과하고 나면 다시 별 B의 밝기가 원래 밝기로 되돌아갈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별 A가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요걸 예상해요. 아, 별 A가 지나갈 때 가장 가까운데 시선 방향과 가장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별 B의 밝기가 굉장히 밝아 보인다. 왜냐하면 빛을 모아줄 거니까. 그리고 나서 얘가 쑥 빠져나가면 별 B의 밝기는 원래 밝기로 되돌아. 요걸 예상한다고. 그런데 내가 지금 별 A가 여기 지나가고 있는 걸 봤는데 그런 상태에서 별 B의 밝기를 측정했더니 어라? 이러한 잡음이 나타나는 거야. 분명 내가 봤을 때별 A와 별 B가 일직선상에 놓일 때 뒤에 있는 별 B가 최대 밝기로 보였는데, 그리고 나서 별 A가 지나갔는데, 그러면 다시 별 B는 최소 밝기로 떨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이러한 잡음이 생겨서 별 B가 다시 밝아진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아, 이런 거지. 별 A가 지나갔어요? 그 A는 지금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 이 A 주변에 A가 가지고 있는 행성이 있었던 거야. 행성이 여기에 딱 놓이면 이 지구와 행성 별 B가 일직선상에 놓이는 시점에 얘에 의해서도 미세 중력렌즈 현상이 일어나서 이러한 잡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아, A가 실제로 행성 하나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행성에 의한 미세 중력렌즈 효과가 나타나는구나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행성에 만약에 질량이 크면 이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아셨죠? 이 잡음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 중심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외계행성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세중력렌즈 현상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자, 미세중력렌즈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외계행성을 탐사할 때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미세중력렌즈 현상은 대부분 일회성 관측이에요. 즉, 내가 어떠한 저 멀리 있는 별을 볼때 나와 얘 사이를 어떠한 별이 지나간다? 이게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야. 그리고 얘가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얘가 지나간 녀석이 다시 또 지나가겠느냐? 그럴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일회성 관측이고요. 주기적 관측이 안 돼. 식현상이나 시선 속도를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녀석들은 식현상도 계속 반복이 되고요. 시선 속도 변화도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일회성 관측이기 때문에 주기적 관측이 안 돼서 사실 이 미세중력렌즈 현상을 이용해서 어떠한 외계행성계를 탐사한다? 케이스가 굉장히 적다. 아셨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행성의 공전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수직 일대에도 이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장점. 시선 속도 변화나 식현상은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궤도면이 나란할수록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만약에 시선 방향에 대하여 행성의 공전궤도면이 수직이다. 수직이라고 한다면 안 나타나거든. 근데 얘는 수직이어도 가능해. 왜냐하면 행성이 걸리기만 하면 돼. 나와 저 뒤에 있는 별 앞을 지나가고 있는 어떠한 별이 있을 때그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죠. 이 행성이 나와 저 뒤에 있는 별그 시선 방향에 걸리기만 하면, 어떻게든 걸리기만 하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얘는 수직일 때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하나 있다. 질량이 작은 행성을 찾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다른 식현상이나 아니면 시선 속도를 이용한 방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행성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시선 방향에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걸리기만 하면 미세중력렌즈 효과를 일으키는

느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 요세 가지 방법,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 시신속도를 이용하는 방법, 미세중력 렌즈를 이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외계행성 탐사 방법이고, 그 다음에 직접 탐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직접 외계행성을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외계행성이라고 한 녀석이 가시광선을 방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로 얘를 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적외선 영역을 이용하면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지, 적외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보냐면, 여기 중심별이 있고요. 여기 행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행성을 직접적으로 가시광선으로는 볼 수는 없고, 얘를 볼때 특별한 장치를 써서 중심별을 특별한 장치로 가려요. 가리면 행성이 방출하는 적외선이 찍힐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적외선을 찍어서 아, 여기에 외계행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특별한 장치를 이용해서 중심별을 이렇게 가린다라고 했을 때, 이 중심별을 가리는 장치를 우리가 코로나 그래프라고 해. 코로나 그래프라고 하는 장치를 이용해서 중심별을 가려주고, 가리면 행성에서 나오는 적외선이 그래도 우리에게 찍힐 수가 있다. 그런 관점. 행성에서 방출하는 적외선이 측정이 유리한 상황일 때 관측이 가능하고요.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행성의 반지름이 크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행성이 뜨겁다라고 한다면 적외선을 조금 더 세게 우리가 봤을 때 방출하니까 관측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다. 아셨죠? 요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요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볼게요. 지금 지구가 있고요. 별 B가 아주 먼 거리에 있고요. 아, 별 A가 아주 먼 거리에 있고요. 별 B가 요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별 B가 행성을 가지고 있어. 피를. 그럼 우리가 볼때 이제 얘가 외계행성 개인 거야. 이 외계행성 개에서 별 B가 피를 가지고 있음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지금 얘가 직접 B를 보는 거야. 직접 B를 보면 행성이 요 앞으로 지나갈 때 식현상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식현상이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식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얘가 행성을 가지고 있구나. 여기 외계행성 개가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지금 만약에 얘가 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둘은 서로의 공통 질량 중심, 서로의 무게 중심을 서로 공존한다고. 공존하면서 별 B가 주기적인 청색 편이 적색 편이의 어떤 스펙트럼의 변화를 나타낼 거라는 거지. 그걸 관측하면 얘가 외계행성을 가지고 있구나. 여기 외계행성 계가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또 하나는 얘가 지금 별 B가 지구와 별 A 사이를 통과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별 A와 지구 요 일직선상에 별 B가 딱 놓였을 때 얘가 최대 밝기로 보인다. 맞죠? 그런 상태에서 별 B가 빠져나가면 얘는 다시 밝기가 감소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별 A와 지구를 잇는 요 일직선상에 만약에 행성 P가 딱 걸린다면, 그 어느 시점에 행성 P가 걸리면 행성 P에 의한 일종의 잡음, 얘의 밝기가 팍 튀어오르는 일종의 잡음이 관측될 것이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도 아, 별 B가 외계행성계를 가지고 있구나, 여기에 외계행성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지. 종합적으로 아셨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외계행성계를 탐사했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더라. 보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볼 것은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이 이제 직접 탐사 방법이 될 텐데, 요거를 이용해서 외계행성을 탐사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다른 거에 비해서.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이 많고, 시선속도를 이용한 방법이 많다고요. 다른 경우들은 케이스가 좀 적다. 자,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중궤도 반지름이 짧은 녀석들이 많이 관측이 되더라. 이제 공중궤도 반지름이 짧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행성과 중심별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 즉 행성이 빨리빨리빨리빨리 돌고 있다. 빨리빨리빨리 돈다는 얘기는 주기가 금방금방금방금방. 식현상의 주기가 금방금방금방 오니까, 얘가 행성을 가지고 있구나를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 공중궤도 반지름이 작으면 뭐냐면, 이 행성이 설령 시선 방향에 대해서 살짝 기울어져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곳을 도니까 식현상이 잘 나타나. 그래서 이러한 결과. 아셨죠? 그 다음에 시선속도 변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관측한 결과를 따지면, 대체적으로 조금 질량이 큰 녀석들이 잘 관측이 되더라. 질량이 커야, 행성의 질량이 커야 중심별에 인력을 많이 미치고, 중심별에 인력을 많이 미치면 중심별이 크게 크게 세게 세게 빨리빨리 돌게 되니까 우리가 봤을 때 시선속도 변화가 잘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 관측한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 공중궤도 반지름이 큰 경우, 행성이 중심별보다 조금

먼 곳에서 큰 궤도로 돌때이 행성에 의한 잡음이 중심별에 의한 잡음보다, 중심별에 의한 이 밝기 변화보다 조금 더 두드러질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관측된 외계 행성은 대부분 목성과 같은 질량이 큰 기체형 행성이더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셨죠? 요게 관측 결과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외계 행성계의 탐사 결과를 얘기했고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지구력 플러스를 보면 제일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볼게요. 중심별 단면적, 푸네 행성 단면적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자, 얘는 뭐랑 관련 있어요? 밝기 감소율. 밝기 감소율. 여기서 밝기 감소율을 표시하라고 한다면 원래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원래 요 값으로 보여야 되는데 요만큼의 밝기가 감소했다. 밝기 감소율. 요거랑 관련 있어요. 자,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합니다.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T1과 T2는 각각 어떻게 되느냐? 행성의 반지름이 요게 아니라 이만큼이래. 라고 한다면 일정하게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다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 더 길어지겠지. 그지? 다 들어간 다음에 빠져나오기 직전까지 걸리는 시간은 더 짧아지겠지. 즉,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 얘는 길어지고요. 얘는 짧아지고요. 얘는 일정. 아셨죠? 이제 요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지구력 플러스까지 봤고요.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내용 문제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문제를 풀 건데요. 교재에 문제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선생님 오늘 2개를 풀 거고요. 하나는 우리 같이 푼 거, 요거 연습한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더 풀어보세요. 한번더 고민을 해보는 게좀 의미가 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첫 번째 거. 자, 그림 가와나는 서로 다른 외계 행성계에서 행성의 식현상을 일으킬 때 중심별의 상대적 밝기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밑줄 긋겠습니다. 두 중심별의 반지름은 같고, 각 행성은 원궤도를 따라 공전하며, 공전 궤도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 자, 우리가 현재까지 출제된 이 공전 궤도면에 대한 정보들은 다 시선 방향과 나란한 상태를 가정한 문제들이 계속 출제됐어요. 공전 궤도면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는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까지는. 아셨죠? 그런 상태에서, 중심별의 반지름이 같아? 그럼 여기서 밝기가 요만큼 변한 이유는? 밝기가 변한 이유는 오직 뭐 때문에? 행성의 단면적. 가려낸 행성의 단면적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밝기 감소율. 밝기 감소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중심별 단면적 푼의 행성 가려지는 행성 단면적 이렇게 계산을 했고, 얘를 어떻게 정리했냐면 이렇게 정리했죠. 중심별 반지름 푼의 행성 반지름 제곱 이렇게 맞죠? 근데 중심별 반지름이 다 똑같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요 밝기 감소율을 표현했을 때 밝기 감소율은 오직 행성 반지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구나. 계산해 볼게요. 원래 1.000으로 보여야 되는데 0.997로 보인대.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이 천문학에서 문제를 풀 때는 소수점은 다 정수화 시켜서 계산해 주는 게 좋아요. 자, 가의 경우는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원래 1000으로 보여야 되는데 지금 997로 보이는 거니까 밝기 감소율이 요거야. 아셨죠? 나라고 한다면 원래 1000으로 보여야 되는데 지금 990으로 보이니까 밝기 감소율이 요거라고. 됐나요? 밝기 감소율을 구했어? 그럼 우리는 반지름을 얘기할 수가 있겠지. 가에서 행성 반지름은 중심별 반지름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나에서 행성 반지름은 중심별 반지름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맞죠? 즉 1000분의 3이야. 중심별 반지름에 대한 비율이 1000분의 3이라고. 물론 루트 1000분의 3이라고. 나는 루트 1000분의 10. 됐죠? 그러니까 아, 가는 나보다 중심별 반지름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루트 0.3배 정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식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은 가가 나보다 길다. 시간을 따져보면은 가가 나보다 기네요. 자료 해석입니다. 가의 행성 반지름은 나의 행성 반지름의 0.3배가 아니라 루트 0.3. 그 다음에 중심별의 흡수선 파장은 식현상이 시작되기 직전이 식현상이 끝난 직후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별이 이렇게 갈때 행성이 이렇게 가면 시선 방향에서 봅니다. 행성이 올때 중심별이 가면 식현상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식현상이 일어나기 직전은 적색편이 구간이고, 식현상이 일어난 직후는 이쪽으로 오는 거니까 청색편이야. 행성은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그러면 이때

0: 때가 이때보다 파장이 길겠네. 그러니까 직전이 직후보다 길다. 묻는 거. 됐죠? 기역, 티귿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봤고요.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똑같은 건데 지금 보면 두 번째 줄에 T1일 때 중심별의 위치는 기역과 니은 중 하나다라고 했어요. T1일 때 중심별의 위치는 T1일 때 중심별의 위치는 기역과 니은 중에 하나래. 근데 시선 방향이 이거잖아요. 행성이 이렇게 돈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럼 중심별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지. 그러면 기역일 때는 접근을 하는 거고 니은일 때는 후퇴를 하는 거야. 시선 방향에서 볼 때. 맞죠? 접근일 때 접근인데 시선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란한 상태로 정반대 방향으로 최대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시선 속도가 최대 값이 되겠지. 마이너스로. 그게 여기지. 그러니까 아, 여기가 T1이 되는 거고. 얘는 멀어지는데 시선 방향과 나란하게 최대로 멀어지는 거니까 후퇴로 최대가 되는 거지. T3. 아, 너가 T3구나. 그럼 너가 T4가 되겠네. 아니죠. T2가 되겠네. 아, 여기가 T4가 되겠네. 이렇게. 됐죠? 보겠습니다. T1일 때 중심별의 위치는 기역이다.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심별의 겉보기 등급은 T2가 T4보다 작다. 겉보기 등급이 작단 얘기는 뭐예요? 밝단 얘기지. 가까이 있으면 밝고 멀리 있으면 어둡다. T2일 때가 T4일 때보다 시선 방향에서 볼때더 가까이 있는 거야. 가까이 있으면 밝다, 밝으면 등급이 작다. 그러니까 맞는 거. 됐죠? T1에서 T2 동안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흡순의 파장은 점차 길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T1에서 T2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최대 청색 편위에서 제로, 최대 적색 편위 제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최대 청색 편위에서 제로로 지금 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흡수선을 표현해 준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람다 제로가 되는 거고 여기 있을 때는 최대로 청색 편위 그랬다가 제로가 되는 거고 여기로 가면 최대로 적색 편위가 되는 거. 그러니까 흡수선의 파장은 최소에서 점점 커서 제로로 가고 있는 과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파장 이쪽으로 갈수록 길어진다고 치면요. 그러면 흡선의 파장은 점차 길어진다. 맞는 거. 됐죠? 기역, 니은, 디귿 다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번 시간엔 2번까지 푸는 거고요. 오늘 푼거 바탕으로 여러분이 한번더 3번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준비한 지구력 업 퀴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밝기 감소율을 계속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25강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과제 확인하면서 26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변호사입니다.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생명과학원의 9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9강과 10강에 걸쳐서는 우리 이제 5회를 함께 풀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5회 다 풀어봤을 때 난이도 좀 어땠나요? 쌤이랑 총평 먼저 한번 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쌤이 생각했을 때, 이 전체적인 난이도는 막 그렇게 극상의 난이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월 모의평가 정도의 난이도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제 6월 모의평가라고 한다면 9월 모의평가 전에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난도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어떨 때는 6월 모평도 심각하게 어렵게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6월 모평이 조금은 쉽게 나오기 때문에 쌤이 6월 모평 정도의 난이도다라고 이름을 지어봤고, 이제 유전하고 비유전을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유전 같은 경우의 난도는 완전 상위 문제는 19번 정도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연습하기에 너무나 좋은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유전이 자신 없는데 조금 이제 중간 또는 중상의 난이도를 연습해보고 싶은데 이런 친구들은 아마 이번 회차가 너무나도 고마운 문제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비유전 파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로직이 막 어렵게 꼬여있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딱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근육의 수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풀려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했거든요. 그 부분을 쌤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고민들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별점으로 난도를 한번 체크해보면 3개 정도의 반 정도다. 4개까지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쌤이 뽑은 우수 문항은요, 9번, 16번, 17번, 19번입니다. 9번이 쌤이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근수축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9번이 가장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19번 여러분들이 꼭 한번 다시 풀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17번은 돌연변이, 그 다음에 16번은 다인자 문제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하기에 너무 좋은 문제였기 때문에 꼭 한번 다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쌤이랑 본격적으로 1번부터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언제나 그랬듯이 생물의 특성에 관련과 생물의 특성과 관련된 문항이 나와져 있습니다. 다음은 샴 고양이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샴고양이의 그림 나와 있고, 샴고양이는 태어날 때 대부분 흰색 털을 갖지만 성장하면서 몸의 부위별 체온 차이에 따라서 털색이 달라진대요. 체온이 낮은 귀, 얼굴, 발, 꼬리 등에서는 멜라닌 색소가 활발히 생성되어서 검은색 털이 자라고, 그러면 멜라닌 색소가 검은색 털이 자라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멜라닌 색소가 뭐지? 라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체온이 높은 몸통에서는 멜라닌 색소 생성이 억제되어서 흰색 털이 자란대요. 실제로 멜라닌 색소는 흑갈색을 나타내는 색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한 색소의 생성이 억제되면 그 부분에서는 흰색 털이 자라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기 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에서 체온이 꼬리보다 몸통에서 높게 유지되는 것은 항상성에 의해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몸의 부위별 체온 차이라고 나와 있는 이 기억에서 체온 나왔으니까 체온이면 항상성이지 라고 이렇게 바로 맞구나 라고 고른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잘했어요. 쌤이 항상성 하면 삼총사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바로 일명 체혈삼, 체온, 그 다음에 혈당량, 삼투압. 이건 우리 3단원에서도 호르몬 파트에서 각각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얘네들 세 가지가 나오면 생물의 특성에서는 항상성에 가장 근접해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본 친구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몸의 부위별로 체온이 달라. 항상성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인데 체온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항상성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한 친구들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뭔가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말단 부위요. 자, 말단 부위가 여기 나와 있는 귀, 얼굴, 발, 꼬리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쪽 부분을 체온을 낮게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제 뭐 그 체온을 조절해야 될 때.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낮게 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말단부의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 이 상대적으로 이제 열을 잘 뺏기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몸통 부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체온이 유지되기가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항상성에 해당한다, 항상성에 예 해당한다, 이것이 맞는 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의문이 좀 풀렸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니은으로 가서, 니은 과정

과정에서 효소가 이용된다. 이거 물질 대사 나오면 항상 나오는 복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귀, 얼굴, 발꼬리 등에서는 멜라닌 색소가 활발히 생성돼요라고 되어 있으니까 색소가 만들어진다. 이거는 하나의 물질 대사 과정이다라고 볼수 있고, 그러면 효소가 이용된다 맞으니까 니은도 맞는 복이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죠. 다음 디귿으로 가서. 샴 고양이에서 멜라닌 색소의 농도는 검은색 털에서가 흰색 털에서보다 낮다. 쌤, 저는 멜라닌 색소 자체를 공부한 적이 없는데요. 이거는 자료 해석형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유추해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 멜라닌 색소가 활발히 생성되면 검은색 털이 자라고, 그 생성이 억제되면 흰색 털이 자란다라는 자료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멜라닌 색소의 농도가 높으면 검은색 털 자라게 될 것이고, 그러면 멜라닌 색소의 농도는 검은색 털에서가 흰색 털에서보다 높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디귿 보기는 틀린 것이고, 기역 니은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넘어가서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문제도 간단하지만 정말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2025학년도 수능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이제 한번 보면, 다음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고, 요 기역 니은 디귿이 단백질, 물, 요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얘네들을 한번 매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쌤이 미리 말하지만 2번하고 3번은 좀 지엽적인 내용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개념에서 이제 지엽적인 내용을 좀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가에서 지방은 세포흡을 통해 이산화탄소와 기역으로 분해된대요. 자, 우선 기역은 확실하게 알수 있죠.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 구성 원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초.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초로 이루어진, CHO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되죠. 그래서 생성물이 이산화탄소, 물꼭 기억을 해 둬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에서 니은이 분해되어 생성된 암모니아는 간에서 무엇으로 전환된다? 디귿으로 전환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간에서 암모니아가 독성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간에서 독성이 조금 약한 요소로 전환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디귿이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니은은 단백질이겠죠? 단백질. 요렇게. 자, 그러면 보기 기역에서 배설계를 통해 기역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요, 배설계를 통해서 오줌의 형태로 배출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물 H2O가 어디를 통해서도 나가게 되냐면 호흡계를 통해서도 배출이 돼요. 어떻게? 수증기의 형태로. 그것까지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배설계를 통해 기역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 보기 니은에서 니은과 디귿, 단백질과 요소는 모두 구성 원소에 산소가 포함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쌤, 저는 요소의 구성 원소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얘는 질소를 가지고 있는 것 정도만 알고 있지, 요소의 뭐 화학식 이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이거가 조금 답을 맞추기가 애매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지엽적인 그 보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자, 얘는요,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이나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생명과학원의 개념을 공부할 때이 요소를 이용해 가지고 실험하는 거, 그치? 그래서 뭐 이제 생콩즙을 이용해 가지고 유레이스와 관련된 내용들, 3번에도 나오는 그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얘네들 요소가 분해될 때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가 발생한다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니까 이산화탄소는 CO2다. 그러면은 요소도 산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유추해라라는 그러한 보기 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구성 원소가 촌이니까 뭐 이제 S를 쓰기도 하지만 촌은 확실히 기억해야 되죠. 아, 그래서 구성 원소에 산소가 포함된다라는 거 확실히 알았을 텐데 아마 요소 때문에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자, 요소의 화학식 선생님이 이제 체크해 보시면 얘는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CONH2의 2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요소다, 산소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보기 디귿, 가와 나에서 모두 이화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화작용 하면 우리 물질 대사에서 분이발 이걸 딱 떠올려야 되죠. 분이발, 분해는 이화작용이고 발열 반응이야. 이거와 반대되는 거. 합동흡이었죠? 합동흡 해가지고 합성되는 반응은 동화작용이고

흡열 반응이야.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가와 나에서 분해라는 키워드 가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분해되어, 분해라는 키워드 나와 있으니까, 아, 분해는 이화작용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보기 디귿은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게 골라서 5번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쌤이 아까 2025학년도 수능에서도 이거하고 비슷한 문항이 나왔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어떠한 내용이 나왔냐면, 이러한 문장이 나왔어요.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효소가 이용된다. 이러한 보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맞다라고 해줘야 되죠.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이 과정도 물질 대사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효소가 이용된다.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이용된다라고 해가지고 맞게끔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의 물질 대사하고 관련된 자료까지 함께 살펴봤고,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표는 이제 생콩즙에 의한 요소 분해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서 시험관 1, 2, 3, 4에 각각의 각 용액을 넣은 후 일정 시간 동안 pH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나 이제 생콩즙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오줌 속에 요소가 들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한 실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인데, 자 우선 시험관이 4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차이점을 뒀느냐라고 봤더니 생콩즙은 다 똑같이 넣어줬네요. 생콩즙은 다 똑같이 넣어줬어. 아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일정하게 맞춰준 통제변인이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증류수, 요소용액, 보리차, 오줌 이렇게 각각의 다르게 넣어준 것은 조작변인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이고, 이 조작변인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값이 바로 결과값, pH 변화가 될 것이고, 이 pH 변화는 종속변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증류수하고 생콩즙을 넣었을 때는 pH의 변화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요소용액이랑 생콩즙을 넣었을 때 pH가 증가를 했대요. 그럼 pH가 증가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염기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요소 있잖아요. 자, 이 요소가 생콩즙과 만나게 되면 생콩즙에는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유레이스가 요소를 분해해서 암모니아하고 이산화탄소, CO2를 발생하게 해요. 그러면 이때 암모니아가 생성되면 이 암모니아는 염기성 물질이기 때문에 염기성 물질은 pH를 상승시키겠죠. 그래서 pH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보리차하고 생콩즙을 넣었을 때도 변화가 없었는데, 오줌하고 생콩즙을 넣었더니 또 마찬가지로 pH가 증가를 했어요. 아, 그러면 여기 생콩즙에 있는 유레이스가 오줌 속에 무언가를 분해했다라는 거죠? 오줌 속에 뭐가 들어있다? 요소가 들어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실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보기를 볼게요. 보기 기억에서 1은 실험군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실험의 신빙성,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조 실험을 합니다. 그때 대조 실험을 할때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 실험에서도 실험군과 대조군이 설정되어져 있는데, 증류수를 넣어준 것을 실험군이 아니라 대조군으로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증류수가 아닌 다른 물질들을 넣어준 게 실험군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은 실험군이다라고 하면 틀린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고, 다음에 보기 니은으로 가서 3의 용액에 유레이스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변화 없으니까 여기에 유레이스도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생콩즙에 무엇이 들어있다?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그것이 요소와 반응해서 pH를 증가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콩즙을 넣어준 이 3번 그 용액에도 당연히 유레이스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치? 유레이스하고 반응할 요소가 없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액에 유레이스가 있다. 맞는 것이고, 2와 4에서 모두 염기성 물질이 생성되었다. 2번하고 4번은 모두 pH가 변화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pH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염기성 물질이 생성되었다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유레이스에 의해서 요소가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이거를 모르다고.
모른다 하더라도 생각이 안 났다 하더라도 요 결과값을 보고 pH 변화를 보고서는 염기성 물질이 생성되었다라는 것 정도는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보기가 나온

것이고 니은디귿 정답으로 고르면 니은디귿 정답으로 고르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 주기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림 가는 식물 PEA 체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당 DNA량에 따른 세포 수를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는요 피의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거기다 밑줄 쳐놔야 되죠. 체세포 분열 과정이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해주시고 거기서 관찰되는 세포 기억과 니은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때 기억과 니은은 M기 분열기의 전기세포와 중기세포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그림부터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어떤 게 전기고 중기일까? 중기, 중자 하면 가운데 중을 딱 떠올려야 되죠. 아, 가운데 있는 적도판에 이렇게 배열되어져 있구나. 그러면은 여기 니은이 중기의 세포구나라는 게 되는 거고 그럼 기억은 전기의 세포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먼저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포당 DNA량에 따른 세포수 이제 그 그래프를 이제 한번 보게 된다면 요 세포당 DNA량이라고 나와져 있는 X축에서 주는 정보는 무엇이냐면 바로 어떠한 세포 주기에 속해 있느냐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DNA의 상대량을 1과 2로 잡았잖아요. 자, 1일 때가 복제 전, 2일 때가 복제 후이니까 이제 1인 값을 가지는 구간 1에는 지원기의 세포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에는 이제 복제 후에 G2기의 세포 또는 M기의 세포들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여기 M기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둘게요. 그 다음에 이제 2에는 이 사이에 존재하는 S기. 그래서 DNA가 복제가 되면서 세포당 DNA량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세포 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얘네들은 무엇에 비례하냐면 각 세포 주기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례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구간 3에서 관찰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전기하고 중기, 얘네들 모두 M기, 분열기의 세포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M기의 세포는 구간 3에 존재하죠? 아, 그래서 보기 기억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고 자, 보기 니은, 선생님이 아까 여기에다가 괜히 체크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자, 얘네들 지금 체세포 분열 과정 중에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가도요 체세포를 배양한 후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체세포 분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관찰이 될 것인데 여기 구간 1에서 세포에서 상동염색체의 접합이 일어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선은 상동염색체의 접합은 언제 일어난다라는 거죠? 감수분열에서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얘는 틀렸다라고 체크하면 되겠고 심지어 구간 1은요 지원기의 세포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죠. 아, 그래서 니은 완벽히 틀렸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보기 디귿 핵막이 소실된 세포의 수는 구간 2에서가 구간 3에서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그 핵막이 소실된 세포는 어떠한 세포들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분열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핵막이 소실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간기 때는 핵막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핵막이 소실된 세포의 수는 구간 3에 많을 것인데 구간 2에서가 3에서보다 많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 구간 3에 핵막이 소실된 세포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자, 이러한 류의 간기와 분열기를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간기 하면 무엇을 떠올리시면 되냐면 핵막이 존재한다.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열기에 들어가면서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되냐면 핵막이 소실돼요. 그러니까 핵막이 소실된 세포는 분열기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막대 모양의 염색체로 응축이 일어나는 거 이때도 분열기에 들어가면서입니다. 또 한 가지 한다면 방추사가 형성되는 것도 분열기다. 아, 그래서 얘네들 뭐 이제 방추사가 형성되는 것이 뭐 S기다. 뭐 이렇게 지원기다. 이런 식으로 간기의 것을 분열기의 특성으로 물어보게 된다면 걔네들은 매칭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5번. 자, 호르몬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 그림 가는 어떤 동물 종의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기억과 니은의 분비 조절 과정의 일부래요. 그러면 이자에서 분비되는 거니까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에 하나겠네. 그리고 나는 이 동물 종의 개체 A와 B에게 기억을 투여한 후에 시간에

색깔은 혈중 포도당 농도를 나타낸 거래요. 혈중 포도당 농도, 혈당량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와 B 중한 개체만 기억의 표적 세포가 기억에 반응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X하고 Y는 이자에 존재하는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 중에 하나이고, 기억과 DNA,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호르몬을 투여했을 때 혈당량이 감소하게 될까요? 그렇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은 인슐린이다. 그래서 기억은 인슐린이다. 이렇게 딱 써주고, 그럼 기억이 인슐린이니까 니은은 뭐가 되겠어? 글루카곤이 되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어떠한 세포에서 분비가 되느냐? 쌤이 한 문장 꼭 기억하라 그랬죠? 이거는 사회에서도 나왔었는데, 이자의 배인 간에서 포글포글. 이거 한 문장으로 우리 해결하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자에 있는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것이고, 인슐린의 표적 기관이 간이야. 그럼 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이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럼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이 되니까 포도당은 줄어들겠네. 혈당량이 감소되겠네. 인슐린이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야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B는요, 어떠한 개체겠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는 정상 개체가 될 것이고, 이 A는 둘 중에 하나가 기억이라는 호르몬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응을 제대로 못한다.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인슐린은 아까 베타세포에서 분비된다라고 했으니까 X는 베타세포가 될 것이고 Y는 알파세포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으로 가서 보기 기억에서 Y는 베타세포이다 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틀렸죠? Y는 알파세포로 고쳐주셔야 되는 것이고 보기 니은 기억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대요. 이 인슐린은 세포 안으로 조직 세포 안으로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혈중에 이렇게 포도당이 많으면 혈당량이 높은 거잖아요. 그거를 조직 세포로의 흡수를 촉진하게 된다면 혈당량이 감소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인슐린이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시키기도 하지만 이렇게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보기가 되는 것이고, 보기 디귿 B의 간에서 글리코젠의 합성은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활발하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한번 밑줄 쳐볼게요. 글리코젠의 합성, 뭐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포글포글.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되는 거, 이걸 글리코젠의 합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될 때 글리코젠의 합성량도 높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1하고 2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인슐린 투여 전과 후예요. 인슐린을 투여한 후에 글리코젠의 합성량이 늘어나겠죠? 근데 지금 구간 1에서가 2에서보다 활발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주어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죠? 구간 1에서가 활발하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구간 2에서가 더 활발한 거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이고, 니은만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6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6번은 이제 체온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래프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 해봐야 될 것인데, 자, 이 6번 같은 경우에는요, 2022 수능하고 매우 비슷한, 이제 유사 기출 문제가 2022 수능에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은 꼭 한번, 다시 한번 그 기출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은 정상인이 서로 다른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 기역과 니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래요. 기역과 니은은 땀 분비량과 열 발생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땀 분비량과 열 발생량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고온의 물에 들어갔다 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게 된다면 무엇을 증가시킬까요? 무엇을 증가시킬 것이냐? 바로 얘네들은 땀의 분비량을 증가시켜서 온도를 낮추려고 하겠죠.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기역기 땀 분비량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온의 물,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 몸에 열 생성량을 올려야 되죠. 그래서 열 발생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2 수능에서는 이게 어떻게 표현됐냐면, 체온보다 높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표현됐었고, 저온의 물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만 살짝 바꿔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보기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열 발생량이다 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틀렸죠? 땀 분비량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하부에 있다. 그래서 체온 조절이든 혈당량 조절이든 삼투압 조절이든 항상성의 조절 중추는 간내의 시상하부다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하게 짚어두셔야겠죠? 니은 맞는 것이고요. 디귿. 피부 근처 혈관은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수축된 상태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이거 아까 1번에서 샴고양이 에서 이제 말단 부위 그거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피부 근처의 혈관은 언제 수축이 될까요? 피부 근처의 혈관은 우리 몸에서 열 발산량을 줄일 때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땀 분비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열 발산량이 많아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간 1 같은 경우에는 땀 분비량이 높기 때문에 피부 근처의 혈관은 수축된 상태가 아니라 이완된 상태, 확장된 상태라는 거죠. 근데 지금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수축된 상태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그렇지, 틀린 거다라고 골라줘야 되는 거고, 얘를 뭐 이완된 상태로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니은만 정답이 되는 것이고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2022 수능에 나왔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보기를 선생님이 하나 소개를 해주면, 시상하부가 체온보다 높은 온도를 감지하면 땀 분비량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여기서 말했지만 시상하부가 체온보다 높은 온도를 감지하면 땀 분비량은 어떻게 해? 열 발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증가한다겠죠. 그래서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었거든요. 그럼 이거를 맞는 보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7번 문제, 4단원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우리 염색체 그림을 해석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그 문제풀이 전략이 어느 정도 정해졌을 텐데, 선생님은 이러한 문제 나오면 항상 먼저 조건에다가 밑줄을 치고요. 그리고 핵상을 먼저 써봅니다. 자,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서로 다른 종인 동물 ABC의 세포 가나다라에 각각에 들어있는 염색체 중에서, 거기다 밑줄 칠게요. X 염색체를 제외한, 어떠한 염색체를 제외했는지 아예 대놓고 알려줬어. 그러면은 난도가 조금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염색체를, X 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고, 가나다라 중두 개는 A의 세포래요. 두 개가 A의 세포. 그리고 나머지, A와 B는 성별이 다르대. A와 B는 성별이 다르고, 그 다음에 B와 C의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같다. 이러한 조건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BC의 성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다. 이거는 뭐 이제 기본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거니까 바로 염색체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가에서 얘 핵상을 써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쓸수 있겠어요? 지금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애들이 하나의 세포 안에 존재하느냐, 이렇게 짝을 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짝을 지어봤을 때 짝이 지어진다 그러면 2N이죠. 쌤, 근데 얘가 남는데요 라고 한다면, 아까 뭐라 그랬지? X 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염색체를 모두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었잖아. 아, 그러면 여기에 X 염색체가 하나 생략되어 있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이 염색체는 Y 염색체가 되겠죠? X 염색체는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나머지 4개가 상염색체이고 성염색체 XY를 가진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2N짜리의 세포는 성별을 알 수가 있잖아요. 얘는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XY를 가지니까 수컷이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로 가서요. 자, 얘는 핵상이 N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하고 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가하고 비교해보니까 똑같은 염색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그러면 얘네 둘은 다른 종이겠거니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핵상 정도만 체크하고 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로 갔더니 이번에는 둘이 짝을 지어줘요. 아, 그러니까 얘는 EN의 세포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얘를 그냥 단순하게 쉽게 네 개의 총 염색체 수를 가집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바로 판단해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건 너무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라를 보니까
짝을 짓고 있는 애들이 없어. 아, 그럼 얘는 핵상이 N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맞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N짜리의 세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요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도 여기에 있는 염색체와 모양 크기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얘네들 다른 종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나하고 다도 다른 종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치? 근데 아까 여기에서 두 개는 A의 세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상염색체의 크기가 같은 애들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가하고 라가 염색체 모양하고 크기가 비슷한 애들이 존재한다. 가하고 라가 아니라 나하고 라죠. 나하고 라의 비슷한 염색체의 모양이 존재한다. 얘하고 얘, 얘하고 얘 같잖아요. 그치? 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여기에 지금 얘는 총 3개의 염색체가 나와 있는데 얘는 2개밖에 안 나와 있죠. 그럼 얘네들 같은 종인데 얘는 3개고 2개인 건 뭐예요? 하나가 생략됐다라는 거야. 누가 생략됐다라는 거지? X가 이렇게 생략된 것이고 얘는 E 플러스 X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네 둘은 상염색체니까 같이 나와 있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Y염색체가 되면서 얘는 E 플러스 Y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서, 두 개가 A의 세포라고 했으니까 나하고 라가 A의 세포구나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다에서 보니까 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EN의 세포인데 여기에서 얘네들도 성염색체가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염색체가 존재하는데 X염색체가 생략돼 있다라고 했었고, 만약에 Y가 있다면 여기가 홀수계로 존재했을 텐데 짝수계로 존재하니까 X염색체가 두 개 생략돼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4 플러스 XX인 암컷이다 라고 우리가 결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A의 성별은 뭐예요? Y 가지니까 수컷이 되겠죠? EN의 세포에는 XY를 가질 테니까 그래서 A는 수컷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아까 A가 수컷이라고 했고 A하고 B는 성별이 어떻다고? 다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B는 암컷입니다 라고 해서 성별이 다르구나 라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여기에서 암컷은 다의 세포밖에 없었으니까 다는 B의 세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가는요 이제 C의 세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서, 아까 조건에서 B하고 C의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가 같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6개로 같다라는 조건까지 다 만족을 시켰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보기 기억에서 C는 수컷이다 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C는 수컷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맞고, 니은 가와 다의 핵상은 같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그림을 보고 알 수 있어요. EN, EN 이것만 보면 됐잖아요. 핵상을 물어보는 거는 EN인지 N인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EN으로 같으니까 같다라고 체크하면 되겠고, 보기 디귿에서 A의 체세포 분열 중기세포에서 X염색체수분의 상염색체의 염색 분체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체세포 분열 중기라고 한다면 얘는 어떠한 상황이에요? 핵상이 EN이에요. 그치? 그리고 얘네들은 아직 체세포 분열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염색분체를 나눠 갖지 않았죠? 염색분체가 존재하니까 하나의 염색체당 염색분체 두 개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의 체세포 분열 중기에는 몇 개의 염색체가 있을까요? EN일 때, A 같은 경우에 N일 때 3이니까 EN일 때 6이다. 그렇지. 자, 그러면 염색체 수는 6개인데 이 중에서 얘는 아까 수컷이었으니까 4 플러스 XY였고 상염색체의 염색체 수는 4개. 근데 하나당 염색분체 2개 가지니까 염색분체 수는 2를 곱해줘야 되죠. 그럼 분자는 8이야. 그 다음에 분모의 X염색체 수는 얼마가 돼야 돼요? X염색체 수는 아까 XY라고 했으니까 X염색체 수는 하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1분의 8이니까 4가 아니라 8입니다.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정답으로 골라주면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상염색체의 염색분체수를 물어보는지, 또는 총염색체의 염색분체수, 또는 상염색체의 염색분체수를 물어보는지, 상염색체의 염색체수를 물어보는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염색체가 아니라 상염색체랑 성염색체를 다 더한 총염색체의 염색분체수를 물어보는지 염색체수를 물어보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문제 해석 다 해놓고, 맞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8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는 이제 방어작용과 관련된 문제 되겠습니다.
자, 방어작용의 내용 중에서 질병과 병원체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이 문제가 조금 특이했던 것은 뒤에 나오는 그 난모양 적혈구, 그 빈혈증과 관련된 난모양 적혈구에 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 표는 사람의 질병 ABC의 병원체에서 특징의 유무를 나타냈대요. 그리고 그림은 같은 수의 적혈구 기역과 니은을 각각 C의 병원체와 혼합하여 배양한 후에 C의 병원체에 감염된 적혈구의 비율을 나타낸 거래요. 자, 그럼 이제 ABC가 무엇인지 가려보도록 할 건데, ABC가 독감, 말라리아, 무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곰팡이에 속한다 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누구의 병원체가 곰팡이죠? 무좀이죠. 그럼 여기 동그라미, 특징 있음 있는 이 동그라미를 가지는 A가 바로 무좀이 되고요. 무좀의 병원체가 곰팡이니까 곰팡이에 속한다.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독감이랑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체가 곰팡이에 속하지 않으니까 이 물음표도 X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는 것은 말라리아의 병원체, 원생 생물과 무좀의 병원체인 곰팡이에요. 독감의 병원체인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 못하죠. 그래서 여기 X를 보고, 아, B가 독감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 C가 말라리아입니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되겠지? 자, 그럼 ABC를 이제 가려냈고, 여기 이 그림은 무엇이었냐면, 말라리아, C의 병원체에 적혈구를 감염시켰는데, 기역하고 니은이, 정상 적혈구하고 난모양 적혈구 중에 하나래요. 이 중에서 기역은 니은보다 산소 운반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했어. 그러면 정상 적혈구하고 난모양 적혈구 있을 때 누가 산소 운반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난모양 적혈구. 그래서 기역이 난모양 적혈구가 되는 것이고, 니에는 정상 적혈구가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오케이. 아, 그래서 그 비율을 보니까, 감염된 적혈구의 비율을 보니까 정상 적혈구는 이 말라리아의 병원체에 많이 감염이 되는데, 난모양 적혈구는 감염이 잘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기 기억에서 A는 말라리아이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틀렸죠. 무좀이다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고, 니은 B의 병원체는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 아니죠. 이제 독감의 병원체인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과 그다음에 핵산을 가지고 있을 뿐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포 구조로 되어 있으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것이고, 기역은 난모양 적혈구이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냈죠. 그러면 디귿만 정답이 되면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쌤이 오늘의 우수 문항 중에 하나라고 했었던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가봅시다.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림은 근육 원소물마디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X는 좌우 대칭이고, 그 다음에 G1과 G2는 X의 지선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흔히 나오는 조건이 나와져 있고,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을 이제 한번 보면, 기역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인데, 좌우 대칭이니까 I 대 반이다. 이렇게 2분의 I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니은은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 있는 부분인데, 좌우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겹쳐 있는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요. 디귿은 H 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표에서 골격근 수축 과정 예, 두 시점, T1과 T2일 때, 이제, 기역의 길이를 A의 길이로 나눈가, 그 다음에 니은의 길이를 B의 길이로 나눈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 A하고 B가, 기역, 니은, 디귿 중에 각각이 하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은 이 T1과 T2일 때, X의 길이 구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역의 길이, 니은의 길이, 디귿의 길이를 각각 구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자, 여기서 주어진 조건 중에 A 대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A 대의 길이는 어떠한 시점이든지 간에 변화가 없다. 그치? 마이오신의 처음과 끝이 A 대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A 대의 길이가 T2일 때 1.6 마이크로미터라고 나와 있는데, 당연히 T1일 때도 1.6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어떠한 값이 또 주어졌냐면, T1일 때 기역의 길이는 T2일 때 디귿의 길이의 두 배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두 배의 관계니까 쌤이 얘를 만약에 X라고 둔다면 얘는 EX 요 정도로 우리가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A하고 B가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를 했잖아. 근데 우선 A는 기역은 아니겠죠. 왜?

것이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t2일 때 비읍분의 니은의 길이가 2분의 3이라고 주어졌단 말이에요. 5분의 8, 6분의 5 이런 것들은 내가 뭔가 숫자로 나타내기가 조금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얘는 2분의 3, 뭔가 깔끔하니까 얘를 먼저 이용해야겠다라고 쌤은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얘를 이제 b가 기역일지 디귿일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근데 마침 t2일 때 디귿의 길이를 내가 x라고 뒀네.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활용해 보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 x를 2라고 비율로 놓게 되려면 2x로 두면 편하겠죠. 그러면은 t2일 때 여기 이 b를 디귿으로 내가 가정을 한 거예요. 디귿으로 가정을 하고 여기에 값을 2x라고 두자. 그러면은 니은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3x가 되겠죠. 그러면은 t2일 때 디귿분의 니은이 2분의 3이다.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도 고쳐줘야 되죠. 왜냐? 아까 x일 때 2x였으니까 여기를 4x로 이렇게 고치면은, 아, 뭔가 하나의 문자로 나타내주기가 편하겠구나라는 걸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니은하고 디귿의 길이를 이렇게 x로 나타냈더니 a대의 길이가 옆에 눈에 띄어요. a대의 길이는 여기 마이오신의 처음과 끝이니까 양쪽의 니은의 길이 더하기 디귿의 길이죠. 즉, 이 니은 더하기 디귿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니은이라는 거는 3x에다가 2배 하니까 6x, 그 다음에 디귿은 2x. 그러면 1.6 해주면 8x니까 x의 값이 나오죠. x의 값은 0.2다. 오케이. 자, 그럼 넣어보자. 여기에다가 0.2 넣으면 0.4가 되고요. 얘는 0.6이 되고요. 그 다음에 0.8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순간 기역의 길이가 2분의 i대의 길이였기 때문에 얘를 2배 해주면 무엇이 나와요? i대의 길이가 나와요. i대의 길이가 지금 t1일 때얘 2배니까 1.6 나오죠. 쌤이 이거 왜 구했냐면 x의 길이는 뭐예요? ai잖아. a대의 길이 더하기 i대의 길이가 x의 길이란 말이야. 그럼 이 둘을 더해준 3.2라는 값이 t1일 때 x의 길이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가 디귿이면 얘는 이제 디귿이 안 되니까 니은이 되는 거잖아. 니은분의 기역, t1일 때 니은분의 기역이 5분의 8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역이 0.8이니까 니은은 얼마가 되는 소리야? 0.5가 된다. 이렇게 구해되는 거죠. 그렇게 0.5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 얘는 0.5에서 0.6으로 변화량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플러스 0.1이 됐다라는 말은 기역은 반대로 0.1만큼 줄어든다라는 소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디귿은 0.2만큼 감소하고 x의 길이도 0.2만큼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다 구했지 뭐. t2일 때 x의 길이는 3.0이 되는 것이고, t2일 때 기역의 길이는 0.8에서 0.1 빼니까 0.7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0.2가 줄어들어서 0.4가 됐으니까 얘는 0.6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를 해보는 거야. 여기 디귿분의 니은의 길이가 t1일 때 디귿분의 니은의 길이가 0.6, 0.5니까 6분의 5딱 나오잖아. 다 맞네. 그래서 이렇게 디귿으로 가정을 하고 이렇게 니은까지 찾아내는 거를 다 해결을 해봤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가액값 구할 수 있죠. 가액값은 니은분의 기역이 되는 것이니까 t2일 때 니은분의 기역은 0.6분의 0.7이니까 6분의 7이다라고 해가지고 구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역 가볼게요. A는 디귿이다라고 했어요. A는 니은이다라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틀렸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보기 니은에서 가는 6분의 7이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가는 6분의 7 우리가 구했네. 그다음에 t1일 때 g1으로부터 g2 방향으로 거리가 0.7 마이크로미터인 지점이라고 되어져 있어. 그럼 t1일 때 기역의 길이 자체가 0.8이거든요. 자, 여기까지의 길이가 0.8이래. 근데 G1으로부터 0.7인 지점은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 기역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지점이 기역에 해당한다. 그래서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니은 디귿 정답으로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신경계하고 관련된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10번에서 그림은 어떤 동물의 중추신경계로부터 자율신경이 심장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냈고, 표는 A와 B의 조건 1, 2, 3과 같이 처리하고 측정한 심장 박동수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그랬을 때 지금 A와 B는 기역과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A는 증가와 감소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여기 보기 디귿을 보면서 잉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한 친구들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 해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에서 중추신경계로부터 심장에

연결된 자율신경, 교감하고 부교감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중추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 뉴런이 짧다,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다, 그럼 얘는 뭐예요? 교감신경이죠. 그래서 기억은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를 기준으로 앞에 뉴런이 길다, 그럼 얘는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얘는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이제 A를 자극했더니 심장 박동수가 감소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 교감하고 부교감 중에 누구를 자극했을 때 심장 박동수의 변화가 감소해요? 심장 박동을 억제하는 건 부교감 신경이다. 그러면 이제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가 A라고 했잖아요. 그럼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을 자극하면 얘네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 A는 바로 니은이다 라고 이렇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때 니은을 차단하면요,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을 차단을 하게 된다면 심장 박동수는 다시 증가를 한대요. 그 다음에 B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 B는 이제 여기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이겠죠? 그러니까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될 거예요. 그거를 억제했대요. 자, 얘가 작용을 하면 심장 박동수는 증가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억제했으니까 A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감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에서 A는 기억이다 라고 했으니까 A는 니은이다로 고쳐줘야 되죠. 틀린 것이고, 다음에 니은에서 A는 감소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보기 디귿에서 니은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 부교감신경이니까 부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연수에서 뻗어져 나오지. 맞다 이렇게 고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선생님 뭐라 그랬어?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연수에 존재하죠. 근데 지금 뭘 물어봤어? 얘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연쇄에서 뻗어져 나와서 이제 심장을 선생님이 그냥 하트로 그려볼게요. 하트에 아주 가깝게까지 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신경절에 얘의 그 신경절 이후 뉴런에 신경세포체가 존재하는 것이지 얘네들은 연쇄에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연쇄에 있는 것이고 이후 뉴런은 연쇄에 있다라고 하면 틀렸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여러분들을 당황시킬 수 있었던 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니은만 정답이 되는 거니까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을 것이고, 넘어가서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면 이제 우리 흥분 전도와 전달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는데,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연습하기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민마리집 신경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이고, 그림은 뉴런 ABC의 지점 D1에서 D8까지 지점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지점 P와 Q의 역치상의 자극을 동시에 1에 주고, 그 다음에 T1일 때 D1, D2 이렇게 7ms일 때, 3ms일 때, T2일 때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값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이제 T1하고 T2가 4ms과 5ms 중에 하나니까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무엇부터 체크를 해야 될까라는 게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무엇부터 봐야 되냐면 자극을 준 지점부터 항상 먼저 찾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자극을 준 지점이 P도 있고 Q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중에 선생님이 눈에 띈 건 무엇이었냐면 여기에요. 3ms일 때 마이너스 80이라는 값. 자, 마이너스 80이라는 막전이 값은 언제 나오냐면 자극이나 흥분이 도착하고 나서 막전이가 3ms 변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막전이의 변화 시간이 3ms일 때 마이너스 80이 나오고 총 경과 시간이 3이래. 즉, 그 말은 뭐예요? 총 경과 시간은 이동 시간 더하기 막전이 변화 시간이니까 지금 총 경과 시간이 3인데 막전이 변화 시간이 3이라는 것은 이동 시간이 제로라는 거잖아요. 그치? 아, 이동 시간이 제로라는 것은 자극을 준 지점이다. 아, 그래서 D6가 바로 자극을 준 지점 Q이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D6가 Q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ABC의 흥분 전도 속도는 각각 1 아니면 2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 된 것이고, 여기에서 D7하고 D8의 막전이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T2일 때라고 했으니까 총 경과 시간을 가려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거리가 다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D8까지 가는 거리가 3cm 떨어져 있어요. 그치? 그러면 만약에

속도가 1이라면 얘는 3ms 동안 가게 되겠죠. 맞아? 이동시간이 3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D8을 보게 된다면 얘는 제로가 나왔으니까 막전이 변화 시간이 1.5 아니면 2.5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속도가 1이라고 했을 때 이동시간이 3이고 막전이 변화 시간이 1.5든 2.5든 더하면 4.5나 5.5가 나오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의 값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그래서 속도가 1이 아니겠구나. 그럼 뭐예요? 속도가 2다. C의 속도는 2cm per ms였다. 그럼 3cm를 가는데 1.5ms이 이렇게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동시간이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막전이 변화 시간이 얼마여서 이제 얘가 나와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지금 두 개의 값이 있었잖아요. 1.5, 2.5. 자, 1.5를 넣으면 3이 나와야 되는데 3은 아니니까 얘는 아니다. 그러면 2.5겠다. 그래서 2.5 더하기 1.5 하면 4니까 T2의 값은 4ms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인 T1이 5ms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찾아내는지 알겠죠? 좋아. 자, 그래가지고 우선 자극을 준 지점 Q와 여기 T1과 T2의 값을 찾아냈으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야 돼요? 이 P 어디에다가 자극을 주었느냐 라는 거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P를 찾아내려면 요 두 값을 봐야 돼요. D1과 이제 D4까지의 중에 이제 P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5든 7이든 얘네들은요, 자극을 준 지점은 막전이의 값이 얼마여야 될까요? 자극을 준 지점은 이동시간이 제로라고 했으니까 바로 막전이가 변할 겁니다. 그러면 5든 7이든지 간에 얘네들은 휴지전인 마이너스 70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네 개의 값을 살펴봤더니 마이너스 70인 건 D1 딱 하나밖에 없어. 아, D1이 자극을 준 지점 P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막전이 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동시간 같은 거 이제 구해낼 수가 있겠죠. 우선 D2의 마이너스 60이라는 거는 막전이 변화 시간이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1 플러스 4 해서 5ms이 나오는 거죠. D2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4ms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D3가 플러스 30이래요. 총 경과 시간 7일 때. 그러면 플러스 30이라는 거는 막전이 변화 시간이 2라는 거고, 총 경과 시간이 7이니까 이동 시간이 5라는 겁니다. 그러면 D1에서 D3까지 가는데 5ms이 걸렸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 똑같이 막전이 변화 시간 1이겠죠. 근데 총 경과 시간이 7이니까 6이에요. 그러면 D1에서 D4까지 가는 데는 6ms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D2까지 4ms, D3까지 5ms이니까 얘는 속도가 얼마라는 거예요? 1ms 동안 1cm 간다라는 거죠? 속도가 1cm per ms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에서 P는 D2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렸네. P는 D1이다 이렇게 해줘야겠고, 그 다음에 보기 니은에서 T1은 5ms이다. 찾아냈고, D5와 D6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져 있어. 자, 그러면 여기 D5는 어떠한 값을 가졌냐면 플러스 30. 플러스 30은 막전이 변화 시간이 2일 때다. 그러면은 얘는 1ms 동안 이동을 했겠네. 총 경과 시간 3이니까. 그러면 속도가 2니까 얘는 2cm 떨어져 있을 것이고, 여기도 아까 6ms, 5ms 동안 이동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은 1ms 동안 이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1ms 동안 1cm 갔겠네. 속도가 1이니까. 아, 그러면 D3에서 D4 사이의 거리는 1cm. D5에서 D6 사이의 거리는 2cm니까 거리의 2배이다. 라고 해가지고 맞다. 골라주시면 니은 디귿 정답으로 해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은 12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표로 주어져 있지만 뭐 이렇게 어려운 자료해석형 문제는 아니니까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은 바이러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생지의 방어작용 실험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기억과 니은에 노출된 적이 없는 6마리 생지 1, 2, 3, 4, 5, 6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1, 2, 3은 A이고 4, 5, 6은 B이다. 근데 이 A하고 B 중에 정상 생지하고 가슴샘이 없는 생지가 이렇게 각각의 존재를 하게 된대요. 자, 그러면 먼저 이 결과를 보고 정상 생지인지 가슴샘이 없는 생지인지를 먼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가슴샘 하면 여러분들 어떤 세포가 생각나야 돼요? T림프구가 생각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포성 면역이 나와 있으니까 세포 독성 T림프구가 딱 생각나야 돼요.
그럼 가슴샘이 없는 승진은

세포성 면역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기 6번을 보니까 일어남이라고 되어져 있어. 아, 그럼 얘네들이 정상입니다. 정상생지가 비구, 가슴샘이 없는 생지가 A구나라는 거를 먼저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험 과정을 좀더 지켜보면 나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2와 5의 기억을 이렇게 넣어줬고, 그 다음에 3과 6의 니은을 감염시켰대요. 이렇게 니은을 감염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1, 2, 3, 4, 5, 6에서 요게 이 세포성 면역이 가에 대한이라는 거예요. 가에 대한. 그리고 이 가가 기역과 니은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여기에서 가에 대한 세포성 면역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살았어.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가슴샘이 없는 생쥐는 니은을 이제 넣어줬을 때 죽었단 말이에요. 니은에 감염시켰을 때 죽었는데, 얘는 니은에 감염시켰을 때 살았다라는 거는 이 니은에 대해서 세포성 면역이 일어났고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가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기역과 니은 중에 니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쌤, 근데 이 기역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한다면, 아, 여기 5번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삽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2번이랑 비교해 볼게요. 기역이라는 바이러스 감염시켰을 때 얘네들은 죽었어요. 그치? 가슴샘이 없어서 면역 반응 제대로 안 일어난 것 같아. 근데 얘는요, 기역이라는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때 살았다라는 것은 기역에 대한 세포성 면역이 일어났겠죠. 기역에 대한 면역 반응 자체가 일어나서 살았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는 니은에 대한 그 세포성 면역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왜? 니은을 감염시키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아, 그래서 이 일어나지 않음은 니은에 대한 세포성 면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일어나지 않음이라고 나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혼동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쌤이 한번더 짚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에서 가는 니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가가 니은이다. 골라냈죠. 그래서 보기 기억 맞는 것이고, 보기 니은. 5에서 기억에 대한 보조 T림프구의 분화가 일어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보조 T림프구의 분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특이적 방어작용을 일으키죠. 체액성 면역이든 세포성 면역이든. 그래서 여기 지금 2번하고 5번을 비교했을 때 얘가 살았다라는 것은 특이적 방어작용이 제대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보조 T림프구의 분화가 가슴샘이 있어서 일어나게 되었고, 체액성 면역이든 세포성 면역이든 그것을 촉진했을 것이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에서 세포 독성 T림프구가 니은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하였다. 세포성 면역이 일어났다며? 세포성 면역이 뭐야? 세포 독성 T림프구가 감염된 세포를 용해시키는 거, 직접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에서 직접 감염된 세포를 파괴했다라는 거 맞는 보기로 골라주게 되면 기역, 니은, 니긋 다 맞게 고를 수 있으면서 5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이번 시간에는 12번 문항까지 함께 풀어봤고요. 13번 문항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감만족 지구과학의 이윤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5회차 풀어볼 시간입니다. 우리 딱 시간 재고 5회차 열심히 풀어보셨죠? 특히나 풀면서 아, 내가 좀 모르겠는 부분, 내가 정답 맞췄더라도 확실하지 않았던 문제, 이런 거 전부 다 체크해 두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하는 동안 내가 어느 부분에서 막혔었는지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또 나는 다 안다고 풀었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해설을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것도 잘 체크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5회차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너무나 반가운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친구 3명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모습들 많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판구조론이 정립되기까지 등장했던 이론들이 있잖아요. 가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런 문제에서는 등장 순서 잘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론이 먼저 등장했는지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 각각의 이론을 주장한 학자의 이름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세 번째로는요, 각각의 이론의 근거들이 있을 거예요. 근거 또는 증거가 있을 겁니다. 요 내용까지 잘 살펴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멘틀 대류설이 기역이에요. 근데 학생 A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 멘틀 대류설은 대류기도설보다 먼저 등장했어 라고 하고 있거든요. 요거 맞아요? 아니지. 우리 멘틀 대류설 자체가 대류기동설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대류기동의 원동력을 설명하는 게 멘틀 대류설이었기 때문에요. 대류기동설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이 등장한 거죠. 따라서 학생 A는 틀렸고요. 자, 학생 B 보겠습니다. 니은은 홈스가 주장한 이론이야. 그러니까 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니은이 해양저 확장설이거든. 우리 홈스가 주장한 건 뭐였어요? 그렇지. 홈스는 멘틀 대류설을 주장을 한 거고, 해양저 확장설은 헤스와 디츠가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구조론은 윌슨에 의해서 정립이 되었죠. 따라서 학생 B는 틀렸다 해주시면 되겠고, 자, 학생 C 보겠습니다. 디귿, 판구조론에 의하면 판과 판의 경계에서는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판구조론은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변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이었더라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따라서 학생 C만 맞아요. 3번 학생 C만 맞아요. 3번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증거 많이 물어본다라고 했잖아요. 특히 무슨 증거랑 무슨 증거를 많이 비교하라고 하냐면, 대륙이동설과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륙이동설이 등장하고 해양저 확장설이 등장하기까지 몇십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느냐? 대륙이동설은요, 주로 내가 눈으로 볼수 있는 증거들이에요. 해안선이 유사하다거나 지질 구조가 연속적이라거나 화석이, 고생물 화석이 연속적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고, 반면에 해양저 확장설은요, 무언가 관측 기술이 발달해야지 알수 있는 거. 해양지각의 나이라거나 아니면 뭐 섭입대의 깊이 베니오프대라거나 아니면 퇴적물의 두께라거나 고지자기 줄무늬의 분포라거나 이런 것들, 과학 기술이 발달해야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이더라라는 거 구분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에서 보시면 두 개의 지질 구조가 나옵니다. 부정압과 판상 전리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가에서 이제 부정압 그림을 보면은 요거 지금 여기가 부정압 면이네. 근데 이거 부정압 종류 중에서도 무슨 부정압이에요? 그렇지.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부와 하부 지층의 기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아, 이거 경사부정압이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래쪽에 습곡 구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아래로 볼록하게 들어갔잖아. 이거 무슨 구조? 향사구조겠구나. 아래로 들어간 구조, 향사구조 기억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나는 압력 감소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판상 전리. 우리 전리라는 건 암석에 틈이 생긴 것인데, 판상 전리나 주상 전리는 주로 화성암에서 형성이 되더라. 그 중에서도 판상 전리가 나왔으니까 판상 전리의 형성 과정,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 판상 전리는요, 화산암이랑 심성암 중에 어디에서 발견이 되지?
맞아요. 판상절리는 심성암에서 잘 발견되는 구조입니다. 심성암이라는 이름 자체가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된 암석이다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심성암,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겼어요. 근데 그 위에 원래 지층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위에 지층이 깎이는 작용, 풍화와 침식 작용을 받게 되지. 그래서 위에

이 아래에 있는 심성암을 누르고 있던 지층이 깎여나가. 그러니까 이 암석이 받는 압력이 감소하는 거야. 압력이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니은은 맞는 거예요. 압력 감소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고, 압력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친구가 팽창을 합니다. 부피가 팽창하면서 위로 융기하게 돼요. 요렇게. 융기하더라. 근데 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이거 암석 덩어리거든요. 근데 암석 덩어리는 고체이기 때문에 물이나 공기처럼 팽창을 잘 하기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 팽창하려는 방향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균열이 생기더라. 그것이 바로 판 모양의 전리, 판상 전리가 되더라. 따라서 압력이 감소하면서 융기하면서 팽창하면서 생긴 것이 판상 전리더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디귿에서 가와나 지역에 모두 융기한 적이 있다. 그렇지.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융기했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부정합이 어떻게 생겼는고를 생각을 해보면 부정합은 일단 다섯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일단 첫 번째로 수면 아래에서 지층이 퇴적이 됩니다. 그러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아래쪽에 있던 지층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사건이 생겨요. 그가 융기지. 그러니까 일단 부정합 역시나 융기한 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답은 5번이 되는 거고, 요 과정을 좀더 살펴보면, 융기에서 해수면 위로 드러난 거야. 수면 위로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수면 위로 올라오면 항상 물 밖은요, 야생이에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뭐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퇴적 작용보다 무슨 작용이 훨씬 더 활발하냐면 풍화 침식 작용, 즉 깎이는 작용이 훨씬 더 활발하더라. 그럼 막 깎였어. 깎였어.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됐느냐? 다시 물 아래로 가라앉으면 침강이 일어나더라. 침강해서 그 위에 다시 새로운 퇴적층이 퇴적이 되더라. 요런 과정을 통해서 부정합이 생기게 되더라. 따라서 부정한 면이 하나 발견된다라는 건 융기 한번 일어났어요. 침강 한번 일어났어요라는 걸 뜻하는 게 됩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요, 은하에 대한 문제인데, 요거 기출 문제에서 나왔었던 자료이고요. 처음에 문제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해석하는 걸 꽤나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좀 틀렸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자료를 처음 보는 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수험생들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은하에 대한 정보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문제 보시면 은하 AB에 존재하는 질량이 태양 질량의 15배 이상인 주계열성. 자, 여러분들. 질량이 태양 질량의 15배 이상인 주계열성은요. 질량이 되게 큰 주계열성이고요. 결국에 이거 O형의 주계열성이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아, 이거 파란색 별이에요. 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죠? 자, 파란색 별이 될 거고, 그리고 이 주계열성의 개수와 은하 형성부터 별의 누적 질량을 12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나타낸 것이더라. 두 은하는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 중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봐봐요. 별의 누적 질량이야. 생성된 별의 누적 질량. 그럼 봐봐요. 누적이라는 건 계속 쌓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누적되는 값이 작아질 수가 있어요? 아니야. 누적은 계속 쌓이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많아지기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방향으로 요렇게 가야 되는 거야. 항상 누적 질량은 증가하는 방향. B도 마찬가지. 항상 누적 질량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니은식이 다음에 기역식이가 되는 거야. 니은식이 다음에 기역식이가 되는 거야라는 거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다. 자, 그런 다음에 A와 B가 각각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 중에 각각 누구인지를 판별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보니까요. 먼저 A부터 볼게요. A를 보면은 처음에 O형 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O형 별이 좀 많아졌다가 O형 별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여전히 O형 별이 현재, 여기 끝에가 현재일 거 아니야. 요 끝에가 현재. 그죠? 요 끝에가 현재겠지. 12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니까. 현재 O형 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얼만큼이나 존재하고 있느냐? 이만큼.

이나 존재하고 있어. 이해되셨죠? 현재도 오형별이 존재하고 있어.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 누적 질량이 계속 요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 그건 무슨 뜻이냐? 현재도 계속 별이 생성되고 있어. 누적 질량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해돼요? 계속 쌓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오형별도 존재해. 아, 여기선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구나. 그러면 A는 나선 은하겠구나. 우리 나선 은하는 붉은색 부분도 있지만 파란색, 푸른색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파란색 별이 존재하는 거구나까지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B 볼게요. B는요, 일단은 현재 오형별이 거의 없는 거야. 0인 거야. 아, 오형별이 없어. 그리고 누적 질량을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누적 질량이 거의 증가하지가 않고 수평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아, B는요, 현재 별이 거의 생성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므로 이 B는 타원 은하야. 타원 은하는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띠더라. 그러니까 파란색 별, 오형 주계열성, 수명이 짧은, 나이가 젊은 오형 주계열성이 존재하지 않는구나까지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시계의 별의 누적 질량, 이거는 자료 해석이지. A 같은 경우에는 기억시계의 누적 질량이 요만큼인데, B일 때는 누적 질량이 이만큼이잖아. 그러니까 B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자, A가 더 작다라는 기억만은 얘기. 자, 니은입니다.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의 크기는 기억시계가 니은 시계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의 크기는 계속 커지기만 하는 거거든. 따라서 니은에서 기억으로 갈수록 계속 우주는 팽창한 겁니다. 따라서 기억시계가 니은 시계보다 큰 거예요. 근데 더 작다라고 했으니까 니은 틀렸고. 디귿입니다. 현재 질량이 태양 질량의 15배 이상인 주계열성의 개수는 A 같은 경우는 그 개수가 어쨌든 존재하고 있어. 이만큼이나. 근데 B는 없잖아. 따라서 A가 더 많다라는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4번. 해수의 성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읽어보면요. 그린 가와나는 대서양의 서로 다른 지점에서 같은 시기에 측정한 수심에 따른 수온과 용존산소량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 기역과 니은이 각각 수온과 용존산소량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요, 여러분들 뭘 알아두시면 되느냐? 수온이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 양상을 가지는지를 알아주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수온. 수온은요, 여러분들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수온이 높아지는 거잖아. 근데 수심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심이 깊어지면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할 수밖에 없어. 따라서 수온은요, 무조건 수심이 깊을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 수온은 수심이 깊어지는데 막 수온이 증가하는 경우는 없어. 수온은 무조건 수심이 깊으면 낮아지기만 하는 거야. 여기 문제엔 안 나오지만 밀도는 또 반대입니다. 우리 해수는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요, 깊어질수록 밀도는 커집니다. 따라서 밀도는 수심이 깊을수록 밀도는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 수온이나 밀도나 염분을 비교해봐라. 각각이 무엇인지 판별해라. 라고 나오면요. 염분은 사실 그래프만 보고 판별하기가 어렵고, 수온이랑 밀도를 먼저 판별해준 다음에 남는 게 염분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돼. 우리가 수온의 변화 경향성을 알고 있으니까 수온을 먼저 판별을 해주면 그 다음 남는 게 용존산소량인 거야. 그럼 봐봐요. 수온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무조건 낮아지기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니은 같은 거 보면 낮아졌다가 높아지고 있잖아. 그죠? 니은 같은 거 보면 낮아졌다 높아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니은이 산소인 거야. 계속 낮아지기만 하는 기역이 수온인 거예요. 기역이 수온. 똑같아요. 기역이 수온. 니은이 용존산소량. 근데 우리 사실 용존산소량도 왜 이런지 알죠? 표층에서는
대기에서 산소가 공급되고 또 광합성으로 인해 산소형이 많습니다. 그러다 수심이 깊어지면 광합성은 잘 일어나지 않는데 생명체의 호흡 아니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소모되기 때문에

그 양이 줄어들고, 심층에서는 극지방에서 침강한 해수에서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 양이 증가하게 되는 거지.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일단 구별할 수 있더라. 자, 그럼 기역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은 수온분포이다라고 했는데 맞는 보기. 자, 그다음 니은 잘 봐봐요. 수온약층 누가 더 뚜렷해요?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니은 수온약층이 뚜렷한 정도. 자, 여러분들 우리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를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여기 수온,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이때요 여러분들 수온약층이요 여기야 여기. 자, 그럼 수온약층의 특징이 무엇이냐?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낮아지는 층이야. 그래서 요 약자가요, 영어로 생각하면 점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온이 갑자기 점프, 수온이 많이 변하는 층이란 뜻이야. 그럼 봐봐요. 수온약층이 뚜렷하려면 수온 변화가 심해야 되지. 점프를 많이 해야지 수온약층이 뚜렷한 거야. 그러니까 수온약층이 뚜렷하다는 말은 수온 변화가 심한 걸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여러분들, 수온 변화가 심해야 돼. 근데 결국 그 수온은 혼합층과 심해층의 온도 차이거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심해층은요, 어차피 사시사철 어느 위도에서든 항상 심해층의 온도는 비슷해요. 그럼 어디가 달라지느냐? 혼합층의 온도가 달라지거든. 즉, 표층의 온도가 달라지거든. 따라서 수온약층이 뚜렷하려면요, 수온 변화가 커야 되고, 수온 변화가 크다는 건 사실은 표층 수온이 높으면 수온 변화가 클 수밖에 없어. 따라서 더 수온약층이 뚜렷한 곳을 찾아보세요 라는 말은 더 표층 수온이 높은 곳을 찾아보세요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봐봐요. 가와나의 표층 수온을 비교를 해보면 가는 한 10도보다 좀더 높고, 나는 20도보다 높거든. 그러니까 누가 더 뚜렷하게 발달했냐? 나가 더 뚜렷하게 발달한 거야. 그래서 가가 더 뚜렷하다라는 이유는 틀림목이구나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나에서 용존 산소량은 표층에서 최대로 나타난다. 표층에서도 높은 건 맞아요. 그런데 더 깊어졌을 때, 2km보다 수심이 깊을 때가 용존 산소량이 더 최대로 나타나고 있지. 따라서 디귿 틀렸더라. 기억만 맞아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로 가볼게요. 5번 문제. 자, 탐구 문제입니다. 자, 원 문제를 보시면요. 판의 섭입이 일어나는 경계 부근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탐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시면 과정 1의 그래프에서 X와 Y의 조건에 암석을 용용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변화시켜야 될까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여기서 문제에서 이미 판의 섭입 평 경계에서 일어나는 마그마의 생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 섭입형 경계는 일단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겨야 돼. 어떻게? 그렇지. 섭입하는 판에서 물이 공급되면서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에서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곡선으로 바뀌면서 암석의 온도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긴 현무암질 마그마가 위로 올라가서 대륙지각 하부를 가열하죠. 그럼 대륙지각 하부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X의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대륙지각이 용융되면서 유문암질 마그마까지 생기게 될 것이더라. 자, 그럼 요걸 나타내고 있는 자료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 변화의 예에서 가가 X에서 X 다시로의 온도 변화예요. 우리 이거 아까 대륙지각 하부가 가열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나 역시나 지금 물이 없었던 멘틀에서 물이 있었던 멘틀로 가면서 용융점 변화하는 거. 그렇지. 물 공급에 의한 용융점의 변화 맞더라. 자, 그럼 기역 보겠습니다. 기역에 들어갈 게 하부 멘틀이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부분 용융이 일어나는 거 하부 멘틀이었어요? 아니지. 부분 용융이 일어나는 건 영하권에 해당하는 상부 멘틀에 속했습니다. 따라서 상부 멘틀이다라고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다와 라까지 보면요. 다는 지금 Y의 온도가 높아져서 Y 다시? 이런 경우는 우리 지구 내부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었고, Y에서 Z로 되는 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것이었으니까 섭입형 경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더라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세요.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마그마 생성 과정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자, 마그마 생성 과정에 적응한 결과를 보면은 B는 지금 섭입형 경계에서 물이 공급되면서 현무암질 마그마 생긴 것이지. 이게 아까 우리 뭐였냐면은 조건 나에 해당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게 지금 아까 하부멘틀 아니었고 디귿에서 보면 B에서 마그마 생성 과정을 나가 아니라 나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입니다. A에는 물을 포함하는 암석이 존재한다. 그렇지. 대륙지각 하부가 가열될 때이 대륙지각은 항상 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포함한 대륙지각의 용융곡선을 봐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포함한 암석이 존재하는 거 맞더라. 니은만 맞아서요.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별표 쳐져 있고요. 태풍의 영향을 받을 때에 다양한 기상현상들, 어떻게, 기상 요소들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료들 너무 흔하게 출제되는 거니까 잘 봐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관측소 P에서 기압, 풍속, 풍향의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뭐가 제일 찾아주기 쉽다라고 생각하냐면 기압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왜냐? 태풍이라는 게 열대 저기압이잖아요. 저기압이 나를 통과하는 동안 저기압이 다가올 땐 기압 낮아졌다가 저기압이 멀어지면 기압 높아질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기압 변화는요, V자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이 V자 형태의 그래프가 기압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리고 기압이 최대로 낮아지는 지점이 대략적으로 태풍이 최대로 접근한 지점이 될 거거든. 근데 우리 태풍의 중심이랑 가까워질수록 풍속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풍속 그래프는 대체적으로 기압 그래프와 반대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압이 낮아질 때 높아지고, 기압이 높아질 때 낮아진 이 노란색이 바로 풍속 그래프가 되겠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점들. 점으로 이제 불연속적으로 나타낸 게 풍향이 되겠습니다. 자, 풍향은 항상 이 옆에 이선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가요, 풍향 변화를 통해서 저기압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건지, 저기압의 왼쪽에 위치하는 건지, 즉, 태풍에서는 위험 반원인지 안전 반원인지를 판별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선생님은 어떻게 판별해 주냐면요, 일단 이 축을 먼저 봐요. 그런 다음에 옆에다 화살표를 먼저 다 그려줍니다. 어떻게? 이 동풍이잖아, 동풍. 동풍이니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요렇게. 요거 S, 남풍이잖아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서풍, 서쪽에서, 북풍, 북쪽에서, 동풍, 동쪽에서. 이렇게 화살표 먼저 그려줘.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풍향 변화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풍향이 아래에서 위방향으로 바뀌고 있거든. 그죠? 자, 그러면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바뀔 때 풍향이 시계 방향인지 시계 반대 방향인지를 봐주는 겁니다.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잖아.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풍향 변하고 있죠. 따라서 아, 저기압의 진행 경로에 오른쪽에 위치하는구나. 위험 반원이구나라는 것까지도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P에는 태풍의 눈이 통과했다. 자, 여러분. 태풍의 눈이 통과한 거 위에 자료만 보고 알수 있어요. 왜냐? 태풍의 눈은 태풍의 가장 중심부거든. 우리 태풍의 가장 중심부에서는 기압 어때요? 기압 제일 낮아요. 근데 태풍의 눈이라는 건 풍속도 어땠어? 풍속도 작았지, 약했지. 근데 지금 보면 기압이 가장 낮은 곳에서 풍속이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P 지점은 태풍의 눈이 통과한 곳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이따 닮은 꼴 문제 보여주면서 태풍의 눈이 통과할 때는 어떠한 자료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기는 태풍의 눈이 통과하지 않았구나. 기압이 낮을 때 풍속이 크구나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니은, 우리 이미 했었죠. 요 시기 동안에 풍향 시계 방향으로 변하기 때문에 위험 반원이겠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잘 봐주세요. 등압선의 간격이 종일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응? 일기도가 없는데. 일기도가 없는데 이것만 보고 등압선의 간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디귿 볼게요. 우리가요, 지구과학에서 자료를 해석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진짜 많이 등장하는 게 등치선이야. 이 등치선이 무엇이냐? 등, 같을 등, 치,
수치. 수치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을 등치선이라고 해요. 근데 이 등치선이 조밀하다. 등치선이 조밀한 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어떤 거냐면요. 조밀하다는 건 간격이 좁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등치선이 똑같은 등치선을 선생님이 다섯 줄을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 되게 조밀하게 그린 거. 근데 등치선이 조밀하지 않으면 요렇게 그릴 수도 있겠지. 똑같이 다섯 줄. 근데 봐봐요. 이게 무슨 등치선인지 모르겠어. 등치선은 등 앞선이 될 수도 있고, 등 온선이 될 수도 있고, 등 수온선이 될 수도 있고, 뭐등 밀도선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해요. 자, 이때, 예를 들어 하나의 값에 1만큼 차이 난다고 해볼게요. 자,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봐봐요. 등치선이 조밀할 때는 요만큼의 길이 변화할 때, 요만큼이 변할 때, 등치선이 1에서 5까지, 수치가 1에서 5까지 산화 변했어. 이해되셨죠? 근데 등치선의 간격이 넓으니까요. 같은 간격에서의 수치 변화를 보면 1밖에 안 변했어. 여기서 알수 있는 거. 등치선이 조밀하면 수치 변화가 크구나. 같은 간격에서 수치 변화가 훨씬 큰 거야. 그럼 봐봐요. 다시 해석해 볼게요. 등압선이 조밀하잖아. 등압선이 조밀하다는 건 수치 변화가 큰 거야. 무슨 수치? 기압. 여기서는 기압이 등압선, 기압을 나타낸 거니까 기압 변화가 큰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기압 변화가 크면 기압 차이가 큰 거니까 이 기압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풍속이 어때야 돼요? 풍속이 빨라야 됩니다. 이게 한 줄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아, 등압선이 조밀하면 기압 변화가 심하다는 거고, 풍속이 빠르겠구나. 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T1이랑 T3를 보면, T1일 때는 풍속 이만큼, T3일 땐 풍속 이만큼이거든. 그러니까 T3일 때 풍속이 훨씬 더 빠르니까, 아, 언제가 더 조밀하냐? T3일 때가 더 조밀하겠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답은 니은만 맞아요. 그래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랑 비슷한 우리 닮은꼴 문제를 볼 건데, 자, 첫 번째 닮은꼴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요, 되게 달라 보이죠? 이게 어떻게 닮은꼴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 우리가 일자로 봤었던, 그냥 요렇게 나타났던 자료를 둥글게 말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풍향 변화 그래프를 요렇게 줄 수도 있지만 둥글게 만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겠죠? 이렇게 주면. 그래서 여기서도 풍향이 시계로 변했는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했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요 그림도 결국에는 기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 건데 이걸 일자로 핀게 아니라 둥글게 만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 것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두 번째 추가 자료를 보시면 아까랑 상당히 비슷하죠? 아까랑 상당히 비슷한데 여기서의 차이점. 아까 선생님이 V자로 된 기압을 찾아주는 게 제일 쉽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선 이 점선이 기압이에요. 근데 우리 이 기압과 풍속 그래프는 서로 반대의 양상을 띈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 보면은 풍속 그래프가요. 높아져. 여기까지는 반대 양상 맞아. 근데 갑자기 훅 낮아져요. 자, 여러분들 봐봐요. 요 지점에서 기압도 낮은데 풍속도 약하지. 그럼 여기가 어디인 거야? 맞아요. 우리 아까 P 지점이 태풍의 눈이냐, 태풍의 눈이 통과했냐, 이런 문제 나왔었잖아. 그때 선생님이 태풍의 눈이 통과했을 땐 어떤 그림이 나타나는지 보여줄게요. 라고 했잖아요.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압이 낮아지면서 풍속이 계속 증가하다가 기압이 최고로 낮아졌을 때 풍속도 같이 확 낮아져. 아, 기압과 풍속이 모두 작은 값을 가지는 태풍의 눈이 통과한 시점이구나. 그래서 요 지점에서는 강수량도 거의 없구나, 날씨 맑구나라는 것까지 체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태풍의 눈이 통과할 때의 자료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다라는 거 정리하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는 심층 순환에 대한 문제이고요. 기역, 니은, 디귿 저렇게 수계를 주고 항상 세 가지,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층수. 남극 저층수를 비교하라 라는 문제 항상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수온이 혼자 영하 이내가 있어. 0보다 낮은 애. 그 친구가

남극 저충수입니다. 수은이 혼자 영하인애가 남극 저충수. 그리고 염분이 되게 높은 애가 있어요. 염분이 제일 높은 애. 이 친구가 누굴까? 맞아. 이 친구가 북대서양 심충수. 그럼 나머지 수온도 제일 높고 염분도 제일 낮은 친구가 남극 중충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ABC는요,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을 이루는 주된 흐름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지금 대서양인데, 자, 지금 요 A 있잖아요. A는 가장 표층에서 흐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A가 그냥 표층순환에 해당할 거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C는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어. 그리고 B는 C보다 아래쪽에서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아, C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심층수는 하나밖에 없거든. 북대서양 심층수가 그린란드 해역에서 형성이 되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죠. 그래서 요게 북대서양 심층수인 거고. B는 그것보다 아래쪽에서 흐르는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밀도가 더큰 남극 저충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기억 볼게요. 기역은 니은보다 저위도에서 생성된다. 그렇지. 남극 중충수는, 남극 저충수 같은 경우에는 남극 대륙 바로 주변에서 형성이 되는 반면에, 남극 중충수는 남위 50에서 60도, 상대적으로 저위도에서 형성이 되는 거 맞아요. 기역 동그라미. 자, 니은 보겠습니다. 북위 30도에서 디귿과 A는 모두 북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어요. 근데 디귿은 북대서양 심층수거든요. 자, 북대서양 심층수가 지금 C거든. 지금 보니까 위도 30도에서 북대서양 심층수 요렇게 이동하고 있거든. 북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따라서 니은 틀렸다. 그죠? 자, 그런데 표층수는요, 지금 보시면 요거거든요. 요 위에 있는 애. 그래서 표층수는 지금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표층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니까 북쪽으로 이동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디귿은 지금 남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A는 북쪽으로 이동하는 게 맞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 니은은 틀린 거고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남위 10도 부근 해역에서 B는 C보다 대체로 깊은 곳을 흐른다. 우리 깊은 곳, 얕은 곳 따질 때는 밀도 차이 따져주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B는 남극 저충수, C는 북대서양 심층수 2호. 이 자료를 보아도 B가 더 C보다 아래쪽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요. B가 밀도가 더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B가 더 대체로 깊은 곳을 흐르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이 맞아요.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우리 4회차에서 봤던 문제랑 좀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 일단은 우주 구성 요소의 상대적인 비율을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이세 개를 구별하는 문제 이런 거 많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일단 요거 상대적인 비율이다, 퍼센트다라고 했으니까 요세 개, ABC의 값을 더했을 때 전부 다 100%가 나와야 할 거야. 따라서 지금 T1일 때도 세 개를 더해주면 100%가 되고요. T2일 때도 100%가 되어야 하니까 그때 A의 값을 구해주면 A가 77.4가 나옵니다. 100에서 14.2 빼주고 8.4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77.4가 나오고, 자, 요렇게 되었을 때 ABC를 구별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때 방법.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4회차에서 알려준 방법은 뭐였냐면, 여러분들, 5.5배가 되는 친구들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5.5배가 되는 친구들을 찾아주면, 하나는 암흑물질, 하나는 보통물질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5.5배가 되는 거 A랑 B 관계이네. A랑 B 관계이니까 하나는 암흑물질, 더 많은 거, 더 적은 거 보통물질,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이번엔 또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ABC가 이렇게 있을 때, T1식이랑 T2식에 ABC가 누군지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때는요, ABC끼리 비교하면 헷갈려요.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T1과 T2식이를 비교를 해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T1과 T2식의 A 값만 비교를 해봐요. A가 T1일 때더 많고 T2일 때더 적지. 그럼 화살표로 T1일 때더 많아요, T2일 때더 적어요.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B는
T1일 때가 더 많고 T2일 때가 더 적지. 이렇게. 근데 C는 T1일 때가 적고 T2일 때가 더 많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보면 혼자 따로 노는 애가 있어요. 봐봐요. T1일 때 A, B 둘다 화살표가 위인데 C만 혼자 반대야. T2일 때 A, B 화살표가 아래쪽인데 C만 혼자 반대야. 그럼 혼자 따로 노는 애가 누구겠어? 맞아요. 따로 노는 친구가 암흑 에너지입니다. 나는 내가 할게 할 거야. 난 너네랑 비율이 다른 방식으로 증가할 거야. 그 나머지 두 개가 이제 물질인데. 이 중에 당연히 많은 게 암흑 물질이지. 문제 상황에 따라서 5.5배를 이용을 해주셔도 되고,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는 이 방법을 이용을 해주셔도 된다. B는 보통 물질이더라.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보니까 암흑 에너지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비율이 증가하는 친구거든. 그러니까 지금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과거인 거야. 왜냐?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 그리고 현재는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거의 70%에 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현재이겠구나. 라는 것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때 T1일 때 우주의 팽창 속도가 1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문제 풀때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풀어줘도 되긴 해요. 어떻게 풀어주면 되느냐? T1이랑 T2일 때를 보면은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의 비율이 암흑 에너지의 비율보다 훨씬 더 많아. 그치? 그러니까 T1이랑 T2일 때는 물질의 영향이 암흑 에너지의 영향보다 훨씬 큰 시기야. 따라서 이 시기에는요, 감속 팽창을 할 거야.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아, 물질의 영향이 더 크니까 팽창이 줄어드는 감속 팽창을 할 거야. 그런데 T1이 T2보다 과거잖아. 그러니까 T1일 때는 팽창 속도가 T2일 때보다 더클 거야. 라고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1보다 크다가 맞는 보기. 근데요, 선생님은요, 이런 지구과학 할때 이렇게 당연히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구과학은 자료로 나타내서 시각적으로 확인하면 그게 진짜 여러분들 정확하게 풀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오감 만족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손으로 그려서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하고 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그리는 걸 겁내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기출에 어떤 자료가 나왔었느냐? 여러분들 기출에 나온 자료는요, 굉장히 친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에 나온 자료들을 해석뿐만 아니라 좀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팽창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기출 자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건 알잖아. 초반에는 감속 팽창하다가 어느 순간 가속 팽창했어요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 처음에 감속 팽창했으니까 팽창 속도가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팽창 속도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지금 요 시점을 기준으로 감속 팽창했었던 우주와 이제 가속 팽창하는 요 시점이 갈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현재야, 지금 현재. 그럼 우리가 현재의 팽창 속도를 1로 둘 수가 있겠지. 지금 이 문제에서 우주의 팽창 속도 1로 뒀으니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때 만약에 내가 이 자료를 그릴 수 있다. 라고 하면은 현재가 팽창 속도가 1인데 T2일 때도 팽창 속도가 1이거든. 그럼 이 자료에서 아, T2가 여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지? 팽창 속도 1이잖아. 그래서 근데 T1이 T2보다 과거래매. T1이 T2보다 과거니까 T1은 이것보다 과거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T1. 그러니까 저절로 T1은 팽창 속도가 1보다 크다라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 자, 니은 보겠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B의 밀도 분의 A의 밀도는 은하 중심부로 갈수록 대체로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B는 보통 물질, A는 암흑 물질이야. 근데 우리 암흑 물질은 주로 은하의 중심부보다 은하 외곽부에 많이 분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부로 갈수록 대체로 증가하는 건 아니더라. 외곽부에 암흑 물질이 많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니은 틀렸더라. 자, 디귿 보겠습니다. 우주 구성 요소 중 단위 부피당 C가 차지하는 양. 아, 이거 되게 여러분들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봐봐요. 단위 부피당 C가 차지하는 양이라고 했어. 이걸요,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면
부피분의

되었고요. 따라서 기억만 맞아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랑 닮은 꼴 문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닮은 꼴 문제 보시면은 선생님이 방금 그렸던 그래프가 기출에 나왔었던 26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그래프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기출에 나왔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가 머릿속에 잘 들어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테스트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증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B와 C의 선후 관계 찾을 수 있고 또 우주 배경복사의 온도, 우주의 온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온도는 계속 감소하는 거니까 이것으로도 선후 관계를 따져서 ABC의 선후관계를 파악하는 문제가 우리 수능에 나왔었습니다. 닮은 꼴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 닮은 꼴 문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우리 4회차의 16번 문제랑 또 같이 봐주시면 좋은데, 우주의 구성 요소의 밀도가 나와 있는데, T2일 때 밀도의 합이 1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A를 구할 수가 있는데, A가 0.67이 나오게 돼요. 그럼 우리 여기에서 ABC를 구별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ABC 각각의 어떤 구성 요소인지 비교해야 되겠고, 그랬을 때 물질의 밀도와 우주의 크기 관계를 이용을 해서 T1일 때의 우주의 크기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우리 수능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요. 닮은 꼴 문제 반드시 풀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해설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이 내용도 정립을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는 기상, 날씨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 북반구 중위도에서 어느 온대저기압에 동반된 전선 P 부근의 일기 기호를 나타낸 것이더라. 자, 이때 보니까 일기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람의 방향이 지금 여기서는 남서풍이 불고 여기서는 남동풍이 불고 있어. 이것을 통해서 아 이거 온난전선이구나 라는 거알수 있고 그렇다는 건 지금 요 아래쪽이 따뜻한 공기 위쪽이 찬 공기라는 건데 우리 찬 공기에서는 구름 구역이 형성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일기 기후가 꽉차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구름이 끼어 있구나. 아, 역시 찬 공기 구역은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는 구역이구나라는 거 우리 4회차 할때 역시나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P는 온난전선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남서풍과 그리고 남동풍의 경계가 되는 거 온난전선이구나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A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나타난다. A는 지금 찬 공기 구역이고요. 구름과 강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역시나 우리 4회차 때 그렸던 그림을 보면,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있을 때 항상 전선면은 찬 공기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따라서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는 구역도 찬 공기 구역이더라. 그래서 이 모든 게 같은 용어다라고 했습니다. 찬 공기 구역이다랑 구름과 강수 구역이다랑 상공에 전선면이 있다. 모든 게 같은 용어이더라. 따라서 A의 상공 전선면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다음 D급 보겠습니다. 높이 0에서 2km에서 높이에 따른 평균 기온 감소율은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이 나의 자료가 무엇이냐면요. A와 B에서 관측한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야. 근데 지금 보니까 A는 찬 공기 구역의 위에 전선면이 존재해요. 우리 전선면이 존재하면 이렇게 갑자기 불연속적인 어떠한 변화가 생겨야 되거든요. 여기에 지금 전선면이 존재하는 거고, 찬 공기 구역이니까 지표면에서의 기온이 더 낮아야 되겠지. 따라서 기역이 A에 해당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요, 지표면의 온도가 높고, 전선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연속적으로 큰 변화 없이 기온이 낮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게 B가 되겠어요. 자, 이때 0에서 2km에서 평균 기온 감소율을 보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지표에서 2km가 되는 동안 기온이 이만큼 감소했어. 근데 B는 지표에서 2km가 되는 동안 기온이 이만큼이나 감소했지. 따라서 B가 더큰 거고요. A가 더 작다라는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더라.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네요. 그래서 다

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1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지질 시대에 대한 문제이고요. 5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생물 과의 수와 대멸종 시기 ABC를 나타낸 것이더라라고 했는데, 우리 ABC 보시면 대멸종 5차 대멸종이 있었죠.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때 3차랑 5차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고생 대 마지막 폐렴기와 중생 대 마지막 백악기에 발생한 대멸종이 되겠고, 폐렴기와 백악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1차, 2차, 4차는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좋아요. 오데트, 오데트. 백조의 호수 주인공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A가 1차니까 5, 오르도비스기. 그리고 두 번째 2차 대봉기. 그리고 4차 트라이아스기. 오데트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나의 자료를 보니까 대서양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중생대의 대륙 분포겠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네요. 기억 볼게요. 중생대의 기억과 니은은 대체적으로 증가하였다. 중생대. 폐륜기부터 백악기, B부터 C까지가 지금 중생대에 해당하고요. 따라서 기억과 니은이 대체로 증가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ABC 중 생물과의 멸종 비율은 C가 가장 크다? 우리 멸종 중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멸종 언제였어요? 3차 대멸종, 폐렴기였었죠. 따라서 C가 가장 큰거 아니고요. B가 가장 크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니은 틀렸고, 디귿입니다. 나시기, 중생대죠. 해양생물과의 수는 육상생물과의 수보다 평균적으로 많았다. 지금 기역과 니은이 각각 해양과 육상생물과의 수중 하나인데, 지금 우리가, 니은은요, 요때부터 출현하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오존층이 생긴 이후부터 출현한 거니까, 니은이 육상, 기역이 해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수가 중생대에 더 많으냐? 중생대는 해양의 수가 육상의 수보다 더 많지. 따라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어요. 기역 디귿 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로 11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역시나 우리 절대 연령. 방사성 동위원소 반감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별표도 쳐져 있고요. 자,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더라. 나는 방사성 동위원소 X와 Y의 시간에 따른 방사성 동위원소 함량 분의 자원소의 함량을 나타낸 것이더라. 자, 그럼 우리 이 정도는 이제 알잖아요. 방사성 원소 대 자원소 함량이 1대1이면 이거 반감기 몇 회 경과한 거? 1회. 그치? 방사성 동위원소가 50%가 된 거. 근데 만약에 둘의 비율이 1대 3이면 방사성 동위원소가 25%밖에 안 남아있는 거고 반감기 2회 경과한 것이더라. 자, 따라서 방사성 동위원소 함량 분의 자원소의 함량이 1이라는 건 요거 반감기 한번 지난 거거든. 그러니까 요때가 반감기예요. 그래서 반감기를 찾아주면은 X의 반감기는 1억 년이 되겠고요. Y의 반감기는 2억 년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X와 Y의 반감기를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X의 반감기 1억 년, Y의 반감기 2억 년.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아, X의 반감기의 두 배가 Y의 반감기구나. 그러니까 Y의 반감기가 X보다 두배더 길구나. 그럼 우리 이거 앞에서 4회차 할때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이 절대 연령 문제. 그때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게 강조했던 게 무엇이냐면, 반감기가 두 배면 같은 함량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두 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반감기가 두 배이니까 이때 지금 방사성 동위원소 분의 자원소의 함량이 3이 되는 거. 이러면은 모원 소양이 25%가 되는 거죠. 그쵸? 모원 소양이 25%가 되는 시기도요. X는 2억 년이고요. Y는 4억 년이에요. 그렇지. 똑같은 퍼센트, 25%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2억 년과 4억 년. 두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반감기가 두 배면 같은 함량이 될 때도 두 배가 차이 나는 거야. 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그 문장 더 읽어보면은,

화성암 피해에 포함된 X의 함량은 처음량의 75%래. 자, 화성암 피해에 포함된 X의 함량이 75%래. 그럼 선생님이 이거 알아두라고 했어요. 이거 역시나 사회차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함량이 이렇게 감소할 때, 여기 원래 100%고, 여기가 반감기 한번 지나서 50%더라. 그러면 0.5회 지났을 때는 몇 퍼센트더라? 이거 외워두라 그랬지. 0.5% 지났을 때가요, 70%입니다. 외우셔요. 외우시면 여러분들 문제 풀때 많이 도움됩니다. 그러면 75%는 이것보다 방사성 원소 함량이 높은 거거든. 그러니까 아직 0.5회가 지나기 전인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따라서 P는 지금 X의 반감기가 1억 년이거든요. 따라서 P의 절대 연령은 0.5억 년보다 더 젊은 거예요. 그렇지. 1억 년이 0.5회보다 짧게 지난 거니까. 그래서 0.5억 년보다 젊은 거다라는 걸 일단 체크할 수 있어. 그 다음 문장도 읽어보겠습니다. 기역의 층에서는 삼엽충의 화석이 산출이 된대요. 기역의 층에서 삼엽충. 아, 너는 고생돼지층이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지. 그쵸? 고생돼지층인 거 체크할 수 있더라. 자, 그럼 이때 기억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와 B의 암석의 연령차 물어보았어요. 그럼 A랑 B 한번 떠져보면, B가 지금 이 P의 포획암으로 들어있습니다. 포획암이라는 건더 먼저 생겼었다는 거고, B가 생기고, 그 다음에 기억이 먼저 생겼네요. 그죠? 기억까지 P가 관입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기억이 고생돼지층이야. 그런 다음에 P가 관입하고, 그 다음에 단층 생기고, 그 다음에 쭉쭉 가서 A라는 기저여감이 생겼을 거거든. 됐죠? 요런 과정을 거쳤단 말이야. 자, 그럼 이때 봅시다. 기역이 고생대지층이기 때문에요. 기역이 요 사이에 형성된 지층이야. 그러니까 2억 5200만 년보다는 나이가 많은 애야. 그죠? 자, 그리고 우리 P는요, 아까 절대 연령이 0.5억 년보다는 젊어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봐봐요. B는요, 기역보다 먼저 생겼거든. 그러니까 B는 2억 5200만 년보다 나이가 많아. 2억 5200만 년보다 나이가 많고, A는 0.5억 년보다 나이가 젊어. 그럼 2억 5천만 년보다 나이가 많고, 5천만 년보다 나이가 적으니까, 이 둘의 암석의 연령차는 2억 년보다 크겠지. 따라서 기역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기억되셨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P에 포함된 Y 함량, 요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량의 80%보다 적냐?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처음량의 80%보다 적냐?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가정을 할게요. 만약에 처음량의 80%이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 아까 X의 반감기보다 Y의 반감기가 두배더 크다 그랬어. 두배 길더라. 그럼 우리 반감기가 두 배면 같은 함량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두 배다. 이런 얘기 했죠.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만약에 이 P의 절대 연령이 지금 0.5억 년보다 적다라고 했는데, 요 값을요, 선생님이 그냥 딱 정해줘 볼게요. 뭐라고 정할 거냐? 그냥 A라고 한번 해볼게요. P의 절대 연령을 A라고 한번 두겠습니다. 근데 이 A는 0.5억 년보다 짧아요. 0.5억 년보다 작은 거야. 자, 그러면 지금 P의 절대 연령이 0.5억 년보다 작은데, 그때의 지금 나이를 A라고 했어. 근데 이때 X를 75%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자, 니은에서 정리를 하면은 절대 연령이 A일 때, 말로 정리를 할게요. 절대 연령이 A일 때 X의 함량은 75%야. 이거 맞는 얘기죠. 그쵸? 절대 연령이 A일 때 X의 함량은 75%야라고 우리가 정한 거야.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반감기가 두 배면 같은 함량이 될때 걸리는 시간도 두 배라 그랬어. 자, 그럼 봐봐요. Y의 함량이 75%가 되는 데까지는 절대 연령이 몇이어야 될까? 같은 함량이 되는 거잖아. 같은 함량이 되려면
반감기가 두 배면 같은 함량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두 배라 그래.

0: 했잖아. 그러니까 Y의 함량이 75%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2A여야 돼. 이해됐어요? 그쵸. A일 때 75%면 2A일 때 Y가 75%가 돼야 돼. 그럼 봐봐요. 처음에 암석이 생겨서 A라는 시간을 지나고 또 거기에 A라는 시간을 지나서 2A가 되었다고 해보자. 근데 지금 니은에서 뭐라고 했냐면 피에 A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포함된 양이 80보다 적으냐, 80%보다 적으냐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 A라는 시간이 경과했을 때 80%만 남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봐봐요. A라는 시간이 경과했을 때 Y가 80%가 남았다고 해볼게. 그럼 0.8이지. 근데 여기에서 A가 또 지난 거야. 그럼 우리 A라는 시간이 지날 때 0.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또 0.8이 지난 거야. 0.8 곱하기 0.8이 되어야 돼. 그럼 이거 몇이에요? 0.64잖아, 0.64. 88에 64. 그쵸? 근데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Y의 함량은 2A가 되었을 때 75%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값보다 더 커야 돼. 그러려면 이게 0.8이 아니라 이게 이것보다 커야 되는 거겠지. 그래야지 그 값을 곱하고 그 값을 곱했을 때 0.75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80%보다 적은 게 아니라 80%보다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요값 곱하기 요 값이 0.75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반감기가 두 배면 같은 비율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두 배구나 라는 것을 잘 이용해 주셔서 니은을 풀어 주셔야 되겠고, 디귿 보겠습니다. 단층이 형성될 때 암모나이트가 번성했다. 요게 지금 0.5억 년보다 젊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신생대거든. 그럼 신생대 이후에 생긴 거니까 단층도 신생대. 따라서 암모나이트 번성할 수 없겠죠.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기억만 맞아요. 1번 풀어 주시면 되겠고, 요거랑 이제 비슷한 닮은꼴 문제가 우리 26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에서 지층을 보시고 ABC의 생성 순서를 파악해 주신 다음에 이때도 요값 똑같죠? 방사성 원소분해 자원소의 함량 1이 될 때가 반감기일 거고 이것을 이용해서 X와 Y의 반감기를 구해 주시면 되겠고 그때 이때 요 문제 풀 때도요 선지를 풀때 어떤 걸 이용해야 되느냐? 아 반감기가 두 배면 같은 비율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전부 다두 배구나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 여러분들이 같이 풀어보시면서 내가 이해했는지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11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 12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안녕.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 남자 완종입니다. 자, 수능 기출의 미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방어작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제 볼 텐데요. 그러기 전에 우리 3차 문제 몇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어작용으로 들어가서 방어작용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문제 이제 127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127번. 자, 발문은 간단하죠. 기억은 오줌 삼투압 또는 오줌 생성량 중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혈중에 ADH의 농도가 나와 있으니까 ADH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게 뭐냐? 네. 그러면 이제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오줌 삼투압이겠죠. 오줌 삼투압. 왜냐면 오줌 생성량은 ADH가 증가하면 오줌량 감소해야 되잖아. 감소해야 되잖아. 그래프가. 그죠? 네. ADH양이 증감에 따라 오줌량은 감소함으로 올라가는 그래프인 기억은

오줌 삼투압이다.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보기 바로 가죠. 기억권. ADH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됩니다. ADH의 분비 장소가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외워주시고. 그 다음, 니은. 기억은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다. 우리가 오줌 생성량이면 그래프가 내려가야 된다 그랬죠. 그죠? 항인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할수록 오줌량은 감소한다. 자, 틀렸고요. 그 다음, 디귿번.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수분 재흡수량, 요거 이제 ADH 분비량에 따라서 증가하는 거잖아. C1일 때가 C2일 때보다 많다. 자, ADH의 분비량이 많아질수록 수분 재흡수량이 증가한다. 라고 했으니까 C1일 때가 C2일 때 많다. 틀렸죠. C2로 갈수록 ADH량이 증가할수록 재흡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기억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뭐 오줌삼투압이냐, 혈액량이냐, 또는 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오줌 생성량이냐,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그 값들 정리하는 것만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28번 가겠습니다. 기억이 뭐냐? 기억이 뭐냐? 요거 찾는 문제죠. 자, 기억은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문제 보시면, 가와 나는 정상인에서 기억의 변화량에 따른 항인 호르몬, 왼쪽 그림 ADH, 농도 변화 그래프고, 오른쪽은 이제 갈증 정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기억은 혈장 삼투압과 전체 혈액량이다. 라고 그랬어요. 삼투압이 높아질수록 ADH 농도가 증가하죠. 답은 찾으셨죠? 그리고 삼투압이 점점점 증가하면 우리 몸이 짜지는 거니까.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한 거니까 갈증 정도가 커지겠죠. 네. 그래서 기억은 삼투압 변화입니다. 네, 기억은 삼투압, 혈장 삼투압. 됐죠? 생성되는 오줌 삼투압은, 오줌 삼투압은 혈장 삼투압과 같다 그랬어요. 같이 간다 그랬어요. 안정 상태일 때가 P1일 때보다 크다. 자, 안정 상태보다 P1일 때가 더큰 거죠? 근데 여기는 안정 상태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다시. 자, 삼투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ADH 농도가 증가하고, ADH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오줌량은 감소하며 오줌삼투압은 증가한다.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문제 풀고 있습니다. 디귿, 갈증을 느끼는 정도는, 자, 오른쪽, 나번 그림. 안정상태일 때가 P1일 때보다 크다. 자, 안정상태 P1 그래프 보시면 되겠죠? P1일 때가 갈증 상태가 정도가 높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역시 1번, 기억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뭐 특별히 더할 얘기는 없네요. 129번은 이제 삼투압과 체온 조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혈당량, 삼투압, 체온 조절 하나의 주제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문제처럼 뭐두 개의 주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 두 개의 주제로 나오면은 뭐 깊이 물어볼 수는 없겠죠. 그래프를 뭐 여러 개줄수 없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개념 지식형으로 여러분들에게 줄수 있는 문제가 아마 이렇게 두 가지를 엮어서 나오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129번은 발문에 그림 가는 자율신경 X에 의한 체온 조절 작용이다. 그랬어요. 자율신경. 그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온 자극 시의 조절 중추는 네, 위에도 아래도 갓내시상 하부입니다. 체온 조절도 삼투압 조절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저온 자극 시에는 올려야 되니까 네, 교감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 근처 혈관 수축, 그죠? 네, 그걸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피부 근처 혈관 수축. 네, 좋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아래 그림 볼까요? 정상보다 높은 혈장 삼투압. 삼투압이 높다, 뭐 짜게 먹었다, 땀을 많이 흘렸다, 요 얘기겠죠? 그때 이제 뇌분비샘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쓸 말은 뇌하수체 후엽이죠. 뇌하수체 후엽. 그래서 ADH의 분비량이 증가해서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량이 증가했다. 그래서 이제 오줌량이 감소했다. 오줌 삼투압이 증가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니은번. 혈중 ADH 농도가 증가하면 생성되는 오줌 삼투압. 자, ADH 증가. 오줌 삼투압 증가죠.

다시 연결해 볼까요? 혈장 삼투압 증가, ADHD 증가, 오줌 삼투압 증가. 이렇게 연결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디귿 번. 가와나에서 조영춘은 모두 연수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봤던 것처럼 시상하부, 간내 시상하부 되겠습니다. 정답은 역시 기역번만 맞는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삼투압 마지막 문제입니다. 삼투압 마지막 문제. 너무 많이 우리가 했었죠,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Y축이 ADH 정도라고 아주 쉽게 나와 있어요. 그죠? Y축이 ADH 정도라고 나와 있고, 이제 기역의 변화량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셔야 됩니다. 기역의 변화량. 자, 기역과 디은은 뭐하고 뭐냐? 혈장 삼투압과 전체 혈액량이래요. 이제 이것도 기출문제를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이제 어때요,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전체 혈액량이 아니에요? 전체 혈액량? 전체 혈액량이 적다. 물이 적다는 얘기예요. 혈액에 물이거든요. 혈액의 대부분도. 예, 물이 적으니까 ADH 정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나머지 하나 남는 게 기역과 니은 중에 하나가 삼투압이고 혈액량인데 여기 이제 혈장 삼투압이겠죠. 네.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면 ADH 농도가 증가한다. 됐고. 자, 보기 가겠습니다. 기역번. 니은은 혈장 삼투압입니다. 자, 됐고요. 니은. 콩팥은 ADH의 표적기관입니다. 많이 했죠. 그죠? ADH의 표적기관 콩팥. 뭐,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ADH와 함께 항이뇨 호르몬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디귿. 가에서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라고 그랬어요. 오줌 생성량이라고 그랬어요. T1은 ADH 농도가 높고요. T2는 낮아요. ADH의 농도가 높을수록 오줌량이 적겠죠. 오줌 안싸기 호르몬. 네, 오줌량 감소 호르몬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T1에서가 T2에서보다 많다가 아니라 적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정답은 기역, 니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보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은 이미 이전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기 때문에 그림을 그대로 쓰시면 굉장히 빨리 우리가 기역과 니은이 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혈장 삼투압이 증가했을 때 ADH의 농도가 증가하고 오줌 삼투압이 증가한다. 요거를 머릿속에 이한 문장을 잘 기억해 두시면 아마 삼투압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오답 없이 답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방어 작용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문제 좀 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들을 보시면 최근 기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문제처럼 뭔가 글들이 많아요. 그죠? 조금 우리 삼투압 문제보다는 글을 좀 읽어내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나다라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읽으시면서 어떤 흐름인지 어떤 설명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방어작용과 관련된 문제인데 실험 과정을 한번 보시죠. 결핵이 병원체를 분리했답니다. 결핵, 우리 병원체. 뭐 세균도 있고요. 여기 이제 결핵은 세균이죠. 그다음에 뭐 바이러스도 있고요. 또 균류, 곰팡이 같은 거. 그다음에 원생생물, 우리 말라리아 원충 같은 거. 그다음에 변형된 프라이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병원체라고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병원체에 의해서 질병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감염성 질병이다라고 했고, 뭐 생활 방식이라든지 유전이라든지 어떤 환경, 뭐 이런 것들, 생활 습관 이런 것들 등에 의해서, 즉 병원체에 의한 질병이 아닌 경우 우리가 이것을 비감염성 질병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자, 어쨌든 결핵의 병원체를 분리해서 배양했답니다. 그래서 배양하고 배양한 A를 결핵의 병원체였죠, 그죠? 집단 1부터 3으로 나눴어요. 됐고, 1부터 3의 서로 다른 농도의 라이소자임, 자, 라이소자임 우리가 뭐 많이 얘기했었죠? 비특이적 방어작용에서 나오는 물질들이죠? 처리한다, 그랬어요. 처리한 라이소자임 농도가, 이거 농도 보셔야 되겠죠? 3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이다. 됐고, 그 다음에 라번. 일정 시간 지난 후 1부터 3에서 각각 A의 증식 정도를, 이건 결핵균입니다. 결핵균. 네, 증식 정도를 측정하여 라이소자임의 항균 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그림과 같다, 그랬어요. Y축 잘 보셔야 돼. 항균 효과예요. 얘가 제일 항균 효과가 크지? 왜 클까? 라이소자임 농도가 제일 높으니까.

항균이 뭐야? 균을 많이 억제했다 이런 얘기죠. 균의 증식을 억제했다. 라이소자임이 이제 비특이적 방어작용을 일으키는 화학적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기억번. A가 뭔데? 결핵균, 세균이야, 세균. 스스로 물질에서 하죠. 하지 못한다. 스스로 물질에서 하지 못한다로 대표되는 병원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자체 효소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에서 할수 없다. 지금 이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 의도를 좀 봐야 돼. 기출문제 보고 있으니까. 이 결핵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세균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에서 할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번, 라이소자임. 우리가 이제 라이소자임 같은 경우는 비특이적 방어작용. 우리가 뭐 물리적 장벽이다, 화학적 장벽이다. 이런 거 우리가 공부했었죠. 비특이적 방어작용 중에서 물리적 장벽은 뭐 피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화학적 장벽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러한 물질들, 라이소자임, 네, 그런 것들 우리가 확인하셨을 겁니다. 비특이적 방어작용,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나에서의 AS분의 라에서의 AS라고 했는데, 지금, 라 같은 경우는 넣었잖아요. 그죠? 나 같은 경우는 배양을 했고요. 그러면, 라에서의 AS가 줄어들었겠죠? 나에서의 AS는 많겠고요. 왜냐면, 라이소자임 때문에 줄었을 테니까. 뭐,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여기에서 항균 효과가 제일 크니까, 3에서가, 이게 가장 크게 나타났겠죠. 가장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럼 3에서가 1에서보다 크기가 작아야 되겠죠. 분자가 줄었으니까. 될까요? 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2번. 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뭐좀 글이 길었다라는 거좀 특이점이고, 라이소자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 정도 기억해 두자. 비특이적 방어작용의 화학적 장벽, 화학 물질로서 하나 정도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32번 가볼게요. 이것도 역시 실험 문제입니다. 그 해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는 조금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6월 모의평가랑 9월 모의평가를 중요하게 분석하는 이유가 같은 수능 출제 기관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6월, 9월 어떠한 유형들을 주고 그 유형을 최대한 좀 반영해서 그해 수능에 출제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우리 모의평가를 좀 유심히 보는 거고요. 지금도 기출문제 보시면은 우리 6월 평가에 나왔던 이러한 문제라든지 예, 이게 지금 방금 풀었던 131번처럼 좀 약간 실험 과정과 결과를 주고 이것을 좀 분석하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들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문제를 분석해 볼게요. 시로 A와 B를 준비했다. A와 B 중 하나에만 독감의 병원체. 자, 독감은 병원체가 뭡니까? 바이러스죠. 아까 수능에서는 이제 결핵균 얘기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B 중에 하나에 이제 독감 병원체가 있다. 이런 얘기죠. 됐고. 그 다음에 A를 세균이 통과할 수 없는 필터 F로 걸은 여과액이니까 이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세균보다 사이즈가 작아요. 뭐는요? 바이러스는요. 바이러스는 여과액에 들어있겠죠. 그죠? 여과액 C와 이번엔 B를 F로 걸은 여과액 D를 준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읽었고요. 그 다음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독감의 병원체 노출된 적이 없는 동물 1부터 5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동물들을 쭉 깔아놨고요. 자, 2에는 A. 자, 2에는 A. 이건 뭐 대조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에는 A. 3에는 B. 자, 이둘 중에 독감 바이러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예, C, 4의 C를. 아, 4의 C. C는 뭔데요? A가 있는 거죠, A가. 보세요. A를 세균이 통과할 수 없는 필터 F로 걸은 여과액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A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D, D. 요거는 뭐예요? 이건 B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는 여기 지금 요거죠. 얘만 발병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A와 B 중에 어디에 독감의 병원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죠, 여기. A에 있다는 얘기죠. 될까요? 이건 독해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읽고, 4에는 C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건 A다. 그 다음에 5에는 D라고 했지만 이건 결국 B다. 라고 해서 요거로만 해석하시면 이 문제가 쉽게 풀릴 거겠죠.

X겠고요. 그럼 동그라미겠죠. 자, 기억은 동그라미입니다. 자, A가 뭐기 때문에 독감의 병원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B에는 독감의 병원치가 있다가 아니라 A죠. 됐고, 자, 이제 독감의 병원치, 즉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 하나 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수능 문제에서도 세균에 대한 설명 하나 줬잖아요. 살아있는 숙주 세포 안에서만 증식할 수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바이러스는 자체 효소가 없어서 스스로 물질에서 할수 없어요. 그리고 얘는 살아있는 숙주 세포, 살아있는 생물 안에서만 기생해서 살아갑니다. 그죠? 거기에 있는 물질들을 이용해서 증식하고, 돌연변이 일으키고, 진화하고, 이게 바로 바이러스의 특징이죠. 그래서 결국 문제 패턴을 31번과 32번 한번 딱 놓고 보세요. 아, 바이러스 아니면 세균에 대한 질문을 할때 예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은 그냥 딱 세균, 딱 바이러스 특징들을 물어봤다면 가장 최근의 기출 문제들은 뭔가 실험의 과정과 결과들을 분석하면서 그 안에서 일단 논리적으로 뭔가 오류 같은 거 없이 분석을 잘 하는지, 그죠? 실험 과정과 실험 결과를 잘 분석하는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병원체에 대한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을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 이렇게 좀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 두 문제가 시사해 주는 바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어락평 5번 문제. 이게 끝이죠? 예, 더 없어요. 이게 문제 끝입니다. 사람의 질병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골라보자 그랬어요. 우리 감염성 질병이 있다고 했죠. 감염성 질병.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 자,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이건 병원체가 있는 거지, 병원체. 병원체에는 세균, 바이러스, 원생 생물, 균류, 곰팡이, 변형된 프라이온,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소개됐던 병원체들이었습니다. 얘는 병원체가 없어요, 병원체가 없어요. 병원체가 없는 거죠. 병원체가 없는데 어떻게 병에 걸리느냐? 우리 예를 들면 뭐 고혈압, 당뇨병, 혈우병,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유전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들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 뭐 결핵이라든지, 지금 우리 문제에서 봤던 것만 좀 해볼까요? 독감, 뭐 홍역, 소아마비, 그 다음에 우리 뭐 말라리아, 무좀, 뭐 광우병, 크로이츠펠트, 야코병, 네, 변형된 프라이온에 의한 질병, 이런 것들은 병원체에 의한 질병이죠. 전염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결핵은 이제 결핵균, 세균, 폐렴, 결핵, 뭐 이런 것들은 세균, 독감, 홍역, 소아마비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성 질병이죠. 감기도 그렇고요. 말라리아 이런 것들은 원생생물, 그죠? 우리 매개 곤충을 통해서 되는 거죠. 모기를 통해서 말라리아, 그 다음에 무좀, 네, 균류,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기역번에 헌팅턴 무도병은 유전병이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유전 단원까지도 다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을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말라리아 병원체는 곰팡이다 그랬는데, 말라리아 병원체는 원생생물입니다. 그죠? 곰팡이가 아니고. 병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독감의 병원체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독감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네,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1번이다 하고 답은 찾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 일단 비교부터 요 문제 하면서 같이 좀 봤고요. 그 다음 문제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병원치에 대한 문제죠. 우리 3월학평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A부터 B, C 뭐냐? 결핵. 네, 결핵. 그 다음에.

독감. 근데 이건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꼭 기출문제에 있는 것만 봐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보시고 또 우리 교육과정상에서 배웠던 예로 나왔던 것들은 다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꼭 여기에 나왔던 것만 출제된다라고 보시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생생물이 병원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라리아입니다. 자, 말라리아 원충이 이제 모기한테 들어가서 모기가 사람을 이제 물게 되면 예, 그 말라리아 원충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말라리아라는 질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스로 물질을 사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독감, 바이러스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죠. 독감을 일으키는. 그 다음에 C가 이제 여기다 결핵을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이렇게 A, B, C는 뭐 찾았고요. 보기 가시면 A는 모기를 매개로. 모기를 매개로 하는 게 바로 원생 생물에 의한 질병들입니다. 말라리아든지 뭐 수면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곤충을 매개로 전염이 된다. 그다음 니은번 B는 결핵이다. B는 독감입니다. 틀렸고. 그다음 디귿번 C의 병원체는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게 바로 이런 디귿번 같은 보기예요. 자, 세균은 세포입니다. 세포. 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원핵 세포입니다. 원핵 세포가 있고 진핵 세포가 있죠. 어쨌든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는 뭐 합니까? 분열을 통해서 증식해요. 네, 세포는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이건 아주 기본 전제거든요. 그래서 C가 결핵이니까 세균이고요. 결핵근. 네, 그래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증식한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기역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 풀면서 우리가 뭘좀 정리하느냐? 병원체에 대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병원체. 자, 뭐, 누구에게는 되게 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서 간단하게, 꼭 기출문제에 필요한 내용만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아, 세균. 자, 세균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좀 기억해야 될건 뭐냐? 얘는 단세포입니다, 여러분. 단세포. 단세포 원핵 생물입니다. 단세포 원핵이에요. 단세포 원핵이고, 얘는 이제 항생제로 치료하죠. 항생제로 치료한다. 그 다음에 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얘가 지금 결핵 나와 있고요. 폐렴. 세균성 폐렴. 이런 것들입니다. 뭐, 내용이 많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것만 한번 정리하고 문제들을 풀어보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은 바이러스. 병원체 두 번째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건 얘는 세포구조가 아니야. 세포구조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아, 그래서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 증식한다. 살아있는 숙주 내에서 증식한다. 보기 하나 나왔었죠?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풀었던 문제에도 요 보기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없다.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없다. 요런 내용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되게 예들이 많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능특강 이런 교재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쭉 한번 적고 한번 여러분들이 봐주세요. 좀 익숙한 것도 있고요. 우리 친구 중에서는 아 이게 바이러스성 질병인가? 이렇게 좀 긴가민가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 이러한 예시 정도는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그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그렇죠. 후천성 면역결핍증. 짧게는 우리가 AIDS, 에이즈라고 하죠. 보조티 림프구를 이제 숙주세포로 해가지고 우리의 면역체계를 낮추는 그러한 질병이 바로 후천성 면역결핍증. 관련된 바이러스는 HIV,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1번, 2번이 또 익숙하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1번, 2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보시면 제일 많이 보시게 될게 1번과 2번이고요. 3번, 4번, 5번은 이제 별로 출제가 안 되지만,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는 살펴보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원생생물입니다. 원생생물.

자, 원생 생물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건 얘는 진핵 생물입니다. 자, 원핵 생물이 있고 진핵 생물이 있어요. 진핵 생물이고요. 얘는 매개곤충이 있다라는 거고요. 매개곤충. 얘로는 이제 말라리아 제일 잘 나오죠. 그다음에 수면병.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균류. 곰팡이 생각하시면 돼요, 곰팡이. 일단 여러분들이 곰팡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진핵이에요. 얘도 진핵이고요. 얘는 이제 항진균제라는 게 있죠. 항진균제. 대표적으로 이제 무좀 생각하시면 돼요. 됐고,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변형된 프라이온이라고 있어요. 기출 문제에서는 거의 볼수 없는데, 우리 어쨌든 교육 과정이 있으니까. 변형된 프라이온. 아, 얘는 단백질성 감염 입자죠. 감염 입자. 그냥 단백질 덩어리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단백질성 감염 입자.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작죠. 변형된 프라이온은 바이러스보다 작죠. 이렇게 우리가 크기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얘는 이제 예로는 뭐 광우병. 그다음에 크로이츠펠트 야코병. 너무 글이 길죠? 네. 이렇게 이제 변형된 프라이온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얘는 이제 신경계 퇴행성 질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튼 이제 1번부터 5번까지가 여러분들이 교육 과정에서 배우셨던 그러한 병원체의 종류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중에 이제 제일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세균, 바이러스. 요게 지금 여러분들 풀었던 문제, 수능에는 세균을 물어봤고요. 6월 모의평가 때는 바이러스를 물어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걸 가지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도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135번 가시죠. 이 문제는 뭐 그림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이제 기역니은 디귿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림 해석이 그렇게 어려운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라 그러죠. 여기 HIV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얘는 이제 우리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얘 감염된 사람에서 체내 HIV의 수가 A랍니다. 네, 요 A의 값이 이렇게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됐고, 그 다음에 HIV에 감염된 사람의 이 결핵의 병원체에 노출됐을 때 결핵 발병 확률을 시간에 따라 각각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결핵 발병 확률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HIV가 이제 높아짐에 따라 얘도 이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왜냐면 이제 HIV라고 하는 것이 우리 면역계에서 어떤 전달 역할을 해주는 보조티 림프구. 보조티 림프구를 이제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걔를 숙주로 HIV가 증식하기 때문에 걔가 이제 작동을 못하면 우리 몸의 면역의 어떠한 그 장벽이 낮아지는 것이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기억부터 한번 보시면서 그래프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핵의 치료에 항생제가 사용된다. 이건 이제 결핵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가 아까 필기했던 겁니다. 우리 세균은 세균성 질병을 치료할 때는 항생제를 쓴다. 물론 이제 바이러스성 질병을 치료할 때도 항바이러스제라고 하는 걸 이용하지만 항생제보다는 그 효과가 미미하죠.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니은번에 HIV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 이건 뭐 HIV라는 바이러스의 특징만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필기했습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디귿번 B는 B 그래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간 1에서가, 자,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높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네, B의 값을 보시면 되겠죠? 여기 값과 여기 값을 비교해 보시면 구간 2가 더 높은 거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뭐, 특별히 뭐, 이 그래프에 대한 뭐, 복잡한 해석을 묻는 문제보다는 단순하게 세균의

대한 특징, 바이러스 세트에 대한 특징, 이것을 물어보고자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5년도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지금 보셨던 학평 문제처럼 ABC의 어떤 병원체가 뭐니, 그리고 그 병원체의 특징이 뭐니라고 하는 걸 물어보기보다는 뭔가 그래도 하나 좀 살펴볼 만한 자료를 주고, 이게 뭐 그림이든 아니면 실험 과정과 결과표든 이런 것들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최근의 트렌드다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36번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간단한 우리 그래프 하나 해석하게 출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림은 같은 수의 정상 적혈구 R과 남모양 적혈구 S를 각각 말라리아 병원체와 혼합하여 배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라리아 병원체, 우리 원생 생물이라고 그랬죠? 네, 그거 하나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말라리아 병원체에 감염된 R과 S의 빈도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정상 적혈구라고 그랬고요. 정상 적혈구. 네, 그 다음에 이제 S는 요거는 남모양 적혈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을 해석해 보면 정상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말라리아의 발생 빈도가 낮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뭔가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말라리아에 오히려 더 유리하다. 말라리아 병에 더 감염이 적다. 뭐이 정도로 우리가 이 자료를 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고. 자, 기억번. 말라리아 병원체는 원생 생물입니다. 이런 건 여러분이 이제 뭐 알고 계셔야 보기에 손을 댈수 있겠죠. 말라리아 병원체는 원생 생물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비감염성 질병에 해당한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유전병이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병이다. 우리가 아직 뭐 배우지 않았지만, 염색체 돌연변이, 염색체 뭐 이상이라고도 하죠. 이런 게 있고요. 유전자 돌연변이, 유전자 이상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구조 이상이 있고요, 수 이상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감염성 질병 같은 경우는 병원체가 있는 건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병원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이건 유전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비감염성 질병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그다음 디귿번. 말라리아 병원체에 노출되었을 때 S를 갖는 사람은 여기 R만 갖는 사람보다 말라리아 발병할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다죠. 네, 높다라고 했으니까 틀림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기역번과 니은번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7번 갈게요. 아, 또 이제 이런 유형도 하나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되, 기역, 니은, 디귿, 병원체 ABC, 단순하게 묻되 조금 이제 표로, 분석을 좀할수 있도록 이렇게 출제하는 것도 하나의 예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셨던 문제 중에서 131번, 132번 요런 패턴, 또는 지금 보시는 137번과 같은 요런 패턴,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질병은 결핵, 독감, 말라리아 이렇게 줬어요. 병원체가 뭔지 아시죠? 얘는 세균, 얘는 바이러스, 얘는 원생 생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 안 난다 돼 있고요. 원생 생물에 속한다도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가 독감이다. 독감의 병원체인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겠죠. 바이러스 유전물질 가지고 있죠. 그죠? 바이러스는 유전물질과 뭐 DNA라든지 RNA 유전물질 플러스 단백질로 돼 있죠. 보통 이제 유전물질을 우리가 핵산이라고 하죠.
기본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는 핵산 플러스 단백질로 되어 있죠. 간단한 구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스로 물질사를 하는데 원생 생물이 속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얘가 우리 결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결핵 당연히 유전 물질 있죠. 그죠? 스스로 물질에서 할수 있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자체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남는 게 이게 말라리아죠. 자, 유전 물질 당연히 갖고 있죠. 네, 스스로 물질에서 하죠. 원생 생물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이제 세균은 원핵 생물이고요. 말라리아 일으키는 원생 생물은, 말라리아 원충은 얘는 진핵 생물입니다. 원핵과 진핵의 차이는 이제 원핵은 핵막이 없죠. 유전 물질이 그냥 핵막 없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 중에 막을 가지고 있는 소기관이 없는 경우를 원핵이라고 하고요. 진핵 같은 경우에는 유전 물질 싸고 있는 핵막이 있고요. 그리고 막성 소기관, 막을 가지고 있는 소기관을 갖는다라고 해서 진핵과 원핵의 차이를 구분합니다. 핵막이 있는가, 막을 가지고 있는 소기관이 있는가. 를 가지고 진핵과 원핵을 구분하는데 그거를 구분하는 건 생명과 원에서는 묻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는 편하게 보셔도 된다. 자, 기억번. 기억은 X다. 자, 기억은 지금 틀렸다. 얘네들은 전부 다 감염성 질병입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병원체가 있으니까 감염성 질병이고요. 그다음에 C의 병원체는 바이러스다. 네, 정답은 D급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8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37번에서 풀었던 문제처럼 우리가 하나씩 확인하시면 되는데, 138번에 나오는 문제는 독감.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줬죠? 독감. 무좀을 줬어요, 무좀. 딱 요것도 하나만 나옵니다. 무좀만. 예, 그 다음에 말라리아. 나머지 두 개는 좀 봤던 거고, 무좀만 좀 생소하죠? 단백질을 갖는다 그랬어요. 단백질을 갖는다. 바이러스도 같고요. 예. 우리 곰팡이도 같고요. 그 다음에 말라리아 원충 또 같습니다. 다 가져요. 단백질. 그 다음에 이제 원생 생물에 속하냐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말라리아 원충 얘기죠. 예. 스스로 물질에서 하느냐라고 했으니까 예. 무좀 일으키는 곰팡이. 그 다음에 말라리아 일으키는 말라리아 원충. 얘네들이 스스로 물질에서 하고요. 우리 독감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에서 할수 없다. 자체 효소가 없다. 살아있는 숙주 세포 내에서 그 살아있는 숙주 세포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에서 에너지 얻어서 증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병이 나와 있고 병원체가 갖는 특징 하나, 두 개, 세 개. 세개다 갖는 게 뭐예요? 말라리아죠. 말라리아 두개 갖는 게 뭐예요? 무좀이고요. 하나 갖는 게 독감 되겠습니다. 독감이 갖는 특징 한 가지 단백질인 거죠. 단백질 갖는다라는 얘기고 무좀이 갖는 또 다른 특징 스스로 물질에서 한다. 요게 니은이 스스로 물질에서 한다. 그 다음에 말라리아만 갖는 또 다른 특징 디귿이 원생 생물이다. 네, 요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다음 기억번. A는 독감이다 그랬어요. 자, 이건 그냥 바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니은은 C는 말라리아. 모기를 매개로. 그러니까 어차피 모기를 매개로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부터 모기를 매개로 사람에게 감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수면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체체 파리. 파리를 매개로 전염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기출 문제가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 말라리아만 하나만 정확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디귿번 디귿은 스스로 물질에서 한다 그랬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은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기억은 단백질을 갖는다. 그다음 니은은 우리 스스로 물질에서 한다. 디귿은 원생 생물이냐라는 거죠. 원생 생물에 속하냐? 말라리아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니까 무좀은 아니죠. 네. 그래서 스스로 물질에서 한다는 디귿이 아니라 니은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네. 여러분들, 기역 니은.

얘는 진액. 요거 하나 기억해 달라고 했고. 항진균제.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스스로 물질을 사한다. 세균에 속한다. 이게 결핵입니다. 세균이죠. 병원체에는. 네, 세균은 단세포 원핵. 자, 우리가 이제 앞선 문제에서 병원체에 대한 정리를 한번 쭉 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그때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거에 대한 내용만 다시 한번, 요 문제만 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균은 항생제. 요거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결핵이 나와 있지만 뭐 폐렴. 이런 것도 잘 나오는 보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얘는 세포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세포 구조. 물론 당연히 얘도 세포 구조죠. 세포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기출 문제에서 앞서 봤듯이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합니다. 얘네들은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해요. 하지만 지금 C. C는 에이즈고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고요. 이 병원체는 바이러스입니다. 자주 나오는 보기 중에서 뭐가 있냐면,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통한 증식. 예, 바이러스는 이런 말을 쓸수 없겠죠.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 내에서 증식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닙니다. 얘는 비세포 구조예요. 자, 그리고 얘는 핵산 유전 물질 있고요, 유전 물질. 이거를 우리는 이제 유전 물질이라고 합니다.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바이러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단백질은 다 있어요. 예를 들어 효소가 있잖아요, 효소. 효소 성분이 단백질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뭐 곰팡이든 세균이든 여기 나와 있지 않는 원생 생물이든 그다음 바이러스든. 네, 단백질은 공통으로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 얘는 살아있는 숙주 세포 내에서만 증식한다. 스스로 증식한다라고 하면 안 되죠. 스스로 물질에서 한다. 이런 걸할수 없는 거예요. 자체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정리를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A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다. 틀렸고. B의 치료에. 자, 요거 치료 하나 나왔죠? 어떤 필기 중에서 항생제. 맞습니다. 네, C의 병원체도, A의 병원체도, B의 병원체도 유전 물질을 갖습니다. 이것도 공통적인 특징으로 니은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정답은 니은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아까 이제 필기했던 게 나와 있으니까 바로 한번 가볼까요?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 결핵, 세균. 무좀, 곰팡이, 뭐 균류라고도 하죠.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서는 균류라고 표현해놨어요. 여러분들 아마 수업 시간에 곰팡이라고 더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다음 말라리아는 원생 생물입니다. 예, 얘네들은 세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는 얘기예요. 됐겠죠? 네. 그다음에 독감과 후천성 면역결핍증 얘네들은 바이러스입니다. 자, 보기 가볼까요? 기억번. 스스로 물질에서 살아지 못한다.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 스스로 물질에서 못한다.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한다. 어때요? 가능하죠? 네, 바이러스는 자체 효소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에서 살수 없고, 다만,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 가면 물질에서 가능하다. 왜?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 있는 효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무좀과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모두 곰팡이다. 자, 요거 이제 병원체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무좀은 곰팡이가 맞지만 말라리아는 곰팡이가 아니죠. 말라리아는 뭐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배운 용어로 쓴다면 원생 생물.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구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잘안 나오는 거지만 세균과 바이러스가 주로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원생 생물은 말라리아, 그 다음에 균류, 곰팡이, 무좀, 요거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두 가지 정도만. 변형된 프라이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출문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조금 내려놓으시고 네 가지 세균, 바이러스, 원생 생물, 균류, 곰팡이 요거는 좀 기억해달라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디귿번. 결핵과 독감은 모두 감염성 질병이다. 예, 감염성 질병은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얘는 병원체가 있는 겁니다. 병원체. 병원체가 존재하는 걸 우리가 이제 감염성 질병이라고 하고요. 예, 이 비감염성 질병이 있다 그랬죠? 이 병원체가 없는 겁니다. 유전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을 말하는 거죠. 전염되기도 하고요. 감염성 질병은. 비감염성 질병은 예로서 이제 우리가 어차피 물질 대사에 관련된 대사성 증후군에서도 얘기했었죠.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이런 것들도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고요. 또 이제 유전병에 의한 거, 혈우병이라든지 우리 기출문제에서 봤던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헌팅턴 무도병. 이렇게 유전 단원을 다 배운 다음에 또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번의 정답은 네, 기역번과 디귿번. 정답은 3번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병원체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근데 병원체라고 해서 딱 병원체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실험 데이터라든지 그래프 같은 것들을 해석하는 문제들이 최근의 문제라는 거, 그거 좀 잡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방어작용의 좀 본격적인 문제들.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화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강으로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3강까지 오니까, 아, 근데 좀요 내용이 약간 지겨울 듯말듯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지금 정치화법 1단원의 세 번째 내용이에요. 이게 무려 세 번째 내용이 같다라는 거는 여러분에게 지겨움을 선사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만큼 내용 요소가 많다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정치화법에서 내용 요소가 많은 단원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하필 그게 제일 첫 번째 단원이에요. 근데 물론 또이첫 번째 단원에서 모든 문제가 나오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화법 1단원 중에서만 지금까지 쭉한 15년 이상의 수능 출제 주제들을 모아본다면은 빈출 주제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내가 계속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거, 우리 이번이 마지막 수능이잖아. 그래서 진짜 만약에 혹시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러분에게 다 퍼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은 걸 어떻게 많아서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뿐이니까 이제 조금 약간 지겨운 마음이 든다면은 미리 얘기해줘야지. 약간의 희소식은 만약에 정치화법을 1회 독 정도 했던 친구들이라면은 이번 강은 아마도 약한 30분 정도만 들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물론 정치화법이 처음인 친구들은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한 뒷부분에 한약 10분여 정도의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팔짱 끼고 필기할 것도 거의 없고 그냥 이렇게 쓱 보셔도 되는 내용으로 선생님이 구성을 했으니까 우리 조금 지겹다, 내용이 많다, 이거 언제 끝나요? 라는 거 이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정치화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요 시간으로 이제 전체 1단원은 마무리할 겁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이어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은요, 바로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이었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시험에 나왔었고 최근에는 시험에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는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노파심, 그리고 준비합시다. 그리고 A, B, C는 각각 고대, 근대, 현대 중 하나이다라는 식으로 발문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다음에 사회계약론자 갑을병의 주장이다라고 하는 이유도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사회계약론 왜 등장한 거였죠?

그렇지. 바로 근대 민주 정치에서 사상적 배경이 되는 것이 사회계약설, 사회계약론자에 해당하는 문제가 그래서 등장했구나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선생님이랑 고대 배웠고, 근대 마무리했고, 현대까지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의 마지막 배웠던 개념 요소가 아마 요거였을 거예요. 우리 요거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현대의 민주정치랑 연결이 되는 거야. 현대의 민주정치 같은 경우에는 영토가 확장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다원화되니까, 물론 직접 민주정치.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거 완전 불가능하진 않지만, 뭐하러 굳이 이렇게 비효율적인데.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어렵고, 모인 다음에 정책을 일일이 다 결정하는 것도 어려워진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간접 민주정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얘들아, 간접 민주정치는 다른 표현으로 대의제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간접 민주정치의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간접 민주정치는 시민이, 우리 지난 시간에 한거 복습하는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는 필기할 거 하나도 없어. 여기까지는 필기 다 되어 있는 거야. 시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중간에 누가 껴? 간접 민주정치는 대의제니까 대표가 껴. 그러다 보니까 대표가 시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시민 입장에서는 대표가 알아서 하겠지 뭐라고 정치적 무관심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간접 민주정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무엇의 요소를 집어넣었다? 직접 민주정치 요소를 집어넣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요소들은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에 해당이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헌법 개정안 또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무엇으로 국민의 투표로서 결정하는 제도를 우리는 바로 국민 투표라고 표현했죠. 두 번째, 국민이 의회에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발의하는 거를 줄여서 뭐라고 표현했었지? 국민 발안이라고 표현했었죠? 자, 세 번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불러서 파면시키는 제도. 부른다? 그렇지. 국민 소환이었죠? 얘들아,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쓴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야? 근데 이제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서 조금 더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어떻게 정리해 볼 거냐면은, 자, 우리 현대 민주정치는 무엇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어? 간접 민주정치를 베이스로 하고 있어. 근데 여기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지? 그치, 시민의사 왜곡,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 이런 한계점들이 있으니까 직접 민주정치 요소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떻게 넣어주셔야 돼? 직접 민주정치 요소에 해당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부터 지난 시간에 하지 않은 내용 추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 분홍색으로 쓰는 내용들은요, 지난 시간에 한 내용 아닙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자. 그럼 결국에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이라고 하는 직접 민주정치 요소의 경우에는 국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 여기까지 하면서 지난 시간에 요 얘기했을 거야. 얘들아, 일단 요 화면은 여기서 하고 넘어가자라고 했을 거야. 왜? 요거는 지금 하면 여러분에게 과부하가 와! 라고 설명드렸을 거야. 자, 이제 우리 한팀 보셨으니까, 과부하는 안올 테니까, 이제 다시 들어가 볼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수특 0305, 막 수특 06이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 때문이야. 우리 정치화법 최근 트렌드가 한 문항에서 한 단원만 출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즉, 단원과 단원을 넘나드는 거야. 이 단원의 요소가 저 단원과 연결될 것 같아. 그러면은 선지에서 맡겨두는

거예요. 이게 최근 트렌드예요. 이게 난도가 낮건 난도가 높건 간에 막 섞여. 그럼 나도 막 섞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막요 내용 막 설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거 나는 정치학 처음 듣는 친구들이라면 저나 그거 모르는데 내가 모르는 걸 지금 쓰고 있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텐데 의미가 있어. 지금 당장 모르는 거지만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이런 건 설명 안 해. 완전 처음부터 개념이 탁탁 잡혀야지만 이해하는 것들은 내가 아무리 뒷부분하고 연결되는 내용이어도 설명 안 하고 넘어갈 거야. 얘들아, 그냥 이거 쓰여 있는 거한 번만 봐라고 할 거야. 근데 아무리 정법이 지금 노베인 상태이다 하더라도 내가 살짝만 언급해주면은, 살짝만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라면은,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한테는 설명 드릴 수 있죠. 아, 여러분들도 조바심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나 처음이어서 모르는데. 나 저거 뭐야? 나 저거 몰라. 모르는 거 가정하고 하는 거야. 여러분 몰라. 얘들아, 그리고 정법을 1회독 했더라도 다 몰라. 괜찮아. 선생님, 모르는 거 전제하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모르는 수준에 맞춰서 설명해 줄게. 다는 설명 못 해. 왜냐면 어차피 뒤에서 또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한번 쓱 들어만 놓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절대로 모르는 내용이라고, 나 이해가 안 간다고 조바심 갖지 마세요. 어차피 뒤에서 할 거야. 되셨죠? 그럼 가볼게. 얘들아, 우리 수특 지금 1단원 하고 있지? 수특 3단원으로 넘어가면은요,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이라는 거를 공부를 합니다. 자, 우리 그 중에서도 기본권 중에서 참정권이라는 거 공부를 해요. 자, 참정권이 뭐냐면은 굉장히 쉬워. 잘 봐.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거야. 다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거야. 우리가 정치에 참여한다라는 게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생각보다 별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유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 아니, 그런 것도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거야? 별거 아니지? 심지어, 이제 내가 유권자로서 투표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후보자가 되는 거야. 내가 후보자가 되어서 저를 좀 뽑아주세요. 기호 몇 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이것도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국민 투표도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야. 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헌법 개정안을 국민의 투표로 결정하는 거잖아. 여기서 이제 질문 많이 들어온다. 선생님, 그러면은 국민의 투표로 결정하는 거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헌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투표로 결정돼요. 그걸로 끝나. 뒤에서 배울 거야. 이거 듣고 까먹어. 법률안은요, 국회에서 결정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어. 근데 헌법 개정안은 국민이 투표해서 결정하잖아?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렇게 결정됐습니다라고 널리 알리기만 해야 돼. 그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어.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국민투표가 대표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제적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어서 바로 가보자. 우리 수특 5단원에 가면은요,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중에서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국회의 역할 중에서 헌법 개정 절차가 있습니다. 얘들아,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 시간 끝날 때쯤 살짝 알려드릴 건데 어렵지 않아요. 국가의 최고법이죠? 그 법을 고치려고 하는 절차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투표예요. 선생님, 이 절차 지금 다안 알려줄 거야. 어차피 뒤에 살 건데 뭐. 근데 이 절차 중에 하나가 반드시 국민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로서 헌법 개정안이 결정된다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헌법 개정 절차를 공부할 때 갑자기 국민투표가 딱 등장할 거야. 그때 이제 여러분은 거꾸로, 아, 1단원에서 배웠던 그거, 그래서 이게 이렇게 쓰여 있구나라고 연결시켜 주시면은 굉장히 수월합니다. 되셨죠? 얘들아, 이거 내가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은, 솔직히, 고대, 근대, 현대 자체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얘는 나와. 얘는 내가 선지 그대로 읽어줄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국민투표는 참정권의 종류 중 하나로 직접 민주재정 요소이다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환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국민소환 내가 밑에 수특 06이라고 지방자치 이렇게.

적어 놨을 거야. 그 다음에 주민발안, 주민소환 등등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을 텐데, 얘들아, 우리 주민발안, 주민소환뿐만 아니라 주민투표라고 하는 것도 있어. 근데 그러면은 내가 이세 가지의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뭐가 있어? 앞에 나와 있었던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이랑 뒷부분이 똑같아. 됐어요, 여기까지? 다른 점은 어디야? 여기가 다르네? 주민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르네? 그럼 우리 앞으로 수특 공유에 갔을 때요 내용이 나왔다. 아, 앞에 나와 있었던 내용하고 연결되는구나. 즉, 이세 가지는 아직 우리가 어떤 제도인지 잘은 모르더라도 먼저 알수 있는 건 바로 요 내용입니다.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구나. 라는 거는 먼저 눈치챌 수 있는 거예요. 얘랑 똑같아. 얘는 국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거. 얘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범위로 따져보면은 이게 전체 나라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한 국가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은 쉽게 전체 국가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사례야.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으로 쪼개져 있죠. 서울,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정북, 세종, 제주, 강원 쪼개져 있잖아. 강원 안에서도 태백, 춘천 쪼개져 있잖아. 그거야. 즉, 일정한 지역을 기준으로 그 지역 안에서 하는 내용들은 앞에 주민이라는 말이 붙는 거야. 이제 이해됐어? 자, 다시 한번 더.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은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은 국가 내에서 일정한 지역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여서 지방자치에서 배우는 거야. 됐죠? 내용은 똑같아. 주민발안은 주민들이 안건을 의회에 발표하는 거, 지방의회에. 주민소환은 똑같아. 지방에서도 그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이 있거든? 그 구성원들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파면시키는 제도야. 주민투표는 똑같아. 지방의 중요한 일들을 주민의 투표로서 결정하는 거야. 근데 뭐만 달라져? 범위만 한 지역으로 좁혀지는 것뿐이야. 됐죠? 우리 요 내용이 뒤에서 언급될 거니까, 아, 이게 여기서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화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선생님이 했다. 정확히는 어디까지 했냐면요, 대의제까지 했어. 그래서 우리 근대랑 현대 모두에 적용되는 내용 기억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지난 시간에 하고, 내가 마지막 팁은 지금 하면 머리에 과부하가와 다음 시간에 넘길게라고 했고, 그게 지금이에요. 자, 들어가 보자. 얘들아, 우리 앞으로 이거는 정치어법을 전체 관통하는 내용이야. 근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우리 앞으로 나랑 쭉 공부 계속 할 거야. 근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우리는 바로 시민혁명을 떠올릴 거야. 다시. 근대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당황하지 마시고요. 어느 단원에서든지 시민혁명 떠올려. 됐지? 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중에서 자유권이라는 거 있어. 그 다음에 우리 뒤에 민법에서도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이 있어. 자, 근대 하면 바로 그냥 아예 기계적으로 떠올려. 시민혁명 떠올리고 이 그림 이제부터 떠올리는 거야. 자, 우리 시민혁명 한 번만 더 그림으로 그려보자. 시민 계급이 이제 나의 삶의 영역에 국가나 타인이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를 요구하는 거였지. 그래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했었고, 그리고 이제 국가는 나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나좀 내버려둬. 내가 번거 내가 쓸 거야. 내가 알아서 행동하고 내가 알아서 선택할 거야 라고 나좀 내버려둬라고 하는 거였지. 그게 바로 자유권이야, 얘들아. 이거 우리 좀 이따 배울 거야. 다음 강의에서 배울 거야. 내가 그때도 이 그림 똑같이 그려줄게. 앞으로 이 그림 되게 많이 나올 거야. 근대 했을 때 바로 연결시키는 거야. 그래서 자유권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할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거야.
나의 삶의 영역에 개입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자유권인 거야. 자, 두 번째 봐봐. 우리 민법에서 공부할 거야. 근데 지금 아주 간단하게만.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이야. 자, 근대 하면 바로 뭐 떠올려? 시민혁명 떠올리고 이 그림 기억하는 거야. 이제 나의 삶의 영역에 개입하지 마세요. 내가 번거 뺏어가지 마세요. 내가 번거 내가 알아서 쓸 거야. 내가 번거 내가 알아서 사용, 수익, 처분할 거야. 라고

채권을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근데 이전에는 사유재산권이 존중되지 않았었나요? 그랬었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 근데 이전에서는 내가 본거다 뺏기고 내가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귀족이라든지 왕이나 봉건 제도에 매여 있었었잖아. 근데 이거 시민혁명을 통해서 벗어났잖아. 이 나의 삶의 영역에 개입하지 마. 사유재산권을 존중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알았어. 그러면은 우리는 개입하지 않을게. 개인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의 일은, 사적인 일은 개입하지 않을까? 스스로 처리해.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가면은 이거 중에 세개 배우거든? 나세개다안할 거야. 세개 중에 두 개가 벌써 우리 이 시간에 슥 한번 해본 거야. 뭐랑 연결시킨 거야? 근대 하면 시민혁명 떠올리고 시민혁명 하면 이 그림 바로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이 그림 앞으로 엄청 많이 나올 거야. 되셨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이제 정치화법 단원 중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얘들아, 이제 집중해야 돼. 이건 시험에 나와. 시험에 나와. 내가 솔직히 요거랑 요거는 얘들아 노파심에 나올 것 같아라고 한 건데 얘는 그냥 나와 얘들아. 그러면은 우리 정치화법 수능이 총 20문제야. 20개 중에서 하나 맞췄지? 우리 1강 배우면서 이제 2번 강 들으면은 두개 맞추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많이 맞추게 된다고? 10분의 1일 확률이네? 맞니? 20개 중에 두개 맞추는 거니까 이거 듣기만 하면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선생님 믿어. 아, 복습만 하면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법치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 배울 텐데요. 우리 학습 포인트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문은 이렇게 나와. 법치주의를 바라보는 관점 혹은 법치주의의 유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시험에 꼭 나온다라는 것 치고는 정말 어렵지 않은데라고 생각해. 근데 선지에서는 얘가 나와요. 아, 이두 개가 법치주의의 유형이야. 근데 어쨌거나 이 유형 두 가지에 해당하는 공통점이 꼭 나옵니다. 진짜야. 이거 선생님 믿어도 돼. 100%야. 내가 어딘가서 뭔가 야 이거 100%야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 왜냐면은 뭐 예외가 늘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그냥 100%야 얘들아. 법치주의 문제 나오잖아. 100% 나와. 선지에. 그러니까 이거 나 믿어. 그러니까 공통점 선생님이 그래서 쭉 한번 정리할 거예요. 공통점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요거 토대로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치주의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자, 얘들아, 우리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 일단 뭔지 먼저 설명 들어가야겠죠.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언제부터 보장되기 시작한 건지를 기억을 해 주세요. 바로 근대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근대 하면 기계적으로 계속 떠올려. 뭐 떠올려야 돼? 근대 하면 시민혁명. 시민혁명하는 앞에 그 그림 떠올리면 돼. 자, 법치주의가 갑자기 왜 등장했냐면요. 요거 여러분들 흐름 먼저 기억해야 돼. 왜냐면 이 흐름이 시험에 나와. 선지로 하나. 자, 제일 첫 번째. 근대 이전의 시기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근대 이전의 시기 같은 경우에는 절대 왕정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시기였어.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제 왜 나의 자유와 나의 평등이 보장받지 못하는 거지? 왜긴 왜야? 통치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통치자가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니까. 근데 시험 문제 통치자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니까라고 안 나와. 통치자의 자의적 통치라고 하나. 지 마음. 본인 의지대로 하는 거. 자의적 통치라고 나와. 통치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받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들고 일어났지. 시민혁명. 그래서 이제부터 통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요. 좀 통치자의 표정이 좀 순해졌어. 자, 우리 통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면요. 너 마음대로 통치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법을 만들 겁니다. 법에 근거해서 통치하세요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바로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얘들아, 이거 그대로 워딩으로 옮겨놓은 거야. 국가 권력 행사가 법에 근거해야 한다. 됐지? 그래서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안다. 끝. 드셨어요, 여기까지? 이거 우리는 바로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주의가 언제 이후부터 등장을 한 거다? 근대 이후부터 등장을 한 거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랑 쓱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런데 제일 초기의 법치주의가 문제점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냐면은 통치자가 아, 알았어. 이제 내 마음대로 못 하는구나. 그렇지. 이제 정신 차렸구나. 그러면 나는 법의 근거에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알았어. 법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아니, 법의 근거에서 하라며. 그럼 내가 법에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내용을 막 적어 놓을 거야. 그이 법의 근거에서 통치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콜!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 이상하지 않니? 이걸 우리는 바로 초기의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게. 일단 형식적 법치주의는요, 알았어. 법이라고 하는 모양새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형식적인 합법성은 고려할게.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즉, 실질적 정당성이 무슨 뜻이냐면은 법의 목적이나 내용을 의미해요.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고려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고려한다? 아니,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법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법을 이렇게 봤더니 어떤 내용이 있는 거냐면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자는 물건을 훔침을 당한 사람이, 즉, 피해자가 알아서 한다. 라고 적혀 있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적힐 수도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된 자는 다시는 훔치지 못하게 손을 꽁꽁 묶은 상태에서 평생 살도록 한다. 어? 이상하지 않니? 근데 법에 적혀 있잖아. 그럼 되는 거네? 이게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야. 방금 이상함을 느꼈다면 그게 바로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통치가 합법적이기만 하면, 법에 따르려면, 법에 따르잖아. 하지만 법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독재 정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가장 큰 문제점이 역사적으로 히틀러의 수권법이었어요. 히틀러가 헌법에, 법에 적은 겁니다. 뭐라고 적었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적은 거야. 진짜 쉽게 여러분한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나 혼자 15년 동안 통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거야. 통치자가 법에다가 내가 마음대로 15년 통치할 수 있는데 15년 임기가 끝날 때더 늘리고 싶다면 5년 더 늘릴 수 있어. 난 그러니까 20년 할수 있지라고 법에 적어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통치가 합법적이기만 하면은 독재 정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로도 악용될 수 있는 게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얘들아, 니들이 생각해도 뭔가 이상하지 않니? 이상하지? 왜? 아니, 법에 따른 통치긴 한데 법이 이상하다면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오히려 침해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통치가 합법적이기만 하면 독재 정치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즉, 형식적 법치주의, 이거 문제가 좀 있어. 라고 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여전히 국가 권력의 행사는, 선생님, 국가 권력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할게. 여전히 국가 권력의 행사는 법의 근거에서 통치가 되어야 해. 여기까진 당연히 맞아.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무엇도 고려하는 거야? 법의 목적이나 내용도 함께 고려해야 돼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현대의 법치주의 혹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등장했다라고 불러요. 얘를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 하면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실질적 법치주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 법치주의는요, 그림으로 계속 연결시키는 거야. 조심해야 될 거. 법의 형식적인 절차, 법률이 만들어지는, 법률이 제정되는 형식적인 절차는 고려해야 해. 조심해. 법이라고 하는 모양새는 여전히 갖추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는 무엇도 신경 쓰는 거야?
법의 목적이나 내용까지

고려하는 거야. 그래서 통치의 실질적인 정당성까지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법이라는 이름 하에 어떤 내용 들어가 있었지?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피해자 마음대로 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손목을 꽁꽁 묶어서 평생 동안 냅둔다. 아니, 그리고 이거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먹어야 되고, 물론 잘못은 했지만, 뭐 이렇게 평생 살아야 돼?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자는 벌금형에 처한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자는 징역 몇년 이하에 처한다. 라고 법의 목적이나 내용까지도 고려하는 걸 우리는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요. 위헌, 법률, 심사제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 위헌, 법률, 심사제도 중에서 말이 길어. 그럼 이 단어 두 글자 일단 동그라미 쳐봐. 법률. 그다음에 나처럼 화살표 빼봐. 이렇게.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난 강에서 법의 의미와 이념을 공부할 때 법은 단계적 구조야라는 거 설명드렸어요. 요건 내가 외우고 있어야 돼라고 얘기했었는데. 했는데. 얘들아.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 뭐였지? 가장 상위에 있는 법. 얘들 이거는 혹시나 아는 친구들은 지금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냥 굳이 안 써도 돼. 근데 헷갈린다면 쓰는 거야. 자, 가장 위에 있는 법. 헌법. 그 밑에 법률. 그 밑에 명령. 그 밑에 조례. 규칙이었지. 이거 기억하는 친구들은 안 써도 돼. 기억 안 나는 친구들만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잘 봐. 위헌 법률 심사제도라고 하는 거는 법률의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거야. 법률의 목적과 내용 고려해야 안 해? 법률의 목적과 내용 고려해. 그래서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거야. 다시. 왜냐면은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까지 고려해. 그럼 예를 들면은 정의라든지 자유, 평등, 인간 존중과 같은 헌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도 부합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헌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가치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 법률 의미 있어? 의미 없지. 그러니까 그 효력을 상실시켜버리자라고 하는 걸 위헌 법률 심사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읽어보자, 그러니까. 법률이 그 상위 규범이라고 하는 이유인지 알겠지?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사법기관이 심사해서 헌법이 위배된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위헌 법률 심사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랑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몇 가지 내용만 조금 보충하고 형식적 법치주의랑 실질적 법치주의 기출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면은 실질적 법치주의 같은 경우에는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해. 그럼 통치가 합법적이기만 하면 돼? 여기서 더 나가는 거지. 통치의 목적과 내용도 고려를 해야 돼! 라고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 법치주의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정치 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겠죠. 얘들아, 요거 수능 특강 기본 문제 선지야. 수능 특강 기본 문제, 우리 이번 수능 특강. 7번 문제 풀다 보면은 7번에 2번 선지에 이게 나와.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 다 연결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문제 풀 때, 아, 이 내용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게 돼. 나는 그 선지까지도 다 여러분한테 설명 미리 드릴게. 자, 다시 실질적 법치주의는 계속 떠올려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는 거야. 그럼 통치가 합법적이기만 하면 돼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당한 정치 권력에 대해서도 정치 권력이 법에 근거하긴 하는데 왜 이래? 정치 권력이 왜 이렇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은 저항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제목을 읽어보니까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이야. 그렇다면은 법치주의는 어떻게 발전해 온 거야? 요거 선지로 꼭 나와. 하나 나와. 그렇지,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역사적으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식적 법치주의랑 실질적 법치주의에 공통점 있었어. 내가 이건 말하면서도 공통점이 하나 있었고, 요 그림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공통점 하나 찾을 수 있어. 왜냐면 얘 공부를 할때 여러분들이 그냥 형식적, 실질적 이렇게만 나눠. 근데 뒤에 숨어 있는 단어는 뭐야? 법치주의야. 이해됐어? 그 말은 둘다 법치주의야. 둘다 형식적인 합법성은 고려하는 거야. 그치? 둘다 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냐, 고려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야. 다시, 둘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 왜? 시험에는 공통점이 꼭 나오니까. 둘다 법에 의한 통치야. 그런데 요 부분이 잘못된 거야. 요 부분이 차이점인 거야. 공통점 여러분들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부터 기출선지 보기 전에 얘들아, 요거는 아주 가볍게만 살펴볼게. 그냥 이거는 내가 지금 설명하지 않을 거야. 내가 말했잖아, 앞에서. 내가 다 설명하지 않는다고. 그냥 이런 게 있어라는 거 체크만 해. 요거는 지금 설명하면 오히려 요걸로 과부하가 와. 오히려 앞에 게 중요한데 이것만 기억하게 돼. 자, 우리 수특 12단원의 형법에 이해라고 있어요. 그중에 죄형법정주의라고 있어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에 적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적정성의 원칙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뭐 형법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공부할 거야. 범죄랑 형벌을 규정하는 거야. 근데 이 범죄랑 형벌을 규정할 때 범죄의 내용과 그에 따른 형벌의 내용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기본적 인권을 잘 보장해야 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 법치주의랑, 얘들아 쓰기만 해. 실질적 법치주의랑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겠죠. 왜?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잘 봐.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걸 형법이라고 해. 그 형법의 내용을 고려해야 돼라고 하는 거니까 실질적 법치주의랑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까지만 할 거야. 우리 뒤에 가서 공부하면 아, 그거라고 바로 연결될 거예요. 지금은 써두기만 할 거야. 근데 내가 계속 얘들아 써두기만 할 거야. 어차피 뒤에 가서 할 거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 뒤에 가서 할거왜 지금 해요? 라고 막 화를 낸다? 근데, 아니, 뒤에 가서 할 거긴 한데, 지금 하면 안 돼? 내가 막 그렇다고 막 열심히 막, 어렵게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내가 이거 앞부분에다 써놓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하지 않았나? 안 하나? 안 했나? 얘들아, 수특의 재구성, PDF로 이렇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여러분 갖고 있는 뭐, 탭으로? 인쇄해. 인쇄해서 봐. 인쇄하면 이게 나중에 뭐가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기본 노트가 돼. 우리 수능 보는 친구들. 내신 때도 마찬가지지만. 수능 때뭐 들고 갈 거야? 뭐 수능 특강 들고 가도 되지. 뭐 개인의 자유니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그래서 수특의 재구성 만들어준 거야, 얘들아. 그 이거는 내가 뭐 들고 가라고 하는 이유는 나름의 임상을 좀 거쳤어요. 여러분의 선배들이 수특의 재구성을 가져간 거야. 수특의 재구성을 언제 보는 거야? 점심 먹을 때 조금 보는 거야. 그 쉬는 시간에 보는 거야. 눈에 잘안 들어와, 솔직히. 근데 이게 쓱 보는 거야. 수능 전날 쓱 보는 거야. 모의고사 전날 쓱 보는 거야. 근데 그때는 내가 1단원이지만 뒤에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주잖아? 여러분들이 그때 공부할 때, 아, 라고 그때 이해가 가. 그래서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할 건데 왜 자꾸 앞에서요? 라고 화내지 말고. 이거 우리 나름의 서브노트야. 우리만의 시험장에 들고 갈 자료야. 그래서 내가 자료 모든 거다 모으는 거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아, 이게 있구나. 라는 걸 일단 이해해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기출선지 정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셔야 됩니다.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경계한다. 이제 국가 권력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얘들아,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 줄일게. 사람에 의한 통치. 인치를 경계해서 등장한 거. 법치주의죠. 법치주의죠.
그러니까 둘다 모두

우회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거. 근데 문제가 있어서 반성되어서 실질적 법치주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법률로 금지되는 행위와 그 법적 제재를 미리 규정하도록 해서, 즉, 미리 법에 적어 놓도록 해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 와, 우리 1강에서 배웠던 내용이 이렇게 나오네. 법률에 믿고 안심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법률에 미리 있어야겠지. 미리 규정되도록 해서. 그러니까, 아, 나의 행동이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군. 이렇게 하면 법적 제재를 받는군. 이라고 알게 되는 거잖아. 이거 뭘까? 법에 미리 규정해놔. 법에 따라서 해야 돼. 법치주의잖아. 그러니까 둘 다에 모두 해당이 되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법치주의 전체 개념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 만약에 둘 다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한번 나눠보는 거야. 자, 이제 세 번째 들어가 보자.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행정작용과 달리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 얘들 잘 봐.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네 글자로 줄여봐. 법치. 주의야. 됐지? 얘들아, 법에 따라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국가의 모든 권력 작용 다야. 행정, 입법, 사법 모두 다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이 되는 거겠지? 자, 그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선지에 나왔어. 법치주의는 역사적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변천한 거야? 초기의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변천해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국민의 기본권 제한할 수 있어요? 우리 뒤에서 배울 거야. 제한 가능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 여기까지 끊어볼게. 이거 너무 기네? 네 글자로 줄이자. 뭐야? 이거 네 글자로 줄이면? 법치주의야. 그러니까 둘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에 근거해야 돼라고 하는 거 일단 둘다 인정. 그러니까 둘 다에 모두 해당이 되는 설명인 거야.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입법자에 의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잠깐 놓치고 있네라고 보는 거죠. 왜? 얘들아, 입법자에 의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입법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야. 법을 형식과 절차를 잘 지켜서 만들었어. 근데 만드는 과정에서 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 법을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법을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데 형식적 법치주의는 그걸 놓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옳은 설명이 되는 거야. 되셨죠? 그러니까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에 들어갈 수 있는 설명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 그 다음에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는지 안 하는지를 가지고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드디어 일단은 정치어법을 모두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대단원이 6개 대단원이야, 정치어법이.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이제 하나라니 벌써 하나. 끝났어. 우리 요거 하나 들었으니까 몇 문제 맞춘 거야? 적어도 두 문제는 맞췄다. 자, 이제부터는요,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그리고 그 다다음 강에서는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으로 넘어갈 건데, 미리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한테. 요거 한 강, 요거 한 강이에요. 근데,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은 모두 다 어느 내용과 묶여 있냐면은, 헌법이라고 하는 내용과 묶여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번 강에서는요, 이렇게 아예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자, 정치화법을 처음 듣는다. 뭐, 과탐에서 전화 갔다. 정치화법 완전 처음 들어요.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꼭 들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수트게 질구성 내가 일부러 그래서 자료를 한 번에 준비했거든? 그 뒤에 자료에 다 있어. 필기하면서 들어도 되지만, 그냥 지금 한번 슥 들어. 괜찮아. 알겠지? 제가 과감하게 얘기할게. 정치화법을 1회독 이상했다. 지금 끊어. 꺼도 돼. 그리고, 아, 지금 끄면 안 되겠다. 뒤에 숙제 나온다. 뒤로 쭉 넘겨서 숙제만 보고 바로 4강으로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자, 그거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설명드릴 내용은 헌법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물론, 우리 다음 강의 4강 넘어가서도 선생님이 헌법 잠깐 설명해 줄 거야.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 살짝 그래서 브릿지역 하라는 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들을 친구들은 헌법의 의미와 기능인데요. 일단 헌법이라고 하는

우리 이번 시간에도 살짝 언급했었다. 국가의 법 중에서 어떤 법이야? 가장 최고가 되는 법이야. 왜냐면은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그맨 위에 바로 헌법이 있었지. 그래서 헌법은 가장 최고의 법이다. 상위에 있는 법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법이야. 그래서 주춧돌의 역할을 해. 국가라는 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을 만들 때막 지붕을 허공에 날린 상태에서 기둥을 내리진 않잖아. 밑에 판이 탄탄하게 다져 있어야지 그 위에 기둥 올리고 지붕 올리는 거지. 똑같아. 헌법이라고 하는 게그 밑에 있는 깔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탄탄하게. 왜냐면은 헌법이라는 거에 무엇이 적혀 있는 거냐면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 이거 말이 어렵지? 국가 권력이 어떻게 행사가 되어야 하는 건지가 하나하나하나 나와 있어. 대표적으로 입법부는 이런 역할 하세요. 행정부는 이런 역할 하세요. 사법부는 이런 역할 하세요라고 다 나와 있어. 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는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국민의 인권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권리, 국민이라면 이런 거 누릴 수 있어. 그리고 국가 권력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야 돼. 각각 행사해야 될 일은 이거야. 라고 걸 적어 놓은 게 주춧돌의 역할을 하는 헌법인 겁니다. 그래야지, 아, 국가 권력,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야겠구나. 아, 행정작용이 헌법에 이렇게 적혀 있네. 이걸 갖고 이렇게 더 세워야지. 국민의 기본권은 이런 게 있네. 여기서 더 추가해야지라고 기둥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통치조직, 통치작용의 원리를 규정한 기본권도 규정한 법, 헌법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내용으로는 헌법의 기능 나와 있습니다. 다음 강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거니까 지금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헌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라고 물어본다면요. 국가 창설의 토대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헌법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그랬잖아. 즉, 국민이 될수 있는 자격 나와 있고요. 국가 영토의 범위도 나와 있고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 토대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조직 수권 규범이에요. 얘들아, 이 숫자가 상장 수여할 때그 숫자야. 줄 숫자야. 조직의 권력을 부여하는 거야. 이렇게.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사법권은 법원이 가진다라는 식으로 헌법이 다 나와 있어. 국가의 통치 조직을 구성하고 각 조직에 일정한 권한을 주는 겁니다. 또한 헌법에는요, 서로서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끼리 견제할 수 있는 권한도 줍니다. 이거 어차피 우리가 뒤에 가서 한참 많이 배워. 5단원 가서. 근데 이런 게 어차피 헌법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권력 기관 서로서로 잘하나 못하나라고 견제할 수 있는 역할도 담당하는 겁니다. 기본권 보장. 어렵지 않지? 왜? 헌법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니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니깐 헌법은 바로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수특 3단원에 가서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쭉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정치생활주도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정치가 뭐라 그랬어? 사람들끼리 갈등 해결 과정이라고 했었지?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이 나름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헌법에 따라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정치 생활을 주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마지막, 사회 통합을 실현해요. 다원화된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원리,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그래서 내가 이번 시간에 요거를 살짝 언급해 드리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 조금 있을 때 얘기해 드리려고.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투표예요. 국민투표라고 하는 것도 헌법에 나와 있는 제도거든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헌법 개정안을 국민의 투표로서 결정할 수 있도록 다원화된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원리나 제도를 헌법에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머릿속으로 일단 최고법이구나. 그리고 헌법은 통치 조직, 입법, 행정, 사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국민의 기본권이 나와 있는 법이구나라는 걸 들은 다음에 다음 시간으로 넘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3강. 아, 드디어 정치화법 1단원 끝났습니다. 숙제하셔야지 두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 수능특강 10조까지 지난 시간 복습 잘 하셨나요?
선생님이 수특 자료실에 본문 자료 올려놨죠. 그 본문 자료 보시면서

함께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본 문제, 실전 문제, 기출 플러스 지난 강의에서 왜 내가 몇 개 풀어라고 했지? 이제는 나머지 다 풀어. 다풀수 있어. 기본 문제, 실전 문제, 기출 플러스까지 나머지 모두 다 풀어주시고요. 틀린 문제만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강의로 넘어오셔서 따로 수강해 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아, 문제 풀기 싫어.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야지. 안 돼요. 여러분의 혼자 힘으로 풀고 복습하고 순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루만 쉬세요. 하루 쉬면 이틀 쉬게 되는데 하루만 쉬어, 제발. 하루만 쉬고요. 쉬는 동안 복습하시고요. 요거 하는데 오래 안 걸려. 그 다음에 4강으로 넘어오셔서 헌법의 의의와 원리 여러분들이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강 퀴즈. 이번 강에 배웠던 내용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우리 이번 강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시험의 빈출 주제인 법치주의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요 내용 꼭 여러분 풀어주신 다음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셔서 정답 체크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숙제 이렇게 내드리면서 선생님은 4강으로 바로 넘어가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만 쉬고 오세요. 저는 지금까지 정치와 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원자의 구조로부터 약간은 좀 부족했던 원자의 구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현대에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첫 번째 시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원자의 구조 첫 번째 시작에는요, 톰슨이 음극성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했고, 그 다음에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실험을 통해서 원자핵을 발견했습니다. 전자 원자핵을 발견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왜 나타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것이 바로 보의 원자 모형이고요. 보의 원자 모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현대적 원자 모형입니다. 그래서 현대적 원자 모형과 그 오비탈 그리고 전자 배치를 가지고 문제를 여러 가지 푸는 시간은요.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을 할 예정이에요. 총 3차 시리즈 통해서 우리는 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유니크 프리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우선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해 놔야 돼요. 그래서 등장이 바로 보어 원자 모형이에요.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은요, 사실상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 딱 설명은 끝나고요. 만약 전자가 두 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는 이 부분을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현대적 원자 모형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계속 출제되는 건 이 오비탈과 그리고 전자 배치입니다. 이 오비탈은요, 우리가 실제로는 전자 여기 있어 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의 존재 확률 분포로 나타난 이 오비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때

스펙트럼이 왜 나타나는가 먼저 이유를 설명드리고 나서 보어 원자 모형은 그럼 이걸 설명 위해서 어떻게 나타내는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선 스펙트럼은요, 연속적인 빛의 띠, 연속 스펙트럼과 다르게 검정색 배경에 특정 파장에 이렇게 밝은 선이 나타나지고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선 스펙트럼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수소 원자로만 되어 있죠? 수소 원자의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전자가 하나 이내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수소 원자를요, 기체 방정에 넣을 거예요. 그럼 수소 기체가 들어간 다음에 낮은 상태, 굉장히 안정한 상태에 있는데 높은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제 불안정한 높은 상태가 돼요. 그럼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높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너무 불안정해요. 그럼 다시 안정한 상태로 내려오시겠죠. 그럼 여기서 흡수했던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면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빛의 형태로 관찰하게 되고 이것을 나타내면 이렇게 프리즘 통과하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여서 에너지가 어떤 상태로 된 거예요?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높은 상태로 된 거겠죠? 높은 상태로 되었다가 에너지가 다시 방출됐기 때문에 낮은 상태로 되면서 높은 상태에서요, 낮은 상태로 되면서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어떤 선이 나타나냐면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불연속적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 연속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불연속적인 게 뭐지? 라는 이제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불연속적이다 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불연속적인 선이 나타났어?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나타냈던 이 원자 모형으론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럼 보어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 냈을까요?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 무언가를 나타냈겠죠?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어의 원자 모형 보도록 할게요.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은요, 수소 원자의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수소 원자이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다라고 제가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원자가 있고 이 주위에 이제 전자가 있어요. 러더퍼드는 이 운동을 설명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어는요, 아, 일정한 궤도에 따라서 전자가 운동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일정한 궤도를 바로 전자 껍질이다 라고 합니다. 자, 전자는 원자핵주의 일정한 궤도를 따라 원운동하는데요. 그것을 전자 껍질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 전자 껍질이 바로 요거, 요거, 요거 이런 거예요. 전자 껍질이 있는데 이 전자 껍질은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가져요. 근데 이 특정한 에너지 값이 불연속적인 값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 껍질에 이 에너지준이다 라는 이 단어는요. 원자나 분자 내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에너지 값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얘네들은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신발 사이즈 몇이에요? 뭐 55, 60, 65, 70 이런 식으로 5단위로 딱딱딱 끊어지죠. 자, 그래서 계단 모양처럼 불연속적인 값이에요. 그럼 사실 65와 70 사이에는 수많은 숫자가 있지만 우린 딱딱 끊어서 표현합니다. 그럼 불연속적이다 라는 것 딱 느낌 오시나요? 신발 사이즈처럼 딱딱 계단처럼 끊어져 있는 거. 연속적이다 그러면 이 미끄럼틀처럼 쭉 경사하게 쭉 공이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는 이 전자 껍질에서만 전자가 다닐 수가 있어요. 자, 전자 다닐 수 있는데 이 전자 껍질 다음 전자 껍질 여기 사이 전자가 존재하지 않고요. 이 전자 껍질이 갖는 이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입니다. 이 불연속적이다 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린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해 내야 하니까. 그래서 불연속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자핵을 기준으로요, 가장 가까이 있는 걸 첫 번째 전자 껍질, 그 다음은 두 번째 전자 껍질, 그 다음 세 번째 전자 껍질. 그 전자 껍질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주양자수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수소 원자에서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그럼 첫 번째 전자 껍질을 주양자수라고 했을 때 여기 첫 번째는 그럼 N은 1이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 전자 껍질은 N은 2, 세 번째는 N은 3. 그때 그 전자 껍질을 기호로도 나타내는데요. 바로 K, L, M 이렇게 나타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수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중위를 식으로 유도했을 때 봤더니 이렇게 생겼더래요. 자, 그럼 N이라는 건 주양자 수다. 첫 번째 전자껍질이면 N은 1이다 라고 했었죠.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첫 번째 전자껍질에서 에너지 중위는 마이너스 1제곱분의 1312kJ이고요. 두 번째 전자껍질이다 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제곱분의 1312kJ이에요. 마이너스 부호가 없다면 어느 숫자가 더 큰 값인가요? 1312겠죠? 하지만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어떤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쵸? 두 번째가 더 커요. 다시 말해서 원자 핵으로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집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이 어떻게 된다? 높아지는구나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안정하다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원래 첫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만 이 궤도를 따라서 운동하고 있을 때는요. 절대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지만 첫 번째 전자껍질에서 두 번째 전자껍질로 이동할 때 우리가 전자를 이동하는 건 전자의 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동할 때 이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게 된다면 바로 여기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 그럼 그 에너지 차이만큼 방출해주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때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 뭐라고 부르냐? 안정한 상태다 해서 바닥 상태다 라고 부릅니다.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아서 안정한 상태는 바닥 상태다 라고 하고요. 이 바닥 상태에서 이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서 에너지가 지금 높아졌죠? 그럼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전자껍질로 전이 되어 불안정한 상태를 들뜬 상태다라고 해요. 자, 전이 되다라는 건 그냥 이동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또는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전자껍질이 이동할 때 다른 전자껍질로 전이 될 때 전자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소기체를 방정하에 넣었을 때 이 바닥 상태에 있었던 걸 높은 전압을 걸어줬더니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바닥 상태로 돌아올 때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했더니 우리가 빛이다. 이거 선스펙트럼 나타내는데? 라고 설명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개념 체크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61쪽입니다. 1번,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의 궤도를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했었죠? 전자껍질이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두 번째 갑니다.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아서 안정한 상태를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우리는 바닥 상태다라고 불렀어요. 세 번째, 전자가 다른 전자껍질로 전이 될 때 두 전자껍질에 무슨 차만큼 에너지 흡수하거나 방출했더라? 그렇죠. 에너지 차이만큼 방출하거나 흡수해서 전이가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현대에서도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제가 처음 설명했을 때 보어 모형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원자는 수소 원자였어요.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하나예요. 근데 사실상 주변에 보면 전자가 하나인 애는 수소뿐이고 나머지 다 두 개 이상이죠. 그래서 전자가 두 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의 선스펙트럼을 설명해낼 수가 없었어요. 다전자 원자의 선스펙트럼 굉장히 복잡합니다. 선이 겹쳐있기도 하고요.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에 와서는요. 전자라는 건 보어가 표현한 것처럼 그 궤도를 일정하게 운동해서 그 위치에 존재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현대에서는 그 전자가 무슨 운동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아. 당구공은요 무겁죠.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운동을 하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딱 정할 수 있지만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아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 이 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파동의 성질이 진이기 때문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로서 우리는 파동 함수로 나타내야 돼 라고 한 거예요. 자, 이 파동 함수라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이 전자를 딱 여기에 존재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상의 존재의 확률로 우리는 나타낼 거다. 그것이 바로 오비탈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오비탈을 사용해서요.

일정한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서 발견될 확률로 나타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 오비탈을 우리는 궤도 함수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자의 존재 확률 분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건 사실 확률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여기에 지금 얘네들 공간 딱 요만큼이요 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한 거냐면, 아,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90%인 공간을 나타낸 경계면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럼 여기, 왜 여기도 전자가 사실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90%인 바로 이 확률을 나타냄으로써 조금 편리하게 표현해보자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구형이나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건 아령 모양 이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구형과 아령 이런 식으로 이 오비탈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오비탈이 나타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뭐 에너지와 크기를 나타내기도 모양을 방향을 나타내기도요. 이것을 우리는 양자수라고 합니다. 양자수는요. 에너지와 크기를 나타낸 주 양자수, 이건 n으로 표현하고요. 그 모양을 나타내는 건 방의 양자수 또는 부양자수 l이라고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 방향을 나타내는 바로 자기 양자수는요. ml 하단에다가 l이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양자수가 있는데 사실은 한 원자 안에 여기에 지금 전자가 존재할 텐데 이 전자들이 존재한 이 오비탈이라는 건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최대 두 개밖에 못 들어가요. 자, 그러면 그두 개가요. 주양자수, 방향자수, 자기양자수와 같아 버려요. 자, 그러면 한 원자 내에 존재하는 이 전자가 모두 같은 양자수를 가질 순 없습니다. 그럼 뭔가 하나 다르겠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 스핀자기 양자수예요. 그래서 스핀자기 양자수는 전자의 운동 방향이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m하고 하단에 s를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편의상 m, l, m, l, m, s 이렇게 기호로 많이 표현하니까요. 꼭이 문자 기호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에너지와 크기를 나타내는 주 양자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 양자수는요,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오비탈에 무엇과 무엇을 결정한다고요? 에너지와 크기를 결정합니다. 근데 주 양자수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바로 보어의 원자 모양에서 전자 껍질을 이야기할 때 한번 언급을 했었죠, 걔가. N이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보어의 원자 모양에서는 일정한 궤도 전자 껍질을 표현했다면, 우리는 지금 공간, 이 영역에 대한 느낌이기 때문에요. 용어는 같더라도 사실 내용은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의미는 달라요. 자, 이 n이다라고 하는 건요. 바로 양의 정수값 1, 2, 3, 4 이렇게 값을 갖게 되고요. 이 값을 나타낼 때 바로 1, 2, 3, 4 나타내기도 하지만 기호로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n이 1일 때는 k, n이 2일 때는 l, 3일 때는 m, 4일 때는 n 이렇게 나타내요. 자, 그런데 이 수소 원자에서는 주양자수가 증가할수록 오비탈의 크기는 커지고 에너지 주위는 높아져요. 원자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주위는 높아지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점점점 에너지 주위는 K보다 L, L보다 M, M보다는 N입니다. 자, 근데 수소 원자라고 되어 있죠? 다전자 원자에서도 주양자수에 의해서 에너지 주위가 결정되지만 한 가지 요인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부양자수. 이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수소 원자로만 써져 있고요.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에너지 주위는 높아진다라는 거는 같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에너지와 크기를 결정했어요. 자, 그럼 이제 모양을 결정해 볼 건데요. 바로 방위 양자수 또는 부 양자수라고 하고요. 두 용어 모두 다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L이라는 표현을 가지고선 사용합니다.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게 돼요. 우린 두 가지를 배울 건데요. 공모양인 구형과 그리고 아령 모양으로요. 배울 겁니다. 주 양자수가 N일 때 주양자수에 의해서 방위양자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n일 때요, 방위양자수는요, 0부터 이 n에다가 1을 빼준 값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주양자수가 1이다? 그럼 여기서 1을 빼줘야 0이죠? 0부터 0이니까 그냥 0인 값. 자, 만약 주양자수가 2다? 여기서 1을 빼줘요. 1이죠? 자, 그럼 여기서 0에서 1이죠? 자, 그럼 0과 1. 자, 여기에서 1을 빼줘요. 그럼 2죠? 그럼 0에서 2네. 그럼 0, 1, 2.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방향자수는 양자수, 이 숫자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문자 기호로 조금 더 많이 나타냅니다. 자, 0이다라고 하면은 s 오비탈. 그래서 s라고 나타내요.

앞에다가는 주양자수 1일, 뒤에다가는 방향자수에 대한 기호 S. 자, 이번엔 주양자수가 2죠? 그럼 2에다가 여기에서 방향자수 0이면 S 오비탈 2S. 자, 근데 1인데요. 이건 우리가 P 오비탈, P라고 나타내요. 그럼 여기 주양자수 2, 그리고 P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요. 0, 1, 2가 나왔죠? 그럼 0이니까 당연히 S, 여기 1이니까 P, 그럼 2는 우리가 D라고 합니다. 그래서 D 오비탈까지. 주양자수 3이니까 3, 3, 3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표를 보지 말고 한번 연습은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수소원자는 주양자수에 의해서 에너지 중위가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다전자 원자에서는요, 주양자수가 같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주양자수가 2인데, 하나는 0, s오비탈, 하나는 1, p오비탈. es와 ep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주양자수 같기 때문에 방향자수가 클수록, 그럼 s보다는 p에서 에너지 중위가 어떻다?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es와 ep가 있어요. 다전자 원자일 때는 es보다 ep에서 에너지 중위가 더클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되게 보통 원자 번호 기준으로요, 1번에서 20번까지만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d 오비탈은 다룰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딱 3p까지 그리고 나서 4s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좀 이상하죠? 갑자기 4s가 왜 나와요? 뒤에서 바로 할 건데요, 에너지 중위가요, 3p 다음에 4s, 그 다음에 3d이기 때문에 우리는 4s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모양 자세하게 보고 싶은데요. 자, s오비탈부터 모양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s오비탈을 보니까요, 공 모양으로, 여기 공 모양 보이나요? 근데 다르게 표현하면 구형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공 모양으로요, 모든 전자껍질이 존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다시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주양자수가 1일 때, 우리가 무조건 부양자수는 1을 빼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0, s오비탈이 나왔고요. 자, 2일 때도, 주양자수 2일 때도 0과 1 해서 s오비탈 나왔고, 주양자수 3일 때도요, 0, 1, 2 해서 s오비탈이 나왔어요. 모든 전자껍질이 존재해요. 자, 근데 p오비탈은 언제부터 등장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전자껍질에선 어렵고, 두 번째부터 1이 등장하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p오비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특징인 거예요. 모든 전자껍질에 존재한다. 그것이 s오비탈입니다. 자, 그러면 핵으로부터요, 봤더니, 원자에게 있어요. 거리가 같으면 여기나, 여기나 거리가 같아요. 그러면 방향에 관계없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s오비탈은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방향을 언급할 때도요, s오비탈은 0이지라고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없다. 자, 같은 원자에서요. 자, 여기 보시면 1s와 2s가 있는데 모양이 어때요? 공모양으로 동일하죠? 자, 그때 주양자수가 0이 1, 여기가 2예요. 그럼 누구에 대한 크기가 더 클까요? 에너지와 크기는 바로 주양자수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2s 오비탈이 1s 오비탈보다 크기가 더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p 오비탈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p 오비탈은요, 구형이 아니에요. 굉장히 특이해요. 요거 보시지 마시고 요런 거 봐주세요. 자, 어때요? 오, 오, 아령 모양 같죠? 그래서 이거는 아령 모양으로요. 전자껍질이 n 몇 번째부터? 두 번째 전지껍질부터 존재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전자껍질은 s오비탈만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아, 두 번째 전자껍질부터 존재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원자핵으로부터 이 똑같은 거리로 갔을 때 서로 지금 존재하고자 하는 이 확률이 어떨까요? 달라져요. 그래서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어 핵으로부터의 거리와 방향에 따라 전자가 발견된 확률은 어떻다? 달라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요. 이 아령 모양이 X축 방향, Y축 방향, G축 세 가지 방향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 놓은 게 바로 S축, Y축, G축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한 전자껍질에 에너지 중위가 같은 방향만 다른 것뿐이지 에너지 중위는 어떻더래요? 여기 X축이나 Y축이나 G축이나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다른 세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중위가 지금 어떻다? 같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S오비탈은 둥근 바로 구형 모양이었고, 바로 P오비탈은 아령 모양이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한번 배웠던 걸 정리해 봐야 될것 같아서요. 개념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양자수가 2인 전자껍질에는요, 몇 개의 오비탈이 존재하게 될까요? 주양자수가 2

1이라고 하는 건 바로 L이 0인 거 그리고 1인 거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0인 거는 S오비탈이다라고 했고요. 1인 건 P오비탈인데 방향이 X, Y, Z 그래서 총 몇 개에서 3개 그럼 S오비탈 하나 그리고 P오비탈 3개 총 4개의 오비탈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가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양자 수가 2일 때요. 그럼 방향자 수는 뭐랑 뭐가 있어요? 여기도 써놨네요. 바로 이 L이라는 건 0부터요. N-1이니까 E-1이죠. 그래서 0과 1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고요. S오비탈은 방향자 수가 0이고 P오비탈의 방향자 수는 1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아쉬워서 한 번 더 62쪽에 있는 것도 해볼게요. 주양자 수가 2, L 전자껍질은요. 무슨 무슨 오비탈이 있을까요? 자, N이 1일 때 자, L이라는 거는 지금 읽을 수 있는 거 뭐랑 뭐예요? 0과 1. 바로 이 L이라는 건 N에서 결정된다. 0보다 0, 0에서 어디까지? N-1까지요. 말로 표현하면 또 헷갈릴 것 같아서. 자, 그럼 여기에서 E-1이었으니까 여긴 1. 그래서 0과 1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 0과 1.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건 S오비탈, 이건 P오비탈이죠. 어떤 오비탈? 주양자 수 포함해서 ES와 EP오비탈이 존재하게 되고요. 주양자 수가 3인에는요. 그럼 L값 뭐뭐 나올 수 있어요? 0, 1, 2요. 그래서 전자껍질에는요. 3, S, 3, P, D일 땐 어떻게 표현하더라? 우리 D일 땐 어떻게 표현하? 이미 제가 대답해버렸네요. E일 때 뭐라고 표현하죠? D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3, D 오비탈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S 오비탈의 모양은요. 무슨 모양이에요? 공모양 또는요. 구형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그랗지만 아령 모양 가지는 누구예요? 바로 P 오비탈로의 모양이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방향을 한번 결정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양자수 ML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비탈의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방위 양자수가 L일 때 이거는 방위 양자수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 그러면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봐야겠죠. 만약에 L이요. 0일 때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0부터 그러면 0까지 플러스 0까지는 그냥 뭐예요? 0인 거예요. 그럼 다시 L이 0이다라는 건 S오비탈이죠. S오비탈은 방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러면 P오비탈이다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넣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그럼 플러스 1까지니까요. 마이너스 1, 이 사이 뭐가 있다? 0, 그리고 플러스 1. 세 가지 방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아까 P오비탈 방 뭐뭐 있다 했어요? X, Y, Z축 있다라고 했었죠? 세 가지 방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양자 수가 N일 때 방향자 수가 L인 오비탈의 수는요. 2L 플러스 N인데요. 만약에 N이 1이다라고 하면은 이때 가능한 부양자 수는 0이죠. 그럼 넣어주면 오비탈 가는 거 뭐만 나온다? S오비탈만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미 P오비탈은 무조건 3개, S오비탈은 하나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각각 방향은 다르지만 여기에서 에너지는 어때야 된다? SYG축 모두 다 같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64쪽에 표가 하나 있을 텐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혼자서 공책이나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주양자수 1, 2, 3 하고 나머지는 빈칸으로 두신 다음에 아, 여기에서 주양자수 1이면 방위양자수가 0. 자, 그럼 여기에서는 얘네가 마이너스 0에서 플러스 0, 무조건 0이네. 그럼 여기에서 방이 없네? 그럼 1했음만. 자, 근데 만약 주양자수 2라는 건 S오비탈과 P오비탈이 나뉘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P오비탈이면 방향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해줘야 되죠. 그래서 오비탈 수를 나타낼 때는 S오비탈은 하나, S오비탈 하나, P오비탈은 세 개가 됩니다. 자, 그럼 주양자 수가 1일 때는요. 1에 제곱을 해주면 1이죠. 그때 얘네가 존재하고 있는 오비탈의 총수를 알려주게 돼요. 자, 여긴 지금 2죠? 그럼 2에 제곱을 해주면 4가 되죠? 그럼 1 더하기 3은 4가 된다 라고 해서 알려주는데 3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D오비탈은 다룰 일이 없어요. 20번까지만 보통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3에서 제곱하면 9가 될 텐데 현실적으로는 여기 나타난 건 3S 다음 3P 다음 에너지 준위가 3D가 아니라 4S예요. 그래서 우리는 4S를 채우러 갈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통 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S오비탈이니까 하나, P오비탈은 오비탈, XY, Z축 세 개죠. 그래서 여기 오비탈 총 몇 개?
4개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총 사실은 주양전 3일대 오비탈은 9개가 맞지만 현실적으로 20번까지 우리가 나타낼 때, 원자번호 20번까지 나타낼 때는요, 바로 딱 이 주양자 수 3일대는 4개까지만 표현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미만 잘 파악해 주시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오비탈의 총수는요, 머릿속으로 그냥 그려주시는 게 오개념이 안 생기고 오류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좀 아쉬운 거 하나 있지 않나요? 뭐가 아쉬워요? 지금까지 하면요,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최대 2개 들어갈 수 있는데 에너지와 크기, 그리고 모양, 방향, 이 세 가지가 양자수가 모두 다 같은 전자가 2개가 존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지금 어때야 돼요? 지금 전자가 가지고 있는 양자수 값이 달라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마지막, 바로 스핀적인 양자수입니다. 이건 MS라고 하고요. 이건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전자의 운동 방향을 판단한 거기 때문에 독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자기장 걸어줬을 때 전자의 자기 상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누어지더래요. 이건 얘가 주양자수 몇이든 방향자수 몇이든 뭐 아니면 자기양자수 몇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얘는 딱 그냥 오른쪽으로 회전해? 왼쪽으로 회전해? 그럼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딱 그냥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앞으로 전자 배치에서 나타낼 때는요, 이 전자를 화살표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과 이 마이너스 2분의 1 어떻게 좀 표현 다르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한 게 바로 이 화살표로 나타낼 때는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와 같이 서로 반대 방향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도록 사용합니다. 보통 대개 위로 가는 거 먼저 나타내고 그 다음 아래로 가는 걸 먼저 그 다음으로 나타내긴 해요. 근데 만약에 뭐 이거 싫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그냥 약속으로 그냥 위로 그 다음 아래로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어떻게 오비탈이 나타내는지 연습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주양자수 앞에 크게 숫자. 자, 그리고 부양자수는 숫자가 아니라 기호로.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전자 몇 개 들어있니는 우측 상단에다가 딱 표현해주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EP라는 건 X, Y, G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각각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두 개씩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간혹 EP인데 여기에 지금 전자가 여섯 개 들어있대요. 이 뜻은 뭐냐면 하단에다가 얘네 방향에 대해서 쓰지 않으면, 자기양자수 표기가 없다면 그냥 XY 지축을 한 번에 묶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향이 없다면 최대 6개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XY 지축 다 합쳐서. 근데 만약에 방향이 딱 있어, 특정 방향, 그럼 최대 2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오비탈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이 오비탈에 대한 표현 이제 이해했으니까요, 우리 한번 에너지 주니까지 가보고 연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 원자와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중위는요, 결정짓는 요인이 달랐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었는데요, 수소 원자는 무엇에서 결정된다? 주 양자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했고요, 수소 원자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중위는 주 양자수에 의해서 결정돼? 그럼 S 오비탈이나 P 오비탈 중요하지 않나요? 네, 보면은 1S, 2S, 2P. 그럼 1S와 2S에 비교하면은 주양자수는 2S가 더 크겠죠? 봐봐, 2가 더 크잖아, 숫자 2가요. 그러면 당연히 ES 에너지 중위가 더 커. 근데 ES와 EP는 주양자수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부양자수 다른데요? 그럼 에너지 중위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 번 더, EP와 3S에서는요 주양자수 3이 더 커요. 그래서 에너지 중위 더 크네. 자, 그런데 3S와 3P를 비교했더니 여기에선 주양자수 같은데요? 근데 여기가 달라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고려하지 않는다. 무조건 주양자수만 보기 때문에 3S, 3P, 3D가 모두 같아요 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다전자 원자에서는요, 주양자수도 중요하죠. 하지만 또 중요한 뭐가 있냐면 오비탈의 바로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1S와 2S,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S 오비탈인데 주양자수 큰 애가 에너지 중위 크겠네. 그럼 이번에 주양자수 같아요. 그럼 S와 P 중에서 누가 더 큰가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바로 S보다 P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양자수 같을 때는요, P 오비탈의 에너지가 더 크고, 자, EP와 3S입니다. 주양자수 3S가 더 크죠? 그래서 얘가 에너지 중위 크지만 다시 주양자수 같아요. S와 P 비교하면 P가 더 클 것이다. 그 다음에 3D가 나올 것 같지만 4S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린 1번에서 20번까지의 원자번호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딱 그 칼슘까지만 채울 수 있어요.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4S까지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예외적이라서 3D를 포함시키지 않네. 4S가 그 다음으로 에너지 준위가 높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요. 개념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핀작이 양자수는요. 독립적이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떤 두 가지 뭐가 가능했다. 플러스 2분의 1과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가능했습니다. 수소 원자에서 이 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요. 1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보다 높다. 수소 원자다라는 게 중요하죠. 자, 수소 원자에서는 뭐만 봐준다? 주양자 수. 2s와 1s 당연히 2s가 더 클 거기 때문에 2s가 더 큽니다. 3번 다전자 원자입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또 주의. 3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3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보다 높다. 지금 주양자수와 같을 땐 뭘 봐주라? 바로 여기에서 오비탈의 종류는 p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구나 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4번 다전자 원자에서 4s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3d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보다 높다. 예외적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누가 더 높아야 돼요? 3d가 더 높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현대적 원자 모형에 따라서 전자 배치 규칙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설명할 거예요. 싸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마지막으로 훈트 규칙.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 흰 종에다가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 번호, 그리고 원소 기호 쓰고 그다음 각각에 대해서 오비탈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오늘 규칙 세 가지 잘 들어주셔야 되고요. 오늘 제가 설명할 때는 바닥 상태를 기준으로 얘기할 겁니다. 바닥 상태는 에너지가 가장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 가장 안정한 상태 그때 바닥 상태라고 하는데 싸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훈트 규칙 세 가지를 만족해줘야 돼요. 그럼 세 가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싸움 원리는요.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순서대로 채워진다라는 의미인데요. 중요한 건 수소 원자와 그리고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 비교한 게 달랐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게요. 전자가 한 개의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요. 오비탈의 종류에 관계가 없이 뭐에 의해서만 지금 우리가 결정했더라? 1s, 여기 2s, 2p, s랑 p 다르지만 2, 2 같네요. 그럼 에너지 준위 같네. 3s, 3p, 3d 모두 다 주양자 3이네. 그럼 에너지 준위 같네. 여기서 모두 다 지금 에너지 준위 4네. 그럼 모두 다 같네. 그래서 주 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다전자 원자 가볼까요? 자, 1s, 2s, 어머, 뭐야? 자, 3s, 3p, 어머, 이게 뭐야? 자, 4s, 3d, 어, 이게 무슨 일이죠? 아, 다전자 원자에서는요. 주양자수뿐만 아니라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를 채울 때는요. 우선 1s 채우고 다 채웠으면 그 다음 2s를 채우고 그 다음에 2p를 채워줘야 된다. 만약 전자 5개 채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다가 2개를 채워요. 그 다음 여기 2개 채워요. 그럼 이제 하나 남았죠? 2p에다 채울 때는요. 어디다 채워야 돼요? s, y, g, 주. 우리 방향은 어, 달라져도 에너지 준위 어떻다? 여기나 여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죠. 어디에 채워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파울리 베타 원리입니다. 자, 스핀작이 양자수에서 제가 설명했던 건 바로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서로의 스핀 방향은 반대여야 된다.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서로 반대 방향이 돼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는 한 개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두 개까지 채워지는데 이 두 전자는 서로 반대 다른 스핀작이 양자수를 갖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화살표로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한 칸이 바로 한의 오비탈을 의미하게 되고요. 최대 전자 두 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화살표는 두 개를 넘겨선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우리가 편의상 화살표로 나타내자라고 했었죠. 하나가 위에 방향이야? 그럼 다른 하나 아래 방향으로 나타내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베릴륨 한번 해볼까요? 베릴륨은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그럼 이제 전자수가 몇 개다? 4다. 원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성자수와 전자수 같아야겠죠. 그럼 4예요? 그럼 전자 4개를 채워줄 건데 우선 싸움 원리에 기반하여서 하나, 둘 채웠어요. 자, 그 다음 에너지 준위 높은 거 ES. 하나, 둘 채웠네. 총 4개를 채웠다.
이것이 바로 바닥 상태일 때예요. 싸멀리, 파울리, 베털리, 앞으로 베

훈트기질 모두 만족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바닥 상태인데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바닥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 상태일 때는요, 여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거는 가능한 전자매체예요. 이렇게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갔을 때두 개의 전자배치가 보이죠? 모두 다 지금 가능한 전자배치인가 빠르게 봐주실래요? 좋아요. 자, 1S에서 무슨 일이야? 왜 전자가 지금 세 개나 있어? 두개 있어야 된다면서? 이건 아예 존재할 수가 없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들뜬 상태도 아니고 존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불가능한 전자배치다라고 나타낼게요. 불가능한 전자배치. 자, 그 다음 세 번째에서는요, 1S, 2S 보니까, 어머, 이것도 무슨 일이야? 화살표가 왜 같은 방향이에요? 지금 우리가 서로 다른 스핀자기 양자수 가정, 같은 양자수 안 되죠? 이것도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전자배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베릴륨에 대해서 2s 오비탈에 배치된 전자 두 개를요, 양자수로 한번 표현하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주양자수 먼저,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적인 양자수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럼 여기 보니까, 지금 모두 다 있어요. 윗방향도 있고 아랫방향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윗방향이 플러스 2분의 이런 거 상관없이 플러스 2분의 1도 마이너스 2분의 1도 모두 다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주양자수가 2일 때, 이때 얘네들 s 오비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0. 그리고 나서 방향 없으니까 0,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 반대쪽 하나는 뭐가 돼주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정확히 이 방향일 땐 몇이야? 라고 묻지 않고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쓸수 있도록 묻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파울리 베타울리 개념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한 개의 오비탈에는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채워진다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두 개까지 채워진다라고 했고요. 이두 전자는 서로 다른 스핀짝이 양자수를 갖는다.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우리가 이거를 표현하기 쉽도록 화살표 위로 하나, 하나는 화살표 아래로 하나. 이거는 암묵적으로 약속이에요. 이렇게 나타내는 친구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타낼 때 화살표 위로 한 번, 그다음 아래로 한 번,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남았어요. 뭘까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바로 훈트계측입니다. 훈트계측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제가 지금 설명한 건 싸움 원리, 그리고 파울리 베타 원리, 마지막이 훈트계측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다 설명했을 땐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훈트계측은요,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자, 여기 지금 이해가 안될수 있어서 한번 써볼게요. 자, EP에는요, 바로 S축도 있고, Y축도 있고, G축도 있다라고 했었죠. 얘네들이 방향만 달랐지 서로 에너지 준위 어떻다라고 했을까요? 같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자, 같은 게 지금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전자를 배치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제가 질소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질소라는 거 원자 번호가 7입니다. 그럼 전자 총몇 개? 7개예요. 그럼 우선 1s에서 전자 채우고 2s 채우고 2p로 가줘야 되는데 우리가 싸움 원리 지켜야 되면 1s에서 2개, 2s에서 2개, EP에서 이제 고민된다. 총 4개를 채웠는데 몇개 남았어요? 이제 3개가 남았어요. 자, 3개의 전자를 이제 어떻게 채울 것인가? 여기서 에너지 준위는 XY 지칠 같아요. 그럼 같으면 싸움 원리로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네요. 그쵸? 그럴 때 생각을 해보니까, 아, 사이좋게 하나의 오비탈에 두 개를 일단 넣어주고 최대 두 개를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른 오비탈에 넣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오비탈에 지금 다른 데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쌍을 이루도록 넣어주면 전자 간의 반발이 일어나서요, 불안정적으로 돼버려요. 에너지 지능이 높아져 버려요. 자, 그럼 이거 불안정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해줘야 된다. 그것이 바닥 상태다라고 했었죠? 그럼 한칸 남아있으니까 굳이 여기다가 넣지 말고 한 칸씩 사이좋게 들어가 있으면 되겠다. 왜? 에너지 준위 서로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 이렇게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는요, 홀 전자라고 하는데요. 이홀 전자 수가요, 최대가 되도록 전자가 배치되면 돼요. 왜냐면 전자 간 반발력이 작아서 더 안정해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탄소를 한번 볼까요? 탄소를 보면요, 여기 탄소가 일단은 원자번호 몇

5번인지 6번이에요. 그럼 얘네들에 대한 전자수를 판단할 수 있고, 그럼 일단 싸움 원리대로 우리 이제 바닥 상태를 채워줘야 되니까, 자, 1S에서 2개, 2S에서 2개. 자, 이제 몇개 남았어요? 4개 썼으니까 2개. 자,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오비탈에 모두 다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요, 홀 전자가 두 개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럼 누가 더 반발력이 작을까요? 당연히 여기서 반발력이 커졌겠죠? 하나의 오비탈에 지금 둘을 넣어버렸잖아. 두 개의 전자를. 그래서, 아, 이것보다는 혼자 들어가 있는, 다시 말해서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는 홀전자라고 했죠? 홀전자가 두 개가 될수 있는, 최대가 될수 있는 방법은 나의 전자 배치네. 그럼 나가 더 안정적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세 가지 전자 배치 규칙을 배웠는데요. 이 가와 나를 가지고 제가 하나만 더 설명해보고 숙제 내드릴 겁니다. 자, 가에서는요, 바로 여기 싸움 원리 1S, 2S 잘 채웠고, ES로 갔는데 싸움을 잘 지켰는데 그리고 파울 배터리를 잘 지켰는데 훈투 규칙을 위배했죠? 훈투 규칙을 위배해도요 사실은 괜찮아요. 이거는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파울리 베타 원리에서 이건 불가능해라고 했던 건 아예 존재할 수 없는 거고요. 이건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훈투 규칙을 위배했기 때문에 이거는 들뜬 상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들뜬 상태일 때는요, 파울리 베타 원리는 절대로 위배하면 안 되고, 싸움 원리나 훈투 규칙을 위배했을 때 들뜬 상태고요. 나를 보면 싸움 원리 잘 지켰지, 그리고 나서 파울리 베타를 잘 지켰지, 훈투 규칙 잘 지켰지. 이렇게 세 가지 규칙을 잘 지킨 경우에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닥 상태에 대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전자 배치를 써오는 것이 숙제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랑 한번 연습해보고 여러분들 숙제 해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아마 68쪽에 이미 써져 있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거 보지 마시고 꼭 써오셔야 돼요. 나트륨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만약 여러분 1번부터 20번까지 썼다면 이게 잘 보일 거고요. 만약 안쓴 친구는 잠깐 멈추고 쓰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트륨이다. 그럼 원자 번호가 몇 번? 11번. 그럼 양성자 수가 11이네? 전자수 11이네? 그러면, 일단은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인 1s부터 전자 2개, 그 다음 es 2개, ep에선 최대, sy 지축 다 해서 6개 채울 수 있죠? 여기까지 해서 전자 몇개 채운 거예요? 10개요. 근데 아직 몇개 남았어요? 하나 더.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거 뭐예요? 3s 하나만 채우면 끝.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황을 한번 나타내 볼 건데요. 자, 황이다라고 하는 건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그쵸? 여기에서 원자 번호 16이 빠르게 떠올라야 돼요. 그럼 양성자 수와 그리고 전자 수 같기 때문에 전자 수몇 개? 16. 자, 조금 빠르게 이해한 친구들은요. 제가 10개에서 끊었거든요. 그럼 10개만큼의 전자를 가진 원소는 무엇이었게요? 네온이요. 그럼 네온을 기준으로 이제 추가가 된다고 생각해도 돼요. 만약 안 되는 친구들은 다 하나하나 써도 돼요. 한번 써볼까요? 자, 1S에서 전자 2개. 이걸 다 채워야지 그 다음 ES 채울 수 있죠? 2개. 자, EP에서는 XY 지축 있으니까 총몇 개? 6개 채울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바로 네온의 전자 배치랑 같습니다. 전자 몇 개요? 10개. 아직 몇개 남았어요? 6개 더 채워야 돼요. 그래서 3S에서 2개. 이제 3P에서 몇 개? 4개입니다. 그럼 이제 홀전자 수는요, 그려봐야겠죠? 그러면 3P는 SY 지축이 있어요. 우리가 일단은 바닥 상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홀 전자 수가 최대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럼 네 개를 배치를 할때 일단 하나, 둘, 셋. 하나 없어요. 어디다가 넣어야 돼요? 이제부터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바로 쌍을 이루도록 해주면 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쌍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홀 전자 수가 몇 개다? 쌍을 이루지 않은 애 하나, 두 개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기 지금 홀 전자 수가, 근데 쌍을 이루게 되면, 반발력 때문에 불안정하잖아요. 그냥 4S 채우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싸움 원리 위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6개에 대한 전자를 모두 다 채우고 4S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쌍을 이룬 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3번. 바닥 상태의 탄소, 질소, 산소 원자 중홀 전자 수가 가장 큰 것을 한번 써볼 건데요. 자, 탄소와 질소와 산소입니다. 자, 모두 다 1s에서 2개 채워.

있고 이 S에서 두개 채운 상태. 자, 탄소 원자 번호 6, 질소는 7, 산소는 8이기 때문에요. 일단 4개까지는 괜찮겠죠? 자, 그럼 이제 탄소는 2개 더 채워야 되고 질소는 3개, 산소는 4개 더 채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P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탄소 같은 경우에 하나, 둘, 혼투규칙 만족해야지. 바닥 상태니까. 자, 그럼 이번에 질소 한번 채워볼까요? 자, 3개니까요. 아마도 각각 들어가겠다라는 게 보일 것 같고. 자, 이제 산소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쌍을 이룬 애가 등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홀전자수가 가장 많은 거는 질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가 가장 많아요라고 가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차근차근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럼 우리 유니크 킥을 봐야겠죠? 자, 첫 번째 유니크 킥은요. 짜잔! 양자수 네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소 원자와 다전자 원자 에너지는 달랐고요. 그리고 이 전자 배치는요. 세 가지 규칙을 따라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숙제로요. 바로 싸움원리, 파울리, 배터리, 혼투규칙 이세 가지를 잘 지켜서 1번부터 20번까지 써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꼭 해서 오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유니크 킥 나갑니다. 자, 수소 원자와 다전자 원자는 다릅니다. 문제 잘 읽어주세요. 수소 원자의 오비탈의 1s, 2s, 2p의 에너지 준위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누가 가장 크고 누가 가장 작을까요? 수소 원자예요. 실수하시면 안 되겠죠? 수강 후기 올려주세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만날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한문의 김재호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은 별로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우연히도 시험을 잘 보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런 문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우연이란 축적된 필연의 결과. 오늘도 우리 반드시 수능 잘될 거라는 그 필연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2강이고요. 더 알아보기 45쪽부터 또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끝부분에서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한자의 짜임 두 가지를 배우고 왔습니다. 하나는 한자를 보이는 모양 그대로 본떠서 만드는 원리, 바로 상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일들, 그걸 가리켜서 점과 선 등으로 만든 원리, 그것이 지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사의 예로 윗상자, 아래 하자, 근본 본자, 이런 것들을 보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상형 지사의 이어서 한자를 만드는 원리 세 번째와 네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와 그냥 넘겨볼게요. 요네 번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앞으로 갑니다. 뿅뿅 회의이고요. 회의. 그리고 네 번째는 뒤로 갑니다. 뿅뿅 형성입니다. 회의와 형성에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두 글자 이상이 결합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글자 이상이 결합이 되었다. 다시 말해, 좌우로 글자를 쪼갤 수 있거나 위아래로 글자를 쪼갤 수 있다면, 이건 회의나 형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두 개로 위아래로 좌우로 쪼갤 수 있는데, 회의와 형성으로 나눠놨으니까 차이가 있겠죠. 다시 앞으로 갈게요. 회의 한자를 볼까요? 회자는 모이다, 모으다의 뜻을 가진 회자입니다. 우리 동아리 이번에 공연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으니까 오늘 저녁은 다 같이 모여서 먹자. 모여서 먹는 게 모일 회.

회자에 먹을 식자를 써서 회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의 회자입니다. 뭐를 모았냐 하면 의, 의자죠. 뜻을 모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자의 3요소 형, 의 했을 때 선생님이 살짝 언급을 했었죠. 형, 의에서의 의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가는 올바른 뜻, 국어사전적인 뜻이다. 그런데 요 의자는 밑에 요렇게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회의에 왜 옳다의 뜻을 가진 그 뜻의 자가 들어가지 않고 요 의자가 들어가느냐 하면 글자를 만든 사람의 의도를 모았기 때문에 그 오를 의자, 그 뜻의 자를 쓰는 게 아니라 요 의자를 쓴다.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로 같은 또는 다른 한자가 결합이 됐는데 여기서도 뜻을 가지고 오고 여기서도 뜻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회의의 원리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한자의 3요소 중에는 음도 있었잖아요. 두 글자 이상이 결합했는데 음하고는 상관없이 뜻만 가지고 와서 결합을 시켰다 그러면 회의입니다. 일단 회의의 정의를 보시면 이미 만들어진 글자 결합,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거. 그런데 그 글자들이 지닌 뜻만을 합쳐서 새로운 뜻의 한자를 만드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말로 쫙 풀어놓으니까 읽고도 이게 무슨 말이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괜찮습니다. 뒤에 예를 보시면 금방금방 이해가 됩니다. 회의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나오는데 일단 뒤에 보고 형성으로 갈게요. 회의도 두 글자 이상 글자가 합쳐진 건데 뜻만 가지고 왔다. 뜻끼리만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형성은 한쪽은 뜻을 나타내는 모양의 한자. 뜻을 나타내는 모양의 한자가 한쪽에 있고 한쪽에서는 소리를 가지고 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두 글자 이상이 결합이 됐는데 뜻끼리만 결합되면 모일회 뜻의 회의 한쪽에서 음을 소리를 가지고 오면 소리 성자가 들어가는 형성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정리. 두 글자 이상이 결합이 됐는데 뜻끼리만 결합되면 회의 한쪽이 음을 나타내면 소리를 나타내면 소리 성자가 들어가는 형성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 선생님, 또 하나 의심나는 게 생겼어요. 한자의 3요소 할때 형, 의, 요거 음자, 얘도 소리라는 뜻의 음자이잖아요. 여기는 왜 성인가요? 얘는 왜 성인가요? 성과 요 소리 성과 요 소리 음의 차이는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소리 성자에는 밑에 귀이 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귀로 들려오는 소리들입니다. 다시 말해 바람 소리, 물결 소리, 떠드는 소리, 귀로 들리는 모든 소리를 나타내는 한자이고 이 소리 음자는 이거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애매모호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일컫는 거고, 이거는 딱 부러지는 말소리, 딱그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소리인지는 헷갈리지만 귓속에 들려오는 것, 그 소리를 일컫는 거고, 이거는 누구나 알아듣는 소리, 입 밖으로 나온 누구나 다 알아듣는 완성된 소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너무 멀리 갔네요. 다시 돌아와서 회의와 형성의 차이는 이제 구분이 됐을 거라고 믿고요. 예를 볼게요. 자, 요 글자입니다. 믿을 신자죠? 믿을 신자는 이렇게 좌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누어 놓고 보니 왼쪽에는 사람,

인자입니다. 그쵸? 사람 인자. 그리고 오른쪽은 말씀 언자. 그런데 이 글자는 믿을 신자죠? 신자죠? 신입니다. 여기서도 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여기서도 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한자의 뜻끼리만 모인 거구나. 모일회 뜻의. 회의의 원리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 사람이라는 뜻과 말씀이라는 뜻. 사람의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 사람과 말씀이라는 뜻끼리만 결합이 된 거구나. 더 쉽게 한쪽에서 음을 취하여 오지 않으면 아, 이거는 회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글자를 볼까요? 만약 나무목 결합이 되어서 이 글자가 음이 목이었다면 목이라는 소리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니까 소리 성자가 들어가는 형성의 원리가 되겠지만 얘는 목자가 아니네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풀 림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글자가 결합이 됐는데 소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아하, 뜻끼리만 결합이 된 거구나. 그러면 모일회 뜻의 회의의 원리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나무가 주르르륵 모여 있으니 수풀이 되겠죠. 수풀 림자. 요 위에 나무가 또 있는 게 있어요. 그쵸? 빽빽하겠죠. 빽빽할 삼자가 됩니다. 다음 한자도 볼까요? 다음 한자는 이렇게 위아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누고 보니까 위에 있는 한자는 언덕이라는 뜻의 구자이고 아래 있는 한자는 산이라는 뜻의 산이에요. 만약 이 전체적인 한자의 음이 구가 됐거나 산이 됐으면 소리를 가지고 온 형성의 원리가 되겠지만, 구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하, 이거는 음하고는 관련이 없구나. 소리하고는 관련이 없구나. 뜻끼리 모여서 만들어진 회의의 원리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믿을 신자 하니까 요 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배웠던 요 문장.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장은 신상필벌을 강조하던 그런 문장이었거든요. 일단 신상필벌, 신자 믿다의 뜻도 있지만 확실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상을 주고 반드시 벌을 준다라고 풀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과 벌을 아주 엄중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문장이 신상필벌을 강조한 문장이 되겠죠. 한번 볼까요? 복습 삼아서 상이 그 공로에 합당하면 공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가고 그리고 벌이 그 죄에 합당하다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경계하고 두려워한다. 이니까 신상필벌을 확실히 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믿을 신자가 나와서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번에는 형성의 예를 볼게요. 형성도 한자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습니다. 회의와 마찬가지로. 요 글자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나눌 수가 있겠죠? 나누고 보니까 아래에는 마음, 심. 그렇죠? 그리고 위에는 서로 상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합친 요 글자는 음이 뭐가 되느냐? 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서로의 뜻을 가진 상에서 음을 그대로 가지고 왔잖아요. 한쪽에서 소리를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소리, 성, 자가 들어가는 형성의 원리가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생각하다 상자가 되겠죠. 생각하다의 뜻을 가진 한자도 굉장히 많은데 요거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소리를 가지고 왔네요. 그러니까 형성의 원리가 된다라는 거지요. 또 하나 볼까요? 토하다, 토자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눌 수가 있죠. 왼쪽은 입구라는 한자이고 오른쪽은 흑토라는 한자인데 두 글자가 결합이 되면 토하다라는 뜻의 토자가 됩니다. 흑토에서 토라는 소리를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토라는 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형성의 원리가 되겠죠. 토할 토자의 반대 의미를 가진 한자는 토하는 게 아니라 입속에 머금는 게 되겠죠. 머금을 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에 가보면 불국사 석굴암이 있는 산, 토함산 들어보셨나요? 선생님은 이 산의 이름이 너무나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토함산이라는 건 토에다가 머금는다란 얘기인데, 아, 그 토함산의 안개가 바다를, 저쪽 바다에서, 바다 때문에 안개가 그렇게 많이 낀다고 하는데, 그 안개 낀 산의 모습을, 산이 안개를 뿜어냈다가, 산이 안개를 머금는다. 얼마나 멋있나요? 멋있지 않나요? 예, 엉뚱한 얘기였고요. 아, 생각하다 상자, 생각하다의 뜻을 가진 여러 가지 한자 함께 머릿속에 익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 이렇게 쭈루룩 나오는데 헷갈리지 않게 부수를 보고 잘 외워 두셔야 되겠죠? 얘는 풀을 청, 얘는 지금 삼수변, 물수자의 변형이 부수로 들어가 있으니까 물이 푸를 때는 맑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맑을 청자가 되고 여기는 지금 말씀한자, 말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할 청자가 됩니다. 해일자가 보이죠? 해가 떴나 봐요. 날이 갠 거예요. 날이 개다 청자가 되겠고요. 얘는 지금 마음심의 변형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이나 감정과 관련이 있겠죠. 아, 마음, 사랑, 뜻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자가 됩니다. 요거는 쌀 밑자, 쌀을 아주 곱게 빻은 정밀하다 그럴 때의 정자가 됩니다. 고요할 정자 이런 글자들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 볼게요. 모양이 비슷한 한자 참 헷갈리죠. 모양이 너무너무 비슷해서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도자와 둥글 원자가 나오네요. 한자를 조금 알고 있다면 외우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둥글 원자 안에 있는 한자 글자가 너무 조그만데 요 글자를 알면 뭐 금방 헷갈리지 않게 외울 수가 있겠죠. 요 글자는 인원이 몇 명이다 할 때의 인원 원자. 아, 이 글자 때문에 얘도 음이 원이 되는구나. 아, 바깥에 둥그렇게 되어 있네. 한자는 동그라미는 없죠. 아, 그래서 이거 둥글 원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도자가 나왔으니까 잠깐 볼게요. 도모하다, 꾀하다, 계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화살 시자, 이를 실자도 보이네요. 그렇죠? 화살 시자, 이를 실자. 이것도 헷갈리지 않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는데 화살 퓨웅 날아간다.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가면 이를 실자가 되지요. 이날 인자와 곤란할 곤자인데 곤란할 곤자 잠깐 볼까요? 지금 나무 목자가 보이죠? 나무가 가지를 뻗으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를 그냥 둘러쳐져 놨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가지를 뻗지 못하고 곤궁해지고 곤란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칠이자와 무둘매자는 눈 동그랗게 뜨면 절대로 헷갈리지 않을 글자입니다. 왜냐? 부수를 보시면 얘는 흑토자가 보이죠? 그러니까 흙에다가 묻는 거구나. 매장시킨다 할 때의 매자입니다. 무들 매자. 덜다 감자와 멸망할 멸자도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너무 헷갈리지만 자,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물수

물로 공격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댐으로 물을 가둬놨다가 한꺼번에 물을 흘려보내면 난리가 나겠죠. 물로도 공격하고 조그맣게 멸망할 멸자, 불화자 보이시나요? 화공, 적벽대전 생각이 나네요. 화공, 으로도 멸망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공, 화공, 멸망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쓰다구자와 같을 약자도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기초적으로 요 쓸고자 아래에 있는 한자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헷갈릴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얘는 옛 고자이니까 이 글자 때문에 음이 고가 되면서, 풀이 오래되면 맛이 써지는구나. 이렇게 외워도 좋고요. 쓸고자, 괴롭다의 뜻도 있죠. 이름명자와 각각 각자인데, 이름명자 보면 이렇게 저녁석자가 보입니다. 요거 저녁석자죠. 그리고 입구자가 보입니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 개구쟁이 마냥 동네방네 마구 뛰어다니면서 딱지치기하고 팽이치기 놀이하고 막 놀았단 말이죠.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 어머니께서 저녁 때제 이름을 입을 벌려 부르세요. 채호야, 밥 먹어야지. 채호야, 저녁만 되면 어머니께서 입을 벌려 저의 이름을 부르셨답니다. 자, 이렇게 외우자는 거고요. 바다의 자와 뉘우칠 횟자도, 정말 눈만 조금 크게 뜨면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얘는 지금 삼수변이죠? 물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바다해로 가는 거고, 얘는 지금 부수가 마음심의 변형이에요. 마음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뉘우칠 횟자구나, 바다해가 아니구나라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 사자가 나왔네요. 생각 사자. 일단 외우기 쉽게 밧전자 밑에 마음심자가 있죠? 옛날은 당연히 농경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밭을 생각하는 거구나라고 외워도 좋습니다만, 원래는 정수리, 머릿골의 모양을 본뜬 거예요, 위에는.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생긴 상자 잠깐 언급을 했었죠. 마음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과 관련 있는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지금 머리, 정수리의 모양을 본뜬 것이 위의 부분이거든요. 밧전차처럼 생긴. 그래서 요 사자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진짜 머릿속 깊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더거나, 누군가를 머릿속 깊이 그리워하고 생각할 때 쓰는 한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다의 뜻을 가진 한자가 맞나요, 선생님? 그러면 처음에 한자를 만들 때의 그 생각의 의미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그걸 구분할 필요는 없고,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왜 이렇게 많아요? 같은 뜻을 가진 한자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 은자도 요 글자, 인하여 인자라는 걸 알면 외우기가 쉽겠죠? 상대방으로 인하여 생긴 고마운 마음, 그게 바로 은혜가 되겠죠. 일천천자와 어조사 우자, 헷갈리지 않아야 되겠죠. 이거 너무 쉬운 한자고 기본적인 한자니까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자가 나왔네요. 김제 호 어우 호 어우 호 어우 에에에 기억나시나요? 어디 어디 에 어디 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비교를 나타내는 뭐뭐보다 예 뜻으로 쓰이는 어조사 우자, 일천천자와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제금자와 명령할 령자, 요 명령할 령자 요 부분, 요 아래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노란색으로 쓴요 부분, 요 한자는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생님이 다리 밑부분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릎 꿇고 있는

사람에게 야!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요 령자는 명령하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문장을 사동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까지 기억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뿌리근 자와 원망할 한자도 한자를 한 2, 3초만 봐도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뿌리근 자의 부수는 왼쪽에 있는 나무 목자. 그러니까 이 글자는 나무와 관련이 있는 뿌리의 뜻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지금 왼쪽에 마음심의 변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심이 부수로 들어가면 그 한자는 감정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했죠. 원망하다라는 감정의 뜻. 그러니까 이렇게 부수를 보고 뜻을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같은 뜻을 지닌 한자입니다. 수능에서 같은 뜻을 지닌 한자끼리 묶인 것을 골라라. 내지는 뜻이 서로 반대인 것끼리 묶인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매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1800자 한자의 음과 뜻, 모양을 쉬는 시간, 짬나는 시간, 점심 시간, 이럴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뜻을 지닌 한자를 볼게요. 노래라는 뜻을 가진 가자와 요자가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해할까봐 몇개 선생님이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데 크게 신경은 쓰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사실 요자는 말씀 언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말로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가는 가락에 맞춰서, 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한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서로 그 의미가 통용되기 때문에 노래가 노래요. 아, 같은 뜻이구나. 이렇게 보셔도 좋다라는 거지요. 두 개가 다 차다의 뜻인데, 차갑다가 아닙니다. FULL. 꽉 차다의 뜻이죠. 충자는 채워져 가는 과정에 좀 집중을 한 그런 글자고요. 만자는 넘치기 직전에 정말 꽉차 있는 모양에 초점을 둔 그런 한자인데, 그런 쓰임을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 아, 가득 차다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알다의 뜻을 가진 한자, 지자와 식자네요. 지자는 오! 그거 나 알아! 이런 거죠. 번뜩이는 어떤 센스와 관련 있는 그 알이고, 식자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그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굳이 차이를 알아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능을 위해서는 획득 두 개가 다 얻다의 뜻이죠. 그래도 왜 획도 있고 득도 있을까요? 얻다의 뜻을 가진 글자가 이런 의구심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획자는 왼쪽에 개, 견자의 변형이 들어가 있죠. 사냥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얻는 거냐 하면 노력해서 얻는 겁니다. 사냥개를 풀어서 노력해서 얻는 거죠. 그런데 이 득자의 의미는 누구에게로 받았거나 또 샀거나 길을 가다 우연히 얻거나 이런 의미의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통용돼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치다의 뜻을 가진 공자와 격자가 나왔네요. 공은 목표물을 향해서 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격자는 밑에 손수자 보이시나요? 손으로 그냥 확 내려치는 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공은 목표를 향해서 쳐들어가는 겁니다. 치는 거고, 이 격은 순간적으로 그냥 확 내려치는 거? 그런 의미의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 통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로다의 뜻을 가진 성자와 취자가 나왔습니다. 성은 성공을 한그 목표물의 포인트가 가 있다면, 취자는 나아가다의 뜻도 있죠. 그 성공,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루고 나아가는데 초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뭐 구별해서 알아두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신가다의 뜻을 가진 근자와 신자가 보이네요. 근신도 그 차이가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한자의 모양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근자의 부수는 왼쪽에 있는 말씀 언자죠. 그러니까 말을 삼가고 말을 조심하는 것이 근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부수는 뭐냐 하면 마음 심자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삼가고 내 마음을 조심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죠. 다시 말해, 외부적으로 조심하고 삼가는 건 근, 내부적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건 신, 이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차례라는 뜻을 가진 질자와 서자가 보이네요. 질은 이미 잘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차례, 그런 질이고요. 서는 앞뒤의 단순한 그런 차이, 차례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다 통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다투다의 뜻을 가진 두 글자가 보이네요. 경자와 쟁자인데 경은 일정한 규칙 아래에서 싸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는 축구의 룰, 야구의 룰다 있잖아요. 그룰 하에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쟁기라고 안 하고 경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얘는 무력적으로 다투는 겁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총 쏘고 폭탄 던지고 이러면서 싸우는 게 바로 요 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일타의 뜻으로 쓰이는 손자와 실자네요. 손은 가치가 깎여 나가는 그런 이름이고 실자는 진짜 무언가를 잃은 그런 느낌의 실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얻을득자가 나와서 가는 득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득, 뭐뭐 할수 있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죠. 이번에는 모으다의 뜻을 가진 글자, 모자와 집자가 나왔습니다. 모자 아랫부분을 보시면 너무 조그매서 보이지 않겠지만 눈 크게 뜨고 보시면 힘력, 자가 보입니다. 모자는 힘을 써서 모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동아리 와, 우리 동아리가 최고야. 동아리 후배들, 이제 모으는 거. 이럴 때는 요 글자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얘기죠. 힘을 써서 모으는 거고, 집자는 한 군데에 모이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게 이제 새. 추자이고요. 밑에는 나무 목자입니다. 물론 새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모여 있는 것에서 한자가 변하고 변해서 하나가 되었지만 한 군데로 모일 때, 한 군데로 모여들 때는 요 집자를 썼는데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옷의 뜻을 가진 의자와 복자가 보입니다. 의자는 원래는 웃옷 을 본떠 만든 한자인데 요즘은 그냥 옷, 그냥 통상적인 우리가 입는 옷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요. 복자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입는 옷, 유니폼 같은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입는 옷을 교의라고 얘기 안 하죠. 학교에서 제정한 룰에 따라 입는 유니폼이기 때문에 교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의와 복의 차이는 그 정도가 있는데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뜻을 가진 상자와 호자도 볼까요? 상은 상대하는 그 상대하는 사람 이게 포인트입니다. 서로 서로가 상대하는 그 사람이 포인트라면 호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관계가 포인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지만 뭐 지금은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겠죠. 빌리다의 뜻을 가진 가짜와 차짜도 보이네요. 가짜는 그냥 임의로 빌리는 거, 차짜는 돌려줄 것을 전제로 빌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차용증을 쓴다라고 이야기하지, 가용증을 쓴다라고 얘기 안 하죠. 그런 차이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말하다의 뜻을 가진, 말씀의 뜻을 가진 언자와 어짜가 나왔습니다. 언자는 입 밖으로 나가는 말,
그냥 입 밖으로 나가는 말, 우리가 그냥 보통 말이다 할 때는 요 언자를 쓰고, 어자는 서로 주고받는 말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뭐 서로 통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죠. 굽다, 굽히다의 뜻을 가진 굴자와 곡자가 나왔네요. 차이는 굴은 상대방의 힘에 의해서 굽혀지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곡은 올곧지 않고 구불구불 굽어 있다가 포인트. 그런데 이 굴곡도 서로 의미가 통하여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몸의 뜻을 가진 신자와 체자가 보입니다. 요 몸신자에는 자신의 뜻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영혼이 담겨 있는 나의 몸, 내 자신이라는 그런 느낌이고, 체자는 근육, 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body, 그 몸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굳이 계속 강조하지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이왕 나온 거니까 처음에 한자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런 의미 차이로 만들어졌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으면 한문을 풀이할 때 맛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달라져요. 예, 그 다음은 근심의 뜻을 가진 우환이네요. 우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마음속으로 하는 걱정이에요. 그리고 환은 위에 보면 닭꼬치 같은 게 보이죠? 꼬치가 보여요. 그렇죠? 줄줄이 뭔가 이어져 가고 있죠. 어떤 일이 실제로 빵 터진 거예요. 그 일들이 엮이면서 드는 걱정,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우, 벌어지고 난 다음엔 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이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건 우고, 대학 떨어졌네. 아씨, 앞으로 어떡하지? 이건 환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지금은 상통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뜻을 지닌 한자로 갑니다. 요거는 별표, 별표, 별표. 수능에서도 엄청나게 잘 출제가 되는 한자들입니다.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가 딱 나오면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은 나도 모르게 그냥 손길이 딱 멈춰요. 이거 내볼까 하는 강한 욕구를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는 반드시 꼭,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자, 우리 길다의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길게 산 사람이 어른이고, 그 어른이 그 마을에서 옛날에는 우두머리 역할을 했고, 마을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시는 분은 그 동네 사람들이 잘 자라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라도 외우자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잘하다와 장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런 뜻도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면 더 좋겠죠. 물지 생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만물이 나고 자란다라고 풀이가 되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어떤 문장에서 나왔냐면, 만물이 나서 자라는 것은 갑자기 이루어지거나 갑자기 시작되는 것은 없다. 모두가 차츰 차츰 나아감이 있을 뿐이다. 이런 문장에서 물지 생장이 나왔습니다. 그 밑에 밑줄 쳐져 있는 장은 장점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제각각 그 장점을 취해야 한다라고 풀이를 했었죠. 장자, 문맥에 따라서 길다, 어른, 잘하다, 우두머리, 장점,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은 겉자입니다. 우리 요 겉자도 본문 배우면서 여러 차례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가다의 뜻, 우엿고, 우엿거. 앞에는 말이 가는 곳에는 이라는 말이 나오고, 소 또한 간다. 남이 하는 일 나도 할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글인데, 여기서는 겉자가 가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제거하다 라고 쓰이면 밑줄이 그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제거하다의 뜻도 있죠. 올바른 이치, 의리에 의심이 들거든 탁거 구견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아,

낡은 옛 견해를 씻어서 버리고 제거하고 그리고 새로운 뜻을 받아들여라 라는 문장이었죠. 여기서의 겉자는 오래된 견해, 낡은 견해를 씻어서 없애라, 제거하라 라고 풀이가 되지요. 그래서 가다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자는 우리가 지사에서 아래 하자와 함께 다시 한번 보고 왔는데 그때도 언급을 했었죠. 위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다. 윗사람의 뜻도 있고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의 뜻도 있다. 여러 가지 뜻을 한꺼번에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상첨화 그러면 비단 위에 꽃이 더해졌다라는 거죠. 비단만으로도 너무 곱고 아름다운데 그 위에 더 예쁘고 아름다운 꽃까지 더해져 있더라. 좋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때,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금상첨화라는 말을 쓰지요. 오르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렇죠? 배움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물을 거슬러 오르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하게 되어 있다. 라는 문장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의 상자는 오르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죠. 자자, 요 글자가 뭐뭐로 붙어로 풀이될 때 선생님이 별표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스스로의 뜻도 있고, 저절로의 뜻도 있고, 자기의 뜻도 있지만, 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from, from의 뜻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뭐뭐로 부터로도 쓰인다. 볼까요? 무공자 자퇴. 상이 그 공로에 합당하면 공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물러난다. 스스로의 뜻으로 쓰였죠. 뭐뭐로 부터 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죠. 자초지종. 초자가 처음 초자이니까 처음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정도가 됩니다. 자초지종에서의 자자는 스스로의 뜻이 아니라 뭐뭐로부터의 뜻으로 쓰였죠. 이럴 경우에는 밑줄이 그어질 가능성이 높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반된 뜻을 지닌 한자를 볼게요. 서로 반대다란 얘기가 되겠죠? 설마 상반이라는 말을 모르진 않겠죠? 서로 반대가 되는 뜻을 지닌 한자.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수능에서는 같은 뜻을 지닌 한자끼리 묶인 것을 골라라. 상반되는 뜻을 지닌 한자끼리 묶인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매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문제이기는 하죠. 한자의 뜻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니까요. 계속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1800자 한자의 음과 뜻, 모양 반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선과 악은 서로 반대죠. 선은 착하다. 악은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의 뜻이니까 서로 반대입니다. 선자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착하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다의 뜻도 있고 좋다의 뜻도 있다. 배운 기억 나시죠? 선생님이 잘하다의 뜻으로 쓰일 때 선방하다 예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골키퍼 선수가 상대방의 슛을 잘 막았다. 잘 막았다 할때 선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착하게 막았다란 뜻이 아니라 막기를 잘했다. 잘 막았다. 잘하다의 뜻으로도 쓰인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악자도 악한 거, 나쁜 거, 오, 미워, 오, 싫어. 어찌 그런 일을? 기억하시죠? 요것도 악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오로 읽을 때는 미워하다, 싫어하다의 뜻으로 또 의문사 어찌의 뜻으로도 쓰일 때 오로 읽기 때문에 언제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맑을 청자, 흐릴 탁자, 청탁. 그렇죠? 맑을 청자, 흐릴 탁자도 서로 반대. 찬반 투표를 한다. 찬반도 당연히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그런 한자가 되겠죠. 반대하다, 반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되돌리다, 돌아오다, 돌아가다. 부사로는 도리어.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락을 같이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고는 괴로움, 락은 즐거움을 일컫는 말이 되죠. 고자는 물론 쓰다라는 뜻도 있고 괴롭다의 뜻까지 확장이 되죠. 괴로울 고, 즐거울 락. 즐거울 락자도 나왔으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운 락, 음악 좋아요, 요, 요. 기억나시나요? 즐거운 락, 음악 좋아요, 요, 요. 한 가지 음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 락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한자 중에 하나다라는 거지요. 다음 볼게요. 삶의 애환을 노래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환.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요즘 선생님이 학교만 그런지는 몰라도 친구들에게 애환의 뜻이 뭔지를 아니라고 물어보면 절반 이상은 잘 모르더라고요. 애자는 슬플 애자입니다. 비애를 느끼다 그럴 때의 슬플 애자, 환자는 기쁠 환자입니다. 환영합니다. 환영이 무슨 뜻이냐? 기쁘게 맞이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환은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한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방. 스포츠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죠. 90분간의 공방 속에서도 무승부를 기록했다. 뭐 이렇게 많이 쓰죠. 공은 공격하다 할 때의 공자, 방은 방어하다 할 때의 방자, 그러니까 치다 공자, 막을 방자이니까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한자가 됩니다. 따뜻할 온자, 찰 냉자, 당연히 서로 반대겠죠. 여기 이수변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선생님이 부수 얘기할 때 삼수변은 물의 변형이고 이수변은 얼음빙의 변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이 글자는 이수변이니까 얼거나 차거나 시리거나 이런 뜻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나 다를까 차다라고 뜻이 적혀져 있네요. 이거 FULL 꽉 차다가 아니라 차갑다 콜드의 의미입니다. 찰 냉자. 냉면이 갑자기 먹고 싶네요. 서로 반대가 되겠죠. 그늘 음자와 볕 양자, 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말들은 워낙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은, 오, 왜 그렇게 컨디션의 기복이 심하냐? 할 때의 기복입니다. 기자는 일어나는 거, 복자는 엎드리는 거. 엎드릴 복자도 눈여겨보면 재밌지 않나요? 사람 인자 옆에 개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옆에 편안히 엎드려 있는 개의 모습을 생각하면 한자의 음뜻이 더 쉽게 외워질 것 같습니다. 일어날 기자, 엎드릴 복자도 당연히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한자가 되겠죠. 다음 볼까요? 원근법 할 때의 원근입니다. 원은 멀다. 근은 가깝다의 뜻을 가진 글자가 되겠죠. 당연히 서로 반대의 뜻을 지니고 있고요. 흥, 망. 흥은 일어나는 겁니다. 흥하는 거죠. 망은 폭망했다 할 때의 망, 망할 망자입니다. 망자도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나라가 망하면 나라를 잃은 것이죠. 많은 사람이 죽고 없어지고 도망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망자의 여러 가지 뜻도 1번모, 2번모, 3번모 이렇게 외우지 말자라는 얘기죠. 나라가 망하면 나라를 잃은 거고 도망가고 많은 사람 죽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뜻이 나다다다다 머릿속에 잘 기억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한자이네요. 오늘의 참진자와 거짓 위자. 거짓 위자도 좀 재밌습니다. 사람 인자의 할 위자죠? 사람이 하는 일에는 자연에 비해 거짓이 많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진위를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역시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한자가 됩니다. 요런 것들이, 3번과 같은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지요. 2026학년도 3번 문제 상반되는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쉬운 문제죠. 기억은
앞뒤 한자 모두 병사의 뜻을 가진 병졸이고, 니은도 앞뒤 뜻이 모두 살다의 뜻을 가진 주거입니다.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디귿은 앞

0: 뒤에 뜻을 가진 선, 후이니까 서로 반대의 뜻. 리을도 처음, 끝, 반대의 뜻을 가진 시, 종이므로 정답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3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오늘 더 알아보기 두 번째 22강은 여기까지였고요. 23강도 계속해서 더 알아보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Einen wunderschönen guten Tag und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보면서 시작할게요. 일단 여러분 독일 가면 뭐 좀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매 관련한 표현 배울 거고요. 특히 옷을 살 거야. 그래서 의복 구매 표현 배울 거고, 이거 왜 배우냐면요. 어떤 옷 살 건지 이렇게 색깔 같은 거 꾸며주려면요. 형용사 어미 변화도 알아야 하거든요. 이렇게 오늘 세 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보면서 시작해야겠죠? 자, 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네요. Guten Tag, kann ich Ihnen helfen? 제가 당신을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요. 요거 뭔가 상점 같은 데서 시작하는 표현이죠. 손님이 들어오면 kann ich Ihnen helfen? 이렇게 많이 쓰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표현이고요. helfen 동사는 이렇게 삼격 지배한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네, 밑에 도와주세요. Haben Sie Hemden für Männer? 매너를 위한 햄된 셔츠들 있나요? 여기서 남성용 셔츠를 찾고 있는 거죠. 남자 셔츠 있나요? 라고 물으니까요. Aber natürlich. 이 aber를 여러분 부정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가 아니라 여기서는 강조의 aber입니다. 그래서 aber natürlich. 아유, 당연히 있죠. 있고 말고요. Was für ein Hemd suchen Sie? 어떤 종류의 셔츠를 찾으시나요? 라고 해서 Was für ein 이라는 걸 사용했네. 영어의 What kind of, what sort of 이런 뜻인데요. 햄트라는 게, 셔츠라는 게 어떤 종류인지, 예를 들면 뭐 긴팔 찾는지, 반팔 찾는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무늬가 다양한 걸 찾는지, 무난한 걸 찾는지, 뭐 이런 것들, 그 성질에 대해 묻기 때문에 Was für ein을 썼습니다. 어떤 종류의 햄트를, 어떤 종류의 셔츠를 찾으시나요? 혜택기한 상점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죠. 요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즉 매우 공손한 표현으로 요걸 원한다 라는 뜻이에요. 혜택기한 아인 라이스테스 햄트. 저는요 가벼운 햄트가 좋아요. 이렇게 두꺼운 거 말고 가벼운 햄트가 좋은데요. 피어된 점머 여름용 가벼운 셔츠를 찾고 있습니다. 알레스클라 알겠습니다. 벨식 리우스 함지 사이즈가 몇이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이때는요. 어떤 사이즈라고 했을 때 이번엔 웰시를 썼네. 생각을 해봐. 셔츠의 종류를 물을 때는 너무 다양하니까 Was für ein을 썼지만요. 이 사이즈라는 거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S, M, L 이렇게 사이즈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정해진 것 중에서 어떤 사이즈인지 즉 구체적인 거 그것들 특정한 것들 중에 어떤 것인지를 묻는 거니까 웰시를 쓰는 게 맞죠. 그랬더니 strage 저는 입습니다. 리우스의 아이는 40, 41 사이즈 입습니다. 41 사이즈면 한 뭐 라지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Gut, hier haben wir einige Hemden in Griusse einen 40. 좋습니다. 여기요.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요. 몇몇의 햄덴 여기 셔츠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어떤 셔츠? 41 사이즈 셔츠 이렇게 몇 개 있습니다. Wie wäre es mit? 이 표현 꼭 알아두라고 했어요. 뭐뭐는 어때요? 하고 제안할 때, 정중한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이었죠. These hemd here. 여기 있는 이 셔츠는 어떠세요? 라고 하면서 뭔가 셔츠를 보여주면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It's okay. 그거

오케이긴 한데요. 아버, 니 파브리케 필미니시 그 색깔이 나한테 안 좋아요. 색깔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라는 표현. 이렇게 팔렌 동사 이렇게 삼격이랑 같이 쓰죠. 아 색깔 그거 괜찮은데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Gibt es das Hemd auch in weiß? 그거 화이트 색상으로 있나요? 어떤 색깔로 있나요? 할때그 색상으로라는 표현은요. in 다음에 그 색상에 관한 명사 쓰시면 돼요. 그 셔츠로 흰 색깔로 그 셔츠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요. 야, 네. Wie finden Sie das weiße Hemd hier? 여기 있는 이 하얀색 셔츠는 어떠세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하는 거지. 여기 있는 이 하얀색 셔츠는 어떠세요? Möchten Sie es anprobieren? 요거 입어보시겠습니까? Ja, gerne. Danke.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입는 거야. 입어서. Es passt mir gut. Passen 동사는요, 맞다. 특히 사이즈가 맞는 걸 의미해요. 사이즈 딱 맞네요. Und gefällt mir sehr. 그리고 저한테 되게 마음에 들어요. Passen이나 gefallen 동사요. 다 뭐뭐에게 맞고, 뭐뭐에게 마음에 드는 거여서 삼격 지배합니다. 색깔도 아니, 색깔이 아니라, 사이즈도 맞고요. 제 마음에 쏙 듭니다. Ich nehme es. 저 이걸로 살게요. Wie viel kostet das? Wie viel kostet es? 이거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Es kostet. 그거 얼마냐면요. 53 Euro, 95. 53유로 95센트입니다. Möchten Sie bar oder mit Karte zahlen? 현금으로 zahlen 하시겠습니까? mit 카드, 카드를 가지고 challenge 하시겠습니까? 하니까요. Ich zahle mit Karte, bitte. 카드로 낼게요. 카드로 지불할게요. 라고 하면서 대화는 마쳤어요. 자, 우리 표현 연구를 한번 볼게요. 자, 손님이 들어올 때, 상점에 손님이 오면 손님 맞이할 때 사용하는 표현 아시면 좋겠죠? Was kann ich für Sie tun? 무엇을 제가 당신을 위해 할수 있을까요? 이것도 손님 맞이할 때 쓰는 표현이겠죠? 아니면 Kann ich Ihnen helfen?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Sie wünschen bitte? 이건 뭔가 의문문이 아닌 것 같지만 평서문인 것처럼 생겼지만 이렇게 말끝을 높여서 올려서 해주면 의문문이 되는 거야. Sie wünschen bitte? 무엇을 원하시나요? Was darf es sein? 이 표현도 많이 쓰죠? 무엇이 있어야만 합니까? 즉, 무엇이 필요하세요? 라는 표현이고요. 정확히 뭐, 필요라는 동사 써가지고요. Was brauchen Sie? Was suchen Sie? Was wünschen Sie? 써서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을 찾으십니까?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해도 괜찮고요. 이것도 진짜 많이 쓴다. Bitte schön? Bitte schön? 이렇게 하면은요. 네? 이런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는 느낌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어서오세요 정도로 하는데, 이게 다 어서오세요 정도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의문 대명사, was für ein에 대해서 한번 볼게. 여기, was für ein Hemd suchen지, 아까 선생님도 살짝 하고 넘어간 부분인데요. 그때 뭐라 그랬어? 이거 어떤 종류의, 어떤 성질의, 라고 해서 영어의 what kind of에 해당한다, 라고 했죠. 근데 얘는 두 가지 용법이 있다고 옛날에 우리 한번 배웠었어요. 어떤 용법? 부가어적 용법이랑 명사적 용법이 있어. 자, 부가어적 용법이란 건 뭐냐면 명사 앞에 붙어가지고 명사 앞에서 부가어적으로, 부수적으로 쓰이는 방법이고요. 명사 대신 쓰면 얘가 명사적 용법이 되는 거죠. 자, 부가어적 용법일 때 다시 한번 봅시다. 부가어적 용법이란 명사 앞에 쓰인다 그랬어. 뒤에 어차피 여기 명사가 있어서 명사가 충분히 뭐성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부정관사처럼만 변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ein처럼 변하는 거죠? 이렇게 부정관사처럼 변해서요. Was für eine Wohnung suchst du? 어떤 종류의 집을 너는 찾고 있니? Ich hätte gern, 나는 어떤 집을 소망하냐면, eine kleine Wohnung, 작은 집, für mich allein, 나 혼자만을 위한. 그래서 부가어적 용법일 때는 부정관사 변화를 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부정관사, eine의 사격으로, 주어의 목적어니까요. 여기 사격으로. 명사적 용법은요, 명사를 대신에, 그러니까 그 명사의 성수격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얘는 좀 열심히 변해서 정관사처럼 변해야 합니다. Guten Tag, ich suche ein Hemd für mich. 저는요, 제가 입을 그 햄트를 하나 찾습니다. Was für eins möchten Sie? 어떤 종류의 셔츠를 원하세요? Ein weißes Hemd. 흰 셔츠요? 여기서도요, 마찬가지야. 여기는 명사적 용법이니까

아니 햄트라는 다스 햄트라는 요 명사 이 중성 명사를 대신해야 돼서 요 아인 부분이요 정관사처럼 변합니다. 정확하게는 중성 사격이죠. 정관사 중성 사격처럼 변해서요 여기 S를 꼭 써줘야 돼. 그래서 대답을 할 때도 부정관사로 대답을 한다고 했잖아. 바스피 아인은 여기 아인으로 대답을 합니다. 여기도 아인으로 대답을 하죠. 그래서 이 의문대명사 must feel I는 이렇게 두 가지 용법이 있고 대답은 다둘다 부정관사로 하더라 그런 경향이 있더라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혜택이한이란 표현 볼게요. 혜택이한이란 표현 우리 문법적 용어로 알 필요는 없어요. 접속법 이식이란 말은 여러분 문법에서 그 수능 문법에서 가르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문법 용어는 안 가르쳐 주지만 접속법 이식을 사용한 표현들은 계속 배우기 때문에 접속법 이식을 알기는 이제 알아야 하는 거죠. 접속법이라는 거는 영어의 가정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 접속법 이식은 왜 하냐면은요. 외교적 화법. 외교적이라는 건 그냥 막대하는 게 아니라 친절하고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대하는 거잖아요. 정중한 표현을 할때또 써야 하고요. 조건문 영어의 if처럼 뭐뭐 가정을 할때쓸 수도 있기 때문인데 여기 우리 수능 범위에서는 특히 요 외교적 화법일 때 쓰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요거 표를 다알 필요는 없고 그냥 왜 이렇게 생겼는지만 알면 되거든. 예를 들어 하벤 동사 볼게요. 하벤 동사는요. 과거 분사가 어떻게 생겼냐면 하벤, 하트, 게합트야. 접속법이라는 건이 과거형에 있잖아. 동사의 과거형에다가 땡땡 붙여주면 얘가 접속법이거든. 그래서 접속법의 기본 형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해텐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mögen이라는 동사도요. 과거 형태가 mögen, möchte, 과거 분사가 gemacht야. 근데 접속법은 어떻게 만드냐고? 여기 과거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möchte가 되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기본형으로 간게 접속법인데, 요거 이제 언제 쓰냐면은 외교적 화법에서 쓴다고 했어요. 그냥 직설적으로 나 이거 줘.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이걸 가진다면 참 좋을 텐데요. 저는 이게 있다면 참 이걸 원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할 때, 혜택이한 이렇게 접속법을 사용한다. 얘 이름이 접속법인지 알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생긴 모양은 접속법이다라는 거는 또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거 혜택 언제 쓰냐, 혜택이한 언제 쓰냐면요. 여러 가지에서 쓰는데 특히 무언가를 살 때, 무언가를 주문할 때 많이 써요. 어디 식당 가서 뭐 하나 가져와 봐. 이렇게 주문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 저 이거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즉, 이걸 원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정중하게 주문을 하는 거죠. Ich hätte gern ein Kilo Kartoffeln. 저는 1kg의 감자를 원합니다라는 표현. Ich hätte gern 이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접속법 이식을 가지고 이걸 만든 거라는 거야. Ich hätte gern ein Schnitzel. 저는요, 슈니첼 하나 주세요. 식당에서도 역시 Ich hätte gern 이 표현 쓰고요. Ich suche nach einer schönen Jacke. 아니면 나는 무엇을 찾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suche nach 삼격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 hätte gern 요 표현 또는 ich möchte gern 요 표현을 많이 쓰더라. 이거 정중한 표현이고 독일 가서 여러분이 뭐살때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 그냥 ich will 이건 영어에 I want거든요. 나 이거 원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건방지다고 해야 되나? 공손하지 못하거든요. 보통은 ich möchte라고 해서 완곡하게 뭐뭐를 원합니다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제일 공손한 건 ich hätte gern 이렇게 가정법, 접속법을 써가지고 표현하는 게 제일 공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ich will 뭐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거의 뭐 독일에서 쓰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너무 직설적이야. 이건 안 쓰고요. möchte 아니면 hätte gern이라는 표현을 써서 원하는 걸 여러분 요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부정수사 볼게요. 부정수사 우리 계속 반복하고 있어. 정수사의 반대말인데요. 정수사는 정해진 숫자잖아. Ein, zwei, drei, vier 이런 게 정수사고 부정수사는 정해진 숫자는 아니야. 그냥 요만큼 정도, 요 정도. Einig이랑 Einpaar 둘다 몇몇이, 그냥 몇 개의라는 뜻이고요. 당연히 몇 개의니까 뒤에 복수 명사가 오겠죠. 요건 뭐 당연한 거예요. 네,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자. Ich habe einige Bücher gelesen. 나는 책몇 권을 읽었다라는 문장인데요. 이때 einig는요, 여기 어미 변화를 합니다. 복뷰셔가 복수 명사죠? 레젠의 목적어니까 복수 사격이죠? 복수 사격이어서 L을 붙였어. 이렇게 어미 변화하고요. 반면에 여기 아래 보세요. Kannst du mir ein paar Bleistift geben?

나한테 연필 몇 자루만 좀 줄래? 라는 문장인데요. 아임파도 몇몇의 라는 뜻인데 얘는 어미 변화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뭐 복수니까 아임파래 뭐 이렇게 붙이지 않아요. 이런 거 없어요. 뒤에 복수명사가 오는 건 똑같은데 아이니시는 어미 변화를 하고 아임파는 어미 변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죠. 자, 다음. Vives mit. 이것도 꼭 외우시라고 했죠? 이거는 공손하게 묻는 거야. 제안하는 거야. 뭐뭐는 어떨까? 이것도 이 Vere라는 이 표현 자체가 접속법이거든. 이거라면 어떨까? 이렇게 뭔가 가정을 해서, 상황을 가정을 해서 제안하니까 굉장히 공손한 거죠. 부드러운, 완곡한 표현인 거죠. Vives mit einem Kaffee. 커피 한잔 어떨까? Vives mit Pizza heute Abend. 오늘 저녁에 피자 어떨까? Vives mit einem Ausflug an den See. 호숫가로 가는 여행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냥 야, 커피 한잔 하자. 이게 아니라 커피 한잔 하면 어떨까? 이렇게 공손하게 제안하는 겁니다. 자, 다음도 볼게요. 아까 나왔던 건데 passen, gefallen 요 동사들 계속 반복됩니다. 왜 반복되냐면 당연히 자주 쓰니까 반복되는데 중요한 건 삼격이랑 같이 나온다고. 삼격을 지배한다고. 삼격을 항상 데리고 다닌다고. Die Hose passt mir nicht. 바지가 나한테 안 맞아. 이럴 때 삼격 쓰고요. Hat dir das Buch gefallen? 너한테 그 책이 마음에 드니? 할 때도요. 너한테 마음에 드는 거니까 몇 격? 삼격. 아, 얘네들은 삼격을 데리고 다니는 애들이구나. 그쵸?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약간 의미적인 건데 질문이 많이 항상 들어와요. 파센도 맞다고 슈덴도 맞단가요? 뭐 어떤 차이가 있죠? 옷을 살때 파센 동사도 많이 쓰고 슈덴 동사도 많이 쓰는데요. 파센은 기본적으로 이게 뭐 사이즈가 맞는 거, 어깨 맞고 이렇게 허리 맞고 이런 거 있죠. 그런 파센입니다. The same passed me. 이 셔츠는 나한테 맞는다. 할때 사이즈가 맞는 걸 보통 파센이라고 합니다. 요게 나중에 이제 뭐 의미가 확장돼서 어울리다라고 쓰기도 해요. 그리고 슈띠에는요, 내가 입어보니 잘 어울리는 거야. Das Hemd steht dir gut. 그 셔츠 너한테 잘 어울리네예요. 그러니까 사이즈는 passen.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느낌이 좋은 거, 그잘 어울리는 거 그런 거는 슈띠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텐은요, 사격 지배 동사래요. 이것도 중요해. 코스텐 동사가요, 사격을 지배한대. 사격을 데리고 다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아 표현은요, 다 가격을 묻는 표현인데요. 되게 많지. 얼마입니까가 진짜 많다. 얼마입니까? 한번 볼게요. We feel costed us. 이거 얼마입니까? 인데, 우리 옛날에 의문사 배울 때, was가 가격을 의미한다. 이런 말도 우리 한번 했었거든. We feel 대신에 was 써도 돼요. Was costed us. 이거 얼마입니까? 해도 되고요. Costen 동사 대신에 가격을 이야기할 때 machen 동사 써도 되거든. Was macht das? 해도 되고요. 당연히 was 대신에 we feel 되겠죠? We feel macht das도 괜찮고요. 자, 이번에는 가격이 얼마나 비쌉니까? 라고 해서 형용사 한번 이용해 보자. Wie teuer ist das? 해도 되고요.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가격은 높고 낮고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wie hoch ist der Preis 해도 되고요. 이렇게 길게 말한 사람 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 Könnten Sie mir sagen, wie viel das kostet? 그거 얼마인지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Können Sie mir den Preis dafür sagen? 그것에 대한 가격을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것들은요, 다 가격을 묻는 표현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요, 가격이 얼마인지 대답도 해 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는 costen 동사 사용하면 됩니다. Das kostet 25 Euro. 25유로입니다. 해도 되고요. 아까 costen 동사 대신에 machen 써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das macht 25 Euro 해도 되고요. 당신을 기준으로 해서 당신은 25유로 내세요. Sie zahlen 25 Euro 해도 되고요. 가격은 얼마다? Der Preis ist 써도 되겠죠. 근데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가격을 말하는 그 코스텐 동사 있잖아요. 사격을 지배한다고 했어. 즉, 주어 동사 있으면 얘가 사격이라고. 다른 거, 25유로 같은 거는요, 격이 잘안 보이지만, 1유로일 때는 격이 보이거든요. einen Euro. 요거, 오이오가 내야예요. 남성 명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 사격으로 1유로일 때만큼은 정확하게
아이는 어이로 해야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하려면 코스텐이 사격 지배 동사니까 I는 오요고 하셔야 정확한 문법이에요. 자, 그다음 본문 2도 볼게요. Guten Tag, was darf es sein? 안녕하세요, was darf es sein? 이 표현 진짜 많이 쓰죠.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니까 즉 뭐가 필요하세요? 란 뜻이야. 결국은 손님 맞이할 때 쓰는 표현이죠. 어서 오세요 같은 느낌이에요. 어서 오세요. 재택계한. 여기 또 나왔죠? 공손한 표현. 저는 원합니다. 2 킬러 카토펜. 감자 2킬로 하고요. 아인 킬러 애플. 그리고 그 사과 1킬로 주세요. 되게 단위를 얘네는 이제 키로수로 많이 사요. Wie viel kostet das? 그거 얼마입니까? 이것도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랬더니요. 가격이 얼마다라고 할때 kosten 동사 계속 쓴다고 했습니다. Die Kartoffeln kosten 3 Euro. 카토펠은요, 3유로고요. 2kg에 이제 3유로고요. Die Äpfel 2 Euro pro Kilo. 그리고 사과는요, 여기 사실 kosten 동사가 이제 생략이 된 거죠. 사과는 얼마 하냐면요, 2 Euro 합니다. 근데 모당 pro Kilo. 키로당, 1키로당 이렇게 한다. 프로는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뭐당, 뭐뭐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영어에 이제 퍼하고 같다고 보면 돼. 영어도 뭐한 시간마다 하면 퍼 아워 뭐 이렇게 하잖아. 그것처럼 독일어는 프로라는 표현, 프로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그랬더니요, gut, ich nehme es. 그렇게 할게요. Das macht zusammen 5 Euro. 가격을 나타낼 때요, 코스텐 동사 써도 되지만, 마흔 써도 된다고 했어요. 그거 다 합쳐가지고요, 5유로예요. Darf es sonst noch etwas sein? 더 필요한 것이 있나요? 라는 표현이죠. 보통은 요거 다 생략하고, sonst noch etwas? 이렇게만 말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더 필요하신 것이 있나요? 라고 하니까, 오, 야, 아, 맞아, 맞아. Ich brauche. 저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noch. 아직도. 500g 토마튼, 500g의 토마튼이 필요합니다. 제약이야, 아주 좋습니다. 500g 토마튼 costen 80센트. 토마토 500g은요, 80센트입니다. Gut, die nehme ich auch. 네, 그 토마토들 저 살게요. Wie viel macht das jetzt zusammen? 그럼 이제 얼마입니까? 아까 5유로고 이거 80센트였으니까요, 합치면 요거지. Das macht jetzt. 지금 이렇게 돼서 가격은요, 5 Euro 80입니다. 5유로 80센트입니다. Hier sind 6 Euro. 6유로 여기 있습니다. 거스름돈 얼마예요? 20센트. 아,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시장 같은 데서는 그냥 제값 주고 사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 서비스 해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나머지는 팁입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팁은 여러분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서빙하는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런 데서만 서비스에 대한 팁을 주는 거지. 시장은 그냥 이렇게 가격 그대로 하고 거스름돈 받으시면 돼요. 여기 6유로 있습니다. 비엔당 감사해요. 집에 컴맨 20센트 주륵. 당신은 20센트를 다시 받습니다. Einen schönen Tag noch. 여기는 사격으로 말해야 돼. 왜냐면 이 날을 기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Einen schönen Tag noch. 좋은 날 보내세요. 나머지 날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하니까요. Danke Ihnen auch. 당신에게도 그런 날을 기원하는 거죠. Auf Wiedersehen. 다시 만납시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네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번엔 물건 사는 이야기였고요. 자, 주문을 받을 때 쓰는 표현들 한번 보겠습니다. 상점에서 손님한테 주문받을 때쓸수 있는 표현 계속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여기 정리해 놨어요. Was darf es sein? 해도 되고요. Sie wünschen bitte? 이렇게 끝을 좀 올려주면서 물어볼 수 있고요. Was möchten Sie? Was brauchen Sie? Wünschen Sie? Suchen Sie? 다 가능합니다. 아니면 그냥 이것도 진짜 많이 쓰죠. Bitte schön? Bitte schön? 이거 진짜 많이 씁니다. 아니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해서요, Kann ich Ihnen helfen? 하거나요, Was kann ich für Sie tun? 제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도 좋아요. 다 이제, 어서 오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는 말들이죠. 자, 그리고 사격 지배 전치사 pro가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pro가 영어의 per에 해당한다 그랬어. 뭐뭐마다, 뭐뭐당이라는 표현이어서, 매 뭐뭐 아니면 뭐뭐마다 쓰는데 이게 사격 지배 전치사이기는 하나 이건 관사 없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사격인지 그동안 잘못 봤을 거예요. 관사 없이 쓴다. pro Stunde 시간당, pro Tag 하루당, pro Woche 주당, pro Monat 한 달마다, pro Jahr 연당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해석해 볼게요. 네,

하셔도 됩니다. 이거 다 빼고, 그냥 이거 다 빼고, 이렇게 전스 넉 에트바스. 요거 굉장히 많이 쓰죠? 더 필요한 거 있나요? 이렇게 말할 때요. 자, 넘어가서 의문부사 be, feel도 볼게요. 이것도 우리 많이 했었는데, 얼마나 많이 라는 뜻인데, 얘도 두 개로 좀 구분을 해야 하거든요. 얼마나 많이니까 뒤에 명사가 오긴 하는데, 그 명사가 셀수 있냐, 없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셀수 있는 명사가 오면은요, 당연히 얘가 복수 명사니까, 여기 복수를 나타내는 뒤에 그 L을 붙여줘야 하고요. 셀수 없는 명사가 오면은요, feel이 어미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계속하는 거죠. 셀수 없다는 건 뭐야? 물질이나 추상 명사일 때. 봤어? 물질이죠? Sight, 추상 명사죠? Gilt, 물질이죠? 이렇게 물질 명사나 추상 명사가 오면 어미 변화하지 않지만, 셀수 있는 명사는 여기 어미 변화해 줘야 해요. 복수니까 표현을 해 줘야죠. We feel cost their cohen. 그 케이크 얼마입니까? 할 때는요, 뭐, 여긴 어미 변화 필요 없어요. 그냥 의문 부사니까. 여기부터 보자. We feel coffee thanks to Po Tak. 너 하루에 커피 얼마나 마셔? 이럴 때요, 카페라는 물질 명사를 수식해 줄때 어미 변화하지 않습니다. Wie viel Milch haben wir noch? 얼마나 많은 우유가 우리 남아있지? 할 때도요, 이 Milch라는 물질 명사를 꾸며주니까 viel은 어미 변화하지 않습니다. Wie viel Zeit brauchen Sie?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할 때도요, Zeit가 추상 명사니까 어미 변화하지 않아요. 근데 요게 이제 중요하지. Wie viele Lieder kannst du singen? 얼마나 많은 노래 들을? Das Lied의 복수, die Lieder가 됐어. 노래 몇 곡을 kannst du singen, 부를 수 있니? 라는 문장인데요. 노래는 노래 하나, 노래 둘, 노래 셋, 셀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 복수임을 나타내주는 feel 내로 이렇게 수식해 줘야 돼. 그러니까 we feel이라는 게 어미 변화를 한다. 왜? 뒤에 셀수 있는 명사가 왔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가격을 말할 때요. 계속 반복하는 거네요. 마흔 동사 써도 되고, 무슨 동사? 커스텐 동사 써도 된다. 그리고 물건 값의 표시 방법도 한번 보세요. 7유로 90센트 할 때는요, 독일에서는 그 소수점이 소수 콤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단위가 바뀔 때 콤마를 찍는다고 했죠? 우리나라랑 반대라 그랬어. 그래서 요 점은 이제 단위가 바뀐다는 거야. 앞까지는 유로 단위고 여기부터는 센트 단위라는 거죠. 그래서 7유로 90센트 할 때요. 이렇게 오요고라고 다 써도 되고요. 기호처럼 에, 우, 에아만 써도 되고요. 읽을 때는 7 euro 90 하고 읽습니다. 여기 센트를 붙이진 않아요. 읽을 때 센트라는 말은 안 붙여. 그쵸? 이렇게 다안 붙여요. 하지만 언제 붙이냐면 센트만 있을 때 이거는 0유로잖아? 그러니까, 피아지시센트. 요렇게, 요럴 때만 센트를 붙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텐은요, 그리고 가격 말할 때 썼지만요, 중요한 거는 사격 지배한다는 거였어. 그래서 1유로 일 때만 중요해. 왜냐면 그때는 격이 보이니까. 봐, 1유로 30센트는 Einen Euro 30. 요렇게 읽어줘야 돼요. Einen인 이유는 내야 얼고이기 때문에 사격을 이렇게 나타내줘야 돼. 남성 사격을. 그래서 1유로일 때는 꼭 주의하세요. 자, 이제 문법으로 가서요. 우리 형용사의 어미 변화 한번 볼게요. 형용사 굉장히 어려운 파트죠. 독일어에서 여러분 문법을 배울 때 3대 관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명사예요. 명사에서 우리 대거 탈락한 사람들이 아마 지금 이 강의를 안 보고 있을 텐데, 명사 굉장히 어렵죠? 왜 어렵냐면 명사는 그 관사가 엄청 복잡했잖아요. 왜 복잡했어? 관사가 왜 이렇게 복잡했냐면, 독일어 명사는 일단 남성, 여성, 중성, 복수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는 조사가 있지만 독일어엔 조사가 없어서, 은는 이가, 누구에게, 누구를, 이런 거 해주느라 일격, 이격, 삼격, 사격이 있어서, 이렇게 테이블이 나왔잖아. 테이블이 남성, 여성, 중성, 복수. 일격, 이격, 삼격, 사격해서 16개씩 막 외워야 했기 때문에 명사가 굉장히 또 어려웠고요. 두 번째 고비가 있었죠. 두 번째 고비가 바로 그 동사였습니다. 동사가 막 불규칙하게 변하고 막 이상하게 3단 변하고 막 엄청 어려웠잖아요. 그때 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또 떨어져 나갔는데요. 마지막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형용사가 하는 역할 자체가 이 어려운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형용사도 당연히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명사 그 미션 클리어 하고, 동사 미션 클리어 하고, 지금 형용사까지 왔잖아요. 오늘 이것만 잘하면 앞으로는 어려운 거 별로 없거든요. 이 3대 관문이에요.

이것만 통과하면 되니까요. 이 마지막 형용사 어렵지만 여기서 그만두지 마시고 계속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3대 관문인 형용사 마지막 관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형용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 형용사는요, 일단은 수러적으로도 쓰이고 부가어적으로도 쓰여요. 아이, 말 너무 어렵다, 그치? 우리 예문을 보자. That man is good. 그 남자 좋아. 요거 되게 쉽잖아. 왜? 사인 동사 다음에 오는 형용사는 어미 변화하지 않아. 이런 거를 우리가 수러적이라고 하죠. 이거는 너무 쉬워. 어미 변화 없어서. 근데 오늘 하려는 건 당연히 이거 아니겠지. 이거 너무 쉬운 거 이걸 왜 하겠어? 부가어적으로 할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부가어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문 보면 알 거예요. Er ist ein guter Mann. 그는 한 명의 착한 남자야 할때요 gut에 해당하는 요 guter가 바로 부가어적으로 쓰인 거예요. 근데 이 굿이라는 형용사 뒤에 붙는 애야 이런 것들은요 명사의 성수격에 따라서 어미 변화를 한다는 거지. 성수격 나온 거 뭐야? 아까 그 16칸짜리 테이블 있잖아. 1, 2, 3, 4격 남성, 여성, 중성, 복수 요 16개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형용사가 지금 봐봐 굿이라는 형용사가 애야라는 꼬리를 달고 변하는데. 여러분, 구미호의 꼬리가 9개라고 치면 이 형용사 꼬리는 몇 개야? 16개의 꼬리가 있다는 거야. 이 16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형용사인데요. 우리 그럼 영어 잘하니까요. 영어랑 비교해 볼게요. 영어는요, good man 있고요. the라는 정관사 써서 the good man 있고요. a라는 부정관사 써서 a good man도 있습니다. 요거 세 개에 해당하는 게 독일어로는 guter Mann, Der gute Mann, ein guter Mann. 이렇게 형용사 어미가 변하는 게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지. 아니, 영어는 하나도 안 변하고 그냥 good, good, good인데 왜 독일어는요? guter, guter, guter 이렇게 변하냐고요. 이게 변해서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라고 하는데 그럼 왜 변하는지를 알아보자고. 왜 변하는지 알면 좀 받아들일 수는 있잖아요. 그냥 뭐 맞을 때도 알고 맞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변하지? 이걸 알고 시작을 해볼게요. 아, 왜 변하냐면요. 여러분, 아까도 한번 쓱 말했던 적이 있는데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뭐야? 맞아. 명사를 꾸며줘요. 자, 독일어의 명사는 어때? 관사가 필요해. 명사라는 자동차 기억나? 명사라는 자동차가 있으면 얘가 잘 굴러가려면 나는 바퀴가 4개가 필요하다 그랬어. 1격 바퀴, 2격 바퀴, 3격 바퀴, 4격 바퀴. 이 격이란 게 필요하고, 이 자동차라는 명사도 남성, 여성, 중성, 복수 4대가 필요하고, 각각의 자동차마다 바퀴도 4개씩 필요해. 그래서 총 16개의 칸이 나오는 거죠. 어때요? 16개의 칸 나온 거 보이죠? 4 곱하기 4? 요 테이블이 나와야 하는 게 형용사 변화예요. 그래서 영어에 비해서 독일어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형용사에 있어서도. 근데 형용사 강변화 한번 보자. 보면 사실은 상식적이에요. 한번 볼게요. 강변화는 강이라는 말부터 보면은요. 강한 거야. 센 거. 세다는 건 뭐, 이게 비속어지만 뭐 빡센 거야. 진짜 열심히 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변화고요. 뒤에 우리 넘어가면요, 형용사의 약변화도 볼 거야. 약변화는 약한 거, 잔잔한 변화고요. 또 넘어가면 혼합변화라는 것도 볼 거예요. 혼합변화는요, 강한 거랑 약한 거를 합친, 짬뽕시킨 변화예요. 요세 개의 변화를 볼 건데, 이세 개가, 말이 되거든, 사실. 왜 그렇게 변했는지 우리 오늘 이해하는 시간으로 삼아 봅시다. 자, 강한 변화 먼저 우리 다시 가볼게요. 강한 변화. 형용사가 강하게 변했어. 상식적으로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형용사의 강변화라는 건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 관사가 있고 형용사가 오고 명사가 오잖아요.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뭐 ein guter Mann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기본적인 형태는 관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명사가 있다는 거야. 요게 이제 기본적인 순서예요. 요 순서를 지금 머리에 넣어. 요 순서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형용사가 명사 앞에 있어. 여긴 원래 관사가 와야 하는데 관사 자리가 지금 공집합이야. 없어. 관사가 없으면 형용사가 어떻게 변해야 하냐를 생각해 보자. 자, 관사가 하는 역할이 뭐였어? 명사의 성수, 격을 다 나타내 주는 엄청난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해. 근데 그 관사가 없다는 건

형용사가 관사 역할을 대신해줘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학급에서도 한번 생각해봐. 반장이 되게 똑똑한 애였거든? 근데 걔가 아파서 한한달 동안 안 온대. 그럼 그 일을 누가 해야 돼? 부반장이 해야겠지. 반장이 안 왔어. 그럼 부반장이 할 일이 아주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용사의 강변화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변해줘야 돼. 할 일이 너무 많아. 마치 모처럼 변하냐 하면 정관사처럼 열심히 변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요. 남성과 중성 단수 입격 이외에는 정관사 어미 변화와 일치한데, 지금 일단 다 빼고 정관사 얘기만 보자. 정관사처럼 변하는 게 강변화래요. 정관사가 뭐였지? 그거 자다가 일어나도 말해야 된다는 그거. 데어 데스 댐댄디 데어 데어 디 다스 데스 댐 다스 디 데어 댄디 있죠? 자다가도 말해야 하는 그 정관사 그것처럼 변한대요. 그러면 그것처럼 변하는지 진짜 보자. 데어 데스 여기 아니네. 댐댄디 데어 데어 디 다스 데스 여기 아니네. 댐 다스 디 데어 댄 디. 아, 나머지는 다 정관사처럼 변했어. 근데 못 빼고 남성과 중성 단수 입격 빼고 여기랑 여기 빼고 다 정관사처럼 변했네. 그럼 여기 두개왜 뺐을까를 또 이제 생각해 보는 거지. 왜 뺐냐 하면 보세요. 남성 명사의 대부분과 중성 명사는 단수 입격에서 형용사 어미가 에, 엔이래.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 남성 명사의 대부분과 중성 명사. 남성과 중성 단수 입격에는 원래 명사 뒤에 에, 에스나 에스가 붙어. 그러니까 충분히 얘가 입격임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여기 두 개만큼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야, 형용사가. 그래서 모처럼 변해. 마치 약변화표처럼. 약변화표 뒤로 한번 가볼게. 약변화표는 남성 입격, 여성 입격이 에, 엔이죠? 요 에, 엔처럼 변한다고 다시 돌아와서. 엔처럼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남성 명사의 대부분과 중성 명사는 형용사 어미가 엔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한번 이거는 예문을 보면 이해가 될 거야. Wegen starken Regens 강한 비 때문에 konnten wir nicht spazieren gehen 산책을 갈 수가 없었다. 자, 여기 남성 명사 입격이네. Der Regen이거든. 남성 입격에는 원래 S나 S가 붙잖아. 이게 붙었어. 요 자체로 베게는 입격 지배하는 전치사예요. 뭐뭐 때문에란 전치사. 여기 지금 전체가 입격인데 리겐이라는 명사에 이미 S가 붙었기 때문에 슈타크는 강하게 변할 필요가 없어서 여기만 그냥 정관사처럼 안 변하고 엔, 엔 이렇게 약변화처럼 약하게 이렇게 엔으로 변한다. 그래서 2번은 남성 명사의 대부분과 중성 명사는 단수 입격에서 엔이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조금 똑똑한 친구들은 이것도 궁금할 거야. 그럼 남성 명사면 남성 명사지 왜또 대부분이에요? 이 대부분이라는 말은 예외가 있다는 거잖아. 그 예외는 엔변화 명사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다루지 않아서 넘어가긴 할 건데 엔변화 명사는 입격에서 원래 명사 뒤에 엔이 붙거든. 그러다 보니까 형용사가 다시 에스를 붙여줘야 돼. 그거 빼고 지금은 이렇게만 볼게요. 그냥 대부분이다. 궁금하다면 엔변화 명사가 빠져서 그렇다 정도만 지금은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문을 보겠습니다. Ich hab großen Hunger. 나는 커다란 큰 배고픔이 있다라는 문장인데요. Hunger는 내야 Hunger야. 그리고 gross라는 형용사 앞에 공집합이죠? 관사가 없죠? 그러니까 강변화 남성이고 하변의 목적어니까 사격. 강변화 남성 사격이어서 뭐야? an. 그쵸? 그래서 grossen이 됐다는 거. 요거를 아셔야 돼요. 또 다시 한번 해보자. Bei einer Erkältung muss man warmen Tee trinken. 감기에 걸리면 따뜻한 차를 마셔야 한다라는 문장인데요. 이 warmen에 요 warmen이 맞나 보자는 거야. 자, 테는요, 내야 테입니다. warm이라는 형용사 앞에 관사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강변화 남성. 그리고 동사는 trinken이야. trinken의 목적어 없으니까 사격. 강변화 남성 사격이니까 어미 뭐야? 엔. 아, 그래서 마멘의 엔 맞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하나 더 볼게요. Er ist gern frisches Obst. 그는 신선한 과일을 먹는 걸 좋아해라는 문장인데요. 일단 Obst는요, das Obst예요. Frisch라는 형용사 앞에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어미 변화를 할 때는 관사 역할을 형용사가 해줘야 돼서 강하게 변해.

좋아해. 강변아, 중성. 그리고 SN, 뭐뭐를 먹다라는 동사니까 사격. 강변아, 중성, 사격. 어미가 ES죠? 그래서 precious가 ES가 됐다는 거. 요거 계속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또 볼게요. 요게 제일 어려워. Das Programm beginnt. 이 프로그램은 시작한다. Anfang, 초에. 무슨 초? 다음 연도 초에 다시 시작한다라는 문장인데, 뭐뭐의 초, 뭐뭐의 초기에니까요. 여기가 지금 전체가 이격이야. 야는요, das 야입니다. 이격이니까 중성 이격이 원래 s가 붙죠? 여기서는 s가 붙어서 중성 이격임을 잘 보여주네. 그래서 여기는 정관사처럼 안 변하고 an으로 변해. 약하게 변해라고 해서 next 다음에 an이 온 이유는 강변화 중성 이격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칸에 속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는요, 여러분, 그 책에 나온 예문이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강남사, 강남사, 강중사, 강중이 요런 거를 써 보시면서 이 표에 대응시켜서 보셔야 돼요. 자, 이번에요. 중요한 게 있어. 숫자나요? Einig, viel, wenig. 이런 말들은 수사들이잖아. 이 수사들이 있다고 해서, 이 수사들이 형용사 앞에 있다고 해서 얘네들을 관사라고 보시면 안 돼. 얘네는 그냥 수사일 뿐이고 관사는 결국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명사들이 왜 이렇게 붙었는지도 여러분이 요 선생님이 이유를 써놨거든요. 요 이유가 맞는지 찾아보셔야 해요. 자, zwei, viel, wenig 이런 거다 수사예요. 그래서 klein 앞에 관사 없어요. wichtig 앞에 관사 없어요. alte 앞에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 다 강변화해야 돼서 이러한 이유들로 이렇게 에라는 말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 중요한 게 있죠? 불가산 명사가 올 때는요, 어미 변화하지 않는 거. 이거는 많이 했어. bei einer Kältung muss man viel warmen Tee trinken. 자, viel이요. 지금 뒤에 있는 불가산 명사 T 때문에 어미 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쓴다라는 거. 요거 한번 보시고 넘어가세요. 여긴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약 변화를 볼게. 약 변화는요, 이름 자체가 약한 변화죠. 아주 약해. 얘는요, 너무 열심히 일안 해도 돼요. 왜? 정관사가 와서. 우리 아까 학급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우리 반 반장이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서 아주 일을 잘해. 관사로 치면은 정관사야. 그래서 성수격을 다 나타내줘. 정보를 많이 줘. 그러니까 부반장인 나는 별로 할 일이 없어. 물론 아예 안 하진 않겠지. 하지만 반장이 너무 잘하니까 좀 약하게 대충 해도 괜찮아. 이럴 때 하는 변화가 바로 약 변화입니다. 정관사 또는 정관사류가 올 때. 정관사류라는 건 예외가 없다는 뜻인데 all, this, yet 이런 것처럼 모든 것, 이것, 각각의 것 이거는 다 예외가 없거든요. 정해진 그것들이거든. 그래서 이런 정관사류가 올 때는 형용사가 약하게 별로 일안 해도 돼요. 별로 일안 한다는 건 뭐냐면 쉽게 에 아니면 에 엠만 붙이면 된다. 에 아니면 나머지 빨간 부분 에 엔만 붙이면 된다. 그래서 요 빨간 부분 에 엔인 부분 칠해봤더니 침대처럼 생겨서 이걸 우리 침대 변화라고도 하잖아요. 여기가 머리고 이렇게 다리고 이렇게 팔 이렇게 눕는 거 침대 변화라고도 하잖아요. 요 침대 변화가 바로 형용사의 약 변화입니다. 그래서 반장이 일을 잘해서 할일 없는 부반장이 그냥 별거 아닌 일만 하는 변화가 바로 형용사의 약 변화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 변화가 맞는지 한번 볼게요. Die letzte Aufgabe war sehr schwer. 요 애가 맞는지 보는 거예요. Aufgabe는 die Aufgabe고요. 정관사 die가 왔기 때문에 여기가 또 주어 자리니까 일격이죠. 약 변화 여성 일격이어서 Aufgabe의 letzte에 애가 왔다. 약 변화 여성 일격. 여기 맞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Das Hemd hier passt gut zu dieser schwarzen Jacke. 이 셔츠는 이 검정 재킷에 잘 어울린다라는 표현인데요. 주 다음에 삼격이야. 그러니까 여기는요, 디저라는 정관사 류가 있고, 약변하네. 약해는 여성 명사니까 여성. 주 다음에 삼격이니까 약변해 여성 삼격. 그래서 여기 에엔 때문에 슈바젠 잘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Er ist in allen anderen Fächern gut. 그는 모든 다른 과목에서 잘한다라는 문장인데요. in 다음에 일단 삼격이 와. Fächern은요, 복수죠? 복수 명사야. 이 안더건의 n이 잘 왔나라고 볼때 약변화 복수 삼격이니까요. 여기네 n이 잘 왔죠? Jeden zweiten Sonntag besuche ich meine Großeltern.

자, 약변의 남성 사격이 잘 왔나 보자. 여기 츠바이테네. 일단은요, 시간 부사는 원래 사격으로 쓰잖아. 사격으로 쓰고, 선탁이 남성 명사야. 그러니까 예드라는 정관사류가 있으니까 약변아 남성 사격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엔 그래서 it's by 10이 잘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혼합변화예요. 혼합변화는 뭐냐면 반장이 있긴 있어. 근데 일을 잘하진 않고 좀 어리버리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부반장이 일을 좀 해야 돼. 일을 어느 정도는 해야 돼. 그치만 아주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뭐 아주 적게 할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 해야 돼. 그래서 강변화와 약변화를 합친 혼합 변화를 하는 상황인데요. 이때는 부정관사류가 올 때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봐. IN이라는 부정관사를 보면요. 남성 일격일 수도 있고, 중성 일격일 수도 있고, 중성 사격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좀 일을 애매하게, 어리버리하게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관사가 오면 형용사가 혼합변화를 한다. 일을 많이 하지도 않고, 적게 하지도 않고, 이걸 합친 정도로, 중간 정도로 일을 하는 게 혼합변화입니다. 부정관사류는요, 뭐가 있냐면, 아인처럼 생긴 게다 부정관사류예요. 마인, 다인, 자인, 카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침대처럼 일단 생겼고요. 엔 있는 거 약변화처럼 생긴 건 똑같네. 근데 아까 이 아인에 해당하는 거 있거든. 남성 일격, 중성 일격, 사격. 여기만 강변화처럼 정관사 변화처럼 하고 나머지는 약변화표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아인이 있었고 여기 파가트가 나스 파가트니까 여기는 혼합변화 중성 사격의 에스. 요게 온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여기는 미트라는 전치사 있고 die Wohnung이니까 혼합변화 여성 3격에 N이 온거 여기 맞고요. 자, 여기 그곳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Sache가 여성 명사야. 그러니까 Kain이 있으니까 혼합변화 여성 1격에 애가 온거 이렇게 해서 어미 변화를 하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는 세 가지 변화가 있다. 강한 거, 약한 거, 합친 거, 혼합. 이렇게 세 개가 있어서 요 테이블을 아셔야 합니다. 다음은요, 형용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이거는 형용사가 여러분 신분 세탁을 했다고 보면 돼요. 원래 형용사였는데 갑자기 이제 점을 찍고 나타나서 난 이제 명사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얘가 명사라고 주장은 해. 명사가 맞아. 그렇지만 형용사에서 왔기 때문에 그 태생이 형용사니까 형용사의 성질을 버리지 못했거든요. 즉, 얘네들도 형용사 어미 변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etwas, nichts, viel, wenig. 요거는요, 어떤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많은 것, 적은 것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형용사가 꾸며줘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운데 영어에 뭐 something new, nothing special 이런 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형용사는요, 뭐뭐한 것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 명사인데 이 명사가 중성 명사겠죠? 물건이니까 뭐뭐한 것. 그리고 따로 관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강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명사니까 이 형용사의 첫 글자를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하고요. 중성 명사화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어에 something special, nothing new 이런 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요, etwas Neues처럼 강변화 중성 사격, es gibt니까 역시나 nichts Wichtiges처럼 강변화 중성 사격, 아니면요 여기도 viel Interessantes처럼 강변화 중성 사격, 이렇게 사격으로 쓸수 있고요. 항상 사격은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삼격으로 쓸 수도 있어. 예를 들면, Ich hab keine Angst vor etwas Neuem처럼요. 이렇게 vor는 뒤에 삼격이 오니까, das, des, dem 해갖고 강변화 중성 삼격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형용사가 명사가 되긴 했는데, 아무리 점을 찍고 나타나도 형용사 어미 변화는 그대로 해줘야 한다라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건 이렇게 형용사를 반드시 대문자로 써서 명사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형용사의 명사적 용법 1번을 봤는데요. 다음 강의에서 우리 2번도 조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형용사 어떠셨어요? 조금 어려웠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츄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특강 인간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중년기의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17강이고요. 우리가 만나는 22번째 강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들은 어떤 내용일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나타내는 특성,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만은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중년기에 위기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위기를 어떻게 경험을 하면서 적응해 나가는지에 대한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파렐과 로젠버그가 제시하는 중년기 적응 유형 네 가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년기에 지금 관심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사춘기, 부모님은 갱년기, 서로 이렇게 각기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어렵지 않나요? 그죠? 자, 어떤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이렇게 부모 자녀 관계에서의 의사소통에 대한 유형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도 우리 꼭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이전과 다른 성 역할 특성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중년기의 성 역할 특성에 대해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중년기의 인지정서 발달 특성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중년기의 인지정서 발달 특징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정체성의 위기가 닥친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되고요.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적응 유형, 어떤 유형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정체성 위기와 극복에 대한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시기에는 정체성의 위기가 다시 한번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시기에도 정체성의 위기가 왔잖아요. 아동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서 아동도 아니고 어른도 아직 아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정체성 위기가 있었다면 자, 중년기에는 이제 막 열심히 한창 이렇게 힘차게 살아왔던 나와 그 다음에 이제 기운이 빠져서 노년으로 살아가야 할 나와 그 중간 사이에서 이제 점차 노년에 익숙해져야 하는 그런 신체적인 변화, 젊음의 상실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내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에 대한 자각,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열심히 일해오던 이런 사회적 역할에서부터 내려가야 하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들로 인해서 정체감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자, 중년기의 위기는 그래서 그 전까지 성년기에는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돼, 자립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역할에 매몰되어서 열심히 외부 세계로 눈을 돌리고 그리고 탐색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다면 이제 그런 외부에 쏟았던 관심을 다시 자신에게로 향해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으로 외부 세계로 쏠렸던 관심을 가져오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봐야 하는 중년기 이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이제 정체성의 위기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런 정체성의 위기는 40대 초중반 동안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이 인생을 재평가하면서 스트레스 받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중년기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위기를 잘 경험하면서 자신의 앞으로의 미래에 뭐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정립을 해나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릭스는 중년기에 자신의 관심과 목표의 우선순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융은 성인이 중년기 위기에 경험을 할수 있다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성인기에 안정과 전환의 기간을 교대로 경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레빈슨 같은 경우에는 중년기의 혼란은 자신의 삶을 재구조하는데 필요한 갈등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중년기에 이런 전환의 시기에서 겪는 어려움을 경험을 한다, 위기를 경험을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시기에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외부로 향했던 관심이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내향성이 증대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향성, 자아에 대한 관심이 안으로 향해서 증대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참여를 적게 하게 되고 이전보다 덜 경쟁적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중년기의 위기에 대해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제 적응해 나가게 될 텐데요. 파렐과 로젠버그는 이 중년기의 위기에 대한 인식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기준을 적용을 해서 네 가지의 적응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위기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유형과 위기에 대해서 부정과 거부하고 있는 유형으로 우선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 위기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유형도 있었습니다. 위기에 대해서 부정과 거부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눈 거죠. 그죠? 자, 위기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유형을 탁월한 생성층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탁월한 생성층 유형은 가장 바람직한 적응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바람직한 적응 유형은 개방적으로 위기를 수용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면하면서 아, 이 기회가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파렐과 로젠버그가 제시하는 네 가지 적응 유형 우리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렐과 로젠버그가 제시하고 있는 중년기 적응 유형,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탁월한 생성층 유형 같은 경우에는 위기를 수용하는 유형이고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유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유형은 중년기가 성취나 완수의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 시기에 위기가 아, 내가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성취했고 이제 완수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이런 시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에 대해서 만족하고요. 직업이나 결혼 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모습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인생의 주된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발견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상태라고 믿는 유형이 탁월한 생성층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자신에 대한 과거, 현재에 대해서 모두 만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나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나는 이런 통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믿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된 자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자기를 부정하거나 자기의 인생을 왜곡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통합된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이기는 하지만 위기를 그리고 인식하고 있긴 하지만 위기 증상이
거의 없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을 살펴볼까요? 두 번째 유형은 정체감 위기 유형이라고 합니다. 자, 정체감 위기 유형은 위기를 수용을 하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만족은 하지 못하는 유형을 이야기해요.

자, 이 정체강 위기 유형은 극심한 지위 변동을 겪은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갑작스럽게 명퇴를 했다거나 실직을 했다거나 사업이 실패해서 내가 의도치 않게 접게 됐다거나 하는 이런 극심한 지위 변동을 경험한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기 안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쏠리는 시기인데 자기 안으로만 자꾸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를 끊고 자기중심적이고 고립되어 있는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권위적이거나 한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권위적 태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통제도 거의 하지 않아요. 자녀에게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는 거죠. 자기에게만 지금 관심을 쏟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 실패 라고 하는 극심한 지위 변동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내면으로 지금 꼭꼭 숨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발달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억압된 우울 유형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유형은 위기를 위기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유형이 억압된 우울 유형입니다. 자, 만족한다라고 하는데 위기를 위기라고 지금 애써 외면 하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만족 진짜일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죠? 긴장감과 갈등을 은폐했어요. 그리고 통합하는 척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유롭게 나는 다 받아들여 만족해라고 하지만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내재화된 실망감, 초조감이 큰 유형이 억압된 우울 유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내면에 지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알코올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거나 뭐 우울증 증세를 나타내게 된다거나 신경성 질병 그리고 종교에 광신하는 등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 의식 이런 것들을 고집하는 특성도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처벌 권위주의적 유형 살펴볼까요? 처벌 권위주의적 유형도 위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만족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유형인데요. 자, 이 유형은 노동자 중하류 계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유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자아의 통합 안돼 있고요. 자아 통합 못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니까 자신에 대한 이런 지나간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를 뭐 자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어렵겠죠. 그죠? 자아의 통합 안돼 있고요. 자,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리고 타인에게 적대감을 나타내는 거 살펴볼 수 있어요. 실망감 크고요.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불만 큽니다. 그리고 자기 혐오감도 나타내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렐과 로젠버그는 중년기의 적응 유형을 네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이 중년기 적응 유형, 파렐과 로제버그의 네 가지 유형, 최근 들어서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중년기의 심리발달 과업 살펴보도록 할까요? 중년기의 심리발달 과업이다. 에릭슨이 제시하고 있는 발달 과업을 이야기하겠죠? 자, 에릭슨은 중년기의 발달 과업으로 생산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만들어내서 산출해내는 거. 이게 생산성이잖아요. 그렇죠? 자, 뭘 만들어내는 걸까요? 다음 세대에 무엇인가 남겨주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요? 자녀를 잘 키워서 남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내가 가진 능력이나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줌으로써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녀를 잘 키워서 양육해서 사회인으로서 배출해내는 것으로도 생산성을 발휘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의 직장이 있다면 직장 내에서 위치를 잡고 그리고 다음 세대, 이 나의 아래에 들어온 그런 후배들을 양성해내는 것으로도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생산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발달 과업을 가지고 있고 생산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막 이렇게 뭔가를 남겨주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되잖아요?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런 지식이나 이런 노하우를 전수할 대상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난 뭐하고 살아온 거지? 라고 하는 이런 침체감을 느끼게 되는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릭스는 중년기의 발달 과업으로서 생산성 대 위기로서 침체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생산성과 침체감에 대한 자세한 설명 플러스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에릭슨의 생산성 대 침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교재, 대학 교재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읽기 자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선생님이 방금 전에 설명했던 생산성과 그리고 침체감에 대한 이야기를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역할 특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성역할 특성과 관련해서 융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융은 생애 발달 단계를 시간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자, 생애 발달 단계를 시간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중년기는 인생의 정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정오에 딱 해당이 된다기보다 정오에서 시작이 되는 시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기가 인생의 정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년기가 되면 성 역할에 있어서 이전과 달라지는 특성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융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년기에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성에서 남성성이, 내재되어 있던 남성성이 더 이렇게 스물스물스물 올라와서 표출된다는 거죠. 자, 남성의 경우에는 남성성이 막 이렇게 그 성년기에 계속 그 절정에 이르렀었잖아요. 그래서 남성성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내면에 숨겨져 있던 여성성이 이제는 중년기가 되면서 스물스물스물 올라와서 표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년기까지는 여성은 굉장히 여성답고 남성은 남성답고 이 자기의 성 특성에 해당하는 특성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 반대되는 성격의 특성들이 중년기가 되면 표출이 되는 거죠. 자, 중년기가 되면 이렇게 반대의 성 특성이 표출이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점점 이두성 간의 특성이 비슷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여성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했고요. 남성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여성성을 아니마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이 내용도. 그래서 점차 자신의 성에 반대되는 성 역할 특성을 이전보다 더 많이 표출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그래서 내재되어 있는 남성성 아니무스 표출에서 어떻게 되는데? 좀더 남성다워지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의 비율도 증가하고, 비율이 증가한다고 해서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남성 호르몬도 나오고 여성 호르몬도 나오는데,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고,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년이 됐어요. 그래서, 자, 남성 호르몬은 별 변동이 없는데,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비율이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 남성 호르몬의 비율이 증가하여 성격이 강해지고 활동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 다음에 중년 남성을 보도록 할까요? 자, 중년 남성은 내재되어 있는 여성성인 아니마가 표출이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비교하여 여성적인 특성인 온순하고 가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융이 인생의 시계에 비유해서 발달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일출 6시부터 오전 9시까지가 소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9시부터 12시까지가 성인 전기, 그다음에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성인 중기, 중년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후 3시부터 일몰하기까지가 노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오가 언제예요? 정오가 중년기가 시작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정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말이 표현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 역할의 변화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 차이는 30대 후반에 극대화된다. 50대에 유사해지기 시작하고 50대 중반이 되면 성 역할 유사성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성 호르몬의 변화와도 일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성 호르몬이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극대화되면서 30대 차이가 극에 달했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각각의 성에 맞는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선생님 반대 방향으로 했네요. 그죠? 반대 방향으로 여기가 10대로 가는데. 그죠? 자, 10대까지는 남아와 여아가 비슷하다가 극대화됐다가, 그죠? 다시 줄어들면서, 자, 50대 이후에는 유사해지더라, 다시 비슷해지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자, 레빈슨의 성년 중기는 여러분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면, 레빈슨은 성인 중기를 계절로서 가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가을에 자기 내부의 두 개의 대립된 경향을 화해시키는 이런 내적 조화를 얻게 되는 경험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레빈스는 그러니까 중년의 위기를 이와 같은 두 개의 대립된 경향의 대립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것들이 대립하는 거예요? 성년기의 젊음과 노년기의 늙음이 대립하고 있는 단계, 이게 중년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괴대 창조의 대립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그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던 사람이 이제 뭐 다른 사람의 그 복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신경 쓰는 면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젊은 때 열심히 달리는 게꼭 파괴 같지는 않은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마구 달리는 그런 모습으로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남성성 대 여성성의 대립에서, 이 남성은 남성답고 여성은 여성답고 뭐 이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서로 같아지는 그런 대립이 해소되는, 줄어드는 그런 특성이 나타난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자, 사회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던 참여에서 이제는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이런 변화가 충돌하는, 자, 네 가지의 이런 대립된 경향이 충돌하면서 이것들이 화해하는 단계가 중년기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년기에 사회성 발달을 우리 여러 가족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일 먼저 부부관계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중년기의 부부관계는 이제 뭐 사춘기 자녀, 와 관련해서 이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진학 문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겪을 수도 있어요. 같이 그 자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자녀를 교육하는 것 등에 인해서 좀 일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모든 가족이 다 갈등을 경험을 하는 건 아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자녀에 대해서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지도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걸 둘이 뭐잘 맞춰 나간다면 갈등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이보다는 이 시기에

중요한 변화는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춘기 자녀를 키워낼 거란 말이죠. 그럼 사춘기 청소년기 지나고 나면 이제 자녀는 어떻게 돼요? 성인이 돼요. 그래서 독립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중년기에 큰 변화는 뭐냐면 가족의 중심이었던 자녀들이 이제 모두 다 키워져서 나가고 이제 부부 단둘이 지내게 된다라고 하는 변화가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의 중심이 자녀에서 다시 부부 중심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중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 사이에서 열심히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나가버리고 나면 이게 너무 허전하고 비어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 우리 집이 텅 비어버렸구나. 우리 집이 빈 둥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빈 둥지 증후군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자, 뉴먼하고 뉴먼은 건강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이처럼 부부 중심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할수 있는 그리고 부부가 자주 대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 이 중년기에 부부가 둘이 되었을 때 다시 부부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부부가 다시 한번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중년기를 다른 용어로 샌드위치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라고도 중년기를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중년기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샌드위치 세대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앞서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거죠. 노년이 된 부모를 봉양해야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이어서 이 사회에 독립을 시켜야 되는, 진입을 시켜야 되는 자녀를 키워야지 되는, 자, 이런 세대를 책임지고 키워나가야 하는 부담을 가진 세대라는 의미예요. 샌드위치 세대는 중간에 낀 세대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중년을 걷는 다른 말로 샌드위치 세대라고 하는 말도 사용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기 자료에 자녀와 빈 둥우리,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이제 중년기가 되면 자녀는 떠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자녀가 떠나가게 되면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독립해 나간 빈 둥우리를 성공적으로 잘 극복을 하기도 하지만, 우울감이나 부정적 정서를 경험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자, 잘 적응해서 이겨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자녀와의 관계 부분을 함께 살펴볼까요? 자, 중년기 부모는 이제 성인으로 성장한 자녀를 대학 입학, 군대 입대, 결혼, 취업 등을 거쳐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독립을 시키는 시기입니다. 부모를 탈출하는 시기예요. 탈부모기라고도 합니다. 자, 자녀가 커가면서 부모의 역할은 축소되고 그 과정에서 부모는 빈둥지 증후군 같은 심리적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모두 다 겪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잘 적응하지만 빈둥지 증후군과 같이 우울감을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주로 이제 주 양육자였던 엄마들이 더 많이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자녀와의 관계에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가족의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 어떤 의사소통 방법들이 있고 무엇이 가장 좋은 의사소통 방법인지 살펴볼까요? 자, 먼저 사슬형 방법이 제시되고 있어요. 자, 사슬형은 이런 거죠. 가족은 각각이 자, 일렬로 쭉 늘어서 있네요. 그쵸? 일렬로 쭉 늘어서 있어서 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만 의사소통하는 유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한테 전달을 해요. 그럼 엄마는 아들, 딸, 아들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자, 집에서의 약간의 위계에 따라서 전달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요. 자, 약간 군대식 같이 보이잖아요. 자, 의사소통이 막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죠. 모든 가족이 화목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지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양 끝에 위치한 사람은 한 사람하고만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점점 전달되다 보니까 어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래 내가 의도한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원활한 의사소통 잘안 이루어집니다. 자, Y자형 볼까요? 자, Y자형 같은 경우에는 이 사슬형의 약간 변형된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는 딸 둘에게 전달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거쳐서 아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유형이 Y자입니다. 자, 메시지가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한 사람 또는 둘 이상의 가족원에게 전달되는 방식인데요. 이것도 역시 모든 그 가족원이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유형은 아니죠. 그래서 메시지가 왜곡돼서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유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봤던 Y자 유형보다 조금 더 중심이 되는 유형이에요. 한 사람이 중심이 돼서 모든 메시지가 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현재 그림에서는 모든 가족원과의 이 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이에 끼어야지만 대화가 됩니다. 그죠? 한 사람을 거쳐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된다는 면에서 이것도 역시 메시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제대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개방형의, 완전 경로형의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죠? 자, 가족 구성원들 모두 다 양방향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유형이에요. 모든 구성원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가지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의사소통하는 방법, 개방형, 완전 경로형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노부모와 중년기 자녀의 관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노부모와의 관계 살펴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노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독립적으로 살아오시던 이런 부모님들이 이제는 도움을 주던 관계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관계로 바뀐다는 거죠. 자, 선생님이 이제 부모님을 주체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쓰여 있던 것과 지금 조금 반대로 이야기가 됐는데요. 이런 거죠. 자, 도움을 받던 관계, 누구 입장에서? 중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노인, 그 부모님이 도움을 주던 그런 관계에서. 자, 이제 부모님이 연로해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중년의 부부가 부모님을 모셔야지 되는, 보살펴야지 되는 그런 관계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보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중년의 자녀들이 노부모님을 이제 의존할 수 있게 하는, 의존이 되는, 의지가 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야지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잘 모셔야지 되는 그런 의무가 주어진다, 중년에는. 자, 남성 자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부모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 데 있어서 도구적 지지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요. 여성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자, 도구적 지지라는 건 뭘까요? 도구를 제공을 해주는 지지예요. 어떤 도구요? 필요한 도구요. 자, 어떤 도움들이 필요할까요? 경제적 도움, 그 다음에 시간, 노동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게

그 가족 내에서의 관계를 살펴봤고요. 사회 안에서의 친구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의 관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년의 친구 관계는 이제 뭐 새롭게 맺어지는 관계보다는 오랜 시간을 함께한 이런 성숙된 관계가 많습니다. 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 동료들이 친구 관계를 대체적으로 대신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다양한 그런 친구 관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자기의 어려서부터의 친구 관계도 계속 유지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도 굉장히 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함께 키운 그런 아이 엄마들 있잖아요. 그런 관계들도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소한 이야기, 고민 공유하고 서로 지지하고 정서적 유대를 나누는 그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보다는 좀 여자들 간의 우정이 조금 더 깊다, 뭐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중년기 이후에 여성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사회적인 관계를 더 많이 맺는 걸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직장에서의 관계. 중년기 직장에서는 후배를 잘 이끌어야 한다는 생산성에 대한 부담과 동시에 언제 직장으로부터 밀려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심리적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제2의 인생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시기는 이와 같이 인생에 있어서 변화가 요구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시기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 해야지 되는 시기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지 되는 시기는 이전에는 노후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우리가 환갑 잔치를 했던 것이 환갑까지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환갑 잔치를 그렇게 크게 한 거였거든요. 60이 되면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서 55세에 정년퇴직을 한다고 해봐요. 그럼 55세에 정년하고 난 다음에 그냥 한 5년 있다가 막 대부분, 평균 수명이 그랬다는 거죠. 대부분 죽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80세, 90세, 100세까지 우리가 살거든요. 그래서 점점 노후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 설계 필요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제는 뭐 발달 과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막 버라이어티하게 그렇게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의미 있게 즐겁게 활기차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노후에 대해서 과거에는 뭐 짧기도 했지만 사회 문화적으로 자녀가 당연히 부모를 봉양을 하고 모시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었다면 요즘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노년의 노인들도 자립적으로 당연히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립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노후에 대비한 인생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제2의 인생이라는 건 은퇴 이전까지의 삶을 제1의 인생으로 보는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의 인생과 별개로 새로운 계획을 통해서 노후의 시간을 가꾸어 가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제2의 인생 설계의 영역 보면 일단 자립적인 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재무 설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경제적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아놓은 돈만으로 이제 그 남은 30년, 40년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노년이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일을 찾는다라는 것의 기본 전제 조건은 아프지 않고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건강히 살수 있는 건강 설계도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플러스에 보시면 노년기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는데요. 주택연금이라는 건 역모기지라고도 해서 고령자가 이제 자신의 재산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주택을 팔면 돈은 생기지만 살 집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주택을 담보로 이렇게 일정 금액씩을 빼서 먼저 사용을 할수 있게 만든 방법을 주택연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임금 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해요. 그러면 이 시점부터는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줘서 훨씬 더 조금 더 오랫동안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임금 피크제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2번 세트 문항입니다. 다음 상담 보고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뭘 알아야 할까요? A씨의 상담 내용 분석 결과, 그 다음에 A씨가 속한 시기 알아야겠습니다. 자, 한번 상담 내용 살펴볼까요? 자, A씨. 상담 주제는 거울 속에서 마주한 나인데요. 내용 요약 보면 자녀의 취업으로 독립을 앞둔 시점에 있는 A씨. 라고 합니다. 자, 탈부모기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자, 모래놀이 활동에 참여했는데요. 자, 모래상자의 중심에는 푸른 연못과 거울이 놓였고, 그 주변에 분홍색 연꽃, 요정인형, 나무장식, 보석들이 감싸고 있었어요. 자, A씨는 연못 속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족들을 돌보며 살아왔는지를 떠올렸어요. 첫째 자녀가 취업으로 집을 떠나게 되자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아쉬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탈부모기에 잘 적응을 물론 하겠지만 지금 아쉬움을 느끼는 빈둥지증후군 증상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번 활동을 통해서 A씨는 엄마라는 역할에서 조금 물러난 자리에선 자신을 마주했고 탈부모기, 그쵸? 그리고 자녀가 떠난 뒤텅빈 듯한 느낌과 자신만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운 빈둥지 증후군 표현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 나와 있나요? 여러분, 탈부모기에 해당한다 나와 있고요. 빈둥지 증후군을 겪고 있다 나와 있네요. 부모 역할의 축소로 인해 심리적인 위기를 느끼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해당하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탈부모기 빈둥지 증후군 경험하는 시기 언제죠? 중년기입니다. 자, 중년기의 발달 특성 골라볼까요? 골밀도 어때요? 골밀도 감소합니다. 자, 직전 시기보다 맛에 대한 역치가 늘어나죠. 역치, 감각치예요. 그래서 늘어나야지만 감각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남성은 직전 시기보다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감소합니다. 자아통합감을 이루지 못하면 절망을 느낄 수 있다는 조금 더 뒤에 노년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직전 시기보다 암기력, 지각 능력이 향상되어 빠른 정보 처리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아요. 자, 암기력, 정보, 지각 능력 이런 것들은 성년기의 절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 시기보다 떨어지죠. 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살펴볼까요? 그래프에서 알수 있는 중년기 적응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살펴볼까요? 자, A는 위기를 수용하고 있는 유형이고요.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유형이네요. 아, A는 탁월한 생성층 유형입니다. 그렇죠? 자, 탁월한 생성층 유형이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B는 어때요, 여러분? B는 위기 수용하고 있는데 생활에 불만족하는 유형이니까 정체감 위기 유형에 해당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고를까요? 탁월한 생성층 유형은 통합된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다 만족. 나의 과거와 현재, 지금,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나의 능력치도 다 만족. 통합된 자아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A 유형은 내재화된 실망감과 초조감이

0: 큰가요? 자, 요거는 억압된 올 유형에 해당하는데요. 자, B 유형은 정체가 위기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죠? 자, B 유형은 자기 혐오감에 빠져 있지는 않아요. 요거는 처벌 권위주의적인 유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으로 묶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5번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5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분명히 간은 알아야 되겠어요. 근데 간은 식이래요. 자, 4번, 5번에서 우리 알아야 할 거, A씨 부부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 어떤 조언을 하면 좋을까? 우리 생각하면서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가식이 알아내면 되겠네요. 자, A씨 부부. 최근 정년을 앞두고 제2의 인생 설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노후를 계획하고 있어요. 자, 남편 A씨는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요리나 손글씨 같은 취미 활동을 시작했고요. 아내 B씨는 지역사회 활동과 발표 모임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외부 활동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사회적 역할의 전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융이 이 시기에 남성은 여성성을, 여성은 남성성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 시기 언제일까요? 여러분, 가시기. 남성은 여성성, 여성은 남성성을 표출하는 시기, 중년기입니다. 그쵸? 다음에 A씨 부부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 어떤 거 해주면 좋을까요? 이런 중년기에 제2의 인생 준비하고 있는 두 부부였는데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운동, 식습관, 생활관리 실천하세요. 어때요? 적절한 것 같죠? 자,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준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쵸? 적절하죠? 자,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위해서 자가주택이 있다면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아까 주택연금, 우리 영모기지 얘기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해당하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알수 있는 가식이 중년기였는데요. 중년기의 발달 특성으로 오른 것 골라볼까요? 유동성 지능이 일생 중 가장 높은 건 성년기. 융은 이 시기를 인생의 정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감각 기능이 예민하고 절정에 도달하는 시기 성년기. 부부 중심에서 자녀 중심으로 관계를 재정립하려면 아이가 태어났을 무렵이겠죠? 이것도 성년기입니다. 자, 레빈슨에 따르면 이 시기엔 젊은 시절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외모에 더욱 집착한다. 아니고요. 젊음과 늙음 사이에서 조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은 시기는 노년기만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로 여러분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방송인 성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잊을만하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가 여행객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데요. 2018년 이후 최다 항공사고 사망자를 기록하며 항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때,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안전한 탈출법을 알아봅니다. 탈출할 때는 연기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비상구 방향으로 이동해주세요. 통로를 막고 짐을 챙기지 마세요. 탈출을 지연시키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주머니에 날카로운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하이힐 같은 뾰족한 신발은 벗어주세요. 탈출 후에는 충돌 장소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150m 이상 떨어져 구조대를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승무원을 믿고 지시에 따라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피해주세요.

몬샤두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자, 오늘 17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비교급과 최상급을 조금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꼼꼼하게 정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고요. 오늘 또 새로운 내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17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요, 전치사와 전치사구가 되겠습니다. 사실 전치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뭐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전치사 뭐몇개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시험에 나오면요, 굉장히 까다롭게 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그리고 쓰임도, 그 용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치사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요 전치사가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에는 아가 나오게 되죠. 이게 가장 초반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전치사가 되는데, 어디 어디에 또는 어디 어디에게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 I의 쓰임은 지금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시간, 장소, 신체, 소유, 수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뭐 시간이나 장소 이런 것들을 많이 알 거예요. 그리고 신체 소유 수단도 뭐 문장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쓰임을 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체와 소유와 수단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더불어서 어떠한 내용에서 아가 쓰이는지를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시간 볼까요? Je finis le travail à 17h라고 하죠. 오후 5시에 어디 어디에 일을 끝마친다. 저 시간을 나타내죠. 그다음에 장소, 이것도 역시 어디 어디에 또는 어디 어디에서라고 해석이 되죠. Il travaille à la poste, 우체국에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체, elle a mal à la jambe, 그녀는 다리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우리가 정관사편에서 많이 봤죠. avoir mal à 그다음 정관사, 그다음에 신체 명사가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아하, 뭐 정관사와 만나서 축약이 되기도 하죠. 소유를 나타내는 것은 être à, 그럼 누구누구의 소유이다라는 뜻이 되는데, cette moto est à moi, 이 오토바이는 나의 것이다라고 할때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다음 수단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 교통수단에서 더 가는 방법을 나타낼 때 우리가 쓸수 있는데요. 아 벨로, 걸어서 도보로 갈때 우리가 쓸수 있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Nous voyageons à pied, 우리는 걸어서 여행한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여기 voyageons을 보면요, 이거 망주와 마찬가지로 voyage도 일군 변칙 동사였죠. 이거 1인칭 복수형에서 원래는 일군 동사처럼 바뀌려면 ONS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1인칭 복수형일 때. 그러나, 죄의 특성상 뒤에 O가 오게 되면 얘는 그 발음으로 나기 때문에 via 공이 되죠. 그래서 얘는 via 종으로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이게 의가 첨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일군 변칙 동사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철자 문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드 볼게요. 드는 조금 많죠?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출신, 소유, 시간, 내용, 차이, 수단.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신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être, 드, 어디 어디에서 오다. 어디 어디 출신이다. 그죠? 그래서 어디 어디 출신이다 라고 할때 드를 쓰고. 그 다음에 venir, 드도 마찬가지죠. 어디 어디에서부터 오다 라고 쓸수 있습니다. 장소가 나오게 되면. 그럼 소유, 셀까예 드몽 꾸쟁. 이것은 내 사촌의 공책이다. 누구누구의 것이다라고 할 때는 이때는 전치사 드를 쓰겠죠. 그렇죠? 소유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세 번째 시간을 볼까요? 이거는 드, A, 아, B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A부터 B까지라는 의미죠. 그래서 아침 7시부터 22시까지 카페가 열려 있다라는 거죠. Ce café ouvert de 7h à 22h. de à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용인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어떤 단위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물한 잔, 그다음에 뭐 와인 한 병, 뭐 이런 식으로 할때그 내용을 나타낼 때 물이 들어있는 병이잖아요. 그 내용물이 우유다라는 얘기죠. 물이 아니라 참 우유죠. 그래서 고를 때 de를 쓸수 있다.

J'ai bu un verre de lait, 우유 한 잔을 마셨다 하는 거고요. 5번의 차이를 볼게요. 차이는 이거 이제 비교급에서 이렇게 많이 쓸수 있는데요. Tu es plus jeune que moi. 여기까지를 끊으면 너는 나보다 더 어리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어린데 얼마만큼 더 어리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차이의 정도를 나타내는 de를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de quatre ans. 그러면 네 살만큼 내가 어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추가해서 하나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 수단. Il vit de son travail. 그는 일해서 먹고 산다라는 의미인데 요거는 vivre de로 보통은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죠. vivre de 그러면 무엇무엇으로 먹고 살다. 어떠어떠한 수단으로 내가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먹고 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5번하고 6번은 여러분들 조금 낯선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엉 볼게요. 엉은 또 하나가 늘어나서 6번까지가 있죠. 4, 5, 6으로 지금 점점 개수가 늘어나게 되죠. 자, 엉도 여러분들이 보신 것도 있고 조금 못본 것도 있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 볼까요? Vous habitez en Corée? 한국에 사세요? 라고 돼 있죠. 어디 어디에 할때 여성 국가 앞에 이제 엉을 쓰죠. 그 다음 두 번째 방향이라고 나오죠. 볼바 트레토 엉쿠후라고 나와요. 수업에 아주 일찍 간다라고 할때 엉쿠 쓸수 있고요. 시간을 나타낼 때 계절 앞에 이제 전치사 엉을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Nous sommes en hiver. 지금은 겨울이다. 이거는 봄 제외하고 여름, 가을, 겨울은 엉을 쓰고요. 봄은 앞에 오를 쓴다라고 그랬죠? 지금은 봄이다라고 할 때는 오 팬땅 이렇게 쓴다라고 했어요. 그다음 네 번째 수단 볼게요. 아까 그 교통수단에서 앞뒤에와 마찬가지로 엉도 수단에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엉 메토 지하철을 타고 엉 택시 택시를 타고라고 되어 있죠. 5번의 상태라고 하는 거. C'est arbre est en fleur. 이 나무는 꽃이 만발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무가 지금 꽃이 펴 있는 상태야라고 할때 그런 상태를 나타낼 때 우리가 전치사 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 단어 하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6번 재료를 보시면 뭐뭐로 되어 있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때 엉을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엉 부화 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되어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 다른 게 있다면 또 엉, 뭐 다른 재료를 또 쓰면 되겠죠. 요거는 출제된 적이 있어요. 몇년 전에 여기에 엉 쓰는 거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엉이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낯익게 본 내용도 있지만 조금 아, 이렇게도 쓰는구나라는 것도 좀볼 수가 있죠. 계속해서 볼게요. 뿌후가 되겠습니다. 뿌후는 여러분들이 무엇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목적, 기간, 찬성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보시면 목적 주 아시던 깨도 뿌후 두아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무엇무엇을 위한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무엇무엇을 위한. 그래서 너를 위한. 그래서 이제 이게 무엇무엇을 위한이라고도 되지만 어떤 목적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목적지도 또 뿌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간을 볼게요. Je pars en voyage pour 2개월을 예정으로 여행을 떠난다라고 할때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Parti en voyage, 여행을 떠나다라는 표현도 이것도 하나 챙겨두시고요. 그다음에 찬성을 나타낼 때 Es-tu pour ou contre cette idée라고 하죠. 이 생각에 찬성하니 아니면 반대하니라고 할 때, 전 찬성해요라고 하면 Je suis pour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렇게 씁니다. 근데 반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문장에도 나와 있죠. Contre를 쓰면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Je suis contre 쓰면은 전 반대예요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만 쓰면 꼭 문장이 뒤에 뿌그나 꽁트가 다음에 뭔가 나와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언어를 배우셨던 분들이라면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끝나도 문장이 반대 문장입니다. 찬성과 반대할 때.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빠흐가 나와.

들어보죠. 빠하고 뿌하고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자, 빠는 일단 경로예요. 뭐뭐를 통해서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여기 볼까요? 주황탈라메종 집으로 돌아와요. 무엇을 통해서? 문을 통하여 뭐뭐를 통해. 저 정원의 문을 통해서 라포크트 두자가 된 정원의 문을 통해서 집에 돌아온다. 경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빈도수를 볼까요? 엘, 무, 항공, 토, 트와, 푸아, 박스맨이라고 나오죠. 일주일에, 일주일당, 그래서 일주일에, 일주일마다 세 번씩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도수를 나타낼 수 있다. 방법, il a attrapé par le bras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잡다라고 할때 쓰는 많, 쓸수 있는 많이, 아, 그럴 때 많이 씁니다. 바흐를. 그래서 빠글르 브가 팔을 잡았다. 일라 아트라페. 여기 아트라페 으가 들어간 거는 여기에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가 지금 앞으로 나갔죠? 동사 앞으로. 얘는 원래는 라죠. 왜냐하면 그녀의 팔을 그녀를 잡은 거니까 지금 여성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직접 목적보가 동사 앞에 나가면 아부와를 조동사로 가지는 복합 과거라고 할지라도 직접 목적보에 일치를 시켜주는 거였죠. 그것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치사를 여러 개를 봤잖아요. 아부터 시작을 해서 빠까지 봤는데, 전치사와 전치사 구를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는 시간 전치사와 전치사 구가 나옵니다. 시간과 아마 장소 이렇게 구분이 될 텐데요.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방하고 아파이가 나오는데 하나는 전에, 하나는 후에죠. 이렇게 나오는 거는 두 개를 여러분들이 같이 외우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묶어서 대조를 이루니까 외우기도 편하실 겁니다. 아방 전에, 아프에 후에. 오 밀리우트는 뭐뭐의 한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근데 시간의 한 가운데인데 장소로도 쓸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아마 또 나올 거예요. 아파르트는 출발점을 나타내요. 그래서 아파르트 뭐뭐부터 시작하고요. 당은 여러 번 나왔죠? 당 하면 또 같이 묶어서 우리가 외워야 하는 것이 일리야. 이거 두개 같이 묶어야 되죠? 당은 뭐뭐 후에. 그리고 일리아는 뭐뭐 전에가 되겠습니다.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후에와 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바로 하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 아는 드 에이 아 비가 좀 전에 문장에서 봤죠? A부터 B까지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드 비는 뭐뭐 이래로 지금까지라는 뜻이에요. 쭉 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발화 시점까지가 되는 거고요. 쥐스까는 어디 어디까지. 뻥덩은 뭐뭐하는 동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고 이제 문장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il est arrivé avant moi. 그는 나보다 먼저 도착했다. 자, 여기 avant 나오죠? 먼저. 두 번째, nous allons aller au cinéma après le dîner. 저녁 식사 이후에. 그래서 après, 이후에. 영화관에 갈 것이다 라고 나오고요. 세 번째 문장, J'habite ici. 저 여기에 살고 있어요. 언제부터? 지금까지 쭉 이래로 두달 전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산다라는 거죠. Je me suis réveillé au milieu de la nuit라고 했어요. Au milieu는 뭐뭐의 한 가운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밤의 한 가운데니까 한밤중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깼다. 주무시 해베이에. 이거 대명동사잖아요. 대명동사 스 해베이에 잠에서 깨다의 과거 시제가 되겠습니다. 에트르 동사 복합 과거. 에트르 동사 아니죠. 대명 동사의 과거. 조동사를 에트르로 취하죠. 그래서 주무 1인칭 단수로 바꿔주고 시로 바꾸고 그다음 과거 분사 쓴 거예요. 이렇게 문장 봤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Les filles sont parties il y a une heure 라고 했죠. 여성, 여자 아이들이 떠났어요. il y a, 뭐뭐, 전에 라고 했어요. 한 시간 전에 떠났다. Les filles, 여자 아이들. 여성 복수니까 es 붙어 있고요.
두 번째, nous travaillons jusqu'à minuit. 자정까지 일한다. 어디 어디까지? jusqu'à 나오고요. Mais je vais partir dans une demi-heure. demi-heure는 한 시간의 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후에 떠난다. dans 뭐뭐 후에. Il a plu pendant 3 jours. 3일 동안 비가 왔다. 뭐뭐 동안 pendan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연습을 하실 때 이제 요거를 지우는 거죠. 요렇게 다 지워놓고 한국말로는 이렇게 써놓고 해석은 써놓고 다 지워놓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말 여러분들이 빈칸을 찾아서 써놓는 연습 요런 거 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장소의 전치사와 전치사 구를 볼게요. 자, 아까 제가 오 밀리우트 장소에도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있죠. 뭐뭐의 한 가운데, 장소의 한 가운데. 그쵸? 볼게요. 뭐뭐 위에는 sur고요. 뭐뭐 아래에는 su가 됩니다. 요거 두개 역시 대조를 이루죠. 요거 두개 짝으로 같이 외워두시고요. chez는 누구누구의 집에, 그다음에 dans 어디 어디 안에. 그쵸? 아까 시간일 때는 뭐뭐 후에였고요. 장소일 때는 어디 어디 안에입니다. devant 어디 어디 앞에 derrière 뒤에라는 거죠. 요거 장소 devant derrière 요것도 같이 외우시고요. 짝으로 외우시고요. loin de 멀리 près de 가까이에라는 거죠. 요것도 같이 짝이죠. 이렇게 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오 밀리유 드좀 전에 했고요. 오뚜구 드 뭐뭐의 둘레에라는 뜻이에요. 엉파스드는 뭐뭐의 맞은편에, 아꼬떼드 뭐뭐의 옆에, 아고슈드 아두아뜨드 오른쪽, 왼쪽, 그쵸? 뭐뭐의 왼쪽에 뭐뭐의 오른쪽. 이것도 같이 짝으로 외우시고요. entre A, B, A와 B 사이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A하고 B가 있으면 여기, 그쵸? 오슈드 오너드 뭐뭐의 남쪽에 북쪽에라는 거예요. 요런 전소의 전치사하고 구는요, 어디에 많이 쓰이냐, 어디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길찾기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뭐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가야 되죠? 라고 설명을 할 때, 아, 거기는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체국이 있어요. 그럼 우체국 앞에 있어요. 라고 할때 여기가 되겠고, 우체국하고 맞은편에 있어요. 라고 하면 여기가 되겠죠. 우체국의 왼편에 있어요. 오른편에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할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찾기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제대로 길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가이에 후쉬 에 쇼글라 따블르 빨간색 공책이 테이블 위에 있다. 어디 어디 위에. 그렇죠? 그리고 교과서나 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박스에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 공 위에 있는 거. 꼭 요즘엔 또 고양이 그림도 많이 나오죠. 위에, 그다음에 여기 뭐 아래에, 그다음에 안에, 뭐 왼쪽, 오른쪽, 아니면 옆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이런 그림도 여러분들 본적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테이블 위에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Je vais chez mes grands-parents ce soir. 오늘 저녁에 조부모님 댁에 갈 것이다. 누구누구의 집에, chez. 일리 a une voiture devant la maison. 집 앞에 자동차가 한대 있다. 뭐뭐 앞에. 그래서 집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집 앞에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 이런 그림도 교과서에 많이 나오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다음 요 반대는 derrière. 뒤에는 derrière죠? 지금 예문엔 derrière가 안 나오네요. Assieds-toi près de moi. 내 가까이 앉아라. Près de. Assieds-toi는 명령문이에요. 앉아라고 하는 거. 요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Le supermarché est à gauche de la banque. 그 어디 어디 오른쪽에라는 겁니다. Autour de 어디 어디의 주변에라는 뜻이죠. Il y a beaucoup d'arbres autour de la maison. 집 주변에 나무가 많이 있다라고 할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 파악을 위해서 전치사가 꼭 필요하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전치사 부분을 이렇게 마킹 처리를 하셔가지고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 됩니다.
자, 그럼 기타의 그런 여러 가지의 표현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아베크는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라는 거죠. 반대로 쌍은 뭐뭐 없이죠. 이것도 같이 외우시고요. 엉트 뭐뭐 중에서 빠가미는 여러 개가 세개 이상이 있을 때 뭐뭐 중에서 할때 빠가미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라고 할때 빠가미 누라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가사 뭐뭐 덕분에고요. 꽁트는 뭐뭐에 반대하여. 아까 우리 전치사 할때본적 있죠. 뭐뭐에 대항하여. 말그레 누구누구의 뜻에 반하여 누구 뭐뭐에도 불구하고 아코스트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볼게요. 또 엘송 트레정티유 아베크 무아 그녀들은 나에게 아주 친절하다라고 하죠. 정티유 주어가 여성 복수죠. 여성 복수로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정티는 이게 남성 기본형이죠. 엘이 하나 추가되고 OS가 붙죠. 두 번째 문장, 주부하면 카페 쌍수이크 설탕 없이 커피를 마신다라고 할 때요, 뭐뭐 없이의 쌍을 쓰는데 이때 쌍 다음에는요 관사가 없어요. 무관사 명사가 됩니다. 관사를 쓰지 않아요. 그라사부 당신 덕분에 이제 따가미네 메드부와 제가 숙제를 끝냈습니다라는 문장이 되고요. 인느뿌 빠속지 아코슬라프리 비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라스 아는 뭐뭐 덕분에, 아코스트는 뭐뭐 때문에라고 해서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자, 전치사는 사실은 어렵지는 않은데요. 문장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많이 출제가 됐냐면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걸 해가지고 많이 찾는데. 어휘 문제에서 이렇게 세 개가 ABC 연달아 나와가지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계속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온 적 있어요. 그때 이제 엉이었을 거예요. 아마 답이. 엉 부하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여기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엉 뭐, 예를 들어서 뭐, 딱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쓰임들을 여러분들을 동시에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문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편제 쓰기가 되겠습니다. 편제 쓰기는 사실, 양식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쓰는 표현들도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조심할 점은 편제 쓰기는 누가 쓰고 누가 받는가, 수신자와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날짜 같은 거, 여기에서 누가 언제 쓰고 언제 받았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수호라고 되어 있는데 수호는 누굽니까? 편지를 쓴 사람입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입니까? 쓴 사람이죠. 얘가 쉐르 다음에 나오는 샤를르와 브리짓트가 편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그렇게 아시고 그 독해를 해 나가셔야 돼요. 자, 날짜를 쓸때르 쓰고요. 일, 월, 연도 순으로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8일 5월 2026년이 됩니다. 자, 내용 이제 볼게요. 쉐르 샤를르에 브리짓트, 샤를르와 브리짓트에게 꼬몽 달레부 잘 지내십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서 je suis bien rentré en Corée. 저는 한국에 잘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여기 우리 전치사 배웠던 거 방금 나오죠? Je vous remercie de m'avoir permis de rester dans votre maison. 뻥덩 두 스맨이라고 나오죠. 뻥덩 방금 전에도 배웠어요. 뭐뭐 동안 주브 커넥시 드 뭐뭐에 대해서 당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했죠. 뭐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을 했다는 거죠. 무엇을 빼금이 드 나오죠. 드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죠. 드 이하를 허락하다라는 거죠. 제가 당신의 집에 2주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장이 조금 복잡합니다. Je puis apprendre beaucoup de français grâce à vous. 저는 프랑스어를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이 샤를르와 브리스트 덕분에. 그래서 여기 또 나오죠. 그라사 누구누구 덕분에. J'ai aussi adoré prendre le

repas à la française. 저는 또한 너무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다는 거예요? 펑도 르 흑바 식사를 한 것이 좋았습니다. 프랑스식으로 알라 프랑세즈 그럼 이때 이제 프랑스식으로라는 뜻이에요. 프랑스식 식사를 한 것도 아주 좋았습니다. 우 안카르 무 포문에 나올레 샤토 들라 루아. 그리고 산책하다죠? 무 포문에 스 포문에의 대명동사의 그 인칭 변화형이 되겠죠. 어디를? 루아르 성을 산책한 것도 좋았습니다. Je ne peux pas oublier le petit déjeuner avec le pain frais et de la confiture maison 이라고 돼 있죠. 저는 또 잊을 수가 없대요. 무엇을 아침 식사죠. petit déjeuner 그러면 무엇과 함께한 avec 또 나오죠. 전치사 신선한 빵과 그리고 집에서 만든 잼을 곁들인 그 아침 식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C'était vraiment délicieux. 정말 맛있었습니다. Toutes ces choses m'ont donné envie de vivre en France. 모든 것들이 저에게 어떠한 생각을, 어떠한 욕망을 주었느냐? 프랑스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다라는 거죠. Je souhaite continuer mes études là-bas.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저의 공부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계속하기를 기대합니다. J'aimerais vous revoir un jour. 그래서 여러분들을 언젠가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Prenez soin de vous. 잘 그동안 잘 계세요. 라고 하는 거죠. Je vous embrasse. 이건 편지의 마지막에 이제 끝내는 표현인데요. 뭐 키스를 보내며 또는 뭐 안녕히라는 뜻으로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 밑줄 그어놓고 들어가는 거 고르는 거 나온 적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의사소통 다 끝나고 표현 연구할 때 등장하는 표현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보겠습니다. 표현 연구 1번. Cher Charles et Brigitte. 사랑하는 샤를로와 브리짓에게라고 나오죠. 샤를로트가 아니죠. 샤를르죠. 편지글에서 받는 사람을 부르는 표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쉐어가 기본적으로 남성 단수형으로 되어 있고요. 받는 사람이 여성이면 쉐어를 여성형으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받는 사람이 남성 복수이면 쉐어에다가 S를 붙여서 이런 형태로 쓰고요. 만약에 여성 복수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음 2번 볼게요. Je souhaite continuer mes études là-bas. 그곳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고 싶어요. 라고 돼 있죠. Continuer les études. 공부를 계속하다. 학업을 지속하다라는 뜻이고요. Je fais mes études ici en Corée.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다. Faire des études가 공부하다라는 뜻이다라는 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에뛰드 같은 경우에는요, 단수를 사용하면 연구라는 뜻이고요. 복수를 사용할 때는 학업의 의미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복수로 쓰이고 있죠? 그리고 엉꺼레 여기 한번 전치사 배웠으니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3번 보겠습니다. Prenez soin de vous, 잘 지내세요라고 했는데 펑도 수행 드 사람 그러면 누구누구를 돌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 건강 챙기세요. 뭐 이런 뜻이 되겠죠. Je vous embrasse, 키스를 보냅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embrasse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 편집글에서 쓸수 있는 거죠. 격식을 차린 사이에서 편지를 마치며 하는 인사 표현이다. 편지를 끝내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주부 정보가스나 아니면 비에나 우를 쓸수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그다음에 친한 사이에는 비즈나 비주라고 해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요거 네개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같은 그 편지글 끝에 쓸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어요. 다음 두 번째로는 날씨 표현하기가 있습니다. 날씨 표현하기는 그동안에 우리가 봐왔던 그런 강의들을 통해서 본문에서 많이 제시가 되었었는데요. 이번엔 아예 날씨 표현하기를 쭉 정리해가지고 본문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 보도록 할게요. 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est l'heure de la météo de cette nouvelle semaine 라고 나오죠. 일기예보의 시간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에 일기예보 시간입니다. Aujourd'hui, 오늘은요, le temps va changer. 날씨가 변할 거예요. 날씨가 좀 이렇게 변동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까후 우리가 이거 이효를 나타내는 접속사 할 때 배웠죠. 왜냐하면, un orage arrive depuis l'Espagne 라고 되는데, orage는 뇌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뇌우 막 폭풍우가 온대요. 스페인에서부터 이제 뇌우가 올라옵니다. Dans le sud-ouest, sud-ouest라고 하면 남서가 되죠. 남서쪽에서는요, il fait gris, 날씨가 지금 흐립니다. gris라고 하는 것은 원래 회색의라는 뜻인데요. 날씨에서는 흐린이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죠. 지금 날씨가 흐려요. 그리고 il va y avoir de fortes pluies,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cet après-midi, 오늘 오후에. Faites donc attention.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Si vous prenez la voiture. 만약에 운전을 하신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Pour mardi matin, 그리고 화요일 아침에는요. Il vous faut un parapluie. 우산이 필요합니다. Il faut, 뭐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거 il fait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철자가 다르죠. 다릅니다. 이거는 이고 이거는 유예요. 이거는 팔로워 동사, 뭐뭐이 필요하다라는 동사인데 이렇게 간접목적어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의미상의 주어처럼 됩니다. 당신은 우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요일 아침에 우산이 필요하대요. Il va y avoir du vent dans le sud. 남쪽에는 바람이 불 겁니다. 남쪽. 남쪽에는 바람이 불고요. 그리고 quelques nuages à l'est. 동쪽에는 구름이 있을 겁니다. 뉘아주 구름이에요. Et pour finir à Paris,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리는요, il va faire doux, 날씨가 온화할 겁니다. Ni trop chaud, ni trop froid. 온화하다는 건 뭐예요? 결국 지나치게 덥지도 않고, 또한 지나치게 춥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 구문이 지금 쓰이고 있죠?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양쪽을 다 부정할 때쓸수 있는 거죠. La température va monter jusqu'à 19 degrés. 온도가 19도까지 올라갈 겁니다. Beau temps toute la journée dans la capitale. 하루 종일 좋은 날씨가 파리에는 예상이 됩니다. 라고 하고 있죠. 카피탈은 수도인데요. 파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날씨 표현하기 볼까요? 자, 날씨 표현할 때 요거 메테오라는 단어, 일기예보라는 단어고요. 날씨라는 단어. 그다음에 일페 그리라는 거. 날씨가 흐리다. 그죠? 그다음에 비가 올 거다.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포트를 써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죠. 그리고 우산이 필요하다. 요런 것도 날씨에서 표현할 수 있고요. 바람이 불어요. 굉장히 많네요. 날씨가 온화합니다. 온도. 그죠? 온도가 올라갈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모땅. 날씨가 맑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요렇게 지문이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출제가 될 때는요, 날씨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여기를 잘 보시면, 남서, 남, 동, 이렇게, 방해가 나타나 있잖아요. 그럼 지문을 해석을 할 때, 문제를 낼 때요, 남쪽의 날씨는 어떻다. 서쪽의 날씨는 어떻다. 동쪽의 날씨는 어떻다. 요렇게도 지문으로 반드시 등장을 하니까, 이런 어떤 방위가 나왔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메모를 하면서, 아, 동쪽 날씨 어떻고, 뭐 서쪽 날씨 어떻고,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서 풀어 나가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표현 연구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Il vous faut un parapluie. 여러분께 우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돼 있죠. 여러분께, 당신에게 간접 목적보 대명사. Il faut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뭐뭐이 필요하다고요. 동사가 나오면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우산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그 여러분께라는 의미를 지금 for 앞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다음 2번. À Paris, il va faire doux, ni trop chaud, ni trop froid. 파리는 그렇게 덥지도 춥지도

많은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니 부정의 표현 뭐뭐도 뭐뭐도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 부정의 표현할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느니니죠. 느니 에이 니 비. A도 B도 아니다. 영화도 연극도 좋아하지 않아요. 라는 거예요. 두개다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고, 이제 볼게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죠. 날씨 표현하는 거 어떻게 나타내는지 볼게요. 이거 예전에 저희가 다른 앞선 강의에서 한번 살짝 정리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교재에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일 동사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이때 동사는 이제 비인칭 동사예요. 날씨를 나타내는 표현에서만 쓰는 비인칭 동사. 그 다음에는 일회 형용사. 일리야 명사.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 일 동사부터 볼까요? 비인칭 동사니까 비가 오다, 눈이 내리다와 같은 동사를 쓸수 있겠죠. 비가 오다, 플리부아. 눈이 내리다, 네제. 이렇게 써도 되고요. 형용사를 쓰는 거. 요건 이제 그 조심하실 점이 에트를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영어에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시기 때문에 비가 온다, 날씨가 흐리다라고 할때 자꾸 일 에를 쓰라고 하시는데 일 페를 써야 됩니다. 일페 푸아. 일 페, 아, 푸아가 아니고 페. 날씨가 쌀쌀하다. 일 파, 페르 두 온화할 것이다. 일페 쇼, 날씨가 덥다. 일 바, 페르 무베, 날씨가 나쁠 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리야 명사, 바람이나 해를 나타낼 때 보통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본문에서도 이렇게 나왔죠. 일바 듀방, 일리야 듀방, 바람이 분다. 일리야 듀방, 일바이야 무아 듀솔레요. 해가 날 것이다. 요건 이제 근접 미래로 쓴 거예요. 날씨 표현에서 주어 일은 비인칭 주어이다라고 나오죠. 항상 이거는 비인칭 주어입니다. 날씨에서는. 그렇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실 날씨 표현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독해 지문을 할 때요. 이거를 정확하게 그 지역의 날씨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굉장히 이거 춥다와 덥다를 많이 혼동하시는데 뭐가 춥고 뭐가 더운지 쇼와 푸아의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보통 뚜뚜라주네 동라 까피탈이라고 나오죠. 수도인 파리의 날씨는 하루 종일 좋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뚜뚜라주네. 이게 이제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고요. 까피탈의 수도예요. 뚜뚜뚜뚜뚜뚜 한정사 플러스 명사라고 해서 우리가 부정형용사 편에서 뚜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는 형용사죠. 부정대명사의 경우에도 뚜가 있는데 부정대명사의 경우에는요. 이네개 중에 하나가 빠지죠. 뭐가 없다 그랬죠? 여성 단수형이 없다 그랬어요. 부정대명사로 쓰일 때는. 그리고 이 때오유에스도 뚜가 아니라 발음을 뚜스로 한다. 대명사일 때. 그거까지 기억하시고. 여기에서는 지금 부정형용사로 쓰여가지고 단수명사와 함께 전체의 또는 뭐 복수명사와 함께 모든이라는 의미로 갖는 요 형용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이라는 단어가 된 겁니다. 전체니까 하루 전체니까 하루 종일이 되겠죠. 그래서 볼게요. 툴르페이 그러면 단수잖아요. 지금 단수니까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 하나의 전체니까 전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밤새도 마찬가지예요. 밤 전체니까 밤새도록. 그래서 밤이 이렇게 있으면 밤 전체. 근데 매년이라고 하면요, 이거 복수잖아요. 복수. 그러면 1년 내내가 아니고요. 연이 하나가 있어서 1년 내내가 아니고 연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 해가 여러 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해 모두니까 모든 해마다마다마다니까 매년이 되는 거죠. 네, 뚜뚜레 디렉시옹 사방으로라는 거죠. 이것도 디렉시옹이 복수잖아요. 여기저기 모든 방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으로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언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 연구를 살펴봤네요. 그러면 의사소통
기본 표현 볼게요. 이번 강의에서는요, 편지하고 날씨 표현이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 외울 게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17강이죠? 17강 교재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다 그냥 외우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편지 표현 볼게요. 편지는 이제 주소를 쓰는 거, 그다음에 전자우편 주소, 뭐 요거는 알것 같아요. 그러면 22번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우편 번호는 이제 5개의 숫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우편 번호가 이렇게 5개의 숫자로 되는 걸로 바뀌었죠. 전자우편 주소는 아실 거니까 넘어가고요. 서두 및 끝맺기를 볼게요. Cher Paul, Cher Catherine 이렇게 나오죠. 남성일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고요. Cher 형태. 여성일 때는 Cher를 여성으로 바꿔주는데 여기 악상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악상 그하부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 같이 나오는 복수일 때는요. 남성으로 봤죠. 그래서 남성 복수로 씁니다. 그 다음에 조금 공식적인 어떤 서문을 제시하거나 할 때는, 서한을 보내거나 할 때는요, 그 사람의 직책을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무슈나 마담을 쓰고요. 그다음에 르 프레지당, 그래서 그렇게 직책을 씁니다. 그럼 회장님께, 그래서 무슈 르 프레지당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서두를 맺었다면, 서두를 시작했다면, 이제 끝맺을 때는 비즈나 비에나 우주 덩브라스랑 와 같은 그런 표현을 쓸수 있다라고 해서 아까 본문에서 봤죠. 그래서 비즈 친한 사이에 끝맺는 거. 비에나 부주땅 브라스. 비에나 뚜아로 써도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뜨가 아니고 부로 바꿔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조금 좀 공식적인 관계이거나 격식을 차릴 때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다음 날씨 볼게요. 깰덩 페티 로조지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요게 이제 날씨의 지문이지만 문장이지만 지문은 나오지 않았어요.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문장. 깰덩 페틸. 날씨가 좋다. 일페를 쓰죠. 일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다 형용사가 쭈루룩 나온 거예요. 날씨가 좋다, 나쁘다, 춥다, 덥다, 선선하다, 흐리다.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동사. 일플리 일네시. 눈이 온다.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일리아 두 솔레이유. 해가 난다. 온도를 나타낼 때도 역시 페어 동사를 쓸수 있어요. 일페. 벤트가요. 세타 프레미디. 오늘 오후에는 20도이다 라고 할때 온도도 역시 페어를 쓴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편지글은 편지를 쓰는 사람, 받는 사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날씨 표현에서는 페어 동사 기억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이제 문 앞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인데요. 이분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 분이고요. 자주 등장을 하지만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지문이나 보기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골 손님이십니다. 프랑스와 미테랑은 프랑스 제5공화국의 4대 대통령이다. 그래서 81년부터 95년까지 14년간 재임한 프랑스 최장수의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그의 정책은 사회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죠. 사회복지 강화를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퇴직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개혁을 단행했다. 한 일을 굉장히 굵직굵직한 게 굉장히 많죠. 1981년에는 사형제를 폐지했고 인권 보호를 강화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대규모 국가 건축 프로젝트인 그랑 프로제를 추천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목도 그랑 프로제의 선구자라고 나와 있죠. 추진해서 루브르 피라미드, 그다음에 프랑스 국립 도서관 신개선문, 오르세 미술관 개조 등 프랑스 문화 예술을 현대적으로 발전시켰다라고 하죠. 굉장히 프랑스에 대해서 발전에 있어서 많은 아주 혁혁한 업적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자주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이렇게 만약에 출제가 된다 그러면 나올 수가 있는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대한 철의 거장 귀스타브 에펠이라고 나오죠. 이거 사진이 지금 에펠탑을 밑에서부터 위로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뒤에도 아마 사진이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이 귀스타브 에펠은 에펠이라고 하는 에펠탑에서도 등장을 하고요. 이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글로도 또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 중에 하나죠. 또 이분도. 볼게요. 귀스타브 에펠은 프랑스의 위대한 공학자이다. 1832년에 12월 15일 프랑스 디종에서 태어났다. 이런 것들도 이제 문장에서 지문으로, 아, 지문이 아니죠. 보기로 등장할 수 있어요. 태어난 해 해가지고 뭐

이 제목도 그냥 이렇게 약간 심상치 않게 보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도 약간 뭔가를 발전했다라는 의미에서 그 앞에 그랑포르쥐의 선구자라고 나왔죠. 여기도 이제 위대한 철의 거장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랑 같이 해가지고 아 그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초기 프로젝트는 모호도의 갸혼강에 놓인 철교다라고 해서 이 보르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갸혼강이라고 하는 강이 또 있어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이 고유명사는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알아두시는 것이 좋아요. 아, 갸혼강에 놓인 철교로 성공을 거두자 이후 뚜루쥬와 아주앙의 철도 종착역을 건설했다. 또 포르투갈의 두오로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설하는 등 토목업자로서도 활발히 활동했다라고 나오죠. 고유명사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아까 여기도 BNF, 비블리오테크 나시오날 드 프랑스나 신개선문, 광드 아르쉬, 오르세 미술관 이런 정도는 고유명사로도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단어로서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볼게요. 아, 프랑스 그는 철강 구조물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며 다리 철도역 건축물을 설계하다가 드디어 나오죠. 1887년부터 2년간 에펠탑을 건설해서 오늘날 에펠탑의 아버지이자 철의 마법사로 불리게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에펠탑으로 주제로 나왔을 때 이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2년 동안 건설을 했다. 공사 초기에는 요거는 굉장히 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 방송에서도 많이 등장을 했어요. 뭐 예능 프로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공사 초기에는 많은 예술가와 지식인들이 거대한 철 구조물이 파리의 미관을 해친다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그래서 예산 문제까지 겹쳐서 완공이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요것도 많이 아실 내용일 거예요. 하지만 에펠은 본인의 사비로 직접 투자해서 설계의 과학적 가치를 설명하며 끝까지 섬을 뜻한 덕분에 1889년에 파리 만국 박람회를 맞아서 마침내 완성이 됐고요. 에펠탑이 파리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상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8,038개의 철골로 만들어져 철의 여인이라고 불린다라고 되죠.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것은 누구예요? 구스타브 에펠이 아니라 에펠탑이 이렇게 불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펠까지 봤고요. 연관이 돼서 에펠탑과 더불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치사하고 같이 더불어서 문화편을 살펴봤는데요. 전치사 제가 쉬운 듯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오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차분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2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구의 역사 3점 테스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해볼게요.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3점 3번 문항이고요. 볼게요. 그림은 퇴적층으로 이루어진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퇴적층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부분은 지금 여기 A층, 이 지점에는 지금 사층리가 나타나고 있네. 그죠? 사층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맞죠?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것은 기울기가 급한 쪽, 기울기가 완만한 쪽이 있으면 급한 쪽이 위에요. 완만한 쪽이 아래예요. 상하 판단이 가능하다. 아셨죠? 그러니까 퇴적 구조를 가지고 이쪽이 위구나, 이쪽이 아래구나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층의 연령이 어떻게 돼야 된다? 젊어진다라고 하는 거. 지층의 연령이 젊어진다. 왜냐하면 위층, 아래층이니까.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요걸 가지고 그걸 판단하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사층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미끄럼틀이라고 생각해보면 미끄럼틀을 따라서 내려가는 거니까, 아,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 됐죠? 그러니까 지금 요 사층리 구조를 가지고, 아, 니은 방향으로 퇴적물이 공급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지금 퇴적층이 지금 구불구불 휘어져 있죠? 습곡 구조가 있는 상태인 거고, 여기 보면 FF 프라임 지금 단층이 있는데, 자, 단층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단층선 또는 단층면 위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그려 놓는 겁니다. 미끄럼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이 상반이 되는 거고, 이쪽이 하반이 된다라고 했을 때, 상반, 하반이라고 얘기했을 때, 보면 지금 요 지층과 요 지층이 같은 지층인데, 맞죠? 아, 보니까 상반이 지금 밀려 올라가 있는 상태구나. 얘가 밀려 올라가려면 옆에서 밀어줘야 되겠지. 횡 압력이 있어야 되겠지. 이횡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층이기 때문에 얘 역단층 요렇게 있구나라고 하는 거 지금 요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자, 문제 보겠습니다. A 지점에 퇴적층이 생성될 당시 퇴적물의 이동 방향은 기역보다 니은에 가깝다. 지금 퇴적물의 이동 방향은 니은 방향. 여기서부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퇴적물이 공급이 돼야지 이러한 사층리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기역보다 니은에 가깝다. 맞는 얘기고요. 단층 FF 프라임은 습곡의 배사축에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선지라고 보입니다. 자, 보면 여기서 어떤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움푹 꺼져 있네. 지금 위쪽이 젊은 아래쪽이 이제 오래된 지층일 텐데, 움푹 꺼져 있네? 그러면 향사. 그리고 향사의 중심 부분에 단층이 있으니까, 아, 얘는 지금 배사축이 아니야. 라고 해서, 요렇게. 그쵸? 요렇게 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자, 요렇게 되어 있으면 향사고요. 맞죠? 요렇게 되어 있으면 배사입니다. 맞죠? 이런 상태에서, 같은 깊이에서, 향사축으로 간다라고 하면 조금씩 더 젊은 지층이 나온다. 맞죠? 자, 같은 깊이에서 배사축으로 간다고 하면 더 오래된 지층이 나온다. 그러니까 배사측에 같은 깊이에서 볼때 같은 수평 방향으로 같은 깊이로 배사축으로 갑니다. 오래된 지층이 나와요. 향사축으로 갑니다. 젊은 지층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해보자는 거지.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 이쪽으로 가면 갑니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보면 얘가 제일 오래된 녀석, 젊은 녀석이 되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가 제일 오래된 녀석이고 얘가 제일 젊은 녀석. 그러면 보면 여기서부터 일로 간다는 얘기는 점점 가면 갈수록 젊은 녀석이 나온다. 아, 지층의 연령이 젊어지고 있구나. 지층의 연령이 젊어져요? 무슨 축? 아, 향사축. 향사축이 지금 여기 있는 거고, 이 FF 프라임은 향사축에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 이게 좀더 좋은 설명. 아셨죠? 자, 그 다음에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갈때 지표에 드러난 암성의 연령은 많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나이가 많은 거, 여기서 지금 얘가 3번이 될 것이고요. 얘가 4번, 얘가 이제 5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면 3번, 4번, 5번으로 갈수록 연령이 젊어지는 거니까 B에서 C로 가면 갈수록 연령은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가 아니라 젊어진다, 적어진다, 아, 적어진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만 맞는 거. 요렇게 체크. 요러한 퇴적층이 있는 지질 구조 해석하는 연습. 아,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기억. 요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3번 문항 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항은, 많은 친구들이 4번 문항에서 조금 실수를 했고, 틀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볼게요. 그림 가는 부정한면 U1에서 U1 프라임, 그 다음에 U2에서 U2 프라임과, 부정한면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두 개가 있는 거. 두 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층 FF 프라임이 나타나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그 다음부터 쭉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나는 가의 YY 프라임 구간에서의 암석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즉, 여기서의 이 암석 연령은 Y에서 Y 프라임, 여기에서의 연령 분포, 깊이에 따른 연령 분포를 지금 여기에 표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암석 A, B, C 중두 개는 퇴적암, 한 개는 심성암이다. 라고 되어 있죠.

거기 다 밑줄이에요. 자, 보면 여기서부터 쭉 연령을 측정해 봤더니 깊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네? 깊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네? 근데 여기서는 깊어지는데 나이가 일정하네? 두 개가 퇴정암이고 두 개가 심성암이라고 했잖아. 다시. 두 개가 퇴정암이고 하나가 심성암이라고 했잖아. 심성암은 동일한 시기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깊이에 따른 연령의 변화가 없지. 그러니까 여긴 지금 심성암 구간이 나타나는 거고, 여긴 퇴적암 구간, 밑에 있는 퇴적암이 더 오래된 거. 여기 퇴적암 구간, 밑에 있는 퇴적암이 더 오래된 거. 됐죠? 그러면, 아, 얘는 퇴적암층을 의미하는 거고, 얘도 퇴적암층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심성암층. 요렇게. 일단. 됐죠? 그래서 Y에서 Y 프라임으로 갈수록 요런 연령 분포가 보인다. 라고 했는데, 볼게요. 지금 여기서 A와 B 사이, A와 B 사이에서 이러한 연령의 불연속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퇴적 시간이 어떤 불연속면, 상부와 하부의 불연속면이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이걸 부정한 면이라고 한다. 지금 지층이 볼때 수평면에 대하여 지금 나란한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정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정한 면을 평행 부정함 이렇게 보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볼게요. 지금 갔더니 여기에서 Y에서 Y프라임으로 갈 때,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도 지금 불연속면이 나타나네.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 B층과 C층 사이에서 또 불연속면이 나타나는데, 지금 요 불연속면을 기준으로 밑에 심성암이 걸려있거든. 그러니까, 아, 여기는 부정한 면인데, 부정한 면 밑에 심성암이 걸려있으니까, 우린 얘를 난정한 면, 이렇게 보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거지. 됐죠? 그게 지금 요 자료 해석. 됐죠?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U1 프라임은 FF 프라임보다 나중에 형성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순서를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C가 제일 밑에 나이가 제일 많은 거 먼저. 그 다음에 누구냐면 U2 프라임 부정합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쌓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U1 프라임 부정합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쌓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질 구조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단층이 가장 마지막에 모든 지층과 부정한 면까지 잘라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U1, U'은 F에서 F'보다 나중에 형성되었다가 아니라 먼저 형성된 거지. 단층이 가장 나중이니까. 자, U2'은 난정한 면이다. 지금 부정한 면 밑에 심성암이 걸려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난정한 면이다 판단할 수가 있고요. 자, FF'을 경계로 나타나는 암석의 연령 차이는 XX 프라임 구간이 ZZ 프라임 구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얘를 경계로, 얘가 지금 경계예요. 얘를 경계로 XX 프라임 요 구간에서 여기에서의 연령 차를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ZZ 프라임 여기에서 연령의 차이를 물어보고 있어. 여기에서의 연령 차이와 여기에서의 연령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느냐? 지금 여기에서 연령 차와 여기의 차이, 연령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이 자료에서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Y 프라임 구간에서 여기에서의 연령 차와 여기에서의 연령 차이를 알고 있거든. 그걸 이용해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누가 연령 차이가 더 적은지 더 큰지 알수 있다. 자, 볼게요. 지금 요 자료로 가면, 지금 Y 프라임 구간에서 여기에서의 이 연령 차이를 선생님이 임의로 델타 T1이라고 하고, 여기에서의 이 연령 차이를 델타 T2라고 하겠습니다. 자료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델타 T1이 델타 T2보다 조금 더 길어요. 이 차이가. 이게 하나고, 이 델타 T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의 연령 차이야. 이 부정한 면에서의 연령 차.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위층과 아래층의 연령 차이가 이 델타 T1이야. 델타 T2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B층의 중간 부분과 B층의 중간 부분과 C의 연령 차이가 지금 델타 T2야. 됐죠? 이런 상태에서 볼게요. XX 프라임에서 단층 FF 프라임을 기준으로 한 여기에서의 연령 차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요층과 요층의 연령 차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Y 프라임을 이용해 봤을 때쭉 갑니다. 여기 요 깊이에 있는 임의 지점과 요 C와의 연령 차이가 얼마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냐면, 여기에서의 연령 차이가 얼마냐면 델타 T2라고. 델타 T2라는 걸알수 있어. 즉, 요 지점과 요 지점의 연령 차이가 델타 T2인데 여기와 여기의 연령 차이는 그럼 얼마라는 거야? 델타 T2보다는 작겠지. 왜냐면 퇴적암이라고 하는 건 밑에 있을수록 나이가 많은데, 얘는 지금 B층 내에서 그렇게 밑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여긴 지금 굉장히 밑에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와 얘의 연령차는 얘와 얘의 연령차보다 적다. 자, 갑니다. XX 프라임에서 여기 요두 지점의 연령 차이는 델타 T2보다는 작다고. 됐죠? 자, 그다음에 ZZ 프라임으로 가볼게요. 여기에서의 연령 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요 지점과 요 지점의 연령 차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요 FF 프라임을 경계로 봤을 때, 자, YY 프라임에서 지금 A와 B의 요 연령 차와 여기와 여기의 연령 차이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YY 프라임 구간에서는 A의 최하부와 B의 최상부의 연령 차거든? 근데 ZZ 프라임에서는 A의 최하부 부분과 B의 중 가운데 부분의 연령 차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가져와 볼게. 지금 YY 프라임에서의 연령 차는 요 지점에서의 연령 차야. 요 지점에서 위와 아래 연령 차가 델타 T1이라고. 그런데 ZZ 프라임에서의 연령 차는 대략적으로 보면, 여기다 그려볼게요. 요 지점. 약간 위죠? A층에서 가장 최하부가 아니라 그보다 약간 위죠? 그 지점과 B의 중간까지. 여기까지의 연령차가, 지금 여기에서까지 연령차가 지금 ZZ 프라임에서의 연령차를 얘기한다고. 됐죠? 지금 여기에서의 연령차가 얼마라고? 델타 T1이라고.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연령차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연령차가 델타 T1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연령차는 절대 델타 T1보다는 무조건 길어야 되겠지. 그러면, 아, 여기에서의 연령차는 델타 T1보다는 무조건 길어야 되겠다. 그러면 연령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와 얘의 연령 차이를 물어볼 건데, 얘의 연령 차이는 델타 T2보다 짧고, 얘의 연령 차이는 델타 T1보다 길어. 근데 기본적으로 델타 T1이 델타 T2보다 길거든. 그러니까 두 구간에서의 연령 차이를 비교하면, 아, 얘가 연령 차이가 더 크구나. ZZ 프라임에서 연령 차가 더 크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틀린 거지. 됐죠? 그러면 니은만 맞는 거. 꽤나 어려운 문제였고 요딱 관계를 따지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아셨죠? 요렇게 해서 우리 4번 문제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이제 절대양령과 관련된 문항들이 지금 5번, 6번, 7번 계속 나오는데요. 자, 같이 볼게요. 지금 표는 화성암 P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 X와 Y의 처음량에 대한 함량을, 그다음에 그림은 밑줄 시간에 따른 X와 Y의 방사성 동위원소 함량분의 자원소 함량.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무원소 함량분의 자원소 함량이에요. 을 나타낸 것이다. 계속 밑줄. X와 Y의 자원소는 각각 X와 Y의 분계에 의해서만 형성되었다라고 했죠. 우리가 이런 자료가 나오면 제일 먼저 볼 것은 뭐냐면, 무원소와 자원소의 함량이 얘 분의 얘, 모분의 자를 냈을 때이 값이 1일 때. 이 시점을 찾아봐야 돼. 얘오분의 얘의 값이 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 50%, 얘 50%라는 얘기야. 맞죠? 무원소의 함량이 처음에 100%에서 50%가 됐대. 그게 뭐야? 반감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1이 의미하는 요 시간이 뭐냐면 반감기를 의미하는 거고, 아, X의 반감기는 1억 년이구나라고 하는 걸이 자료에서 알수 있는 거고, Y의 반감기는 그럼 뭐예요? 2억 년이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지. 됐죠? 이렇게 놓는 거고, 자, 화성암에 지금 X와 Y가 들어있대. 그런데 X가 들어있는데 X의 함량은 처음량에 대해서 25%? 25%라는 얘기는 4분의 1이라는 얘기야. 4분의 1이라는 얘기는 반감기 두 번. X의 반감기가 1억 년인데 반감기를 두번 지났대.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 이 암석의 연령은 얼마? 2억 년이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지. 자, Y의 함량이 50%래. 처음 함량의 절반이라는 얘기지. Y의 반감기가 얼마라고? 2억 년. 2억 년인데 딱 반감기의 시간이 지난 거니까 2억 년. 그러니까 이 화성암의 연령은, 절대 연령은 2억 년이 된다. 됐죠? 보겠습니다. 반감기는 X가 Y의 2분의 1이다. X가 Y의 2분의 1이다. 맞고요. P의 절대 연령은 1억 년이다. 2억 년이죠. 틀린 거고. 자, 현재로부터 2억 년 후, 현재로부터 2억 년 후. 현재 얘의 나이는 지금 2억 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부터 2억 년 후란 얘기는 4억 년을 얘기하는 거야. 현재 나이가 요거라고. 현재 나이가 요거라고. 그런데 2억 년 후니까 4억 년을 얘기한다고. 그럼 4억 년이 되었을 때 P에 포함된 Y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분의 자원소 함량, 즉 모분의 자, 요걸 달리 표현하자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Y분의 Y 프라임 함량. Y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의미하고 Y 프라임은 보통 자원소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분의 요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 현재가 이건데 2억 년 지나

때. 그러니까 쭉 갔더니 그 시점에서의 y의 함량 분의 y의 자원소 함량이 3. 3이다. 아, 그래프를 이용해서 바로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고. 또는 식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거지. 자, 현재로부터 2억 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만들어지고 나서 4억 년이 지난 거야. 2억 년 지난 다음에 2억 년또 지난 거니까. 즉, 반감기를 몇번 지난 거야? 두번 지난 거야. 반감기를 두번 지나면 4분의 1. 즉, 네개 중에 한 개가 무원소. 네개 중에 세 개가 자원소. 그러니까 1분의 3, 3.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 거지. 됐죠? 그래서 기역, 티귿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번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절대연령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림 간의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는 방사성 동위원소 X와 Y의 붕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 문장 또쭉 밑줄 그어볼게요. 현재 화성한 P에 포함된 X의 함량은 처음량의 50%이고. 자, P에 들어가 있는 X의 함량은 처음량의 50%. 그럼, 아, 여기는 지금 X가 들어있는데 처음량의 절반이 들어있구나. 그 다음에 화성암 Q와 R에 포함된 Y의 함량은 각각 처음량의 50%와 25%. 아, 여기에는 지금 Y가 들었는데 지금 얼마 들어있냐면 처음량의 2분의 1, 절반 들어있구나. 50%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역시나 Y가 들어있는데 지금 처음량이 얼마냐면 25%? 그럼 얘 4분의 1. 이렇게. 됐죠? 그걸 먼저 여기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거. 이제 순서를 따져봐야 되는데 R이 먼저고 그 다음에 A가 쌓였죠. 물론 여기는 지금 부정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P와 Q 중에 지금 누가 더 오래된 녀석이 있느냐의 문제인 거고, 더 젊은 녀석이 이 위를 덮고 있겠지. 맨 마지막에 관임을 했을 테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자,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이 그래프에서 봐야 될 것은 반감기를 찾는 거예요. 처음량의 절반이 되는 시점. 그러면 여기를 쭉 손으로 그어야 되겠지. 그러면 절반, 50%가 되는 시점을 찾아보면 X는 요거야. 0.5억. Y는 요거야. 1억. 아, TX는 0.5억 년이구나. 반감기가. 그 다음에 TY, Y의 반감기는 1억 년이구나. 됐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일로 갑니다. X는 지금 P에는 X가 들어있는데 처음량의 절반이 들어있어. 반감기 지난 거야. 아, 너의 연령은 0.5억 년이구나. 그쵸? 지금 Q에는 Y가 들어있는데 Y가 처음량의 절반이 들어있어. 반감기. 아, 그러면 너의 연령은 1억 년이구나. 그러면 너는 Y가 들어있는데 반감기를 두번 지났네? 반감기를 두번 지났네? 아, 너의 연령은 2억 년이구나. 그러면 R 다음에 A가 쌓였고, 그 다음에 누구냐면, 얘가 1억 년짜리고 얘가 0.5억 년짜리니까 Q. 그다음에 P. 이렇게 가장 최근 거. 됐죠? 요런 거죠. 문제 보겠습니다. 기역에는 P가 분포한다. 지금 P가 가장 젊은 녀석이니까 P가 나머지 것들을 다 뚫고 들어가 있는 상태. 관입한 상태가 되어야 되겠지. P가 분포한다. 맞고요. 지층 A는 중생대에 생성되었다라고 되는데 이 A는 보면 R과 Q 사이거든요. R 얘 얼마? 나이가 2억 년이에요. 2억 년. 그 다음에 Q, 나이가 얼마? 1억 년이에요. 그러면 얘는 2억 년 전, 1억 년 전, 요 사이에 들어가 있죠. 그럼 어디? 중생대에 생성되었다. 중생대는 약 2억 5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니까. 아, 맞는 거. 자, 만약에 R에 X가 포함되어 있다면, 현재 R에 포함된 X의 함량은 처음량의 몇 퍼센트일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자, 지금 여기 지워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X가 들어가 있대. X가 들어가 있대. 그런데 지금 얘 나이가 얼마라고? 2억 년이라고. X의 반감기는 얼마라고? 0.5억 년이라고. 그러면 0.5억 년인데 얘가 2억 년이라고 하는 건0.5 곱하기 2또 곱하기 2. 그러니까 지금 0.5억 년에서 2억 년이 되려면 반감기를 몇번 지나야 되냐면 0.5, 0.5, 0.5, 0.5. 0.5를 지금 4번이나 해야지 2억 년이 된다는 얘기지. 아, 그러면 반감기를 몇 번? 4번 지나야 되는 거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얼마예요? 16분의 1. 즉, 만약에 R에 X가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0.5, 0.5, 0.5, 0.5. 즉, 반감기를 4번 지나야 되기 때문에 함량은 처음량의 16분의 1. 16분의 1은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테이지. 6.25. 맞다. 경련디귿 다 맞다. 요렇게 풀이.
됐죠? 이런 연습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나.

좋은 문화 선생님이 용서 픽 붙여놓았죠. 이렇게 기억력 D가 다풀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번 문제 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요. 이제 그림 자료가 아니라 글로서 이해할 수가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어. 볼게. 다음은 방사성 동위원소 X와 Y에 포함된 X와 Y가 포함된 화성암 P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것이다. X와 Y의 자원소는 각각 X와 Y의 붕괴에 의해서만 생성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표현해낼 수가 있느냐. 보겠습니다. P가 생성되고 나서 1억 년이 지났대. P가 생성되고 나서부터 방사성 동위원소는 붕괴를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붕괴를 시작해서 1억 년이 지난 시점이 되었더니 X의 자원소 함량과 X의 함량이 같대. 즉, X 프라임 함량과 X의 함량이 같대. 둘의 함량이 같다는 얘기는 얘가 50%, 얘가 50%라는 얘기야. 즉, X라고 한 녀석은 붕괴를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처음 양의 절반이 된 거지. 그러면, 아, 1억 년이라고 한 시점이 뭐야? 주는 정보. X의 반감기가 1억 년인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반감기는 Y가 X의 두 배래. X의 반감기는 1억 년인데, Y는 X의 반감기래 두 배래. 그럼, 아, Y의 반감기는 2억 년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됐죠? 현재 Y의 자원소 함량은 Y의 함량의 세 배래. 즉, Y 프라임 대 Y가 함량으로 따지면 3대 1이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처음 양에 대하여 현재 Y의 함량은 4분의 1이라는 얘기지. 얘의 함량은 4분의 3인 거고. 맞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Y가 현재 얼마 있는 거야? 2분의 1의 제곱. 즉, 4분의 1만큼 있다는 얘기지. 근데 Y의 반감기는 얼마야? 2억 년이라고 했잖아. 2억 년인데 반감기를 두번 지난 꼴이 되는 거니까, 아, 지금 이 화성암의 절대 연령은 2억 년이 두번 지난 거니까 4억 년이구나. 됐죠? 화성암의 절대 연령은 4억 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있다. 문제 볼게요. P의 절대 연령은 P의 절대 연령 빼기 X의 반감기는 3억 년이다. P의 절대 연령. 현재 이 암석의 연령은 얼마라고요? 4억 년. 4억 년에서 지금 X의 반감기 얼마라고요? 1억 년. 1억 년을 빼주면 3억 년이다. 맞고요. 현재로부터 2억 년전 P에 포함된 Y의 자원소 함량은 Y의 함량과 같다. 현재로부터 2억 년 전이래. 현재가 4억 년이야. 그럼 2억 년 전이라는 얘기는 암석이 만들어지고 나서 2억 년인 시점이잖아. 암석이 만들어지고 나서 2억 년인 시점이라는 얘기는 Y의 반감기만큼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라고 한다면 Y의 자원소 함량과 Y의 함량은 같아야 되겠지. 둘다 50%, 50%. 맞죠? 그 다음에 현재로부터 2억 년 후. 현재로부터 2억 년 후라고 하면 지금 4억 년인데 2억 년 후니까 2억 년이 더 지난 거잖아. 6억 년이야, 6억 년. 만들어지고 나서, 암석이 만들어지고 나서 6억 년이 지난 시점. 그 시점에 P에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 분해 자원소 함량은 X가 Y의 9배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계산 문제네. 지금 얘가 모원소인 거고 얘가 자원소인 거야. 자,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X는 반감기가 1억 년이죠. 그 다음에 Y는 반감기가 2억 년이에요. 그럼 암석이 만들어지고 나서 6억 년 후라고 하는 건 X 같은 경우는 반감기를 몇번 지나는 거야? 1억 년짜리가 6억 년이 돼야 되니까 6번 지나야 되겠지. 아, X라고 하는 녀석은 반감기를 몇번 지나야 되냐면 6번 지나야 되는 거야. 됐죠? 6번 지난다는 얘기는 64분의 1이야. X가 64분, 처음 양의 64분의 1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X 프라임은 얼마일까? 64분의 63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Y 가보겠습니다. Y는 반감기가 2억 년인데 6억 년 지나야 되니까 반감기를 3번 지난 거지. 그럼 얘의 함량은 2분의 1의 세제곱이 된 거야. 반감기를 3번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를 계산해보면 8분의 1. 그러면 Y 프라임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8분의 7. 됐죠? 근데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건 뭐예요? 모분의 자잖아. 모분의 자니까 요것분의 요거야. 요것분의 요거. 그 비교하라는 거지. 그럼 보면 X 같은 경우는 요것분의 요걸 하면 63이 되는 거고, Y 같은 경우는 요것분의 요걸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7이 되는 거지. 그러면 X가 Y의 9배이다. 63은 7의 9배이다. 79, 63 맞는 얘기. 그래서 기역리엔 티귿 답을 다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겠습니다. 이건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지금 반감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하나씩 풀어 나갔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풀때 선생님처럼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좋아요. 그런데 숙제로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식을 이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식. 식 하나 여기다 던지겠습니다. 자, 절대연력이 t일 때의 함량은 원래 함량의 2분의 1 반감기 분의 절대연력. 자, 어떠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암석에 들어있는 현재 함량, 처음량에 대한 현재 함량의 비율은 2분의 1의 반감기 분의 절대연력. 즉,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 알고 있고, 절대연력 알고 있으면 현재 함량을 알수 있다. 또는 현재 함량을 알고 있고, 반감기를 알고 있으면 절대연력을 구할 수 있다. 요 식을 이용해서 니은과 디귿을 한번 검증해 보세요. 검증. 그래서 확인하는 작업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 식을 이용한 좀 복잡한 문제가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 7번 문항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이제 지질 시대의 어떤 환경과 생물의 변화 문항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자, 밑줄 현생누대의 지속 시간을 12시간으로 환산하여. 현생 누대의 지속 시간을 12시간으로 환산하여 제작한 지질 시계래요. 그리고 주요 지질학적 사건을 표시를 했고요. 기역류은 디귿은 각각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 하나이다. 이것도 밑줄.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12시간짜리 시계인데 현생 누대의 지속 시간을 12시간으로 표현한 거니까 현생 누대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5억 4천만 년 전부터잖아. 그래서 쭉 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12시간으로 표현을 한 거래. 그러면 요 시계에서 1시간은 얼마의 값을 갖느냐? 계산 방법은 비례식을 세우는 거죠. 5.4억 년이 12시간이래. 그러면 X억 년, 1시간에 X억 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비례식을 세우면 곱하기 해줘서 나눠주면 X가 나오겠지. 됐죠? 그래서 우리가 1시간은 얼마의 시간이야? 라고 하는 거. 대략적으로 따지면 1시간이라고 하는 건 대략 5천만 년에서 뭐, 6천만 년, 5천만 년안 되겠네요. 5천만 년그 이하의 시간이 되겠네요. 곱하기 12에서 5.4억이 나와야 되니까. 됐죠?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보면 여기 지금, 기역, 디귿 지질 시대에는 어류가 출현하였대. 어류 출현. 언제죠? 고생대. 아, 너 고생대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3, 어육, 양파것. 이렇게 하는 거잖아. 3, 어육. 그러면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오르도비스기. 즈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판게아의 분리가 시작이 되었대. 판게아가 분리가 되면서 대서양이 형성됩니다. 중생대 초. 그죠? 그러니까 너 중생대를 얘기하는 거고, 너는 그러면 신생대를 얘기하겠구나. 신생대. 그 다음에 너는 중생대. 이렇게 놓고 문제 보겠습니다. 제작한 지질 시계의 1시간은 실제 5천만 년보다 짧다. 요걸 직접 계산할 수가 있겠죠. 비례식을 세워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일단 진위 판단은 이렇게 하면 쉬워요. 자, 보자. 한 시간이 만약에 5천만 년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12시간은요? 곱하기 10이라면 얼마예요? 6억 년이 나오는데? 그쵸? 한 시간이 만약에 5천만 년이라고 하면 곱하기 10이라면 6억 년이 나와. 근데 지금 현생 누대는 5억 4천만 년이라고 대략적으로. 그러면 절대 5천만 년보다 그 이상이 될 수는 없겠지. 5천만 년보다 짧아야지 곱하기 10을 했을 때 5.4억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진위 판단을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오기는 기역에 속한다. 지금 네오기,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다 신생대니까 기역에 속한다. 맞는 거고요.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은 신생대. 팔레오기, 네오기, 여기에 걸쳐서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언제? 기역으로 가야 되겠지. 디귿에 일어난 지질학적 사건이다. 디귿은 고생대인데. 그죠?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기역, 니은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8번 문항 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항.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 단원에서 많이 나오는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을 묻는 어떤 폼이에요. 볼게요. 지금 그림은 지질시대에 일어난 주요 생물학적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다세포 동물 출현이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 원생누대겠구나. 원생누대. 그리고 원생누대 중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후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양서류 출현. 어디죠? 고생대. 아, 지금 보니까 양서류 출현, 공룡 출현, 막 이런 거 나오고 있어요.

그럼 고생대의 특징 좀 한번 얘기해볼까요? 캄브리아기부터 캄하고 오실대 석탄 페트를 추라 108 4개 이렇게 가지고 여기까지가 고생대 여기는 중생대 고생대 중생대 요거 많이 체크했었죠? 그 최초의 출현 같은 거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기는 삼엽충이 출현을 했어요. 어류가 출현했어요. 또는 최초의 척추동물. 그 다음에 여기는 육상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양서류입니다. 여기는 파충류입니다. 여기는 거시식물입니다. 여기는 뭐죠? 최초의 포유류가 출현합니다. 여기는 시조새가 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속시식물이 출현합니다. 뭐, 요 정도. 그러면 양서류가 출현하죠? 양서류 출현은, 아, 고생대 대분기 정도 되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공룡이 출현합니다. 아, 너 중생대. 중생대고. 트라이아스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트라이아스기. 매머드가 멸종합니다. 언제죠? 신생대죠. 신생대 언제? 제4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문제 보겠습니다. 자, A 시기는 원생노대에 속한다. A 시기는 원생노대에 속하고요. B와 C 시기 사이에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 요 기억하는 거. 가장 큰 규모의 생물 대멸종 언제? 페름기 말.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 있었다. 여기 사이에 페름기 말이 들어가느냐?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C와 D 시기 사이에 거시식물이 출현하였다. 거시식물의 출현 언제? 자, 페름기. 그러면 C와 D 사이에 페름기가 있어요? 중생대랑 신생대 사이인데? 없네. 거시식물 출현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 기역, 니은만 맞는 거 해서 답을 골라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9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10번 문제 보면 그림 가나다는 현재로부터 4억 년 전, 4억 년 전이라고 하면요. 언제가 되겠죠? 고생대. 그 다음에 2억 7천만 년 전, 언제가 되겠죠? 고생대 말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억 년 전에 대륙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1억 년은 중생대. 근데 딱 봤더니, 이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거야. 지금 대륙들이 다 붙어 있는 이러한 모습. 얘 판기아야, 판기아. 판기아라고 한다면 고생대 말쯤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아, 너가 2억 7천만 년 전이 되겠구나. 1억 7천만 년 전. 됐죠? 얘가 분리가 되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요? 요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지. 중생대. 맞죠? 그러면 너가 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 보면, 아, 너 1억 년이 되겠구나. 1억 년 전. 1억 년 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너가 4억 년 전이 되겠구나. 고생대. 됐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보면 되는 겁니다. 해안선의 전체 길이는 가시기가 다시기보다 길다. 라고 해서 요 해안선의 길이를 실제로 다 계산을 해서 측정한 다음에 비교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에서 이 해안선의 전체 길이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대륙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랬을 때 해안선의 전체 길이는 요 사각형의 둘레가 되는 거고 얘가 분리가 됐어. 이렇게. 분리가 되면 여기에서의 해안선의 전체 길이는 요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다 합했을 때 얘가 만약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라고 하자고. 그럼 여기서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예요? 8이 되겠지. 2. 맞죠? 근데 얘가 분리가 돼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다 됐다고 치자고요. 그럼 여기서의 둘레의 길이가 4. 여기도 4. 여기도 4. 여기도 4. 그럼 전체 둘레의 길이는 16. 그럼 해안선의 전체 길이는 분리가 되면 될수록 더 길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기가 다시기보다 길다가 맞지. 분리가 많이 됐으니까. 아셨죠? 자, 나시기 암모나이트가 번성하였다. 고생대인데? 고생대 암모나이트가 번성하였다? 틀렸지. 여기서 번성을 하려면 뭐 삼엽충 같은 거 얘기해야 되겠지. 아셨죠? 다시기의 초대륙은 판게아이다. 요 그림은 우리가 찰칵하고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 기역티귿. 요렇게 답을 골라줄 수 있습니다. 자, 10번 봤고요. 이제 이어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면, 자, 좀 새로운 자료라고 볼수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그림은 6억 년 전부터 5억 년 전까지. 여기 밑줄. 6억 년 전부터 5억 년 전까지. 6억 년 전이라고 하면 원생노대의 가장 끝부분이 되는 겁니다. 후기의 끝부분. 이제 말로 가는 거고. 5억 년 전이라고 하면 고생대 초로 가는 거예요. 됐죠? 생물 소구의 수 변화를 주요 생물의 생존기관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에디아카라 동물군과 삼엽충 중 하나이다. 여기도 밑줄. 기역과 니은은 각각 에디아카라

에디아카라 동물군과 사냥충 중 하나. 에디아카라 동물군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다세포 동물의 화석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원생누대를 대표하는 그런 화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삼엽충은 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6억 년 전, 그 다음에 여기 5억 4천만 년 전. 대략적으로 이쯤에서, 5억 4천만 년 쯤에서 원생누대와 고생대가 또는 현생누대가 나뉘는 거죠. 5억 4천만 년 전, 그거보다 더 과거면 원생누대. 일로 넘어오면 현생누대 또는 고생대 시작,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억은 이 전부터 지금 있었으니까, 아, 너 에디아카라 동물군? 에디아카라 동물군을 얘기하는 거고, 너는 삼엽충을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이렇게 놓고 생물 속의 변화를 봤더니 쭉 봤을 때이 시기에 생물 속의 수가 확 증가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생물들이 고생대 초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생물 속이. 아셨죠?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다. 에디아카라 동물군 맞고요. 생물 속의 수 증가량은 기억의 생존 기간이 피 기간보다 많다. 기억의 생존 기간은 생물 속 증가량이 크지 않는데, 여기에서 생물 속의 증가량이 압도적으로 지금 증가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피 기간보다 많다가 아니라 적다가 해야 되겠지. 자, 니은은 기억보다 단단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다. 니은은 뭔데? 삼엽충. 기억은 뭔데? 에디아카라 동물군. 얘는 다세포 동물의 화석으로서 대표적인 거. 얘는 삼엽충. 삼엽충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떠올리기 쉬운 건 뭐냐면 갑각류. 그러니까 개 같은 거 있잖아요. 개. 물속에 있는 개. 그런 갑각류 또는 절지동물 이런 거. 곤충도 절지동물 많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삼엽충 우리가 떠올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절지동물 갑각류 껍데기가 분명히 있지.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단단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니은 기억보다 단단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다. 맞는 거. 됐죠? 그래서 기억, 이렇게 답을 골라줄 수가 있다. 자, 11번 봤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계속 지구의 환경 변화와 관련된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림 가는 지구 대기 중 산소 분압 변화를 나는 A 시기에 생성된 어느 지층에 대한 설명, 요거 밑줄. A 시기에 생성된 어느 지층. 그 A 시기가 언젠지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 요 지층이 무엇인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A와 B는 산소 분압이 크게 증가한 시기다. 그 지금 요 자료를 보면 대기 중에 산소의 분압이 거의 없어. 대기 중에 산소가 없다는 거지 바닷속에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랬다가 산소의 분압이 증가했네. 대기 중에 증가했네. 오, 많이 증가했네. 오, 많이 증가했네. 그래서 현재가 되었네. 즉, 이 자료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현재가 여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대기 중에 산소 분압이 대략 0.2즘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볼때이 시기는 대기 중에 산소의 분압이 굉장히 많았네? 그럼 머릿속에서 우리가 산소의 분압이 많이 증가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있지? 산소의 분압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 산소들이 오존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아, 이 시기부터는 온전한 오존층이 형성될 수가 있었겠네? 그럼 여긴 고생대 실루리아기랑 연결될 수가 있겠네? 최초의 육상식물의 출현과 관련이 될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도는 거고. 쭉 보겠습니다. 쭉 시간을 볼 때, 요쯤 하면 대략적으로 한 25억 년 정도? 현재로부터 될것 같죠? 쭉 가면 이쯤 되면 대략적으로 한 5억 년전 정도가 되겠지?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25억 년 전, 5억 년 전, 요 기간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생누대의 기간이 될 것이고, 여기는 시생누대의 기간이 될 것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고생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 또는 현생누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자, 기억의 광합성으로 생성된 산소가 해양에서 철 이온과 반응하여 철 함량이 풍부한 지층이 생성된다. 사실 우리가 지구과학 원 교육 과정상 요 지층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요. 그렇지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얘는 호상 철광층이라는 거야. 뭐냐면 이런 겁니다. 최초의 남세균이 바닷속에서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하면 뭘 만들어내요? 산소를 만들어내지. 근데 이 산소가 바로 대기 중으로 튀어나오지 않았다는 거야. 바닷속에 충분히 용해가 됐어요. 용해된 상태에서 바닷속에 있었던 철 이온과 결합을 해.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내? 산화철을 만들어내. 그 산화철이 가라앉아서 지층을 만들어내. 그 지층이 바로 이 호상철광층이야. 그러니까 대기 중에 산소는 생각보다 광합성 시점으로부터 꽤나 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증가를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얘는 광합성 생명체가 물속에서 산소를 만들어내고 그 물속에 용해된 산소가 이러한 지층, 즉 광합성 생명체가 물속에서부터 산소를 만들어냈음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어떤 단서가 되는 거지.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물속에서, 바닷속에서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 남세균이 되는 거야. 됐죠? 보겠습니다. 자, A시기에 생성된 지층에서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 산출될 수 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시생누대부터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을 만들었잖아. 이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은 누구 때문에? 남세균 때문에. 남세균은 이 전부터 존재했다고. 아이가 광합성을 하면서 스트로마톨라이트 만들었고 충분히 물속에서 산소를 만들어냈고 그 물속의 산소가 철과 반응을 해서 이런 걸 만들어냈고 충분히 물속에 다 용해된 이후에 대기 중으로 튀어나온다. 농도가 증가한다. 고생대 넘어와서 농도가 충만해졌다. 오존층이 만들어진다. 온전한 상태 오존층, 자외선 차단, 육상식물 출현. 이렇게 연결. 보겠습니다. 남세균은 기억에 해당한다. 맞고요. 이것도 맞죠. A시기에 생성된 지층은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 산출될 수 있다. 이때부터 쭉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은 다 산출될 수 있습니다. 자, 최초의 육상식물은 B시기에 출현하였다. 최초의 육상식물은 언제? 고생대 실루리아 기즈음으로 보면 좋겠지. B시기가 아니라 B시기 이후. B시기 이후에 고생대에 넘어와서 실루리아기 지음에 온전한 오존층이 형성되고 났을 때부터 출현하였다라고 보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기역, 니은 두 개만 맞는 거 이렇게 골라줄 수 있다. 자, 12번까지 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자, 지금 단서를 우리가 해석하는 문항인데요. 볼게요. 자, 3층에서 고사리 화석이 발견됩니다. 자, 고사리 화석이라고 하는 건 시성 화석이죠? 따뜻하고 습한 육지를 알려준다. 자, 3층과 세일층 사이에 응유암층이 분포한다. 화산 활동이 있었다. 화산재가 쌓였다. 세일층에서 방추층 화석이 발견된다. 방추층은 표준 화석입니다. 언제? 고생대 표준 화석이죠. 여기다 하나를 더 더한다라고 한다면 해양생물 화석이죠. 이렇게 더해주고요. 부정암면 하부의 유문암에서 용암이 흐른 흔적이 나타난다. 자, 요거 밑줄 그어볼 건데. 부정암면이 있대. 부정암면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정암면 하부와 부정암면 상부에 시간 간격이 충분히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 그 하부에 유문암이 있대. 그렇죠? 그 유문암에서 용암이 흐르는 흔적이 나타나는데 아, 그럼 여기 화산암이니까 여기 화산 활동이 또 있었겠구나. 뭐 이런 걸 우리가 알려 줄 수가 있다. 됐죠?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암층과 쉐일층은 모두 육지에서 퇴적되었다. 지금 사암층은 고사리, 따습 육지니까 맞아요. 그런데 쉐일층은 누구야? 방추층, 해양 생물이니까 틀렸지. 얘가 틀렸지. 자, 이 지역은 화산 활동의 영향을 최소 2회 이상 받았다. 자, 어떤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응유암층 화산 활동, 유문암 화산 활동, 화산 활동 두 번. 정답. 이렇게 푼 친구들이 있는데 2% 부족합니다. 2%. 왜냐하면 얘와 얘가 서로 다른 시기의 화산 활동임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무엇을 가지고 확인한다? 부정한면이 있다는 얘기잖아. 부정한면이 있다는 얘기는 위와 아래의 시간 차이가 충분히 있다. 얘와 얘의 화산 활동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100점. 됐죠? 자, 유문암에 반감기가 1억 년 이상인 방사성 동연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방사성 동연소의 현재 함량은 처음량의 25%보다 많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볼게요. 지금 얘가 방추층이잖아요. 그죠? 여기 방추층 있잖아요. 방추층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고생대, 맞죠? 고생대는 5억 4천만 년 전에서 2억 5천만 년 전. 그러니까 얘의 나이는 최소 2억 5천만 년 전보다 2억 5천만 년보다 많아. 그럼 얘의 나이도 최소 2억 5천만 년보다 많다고. 만약에 반감기가 1억 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반감기를 3번은 지나야지 3억 년이 되는 거니까 이쯤 되겠지. 반감기를 2번만 지나면 2억 년밖에 안 돼. 맞죠? 그런데 보면 처음량의 25%보다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감기를 2회에도 거치지 못했다는 얘기야. 즉 나이가 2억 년도 안 된다는 얘기라고. 근데 이게 2억 5천만 년보다 많거든? 틀렸네. 됐죠? 이렇게 해서 니은 골라줄 수가 있다. 자, 13번 봤고요. 이제 이어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면요. 대멸종 문제, 대멸종이 요즘에 계속 좀 관심을 갖게 되는 문항입니다. 좀 그래픽 해놨고요. 자, 그림 가는 현생된 동안 생물과의 멸종 비율과 대멸종 기억 미음을 나는 어느 대멸종 특징 보겠습니다. 쭉 추정 원인이 이렇게 나와 있고 멸종한 생물을 봤더니 암모나이트와 공룡이 멸종하였대. 아, 너 백악기 말의 대멸종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찾아야 되고 보면 대멸종의 시기가 5번이 있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여기 2억 5천만 년 즈음이 되겠지. 이 즈음 그러면 여기가 고생대와 중생대의 경

티그시그와 리을사기는 중생대인데? 틀렸지. 이건 고생대 중반부. 자, 나의 대멸종은 백악기 말이니까 언제? 미음에 해당한다. 맞죠? 티그. 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대멸종 문항이 최근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갖게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대멸종 시기와 특징들. 고생대 3번, 중생대 2번. 중생대는 빙하기와 딱 연결되어 있진 않다라고 하는 것 같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우리가 3점 테스트 문항 모두 다 봤고요. 자, 여러분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업 퀴즈 가지고 왔습니다. 자, 6번 문항을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원래 문항보다 조금 더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과 엮어서 낼수 있는 문항들이 좀 있다. 그래서 암석이 생성될 당시의 지구 환경, 그 다음에 생명체, 번성 생명체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가 있고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특징에 대한 물음을 또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요거 꼭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얘기해준 식을 활용해서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 레벨업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12강 지구의 역사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대기의 변화 같이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 있는 지구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10강과 11강에 있는 수능 실전 문제를 풀이하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습 꼭 해오라고 당부했었고요. 다 해오셨죠? 전체 24문항밖에 되지 않습니다. 꼭 먼저 풀어보시고 잘 모르고 또 이제 좀 알아봐야 될것 같다라는 문항에 표시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한 문항씩 차분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10강입니다. 수능 실전 문제 1번 문항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어떤 대화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A가 까마레로 하고 부르죠. 자, 까마레로는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종업원이란 뜻입니다. 예, 그래서 식당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여기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불렀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종업원이 뭘 물어봤네요. 네, 손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Quería un café con leche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Quería는요, 우리 Querer 동사 있죠? 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Querer 동사의 불완료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이 불완료 과거형을 써서 좀더 공손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합니다. 자, 뭘 원하냐면, café con leche. 뭐,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밀크커피 정도가 되겠네요. 밀크커피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종업원이 하나 더 물어봐요. Desea algo más? 라고 하죠. Desear 동사도 역시 원하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더 원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un pastel de queso, por favor 라고 하죠. queso는 치즈란 뜻이죠. pastel은 케이크니까 치즈케이크죠. 치즈케이크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종업원과 손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황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선택지를 하나씩 보면서 알맞은 문장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como anda 라고 했어요. 이거 어디서 우리가 봤었던 표현이죠? 맞아요. 이거는 안부를 묻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다 라고 했으니까 usted한테 물었다고 보시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뜻이 됩니다. como anda 하면 자, 2번 보겠습니다. ¿Qué tal está? 하면은 어떠세요? 라는 뜻이 되고요. 자, 3번에 ¿Cuánto le debo? 라고 했어요. 자, 우리 debero 동사 한번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debo는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여기서는 빚지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직역을 하면 내가 얼마를 당신에게 빚졌습니까? 가 돼서 이거는 가격을 묻는 표현이 됩니다. 얼마입니까? 돼요. 자, 이 데베르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명사로도 쓰였었거든요. 명사로는 무슨 뜻이었죠? 맞아요. 숙제, 의무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규칙 변화하는 동사였고요. 어찌됐던 ¿Cuánto le debo? 하면은 얼마입니까? 라는 가격 묻는 표현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Qué va a tomar? 라고 했어요. 자, 이 tomar 동사 뜻이 많은 동사였는데요.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맞아요. 여기서는 먹다, 마시다 해서 먹다란 뜻으로 쓰였을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뜻이 되죠?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라는 뜻이 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번 하나 더 볼게요. 자, 5번은 puede traer la cuenta? 라고 했어요. 그러면 traer 하면 가져오다 라는 뜻이잖아요. 가져오실 수 있으세요? La cuenta. 자, 여기 지금 식당이니까 이 cuenta는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요? 예, 계산서란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계산서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cuenta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계산서로 많이 알고 있지만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은행 계좌라는 뜻도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 우리가 다 기본 어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Abrir una cuenta. 자, 이렇게 되면은 abrir 동사가 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abrir una cuenta 하면은 계좌를 열다, 계좌를 개설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적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항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남자가 먼저 묻습니다. ¿Cómo están tus primas? 라고 했어요. 자, ¿Cómo están? 했으니까 이제 안부를 묻는 거죠. 누구의 안부를 묻냐면 tus primas. prima 하면은 네, 사촌, 여자 사촌이란 뜻이죠. 그래서 너의 여자 사촌들은 어떻게 지내니? 하고 이제 여자 사촌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no sé 라고 하죠. 모르겠어 하면서 hace mucho tiempo que no pincan veo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이 나야 되죠. 뭐가 기억이 나야 돼요? 네, 기간 표현 hace que 기억하세요? 자, 이거는 무슨 뜻? 뭐뭐 한지 얼마나 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래요? mucho tiempo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뭐 한지? veo, ver, 보다라는 뜻이죠. 못 본지, 그녀들을 못 본지 많은 시간이 돼서 오랫동안 그녀들을 못 봤어. 그래서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 자, 이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와야 하는 것은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지금 선택지를 보시면 목적대명사, 뭐 제기대명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알맞은 목적대명사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뭘 받아야 되는 거죠? primas를 받아야 돼요. 자, primas는 여성 복수이네요. 그러면 여성 복수형을 찾으시면 됩니다. 3인칭 여성 복수형. 뭐예요? las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no las veo가 돼서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전에 가족 어휘를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구두로 정리를 했더니, 좀 써주시면 안 되나요?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아주 간단하게 가족 어휘를 같이 한번 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그 수트 교재에는 가족 어휘가 따로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옆에 빈 공간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할아버지. 일단 관사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할아버지는 아부엘로라고 하죠. 그리고 할머니는 아부엘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었나요? 아부엘로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아빠는 파드레, 엄마는 마드레. 라고 했었고, 부모님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맞아요. 파드레스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아들 하면은 이호, 딸 하면은 이하라고 표현을 했으면 됐었고, 남자 형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맞아요. 에르마노가 남자 형제를 말하고요. 여자 형제는 에르마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형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에르마노 마이어 하고 하시면 되고, 동생, 남동생을 말하고 싶으면 에르마노 메노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어로와 메노르를 써서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내에서의 아빠가 아닌 어른, 삼촌이나 이모, 이모부, 이모부죠? 삼촌, 이모부, 고모부 이런 사람들은 띠오. 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이모, 고모, 숙모 이런 분들은 띠아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나온 사촌, 남자 사촌은 뿌리모라고 표현해 주시고 여자 사촌은 뿌리마라고 해주시면 돼요. 또 뭐가 있나요? 조카 있죠? 조카? 조카, 남자 조카는 소브리노, 여자 조카는 소브리나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손자는 니에또, 손녀는 니에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기본적인 가족 어휘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서 이번엔 한번 써드렸습니다. 자, 2번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자, 우리 순서 배열 문항은 수능 스페인어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유형의 문항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A가 La carta, por favor 라고 해요. 그러면 carta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편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까르따는 편지 말고 만약에 식당이라면 이거는 이제 차림표, 메뉴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La carta por favor라고도 할수 있지만 El menú por favor라고 하셔도 돼요. 어찌되었던 메뉴표 차림표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Aquí la tiene라고 하죠. 그래서 요 라는 직접 목적 대명사 라는 앞에 있는 까르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흘렸고요. Que va tomar de primero 라고 하죠. Tomar 여기서는 먹다란 뜻이죠. 그래서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De primero 하면은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요리로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요리로는 뭘 드시겠습니까? Una ensalada, por favor. 샐러드 주세요. 자, 그랬더니 이제 종업원이 또 하나 묻죠? 그랬더니 그때 이제 손님은 뭐라고 하냐면, 뽀요건 빠따따스라고 해요. 빠따따 하면 감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감자를 곁들인 닭고기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또뭘 물어봤고, agua con gas, por favor 라고 합니다. agua con gas 하면은, 네, 예상하시겠지만, 탄산수란 뜻입니다. 탄산수 부탁합니다. 또뭐 물어봤고, helado de fresa. 뭐예요? 딸기 아이스크림 주세요. Desea algo más? 뭐더 필요하세요? No, nada más. 아니요, 더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전형적인 식당에서의 주문 표현들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도록 하죠. A 같은 경우는 2 de segundo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de segundo 하면은 두 번째 요리로는요? 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들어가면 될까요? A는? 네,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B 보겠습니다. para beber 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마실 걸로는요? 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들어가면 될까요? 바로 밑에 그냥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C 보겠습니다. 이데 보스트레. 자, 보스트레는 후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후식으로는요, C가 되면서 A, B, C 순으로 그냥 쭉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번이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기 전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스페인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메누델디아, 점심 때 특히 가면은 메누델디아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요리, 두 번째 요리, 후식 이렇게 포함해서 세트로 많이 파는데요. 자, 요걸 이제 해석을 할 때 보통 de primero 하면은 첫 번째 요리, de segundo 두 번째 요리 이렇게 하는데 또 때에 따라서 뭐 전체입니다, 뭐 본 요리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요리, 두 번째 요리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첫 번째 요리로 나오는 게 샐러드도 있고 수프도 있지만 또 빠에야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요리로 표현하시는 게 더 적절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리는 보통 고기나 생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탄산수는 아구아 콘 가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생수는 보통 뭐라고 하냐? 아구아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깨탈 라 꼬미다 라고 했어요. 자, 꼬미다 하면 음식이란 뜻이죠. 깨탈. 음식이 어떠냐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음식 어떠세요? 그랬더니 부에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디스쿨페. 아, 죄송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셀라 코시노 운 포코 마스 라고 하죠. 코시날 요리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요리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Sí, por favor. 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Cela traigo en unos minutos. 에, 곧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이제 이야기가 종료가 됐는데요. 지금 어찌됐든 음식 상태가 썩 좋은 상태는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요리해 드릴까요? 좀 더 조리해 드릴까요? 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보면서 알맞은 걸 넣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에 menos mal 했어요. 그러면 menos mal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강의에서 나오지 않은 표현인데요.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다행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다행이네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메노스 말이라는 뜻을 조금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일단 근데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Está muy rica 라고 했어요. 자, 요거 뭐예요? Estar rico, rica 하면 무슨 뜻이었죠? 이거는 맛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맛있네요. 맞나요? 아니요, 맞지 않죠.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Parece muy bien. 매우 좋아 보여요. 역시 맞지 않겠죠? 4번 보겠습니다. La carta, por favor. 뭐예요, 이거? 좀 전에 봤었죠? 메뉴판이란 뜻이니까 메뉴판 부탁합니다. 아니고요. 5번에 La carne está poco hecha. 라고 했습니다. carne, 고기란 뜻이죠. 고기가, 자, 우리 poco 나왔네요. poco는 있는데, 조금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oco hecha 하면은 이거는 무슨 뜻이 되냐면 좀 덜 익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 고기가 좀 덜 익었네요. 아우 죄송합니다. 좀 더 요리해 드릴까요? 네,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poco와 un poco의 차이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뽀꼬를 무초의 반대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뽀꼬는 다시 뽀꼬와 움뽀꼬로 나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느낌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뽀꼬는 있지만 거의 없는, 그래서

거의 뭐뭐한테서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했고요. 운뽀꼬는 약간 있다라는 뜻이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봤습니다. 다음 문항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항.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문장 3개가 주어져 있고요. 다 빈칸이 앞에 뚫려 있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Mo de ayer fue muy raro 라고 했습니다. raro, rara 하면은 뭐 이상한, 진귀한, 드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yer 하면 무슨 뜻이었죠? 어제란 뜻이거든요. 어제의 일은 매우 이상했어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셔야 되죠? 지금 첫 번째 문장만 봐도 아하, 중성관사 얘기하는 거구나가 떠오르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로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로데 뭐라고 그랬죠? 명사가 올 경우 무슨 뜻? 뭐뭐의 일이란 뜻이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공통이니까 얘도 로가 들어가겠네요. 자, lo importante es ahorrar tiempo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로 뒤에 형용사가 와서 뭐뭐 것 추상화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ahorrar, 절약하다. 뭘 절약하는 거예요? tiempo. 여기서 tiempo는 시간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시간을 아끼는 거다가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 lo que 뒤에 절이 오겠죠? 그래서 lo que más me gusta es jugar al fútbol이 돼요. 그러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뭐뭐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해석이 축구하는 거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뭐예요? 중성관사 lo.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이거 이제 메뉴 델 디아 차림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늘의 요리죠. 오늘의 요리. 프리메로스에서 첫 번째 요리로는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가스파초와 엔살라다 믹스다. 믹스 샐러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준비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까르네 콘 토마테, 토마토를 곁들인 고기, 그리고 페스카도 콘 파타타스 하면은 감자를 곁들인 페스카도, 생선. 자, 고기와 생선이 보통 두 번째 요리에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두 번째라는 뜻을 가진 어휘가 들어가면 될 겁니다. 자, 포스트레, 후식으로는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엘라도 데 초콜라테, 그리고 아로스 콘 레체입니다. 그래서 초콜릿 아이스크림과 쌀 푸딩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쌀 푸딩이 준비되어 있고요. 베비다스, 그러니까 음료죠. 음료로는 비노 틴토. 비노 틴토는 적포도주를 얘기합니다. 레드 와인, 아과,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선택지를 보니까 선택지는 모두 서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두 번째를 의미하는, 맞아요, 세군도스가 들어가면 됩니다.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수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정리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복습을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는 지금 교재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일곱 번째의 하면 뭐, 어떻게 하죠? 맞아요. 셉디모. 그리고 셉디마가 되고, 여덟 번째, 여덟 번째의 하면은 옥타보, 옥타바가 되는 거고, 아홉 번째, 아홉 번째의 하면은 노베노, 노베나가 되고요. 마지막 열 번째, 열 번째의 하면은 데시모, 데시마가 됩니다. 옆에다가 같이 적어

오시고 다시 한번 서수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미노틴토 하면은 이게 이제 적포도주, 레드 와인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화이트 와인은 뭐라고 할까요? 응용, 응용. 이거 너무 쉬운데. 맞아요. 비노 블랑코 하시면 이게 백포도주, 아이고, 백포도주 혹은 화이트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En que vas a ir al trabajo. Trabajo는 여기서 직장이란 뜻일 거고요. 그래서 En que, 뭘 타고 직장에 가? 그러니까 직장에 어떻게 가니? 라는 표현이 돼서요. 사실 이 En que 대신에 의문사 como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mo vas a ir al trabajo?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못 타고 간대요. Voy a mo el metro. 지금 메트로는 지하철이죠. 지하철을 타고 갈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통수단을 타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뭐였죠? 맞아요. 또마로 동사죠. 그래서 모이야 또마로 엘 메트로가 될 겁니다. 근데 공통이네요. 자, A 보니까 quieres tomar un café antes de salir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ntes de 하면은 뭐뭐 전에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나가기 전에 커피 마실래? 마시고 싶니? 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마로 동사는 먹다, 마시다 라는 뜻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레. 말레는 이제 오케이의 뜻이죠. Todavía tengo tiempo. Tener tiempo. 시간이 있다 라는 뜻이니까 아직 시간이 있어. 가 돼서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몇 번? 3번. 또마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8번으로 넘어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Hola, quería hacer una reserva. 자, hacer una reserva 하면은 reservar 동사 예약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reservar로도 바꿨을 수 있겠죠. 그래서 quería 역시 이제 공손한 표현을 위해서 quería라는 불완료 과거형을 썼습니다. 게레르 동사에 안녕하세요, 예약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B가 뭘 물었는데 대답을 보니까 somos cinco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다섯 명입니다 라는 뜻이죠. Para cuando la quería 라고 하죠. 여기서 라는 reserva를 말하겠죠. 그래서 언제로 원하십니까? 예약을 언제로 원하세요? Para este sábado, 이번 토요일로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몇 명인지를 묻는 표현. 예, 곡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선색지 1번부터 볼게요. ¿Cuánto es? 자, 이거 뭐 묻는 표현이죠? 가격 묻는 표현이죠. 얼마입니까? 아주 많이 쓰는 표현. 가격 묻는 표현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Cuánto es? ¿Cuánto vale? ¿Cuánto cuesta? 자, 이런 것들은 정말 입에 달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가격 묻는 표현이고. 이번에 ¿Qué le pongo? 하면은 이건 직역하면 당신에게 무엇을 놓을까요? 그래서 무엇을 드릴까요? 라는 뜻이 됩니다. 3번 ¿Cuál es su número? 라고 했어요. 그럼 ¿Cuál? 하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서 번호를 부를 때 또 이름, 성, 주소 이런 거 부를 때 ¿Cuál?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신 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묻는 겁니다. 자, 4번의 이 표현도 알아두세요. ¿A nombre de quién? 하면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래서 예약 표현에 많이 나옵니다. 5번 Para cuántas personas 하면은 몇 명이요? 가 돼서 요 상황에서는 5번이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답은 찾았는데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cuánto es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참고 표시 하나 해주시고 만약에 cuántos son 자 이렇게 복수형이 되었어요. 자 요거는 뭘 의미할까요? 맞아요. 이건 개수를 묻는 거라서 몇 개입니까? 몇 명입니까? 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9번 넘어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Por qué bebes tanta agua? 자, 왜 그렇게 많은 물을 마셔? 라고 물었더니 es que 하면서 이제 이유를 설명을 하네요. 그랬더니 A가 mejor beber leche.

우유라고 하죠. 모 레체는 우유란 뜻이에요. 우유를 마시는 게 나아. Es muy buena para estos casos. Estos casos 하면은 caso는 case란 뜻이니까 이 경우엔 아주 좋아라고 얘기를 해요. Así, no lo sabía. 아, 그래, 그걸 몰랐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선택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니 이데야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어 라는 뜻입니다. No tengo ni idea. 기억나시죠? 네. 2번 Estoy lleno. 자, lleno는 꽉 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Estoy lleno 하면은 나 배불러 라는 뜻이 됩니다. 자, 3번에 Estoy de mal humor 하면 이거는 기분이 나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자체가. Estar de mal humor 하면. 자, 그러면 이제 센스 있는 친구들은 그럼 기분 좋다는 이거예요? 라고 물을 거예요. 맞아요. Estar de buen humor 하면은 기분 좋다라는 뜻이 됩니다. 4번 El agua sabe al limón. 자, saber a 하면은 뭐뭐 맛이 나다라는 뜻이었죠. 물은 레몬 맛이 난다. 아니고요. 자, 5번 La comida está picante. 아, 오랜만에 나왔네요. picante 하면 매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매워.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신 거예요. 근데 매운 걸 많이 먹었을 때는 우유를 먹으면 또확 가라앉는 네,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 몇 번이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는 합답형 문화. Disculpe, 실례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뭘 물어보죠? 그랬더니 Quería probarme esta camisa. 까미스 하면 와이셔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프로바르세 하면 입어보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셔츠를 입어보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엔케타이아라고 했어요. 타이아는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스몰이에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실례합니다. 네,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겠죠? 예, 그래서 그 표현을 보기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A, N, S, C 다 알고 뭐 필요하세요? 들어갈 수 있죠. 자, B, para que sirve? 자, 이거는 무엇에 사용됩니까?가 돼서 문 들어갈 수 없고요. C, le ayudo en algo? 혹은 D에 en qué puedo ayudarle? 이거 다뭘 도와드릴까요? 란 뜻이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A, C, D가 돼서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문항 넘어갑니다. 11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뭘 먼저 물어봤는데 B가 C, Quiero ver el partido de fútbol이라고 하죠. 그래서 partido는 경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 축구 경기 보고 싶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A가 A qué hora empieza? A qué hora? 몇 시에? 란 뜻이잖아요. 몇 시에 시작하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물어보면서 Es que quiero ver otra cosa. 왜냐면 말이야, 나는 다른 걸 보고 싶거든. 그랬더니 B가 Empieza ya en 5 minutos. 이제 시작해. 5분 후에. A가 Vale, 알겠어. Entonces me voy a leer un libro. 나는 책 읽어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상황 알았고요. TV를 볼것 같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Cuando empieza 하면은 언제 시작하니? 요거는 맞지 않고요. 이번에 A qué te dedicas? 이거 뭐 묻는 표현? 이거 직업 묻는 표현이죠. 무슨 일에 종사하니? Dedicarse a 어디 어디에 종사하다는 뜻이었죠. 직업 묻는 표현 아무튼 아니고요. 3번에 Sabes dónde está? 어디 있는지 너 알아? 아니고요. Conoces al jugador? 후가더라 하면 선수란 뜻이죠. 그 선수 알아? 역시 아니고요. 5번에 마사 보넬라 텔레비시온 하면은 TV 켤 거야? 축구 경기 보고 싶거든. 자, 이렇게 연결이 될것 같아서요.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 정리하고 12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겁니다. 엘 그레코는 세계적으로 세계

세계에서 매우 유명한 핀토르 화가입니다. 자, 엘 그레코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크레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배웠어요? 그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할때 아프렌데르 아 동사 원형을 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아시아 뭐뭐 경에란 뜻입니다. 그래서 1567년 경에 어디를 여행했냐면 베네치아를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 아뇨스 데스포했으니까 3년 후에는 로마에 갔죠. 뭐 하러 간 거냐면 배우려고 계속해서 배우려고 뭐를 미술을 계속해서 배우려고 로마로 갔습니다. 1576년에는 그레코는 뭐를 했어요? 가기로 스페인으로 가기로 이제 결심을 했어요.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똘레도 그죠? 똘레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았어요. 아스타, 언제까지란 뜻이죠? 언제까지요? 그의 삶의 마지막 날들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의 작품들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은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이라는 작품이고요. 또 하나는 가슴에 손을 올린 신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언급되지 않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출생지, 학업과정, 주요 작품, 작품의 주제 해서 뭐가 안 나왔어요? 작품의 주제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1강 수능 실전 문제입니다. 1번.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는 합답형 문항입니다. 그래서 A를 보시면 다 BN의 밑줄이 쳐져 있고요. 우리 BN 어휘의 뜻 한번 정리했었습니다. 적용해 보죠. A 같은 경우는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뭐가? 선을 행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다. 맞아요. LBN 하면 선, 이익이란 뜻이었죠. 자, B 보겠습니다. Estos días 하니까 요즘이란 뜻이죠. 요즘 카를로스는 매우 만족하며 지낸다. BN의 뜻에 매우 무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B도 역시 맞아요. 자, C 보겠습니다. Esa señora, 그 부인은 tiene muchos bienes en Londres. 런던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재산이란 뜻으로 쓰일 때는 항상 복수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도 맞아요. A, B, C 다 맞아서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BN의 뜻을 한번 정리했고요. 자, 2번으로 갑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마테오, 나 오늘 빠에야 먹고 싶어. Por qué no? 제안하는 거죠. 우리 식당에서 밖에 식당에서 먹는 거 어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De acuerdo, 동의하는 거죠. 동의해, 좋아. 하면서 또 얘도 제안을 하네요. ¿Qué tal si? 뭐뭐 하는 거 어때? 우리 1인분 더. Una ración más니까 1인분 더 주문해서 그래서 그것을 아보엘라 알라 아보엘라죠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리는 건 어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목대 직목대 순으로 와야 되고요. 여기 있는 감목대는 알라 아보엘라 해서 이제 3인칭이 돼서 둘다 3인칭이면 앞에 있는 감목대가 뭘로 바뀐다? 세로 바뀐다. 자, 직목대는 뭐가 될까요? 요거는 여성형이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라가 돼서 셀라 예바모스 알라 아보엘라가 돼서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넘어갑니다. 3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빼빼는 los relojes. reloj 하면은 시계란 뜻이죠. 시계를 encantar 하면은 무척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시계를 엄청 좋아해. 그래서 상점에 가면 항상 뭐뭐 하고 싶어 해. 뭐를 위해서? 보기 위해서. 잘 어울리는지 보기 위해서 뭐 하고 싶어 해. Claro, 그래. Así, crea puede comprar el que más le gusta. 그래야 그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사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뭘까요? 맞아요. 다 차보는 걸 얘기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probarse, 입어보다, 착용하다, 뭐 신어보다 이런 뜻이니까 뭐가 와야 될까요? 일단은 누구예요? 빼빼니까 빼빼 3인칭 단수 형이 일단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받고 있는 거는 relojes라는 남성 복수를 받고 있으니까 los가 와야 되고, 둘다 3인칭이니까 앞에 있는 목적대명사는 관목대는 뭘로 바뀌어라? se로 바뀌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4번에 probarselos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요거 레기 때문에 세로 바뀌는 거고요. 로스는 랄로헤스를 받는 겁니다.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세비야의 언제가 pasado mañana 모레란 뜻이죠. 모레가 llevas a tu perro también? 너 개도 데리고 가? 아니, es una lástima. 아, 유감이지만,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no puedo viajar con él. 걔랑은 갈 수가 없어. 여행할 수 없어. 자, 그러면, ¿qué vas a hacer con él? 그럼 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한대요? 요거 이제 목적대명사, 요 애를 목적대명사로 받는 거죠. Voy a dejar con mi tía. 나 이모한테 맡길 생각이야. 라고 얘기를 해서, 요, 빼로를 받는 것은 뭐가 될까요? 로가 되겠죠. Lo voy a dejar con mi tía. 이해되시죠?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목적대명사를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번에는 전치사 꼰에 전부 다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보면 되죠. 뭐, 1번부터 보겠습니다. Eva está con el gato 하면은, 여기서 꼰은 무슨 뜻일까요? 뭐뭐와 함께 란 뜻이죠. 그래서, Eva는 고양이와 함께 있다. 예, 요건 쓰임이 옳고요. 2번 보겠습니다. Quiero una casa con jardín. 자, 나는 집을 원하는데 뭐가 있는 집? 정원이 있는 집을 원한다. 그래서 꼰의 쓰임 중에서 구성을 뜻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역시 맞고요. 3번 보겠습니다. Rita siempre va a la playa con mi 라고 했습니다. 리타는 항상 나와 해변에 간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함께 라는 표현을 할 때는 con mi가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꼬미고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나와 함께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뒷강 12강에서 전치격 인칭 대명사 배울 때좀더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Con solo mirarlo me siento tranquila. 아, 이거 나왔죠? 그것을 mirar, 바라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져.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맞고요. 5번 보겠습니다. Tienes que cortar el pan con este cuchillo. 그래서 너는 빵을 잘라야 한다. 이 칼로. 그래서 여기서 꼬는 도구를 나타내게 되겠네요. 그래서 5번도 맞아요. 몇번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갑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알바. 너의 남동생은 나에게 아 메누도 자주란 뜻이죠. 자주 많은 거짓말을 해. 자, 그랬더니 야로세 이미 알고 있어 그걸. 호세가 이제 그 동생 이름인가 봐요. 호세는 전혀 세리오 진지하지가 않아. 항상 그 레니까 그에게 주의를 줘.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줘. 그런데 no me hacer caso. hacer caso a alguien 하면은 누구누구의 말을 듣다란 뜻이에요. 근데 no me hacer caso니까 전혀 내 말을 듣지를 않아. 내가 그렇게 주의를 주는데도 내 말을 듣지 않아. 자, see 하면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죠. 부모님께 cuento contar라는 뜻이니까 이야기하다죠. 부모님께 그것을 말씀드리면 se van a enfadar mucho. 굉장히 화내실 거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목적 대명사가 올 거고요. 앞에 있는 감목대는 뒤에 나왔지만 아미스 파드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젤레스겠죠.

그리고 이제 로가 될 거고. 자, 둘다 3인칭이니까 이게 뭘로 바뀐다? 세로 바뀐다. 그래서 셀로로 이루어진 몇번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7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의미로 바꿔 쓸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밑줄은 바스탄테입니다. 오늘 밤에 나가는 거 어때? 미안해. 오늘은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바스탄테 충분한 이란 뜻이죠. 충분한, 충분히. 여기선 충분히겠네요. 충분히 피곤하거든. 다른 날이 좋겠어. 그러니까 엄청 피곤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바스탄테와 유사한 의미로 바꿔 쓸수 있는 것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A의 muy가 될 수도 있고, B의 bien도 되죠. bien도 muy의 뜻을 갖고 있죠. 매우란 뜻. 그래서 A, B 전부 들어갈 수 있고, 뭐 C의 poco는 뭐 별로, 뭐 그죠? 그다음에 menos는 덜 이런 뜻이기 때문에 C, D는 들어갈 수 없어서 몇 번이 정답? 네, A, B로 이루어진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의미로 바꿔 쓸수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꺼머너. 예, 동의 표현이죠. 에바, 나와 함께 영화 보러 갈래? 물론이지. 자, 동의 표현 고르시면 돼요. 자, 우리 한번 정리했었죠? A, C 모두 동의 표현이 되고요. B는 사양하는 거죠. 고맙지만 괜찮아. D는 거절이네요. 오늘은 그럴 수가 없어. A, C로 이루어진 몇번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9번 문항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옳은 것은이고요. 밑줄은 전부 다 세르비르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뜻을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풀어봐야겠죠. 자, 요거는 이제 근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 일단은 다른 것들은 금방 아셨을 거고, A는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르비르 동사는 음식 같은 거를 제공한다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 가게에서 너에게 재킷을 제공한다라는 뜻으로 쓰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맞겠네라고 하지만 세르비르 동사는 음식이나 음료 등을 제공할 때 쓰이고요. 요 상황에서는 다르 동사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A는 맞아 보이지만 틀린 문장이 되는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맞죠. 그 청년은 항상 웃으면서 sonrisa 하면 미소란 뜻이죠. 미소를 띠면서 커피를 서빙한다. 그죠? 음료 서빙 나왔네요. B 맞고요. C는 이 치마는 더 이상 나에게 쓰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매우 작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C도 맞습니다. 그래서 B, C만 맞아서 몇번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역시 비엔에 쭉 밑줄이 쳐져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비엔 뿌에레스 이르테. 해서 이거는 너는 충분히 갈수 있다. 그런 뜻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되게 구어적인 표현이고요. 요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엔 뿌데르 동사원형. 이런 구문이 있어요.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구어적으로는.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비에는 충분히 얼마든지 이런 뜻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넌갈수 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은 안드레스는 재산이 없다라는 뜻을 하는 건데, 재산이란 뜻으로 쓰일 때는 항상 복수형이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2번이 틀렸고요. 자, 11번은 레오는 뭐예요? 일한다.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네, LBN 이익이란 뜻 있었고요. 자, 4번 보시면 나는 살고 있다. 몇몇의 친구들과 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어떠냐면 비엔 아그라다블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라다블레가 장소면은 쾌적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 상황에서는 이제 친절한 혹은 상냥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친절한 친구들과 살고 있다. 5번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사촌들은 꽤 일찍 도착할 것이다. 이것도 역시 무의무의로 쓰였습니다. 5번도 맞아서 10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너의 딸이 esta vez, 이번에 너에게 뭘 요구하니? 새 차를 부탁.

생각하고 있어. 세차를 부탁해.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매우 낡았거든. 이대요. 그래서 우리 빼드르 동사 뜻 한번 정리 쭉 했었죠? 공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빼드르 동사에서 1번의 삐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부탁하다, 요구하다란 뜻으로 쓰였어요. 마지막 문항입니다. 12번 문항. 디에고 리베라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디에고 리베라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멕시코 벽화 운동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장면들을 보여줘요. 근데 그의 작품은 어떠냐면 보통 대형 사이즈의 아주 강렬한 색채를 가지고 있지요. Siempre, 항상. 그죠? 뭘 보여주냐면 어떤 장면들, 일상과 멕시코 사람들의 일상, 그리고 그들의 노동, 투쟁,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공공장소에다 그렸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민중들이 더 배울 수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그들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게다가 이 무랄, 무랄은 벽화란 뜻이죠. 그의 벽화는 no solo A, sino también B 해서 A뿐만 아니라 B도란 뜻입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공공 건물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Estados Unidos, 미국이죠. 미국의 여러 도시에도 있다. 아웅께 비록 뭐뭐지만 리베라는 1957년 죽었지만 그의 예술은 계속해서 인기가 있다. 매우 인기가 있다. 오늘날까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알맞지 않은 것. 주로 공공장소에 벽화를 그린 것 맞고요. 그의 예술은 여전히 인기가 많다라고 했고요. 차분한 색상이 아니라 굉장히 강렬한 색상의 대형 벽화를 그렸다고 했습니다. 멕시코인들의 노동과 투쟁 묘사한 것 맞고, 멕시코 벽화 운동을 대표하는 화가.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능 실전 문제 10강과 11강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할 만하셨죠? 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교재 12강으로 넘어갑니다. 구스타르 문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요거 예습해 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네, 2027 수능특강농업 기초기술 22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농업 관련 기술 두 번째 요약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15, 16강의 식품 가공 기술 두 개죠. 그리고 19강의 농산물 유통 기술, 20강의 생명공학 기술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출제가 좀 많이 되었던 내용. 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못 풀었던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게 네 개의 강에서 나오는 문항들도 실제로 출제될 때 좀 난이도가 낮게 출제가 된 그런 고마운 내용 요소들의 그런 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식품 가공 기술 보죠. 일단 식품 재료의 특징, 다른 말로 하면 대부분의 식품 재료는 농산물이에요. 농산물의 특징, 수분 함유량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패나 변질이 쉽고, 운반 및 저장이 어려워요. 무거우니까. 그리고 수분이 많으니까 잘 상할 수 있어. 그리고 최대 공급기의 특정 지역에서 생산이 집중되어 있고,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요. 이건 농산물 유통기술에서 한 번 더 짚고 가죠. 식품 가공의 목적, 식품 가공을 왜 하는지, 식품 재료의 특성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죠. 자, 농산물을 가공하게 되면 저장성도 더 길어지고 안정성도 높아지고 영양성, 기호성, 운반성 뭐 이런 것들의 능력이 전부 다 향상되는 효과죠. 설마 더 안 좋게 만들기 위해서 식품을 가공하진 않죠. 그렇죠. 자, 식품 가공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크게 세 가지,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가공. 식품 가공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추가되는지, 물리적으로 뭐 분쇄를 한다든지, 깐다든지, 아니면 뭐, 세게 교반을 한다든지, 이런 물리적 가공. 그리고 화학적, 무슨 가수분을 한다든지, 효소처리를 한다든지, 산분해 간장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학적 가공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미생물, 효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공을 한다든지. 그래서 물리적 가공, 주요 가공식품 보면 백미, 밀가루, 식용유, 뭐 마요네즈, 잼 이런 것들이 있죠. 화학적 가공, 엿, 당류, 치즈, 간장 등 이런 것들이 있고, 생물학적, 보통 이제 발효 많이 들어가니까 치즈나 빵, 맥주, 포도주, 식초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곡류 가공에서 떡이에요. 떡을 구분할 수 있는가? 가공 방법에 따라서. 무언가를 익혀서, 그러니까 찹쌀 그대로 밥을 해서 찌든, 찹쌀을 가루를 넣어서 찐 다음에 치든, 자, 찌는 떡은 말 그대로 찌는 거죠. 찌는 거. 찌는 떡, 치는 떡, 지지는 떡, 삶는 떡. 찌는 건 그냥 시루나 찜솥에 넣고 그냥 찌는 떡이에요. 파시루떡, 백설기, 증편, 두텁 등 약식 등. 근데 이 떡의 특징은 잘 갈라져요. 그냥 찌기만 하니까. 치는 떡은 일단 쪄. 밥으로 찌든 가루로 찌든 그 다음에 떡매나 이런 걸로 쳐서 좀 쫀득쫀득하고 잘 늘어나고 그런 떡들, 인절미, 가래떡, 계피떡, 절편 등이 여기 속하죠. 지지는 떡은 기름에 지지는 떡이에요. 기름에 곡물가루를 반죽해서 모양 만들고 이걸 기름에 만들어 지지는 떡, 화전, 전병, 주악, 부꾸미 등이 여기 있습니다. 삶는 떡이에요. 곡물가루를 뜨거운 물, 따뜻한 물로 익반죽해서 모양을 만들어서 끓는 물에 삶아 익힌 다음 고물을 제조해서 만든, 묻혀서 제조하는 경단, 단자, 오메기 떡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떡의 제조 원리 나올 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전분의 호화와 노화, 이거 충분히 많이 들었죠. 전분의 호화는 전분에 물을 넣고 열을 가하면 얘가 평인해지고 점성이 많아지고 부피가 늘어나고, 쌀에 물을 붓고 열을 가하면 밥이 되죠. 그러니까 쌀알과 밥알을 보면 같은 쌀로 밥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알갱이가 커져요. 그리고 부드러워지고. 그렇죠. 그게 호화예요. 호화. 노화는 그 따뜻했을 때 잘 뭉개지던 밥알이 찬밥이 되면 잘 뭉개지지 않아. 그게 노화예요. 노화. 그래서 노화는
전분의 노화는 굳게 해요. 제품을 굳게 해. 그래서 상품의 품질의 저하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분의 노화를 어떻게 막느냐? 수분을 좀 빼준다든지, 설탕을 넣는 것도 탈수작용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화제죠. 유화제 등을 첨가하면 딱딱해지는 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노화가 빨리 촉진되게 하는 그런 영향. 일단 온도는 0에서 5도씨. 0에서 5도씨. 노화를 천천히 할 때는 뭐가 있었냐면 냉동도 있어요. 마이너스 20도 냉동. 이건 노화를 천천히 하는데 냉장은 촉진합니다, 노화를. 그리고 수분이 30에서 60% 좀 많을 때, pH가 산성일 때, 그리고 전분 종류에서 보면 아밀로스 함량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우리 맵쌀, 우리가 밥으로 먹는, 일반적으로 먹는 밥, 그 밥으로 먹는 쌀이 아밀로스 함량이 약20% 정도. 찹쌀은 아밀로펙틴이 한 100%. 그래서 찹쌀로 하는 떡과 맵쌀로 하는 떡. 찹쌀로 하는 떡의 대표적인 게 인절미. 맵쌀로 하는 대표적인 떡이 우리 떡국떡. 어느 게더 나도 빨리 딱딱해져요. 떡국떡이 훨씬 더 빨리 딱딱해지죠. 이 아밀로스 함량이 높을수록 훨씬 더 빨리 빨 딱딱해집니다. 자, 이제 갈변도 많이 나요. 갈변. 효소적 갈변이냐, 비효소적 갈변이냐. 이렇게. 지금 우리 그 15강에서 설명할 때이 부분 다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잘 나오는데,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간다 싶으면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뭔가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고 그냥 잘라놔서 공기에 노출만 됐는데 색깔이 변한다. 그건 효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키냐? 빵은 팽창을 좀 많이 시키죠. 과자는 팽창을 잘안 시켜요. 그렇게. 그리고 빵은 효모가 들어가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부드럽고 이런 건데 과자는 좀 바삭하다는 거. 밀가루 다릅니다. 밀가루도 빵은 강력분, 과자는 박력분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문항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15강 문항. 다음은 제외과 실습 사례예요. 실습 결과의 원인이 된 실습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학생 A는 제가 수업 시간에 파운드 케이크 제조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습 과정에 따라 실습을 진행했어요. 1단계 보겠습니다. 계량한 버터와 유화제 설탕을 넣고, 자, 일단 크림화 잘했네요. 준비된 달걀을 한 번에 넣고, 아하, 한 번에 넣으면 안 되죠. 크림이 다 풀어져 버리죠. 조금씩 넣으면서 크림화를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좀 잘못됐고. 자, 크림화를 잘 식힌 다음에 가루 재료들을 채로 친후 저속에서 섞고요. 저속에서 혼합하면서 물 넣고 전용 팬에 반죽을 70% 넣고 다 오른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근데 유주형 물이 분리됐다 그랬죠? 분리. 뭐 때문에? 달걀을 한 번에 넣으니까 크림화된 게 다시, 기름기와 물기, 그러니까 수분과 유분이 분리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단계 2가 지금 잘못된 걸알수 있습니다. 자, 파운드 케이크는 방금 나온 게 반죽형 크림법 제조원이죠. 가장 기본적인 제조법이고 설탕과 유지를 혼합해서 크림화시키고 달걀을 넣을 때 몽땅 다 넣는 게 아니고 크림화시킨 게 깨지지 않도록 수분과 유분이 분리되지 않도록 조금씩 넣으면서 계속 크림화시키는 게 시켜야죠. 네. 자, 다음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 장면에서 알수 있는 전분의 구조, 가, 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오늘은 전분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구조는 포도당이 선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6에서 8 정도. 포도당이 한 단위로 한 번씩 회전하는 구조고, 이건 포도당의 선형 결합에 가지가 달린 복잡한 형태예요. 얘는 맵쌀에 섞여 있는 아밀로스 구조. 얘는 무슨 구조예요? 아밀로펙틴. 그러니까 맵쌀은 20%에 80%가 들어 있어. 찹쌀은 아밀로펙틴이 100%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은 맵쌀의 주요 전분 구조. 맵쌀에 들어가 있긴 하나 주요는 아니죠. 80%를 차지하는 건 아밀로펙틴이기 때문에. 자, 나는 찹쌀의 주요 전분 구조이고 간은 분자량은 나가 더 크고요. 나는 가보다 맵쌀과 찹쌀 어느 게더 찐덕찐덕 점성이 강해요? 찹쌀이 강하죠. 그러니까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니은과 리을로 된 10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전분의 구조에서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 네. 아밀로스 포도당이 선형 결합으로 해서 6, 8개의 포도당 단위로 한 번씩 회전하는 나선 구조를 가진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게 그대로 어디에 우리 그 수능 특강 교재 연계 교재 그대로 지금 나와 있네요. 아밀로펙틴은 선형 결합에 가지가 달린 형태예요. 분자량이 큽니다. 찹쌀은 아밀로펙틴 100%. 맵쌀은 아밀로스 20%. 단지 20% 더 들어가 있는데 전분의 노화가 훨씬 더 빠르죠. 자, 다음 이제 16강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16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된장의 종류예요. 된장은 두 가지. 전통식 된장과 코지 된장. 전통식 된장, 매주를 소금물에 넣어서 발효시킨 거죠. 그래서 고체는 된장으로, 액체는 간장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전통적 방법은 균이 복합균주예요. 여러 가지 균을 쓰죠. 그에 비해서 계량식 된장은 단일균, 황국균만을 배양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된장에서 나오는 제조 원리. 일단 당화, 탄수화물 이런 전분들이 분해가 되면서 단맛이 나고 알코올 발효가 되면서 독특한 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기산 발효가 되면서 신맛이 나타나고 단백질이 분해돼요. 단백질 분해되면서 감칠맛 나겠고 소금이 녹으면서 당연히 짠맛 나오겠고 당분하고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메일러드 반응, 그래서 독특한 색깔이 된장에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갈변은 무슨 갈변이다? 비효소적 갈변이다.
자,

된장이 발효 중에 산패된, 발효가 되는 게 아니고 산패되는 경우, 어떨 때? 다른 재료에 비해서 소금의 양이 적게 들어갔을 때. 그렇죠. 소금의 양이 적게. 그리고 콩이 덜 삶아졌을 때 산패가 됩니다. 그리고 첨가된 소금이 골고루 섞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소금이 좀 일정하게 잘 섞여야 되는데, 골고루 잘 섞이지 않으면 어느 부분에는 소금의 양이 적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발효를 하다 보면 산패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과일 및 채소 가공할 때 젤리점 판정법, 스푼법, 졸여지고 있는 젤리액을 스푼으로 떠서 뚝뚝 떨궈 봐요. 떨궜을 때 떨어짐이 느려지고 주걱 끝에 일부가 남아있을 때를 젤리점이 됐구나 판단하면 되고, 컵법, 그대로 졸인 액을 찬물이 담겨 있는 컵에다 넣어서 그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바닥까지 떨어지면 젤리점이 완성됐다고 판정하면 되고, 당도계로 당도를 재는 거죠. 그래서 일단 20도 정도까지 식힌 다음에 60에서 65브릭스가 되면 젤리어로 판정합니다. 대신 뜨거울 때는 한 2, 3브릭스 낮게 측정이 되겠습니다. 자, 젤리점이 넘었을 때, 그러니까 너무 졸였을 때 딱딱해져요. 설탕 결정이 생기고, 그리고 풍미향이 떨어지고, 캐러멜한 현상으로 색이 굉장히 갈색 빛을 띠게 됩니다. 자, 김치에서도 자주 나오는 게 일단 삼투작용. 제조 원리 나올 때 이거 뭐 분쇄했느냐, 말렸느냐, 삼투작용 많이 나오는데, 삼투 특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왔어요. 일단 삼투는 농도의 차이로 인해서 수분이 이동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배추에 소금 절여 놓으면 배추 속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와요. 그 빠져나온 부분은 나중에 이제 양념이 들어가면서 이제 맛있는 김치가 완성이 되지요. 삼투 속도는 일단 즙액의 농도 차이가 클수록,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뿌리면 많이 뿌릴수록 삼투가 빨리 나타나요. 그리고 온도가 어떻게? 온도가 높을수록 삼투가 빨리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뿌리고 고온에서 절여버리면 순이 훨씬 더 빨리 죽겠죠. 네, 삼투. 그리고 배추김치에서 연부현상. 배추가 흐물흐물해지는 거. 물론 의도적으로 연부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김장김치를 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놓고 먹으면 좀 흐물흐물해지겠죠. 근데 의도하지 않는 연부현상. 일단 배추의 생육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또는 배추를 너무 오래 절였을 때, 그리고 배추 절일 때 정제염만 사용할 때, 염분이 훨씬 높은 정제염만 사용할 때, 그리고 설탕도 마찬가지로 삼투작용을 하기 때문에 설탕을 과량 사용해도 연부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절일 때 또는 저장할 때 온도가 높을 때도 연부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축산물 가공에서 일단 우유 있어요. 우유 가공품. 그냥 우리가 시중에서 그냥 사 먹는 흰색 우유 있죠. 이걸 시유라 그랬어요. 시판 우유. 그리고 발효유. 발효균을 이용해서 요구르트, 발효유, 다음 치즈, 우유에 젖산균하고 이렇게 응유효소, 레닌을 넣어서 단백질과 유지방을 응고 침전시켜서 만든 치즈, 그리고 버터, 우유에서 지방 추출해서 만든 버터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육류 가공해서 햄, 말 그대로 식욕 부위에 따라서 식욕 부위, 그 고기에 염지한 후에 숙성, 건조하거나 훈연 또는 가열 처리한 게 햄이죠. 소세지, 식욕 분쇄육을 넣어요. 어디다가? 캔싱에다가. 그 다음에 훈연 또는 가열 처리한 소시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알류. 마요네즈 만드는 거. 자, 계란 노른자하고 노른자 성분인 레시틴이 유화작용을 해요. 잘 섞이지 않는 기름과 물을 잘 섞이게 합니다. 그래서 만든 제품으로 생선 요리나 샐러드에 많이 사용하고요. 요 부분도 잘 나오죠. 제조 원리 중에 삼투압과 비슷하게 잘 나오는 유화작용. 유화작용, 두 개의 섞이지 않는 식품을 강력히 교반해서 한 개의 액체가 아주 작은 방울 상태로 안정하게 다른 액체에 분산되어 유타격을 형성하는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물 분자 속에 기름 분자가 들어가 있거나 기름 분자 속에 물 분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물과 유분과 수분이 이렇게 섞이는 거죠. 유화작용.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게 유화제. 물과 기름

기준과 가치석유자는 두 개의 액체를 안정한 유타기역으로 만드는 성질이에요. 대표적으로 레스틴, 달걀, 노른자에 많이 들어가 있는 레스틴, 그리고 글리세롤 등이 있습니다. 자, 16강 문항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배추김치 제조에 대한 대화예요. 선생님, 지난 실습 시간에 담은 배추김치가 이상해요. 배추김치에 무슨 문제가 생겼니? 하니까 배추김치가, 아하, 물러졌네요. 연부 현상이 나타나는 연무 현상. 속상했구나. 배추김치를 어떻게 만들었니? 하니까 이렇게 만들었네요. 일단 신선한 배추를 천일염으로 절였어요. 삼투압으로 해서 배추에 있는 수분을 좀 빼내고 배추를 8시간 동안 절였고 배추를 물로 세척. 그렇죠. 이제 염분을 씻어내야지 그 삼투 현상을 이제 막기 위해서 물로 세척해 물기를 제거를 했고 미리 만들어 놓은 양념 속을 넣어줬고 용기에 담아서 따뜻한 곳에서 3일간 발효를 했네요. 발효한 김치를 냉장고에 넣어 일주일간 숙성했어요. 그랬더니 아 잘못된 부분이 가에 있구나 그랬네. 배추가 물러졌으니까 가는 배추가 물러진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문항 볼까요? 위 대화에서 밑줄 친 기역에 나타난 식품 가공 원리를 적용한 사례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기역에 나타난 신선한 배추를 천일염으로 절였어요. 여기서 나타난 제조 원리는 삼투작용이죠. 삼투작용. 그러면 삼투가 나타난 사례, 감귤을 착즙, 물리적 착즙. 아니죠. 오이를 소금에 절였네. 삼투. 햇빛에, 포도를 햇빛에 말려 건조네요. 매실을 설탕으로 재였네. 삼투. 그렇죠.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삼투작용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삼투작용. 배추에 소금 넣고 절이면 배추 속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오는 삼투작용입니다. 자, 10번 문항 보겠습니다. 위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잘못된 부분. 배추가 물러졌어. 물러진 이유 보겠습니다. 천일염으로 절인 거 맞고요. 배추를 8시간 정도 절인 거 맞습니다. 배추를 물로 세척을 해서 빨리 염분을 빼내야 삼투를 막을 수 있겠죠. 이것도 맞고요. 미리 난 만들어 놓은 양념 속을 넣어주고 용기에 담아 처음에 따뜻한 곳에서 3일간 발효를 했네요. 온도가 높을 때 삼투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발효도 더잘 되겠죠. 그러니까 연부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발효할 때 따뜻한 곳에 뒀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났네요. 자, 그러면 배추를 천일염으로 절였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고 절인 시간 알맞았고요. 물로 세척을 해야죠. 그래야 삼투 현상이 멈추고 이거 미리 양념 속 미리 만들어 놓은 것도 괜찮고요. 따뜻한 곳에서 발효했기 때문에 10번의 정답은 연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10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배추김치 제조할 때 연부 현상. 배추 생육 상태가 안 좋거나 배추를 너무 오래 절일 때 연부 현상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고, 배추를 절때 염도가 높은 정제염 사용하면 연부 현상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제염만 사용했을 경우에 절이는 시간을 줄여도 돼요. 그럼 괜찮습니다. 설탕 과량하게 사용할 때도 연부 현상 나타나고요. 김치의 절임 온도와 발효, 저장 온도가 높을 때도 연부 현상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19강 문항 볼까요? 농산물 유통 기술. 자, 농산물 유통은 농산물이 생산지부터 소비자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걸 농산물 유통이라 그래요. 물론 여기 생산은 잘 들어가지 않고 생산한 다음부터 소비자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 모든 과정을 농산물 유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농산물 유통은 이네 가지 간격을 좀 줄여줍니다. 첫 번째, 장소적 간격. 농산물은 주산지가 따로 있고 소비지가 따로 있어요. 물론 주산지에서도 소비가 일어나긴 일어나죠. 근데 그 생산된 양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뭐 고랭지 배추를 키운 데다 그러면 고랭지 배추를 키운 데는 그 지역에서

지역에서는 소비, 물론 소비도 되지만 그걸 다 소비는 할수 없죠. 그러니까 생산에 비해서 소비가 되게 적어요. 그런데 소비가 주로 되는 곳은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 주변. 그렇죠? 그래서 이 장소적 간격을 그 유통이 수집 분산 수송으로 인해서 좀 간격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농산물은 수확기라는 게 있습니다. 수확기.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것처럼 그 수확기에 따라서 생산할 때가 있고 소비는 거의 연중 이루어지죠. 그렇죠? 보통 쌀은, 벼는 가을에 수확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소비를 하죠. 보관이라는 기술로 그 시간적 간격을 좀 줄여줄 수 있고요. 품질적 관리. 농산물은 표준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 한 과일 나무에서 나온 과일이라도, 한 사과나무 한 그루에서 나온 과일, 똑같은 사과라도 이게 품질이 같지 않아요. 색깔, 당도, 모양, 무게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걸 선별 및 등급화해서 어느 정도로 품질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수량. 소수의 사람이 대량 생산해요. 소수의 사람이. 그러니까 농업 경영인이 자기만 먹으려고 생산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하루에 쌀을, 하루, 1년에 쌀을 100kg를 먹는다. 그래서 100kg만 생산하지 않아요. 막 1톤, 2톤씩 생산하죠. 그러니까 소수 대량 생산. 그리고 소량 대량 소비. 소량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고. 이걸 소분이라는 기술로 해서 이 간격을 좀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농산물 유통의 특성 보면 첫 번째, 계절적 편제성. 생산하고 수확 시기가 고정되어 있어요. 소비는 연중 발생하고.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농산물은 가치에 비해서 커요. 그리고 무거워. 그래서 운반하고 보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수분이 많아서 부패가 잘 된다는 거. 그리고 양과 질의 불균일성. 그러니까 같은 나무에서 나온 거라도 양과 질이 좀 달라요. 생산량, 품질 다 다르고. 용도의 다양성. 같은 하나의 작물, 농산물이라도 이걸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통째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용도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비탄력성. 그렇죠? 오늘 가격이 높았다고, 오늘 쌀 가격이 높아진다고 해서 내일 당장 생산해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오늘 쌀 가격이 낮아진다고 해서 내일 수확을 해야 될걸안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 수확해야 될걸 내년에 수확하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농 구매 영세성, 이건 우리나라의 영농 규모가 좀 영사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농산물 거래. 이 부분에서 문항이 좀잘 나오죠. 자, 일단 농산물 거래는 크게 두 가지. 현물, 눈에 팔수 있는 물건이 눈앞에 있느냐, 없느냐, 현물 거래. 그리고 없는 건 선물. 현재 있는 건 현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현물 거래도 크게 세 개. 물건을 도매 시장에 파느냐, 소매 시장에 파느냐, 아니면 시장 외 거래, 시장에 팔지 않아요. 그냥 소비자에게 바로 파는 시장 외 거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분류할 수 있겠죠. 이게 현물 거래는 세 가지로 나뉜다는 거. 그리고 도매 시장에서 경매. 경매. 이 문항도 심심치 않게 나오다가 요 최근에 잘안 나오긴 해요. 그래도 나왔던 문항입니다. 자, 경매를 분류를 했어요. 진행 방식에 따라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사면 고정식, 물건에 따라 이동하면 이동식. 가격 형성 방법에 따라 가격이 높아지는 상향식, 낮아지는 하향식, 경매 응찰 방법에 따라 뭔가 뭐 스마트폰으로 하든 아니면 전자 응찰기로 하든 하는 전자식, 아니면 손가락으로 하는 수지식, 아니면 적어서 하는 기록식,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경매 기술적인 방법에 따라 현재 있는 물건 그대로 보이면서 하는 현물. 이걸 다 보실 수 없어요. 견본품으로 하는 견본, 그리고 번호라는 번호 경매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물이에요. 얘는 지금 팔고자 하는 물건이 눈앞에 없어. 앞으로 나올 거야, 앞으로. 현재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상품을 현재의 기준으로, 현재의 가격으로 판매? 거래를 하는 거죠. 자, 선물 거래는 크게 선물과 선도로. 이 선물과 저 선물은 한자가 다릅니다. 선물 거래 밑에 선물과 선도로 나뉘는데, 선물은 거래소가 있고, 선도는 거래소가 없습니다.
선물 매도자는 거래소에서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 선물 매입자는 거래소에서 매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소는 뭐랄까요? 표준화된 방법이 있어요. 거래 방법, 계약 단위 이런 게 거래소를 통하니까 뭔가 표준화된 게 있어. 그런데 선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당사자끼리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당사자들끼리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표준화된 방법으로 놓고 상대방의 신용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자, 현물과 선물로 나누었고, 현물에는 도매시장, 소매시장, 시장 외 산지 직거래 세 개로 나눴죠. 선물 거래에는 거래소가 있는 선물 거래, 그리고 당사자들끼리 직접 협의하는 선도 거래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아시죠? 자, 농산물 선물 거래에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이 선물 거래가 활성화가 되려면, 현재 물건이 없기 때문에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지 이걸 지금 정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선물 거래를 하는 이유가 뭐야? 하는 이유가. 선물 거래, 그러니까 이 농산물의 가격은 그때도 이만큼 될 것이다 라고 정해져 있으면 선물 거래 할 필요 없죠. 그때 보고 물건 좋은 걸 보고 사면 되지. 그런데 농산물은 조금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런 특징. 계절적 편제성도 있고, 공급 수요의 비탄력성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농산물의 가격이 굉장히 널뛰기래요. 널뛰기. 뭐랄까. 그러니까 먹는 건 항상 그만큼 먹는데, 많이 생산되면 가격이 폭락해버리고, 적게 생산되면 폭등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가격의 안정성? 그러니까 기업으로 보면 뭔가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거고, 농업 경영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한 판로가 생기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약을 하려면, 아, 언제 우리가 가져올 건데, 양은 얼마만큼, 양은 얼마만큼, 또는 품질은 어느 정도 이상. 그러니까 이걸 정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물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일단 농산물의 표준화와 등급화, 표준화와 등급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품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어야 되고, 농산물의 저장 보관 시설이 완비가 돼야 돼. 그리고 농산물 거래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이 더 좋게끔 이렇게 홍보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항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사례에서 할수 있는 거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농산물의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A는 농산물 거래 방법에 대한 사례를 조사한 후에 다음과 같이 발표를 했네요. 현대적 의미의 이 거래는 1848년 미국의 시카고에서 시작이 됐네요. 미국 동부 지방에 있는 시카고는 미시간 운하 계통으로 미국 중서부 곡창지대 중심인 동시에 곡물의 집산지가 되어 곡물 거래가 활발히 일어났어. 하지만 곡물 거래 물량에 비해 창고나 운송 시설이 매우 부족했네. 그래서 운하가 얼어 곡물을 수송할 수 없는 겨울에는 곡물이 굉장히 낮은 가격에, 그러니까 곡물을 딴 쪽으로 뺄수 없으면 계속 물량이 쌓이기 때문에 이때는 낮은 거래. 얼음이 녹으면 재고 부족으로 해서 매우 비싼 가격에 곡물이 거래됐어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상인들은 이 거래 방법을 고안했어. 농산물이 생산되기 전에, 농산물이 생산되기 전에 가격을 미리 정했네. 즉, 곡물 생산이 급격히 늘거나 줄어도 미리 가격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뒤늦게 낭패 보는 사람이 줄게 되었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원료를 미리 구매해서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을 방기할 수 있고, 농부들은 미리 팔아서 수확한 다음에 물건이 팔리지 않는 손해를 보는 일이 적어졌어. 자, 현재 판매한 물건은 없어. 앞으로 생산할 물건을 판매를 했어요. 선물이네, 선물. 그러면 선물을 할수 있는 농산물 선물 거래를 적용할 수 있는 농산물의 조건. 자, 표준 규격화가 용이해야. 그러니까 어느 품질까지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표준 규격화 용이해야 되고, 계절별로 가격 침표가 커야죠. 그래야지 선물을 하지. 계절별 가격이 항상 똑같으면 할 필요가 없죠. 자, 생산 및 수요의 잠재력도 커야죠. 저장 중에 품질 동질성을 유지해야 되고,
시장 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 정부가 통제를 해버리면 굳이 미리 사놓지 않아도 그때 가격이 그냥 그 가격이잖아, 그 가격. 그러니까 굳이 선물을 하지 않아도.

되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건 선물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은 부정형 문항이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농산물 선물 거래 활성화, 농산물 표준화 등급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고 저장 보관 시설이 완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10번 문항 보죠. 다음 뉴스에서 알 수 있는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유형과 같은 범죄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농산물 전자상거래 유형은 B2B, D2G, B2C, C2C 다 알고 있는 거죠. B, 비즈니스에서 기업, G, 가버먼트에서 정부, C는 컨슈머에서 소비자. 그래서 B2B는 기업과 기업, B2G는 기업과 정부, C2C는 소비자와 소비자. 뭐 일반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당근 거래 이런 게 다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C2G 소비자와 정부 거래 등이 있겠습니다. 자, 지시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지역의 농업인들이 만든 영농조합법인이네요. 영농조합법인에서 케첩을 판매하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설지배로 토마토를 직접 집에서 만든 케첩은 전량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어. 이 케첩은 사업 시작 단계부터 조합을 믿고 찾아주는 개별 소비자들에게만 판매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은 사업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업체. 그럼 B가 되겠고, 개별 소비자니까 컨슈머, B2C네요. B2C. 그렇죠. 자, B2C 찾아봅시다. 농업인이 사육한 오리를 온라인으로 식당에 팔았네. 식당은 B로 봐야 될 것 같고, 농업인을 C로 봐야 될 것 같고, 농업법인이 재배한 양파를 온라인을 통해서 백화점도 사업체로 봐야겠네요. 학생이 집에서 만든 이건 C 소세지를 동호인 카페에 팔았어. 농업기계회사 B 관공서에 팔았네. 관공서. 관공서는 정부죠. 대형 할인 매점. 대형 할인 매점에서 소비자들에게 농산물을 팔았네. B2C. 5번이 B2C네요. 네, 10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20강 생명공학 기술이에요. 생명공학 기술은 우리가 나중에 수능 완성을 풀어보고 또 기출 문제도 한번 보면 그때 보면 알겠지만 문항이 대부분 사례를 찾아라는 문항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조직 배양 기술, 말 그대로 조직을 작은 조직을 배양해서 하나의 개체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자, 다세포 생물체의 조직 중 일부나 세포를 분리해서 인공적인 환경 속에서 생존하게 만드는 생존하게 하거나 증식시키는 것을 조직 배양 기술이라고 그래. 식물 조직 배양 기술은 요거 전형 성능. 뿌리 가지고도 줄기 잎을 만들 수가 있고 잎을 가지고도 뿌리 줄기 잎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어느 영양기관 하나로 완전한 개체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이 전형 성능을 이용해서 무균 상태에서 식물체 기관, 일부 기관이나 조직 혹은 세포를 떼서 영양분이 포함된 인공 배지에 배양해서 캘러스를 만들어내거나 식물체를 유지 분할 증식시키고 다시 완전한 식물체로 재분화시키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조직 배양 기술에는 이런 기술이 있어요. 대량 증식 기술. 그 식물 한 포기 한 포기 이렇게 심는 게 아니고 생장점 이렇게 되다가 생장점 좀 캘러스에서 생장점으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내에서 급식으로 증식해 버린 또는 인공 종자, 배젓이 없는 그런 좀 미성숙 종자들을 이용해서 인공 종자를 개발할 수 있다든지 무병개체 증식, 생장점을 채취를 해요. 바이러스가 없는. 그래서 그 생장점을 키워내면 병이 없는 개체를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품종 개량 기술, 씨앗에 있는 종자에 있는 배를 배양하거나 아니면 꽃 속에 있는 꽃밥을 배양을 하거나 또는 이제 돌연변이를 유도하는 이런 품종 개량 기술에 조직 배양 기술이 이용되고요. 생물 반응기, 식물에서

추천한 뭐 특별한 성분을 식물을 키워서 가면 날씨 그좀 일자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일종의 배양기를 만들어 버린 거죠. 배양기, 생물 배양 반응기. 네. 자, 다음은 동물의 생명공학이에요. 크게 세 개, 수정란 이식, 수정란 복제, 채집법 복제. 수정란 이식은 수정란을 채취를 해서 아니면 채취된 난자의 체외 수정을 해서 수정란을 만든 후에 그 수정란을 다른 자궁에 이식시켜주는 기술입니다. 수정란 이식 말 그대로. 수정란 복제, 채세포 복제는 복제 동물을 만들어요. 복제 동물. 근데 수정란 복제는 수정란이 세포 분열할 때 잘라버려요. 그러면 그게 다시 복제가 돼요. 그러니까 같은 동물들이 여러 개 생기는 거죠. 채세포 복제는 채세포 핵을 취하고 난세포, 그러니까 난자의 핵을 떼낸 다음에 이걸 이식시켜서 이걸 합성해서 체세포를 다시 수정란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체세포 복제는 체세포를 공여해준 가축과 같은 복제 동물이 나타나는 거고, 수정란 복제는 같은 복제된 동물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부모하고 상관없는. 수정란은 DNA를 그러니까 공여해준 부모하고는 상관없는 복제 동물. 체세포 복제는 난자와 상관없이 체세포 핵을 준 가축이 복제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형질 전환 기술. 기존에 없던 형질, 새로운 형질을 가진 동물이나 식물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유전자 제조업 기술. 유용한 유전자를 찾아서 그 필요한 유전자를 넣어. 그래서 그걸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능력을 넣어주어서 새로운 형질을 가진 그런 개체가 나타나는 기술, 형질전환 기술이에요. 자, 형질전환 기술은 유용한 유전자를 DNA 상태로 분리한 후에 목표하는 생물체에 도입해서 새로운 형질을 발현하게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아, 그러니까 유전자 제조업 기술은 외부에 있는 유전자를 갖다가 놔서 새로운 형질이라고 그러면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은 기존에 있던 유전자에서 외부에서 온게 아니고 필요없는 걸 그냥 잘라내 버리는 거죠. 유전자를 편집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식물 형질 전환 방법. 그러니까 이거 재조합 방법 되고 하여튼 새로운 식물을 만드는 방법에는 아그로박테리아 유전자 총법 원형질체 융합법이 있어. 아그로박테리아하고 유전자 총법은 내가 원하는 그 유전 물질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 그걸 전달해 주는 게 토양 속에 있는 아그로박테리아가 가서 그 내가 주고자 하는 유전 물질을 아그로박테리아가 심어주면 아그로박테리아법, 아니면 그 유전자를 금이나 텅스텐으로 도금한 후에 유전자 총으로 쏴서 도입을 시키면 유전자 총법. 그렇습니다. 원형일체 융합법은 세포 융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물 형질 전환. 동물 역시 동물 형질 전환도 언제 시켜야 되냐면 이게 수정란 때 시켜요. 수정란 때. 수정란에다가 새로운 형질을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수정 직후에 세포 단계에서 마이크로 피펫으로 수정란 핵 안에 내가 넣고자 하는 DNA를 넣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이용법. 줄기세포의 특정 유전자를 전이하고 이들 중 유전자가 안정적으로 전이된 세포만을 선별해서 발생 초기에 수용체 배자에 재주입해서 형질 전환 기체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분자표지 기술. 분자표지 기술. 분자표지 기술은 무슨 기술이에요? 들고 있어요. 분자가 표지를 들고 있어. 나 누구다? 그냥 보면 몰라요. 그래서 그냥 보면 구별해낼 수 없어. 판별해낼 수 없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염색체에 위치한 DNA 염기 서열을 분비를 해버려요. 그걸 감별을 해. 그래서 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도 많이 쓰는 게 전기영동법. 전기영동법. 아갈로스 계례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주면 전기는 이렇게 통하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런데 전자들은 이렇게 이동됩니다. 그래서 그 전자를 타고 이동하는 게 체에 걸려서 떨어지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마커에 걸리게 됩니다. 이래서 얘는 어떤

그러니까 어떤 DNA 염기서열이구나. 염기서열이 어떤 건지를, 그러니까 얘가 어떤 인지를 염기서열 차이로 감별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단 조직배양 기술이 있었어요. 조직배양 기술. 작은 조직을 통해서 하나의 개체로 증식시킨 게 조직배양 기술이었어요. 이 조직배양 기술에는 대량 증식 기술에서 한꺼번에 많은 수를 한꺼번에 키울 수 있는 기내 급속 증식, 그리고 혹시 배젖이 없는 종자 또는 미성숙 종자를 인공종자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었고, 무병개체, 생장점을 취해서 그 생장점을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내요. 생장점이 크는 속도는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생장점에는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품종 개량 기술에 뭐 배배양, 꼬박배양, 돌연변이 기술, 생물반응기, 그래서 생물반응기를 이용한 유용물질 생산 기술이 있어요. 조직배양 기술, 그리고 동물 생명공학 기술에 수정란 이식, 그냥 수정란을 이식해 주는 기술, 수정란 복제, 수정란이 잘라지면서 그거와 같은 복제 동물, 체세포 복제, 체세포 핵을 떼내서 그 체세포를 공유해 준 가축하고 같은 복제 동물 나오는 기술, 형질 전환 기술, 뭔가 새로운 형질을 가진 무언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새로운 형질이 아니죠. 자, 새로운 형질, 식물 형질에는 새로운 형질,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날아다니는 꽃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이마에서 꽃이 피는 사슴소, 그럼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거 만들 때 이런 새로운 유전물질을 뭘로 전달할 것인가? 아그로박테리아, 유전자 청법, 이렇게 무얼 이용할 것인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고, 원형질체 융합법이 뭐다? 세포융합법이다. 그리고 동물 형질 전환 방법, 미세주의법하고 줄기세포 이용법이 있다는 거. 분자표지 기술, 분자표지, 난 누구예요? 하고 어디서 염기서열 차이로서 감별해 버리는 거. 자, PCR은 뭔가 증폭시키는 기술인데, PCR하면 전기용동법 생각하면 되고, 전기용동법 하면 분자표지 기술이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서 산삼 배양근 생산에 활용된 생명공학 기술. 약용식물과 신약 개발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세모세모 바이오가 생물 배양기를 이용해서 지금 생명공학 기술이 나와버렸네, 바로. 이를 이용해서 산삼의 대량 생산에 성공하며 특허청의 조직 배양 원리를 이용한 산삼 배양근 대량 생산 방법 특허를 취득하는 등 성과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삼 자체를 키운 게 아니죠, 지금. 생물을 배양하고 있는 거지. 이 세모세모 바이오가 특허를 취득한 기술은 동물 세포나 식물 세포를 연속 배양할 때 사용하는 생물 반응기를 이용한 기술이에요. 신약 개발, 백신 생산 등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산삼이 좋은 성분이 있다. 그래서 산삼을 키워서 그걸 채취하는 게 아니고 그 성분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넣어서 뭐 발효를 시킨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뭔가 그 발효를 시키는 생물 배양기를 생산하는 기술, 무슨 기술이에요? 바이오리액터, 그렇죠? 자, 생물 반응기를 이용한 유용물질 생산, 생장 및 대사 활동을 왕성하게 할수 있는 인공 조건을 부여합니다. 인공 조건. 부여해서 유용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발효기, 미생균주를 대량으로 연속 배양할 때 사용하는 생물 반응기, 바이오리액터, 동물 세포나 식물 세포를 대량으로 연속 배양할 때 사용하는 생물 반응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가나 다에 들어갈 줄기세포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야, 학생 A는 줄기세포 이용 기술인 배아줄기세포, 그리고 성체줄기세포,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다음과 같은 흐름대로 분류해 봤어요. 자, 일단, 배아줄기세포는 우리 수정란에서, 그죠? 어떤 것으로든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배아줄기세포. 이 배아줄기세포에서 뭐로 넘어가요? 성체줄기세포로 넘어가죠. 성체줄기세포에서 이제 체세포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다시

0: 시키는 게 유도 만능 줄기세포죠. 자, 수정란에서 얻는 거, 수정란에서 얻은 거. 자, 이게 얘네요. 수정란에서 뭘 얻어요? 배아줄기세포를 얻어. 역분하는 만능, 유도 만능 줄기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배아줄기세포, 두 번째는 유도 만능.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번 문항까지 이제 20강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역시 지금 우리 요약하는 게 지금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까지 했던 건, 좀 저난이도에서 출제된 문항이니까 조금 부담이 덜할 겁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0: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어서와요. 낙생. 네. 앉으세요. 네. 오래간만이에요.
2: 그러니까요.
1: 잘 지냈어요?
2: 네.
1: 네, 이번에는 이제 나의 두 번째 교육 시즌3인데 우리 현우 학사와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의지가 되고 반갑습니다.
2: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시즌3에서는 네. 문학이라는 큰 주제를 잡고 고전적으로 유명했던 문학이라든지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자세히는 몰랐던 그런 작품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대학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학생들이 점점점 예전에 있던 그 유명한 어떤 고전 명작 시리즈라든지 필독서로 알려져 있던 그런 것들을 점점 등하시한다는 생각을 좀 들거든요. 그리고 살다 보면 그거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어. 왜냐? 그게 그렇게 필요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학 중에서도 고전적이고 유명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꼭 알아야 될 필독서의 일부야라고 하는 것들을 주제별로 짜르륵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현우 학생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모신 거예요.
2: 감사합니다.
1: 네. 고전 문학 작품을 검색을 하면 그 밑에 리뷰가 달려 있잖아요. 네. 그 후기에 보면 꼭 이렇게 리뷰는 상반된 두 가지 리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읽어봤더니 이게 왜 이름난 명작인지 이해가 간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리뷰가 있고 또 한편에는 읽기 시작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내가 도대체

0: 왜 200년 전 작품을 지고 읽고 있는 건가? 나는 정말 이거 읽을 자신이 없다.
1: 네.
0: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현우 학생은 그 고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1: 고전은 저도 처음 접했던 건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0: 저학년
1: 네.
0: 때?
1: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원작 그대로를 읽지는 못하고
0: 맞아요.
1: 이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0: 그렇지.
1: 요약하고 쉬운 단어로 바꿔놓은 책들을 이제 어머니가 60선 정도의 시리즈고 이렇게 책을 파는 게 있어요. 네,
0: 전집이요?
1: 전집을 사서 이제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이제 비문학 분야보다는 문학을 훨씬 더 좋아했어요. 그 작가가 만들어 놓은 세계나 그런 곳 안에 이렇게 풍덩 뛰어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서 그 세계관 안에서 내가 뭔가 주인공의 이입도 해보고,
0: 상상도
1: 네,
0: 하고.
1: 제가 그 상황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서 그런 고전 문학을 저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0: 원래 그 고전이란 말이 옛고를 써요.
1: 네.
0: 그리고 저는 법전할 때 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공부히 따져보면 이 고자란 옛고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리타분하다. 이거 옛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저는 고전 리스트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고전에는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 있어야 돼요. 우선
1: 네.
0: 과거. 과거의 베스트셀러였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 자, 그리고 현재에도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저는 이걸 계보학이라고 부르는데요. 과거의 그 원형이라든지 중요한 어떤 일부가 계속 살아남아서 현재에 그게 패러디가 된다거나 아니면 변형이 된다거나 해서 현재의 문학 작품, 영화, 예술, 연극에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 그다음에 제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도 이게 엄마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나온 거지만 한번 읽어 봐. 이게 너의 세상에서도 의미가 있을 거야. 왜? 아주 큰 나무기 때문에 뿌리를 쫙 펼쳐서 너가 살고 있는 그 세상까지도 그 뿌리가 변주돼서 확장이 되고 있어라고 추천을 해줄 만한 그런 걸 고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 숨쉬지 않고 지금 의미가 없다면 이거는 고전 리스트에서 빼야 된다. 그걸 고전이라고 우리가 강요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그 아폴리네르라고 하는 프랑스 시인을 아세요?
1: 처음 들어봤어요.
0: 저도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나태주 시인이신데 굉장히 낭만적인 분이세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저한테 시를 읽어주신 적이 있어요. 아폴리네르가 1910년대에 센강을 보면서 썼던 시예요. 미라보 다리라고 하는 시입니다. 미라보 다리 아래 센강은 흐르고 나의 사랑도 흘러가네. 이게 본인의 연인이었던 마리 로랑생을 생각하면서 쓴 시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시가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니? 마리 로랑생의 그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파스텔 톤의 그림이 있어요. 그런 같이 보여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프랑스 파리의 센강은 1910년대에 아폴리네르가 살았을 때도 흐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었던 때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전을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느냐라고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고전은 강 같은 거야 라고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은 그때도 거기 있었고 지금도 거기 있고 앞으로도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런 강들만 골라서 우리는 고전 명작, 고전 문학 작품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강이 만약에 지류여서 다 말라붙어서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예전엔 고전이었지만 이제는 고전이 아닌 거.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고전 텍스트, 문학 텍스트를 앞에 놓으시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강아, 강아.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강아. 너는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래? 라고 하면 이거는 시대에 너무 오래됐고 지금 현 세태에 맞지 않고 뭔가 어려운 것 같지만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사랑이라는 테마를 결정을 했어요. 왜첫 번째 테마로 사랑을 주제를 삼았을까? 혹시 좀 생각이 드시는 게 있을까요?
1: 감정이잖아요,
0: 네,
1: 사랑은.
0: 맞아요.
1: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해주신 고전의 의미랑 조금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이 이전에도 흐르고 지금도 흐르는 것처럼 예전의 인간도 그렇고 현재의 인간도 그렇고 미래의 인간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빼놓고 살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강을 사랑으로 정해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0: 맞습니다.
1: 해봅니다.
0: 우리는 사전에 이렇게 뭔가 협의한 것도
1: 네.
0: 없는데 너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랑은 인간이 인간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 때문에 절망도 하고 사랑 때문에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 안에 감정이라고 하는 세계 대륙이 있다면 그중에서 가장 큰 대륙의 이름은 사랑이어야
1: 네.
0: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사실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다른 존재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일이나 마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한 줄짜리 이런 사전적 정의로는 사랑을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현우 학생은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이제 그런 청춘의 시기, 사랑이 가장 어울리는 시기인데,
1: 네.
0: 혹시 사랑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가 이제 생각 같은 걸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랑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1: 글쎄요. 어릴 때보다는 조금 가벼워졌다라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젊은 세대의 문화에서는. 가끔씩은 어떠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사랑을 까먹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무 살이 되고 이러면 이제 한창 이성 친구와의 교제를 하고 싶어 할 때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할뭐 가족에 대한 사랑을 조금 잊어버린다든지
0: 맞아요.
1: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도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저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어느 영역에서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재채기처럼 숨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이 숨길 수 없다는 거는 이거는 인간 본능 안에 본인이 안 하고 싶어도 마음이 우러나는 거고, 숨기려다 숨길 수 없는 거고, 안 하고 싶어서 안할수 없는 거고, 본능의 일부다. 라고 생각을 해요. 고전 문학에서도 사랑이 차지하는 지분이 엄청 커요. 예를 들어 고전 시가를 보면, 전통적 시가를 보면 주제를 3분화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움이나 사랑. 이별 노래도 사실 사랑
1: 그렇죠.
0: 노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 근데 자연도 어떻게 보면 자연에 대한 사랑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왕이라든지 그 지배층에 대한 어떤 충성의 마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랑의 얘기예요.
1: 맞아요.
0: 임금님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전 시가 그 전통적인 문학은 사실은 크게 보면 큰 카테고리의 사랑 이야기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 음악 프로그램에서 들수 있는 대중가요도 보면 대부분 사랑 얘기예요.
1: 맞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진짜 천년을 넘어서는 만고불변의 주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현우 학생은 나는 사랑하면 이 작품이 떠올라 이런 게 있을까요?
1: 말씀해 주시는 걸 듣다가 이제 고전 소설 중에 한 작품이 떠올랐는데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이 떠올랐어요. 고전 소설은 사실은 이제 입시 공부를 할때 배우기로는 고전 소설은 대부분 권선징악과 해피엔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생규장전은 거기서 벗어난 소설이어서 더 기억에 많이 남고 그다음에 그 남녀 주인공의 이제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게 고등학생 때도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0: 그렇군요. 이런 생각을 하는 고등학생이라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라주면 너무 좋겠네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1: 네.
0: 대답이고요. 그건 정말 낭만주의적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1: 네.
0: 작품이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막가 쓰고 도포 입고 뭔가 애헤맬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어떻게 그런 사랑 이야기를, 그렇게 진한 사랑 이야기를 할 수가
1: 맞아요.
0: 있지? 현대인이 보기에도 너무, 그 사랑 나 이해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좀
1: 맞아요.
0: 들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고전 문학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 같아요. 진짜 몇백 년전 건데,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고, 감정이입을 할수 있어요. 그런 거는 지금 살아있는 고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동양에서 제일 오래된 사랑 이야기, 사랑 노래라고 하면 시경이에요. 시경.
1: 네.
0: 시경에 이제 경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성리학에서 공자님이 말씀하시길 예의를 지켜라, 이런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시경은 이런 거예요. 옛날 유행가 가사 모음집이에요.
1: 오.
0: 옛날에서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유행가 가사를 정말 히트곡들만 모아서 엑기스만 담아놓은 가사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테일러 스위프트의 뭐 곡, 노래, 아니면 뭐 GD의 노래, 뭐 에스파의 뭐 노래, 이런 것들이 가사만 남아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 이게 몇백 년 후에 모음집으로 넣어서,
1: 그렇죠.
0: 이게 한 2000년쯤 후에, 아, 저게 대한민국의 유명한 노래 경전이래, 이렇게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2600년 전 정도, 춘추시대에 한간에 이렇게 전해져 오던 수많은 노래 가사가 있었겠죠? 그거를 한 3,000편 정도를 모았대요. 수많은 그 노래 가사 중에서 공자

0: 님께서 아, 이것은 정수다.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그래서 300여 개를 정리를 하여 한 책에 담아 놓으신 게 이제 시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유행가 노래 가사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허들이 좀 낮아진 채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구성을 우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풍이라고 하는 유형이에요. 이 풍은 풍속할 때 나오는 그 풍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왕, 사람들, 민간,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노래. 이게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아, 우아하다 할때 아자예요. 이거는 정치인, 정치에 관련된 노래들을 담은 거예요. 조금 더 위에 상위 계층의 노래인 거죠. 그다음에 송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송이 붙으면 그건 제사 때 쓰는 노래인 거예요. 제사 때 이제 누군가를 기리거나 더 우아한 노래예요. 송이 제일 유명하고요. 송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주남편에 나오는 관저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나 시경도 몰랐고 관저란 말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 현아 학생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1: 끼룩끼룩 물소리가 강섬에서 우네. 아리따운 아가씨는 군자의 좋은 짝. 올망졸망 마른 풀을 이리저리 헤치며 아리따운 아가씨를 자나깨나 구하네. 구하여도 못 만나니 자나깨나 이 생각뿐. 밤새도록 그리움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올망졸망 마른 풀을 이리 캐고 저리 캐고 아리따운 아가씨와 검은 고로 버타리라. 올망졸망 마른 풀을 이리 캐고 저리 캐고 아리따운 아가씨와 풍악 울려 즐기리라.
0: 자, 여기 보면은 뭔가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약간 노래할 때 보면 반복되는 또 후렴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관저에서 관자라는 것은 끼룩끼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래, 그러니까 새가 우는 소리. 그러니까 저는 물소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군자가 자기의 짝을 찾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조 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라네. 이런 구절 저는 어렸을 때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구절이고요. 전전반측. 아시죠? 왜 우리 시험 볼 때, 수능 시험 준비할 때, 1, 2, 3, 4, 5, 4, 그 오지선다형의
1: 있었죠.
0: 전전반측 있었어요. 이게 뭘 하냐. 이게 군역을 하러 간 남편을 기다리는 저 아낙네의 심정을 뭘로 표현하느냐. 사자성을 고르시오. 그럼 전전반측. 이게 뒤척이고 뒤척이는 어떤 그런 잠못 이루는 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전반측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오래전에 있었지만 얘가 우리는 몰랐어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야기였다라고 이해를 할수 있어요. 이게 시경이라는 게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랑 이야기 중에 하나라면, 사랑 노래 중에 하나라면, 서양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플라톤 아시죠? 플라톤 하면 철학자잖아요.
1: 그렇죠.
0: 플라톤은 뭔가 인생의 깊이 있는 이야기, 철학적이고 어려운 얘기만 했을 것 같은데,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작품은 오로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저는 그래서 이 향연이라는 작품이 그냥 사랑을 찾다 보니까 그냥 읽게 됐는데 의외로 재미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넷플릭스급의 재미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플라톤의 그 정체라든지 국가라는 그런 책보다는 훨씬 재밌었어요. 여기 주제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에로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로스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 신기한 게 여기에는 소크라테스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당대 유명했던 그런 철학자들이 등장을 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네, 우선 저는 책을 볼 때는 항상 제목을 궁금해하라. 제목이 무슨 말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향연은 그리스에 있었던 특별한 어떤 행사 같은 거예요. 향연을 번역을 하면 잔치라는 우리말로도 많이 번역을 하거든요. 잔치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잔치는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향연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먹고 마시는 걸 핑계로 사람들을 둘러 모아서 거기서 디베이팅, 토론을 펼치는 토론의 장을 여는 걸 그리스에서는 향연이라고 했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일종의 브런치 같은 거예요. 브런치라는 것은 약간 문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침밥도 아니고 점심밥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앉아서 이제 수다를 떠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침묵할 사람은 거기 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건 개인적인 브런치인데 이때 철학자들은 어떤 학술적인 브런치로서 향연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실존하는 인물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소크라테스니 뭐니 등장하고 이상하게 플라톤 본인은

0: 이야기를 해요. 원래 인간은 팔도 네 개, 다리도 네 개, 얼굴도 두 개, 그다음에 남성, 여성 다 갖춰 있는 존재였대요. 이런 존재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반으로 딱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팔두 개, 다리 두 개, 얼굴 하나 있는 건 반편이라는 거죠. 반쪽이라는
1: 네.
0: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원래 원형인 어떤 팔네 개짜리가 되기 위해서 이성을 찾아다닌다. 다른 짝꿍을 찾아다닌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유 있잖아요. 내 반쪽은 어디에
1: 네.
0: 있을까? 이런 생각. 나의 배우자를 나의 반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내 반쪽은 어디서 배우자는 어디서 이렇게 반쪽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팔네 개, 다리 네 개는 좀 무서운 상태긴 하지만 어떤 원형적인 뭔가를 도달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야 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미지를 낳지 않았나 싶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사랑은 인간 본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고전에 대해서 동양에서 정말 오래된 시경, 서양에서 정말 오래된 향연 이두 가지 텍스트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학 작품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저는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이건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 이거 누가 만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표어처럼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얘기를 할까? 그리고 드라마 보면 드라마 소개를 할때 누가 이제 드라마 평을 쓴다고 할때 쌍방 구원서사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쵸? 뭔가 괴로운 처지에 한 남성이 있어요. 괴로운 처지에 한 여성이 있어요. 둘다 되게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두 사람이 만나서 각자의 어두운 과거를 극복해서 서로에게 뭔가 더 도움이 되는 사랑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쌍방 구원서사라고 하는데 전 드라마 중에서도 이런 구원의 서사가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편하거든. 그 주인공들이 좀잘 살게 됐어. 저 아이들 마음이 좀 상처가 치료가 됐어.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 구원의 사랑이라는 게 대체 어디서 온 걸까?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게 맨 처음이라고 말할 순 없어도, 단테의 신곡. 이게 바로 구원의 사랑을 아주 우리한테 강력하게 제시한 되게 오래된 고전 문학이라는 내용을 좀 확인하게 됐어요.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시진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저도 마음 먹고 결심하고서 읽는 책이지 단테의 신곡을 내가 어머 이거 너무 재밌어 막 이렇게 읽는 경우는 전공자가 아니면 없을 거예요. 근데 들어는 보지 않았어요.
1: 네, 단테라는
0: 그쵸?
1: 사람도
0: 단테의 신곡은 무려 14세기 초반에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기로 유명합니다. 이 단테의 신곡은 실제로 단테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걸 알고 보면 또 은근 재밌거든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단테라는 사람이 본명은 단테 알리기에스. 그리고 이 작품을 썼을 때 이거는 라틴어로 쓰지 않고 이탈리아어의 그 이전 버전인 토스카나 방언으로 썼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시로 시를 짓지 않고 우리 훈민정음으로 시를 지었어요. 훈민정음 한글로 쓰여진 첫 번째 소설 뭐 이런 거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어로 문학 작품 창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테의 작품에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확고하게 자리 잡고 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아, 지옥에 대한 이미지를 명확하게 그리기 시작했고 천국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명확해지게 됐던 기여를 했던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서사시거든요. 서사시로 지옥부터 연옥, 천국까지 이르는 이긴 여장을 서사시로 썼어요. 다세 줄짜리 서사시로.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1년 안에 쓸수 없는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건데 우선 지옥부터 시작해요. 단테라는 자가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고대 시인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도를 받아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하는 이야기예요. 일종의 로드무비 같은 건데 왜 여행을 하게 됐느냐.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단테가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여성이 있거든요.

0: 그 여성이 천국에서 단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고 연옥도 보고 천국으로 올라오라. 그대는 그럼 구원이 될 것이다. 이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존재는 실제 단테 인생에 있었던 여성이에요. 9살에 처음 만났대요. 근데 9살에 사랑에 빠졌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아들 초등학생 저학년이 사랑에 빠졌다. 근데 단테는 그걸 기억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재회를 해서 이제 다시 사랑에 빠졌는데 베아트리체가 딴 남자하고 결혼했대요. 그리고 24살에 죽었답니다.
1: 베아트리체가요?
0: 그러니까 이제 단테 입장에서는 영원히 그냥 이상화된 여성인 거예요.
1: 그렇죠.
0: 만약 결혼을 해서 아내로 지지고 볶고 살았으면 그녀는 너무 멋져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사랑했는데 못 이루어졌어. 근데 그녀가 일찍 죽었어. 예쁜 나이 그대로 죽었어. 그럼 내 마음속 그녀는 늙지 않고 그렇죠. 영원히 아름답고 이상적인 여성이 되는 네. 거죠. 이상적인 영원의 여성상. 예, 전형처럼 이름이 굳어지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 잘 만나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단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테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옥을 굉장히 잘 그려냈어요. 우선 지옥은 총 9단계로 되어 있는데 지옥이 역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지옥, 1원이라고 해요. 지옥부터 9개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갈수록 더 최악의 지옥이 나와요. 근데 첫 번째 지옥의 이름이 림보예요.
1: 림보.
0: 영화 인셉션 봤어요?
1: 아니요.
0: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1: 네,
0: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 놀란 네. 감독의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네.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등장을 하는데요. 주사 약을 맞고 꿈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다시 꿈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꿈속의 최판왕의 꿈속이 림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인셉션을 보면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나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무의식의 무한한 확장판입니다. 림보라는 단어를 어디서 들어봤는데 저 인셉션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지옥이 림보인데 림보는 지옥 같지 않은 지옥이에요.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서 세례를 받지 못한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들이 거기에 머물러요. 고문을 받지 않고 그냥 거기 머물러요.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원해서 세례를 안 받은 게 아니야. 그냥 너무 일찍 태어나갖고 세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교리에 의하면 지옥에는 그렇죠. 가야 돼요.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근데 나쁜 지옥에 못 넣겠어서 그냥 병원 같은 곳에 이렇게 거기 있으세요. 그냥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첫 번째 지옥, 제일 약한 지옥 림보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9 번째 지옥에는 루시퍼가 있어요. 루시퍼 알죠?
1: 악마의
0: 그렇죠.
1: 왕인가요?
0: 악마의 네. 왕이에요. 네. 근데 루시퍼가 3명을 씹어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루투스. 세 번째가 유다. 예수를 팔았던
1: 네.
0: 유다를 씹어먹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말투는 너무너무 고전적이고 그대 하였는가 나는 눈이 멀을 뻔하였도다 막 이렇게 말투는 고전적인데 네. 이거를 듣고 나면 흥미진진하긴 네. 해요. 그리고 고문받는 장면이 막 나오거든요.
1: 네.
0: 막 상처의 파리와 구더기가 들끓는 곳에서 악마들에게 얘기해서 영혼이 창에 찔리는 죄인들의 함성 소리가 괴로운 외침 소리가 들리도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옥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연옥을 갑니다. 연옥은 사실 지옥은 아니에요. 이 약한 죄를 지었는데 잘 빌고 참회하고 그러면 이제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정거장 같은 곳입니다. 네. 그런데 혹시 브래드 피트라고 하는 배우를 아십니까?
1: 네.
0: 우리들한테는 빵 아저씨라고 그렇죠. 알려져 있는 잘생긴 배우죠. 네. 근데 이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살인마를 브래드 피트하고 모건 프리먼이 두 사람이 형사인데 잡으러 다니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연쇄살인마가 7가지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한 명씩 처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7가지 죄가 바로 연옥의 7가지 종류입니다. 7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교만, 나태, 탐욕, 탐식, 색욕, 분노, 질투예요. 저는 좀 충격이었던 게 많이 먹는 거를 죄로 여겨요. 아주 나쁜 죄는 아니지만 연옥에서 참회를 해야 될 죄. 근데 이제 막 많이 먹다가 이 죄를 딱 생각을 하면 아 이거 연옥감인데 하면서 내려놔야 되는. 저는 약간 지금 중도비만 건강검진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중도비만자는 여기 연옥 가야 되는. 비만자

0: 저는
1: 조금 좀
0: 정말
1: 서운한데요.
0: 그치 서운하죠. 그래서 좀 애매모호한 그런 죄를 정화해야 되는 그런 장소가 연옥이에요. 연옥의 끝에서 단테가 드디어 베아트리체를 만나요. 드디어 이제 베아트리체가 따단하고 나타나서 단테 어서 와 이렇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천국편 내내 베아트리체가 등장을 해요. 왜냐? 베아트리체는 이미 죽어서 천국에 있는 주민이니까. 근데 저는 베아트리체가 단테가 사랑한 여성이라고 하는데 읽는 내내 의문이 들었어요. 사랑을 하면 손도 잡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막 이렇게 꽁냥꽁냥 하고 싶잖아요. 절대 안 나와요. 꽁냥거리는 게 절대 안 나와요. 자, 이게 베아트리체에 대한 단테의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2: 오, 내 희망에 활력을 부여하고 나의 구원을 위해 지옥에 발자취를 남기는 것을 감내했던 여인이여. 지금까지 내가 본 모든 것은 바로 그대의 능력과 너그러움에 의한 은총이자 힘이라 생각합니다.
0: 네. 이게 단테가 오 베아트리체요라고 그녀한테 바치는 노래예요. 근데 여기에 꽁냥거림이나 뭔가 이렇게 심쿵심쿵하는 게 전혀 없어요.
2: 러브레터 같은 느낌이 아닌데요.
0: 그쵸? 뭔가 그녀는 굉장히 숭고한 존재고 신적인 존재고 나는 그녀를 찬미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접근하지 못할. 제가 이걸 확신했던 건 연옥편 30곡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엄하게 보이듯 그녀는 나에게 그렇게 보였었는데 엄격한 자애로움의 맛은 쓰기 때문이었다. 이거는 연인, 평등한 연인이 아니라 엄마 같아요.
2: 그러게요.
0: 엄마가 너왜 공부 열심히 안 하니? 너왜 반성 안 하니? 앞으로 엄마 말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약간 이거거든요. 그러면 또 단테는 예. 베아트리체님, 따라가겠습니다. 순종적인 아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아트리체는 본인이 사랑했던 그 여성이 아니라 그 여성을 완전히 신격화시켜서 성모 자리에 놓았구나. 성모가 하는 말처럼 내가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수평적 사랑이 아니라 이건 수직적 사랑이에요. 아무튼, 베아트리체라고 하면 구원의 여인상으로 되게 이름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유명한 여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첫사랑의 이미지. 우리는 첫사랑 하면 이제 배우 수지님을 떠올리지만 문학 작품에서 첫사랑이라고 하면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로테. 저는 이름 그거 처음에 중학교 때 읽었는데 로테가 나오길래 제가 그 롯데를 막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롯데가 이루지 못한 아름다운 첫사랑 이런 거고 베아트리체는 구원의 여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구원의 여인상이 단테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파우스트의 그레첸이라는 인물한테 넘어갑니다. 계보를 이어받아요. 레미제라블에서 팡티는 자기를 희생해서 딸을 구원합니다. 코제트는 그 순수함으로 장발장을 구원을 하죠. 우리 현대소설이나 현대 문화 같은 데서 보아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매드맥스 시리즈가 있어요. 강인한 여성이 나와갖고 막다 해결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구원의 여인상이 변주되어 확장된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들을 좋아하는데 여기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디스토피아 세계관이에요. 오무라고 하는 괴물이 인간을 막 덮치거든요. 근데 이 오무라는 괴물이 분노에 가득 차서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할때 공주이자 너무너무 착한 나우시카라는 소녀가 오무에게 분노를 멈춰! 하면서 자기 몸을 던집니다. 나를 희생해서 너희들 분노를 잠재울 거야. 라고 하면서 전쟁을 끝내거든요. 소녀의 그 뒷일이 걱정되실까봐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는 결국은 오무들이 살려줘요. 살려서 부활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런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영원한 소녀, 어떤 여성 주인공이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모티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읽을 때는 이 모티브가 옛날에 탄생이 됐지만 이게 지금도 여전히 이런저런 곳에서 서로 다른 얼굴로 태어나고 있어를 확인하면 되게 재밌어요. 네. 물론 신곡은 한번 결심하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책이긴 합니다. 왜 톨스토이는 안나를 저렇게 까내리나.
3: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1: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0: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 효과.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2: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2: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2: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0: 네, 오늘의 강연자는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밝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을 처음 봤을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긍정이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픔을 지나오면서 선택하고 또 훈련해온 태도라는 걸 느꼈는데요.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웃는 법을 배운 사람, 그리고 웃음으로 누군가의 하루를 일으키는 사람. 희망을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제 남편이자 오늘의 강연자이신 박이님을 모시겠습니다.
1: 기연자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어머머, 제가 초대드렸나요?
1: 네. 보니까 좋네요.
2: 잘 오셨어요.
1: 네.
2: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강연 자리에 같이 서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2: 그러니까요.
1: 오늘은 뭐 제가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고,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우량아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보통 또래들보다 키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굉장히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까지 실제로 축구선수 생활도 했었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 중학교 때 사진입니다. 노란색 옷 입은 사람이 저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친구예요. 많이 사갔죠? 제가 취업할 때쯤 지금처럼 굉장히 취업난이 심했습니다. 대학교 때 제가 학점도 정말 안 좋아서 이 취업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었어요. 그나마 제가 옷을 좋아했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패션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중에 제가 우연히 한 외국계 패션 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6개월 정도 후에는요, 심지어 정직원 제안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운 좋게 덜컥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제 인생이 마치 톱니바퀴 안 물리듯 완전히 풀렸다고 생각을 했죠. 제가 정직원 전환이 된 시점에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요,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제가 직감적으로 왔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것을요. 전이 사진처럼 병원의 온갖 장치들이 제 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 몸이요, 제 눈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이 쇄골뼈 밑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잘안 오시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손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손톱에 한번 힘줘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엔요, 머리카락에 한번 힘줘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입니다. 분명히 내 몸의 일부인데 내가 아무리 힘을 주려고도 힘이 들어가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은 거야.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제 목을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다가 제 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 것이고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저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는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을 했어요.

있어요.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 이 척수신경이 완전히 끊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현실감이 없었어요. 아마도 이 전신마비라는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신앙이 있었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야, 난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믿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그 이야기 듣고 울지 않았어요. 저의 이런 긍정적인 마음과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저의 소망과는 다르게 전신이 마비가 되었다는 사실은 제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실감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전신마비가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침대에 누워서 지내했죠.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두 시간에 한 번씩 24시간 동안 제 몸을 누군가가 뒤지고 좋아했습니다. 밥도 다 떠먹여줘야 했고요. 이렇게 이도 누군가가 직접 다 닦아줘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씻으려면 침대에 누운 채로 병원 샤워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요, 가족들이 직접 다 씻겨줘야 했어요. 전신마비 되면요, 이 장기의 기능에도 마비가 옵니다. 대변과 소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전 당시에 이 요도안을 이용해서 소변줄을 차고 있었고 이 소변백에 소변이 가득 차면 가족들이 그 소변을 직접 다 비워줘야 했습니다.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요, 좌약을 넣고 침대 위에서 가족들이 매일매일 그 뒤처리를 손으로 해야만 했어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사실 처음에 제가 입원했을 때는 저희 가족은 저를 위해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본 낯선 타인에게 이렇게 성인이 된 저의 이런 모든 민낯을 보여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3살 차이는 남동생이 있거든요. 제 동생이 당시에 대학교 4학년이어서 이렇게 졸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부모님께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 제발 내가 형을 직접 간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 동생은 저를 위해서 한 학기 통째로 휴학을 하고 24시간, 6개월 동안 제 옆에서 병간호를 해줬습니다. 아,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먼저 흔쾌히 그런 결정을 내려서 정말 감사했죠.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동생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우야, 너에게 장애란 무엇이야? 그러니 동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장애는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준 하나의 끈이라고요. 왜냐면 가족 모두가 협력해서 저 한 명을 돌봐야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시에 그 서울에 있는 한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전쟁 같았던 하루의 재활을 마무리하면 저녁에 항상 그 조그만한 기도실에 갔습니다. 예전에 건강하게 걷고 뛰던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기도했어요. 물론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 제발 일으켜주세요. 저 일으켜주시면 저 진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희 병원에 이렇게 다른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가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결코 남을 위해 기도할 만큼 마음밭이 넓거나 좋은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있었던 그 재활병원에서는요, 저보다도 심각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특히 뇌가 손상되신 분들이 많았죠. 하루는 다른 병실에 한 고등학생 남자의 어머니며 이렇게 전신이 마비가 돼서 병실에 누워있는 제게 오시더니 우리 아들이 위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아니 어떻게 전신이 마비가 된 나한테 와서 이런 말 하실 수가 있지? 그 어머님의 아들은 고등학생이었고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는데요.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뇌가 손상이 돼서 대화가 불가능하고 밥도 먹을 수 없어서 콧줄로 영양분을 공급할 수밖에 없었고 회복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입원해 있던 곳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까 그 기도실에서 제가 막 1시간 정도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이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내가 재활을 해서 내 몸을 회복해서 앞으로 나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과 또 세상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가서 반드시 희망을 주는 삶이 되겠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요, 제가 혼자서 이렇게 혼자 휠체어를 요 정도 또밀 수조차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희망을 줄수 있을지는 전혀 알지 못했고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6개월 정도 병원 생활하고 퇴원을 했어요. 퇴원했지만 저의 모든 생활은 가족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변과 소변도 여전히 가족들이 다 받아내야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잠을 자기 위해서 침대에 누우면 저희 아버지나 남동생이 집에 올 때까지 꼼짝없이 이 휠체어 앉아서 밤까지 기다려 했습니다. 전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 인생은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해야겠다. 저는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재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한강이 있는데요. 제가 휠체어를 혼자 밀기 위해서 한강에 나가려고 마음먹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제가 혼자 한강에 나가는 것을 너무나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한강에 나가기 위해서 부모님과 싸웠어요. 그것부터 재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휠체어를 한 10m도 잘 밀지 못했었는데요.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매일 한강에 나가서 3시간 이상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50m, 100m, 500m, 1km. 휠체어를 혼자 밀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서서히 늘려나갔어요. 제가 한 재활 시작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쯤 하루는 제가 휠체어 혼자 3시간을 밀어서 저희 집에서 11km 떨어져 있는 난지도 한강공원까지 혼자서 휠체어를 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 내가 우리 집에서 11km 떨어진 곳에 나 혼자 놓여지더라도 나 혼자서 집은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원래 차고 있었던 소변줄을 빼고 혼자서 일회용 소변줄 이용해서 스스로 소변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이제 혼자 10초면 좌약도 넣었습니다. 저 이제 진짜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엄청난 재활량 끝에 드디어 혼자 침대에 옮겨 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휠체어에서 침대로,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렇게 스스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피난 운동과 연습으로 제가 상체 힘을 키워서 혼자 차에 휠체어를 싣고 운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직접 제 아내를 제 차에 모시고 직접 운전해서 왔거든요. 저는 그렇게 잘 살아가던 어느 날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전신이 마비가 돼서 이 휠체어를 타고 이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거나 정말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였어요. 제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불공평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신께 따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주는 거예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약 3일 정도가 지나고 제가 화장실에 있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위아, 너가 가서 직접 사랑하면 되잖아. 와, 저는 여태껏 제가 살면서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가족, 내 친구들, 그리고 제 주변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는 이 돈이면 거의 모든 것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이 돈이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다리를 쓸 수 없고 손가락도 완전하지 않은 저도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정해졌어요. 바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 제가

0: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지, 사랑을 할수 있을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제 마음 속에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바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박위입니다. 영어로 위는 우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we plus miracle,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란 뜻을 가진 개인 채널을 만들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이 기적임을 일깨우면서 몸이든 마음이든 아픈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던지는 것이죠. 어느 날 울산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저처럼 이 척수신경이 손상이 돼서 전신이 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어하셨냐면 혼자 샤워를 못 하셨대요. 폐쇄공포증이 생기셔서. 그 목사님이 저랑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좀 위안을 삼으셨던 것 같아요. 하루에 2시간씩 매일매일 한 2주 정도 전화하다 보니까요, 제가 어느 날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이제 제발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제 눈에는요, 그 목사님이 그저 전신에 마비가 된한 아들의 아버지로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혼자 휠체어 타고, 혼자 비행기를 타고 울산으로 날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친구예요. 표정이 별로 안 좋죠? 예, 다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동일 인물입니다. 지금 이렇게 회원이 돼서 저희 개인 채널에 편집자로 무려 4년간 활동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친구는 아직도 손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아요. 손이 이렇게 주먹이 쥔 상태로 돌돌 말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편집하는 줄 아세요? 이손 밑부분을 이용해서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직접 다 편집을 했습니다. 대박이죠? 저는 제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울산으로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제가 오히려 사랑 이상의 큰 힘을 주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다치기 전에 걷고, 뛰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대변, 소변 보는 것에 대해 한 번도 감사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전신이 마비가 돼서 걷지 못하고, 스스로 밥 먹지 못하고, 스스로 대변, 소변 볼수 없게 돼보니까요, 이제야 비로소 제가 과거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정말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적이라고 하면 앞을 볼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거나 저처럼 달릴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는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립니다. 기적은요, 지금 이렇게 휠체어 타고 살아가는 저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남과 비교해서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요.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아 행복을 느끼는 중이죠. 여러분, 우리 용기를 잃지 말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기적의 삶을 마음껏 누리실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제가 집에서 외출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사실 그거를 요즘에 히키코모리라고 많이 하잖아요. 성지은 너 이거밖에 못해?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애야? 너무 그 매서운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고 있었는데, 그냥 무작정 운동화를 신고 나가서 걷기 시작했는데, 저 색깔들 좀 봐. 이 공기 좀 봐. 너무 아름답잖아. 그냥 저렇게 존재만 해도 아름답잖아. 나도 그런 존재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팽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What a lovely dress.
2: Thanks. I made it myself. I like to design clothes. I want to be a fashion designer someday.
1: Cool. I want to be a doctor.
2: Why do you want to be a doctor?
1: I want to help sick people.
0: 오늘의 대화 잘 들어봤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단어들도 봤죠? Lovely, myself, design, clothes, 그리고 fashion designer 떨어져 있어 보이지만 하나로 보고요. sick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sick부터요. sick은 아픈이라는 뜻이에요. 콜록콜록 뭐 감기가 걸렸을 수도 있고요. 배탈이 났을 수도 있고 아픈 내 몸의 상태는 sick 하고 표현해요. 다음은 lovely. lovely 앞에 love 보이잖아요. 사랑. lovely라고 하면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이고요. 이건 사람의 성격도 그럴 수 있고 뭐 외모도 그럴 수 있고 입고 있는 옷이나 스타일, 뭐 노래 뭐든지 우리가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은 다 lovely라는 말로 꾸밀 수 있어요. myself. myself. 아, my가 나의잖아요. self는 자신, 나의 자신, 내 자신 또는 직접 스스로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말 myself. 발음할 때는 myself가 아니라 myself 뒷부분에 강조 줘요. design, design. 우리말로 디자인은 참 많이 들어봤잖아요. 영어로 말할 때는 design 여기다가 강조 주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 세 박자 아니고 design 두 박자로 발음해요. 디자인이라는 뜻도 될 수 있고 디자인하다라는 동작도 될 수 있어요. clothes, clothes. 옷을 티셔츠, 치마, 원피스, 바지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옷 종류를 모두 모아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 clothes, clothes. 중간에 있는 th 발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clothes라고 해도 모두 다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fashion designer, fashion designer. 패션 디자이너, 우리말 그대로네요. 패션은, 그쵸, 우리가 몸에 걸치는 것들을 뭔가 설명하는 말이고 디자이너는 디자인, 앞에서 배운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붙여서 디자이너라고 하죠. 패션 디자이너. 자, 이제는 오늘의 대화 볼게요. 남자가 딱 보고 What a lovely dress! 라고 감탄을 했어요. What은 물어보는 말도 될 수 있지만 정말 뭐뭐구나 이렇게 감탄하는 말도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예전에 배운 적이 있어요. What a lovely dress. 정말 사랑스러운 드레스, 원피스구나. 여자가 thanks, 고마워. I made it myself. 나는 그 만들었어 그것을 myself. 내가 직접, 나 스스로. 이거 내가 만든 거야. I made it myself. I like to design clothes. 나는 옷을 디자인하는 거 좋아하거든. I want to be a fashion designer someday. 나는 언젠가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Cool, 멋지다. I want to be a doctor.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Why do you want to be a doctor? Why? 왜? 하고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왜 의사가 되고 싶은데? I want to help sick people. 나는 아픈 사람을 돕고 싶거든. 하하. 이렇게 장래희망 대화 살펴봤어요. 이제는 배운 단어와 대화 속에 있는 문장들 앱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주세요. 자,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ld 6, Topic 110, 110 눌러서 986 들어가 볼게요. As always, 잘 들어보고 순서에 맞게 단어 눌러서 문장 만들기. 첫 번째,
2: Why do you want to be a nurse?
0: Why로 시작했네요. 이유 물어보는 거예요. Why do you want to be a nurse? 너는 왜 간호사가 되고 싶니?
2: I want to help people.
0: I want to help people. 나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2: Why do you want to be a movie director?
0: 또 한 번 나왔어요. Why do you want to be a movie director? 너는 왜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니?
2: I want to make great movies.
0: 이유가 나오네요. I want to make great movies. 훌륭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
2: Why do you want to be a fashion designer?
0: Why do you want to be a fashion designer? 너는 왜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니?
2: I like to design clothes.
0: 그렇지. 내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뭐뭐 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뭐를 좋아하기 때문일 수도 있죠. I like to design clothes. 나는 옷을 디자인하는 걸 좋아하거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성공. 이제는 펭수와의 대화를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아니요, 없어요. 저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요. 좋아요. 저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Alright. 이제는 우리 함께 Let's Talk을 켜고 Step 3, Episode 30 들어가 볼게요. 장래 희망 말하기, 무엇이 되고 싶다, 왜 되고 싶나, 이런 대화가 아닐까?
3: Do you have any dream jobs in mind?
0: 아하, 마음에 들고 있는 꿈의 직업? 아니요, 없어요. 라고 해볼게요. Do you? 물어봤으니까 No, I don't.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No, I don't. Do you? 물어봤으니까 yes, I do.
3: That's okay.
0: 그럼
3: Let's
0: 괜찮지.
3: think about it together.
0: 되지, 되고 싶은 거.
3: What do you like to do?
0: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는지 펭수가 지금 꿈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야. 나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한다. I like to sing 또는 I like singing 이런 것들 다 쓸 수 있겠죠. I like to sing. 노래하는
3: All right.
0: 좋아하니까.
3: You're good at singing.
0: 노래 잘 부른다.
3: Then, how about becoming a singer?
0: 아하, 가수가 되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네요. 가수, 좋아요. 저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good 이런 말 쓰면 되겠고, 되고 싶다. I want to be a 가수 할 수 있겠죠? Good. I want to be a singer. 펭수가 이렇게 꿈을 찾아줬네.
3: Great.
0: Thank you.
3: Let's see what we can do to achieve our dreams.
0: 맞아, 꿈을 이루기 위한 일도 중요하죠. Bye. 자,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도 오늘 성공.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에요. 오늘은 myself 기억나죠? 자신을 나타내는 말들을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자신을 나타내는 말 알려줄래? 자신을 나타내는 말. Myself. 나 자신. Yourself. 너 자신. Himself.

그것이 되고 싶은 이유 말하기 배워봤어요. I want to be 하고 장래희망 말하고 I like to 또는 I want to 이렇게 이유도 말해보는 연습 꼭 해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오늘은 22강이에요. 우리 교재 18강, 이동을 주제로 학습을 하겠습니다. 지금이야 다 휴대폰, 스마트폰이 있고 하니까 길을 묻는 것이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죠. 그렇죠? 어디를 가려고 해도 다 스마트폰으로 보고. 근데 이제 제가 베트남에 가서 살 때, 그때는 많이 물어봤어요. 어디를 이제 가야 될지. 이제 지도를 이제 보고 가지만, 외국인이니까 잘 모르니까 물어보고 한참을 한 1년 정도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베트남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디를 길 가는데 그래서 야 내가 현지인이 됐구나 그렇게 깨달은 적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한국에서 오시는 한국 분들이 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한국 사람인지 베트남 사람인지 상태가 이렇게 제가 점점 그렇게 되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이동을 하니까 한번 이동을 주제로 학습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오늘 학습 목표 한번 볼게요. 거리, 이동수단 및 소요시간을 묻고 답할 수 있다. 멀어요? 가까워요?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뭐 이런 거예요. 얼마나 걸려요? 자, 여기 지금 깔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요번 이동을 할 때는 이 까이기라고 하는 것이 주요 어휘예요. 자, 이 까이기 여기에서부터 얼마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 몇 킬로 정도,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할때 사용되는 거예요. 자, 헷은 우리 다 하고 뭐 남지 않는다 이런 말, 우리 앞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방은 뭐뭐로써. 뭐 오토바이로 간다, 뭐 이동할 때 그런 의미로 쓰인 거고. 자, 볼게요. 느엉이 나왔네요. 이 느엉은 길이란 뜻이에요. 길 어디서 어디가 이동하는 길. 자, 또 앞에 우리 음식할 때 느엉이 어떤 의미로도 한번 나왔는데 저거 다의어거든. 그러니까 길 말고 음식 중에 설탕. 설탕. 은행, 한자어에서 왔어요. 발음도 비슷하죠? 은행. 니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니는 알아요. 가다, 가다. 이 탕은 곧다란 뜻이에요. 뭐가 이렇게 휘어지지 않고, 굽지 않고, 곧은 것이 탕이야. 그래서 니탕 하면은 직진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뭐 좌회전, 우회전 하지 말고, 똑바로 쭉 가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ze는 돌다, 회전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쓰였나? 자, 여기 보세요. 짜이가 나오죠? 짜이가 왼쪽이란 뜻이야. 자, 반대말. 오른쪽은 phi야. phi. 우리 맞다, 옳다. 그런 말 있었지. 또 phi 다음에 동사 나오면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도 있었어. phi가. 이 phi는 오른쪽이란 뜻이야. 자, 그러니까 ze 짜이 하면요. 왼쪽으로 도는 거야. 좌회전하는 거. 제 파이 하면은요 오른쪽으로 우회전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나왔어. 나뜨 나왔지. 자, 나 기억나요? 바로 이 성조 이름도 나라고 그랬지.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넘어지다, 우당탕 넘어지다. 넘어지는 게 나야. 자, 그런데 여기선 그렇게 쓰인 게 아니라 다음에 요런 단어들이 나와가지고. 몇 걸, 우리 삼거리, 사거리, 오거리 할때 그걸 의미해요. 자, 이 뜨는 우리 일, 하나, 둘, 셋, 넷할 때는 못, 하이, 바, 본. 이렇게 나갔지. 그런데 우리말도 하나, 둘, 셋, 넷도 있고 1, 2, 3, 4가 있잖아. 그것처럼 베트남어도 하나, 둘, 셋, 넷도 있지만 1, 2, 3, 4.

사도 있다고 했어. 그때 사가 뜨였어.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거리. 자, 그러면 삼거리는 뭘까? 우리 나머지는 하나, 둘, 셋할때 쓰는 거야. 응아바. 그렇지? 못, 하이바. 하나, 둘, 셋할 때, 셋을 쓰는 거야. 이게 삼거리. 오거리도 있을 수 있잖아. 다섯. 못, 하이바, 본, 남. 할 때, 이때. 응아남 하면 오거리가 되는 거죠. 자, 사거리만 뜨를 쓰더라. 짜이는 왼쪽, 파인은 오른쪽. 싸 하면은 멀다. 거리가 멀다. 위치가 멀다. 이런 뜻. 반대말은 뭐예요? 가까운 거. 건. 건. 그렇지? 그리고 까익 나왔네. 자, 이 까익은 뭐뭐로부터 얼마 얼마의 거리가 떨어지다. 또는 시간적으로도 얼마만큼 떨어지다라는 뜻이 있어. 까익이라고 하는 것이.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위치는 B로부터 A 까익 B 이렇게 나온다고. B로부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리가 나와. 여기에 1킬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그러면 A는 B로부터 1킬로가 떨어져 있다는 뜻이야.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 또 자세히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아, 참 그림을 잘 그렸어요. 길 물어보는 거야, 이게. 자, 실로 있지. 자, 이 사람이 이 여성에게 얘기하는 거지. 아, 실례합니다. 누나. 이런 거예요. 자, 이 실로이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뜻도 있고, 실례하다란 뜻도 있어.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야. 쪼. 사람. 동사. 사람으로 하여금, 대상으로 하여금 동사하게 하다. 사역동사였었지? 허이. 질문하다. 저로 하여금 질문하게 해주세요. 제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좀 여쭤볼게요. 뭘 물어봐요? 느엉을, 길을. 근데 어떤 길이야? 어디에 이르는 길. 어디에 이르러? 은행에. A, B, 은행에 이르는 길. 딱딱 의미상 맞아떨어져. 베트남의 특징이라고 그랬어. 의미에 맞게 어순이 단순하기 때문에 나열하면 된다고 그랬죠? A, B, 은행에 이르는 길을 좀 묻게 해주세요. 직역하면. 좀 여쭤볼게요. 그랬더니 이 누나가 뭐라고 하느냐? M, 예, 너, 니탕, 직진해. 똑바로 가. 좌회전, 우회전 하는 게 아니라, 느엉나이, 이 길을. 자, 그리고 로이가 나왔어. 우린 지금까지 로이하고 점, 이 마침표 찍는 거,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완료형으로만 알고 있었어. 그렇지? 뭐뭐 했다. 완료했어. 그런데 여기선 그게 아니고, A, 로이, B 하고 이어져. 그럼 무슨 뜻이 되느냐? A 하고 나서 B 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A 하고 나서 B 하다. 시간의 전후를 구분해 주는 거야.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해. 이런 뜻이에요. 자, 이 길을 쭉 가고, 그리고 나서, 세파이. 우회전 하는 거죠? 우회전. 어디에서? 어디에서? 나트 사거리에서. 근데, 사거리가 지금 트 하이지? 자, 이 트는 몇 번째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 서수. 그렇지? 두 번째 사거리야.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길이 여기 이렇게 이어져 있지? 이렇게. 자, 여기 지금 길이 이렇게 있어. 여기가 지금 길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여기 첫 번째 사거리지? 여기 말고 이두 번째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라는 거야. 우회전. 그렇지? 자, 두 번째. 이 트는 몇 번째? 그래서 우리 요일 기억나나요? 일주일 중에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썼잖아. 우리 트 하이. 일주일의 두 번째 날이 무슨 요일이었어요? 월요일이었지? 그럼 첫 번째 날은 일요일. 근데 첫 번째 날이라고 표현 안 했어. 주니엇, 주일. 이렇게 표현했지? 그리고 일요일 날 주일이고, 월요일 날부터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이렇게 쭉한 거야. 그게 바로 트 하이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사거리가 된 거야. 두 번째 사거리. 그 후에, 그리고 나서, 너는 니 템, 우리 동사와 템이 함께 쓰였지? 템은 원래 추가하다란 뜻인데, 동사와 함께 쓰여서 동사를 더, 추가로 더하다. 즉, 더 간다라는 거야. 못쭉 조금 더 추가로 간다는 거야. 여기서 우회전해서 조금 더 가. 그러면, 그런 조건이면, 그런 조건이면, 쎄, 뭐뭐 할 거야. 터이 할 거야. 보여서 보는 거죠? 눈에 딱 뭐가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보인다 하는 게 터이야.

보일 거야. 미래에 뭐가요? 은행 AB. AB 은행이 보일 거야. 그런데 어느 쪽에? 휘야 따이 짜 이렇게 돼 있어. 자, 휘야는 쪽이란 뜻이야. 왼쪽, 오른쪽, 앞쪽, 뒤쪽 할때 휘야 쪽이야. 따이는 원래 손이에요, 손. 그런데 방향을 나타낼 때 이걸 함께 쓸 수가 있어. 자, 짜이는 왼쪽이죠. 그러니까 왼손이죠. 원래 직역하면 그래서 왼쪽 편에, 왼쪽 편에. 자, 걸어가. 그런데 왼쪽 편이니까 이쪽이 되겠지. 그렇지? 조금 더 가. 우회전해서 조금 더 가다 보면 왼쪽 편에 은행이 보일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그랬더니 뜨 A 랜 비죠. A가 지금 더이 여기야. 여기에서부터 거기지. 거기까지가 꼭컴 의문문으로 물어봤네. 싸해요? 멀어요? 그런 거죠. 그랬더니 정중하게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네. 부정이야. AB 은행은 까익더이 나왔네요. 자, A지 그리고 까익비지. 근데 B가 어디야? 여기야, 여기. 은행은 여기에서부터 약 이것만큼 떨어져 있어. 자, 근데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200 매치 미터야. 미터. 자, 미터에서 왔는데, 외국어 미터에서 왔는데, 그걸 베트남 사람들이 자기들 발음으로 매시라고 했어요. 자, 근데 T로 끝났지? C, CH, P, T로 끝나면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그랬지? 그 중에 이게 들어가는 거야. 아, 이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토이는 뭐예요? 뭐뭐뿐. 상관없고 중에서 G, 뭐뭐 토이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단지 뭐뭐일 뿐. 그러니까 200m, 약 200m만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여기서부터 AB 은행은 약 200m 정도일 뿐이야. 그 정도만 떨어져 있어. 그랬더니 네, 정중하게 말을 받아요. 그다음에 역시 손 아래 사람이 인사할 때 이걸 넣어줬어요. 더 정중하고 친밀하게. 에, 동생이 누나에게 인사,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이런 표현들이에요. 이런 표현들. 직진하다가 몇 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해.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 왼편이나 오른편 쪽에서 뭐가 보일 거야. 이렇게 보통 나와요. 자, 이제 문법 표현. 여기 A, 소위 B가 나왔지? A하고 나서 B하다. 시간의 전후를 얘기하는 거야. 자, 건, 자녀 너, 람 바이 떡. 숙제를 하다라는 거지. 자, 썸은 끝마치다란 뜻이야. 동사와 함께 쓰여서 동사를 끝마치다. 하고 나서 니 저희 놀러 가라는 거죠. 자, 뭐 해? 멍반. 아, 탁구를 치러 가다라는 거죠. 탁구를 치러 가. 응? 이런 얘기. 숙제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중따 우리 안찌어. 자, 찌어 기억나요? 정오. 낮 12시 그때를 찌어라고 그랬어. 그래서 안찌어 하면 점심 먹는다는 뜻이죠. 점심을 먹고 나서 니 쌤핌 영화를 보러 가자. 응? 이런 얘기죠.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하다 할때 로이 쓴다는 거. 자, 이제 거리가 멀고 가까운 정도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고, 컴 의문문에다가 싸 또는 건 넣어서 고, 싸, 컴 하면 멀어요? 고, 건, 컴 하면 가까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자, 너의 집에서부터, 동생의 집에서부터 하노이 역까지. 가가 여기야. 하노이 역까지. 멀어요? 멀어? 이런 얘기지. 아니요. 매우 가까워요. 자, 여기서부터 위엔 병원이지? 병원. 우리 질병할 때 병자라고 그랬어. 병원까지 가까워요? 그랬더니 아니요. 여기서부터 거기까지는 가사 꽤 멀어요. 자, 가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수식해. 예외적으로 우리 앞에서 수식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외적으로 zut. 그렇지? 가 이런 거. 이건 앞에서 한다. 또 우리 허이라고 하는 것도 허이 약간이란 뜻이지. 이 허이도 앞에서 수식하더라. 이런 예외적인 게 있었어. 까익이 나왔네요. 자, 이 까익은 장소나 시간과 함께 쓰여서 공간이나 시간의 간격, 얼마나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거야. 자, A가 B로부터 이러이러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라는 거 하는 거야. 어순이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해당 거리를 알면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모르면 A는 B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할때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의문사를 써서. 마우스 얼마나 멀리. 우리 low, 오래지요? 오랫동안. 마을로 얼마나 오래? 그렇지? 똑같아. 싸도 얼마나 멀, 얼마나 멀리, 얼마나 오래. 그렇지? 자, 예문 한번 보세요. 예문 뒤에 있고, 자, 이거 한번 하나 더 설명할게. 까이 더이 이렇게 나와 있지? 자, 그럼 더이는 여기인데 B에 더이를 넣은 거야. A가 여기로부터 얼마? 여기 역시 거리가 나오겠지?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한 뜻이 됐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시간의 개념이 하나 더 나왔어요. 지금까지 우리 공간, 위치상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시간상으로는 여기에 시간의 개념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1km, 2km 이런 거리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1년, 한 달,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느냐? 어떠한 일이 있어 발생한 것이 이 더위가 여기, 위치상으로는 여기잖아. 그러면 시간상으로는 뭐가 되겠어? 기준이 되는. 지금. 현재로부터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너희가 위치상으로는 여기야, 시간상으로는 지금,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거야. 시간상으로는 미래가 아니라 전, 과거, 얼마의 기간 전에라고 하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워낙에 전에. 자, 그러면 예문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동생 집이 여기가 A지. A가 지금 B야. A가 B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다. 그런데 몰라. 그래서 마우사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의문사가 있는 건 아주 쉽다고 했죠.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자리에다가만 단어를 넣어주면 그대로 어순은 똑같다고 그랬어. 자, 저의 집에서 학교까지 약 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요번엔 이게 A야. VN 책 집이지. 자, 싹 책이야. 책집.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서점. 서점이 깔 B가 너희가 온 거야. 여기를 기준이 된 거야. 여기로부터 얼마나 멀어? 여기에서 얼마나 멀어? 그랬을 때, 자, VN 서점은 여기에서부터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자. 이제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너희 방 라이스에 한 것이, 이건 몰라도 돼. 그렇지?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야. 지금으로부터 시간, 이게 지금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잖아. 그렇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의 일이라는 거야. 지금부터 2년 전에 내가 이거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 너희라고 하는 거야. 너희라고 하는 거. 근데 얼마나 뭐냐? 지금으로부터, 여기로부터 얼마나 뭐냐, 이 장소가. 자, 내가 이거 했던 일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과 시간적으로 그 간격을 다 표현하는데, 시간상에 있었을 때는 미래가 아니라 전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이걸 볼게요. 방 라이세라고 돼 있지? 우리 이 방이 여기 다의어인데 뭐뭐만큼 하는 동급 비교가 있었어요. 또 주어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이동하는데 방 뭐뭐로서 수단 그렇지? 방 오토바이 오토바이로서 뭐뭐한다 이동한다라고 할때 그렇게도 쓰였고 또이 방이 명사로서 어떤 증명서라는 뜻이 있어요. 증명서. 자, 그럼 이거 보세요. 라이가 운전하다라는 뜻이거든. 차를 운전하는 증명서, 운전면허증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너희가 취하다, 취득하다지, 여기서는. 그것을 따다. 운전면허증을 딴 것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왜가 나왔네? 이것은 표, 티켓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햇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가 남지 않고 다 소진됐다.

떨어졌다. 다 떨어졌다. 이런 뜻이 됐다고 그랬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had where라고 하면요. 표가 남아있지 않고 다 매진됐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GN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에서 왔는데 이런 거예요. 뭐 이제 공항에 가면 뭐 무슨 무슨 항공 뭐0789 편이 이런 말 있지. 그때 그 편이 바로 GN이야. 아, 그게.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쓴 거야. 이동이나 여행할 때 무슨 편이라고 되어 있죠? 본문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다시 한번 봐요. 망, 뭐뭐로서 수단,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마이바이, 비행기야. 기계, 엔진, 나르는 기계, 비행기. 그러니까 방, 마이바이 하면 뭐야? 비행기로서 어디 어딜 가는데 비행기로 가다 하고 할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멋, 우리 원래 잃어버리다 라는 뜻이 있는데 멋 다음에 사물이 아니라 사물이 나오면 잃어버린다는 건데 사물을 시간이 나오면 그 시간을 잃어버린다. 그 시간만큼 걸린다.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의미가 된다고 했어. 자, 이 정도 하고 본문을 볼게요. 자, 여기 베트남에 여라고 돼 있네. 표를 아마 사려고 하는 것 같아. 자, 짜오 아잉. 자, 안녕하세요. 아잉 당신이 지금 여기 꼬컴 의문문으로 물어본 거야. 꺼는 남다 그런 뜻이에요. 왜가 남았나요? 이런 거야. 자, 왜는 티켓이죠. 근데 어떤 티켓이에요? 후에에 가는 표. 자, 후에 이제 우리 이 정도면 알수 있어. 베트남 중부 지역이야. 베트남 중부 지역.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가 응우엔 왕조라고 있다고 했지? 그 응우엔 왕조의 도읍지가 바로 후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경주를 간다, 부여를 간다. 그러면 옛 왕조, 신라나 백제의 그런 유적들이 남아있죠. 왕릉이라든지 이런 것들 볼수 있어. 그런 것처럼 이 후에에도 이 응우엔 왕조의 그 유적, 왕릉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자, 후에 가는 표가 있나요? 남아있나요? 근데 몇 시에? 9시에. 근데 언제야? 오전, 아침, 그리고 요일까지 나왔어요. 일주일에 다섯 번째 날. 목요일이었죠. 그래서 목요일 오전 9시 후에 가는 표가 남아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뚜원나이지 이번 주, 2주. 이번 주 목요일 오전 9시. 그걸 지금 물어본 거야. 이 꼬컴 의문문으로. 그랬더니 B가 아, 실로이라고 하네요. 아, 아마 없나 봐. 실로 있지. 아, 손님. 자, 여성이지. 그런데 고객님, 손님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이렇게 호칭을 쓴다는 거야. 이렇게. 자, 아이 죄송합니다, 손님. 그러면서 목요일 오전이면 자, T가 나왔지. T는 뭔데요? 조건이라고 그랬어. Now ATV 만약 A면 그 거기서 나온 거. 조건이 여기서 왜 나오나? 조건이 여기서 왜 나오나? 표가 날짜별로 시간별로 여러 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조건 내에서의 표를 얘기하기 때문이야. 자, 목요일 오전에는, 오전이라면, had where, 표가 남아있지 않고 다 소진됐어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러면서 GN이 여기서 나오네요. 자, 2시 편인 거야. 2시 편. 자, 비행기 편인데, 오후 2시 편이면, 그런 조건이 바뀌는 거야. 오전 편은 다 지금 매진됐는데, 오후 2시 것은, 오후 2시 편이면, 그래서 T가 나온 거예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강조해 주는 거.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뭐뭐하다. 건이 나와서 남아 있다. 이 건이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A가 그걸 듣고 그렇다면 아, 오전 건다 매진됐고 오후 2시 것이 있다면 why? 그렇다면 쪼 대상 그다음에 뭐예요? 동사예요, 명사예요? 명사지. 우리 음식 주문했을 때처럼 나에게 뭐뭐 커피 한잔 주세요. 뭐, 새우구이 한 접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요번에는 뭘 달라는 거야? 한 표를 주세요. 무슨 티켓? 2시 거, 오후 2시 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이때 쪼는 주다란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추가로 물어봅니다. 니, 가요, 뭐뭐로서, 마이바이로서, 비행기로서 간다는 거야. 어디까지? 후에까지. 후에, 까지 비행기로 가는데 멋 걸려요. 만약에 1시간 걸린다 그럼 여기 쓰면 돼. 1시간. 근데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려요? 라고 의문사를 넣어줘서 의문문을 만든 거야. 그랬더니 여기에

여기서부터 후에까지 못 걸려요. 약 1시간. 자, 우리 띠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소리란 뜻이었어. 소리. 그래서 나라 이름이 그다음에 나오면 그 나라의 소리, 그 나라 언어를 얘기했지. 그런데 시간상으로 우리 1시간, 2시간 할때 띠엥이었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시간이 소요됩니다. 걸립니다. 1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사실을 직역하면 정중하게. 자, 이제 문법 표현 정리할게요. 했 다음에 명사가 나왔을 때, 뭐가 다 떨어지다, 소진되다, 남아있지 않은 거야. 자, 알로 하면 여보세요죠? 전화 통화인 것 같아. 나는 무언 원해요. That from. 방을 예약하기를 원해요. 자, 어느 때에 들어서? 이번 주 말에. 이번 주 말에. 그랬더니, 아, 여기도 역시 죄송하다고 하네요. 자, 이번 주말은 head firm. 아까 우리는 head where였지? 표가 다 남아있지 않아. 방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야. 방이 남아있지 않아서. 완료형. 아잉 어이, 형, 오빠, 티켓이 남아있나요?를 물어본 거야. 역시 꼭컴 의문문. 그런데 이번엔 티켓이 어떤 티켓이야? 보는 티켓이야. 뭘 볼까요? 영화를. 그렇지? 영화를 보는 표가 남아있나요? 정중하게. 그랬더니, 아, 역시 슬로이네요. 지금은 had where서의 지금 다 매진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런 표현들, 영화를 보는 티켓 또 앞에 나와 있는 거요. 여기 when대 후에 가는. 근데 몇 시에? 오전 9시. 또 목요일 이번 주. 이것은 어순이 명확하죠. 어순이 명확해. 이런 것들은 어순 문항으로도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순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미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열을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봤고, 이제 방 볼게요. 방 다음에 수단이나 재료, 도구. 그래서 뭐뭐로써. 뭐뭐로 만든다. 수단, 재료. 또, 뭐뭐로 간다. 이동할 때 수단. 이렇게. 또, 뭐뭐만큼이라고 하는, 동급 비교. 그리고 증명서라는 뜻이 있다. 명사로. 자, 형은, 오빠는 보통 니람, 일하러 간다. 출근한다. 뭐뭐로써. 오토바이로써. 넌라는, 자, 이게 뭘까? 느글람, 만들다. 그런데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상품이기 때문에, 사물이기 때문에 만들어져. 뭐로써? 여기 지금 재료가 되겠지. 라로써. 라는 뭐냐? 나뭇잎을 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논이 모자인데, 베트남 이 전통 모자, 우리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동그랗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크게 덮어주는 거. 그게 바로 논이야. 그것을 논라라고도 해. 왜냐? 라로 만들기 때문에. 나뭇잎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에 이 여행 가는 사람들이 보통 그거 기념품으로도 많이 사기도 하죠. 베트남이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이 논을 많이 쓰고 농사를 짓는 일들이 있었어요. 농사를 짓는데 모내기 하고 씨 뿌리고 할때두 손을 사용해야 되는데 해가 뜨겁게 비치고 또는 비가 오고 할때 이것을 크게 가벼우면서도 면적이 넓기 때문에 가려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두 손은 자유롭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부채질을 하기도 해요. 워낙 가볍고 크기 때문에. 논라가 라로서 만들어진다. 자, 나의 M자에는, 자, 동생이죠? 동생인데 사내, 남자야. 그래서 남동생이 되는 거죠. 까오, 사람에게 쓰이면 까오, 까오가 키가 크다라는 말이 되죠? 그런데 이게 방, 동급 비교지? 나만큼. 나만큼 키가 크다. 이런 얘기. 밍, 친구 사이에 하는 말이지. 나는 니어, 니어는 기억하다란 뜻이야. 근데 컴이 붙었네. 기억을 못해. 자, 뭘요? 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뭘 놓다라고 했어. 방, 또띵예비 나왔네. 자, 이거 몰라도 돼. 이것을 어도우가 어디죠? 어디에? 네, 놓았는지, 나는 이미 과거니까, 놓았는지, 녀, 기억을 못한다라는 거야. 자, 여기 뭔가, 또띵예비 한 단어인데, 졸업이에요, 졸업.
자, 보세요. 한자어에서 왔어. 티로 끝났지. 리을 받침. 예외가 없어. 자, 피로 끝났어. 밑에 점 찍는 성조야. 그래서 졸업 증명서야. 졸업장. 졸업장을. 이렇게 됐지? 자, 여기까지 이 방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멋 볼게. 멋은 원래 뭘 잃다, 분실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시간이 걸리다.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지, 소요되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했어. 모르면 마을로 얼마나 걸리느냐,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띠행이 우리 시간이었지. 몇 시간? 뭐,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이게 쓸게 되지만, 몰라. 그래서 몇 시간? 자, 머이를 쓸 수도 있고, 마오니에를 쓸 수도 있어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를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하는데, 야, 너몇 시간 할 거냐? 그럼 뭐, 운동할 때 보통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이지. 길게 해봐야. 그치? 그러면 머이 띠엥 이렇게 쓸거 아니야. 왜? 머이가 보통 한 자릿수를 물어보니까. 나이 물어볼 때도 어린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너 숙제하는데 몇 분이나 걸리냐? 이렇게 하면 보통 한 7, 8분 걸려. 그러면 머이 풋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 머이 풋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어.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30분, 40분, 50분 걸릴 수 있잖아. 그렇게 때는 마오니에 풋이라고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대체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야. 머이를 쓸 건지 마오니에를 쓸 건지. 우리가 나이 물어볼 때그 묻는 상대의 나이를 고려해서 물어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얘기야. 자, 띠행은 시간이고 풋은 분이지. 그래서 몇 시간, 몇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마오니에를 써서 몇 분, 몇 시간을 쓸 수도 있어요. 자, 예문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 볼게요. 한국에서부터 베트남까지 비행기로서 간다는 거야. 비행기로 간다. 그랬을 때 그런 조건이면 한국에서부터 베트남까지 비행기로 가는 그런 조건이면 멋 바울로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랬을 때 자, 그렇게 지금 물어볼 때 실제로 베트남에 간 우리 학생들은 얼마나 걸렸어요? 4시간? 4시간 반. 그런 정도, 그 정도 걸리지.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시간으로 한번 물어보자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걸로. 그러면 뭐 다음에 요거 말고 몇 시간 걸려요 할때 머이 띠엥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아니면 마오니우 띠엥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여기 물어볼 때. 우리가 한국에서부터 베트남까지 갈때 10시간 넘게 걸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머이띠엥으로 물어본다는 거야. 아, 머이띠엥. 예를 들어서 몇십 시간 걸린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자, 동생 너는 이 숙제를 하는데 몇 시간 걸려? 이것도 역시 몇십 시간 걸린다고는 여기지 않기 때문에 머이띠엥으로 물어본 거야.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선바이, 우리 나르는 마당, 공항이라고 그랬지? 공항에까지 세부잇, 자 이게 버스예요. 버스에서 온 거야, 세부잇이. 버스로 간다면 그런 조건이라면, 멋 바우니에 훗 몇십 분 걸리느냐 이런 얘기야. 얼마, 몇분 걸려요? 근데 이 바우니라고 하는 것이 7, 8분 걸리진 않을 것 같아. 그렇지? 여기서 공항까지 가는데 말하는 사람도 몰라서 물어보지만 그랬을 때 마오니의 훗이라고 물어보는 거다 이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서 머이 훗이라고 물어봤다.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기껏해야 한 7, 8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문항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역시 이건 18강 이동에서는 12문항 중에서 1번, 2번, 12번 세 문항은 수능 따라잡기와 관련이 있어서 거기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늘은 나머지 9문항을 풀어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찌, 언니는, 누나는 여기에 왔어. 무엇으로? 무엇을 수단으로 여기 왔어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 누나는, 언니는, 그럼 뭘 타?

타고 왔어? 멀어 왔어? 이런 말이 되겠지? 자, 까오. 키가 커요. 방엠 너만큼. 그럼 그 얘기 아니야. 방을 쓰긴 썼지만 지금 그 방이 아니지? 꼬방 라이세. 자, 이때 방은 무슨 뜻이에요? 증명서지. 차를 운전하는 증서. 운전면허증이 있다. 역시 그걸 물어본 게 아니야. 넨 왔어요. 뭐로써? 오토바이로써 왔어요. 그렇지? 예, 바로 이렇게 뭘 타고 뭐로써 여기 왔어요? 오토바이로써 왔어. 무언 원해요? 넨 카익산. 자, 카익산이 한 단어예요. 호텔이란 뜻이야. 호텔. 자, 이 카익이 손님 객자거든. 객실할 때그 손님. 그리고 카익산 이게 객잔이에요. 객잔. 호텔이란 뜻이야. 호텔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 트엉 보통 안껌 밥을 먹어요. 루어 젓가락이거든. 젓가락으로 젓가락을 수단으로 해서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다. 지금 그걸 물어본 게 아니야.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트비엔이 도서관이지 서원이야 한자어로 도서관까지 비엔 서점까지 도서관까지 뭔가요? 그랬을 때 자, 그 도서관은 이제 뭐 여기서 얼마 얼마 떨어져 있어. 뭐 이런 말이 나올 거야. 자, 이거 보세요. 그렇지? 어순문항이에요. 어순문항. 보세요. 깔끔하게가 나왔네요. 여기에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다. 이제 떨어진 그거 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약 200m만 떨어져 있다. 그렇지? 아, 1번 정답이네. 자, 그 도서관이 A가 되겠지. 그리고 B가 바로 너희야.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 거리가 떨어져 있을 뿐이다. 요만큼만. 5번. 자, 쪼, 대상, 명사가 나왔지? 그러니까 나에게 하노이 가는 표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여기서 아, 실로이네, 실로이, 아잉, 손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뭐뭐예요? 왜 죄송하다고 했겠어요? 아, 표가 그게 없는 거야, 지금 이게. 자, 햇배에 소이 나왔네요. 티켓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지? 매진됐어. 1번 유력한데? 자, 2번은 여전히 한 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지. 자, 많은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아니고. 자, 손님은 니 가다, 응아이는 즉시, 그리고 동사 다음에 르기 나왔지, 할수 있다는 거지, 즉시 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아니지. 겉에 뭐할수 있다는 거죠. 만팔수 있다. 왜를 티켓을 팔수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맞지 않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매진됐다. 이제 6번. 자, 실례합니다, 지. 언니. 자, 여기서부터, 뷰리엔, 에이삐, 에이삐 뷰리엔. 이 뷰리엔은 우체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자어야, 우전이야, 우전. 우전국을 설치하다. 우리 그런 거 들어봤죠? 한국사에서도 근대사 읽어보면. 그게 우전국, 우체국이야. 에이삐 우체국까지 뭐라고 지금 물어봤어? 정중하게. 그랬더니 AB 우체국은 깔너이 나왔네요. 여기에서부터 A는 B로부터 여기로부터 단지 100m만 떨어져 있어. 아, 얼마나 멀어요? 뭔가요? 뭐 그런 말이 있겠지? 자, 여기 들어갈 걸로 알맞은 거. 니 가요? 누구와 함께?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뭘 하기 위하여 가요? 물어보지 않고 뭔가요? 그렇지? 유력한 데 3번. 그러니까 100m 정도 떨어져 있어. 그럴 뿐이야. 여기 지금 이 럼은 사람이 많다는 거, 붐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응어이도 나왔죠? 사람이 많은가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니지. 자, 다른 어떤 길이 있나요?를 물어본 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우체국까지 다른 길이 있나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니야. 지금 거리를 물어본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자, 이제 7번.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예요. 자, 짜오찌. 안녕하세요, 언니.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오전 9시에 후에 가는 표가 있나요?

그랬더니, 아이, 죄송합니다. 목요일 오전이면 해외에 매진됐어요. 자, 오후 2시께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나에게, 오후 2시 걸 주세요. 자, 그리고 비행기로 가면 얼마나 걸려요? 그럴 때약 1시간 걸려요. 자, 그런 내용. 자, A가 셀르어는 교통수단 중에서 기차예요, 기차. 기차역에 왔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표를 로이, 바꾸기 위해, 교환하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 자, B는 후에 여행을 간 것이 두번 있다. 두번 여행을 갔다. 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B는 후에 가는, 여기 후엉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자어예요. 방편이란 뜻이에요.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수단, 방편. 방편, 수단을 바꾸고 싶다. 아니고. 자, A는 오후 2시 편 표를 샀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오후 2시 거 주세요. 그렇지? 근데 여기 보세요. 왜 티켓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 본문에서 이제 이걸 하나 추가를 했어. 아, 티켓 여기요. 그러면서 후회까지 1시간 걸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상기 확실하지? 자, 4번 이렇게 알맞은 거. A와 B는 노이즈엔 대화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 어디서? 길에서. 아니지? 그거 아니야.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8번. 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자, 2개 골라봐요. 자, 여기서부터 냐짱까지 세부잇 버스로서 가면, 그런 조건이면 뭐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다 대답이 약 20분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걸려요? 약 20분. 그랬더니, 아, 그러면 컴살람, 자, 싸는 멀단데 매우, 그런데 이것이 부정과 함께 붙이면, 함께 쓰이면 약한 부정이 된다고 그랬지. 그리 머무하지는 않다. 아, 그리 멀지는 않네요. 독백형으로 얘기하는 거지. 자, 멋바울로 얼마나 오래 걸려요? 약 20분. 이렇게 어느 길로 가나요? 아니고 몇분 걸려요? 그렇지. 아, 여기 지금 바우니의 풋을 썼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10분, 20분, 30분? 그랬을 때몇분 걸려요? 약 20분. 자, 이것도 이렇게. 자, 이제는 멋디엔 돈을 분실하다지? 멋 다음에 사물이 나왔어. 돈을 분실해서 안 좋은 거 당한 거야. 근데 러우는 오래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린 지 돈을 분실한 지 오래되었어? 라고 하는 거죠. 전혀 이게 아니죠. 자, 그러면 AC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AC 2번. 자, 이제 약도가 나왔어요. 자, 이제 길묻기 하는 거야. A가 지금 여기서 출발해. 자, 실례합니다. 그리고 람어는 아주 정중하게 질문할 때지, 직역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뭐뭐 좀 해주세요. 이래. 쪼, 대상, 동사야. 저로 하여금 질문하도록 그렇게 좀 허락해 주세요. 자, 뭘 질문해? 길을요. 어디 가는 길? 병원에, ABC 병원에 가는 길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 당신이 니탕, 직진하세요? 이 길을 따라서. 자, 이 길을 따라서 직진하는 거야. 직진. 넨 어디에 이르러? 응한테 사거리인데 몇 번째? 두 번째 사거리.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사거리에 이르면, 그런 조건이면 제파이. 아, 우회전하는 거야. 우회전. 그 다음에 당신이 니템 추가로 더 가는 거죠. 조금 더 가면, 그런 조건이면 세터이 볼 거야. 보여서 볼 거야. ABC 병원을. 자, 누군 어딘가에 있어. 근데 어느 쪽에? 왼쪽에 있다는 거야. 왼쪽 가다 보면 왼쪽 편에 보인다는 거예요. 왼쪽 편에. 한 번은 오른쪽으로 우회전했어. 우회전하고 한 편은 또한그 다음에는 왼쪽에 있다는 거야. 예, 감사합니다. 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표현들. 직진하고 사거리, 몇 번째 사거리? 좌회전, 우회전. 그렇지? 그러면 왼쪽,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B가 정답이 되겠지? 2번. 정답. 자, 10번. 이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이제 이런 문항 빈칸에 들어갈 거. 이런 밑줄 친 이거. 이것은 사실 이것만 보면 돼.
한번 이거 안 보고 이것만 한번 볼게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잖아. 그렇지?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이 시간 개념이 나왔으니까. 2년 전. 자, 한번 볼게. 자, 형은 한국에 갔어요. 키나오는 언제지? 언제 한국에 갔어요? 거기다 대답이 지금부터 2년 전이야. 2년 전에 갔어. 이게 무슨, 여기 지금 이것과 가까운 뜻이 뭐냐 이거야. 자, 2년 더 있다가 2년 후라는 말이 되겠죠. 또 2년 뒤, 후. 허는 뭐야? 보다 더지? 그러니까 2년보다 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야. 2년 더 넘게. 점은요, 뭐뭐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자, 5번 보세요. 2년 지역이니까 앞에, 전에 이런 뜻이지. 싸우는 뒤고 반대야. 2년 뒤에, 2년 전에. 바로 5번이 되겠죠. 5번. 5번. 자, 이제 11번 볼게요. 여기까지 이제 오늘 문항을 풀어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걸 보기에서 찾아서 순서대로. 자, 실례합니다. 찌.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B가 이거 하고 나서 뭐뭐 하세요?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길을 알려주는 거지? 아, 길을 물어보는 거구나. 그래서 아, 실례합니다. 이런 말을 했구나. 자, 볼까요? 여기 쪼 대상 동사지? 그럼 대상으로 하면 동사 하게 하다, 묻게 하다. 자, 뭘 물어봐요? 능, 길, 어디에 이르는 길? A, B, 은행에 이르는 길을 한번 제가 여쭤보게 해주세요. 그렇지? 사역 동사지? C, 이렇게. 그러면 A죠. 자, 얘, 너, 이 길을 직진해. 직진하고서, 그리고 나서 우회전해. 자, A. 어디서요? 두 번째 사거리에서. 두 번째 사거리에서. 자, 그 다음에 M, 너, 추가로 더 가. 조금 더. 그러면 세터이 보여서 보일 거야. A, B, 은행을. 자, 어디에서요? 왼쪽 편에. 아까랑 똑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A가 뭐라고 물어봤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야. 뭐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야. A, B, 은행은 여기로부터, 자, 여기 A고 B야. A는 B로부터 약 200m만 떨어져 있어. 먼가요? 그렇겠죠. 아니, 가까워. 자, 볼까요? 여기서부터 거기까지가 먼가요? 나왔네. 그렇지? 그래서 아니가 나온 거예요. 예, 제가 감사드려요. 찌. 이렇게 나왔지? 역시 손 아랫사람이니까. 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CAB네. CAB. 자, CAB. 4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 이런 문항은 16개의 의사소통 중에서 반드시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1강부터 20강까지 나왔는데 1강은 뭐 발음 철자, 성조 문항이었으니까 이런 자체의 형식이 없고 매 강에서 12개의 그 실전 문항 중에 꼭한 문항씩 꼭 나온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거 집필하는 선생님들이 반드시 내는 거야.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보통 그런 것이 나오니까. 그리고 최근 기출을 보면 아주 짧게 나와요. 이것이. 그래서 총 다섯 문장, 다섯 줄.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고, 빈칸, 빈칸, 빈칸, 맨 끝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아주 짧게, 짧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 형식은 어려워 보이지만. 자, 여기까지 문항을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8강까지, 이동까지 했고요. 그 다음 강이 19강이에요. 19강은 이제 우체국 은행입니다. 아, 우체국 은행에서 사용하는 표현들. 자,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구가 만점으로 가는 유니버스의 이윤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 별의 물리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개념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았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관련된 문제풀이 진행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130

30쪽에 13번 문제부터 지난 시간에 12번 문제 같이 풀어보았고 13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요, 문제풀이에서 간단한 계산들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계산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꼭 해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A랑 B가 있는데, 둘다 표면 온도가 만 켈빈이에요. 만 켈빈의 별, 이거 기준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분광형 뭐였어요? 그렇지. 만 켈빈의 별, 분광형 A0형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기억 볼게요. 분광형은 A와 B가 같다. 그렇지. 분광형은 표면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같으면 분광형도 같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광도를 비교해봐라 라고 했는데, 우리 광도 대신 누가 나와 있냐면, 절대 등급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이 절대 등급을 통해서 광도의 비율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처음이라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볼게요. 지금 A가 B보다 10등급 더 작지. 그쵸? 마이너스 10등급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뭐라고 했었냐면, 5등급 차이 날때 밝기 몇배 차이다라는 거 배웠어요. 100. 배 차이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10등급 차이가 난다는 건 5등급 더하기 5등급이거든. 근데 우리 등급은 더해질 때 밝기는 더해지는 게 아니라 곱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0등급 차이가 난다는 건 100배에다가 100배 더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10에 4제곱배, 10,000배 차이가 나는 거고요. 따라서 A가 B보다 10,000배 더 밝은 겁니다. 아, 10등급 차이 나면 100 곱하기 100, 10,000배 더 밝은 거구나. 이런 문제 여러분들 푸실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A가 B의 10,000분의 1이 아니라 반대죠. 10,000배가 되는 겁니다. 니은 틀렸더라. 자, 그다음 디귿이에요. 반지름을 비교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반지름. 우리 반지름 공식 생각해보면 표면 온도의 제곱분의 광도의 제곱근이더라. 근데 지금 표면 온도는 둘다만 켈빈으로 똑같으니까 1로 두고요. 그러면 요거는 1분의 1의 제곱분의 광도가 10의 4제곱이니까 결국에 10의 제곱이 되겠다. 반면에 b는 1의 제곱분의 1이니까 그냥 1이 되겠다. 따라서 반지름은 A가 B의 100배가 되는 거 맞죠? 디귿 맞네. 기역 디귿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반지름이 R, 표면 온도가 T인 별에서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 양을 나타낸 것이다. 아, 이거 슈테판 볼츠만 법칙의 에너지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T의 4제곱에 비례한다.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E는 표면 온도의 제곱에 비례해? 아니야.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 거였어요. 기억 틀렸다. 자, 니은입니다. 별의 광도는 R의 제곱과 슈테판 볼츠만 법칙 E의 곱에 비례한다. 그렇지. 니은에서 광도 공식을 써보면 4파이 R 제곱에다가 시그마 t의 4제곱이 사실 이 에너지에 해당하거든요. 따라서 두 개의 곱에 비례하는 거 맞더라. 자, 디귿입니다. 광도가 일정할 때 반지름은 t의 4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광도가 일정할 때 반지름은 표면 온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거였잖아요. 따라서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 온도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디귿은 틀렸더라. 니은만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계산 문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거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자, 겁먹지 마시고 우리 1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5번 문제에서 보시면 반지름이 태양의 4배이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한번 표로 좀 나타내 볼까요? 지금 어떤 별 X가 있고요. 태양이랑 비교를 할 거예요. 태양이라고 쓸게요. 태양. 비교했을 때 반지름 그리고 표면 온도.
그리고 광도 구해봐라 라고 했어.

자, 이때 지금 반지름이 태양의 4배예요. EX가. 그러니까 4, 1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리고 표면 온도는 태양의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이면 얘는 2분의 1인 거야.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잘 봐요, 여러분들. 원래 광도는요, 4파이 R 제곱에 시그마 T의 4제곱이기 때문에 표면 온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해요.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태양을 반지름 1, 표면 온도 1로 뒀거든. 그러면 태양의 광도도 1로 뒀자. 그러면 여기에다 1 넣고 1 넣었을 때 광도는 요 식이 만족하죠. 다1 넣었을 때. 1, 1, 1. 이렇게 우리가 기준별을 잡아주면은 상대값을 구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1을 넣었을 때이 값이 만족하니까 이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우리가 광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넣어주시면 광도는 표면 온 지금 반지름은 4죠. 4의 제곱에다가. 표면 온도가 2분의 1이거든. 2분의 1을 4제곱 해주면 되거든. 해주면 몇이 나와? 이게 1이 나오네. 따라서 X의 광도는 1이구나. 아, 표면 온도랑 그리고 반지름이 달랐는데 결국에 광도는 같은 값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별의 광도는 태양의 1배이더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우리 이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요. 실력 향상 문제로 넘어가 볼 거거든요. 실력 향상 문제 8번, 9번, 10번, 11번. 그리고 19번. 요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력 향상 문제 8번 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그림 가와 나는 M형별과 O형별의 스펙트럼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즉, 분광형과 이 스펙트럼을 비교하라라는 건데, 자, 그럼 우리 일단 적어봐야겠다. O, B, A, F, G, K, M 적어봐야겠죠. 자, 우리 분광형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더라. 이때 표면 온도는 어디로 갈수록 높더라. 그렇지. O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거더라. 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특징이 있었어요. 이 중에서 수소 흡수선, 중성 수소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건 A형별이다라고 했었고, A형별의 표면 온도는 만켈빈이다라고 했었고요. 색깔은 또 무슨 색이다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색은 흰색이다라는 얘기까지 정리했었어요. 자, 그리고 표면 온도가 높은 OB형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흡수선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중성 헬륨, 이온화된 헬륨, 즉 헬륨의 흡수선이 관측되면 아, 이건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에요라는 거알수 있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표면 온도가 높은 별들은 중성 수소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별들은 이온화된 칼슘선이 강하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우리 태양 G2형 별도 이온화된 칼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했었고, 또 저온의 별인 M형 별에서는 분자선까지 나타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M형 별과 O형 별을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O형 별은 표면 온도가 제일 높은 별이야. 그러니까 일단 무슨 흡수선 관측이 돼야 돼? 헬륨의 흡수선이 관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헬륨의 흡수선이 관측되는 걸 찾아보니까 가에서 헬륨의 흡수선이 관측이 되더라. 따라서 가가 지금 O형별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요, 일단 칼슘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니까 분자선이 두껍게 나와 있어. 그래서 흡수선이 훨씬 더 복잡하게 나와 있으면 표면 온도가 낮은 저온의 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요 나가 M형별, 저온의 별이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O형별의 스펙트럼은 가랑 나중에 가에 해당하는 거지. 헬륨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니은입니다. 표면 온도는 누가 더 높으냐? OBAFGKM에서. O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가가 더 높겠습니다. 니은 맞는 얘기. 자, 디귿입니다.

파장. 이랬을 때 M형별은 표면 온도가 낮은 별. 그래서 파장이 긴 빛을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플랑크 곡선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 O형별은 플랑크 곡선이 굉장히 파장이 짧은 쪽에서 람다 맥스 값을 가지는 이러한 형태로 관측이 될 것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억니은 디귿 답 5번 해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9번 문제입니다. 표는 별, 기역, 니은, 디귿의 분광형과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 분광형을 표면 온도 대신 지금 나타나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밑에다가 분광형의 순서 역시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광형 제일 표면 온도 높은 게 O형별이었어요. 따라서 O, B, A, F, G, K, M 순으로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였고, 자, 여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을 표시를 해보면, 기역 지금 A형별이니까 여기에 해당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K2형별이니까 여기에 해당하겠고, 그 다음에 디귿이 G2, 그러니까 우리 태양이랑 표면 온도가 같은 거겠죠? G2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절대 등급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절대 등급을 이용해서 광도의 B, 상대값을 한번 정해보면은 0이랑 마이너스 5가 있어. 그럼 0이랑 마이너스 5 중에서 광도가 더큰 애는 누구야? 숫자값이 작을수록 광도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이 제일 광도가 큰 거죠. 따라서 기역과 니은의 광도를 1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디귿은 기역과 니은보다 광도값이 5등급 더 작거든. 우리 5등급 차이 날 때마다 밝기는 몇배더 밝아진다? 100배 더 밝아진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광도는 디귿이 기역과 니은의 100배겠구나.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역 볼게요. 기역은 흰색으로 보인다. A형별. 이거 중요한 별이었죠. A형별의 표면 온도는 만 켈빈이고 색깔은 흰 색깔로 관측이 되더라. 그래서 기역은 맞는 보기. 자, 니은입니다. 표면 온도 비교해봐라. 아까 분광형으로 우리가 비교를 했었어요. 기역이 표면 온도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 디귿, 그 다음 니은이지. 근데 니은 디귿이다라고 했으니까 니은 틀렸더라. 자, 디귿입니다. 반지름을 비교해봐라. 라고 했는데, 자, 그럼 우리 반지름 한번 볼게요. 디귿에서 반지름 구하는 공식을 써보면, 반지름은 표면 온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하더라.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여러분들 기역과 니은의 표면 온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기역과 니은의 표면 온도. 우리 아까 기역과 니은 중에 표면 온도가 더 높은 게 기역이었지. A형별. 니은은 K형별이니까. 따라서 표면 온도, 분모는요, 기역이 더 높아요. 그죠? 자, 그런데 기역과 니은의 절대 등급이 같아. 그래서 광도가 어떻다? 둘이 광도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나, 광도는 같아. 니은. 자, 그럼 봐봐요. 분모는 기역이 더 큰데, 분자는 기역과 니은이 같아. 그러면 반지름은 어디에서 더 커야 돼? 분모가 작은 게 반지름이 더 크겠지. 따라서 니은이 지금 더 반지름이 큰 거겠죠. 근데 지금 디귿에서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디귿 틀렸더라. 답은 기역만 맞아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10번 문제도 결국에는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단원에서는요, 표가 이렇게 주어지고, 이 표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자,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표는 별 A와 B의 표면 온도와 광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광도는 상대값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표면 온도도 보니까 상대값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8000이고 이게 4000이니까 1대 2예요. 이렇게 쓸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표면 온도를 알고 광도를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의 비도 구할 수 있느냐? 반지름의 비도 구할 수가 있더라.

자, 반지름은 표면 온도의 제곱분에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라고 했었죠. 이식 되게 많이 쓰이죠.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식이고요. 자, 그럼 여기에다 넣어 주시면 A 같은 경우에는 표면 온도를 2로 우리가 상대값을 정했거든. 그러니까 2의 제곱 4분의 1의 루트 씌워도 1이지. 그러니까 요 값은 4분의 1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B는요. 표면 온도가 1이에요. 그러니까 1의 제곱이니까 그냥 1분의 루트 100이죠. 아, 루트 100은 10이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지름의 상대 비까지 정해준 거고요. 자, 그럼 기억 문제 한번 볼게요.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물어보았어요. 자, 요거 람다 맥스 얘기하는 거지. 빈의 변이 법칙. 자, 빈의 변이 법칙에서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합니다. 기억하시죠? 자, 표면 온도에 반비례해. 그런데 지금 표면 온도가 2대 1이거든. 그럼 이거에 반비례하면 파장값은 1대 2가 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A가 두 배이다라는 기억 틀렸습니다. B가 두 배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자, 니은 잘 읽어볼게요. 니은 잘 봐봐요. 단위 면적당. 아, 이거 진짜 많이 했다. 1제곱미터당. 단위 시간 1초에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라고 하면은 전체 별에서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별에서 딱 요만큼. 1m? 1m. 요만큼에서 방출되는 이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에너지는 무엇에 비례하더라?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A랑 B의 표면 온도의 비를 보면 2대1이야. 그럼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니까 A는 2의 4제곱, 16이 될 것이고, B는 1의 4제곱, 그냥 1이 되겠지. 그러니까 A가 B의 16배인 거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자, 디귿입니다. 반지름 비교해봐라. 어머나, 우리 이미 비교를 했네. A는 4분의 1이고요. B는 10입니다. 따라서 A가 B의 40배인 게 아니라 반대죠. A가 B의 40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요. 니은만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11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지금 11번 문제를 보시면 표면 온도가 6000 켈빈인 별입니다. 요거. 표면 온도가 6000 켈빈인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야. 그러니까 이건 슈테판 볼츠만 법칙의 에너지이고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 그래프가 되겠지. 자, 이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때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람다 맥스 값은 483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표면 온도가 4000 켈빈이래요. 이때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몇이냐라고 했는데, 빈의 변이 법칙 이용을 해야겠지. 1번 풀 때. 자, 우리 빈의 변이 법칙은 람다 맥스는 t분의 1이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살짝 바꾸어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t를 양변에다 곱해봐요. 그러면 람다 맥스 곱하기 표면 온도는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치? 우리가 분수 계산이 좀 헷갈리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럼 봐봐요. 지금 6000 켈빈일 때 람다 맥스가 483이었거든.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483 나노미터일 때 표면 온도 6000 켈빈이더라. 이것은 우리가 몰라. 람다 맥스 몰라. 근데 언제 람다 맥스를 구하고 싶냐? 표면 온도가 4000 켈빈일 때 람다 맥스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구하면은 쉽겠지. 그래서 요거를 약분을 해주면 요게 3, 2가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람다 맥스가 요 값을 2로 나눈 값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가 람다 맥스를 구해주면요. 724.5 나노미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계산식을 이용해서 람다 맥스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자, 표면 온도가 4000 켈빈인 별에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파장, 요거죠. 표면 온도의 4제곱. 요 상대적인 세기를 그래프에다 그려봐라라고

자, 그런데 우리 방금 람다 맥스가 몇이었냐면 724.5였거든. 그러니까 724.5에서 최대 방출되는 에너지 파장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그래프는 항상 6000K빈 아래쪽에 위치해야 됩니다. 여기서 람다 맥스가 나타나고요.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생겨야겠지. 그쵸? 이렇게 간단히 그려질 수 있고, 이게 표면 온도가 4000K빈인 흑체 복사의 클랑크 곡선이 되겠다라고 그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문제 접근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뒤로 좀 넘어가서 19번 문제 풀어볼게요. 19번.

자, 19번 문제에서 보시면, 문제 한번 읽어보면요. 그림은 별 A와 B가 방출하는 에너지 세기를 파장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고, 별의 광도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광도는 작은 상태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오는 정보를 선생님처럼 옆에다 이렇게 필기를 해놔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문제 풀때안 헷갈리게 수월하게 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럼 이때 기억 볼게요. 표면 온도를 비교를 하래. 그러면 우리 요것도 역시나 플랑크 곡선이에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플랑크 곡선이냐? 삐쭉삐쭉삐쭉삐쭉 되게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다 흡수선 때문에 이렇게 지저분한 거고요. 우리 별은 흑채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삐죽삐죽한 거를 부드럽게 연결해주면 대략적으로 플랑크 곡선이 이런 식으로 생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봐봐요. 여기에서 우리가 표면 온도를 비교한다? 플랑크 곡선에서 표면 온도를 비교하려면 람다 맥스 비교를 해줘야 돼. 요거, 빈의 변이 법칙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람다 맥스 지점을 찝어보면 A는 여기보다 짧은 거에서 람다 맥스가 나타날 거고요. B는 여기에서 지금 람다 맥스가 나타나고 있어. 그럼 람다 맥스가 지금 누가 더 기냐? A보다 B가 더 길거든. 근데 우리 표면 온도는 그것과 반비례 관계이잖아요. 그러니까 표면 온도는 누가 더 높은 거냐면 A가 더 높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따라서 A가 더 높다라는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반지름 비교해봐라 라고 했어요. 반지름. 그럼 또 우리 반지름 구하는 공식 대입을 해주어야겠다. 자, 반지름은 표면 온도의 제곱분해, 그리고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하더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일단 표면 온도를 비교하면 우리 기억에서 비교했지.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크더라. 그죠? 근데 광도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요. 광도는 A가 B보다 작대. A가 분모는 더 큰데 분자는 더 작대.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으면 이 값이 작겠지. 그래서 반지름은 A가 더큰게 아니라요. A가 더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 땡. 자, 디귿입니다. B의 스펙트럼에서 기억 파장에서는 방출선이 나타난다. 이거 좀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을 그냥 요런 그림에서만 많이 보잖아. 그쵸? 그래서 연속, 그리고 흡수는 여기 사이사이에 검은 선, 방출은 여기 사이사이에 밝은 선,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연속적인 복사 에너지 그래프에서도 연속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을 그려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는 거냐? 일단 연속 스펙트럼은요, 우리 아까 봤었던 플랑크 곡선 그 자체입니다. 요게 연속 스펙트럼이야. 어느 파장에서도 흡수선이 나타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빛을 방출하고 있는 거. 근데 흡수 스펙트럼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중간중간에 이가 빠져야 돼, 이렇게. 요렇게. 중간중간에 흡수가 일어났으면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사이사이가 이렇게 들어간 거. 그러니까 흡수는 사이사이 이렇게 들어간 거. 그럼 방출 스펙트럼 어떻게 생긴 거냐? 모든 데에서 빛이 안 방출되다가 특정한 파장에서만 이렇게 뾰족뾰족 빛이 방출돼야 돼. 요게 방출 스펙트럼. 요게 흡수. 요게 방출. 그럼 봐봐요. 요거는 원래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래로 쑥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방출선이야? 아니지. 아래로 들어간 거. 흡수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도 알아두셔야 된다. 아, 우리가 이런 복사 에너지 그래프에서는 흡수선과 방출선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기억만 맞아서 답 1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등급 실력 완성으로 가서요. 5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A와 B의 물리량이 나와 있고요. 표면 온도가 T1, T2일 때의 별의 광도와 반지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A는요, 지금 표면 온도가 태양이랑 똑같아. 아, 지금 볼게요. 태양이랑 반지름이 똑같아. 자, 그럼 볼게요. T1인데 태양이랑 반지름이 똑같아.
그럼 태양이랑 광도도 똑같은 거지. 그치? T1일 때 광도 1이니까. 그러면 태양이랑 반지름이 똑같고 광도가 똑같으면 누구도 똑같을 수밖에 없느냐? 광도는 표면 온도의 제곱. 아니, 반지름의 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이거든. 따라서 요두 개가 같다는 건 표면 온도도 태양이랑 똑같다는 거야. 태양이랑 같으니까 분광형, 지형별인 거 맞죠? 이거 맞는 얘기가 되겠고. 자, B는요, 표면 온도가 T2야. 근데 반지름이 태양의 두 배입니다. 태양의 두 배인데 T2야. 그러니까 요것의 광도는 요 어디쯤이겠지? 1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다. 자, 그러면 T1이랑 T2를 비교해봐라. 라는 게 니은입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반지름이 1일 때, 반지름을 갖게 두었을 때, 광도가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더 커요. 근데 우리 광도는 반지름이 같으면 표면 온도가 클수록 광도가 큰데,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더 크지. 그러니까, 아, T2가 표면 온도가 더 높구나라는 거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땡. 자, 디귿입니다. A의 절대등급과 B의 절대등급 차이가 5보다 작다. 라고 했어요. 우리 5등급 차이 날때 밝기 몇배 차이였더라? 5등급에 밝기 100배 차이였어. 자, 그럼 밝기가 100배 이상 차이 나는지 이하로 차이 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A는요, 광도가 상대값이 1이에요. 근데 B는요, 광도의 상대값이 여기야. 그러니까 10보단 크고 100보단 작아. 100보다 작으니까 1과 요 값의 차이는 100 이하겠지. 100 이하니까 등급 차이 5등급보다 작은 거죠. 따라서 디귿도 맞는 얘기. 기역 디귿 답은 5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6번 문제는요. 별 A와 B에 에너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가요,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이고요. 따라서 이 에너지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다 4제곱근을 씌워주면 표면 온도의 B를 구할 수가 있더라. 자, 4제곱근을 씌워주면 A는 2가 되고요. B는 2분의 1이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복사 에너지는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잖아. 근데 지금 표면 온도가 4대 1이죠. 4대 1이니까 람다 맥스는 1대 4일 거거든. 따라서 A가 B의 4분의 1배가 되겠지. 4분의 1배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 문제를 활용한 문제풀이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는 모두 풀어보았고요. 자, 선생님이 추가 문제를 몇 문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추가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아, 이게 좀 기출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지구과학으로 수능을 보지는 않지만, 이런 기출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시험에서 많이 활용하실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출에서 이런 게 나왔었구나라는 거 체크를 해 줘볼게요. 자, 첫 번째 추가 문제입니다. 그림은 분광형이 서로 다른 별 가나다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인 세기를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가의 분광형이 O형이다라고 이미 문제에서 줬어요. 그리고 나랑 다는 A와 G 중 하나래. 그럼 우리 분광형을 써보면 O, B, A, F, G, K, M이잖아. 그러면 A, 아니, O, A, G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플랑크 곡선에서 표면 온도를 찾아줄 때는 람다 맥스를 찾아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선을 연결을 해보면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람다맥스는 꼭지점이에요. 가장 최고점. 가장 최고점에 있을 때를 찝어주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람다맥스가 짧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거잖아. 그래서 가가 O형별이다라고 주어져 있긴 하지만 안 주어졌어도 우리가 풀수 있는 거야. 그 다음으로 파장이 짧은 게 나지. 그러니까 나가 A형별. 그 다음에 다가 G형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자, 여러분들. 중성수소의 흡수선의 세기 물어보고 있어. 우리 중성수소의 흡수선의 세기가 제일 강한 건 O, A, G 중에 누구였어? A형이 제일 강했지. 그럼 A형은 지금 나에 해당하죠. 따라서 나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성수소가 어디냐면 요거야, 요거. 여기 되게 아래로 우우우 내려온 부분. 자, 우리 아까 흡수선은 아래로 요렇게 내려온 게 흡수선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아래로 흡수된 모습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형에서 제일 강한 거고요. 자, 니은입니다.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람다맥스는 T분의 1에 비례하는 거였지. 그쵸? 따라서 방출하는 파장은 나랑 달을 비교했을 때 나가 지금 더 짧은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가 표면 온도가 더 높은 거지. 그래서 니은도 틀렸다. 디귿입니다. 표면 온도는 나가 태양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우리 태양의 분광형은 G2. 나는 A형별. 그러니까 표면 온도는 나가 더 높은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디귿만 맞는 문제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충분히 풀어줄 수 있겠죠? 첫 번째 추가 문제 풀었고요. 자, 두 번째 추가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단위 시간 동안, 자, 여러분들 잘 읽어봐요. 단위 면적은 안 들어갔어. 단위 시간 동안만 들어갔어.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 방출된 복사 에너지 세기, 이거를 뭐라고 불러? 광도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아래의 면적이 바로 광도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기역과 니은의 광도를 비교하래. 그러면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구해주면 되거든. 근데 지금 그래프와 가로축 사이의 면적은 각각 S와 4S래. 그러니까 기역이 S고 니은이 4S야. 그러니까 광도는 1대 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니은이 기역의 4배이다라는 기역이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아, 광도를 비교할 때는 그래프의 면적을 비교해주면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니은이에요. 표면 온도 비교해봐라 라고 했어요. 우리 표면 온도, 플랑크 곡선에서 비교해줄 때는 람다 맥스 비교하면 되더라. 아, 우리 람다 맥스는 T분의 1이더라. 자, 그러고 나서 람다 맥스를 보았더니 기역은 300나노미터이고요. 니은은 600나노미터입니다. 즉, 람다 맥스가 1대2야. 그럼 표면 온도는 그거의 역수이니까 2대 1이 되겠지. 따라서 2대 1이 되는 거고요. 니은이 기역의 2배인 게 아니라 니은이 기역의 2분의 1배가 되어야겠지. 그래서 니은 틀렸다. 자, 디귿입니다. 반지름을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광도비 알고 있고요. 표면 온도비 알고 있으니까 반지름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반지름. 반지름은 표면 온도의 제곱 분의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하더라라고 쓸 수가 있고, 자 지금 니은이 기역에 비해서 몇 배냐라고 했으니까 니은이 기역에 대해서 어떤 값을 가지는지 볼게요. 니은은 기역에 대해서 표면 온도는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표면 온도는 2분의 1이야. 제곱분의. 자 광도는요, 니은이 4배거든. 그치? 니은이 4배. 니은이 4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요거를 해주시면 분모는 4분의 1이고 분자는 2가 되니까 4분의 1을 역수치에서 올라가면은 요거 지금 8배가 되겠죠? 8배.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더라. 그래서 반지름은 8배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디귿은 틀린 거고요. 답은 기역만 맞는 게 되겠습니다.

자, 요런 문제는요, 또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표는 별 가나다라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래요. 그래서 가나다라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간단히 정리를 해주려면요, 기준별을 하나 찾아주는 게 좋거든. 그럼 기준별은 내가 가나다라 중에서 뭐 정하기 나름인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가의 반지름이 1이거든요. 물론 여기 단위가 있지만 요걸 생략하고 상대값으로 생각하면 1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가를 기준별로 한번 삼아 볼게요. 그럼 가를 기준별로 삼으면 가의 표면 온도를 1로 우리가 상대값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거의 2배. 라는 그거의 2분의 1배가 되겠지. 그리고 또 절대 등급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절대 등급을 광도로 바꿔서 쓸 수가 있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가를 기준별로 하기로 했으니까 가의 광도를 1이라고 둘게. 그러면 어떤 식이 만족되느냐? 원래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 건데, 111 넣었을 때이 값이 만족하니까 그냥 는이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 안에서는. 자, 그러면 요게 1이야. 근데 나는 이것보다 5등급 더 작거든. 우리 5등급 차이 날 때마다 밝기는 100배 밝아지더라. 그러니까 요것의 광도는 10의 제곱. 그리고 단은 요것보다 또 5등급 작죠. 5등급 작을수록 광도는 또 100배 밝아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다 또 100을 곱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10의 4제곱.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 정도만 하고 기억 보겠습니다. 반지름을 구해보래요. 자, 반지름 구해볼게요. 1번. 기억을 구해봐라. 근데 반지름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반지름은 표면 온도의 제곱 분의 광도의 제곱근이더라.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다 1로 맞추었기 때문에 비례가 아니라 그냥 는이라고 해도 된다. 자, 그럼 는이라고 하면은 지금 나는 표면 온도가 상대값이 2거든. 그러니까 2의 제곱 4 분의 100이죠. 100에 루트를 씌웠으니까 10입니다. 요거는 2.5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25인 건 아니고요. 자, 2번입니다. 가의 분광형. 가는 6000K 분광형. 태양이랑 비슷한 G형별입니다. 그래서 M형별 아니고요. 자, D것입니다.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람다 맥스지. 그럼 람다 맥스는 T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표면 온도를 비교를 해 주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의 표면 온도는 알고 있거든. 다의 표면 온도를 몰라. 그래서 이걸 구해줘야 되는데, 자, 3번. 다의 표면 온도를 구하기 위해서 광도 공식 쓰겠습니다. 광도 공식.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 식이 만족한다라고 했고요. 광도가 10의 4제곱이지. 근데 반지름이 100입니다. 10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100의 제곱 자체가 10의 4제곱이잖아. 그러니까 표면 온도는 1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표면 온도가 1. 표면 온도가 1. 우리가 아까 6000K을 1이라고 둔 거거든. 그러니까 다의 표면 온도는 6000K이다. 그러면 가랑 다가 표면 온도가 똑같아. 그러니까 람다 맥스도 똑같겠지. 누가 누구보다 더 길다? 틀렸다. 자, 4번입니다. 여러분들 다잘 읽어봐요.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야. 요거 광도 얘기하는 거거든. 즉, 나와 라의 광도를 비교하라 라는 건데, 우리가 나는 광도가 100이라고 이미 주어져 있어요. 라는 몰라. 그러니까 라를 구해야 돼. 자, 4번. 라의 광도를 구해보면, 지금 광도는 요식 사용하면 되죠. 지금 반지름은 4입니다. 4의 제곱. 곱하기. 지금 표면 온도는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의 4제곱. 해주면 요거 1이죠. 따라서, 아, 라의 광도는 1이네. 그러면, 에너지 양, 나랑 라를 비교했을 때, 나가 100배 더 많은 거예요. 따라서, 나가 더 많다라는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4번이 정답이겠고, 5번 볼게요. 가와 같은 별이 만 개래. 근데 가는 광도가 1이거든. 그럼 광도가 1인 게만 개가 있는 거니까, 총 광도는 만일 거야, 만. 그럼 이 만이랑 같은 절대 등급을 가지는 건 라가 아니라, 다지다. 이 성단이라는 건요, 성단이라는 건 별의 집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 개로 이루어진 이 별의 집단의 절대 등급은 다의 절대 등급과 같은 거지, 만으로. 따라서 5번 틀렸다, 4번이 정답이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만하죠?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들 힘으로 풀어보신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문제에서 보면요.

광도 겉보기 등급, 이번에 겉보기 등급이 나왔어. 조금 어려워질 거고요.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람다맥스랑 T랑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두 개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하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죠? 따라서 내가 여기에다가 표면 온도를 나타내 보면, 지금 태양의 기준별 1로 잡으면 이게 1이거든요.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거가 1이 돼야 돼, 항상. 요거 곱하기 요거가 1이 돼야 되니까 표면 온도 2. 얘 곱하기 얘가 1이 돼야 되니까 표면 온도 5. 똑같은 문제인데 요렇게 풀면 조금 더 수월해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기억 보겠습니다. 별의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낮지. 1대 2이기 때문에. 가가 나보다 낮은 거 맞고요. 자, 니은입니다. 별의 반지름 구해보래요. 자, 반지름 구하는 공식 써보면, 반지름은 표면 온도의 제곱분에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하더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가랑 나를 비교를 해보면요. 가는 지금 표면 온도 1, 광도의 1이니까 반지름도 1이라고 상대값으로 둘수 있겠어요. 근데 나는 지금 표면 온도가 5예요. 아, 2예요, 2. 그러니까 2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4분의 이렇게 되어야겠네. 4분의. 광도는 100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100이니까 10이지. 그럼 2.5네, 2.5. 그러니까 반지름은 나가 더큰 거죠. 니은 가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지구로부터의 거리.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봐요. 나랑 다의 지구로부터의 거리를 비교하라 라고 했거든. 근데 나랑 다가 겉보기 등급이 똑같아. 겉보기 등급이 똑같다는 건 우리 지구에서 바라보았을 때 밝기가 같다. 근데 이 겉보기 등급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밝게 보이고, 거리가 멀수록 어둡게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나랑 다의 광도는 상당히 다르거든. 원래 나가 훨씬 더 밝은 별이야. 근데 겉보기 등급이 똑같아. 그 말은 밝은 별인 나가 다보다 더 가까이 위치하는 거야, 더 멀리 위치하는 거야? 밝은데 같은 밝기로 보이려면 더 뒤에 있어야겠지. 그래서 더 멀리 위치하는 게 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나가 더먼 거예요. 그래서 나가 더 가깝다라는 디귿은 틀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겉보기 등급의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 풀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디귿도 틀렸고요. 기억만 맞구나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추가 문제 계속 풀어보고 있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 추가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할만하죠. 요것도 수능 문제인데 할만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조금 갈수록 살짝 더 어려워지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오긴 했거든요. 자, 일단 가나다의 분광형 반지름 광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요. 태양의 반지름을 1로 두고 광도도 태양을 1로 뒀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태양이 기준별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좀 편하겠지. 그래서 밑에다가 선생님이 태양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태양의 분광형은 G2인데, 이때의 표면 온도를 1로 둘 거고요. 분광형이랑 표면 온도랑 관련이 있으니까. 반지름 태양 1, 광도도 태양 1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자, 근데 봐보겠습니다. 지금, 나랑 다는 분광형이 A 영형별이야. 근데 A 영형은, 우리 태양은 5800K이고, A 영은 10000K이잖아. 그러니까, 태양보다 크죠. 근데 막두배 크고 세배 크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은 이럴 때 이렇게 부등호로 나타내요. 태양보다는 크다, 1보다는 크다라는 뜻이야. 태양보다는 크다,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게 수월합니다. 자, 그럼 이때 기억 보겠습니다.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가가 가장 짧다. 람다 맥스와 관련된 값이니까 결국엔 가의 표면 온도도 구해줘야 돼요. 자, 그럼 가의 표면 온도 구해보면 지금 태양이 전부 다 1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반지름은 광도는 표면 온도의 내제곱, 광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자, 그럼 볼게요. 가는요, 지금 광도가 10이거든. 10은 반지름의 제곱, 그리고 표면 온도의 내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표면 온도의 내제곱이 10분의 1인 거예요. 그치? 표면 온도의 내제곱이 10분의 1인 거니까 결국엔 표면 온도가 10의 4제곱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요 식이 만족을 하게 되겠지. 됐죠? 자, 그러면 나랑 다는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고, 가는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낮아.

그러니까 파장은 가가 가장 길어야겠지. 그러면 너가 가장 낮으니까. 그래서 기억 틀렸고. 자, 니은입니다. 절대 등급은 나가 가장 작다. 요거 광도 구하라라는 거죠. 자, 광도 구해볼게요.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표면 온도의 4제곱을 곱해줘야 되는데, 표면 온도가 1보다는 크더라. 상대값으로. 그러면 요거 25고. 25에서 1보다 큰 값을 곱해주니까 요 값은 25보다는 클 거예요. 그럼 25보다 크니까 요값 중에 25보다 큰 값, 나가 제일 광도가 큰 거지. 우리 광도가 클수록 절대 등급은 작아지더라. 따라서 나가 가장 작다. 맞는 얘기고. 자, 반지름 보겠습니다. 자, 반지름 지금 다의 반지름만 구해주면 되는데, 반지름은 역시나 표면 온도의 제곱분의 광도의 제곱근 해주면 되고요. 자, 표면 온도가 지금 1보다 커. 그거의 제곱에 광도의 제곱근을 해주니까 루트 10에서 요거 결국에는 역수취해주면 1보다 작아지거든. 그러니까 반지름이 루트 10보다 작은 겁니다. 그러면 가장 반지름이 큰 거는 가가 가장 반지름이 크네. 그래서 다가 가장 크다라는 거 틀렸다. 그래서 요거 니은만 맞는 거구나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난도 있게 가는 문제들도 요거 여러분들 내신에서 분명히 좀 고난도 문제로 여러분들 점수 판별하는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 여러분들이 좀잘 추가 문제까지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금 계산이 있어서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비슷한 유형 그리고 계산도 간단한 거 여러분들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별의 물리량 단원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별의 분류. 별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 거고, 이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선생님이랑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황소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번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네, 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10번째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5회에 우리 후반부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과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항을 우리가 지금 5번째 반복해서 풀고 있는데요. 우리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보면 모의고사 문제가 10번이면 그 중에 한 3번 내지 4번 정도 풀고 난 다음에 아, 이 정도 풀었으면 내가 어느 정도 문제 풀 수 있겠지 하고 끝까지 안 풀고 그냥 시험 보러 가는 경우들 있거든요. 여러분, 수능 완성은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연계 교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능이라고 하는 정말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시험 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1회부터 5회 요 정도 반 정도 풀었으면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겠지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남은 10회 끝까지 다 완주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그 10회 중에서 반 정말 딱 반에 이르는 시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거 너무 응원드리고요.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열심히 해나가시기를 더 응원하겠습니다. 자, 5회 후반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회 문항 함께 보실까요? 11번 문항입니다. 11번 문항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뭘까? 라고 하면 자 제시문에 가가 나오는데요. 이 가를 획득해야 하는 시기를 알아내고요. 이 시기에 발달 지원을 위한 탐구 활동을 찾아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발달 지원을 위한 탐구 활동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과업에 의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시기에 발달 특성을 바탕으로 우리 발달 지원 방안 찾으면 되겠다. 발달 과업이나 발달 특성을 찾아내면 되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가부터 그러면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모나 교사가 알아야 할 가 격려를 위한 지침입니다. 자, 또래 친구와의 상대적인 비교를 삼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또래 친구와의 상대적 비교를 하게 되면 이런 상대적 비교에 따라서 나는 저거 잘 못하는데 라고 하면 자칫 잘못된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아동 스스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요. 목표는 세분화해서 다양한 방식의 과제로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점진적으로 달성해 가도록 하면서 진전 사항 일지를 기록하도록 하고 그래서 독립심과 책임감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아동의 실수에 대해서는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이 실수하면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아동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에 초점을 두기보다 지금까지 아동이 기록한 진전사항 기록일지를 함께 보면서 아동의 이런 진전된 모습을 격려하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 여기에서 딱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근면성을 찾아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은 좀 세모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근면성이다 라고 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몰두해서 잘해내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더 잘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쌓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근면성 발달을 위한 지침으로서 우리 수능 교재에 이 지침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읽어보지 않으면 뭐 별로 특별히 근면성을 발달시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 조금은 일반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또래 친구와의 이런 상대적인 비교를 삼간다라는 말에서 우리 열등감의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고요. 근면성을 발달시키지 않을 때 열등감의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해서 여러분이 좀 힌트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가는 이제 근면성이라고 우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는 근면성이고요. 이런 근면성은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과업에 의하면 여러분 아동기에 해당하는 시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기의 발달 특성을 기억 니은 티글 니을에서 우리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보실게요. 프로이트의 잠복기에 대해서 검색한다 어떨까요? 아동기는 프로이트의 잠복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겠죠. 자, 엘킨드의 자아중심성에 대해서 조사한다. 자아중심성은 두 번 나타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유아기의 자아중심성 나타나고요. 그리고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엘킨드는 이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엘킨드의 자아중심성 청소년기에 해당합니다. 아동기 아니죠. 자,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에 대해서 알아본다. 피아제는 아동기 시기를 인지적 발달 단계에서 구체적 조작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지입니다. 자, 마샤의 자아정체감 유형에 대해서 조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자아정체감 발달시키는 것은 청소년기의 과업이고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발달 과정과 관련해서 마샤가 자아정체감 유형을 네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 역시 청소년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기억과 디귿으로 묶여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우리 지금 이 내용에서는 아동기라고 하는 것을 근면성을 통해서 알아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아동기의 발달 특성과 보기를 연결 지어서 찾아보는 문항을 풀어봤습니다. 자, 아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기를 대략적인 발달 특성들로 다양하게 알아내는 이런 문항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아동기의 구체적 조작기이기 때문에 구체적 조작기의 인지 발달 특성에 집중을 해서 물어보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경향으로는 이렇게 아동이 나타내는 전반적인 발달 특성들을 제시문으로 구성한 다음에 어느 시기인지 어느 시기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아동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동기라고 하는 걸 알아내고 그 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문항을 구성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통해서 한번 유사한 문항 연습해 보겠습니다. 2024학년도 구모예요. 다음 활동 기록지가 있고요. 이 기록지에서 알 수 있는 시기의 발달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항입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제시문과 답지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활동 기록지 보면 스포츠 교실에 타인의 역할과 감정에 대한 이해가 발달하기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타인의 역할, 감정, 내 시선으로 보는 것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이해하는 거, 우리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탈중심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탈중심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기 규칙이 있는 축구, 야구 등에 참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규칙이라는 걸 이해하고 이 규칙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보존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되는 시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존 개념을 알 수 있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은 탈중심화 규칙에 의해 보존 개념의 형성을 통해서 이 단계는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성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사춘기 이전에 성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아, 사춘기를 앞두고 있는 시기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당 시기는 아동기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아동기의 발달 특성, 우리 어떤 것을 고를 수가 있을까요? 제시문 안에도 나와 있었었는데요. 탈중심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거 고르면 되겠죠. 지연모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 이건 병원 갔다 온 다음에 병원에서 간호사가 주사 꽉 눌렀었던 거 기억해서 집에서 인형에게 주사 놓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연모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아기에 나타납니다.

자, 가설적 사고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형식적 조작기가 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자, 정신적 표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운동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일이죠. 추상적 사고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형식적 조작기에 나타나는 발달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함께 보실까요? 12번은 이제 수업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 수업 장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암기 방법을 기억 전략에 근거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자, 기억 전략을 우리 생각하면서 어떤 암기 방법인지 찾아보면 되겠죠? 기억 전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복 시연이 있고요. 계속 반복해서 외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묶어서 외운다, 조직화이고요. 그 다음에 의미를 부여해서 외운다, 정교화입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쉐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발음이 쉐비입니다. 자, 뜻은 낡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낡은 오두막에서 새는 비. 발음하고 새는 비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자, 비가 새고 있어요. 오두막이 낡았네.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외운다라는 거죠. 자, 반복하는 거 아니고요. 묶어서 외우는 거 아니고요. 의미를 부여해서 외우는 것에 해당하죠.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암기 방법은 정교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직화 전략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서 외우는 방법이다. 여기에 해당하죠. 그렇죠? 유아기 후반부터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아기 후반부터 사용하게 되는 것은 반복 시연이고요. 정교화는 이렇게 좀이 의미와 그 다음에 뭐 발음이라던가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고해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사고력이 발달하는 청소년기부터 사용하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답은 니은만 있는 2번이 해당하겠죠? 자, 기억 전략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자주 볼수 있는 그런 문항 유형인데요. 자, 기억 전략. 방금 전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의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복 시연은 반복해서 외운다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중요한 것은 유아기 후반부터 자발적으로 제일 첫 번째로 외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화가 있습니다. 자, 조직화는 묶어서 외운다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묶을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해야 묶어서 외울 수가 있겠죠.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요. 자, 사과, 귤, 그리고 호랑이, 토끼가 있을 때 얘네들이 이두 개는 과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을 수 있고, 호랑이, 토끼는 동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유목화가 가능해야 조직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유목화를 할수 있는, 분류를 할수 있는 능력은 언제부터 발달해요? 아동기부터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기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자, 정교화 같은 경우에는 의미를 부여해서 외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냥 단순히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청소년기부터 점진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기하고 묶어서도 이 발달, 기억 전략을 물어보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뭐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아동의 인지 발달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완전하게 딱 구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볼 때에는 반복 시연은 대체적으로 유아기부터, 그다음에 조직화는 아동기부터, 정교화는 청소년기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정교화가 가장 고급화된 전략이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이거를 딱 정해서 이렇게 시기와 맞물려서 기억하는 것은 선생님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답지에서 어쨌든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아마 물어보지 않을 테지만 혹시라도 물어보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강조한 대로 시기와 연결 지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6모 나타난 기억 책략, 기억 전략과 관련된 문항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 수업 장면에서 아동 AB가 사용한 기억 책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런 문항입니다. 자, 삼국시대의 왕들을 외워 볼 거예요. 소수림왕, 침유왕, 눌지왕 등이 있어요. 자, 예를 보면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있네요. 아동 B는 반복 시연을 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동 A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나요? 소가 침을 흘리며 누워있네, 이렇게 하나의 의미로 묶어서 순차적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부여한 정교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정교화, B는 반복 시연 적용을 하고 보기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 A는 종류별로 묶어서 외우는 전략일까요? 아닙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동 B는 여러 번 되풀이하여 외우는 책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아동 A는 정교화, 아동 B는 반복 시연 사용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티귿으로 묶인 4번을 고르는 이런 문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3번, 14번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14번 문항 세트 문항이니까 우리가 이 제시문에서 어떤 내용 알아내야 할지 문두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13번에서는 A양이 속한 시기를 알아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번에서도 역시 우리 A양이 속한 시기를 알아내면 알 수 있는 이런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쵸? 자, 우리 A양 어느 시기에 속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진행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A양의 이야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거라고 해요. 자, A양의 사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많은 친구들이 입는 브랜드의 검정 패딩을 사고 싶은데 부모님이 비싸다고 사주시지를 않아요. 나만 그 패딩을 입지 않아서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자, 이런 사연을 보냈습니다. 이 패딩을 안 입으면 소외돼. 이 패딩을 아이들과 맞추기 위해서 나는 꼭 사야겠어 라고 하는 거, 우리 여기에서 동조 현상을 살펴볼 수가 있죠. 이런 동조 압박을 느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A양의 동조 현상에 대해서 의사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봐볼게요. A양 사연을 보니까 지금 A양은 질풍노도의 시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쵸? 자, 이 시기에는 또래 집단이 요구하는 행동을 함께 하면서 동진감을 형성하는데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압력 때문에 집단이 기대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는 동조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친구들의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 시기에 당연한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조현상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리는 이 시기, 어느 시기? 청소년기다. 우리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죠. 자, A양은 청소년기에 해당한다. 동조현상을 보이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우리 파악을 하고 13번 문항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A양이 속한 시기에 인지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기는 우리가 피아제 인지발달 단계로 바꾸게 되면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형식적 조작기는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 시기에 비해서 보다 깊이 있는 다양한 사고들이 나타나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관념 속에 존재하는 시간, 우정 등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진 거죠. 두 개 이상의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고 한 가지 차원에만 집중한다. 자, 이거 뭐죠? 직관적 사고를 하는 거 나타내는데요. 유아기에 해당합니다. 대상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물에 대해서 정신적 활동을 한다. 구체적 조작기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만
포함되어 있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기와 관련해서

자, 모든 사람들이 나만 바라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이고, 이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 중에서도 이두 가지가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인데요. 이 중에서도 나만 바라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상적 관중이라고 하죠. 나는 너무 특별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우아에 해당합니다. 자, 14번 문항 함께 풀어볼까요? 윗글에서 알수 있는 A양이 속한 시기에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A양이 속한 시기는 청소년기이고요. 청소년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적절할지 한번 읽어볼까요? 탈부모기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자, 이건 중년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그쵸? 탈부모기는 중년기입니다. 취업 및 경력 관리 능력 향상 프로그램. 자, 취업 경력 관리가 필요한 것은 대표적으로 성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배우자 선택과 결혼의 의미 이해 프로그램. 이것도 성년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자기이해 프로그램. 어때요? 이게 청소년기에 적합한 발달 지원 방안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형성이 발달 과업입니다. 자, 이중 부양자로서의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 이중 부양자. 자, 이것과 유사한 말이 샌드위치 세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도 키워야 되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는 중간에 낀 세대, 이중 부양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항 우리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게시판에 A부터 C 부스에 해당하는 성격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내용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랜드의 직업 성격 이론에 근거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홀랜드가 제시하고 있는 직업 성격 유형 6가지 중에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A 부스. 자, 어떤 성격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펴볼까요? 산업 현장 드론 조종 체험, 이런 기계를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3D 프린터 실험 등 실제 기계 장비를 다뤄볼 수 있는 체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조작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참여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기계를 다루는 거, 실제적인 거 하는 거 좋아하는 유형을 우리는 현실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B 유형 보겠습니다. B 유형은 또래 상담, 시연 및 다문화 이해 교육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돕는데 보람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B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적합한 사회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자, C 부스에서 이루어지는 일 살펴볼까요? 최신 과학 실험 시연과 AI 알고리즘 체험이 진행이 되어 그래서 논리적 사고, 분석 등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한다고 합니다. 자, C 유형은 이렇게 몰두해서 탐구하는 것을 즐겨하는 탐구형에 맞는 그런 부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A형은 현실형, B 유형 사회형, C 유형 탐구형입니다. A 유형은 과학자, 의사와 같은 직업이 추천된다. 자, 과학자, 의사와 같은 직업은 탐구형에 해당이 되겠죠. 자, A 유형은 체계화되고 분명하게 정의된 문제를 좋아한다. 자, 현실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복잡하고 그런 것보다 단순하게 체계화되어 있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 유형은 다른 사람을 거느리거나 지배하려는 유형이다. 자, 사회형은 다른 사람들을 거느리거나 지배하려는 유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에 해당이 되죠. 자, B 유형은 은행원, 사무, 행정 전문가와 같은 직업이 추천된다. 자, 사회형은 다른 사람들과 상담하고, 함께 이렇게 그 소통하는 거, 그래서 뭐 교사라든가 상담원이라든가 이런 유형에 적합한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자, C 유형은 권위나 규칙에 순응하면서 구조화된 일을 선호한다라고 하는데요. 탐구형은

우리 부씨의 설명과 아까 1번에서 본 것과 같이 이렇게 과학자 의사처럼 어떤 논리적인 것들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것들을 몰입해서 이렇게 탐구해내는 것들에 관심이 있어 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줄회사가 나오고 있고요. 줄회사에서 강조하는 사랑의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 근거해서 해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 의하면 사랑의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줄회사에 드러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함께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대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뜨거운 감정일 수도 있고, 함께 웃는 우정일 수도 있지만, 자, 강조하는 건 뭐예요? 진정한 사랑은 결국 선택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서로를 지키기로 다짐하는 그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간이 지나도 감정이 변해도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책임 있는 선택.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약속하려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줄회사에서는 다른 뜨거운 감정일 수도 있고, 이건 열정에 해당하겠죠? 함께 웃는 우정일 수도 있지만, 이건 친밀감에 해당할 텐데요. 그것보다, 자, 나는 언제나 이 사람과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결심, 책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드러나는 이 사랑의 요소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결심,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심, 헌신의 사랑의 요소가 드러나는 거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결심, 헌신에 대한 내용 골라볼까요? 사랑의 인지적인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신체적 매력과 욕망 등을 포함하는 것은 열정이죠. 자, 일반적으로 처음 사랑을 느끼는 순간에 나타나는 것도 열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사랑도 진짜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문항 중에 하나죠. 여러분도 그래서 많이 연습을 했을 거예요. 우리의 기출 문항들도 많이 풀어봤고,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도 이 사랑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뤄봤으니까요. 자, 연습 계속해야 합니다. 2024학년도 6모에 나온 사랑의 삼각형 이론과 관련된 문항. 살펴볼게요. 자, 이 문항에서는 유형을 물어보고 있어요.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 나오는 사랑의 요소 세 가지를 조합하면 사랑의 유형이 무려 일곱 가지가 나오죠. 이 일곱 가지 중에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우리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부터 살펴볼게요. 너를 처음 만난 날 나는 첫눈에 반했어. 네가 너무 아름다워서 가슴이 두근거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 나타난 거 뭐가 나타나고 있죠? 열정이 나타납니다. 자, 일상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밀감이 나타나는 거 살펴볼 수 있고요. 하지만 아직 확신을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확신은 못하겠어. 너에 대한 책임은 못 져. 라고 얘기하는 부분. 여기는 이제 결심, 헌신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있고 결심, 헌신은 없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열정과 친밀감이 있는 이런 사랑의 유형을 우린 뭐라고 하죠? 낭만적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가는 아, 낭만적 사랑의 유형이구나 알 수가 있네요. 나 보겠습니다. 자, 어려서부터 오랜 기간 만나온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불꽃 튀는 감정은 없었어. 자, 불꽃 튀는 감정, 열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열정은 없대요. 자,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이해를 쌓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감은 계속해서 있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나는 너와 평생 그렇게 지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평생 우리 관계 이렇게 유지해 라고 하는 여러분 결심,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친밀감과 결

열심, 헌신만 있는 이런 사랑은 우애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우애적 사랑. 나는 우애적 사랑에 해당이 되네요. 자, 분석해 봤고요. 이와 관련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가는 낭만적 사랑입니다. 자, 가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있었어요? 열정 들어있고요. 자, 이거 정서적 요소죠. 정서적 요소, 아니, 친밀감이 정서적 요소죠. 자, 친밀감, 정서적 요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인지적 요소, 결심, 헌신인데요. 결심, 헌신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정서적 요소만 있어요. 정답이 아닙니다. 자, 나에서 정서적 요소 뭐죠? 친밀감 제외하면, 자, 결심, 헌신만 있는 사랑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심, 헌신만 있는, 자, 공허한 사랑이 되지, 얼빠진 사랑이 아닙니다. 자, 나의 동기유발적인 요소, 열정입니다. 자, 열정이 더해지게 되면 모든 요소가 다 있는 완전한 사랑이 됩니다. 자, 가와 나의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랑의 요소는 뭐죠? 친밀감이거든요. 자, 친밀감만 있을 때에는 우리 공허한 사랑이 아니라 교화함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이런 문항입니다. 자, 사랑이 워낙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과 한번더 연습해 보려고 해요. 자, 다음 대화에 나오는 A부터 CC의 사랑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입니다. 이렇게 한 개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개를 물어보거나 세 개를 물어보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래도 한 개만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여러 개를 물어볼 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시겠죠? 자, A 한번 볼까요? 방금 전 우리 분석했던 것처럼 어떤 요소들이, 세 개의 요소가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여러분 유형을 정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A씨, 첫눈에 반했고 아직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설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열정이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주 만나다 보니까 금방 친해졌어요. 자, 친해졌다. 친밀감이 생겼네요. 그쵸? 자, 그런데 미래의 내 배우자일지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아직 결심, 확신은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결심, 헌신 없어요. 열정과 친밀감만 있어요. 이거 뭐였죠? 낭만적 사랑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자, B씨 볼까요? 나는 남자친구랑 사귄 지 벌써 3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편해져서 가슴이 두근거리지는 않아요. 자, 열정이 식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크고 대화가 잘 통해요. 자, 친밀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그를 따라서 유학을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결심, 헌신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없었죠. 자, 그 다음에 CC를 묻겠습니다. 만난 지 오래돼서 CC는 설렘이 없어요. 그렇죠? 열정이 없고요. 자, 결혼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결혼에 대한 생각도 없어서 결심, 헌신의 요소도 없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자주 통하면서 일상을 공유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친하게 지내고 있어. 이거는 우리 물결이었죠. 그죠? 자, 친밀감은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B씨. 친밀감과 결심, 헌신만 있는 이런 사랑. 우애적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고. CC. 자, 친밀감만 있는 사랑. 우정, 좋아함에 해당이 되죠. 이런 사랑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A씨의 사랑은 사랑의 동기유발적인 요소, 뭐죠? 열정. 그 다음에 인지적 요소, 결심, 헌신. 자, 결합되어 있나요? 결심, 헌신이 없어요. 그쵸? 자, B씨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열정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자, CC의 사랑은 낭만적 사랑 아니고 그냥 좋아함이에요. 자, A씨와 CC의 사랑에는 둘다 모두 다 친밀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로 묶인 4번을 고르면 되는 이런 문항입니다. 자, 사랑 여러분
꽤 어렵게 지금 여러 가지 요소를 섞어서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답지에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답지를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거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17번 문항 우리 함께 볼까요? 다음 일기 속 주인공이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문항입니다. 자, 어느 시기인지 한번 볼까요?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을 보며 술 마셨냐, 운동했냐, 왜 그러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뭐라 답을 해야 될지, 몸에 나타나 순식간에 올라오는 열기를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안면홍조 현상,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열이 오르내리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에 이르러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갱년기 증상 보여주고 있고요. 자, 중년기에 해당합니다. 중년기의 발달 특성 골라볼까요? 남성은 메타포스 신드롬이 나타납니다. 남성 갱년기의 다른 표현. 메타포스 신드롬인 거죠. 자, 암기력과 공간지각 능력이 절정에 달하는 것은 성년기에 해당합니다. 융에 따르면 여성은 직전 시기에 비해서 아니무스, 내면의 남성성이거든요. 이런 내면의 남성성이 더 올라오게 되어 자, 표출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는 답이죠. 답은 기역과 디귿으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항 함께 살펴볼까요? 18번 문항, 다음 수행평가 보고서에서 가에 속하는 시기의 사회성 발달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자, 가시기는 언제일까요? 가시기. 골밀도 감소가 가속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미각적 예민성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골밀도가 감소하기 시작을 하고요. 미각적 예민성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 어느 시기냐면 이제 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이런 골밀도 감소의 가속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성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는 중년기입니다. 자, 중년기와 관련된 사회성 발달 특성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어떤가요? 맞죠. 자식들이 이제 다 커서 독립해서 떠나가게 되면 집이 텅빈 것처럼 느낀다. 허전하다, 우울하다. 자,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하게 됩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또래 동조 행동이 강하게 나타난다. 청소년기죠. 부부 중심에서 자녀 중심으로 관계를 재정립한다. 자녀가 태어났을 무렵이니까요. 성년기가 되겠고요.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여성 자녀는 도구적 지지보다는 정서적인 지지를 엄마 그러셨어요. 힘드셨구나. 이렇게 공감을 해드리는 지지를 더 많이 합니다. 자, 친구 관계는 새롭게 맺어진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오래된 관계를 더 선호하고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죠. 자, 우리 중년기와 관련된 대표적인 문항들도 함께 좀 다뤄보도록 할까요? 2024 학년도 수능 문항입니다. 자, 6번, 7번이 세트 문항이라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내와 남편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6번 문항에서 우리는 부부가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부부가 속한 시기 어떻게 알수 있어요? 아내도 갱년기 때문에 남편도 갱년기라서 근육량도 줄고 우울하고 힘들고 안면홍조 증상 나타나고 등등등등 갱년기의 증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 아내와 남편은 갱년기를 겪고 있구나, 중년기구나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아내와 남편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밑줄 친 가나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밑줄 친 가나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자, 이제부터는 가족도 잘 챙겨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친구들과 동호회도 가입하고 싶어요. 자, 가족도 잘 챙기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욕구, 소속 애정의 욕구가 드러나는 거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에서 남편의 경우에는 이제는 규칙적으로 식사도 제때하고 잠도 제 시간에 푹 자고 싶어요라고 하는 생리적 욕구를 추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중년기 발달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부터 우리 골라볼까요? 시각 항상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영아죠? 여성은 직전 시기보다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할 거예요. 자, 콜버그에 따르면 전인습적 수준의 도덕성 발달을 보인다. 유아기에 해당하죠. 에릭슨에 의하면 이 시기의 발달 과업은 생산성 획득이다. 맞습니다. 중년기의 발달 과업 생산성입니다. 자, 혼과 카트에 의하면 유동성 지능이 절정에 달한다. 유동성 지능이 절정에 달하는 것은 이제 10대 후반부터 성년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항에서는 가나에 나타난 욕구를 메슬로우의 욕구 위기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분석 우리 했어요. 가에는 소속 애정의 욕구, 나에는 생리적 욕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나타나 있다. 맞습니다. 자, 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안전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나타난다. 자, 이거 안전의 욕구죠? 생리적 욕구인데, 나는. 안전의 욕구 아니란 말이죠. 자, 디귿. 나는 가에 나타난 욕구보다 위계적으로 상위에 있다입니다. 자, 위계를 우리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나의 생리적 욕구는 1단계. 가의 소속 애정의 욕구는 3단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나가 더 하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기억만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9번, 20번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20번 문항, 세트 문항이고요. 우리가 제시문을 사용해서 어떤 내용 알아내야 할지 한번 문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시기 알아내면 되는 문항이네요. 20번, 역시 아버지가 속한 시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시문에서 시기를 알아내면 되겠어요. 자, 2026년 5월 22일의 일기인데요. 아버지, 어느 시기인가 한번 봐볼까요? 아버지 댁에 반찬 갖다 드리러 갔는데, 자, 아버지와 대화하는데, 아버지는 내가 말하면 몇 번을 되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음보다 고음에서 못 알아듣다가 요즘은 모든 소리가 잘안 들리신다고 합니다. 노인성 난청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 난청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보청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LP 플레이어를 고친다고 붙잡고 계셔서 이거 왜 버리시지? 새거 사드릴 텐데 이거 갖다 버리자 했더니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는 모습에 당황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오래된 물건에 대한 그런 애착이 많아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도 자, 노년기의 발달 특성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노인성 난청과 오래된 물건에 대한 애착 등을 통해서 이 시기는 노년기다라고 하는 거 알아낼 수 있고요. 이런 노년기의 발달 특성을 19번, 이제 20번에서 우리 골라 보도록 할게요. 자, 노년기의 신체적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 골라보면 온도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서 화상을 잘 입는다. 자, 노년기에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온도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데 뜨거운 줄 모르고 잡았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전 시기에 비해서 맛을 감지하는 역치, 맛을 느끼기 위한 감각 양이 역치란 말이에요. 이 역치가 증가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자, 보라, 남색, 파란색 등의 색깔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황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렘 수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생 중 가장 높은 것은 이제 신생아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으로 묶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항을 살펴보시면 아버지가 속한 시기에 발달 지원 방안을 고를 건데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 근거해서 고르라고 했으니까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노년기의 발달 과업을 중심으로 발달 지원 방안 고르면 되겠죠. 자, 노년기의 발달 과업 보죠, 여러분. 내 인생을

0: 모두 다 종합하면서 참 그래도 잘 살아왔어라고 하는 자아통합이 이 시기의 발달 과업입니다. 자, 자아통합 어디에 있나요? 2번에 있습니다. 자, 인생을 돌아보고 의미를 찾는 자아통합감 형성 프로그램. 자, 이게 여러분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면성 아동기고요. 친밀감 성년기입니다. 생산성 중년기이고요. 주도성 발달 3살에서 6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노년기 시기를 알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시문을 구성을 하고 있고, 노년기와 관련된 이런 다양한 답지들을 여러분이 고르는 그런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대표적인 노년기의 시기를 묻는, 시기의 발달 특성을 묻는 우리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입니다. 자, 일기가 나오고 있고요. 방금 우리 봤던 제시문과 같은 형식이죠. 어머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을 골라라. 이런 문항이에요. 자, 서른 살에 결혼해서 25년이 된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는 나의 어머니 아니고요. 내가 지금 서른 살에 결혼해서 25년 됐으니까 55세가 됐네요. 그쵸? 자,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김치와 밑반찬을 챙겨주시고 있어요. 이런 중년의 어머니니까 노년기가 되겠죠. 그죠? 어머니의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마음이 아파요. 왜 그래요? 식욕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소금을 넣어도 넣어도 짠걸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세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노년기의 발달 특성. 활성 뉴런의 수가 감소하죠.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맛을 감지하는 역치 증가해요. 이 수면의 연속성에서 자꾸 깨는 각성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으로 묶인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년기의 기출 문항까지 해서 우리가 함께 20번 문항까지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새로운 6회의 문제로 만나도록 할게요. 문제 다 풀고 선생님 만나러 오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18강에서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에서 두 강의 전화하는 거라든지 뭐 병원 약국 같은 거는 사실 많이 몰라도 여행 중에 별큰 상관은 없는데 지금 같은 이 18과의 내용은 여러분이 달달 외우는 그런 과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행을 간다 생각해 보세요. 아랍어로 해서 일을 한다가 아니고 아랍어를 공부했는데 마침 여행을 가게 됐다. 아랍으로. 그럼 신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신나는 내용 중에 일부를 여러분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뜰라툰, 어뜰라는 방학이나 휴가를 어뜰라라래요. 쉬는 날이죠. 가디마툰, 어뜰라툴 가디마툰, 그러면 앞으로 앞에서 오는 이거죠. 다가오는. 그러니까 커밍 이런 말인데요. 오는 방학. 이렇게 되겠어요. 우사피로, 내가 여행한다. 우사피로는 내가 여행한다죠. 내가. 주르타는 당신이 방문했다. 이자라에서 야주르가 됩니다. 야주르가 돼요. 거기서 이자르에서 여기 투가 붙으면 자르에서 투가 붙으면 이 주르트가 되는데 이 우가 어디서 나왔느냐? 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우에서 이 우가 나온 거예요. 장모음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야주르에서 주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르투가 아니고 주르트가 된 것은 이 와가 앞으로 올라가서 여기 와가 있었는데 올라가서 주르타가 됐습니다. 당신이 방문했다. 그래서 당신이 찾았다. 방문했다. 민까블루는 전에라는 뜻이에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게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전치사 뒤에는 소유격이 오고 명사가 비한정, 정관사 없는 비한정이면 까블린 해야 될것 같은데 까블루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격이냐? 이건 격은 소유격이에요. 주격이 아니에요. 소유격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쓰느냐? 야, 녹토르 할 때도 한정이라 그랬죠. 정관사에 있는 거가 똑같은 의미라 그랬어요. 여기는 민 까블 린안 쓰고 까블 루라고 썼는데 그럼 왜 그러느냐?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뒤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민 까블 리 뭐뭐뭔데 그거를 아 뒤에 뭘 숨겼습니다라는 표시로 까블 루라고 씁니다. 그래서 야 녹토 루로 쓰는 것도 정관사가 숨겨져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뭔가가 연결 뒤에 있는 말 또는 숨겨져 있는 것이 있을 때 이렇게 우로 씁니다. 지금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까블루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 주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소개할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전치사 뒤에 명사가 우로 탄인도 없는 우로 발음되는 건 되게 특이한 경우라서 소개했습니다. 예, 까블라 알리린처럼 바다 알리린 이렇게 린하고 끝나야 되는데 까블루 이렇게 끝나서 소개됐습니다. 가스룬은 궁전이죠. 그래서 가스르 경복 그러면 경복궁이고 가스르 창덕궁이고 이렇게 가스릅니다. 자메우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자메라래요. 다른 말로 마스지드라고 그래요. 마스지드 그러면 마스지둔 그러면 이 사자다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하는 곳. 그럼 뭐예요? 마스지드는 알라한테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곳, 이슬람에서 예배하는 곳과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이는 곳, 이런 뜻으로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모이는 곳, 무릎 꿇고 예배하는 곳. 그두 개가 다 사원을 말합니다. 이슬람 사원을. 그래서, 아, 자메. 여기에 타마르부터가 붙으면 뭐예요? 자미 아툰, 그러면 대학교죠. 자미 아툰. 근데 자면 그러면 사원, 이슬람 사원입니다. 모스크. 아트만나는 나는 소망한다, 나는 희망한다라는 뜻이에요. 바란다, 빈다 이런 말이죠. 보통 언제 많이 씁니까? 너 합격하길 바래, 잘 갔다 오길 바래 이렇게 기원하고 소망할 때 씁니다. 레할라툰 여행이죠. 레할라툰 이렇게 여행. 그다음에 아르실 보내줘라는 말을 갖다 아르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내줘. 이거 사형 동사 아르살라에서 우르실에서 나와서 아르실 복잡한데 아르실 그냥 보내줘. 여성형은 아르실 리가 되겠죠. 아르실 리 나에게 보내줘. 그럼 아르실 리니 아르실 니 그러면 나에게 보내줘. 아띠니 아띠니 똑같아요. 아띠니 그러면 남자에게 하는 말 아띠니 여자에게 하는 말. 아르실 남자에게 하는 말 아르실 리 여자에게 하는 말. 보내줘라고 할때 아르실리 이렇게 수우라툰 혀를 내리고 깔고 수우라툰 혀를 안 깔고 하면은
코란의 한 장.

앙을 쏘라라 그래요. 근데 이거 쏘라는 사진인데 쏘라는 혀를 깔고 쏘 이렇게 쏘라툰 길게 쏘아 이렇게 하면 눈을 크게 뜨면 쏘아 그러면 사진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비슷한 용어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짧게 또 하면 배꼽도 되고 그다음에 또뭐 지갑도 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본문 1입니다. 처음에 볼게요. 마무든과 준수 또는 준서겠죠. 준수의 대화입니다. 마무든이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마다 사타팔루. 뭐할 거니? 마다 사타팔루. 언제? 필 오틀라틸 까디마티. 필 오틀라틸 까디마티. 지금 있는 상태에서 오는 방학이 확실하죠. 나도 알고 너도 하는 방학. 며칠부터? 6월 말부터. 여러분 경우에 고등학생이면 7월 뭐 초부터 뭐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러면 사타팔로 마다 사타팔로 필 오틀라틸 까디마티 7월 초부터 시작되는 그 방학. 그 방학은 모두가 알고 있는 방학이라서 정관사 붙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방학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무슨 행사가 잡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쉬는 날이야. 뭐 회사 다니는 사람이 회사 창립 기념일인데 몰랐다 갑자기 있으면 그땐 정관사 안 붙이고 하겠죠. 그렇게 이제 할수 있는 걸 여러분이 둘 다, 말하는 사람들이 둘다 알고 있는 이게 휴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방학에 너뭐할 거니? 야, 준수야, 너뭐할 거니? 준수가, 사우사피로 일라 마스카트. 마스카트는 떨어지는 곳이란 말인데, 이게 오만의 수도입니다. 마스카트. 한국말로 오만의 수도를 뭐라 그래요? 오만의 수도를 무스카트라 그래요. 무스카트. 왜 마스카트가 무스카트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랍어로 모로코의 수도는 리바트예요. 근데 한국말로 라바트예요. 왜 리바트가 라바트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리바트인데 라바트가 됐어요. 아르바트. 그죠? 여기도 마스카트인데 우리말로 한국말로 오만 수도는 무스카트예요. 아가 왜 우로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미루어 짐작하건 네. 이 마스카트가 외국어로 전래돼서 외국 사람들이 원래 이름을 붙여서 영어나 불어권에서 이게 마스카트, 무스카트 이렇게 바뀌어서 무스카트 하다가 한국말로 와서 무스카트 된것 같아요. 그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 아랍어 전공자들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전면에 서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를 들면 기자, 문인들 많지 않아요. 기자들이 뭐라 하냐면 아마드라래, 아마드. 아마드는 아흐마드에 흐가 있는데 흐가 H 발음 보통 언어에서 잘 발음 안 되거든요. 아마드라래요. 마무드도 마무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무드. 또 그다음 부르주 두바이인데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소개할 때는 버주 두바이라고 했어요. 버주 두바이. 왜? BURJ, J로 그 J로 읽으니까 그걸 부르주도 아니고 버주로 읽었어요. 영어식으로 버주 두바이. 근데 나중에 부르주 칼리파가 나왔는데 그건 또 부르주 칼리파라고 읽어. 똑같은 말을 버즈 두바이 부르주 칼리파 읽으니까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아랍어로는 버즈가 아니고 부르주구나. 그래서 은근슬쩍 그냥 부르주 두바이로 바뀌었습니다. 한동안 버즈 두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웃었는데 아랍어 하는 사람도 아니까 웃었죠. 근데 이것도 마스카트를 무스카트라고 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렇게 전래되면서 변화한 걸볼수 있어요. 마스카트 뭐예요? 보통 마스카트 라시 그러면 내가 머리가 나온 곳, 머리가 떨어진 곳 그러면 내가 태어난 곳이에요. 고향을 말할 때 써요. 마스카트 라시. 근데 마스카트 피 오마나. 오만이라는 곳에서 오만의 마스카트로 여행 갈 거야. 나 오만으로 여행 갈 거야. 이런 말이죠. 인샤알라후. 알라가 원하신다면. 알라가 굳이 막지 않으신다면. 그 마무드가 라야. 오, 멋지다. 라야. 대단한데? 이렇게 라야 그럼 오 대단해 훌륭해 할 조르타 마스카트 민 까블루 할 조르타 가봤니 할 조르타 마스카트 그럼 할 조르타 마스카타 이게 왜 마스카타예요 위에 보면 마스카타 소유격도 마스카타 조르타 마스카타 목적격도 마스카타 뭐예요 지명은 정관사 없는 지명은 이격이에요 그래서 마스카투 마스카타 마스카타 소유격과 목적격이 똑같습니다. 마스카타, 마스카타. 그러면 일라 마스카타, 조르타 마스카타, 소유격, 목적격 똑같은 거 봐서 아,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 지명은 이격 형태만 나타나는구나. 격 형태가 두 개뿐이구나라고 알수 있습니다.

민가블루, 아까 말한 것처럼 전치사 뒤에 까블루, 좀 신기한 표현을 썼지만 민가블루 전에, 민가블 니니 아니에요. 민가블루 전에 마스카트 갔던 적 있니? 준수가 라 아니? 하디히 아우왈루 마라틴 리, 나에게는 첫 번째야. 아우왈 마라 첫 번째야. 이게 첫 번째 방문이야. 하디 아우왈루 마라틴, 첫 번째 방문,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야. 자, 이게 마스카트죠? 이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금 이게 내가 찍은 사진인데, 오만에서 발라디아툰. 발라디아는 지방자치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암만이나 뭐 마스카트나 시청 같은 거 있죠? 시청 같은 데가 보통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발라디아 마스카트. 마스카트, 뜨가 여기서 길게 돼 있죠? 마스카트. 그래서 약간 양쪽으로 대칭,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을 이루는 듯한 이렇게 약간 그 공학적인 느낌의 글씨체를 보여줘요. 이걸 쿠피체라 그래요. 쿠피체. 쿠파체라 그러는데, 쿠피체 또는 쿠파체라고 그러는데, 쿠파, 이라크의 쿠파라는 지역에서 이런 그 각진 글씨가 만들어져서 아람브라 궁전 같은 데 가면 전부 쿠파체 글씨들이에요. 되게 그 건축에 많이 쓰이는. 여기도 지금 이렇게 각진 글씨로 썼죠? 마스카트 썼습니다. 마스카트 시청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물 꼭대기에 이렇게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이 사진을 어제 열심히 찾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흐무드가 마다사 타주르 후나카, 너는 거기에서 그 마스카트에서 마다사 타주르 무엇을 방문할 것이니? 마스카트 가보면 방문할 때가 뭐 사원도 있고 뭐 유적지도 있고 뭐 되게 볼 것도 많아요. 그죠? 근데 마다 사타주르, 무엇을 방문할 것이니 후나야카. 그랬더니 준수가 사아주르 카스르 알람, 알람궁을 방문해요. 알람궁. 그다음에 우와 자메 술탄 까부스, 자메 술탄 까부스 아크바라. 내가 슬프게 이 안에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억지로 거기까지 갔는데 들어가는 입장 시간이 딱 제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만 찍고 말았는데, 예, 자메 술탄 까부스. 술탄 까부스는 까부스 왕이에요. 거기는 말리크라는 말을 안 써. 그 요르단 같은 데는 말리크, 사우디도 말리크인데, 이 나라는 옛날식 표현을 써요. 술탄이라는 말. 옛날 표현이에요. 이슬람의 옛날 표현들. 술탄이라는 말이 보통 터키에서 쓰거나 뭐 이슬람에서 예전에 쓰던 표현인데, 아직도 그렇게 씁니다. 술탄 까부스. 까부스 왕이에요. 까부스 왕 사원, 까부스 왕이 이제 그왕 이름인데, 그 왕의 그랜드 모스크죠. 그랜드 모스크 아크바르, 그 저하면 아크바르 그랜드 모스크. 되게 멋지게 생겼습니다. 와쑥 못들아, 쑥 못들아는 이게 이제 전통 시장입니다. 지금 쑥 못들아, 내가 찍은 사진인데 쑥 못들아, 쑥 못들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닷가에 있는 그 전통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카트에서 좀 차를 타고 멀리 가야 돼요. 버스를 타고 가면 거기 수도권 못 들어가 있는데, 거길 들어가 보면, 쭉 들어가 보면 거기 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유향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가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갖고 온게 선물이 금과 유향과 몰약이죠. 그 유향, 그 소나 그 나무의 진액인데 그 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유향이 유명한 나라가 바로 이 오만입니다. 굉장히 유향이 많아요. 가보면 여러분 한번 사보세요. 그 이제 불에다가 피우면 그 냄새가 약간 그 동방 정교회에서 나는 듯한 그 냄새, 약간 옛날식 냄새 그런 게 나는데, 향입니다. 그것도 이 수도꼬모토라가 여기 입구예요. 여기서부터 쭉 들어가면 됩니다. 마흐무드가, 마흐무드니 아트만날락 리할라탄 사이다탄, 그러면 행복한 여행을 너를 위해서 희망한다. 여행 잘 해라 라는 말이죠. 즐거운 여행하길 바래 라는 표현을 일으켜요. 이거 빼고 레할라탄 사이다탄 만할 수도 있어요. 항상 쓰는 말이니까 이렇게 레할라탄 사이다탄, 여행 잘 해라, 즐거운 여행해, 뭐잘 갔다 와, 뭐 이런 말인 거죠. 아트만 날락 레할라탄 사이다탄. 우 아르실 리, 나에게 보내라. 뭐를? 아수왈 알라티 사타 후드하 피 오마나.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오만에서 아직 사진 안 찍었어요. 가면 찍을 거죠. 사진 어떤 걸 찍을 줄 알고 정관사를 붙었어요. 이게 정관사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것도 붙으면 안 돼요. 왜? 사진을 뭘 찍은지 몰라. 아까 오뚜라틀 까디마트는 금방 앞에 누

눈앞에 오는 걸다 말하는 화자와 청자가 서로 알고 있어.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알고 따라서까지마도 가능해요. 근데 사진은 못 따라 시장 입구에서 찍을 건지 안에 들어가서 프랑켄스인 그저 뭐야 그저 유향을 찍을 건지 또 가운데 광장에서 찍을 건지 뭘 찍을 건지 몰라. 골목에서 찍을 건지. 이럴 때는 소화란 해야 돼요. 소화란 이렇게. 이게 잘못 이렇게 왜냐면 우리말에 정관사가 없어서 우리는 관사를 쓰는 문화가 언어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외국어를 할 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지필진들이 근데 이게 이제 좀 그런 걸 좀 구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실리 소화란 사다 호사 왜 비한정이면 뒤에 오는 문장이 비한정이니까 바로 꾸밀 수 있어요. 소화란은 소화란 이렇게 소화란은 바로 꾸밀 수 있어요. 정관사가 있으면 당연히 알라티가 있어야 되죠. 소화란 해놓고 아소화를 했으면 알라티가 있어야 돼. 사물의 복수는 여성 단수 취급하니까 알라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정관사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르실리 소화란 사타 호다 당신이 찍을 어떤 사진들을 나에게 보내. 그 사진 뭐 정해놓고 찍는 거 아니에요. 너 가면 딱 요 자리에서 이렇게 찍어갖고 날 그걸 보내. 그러면 그거는 아소라투가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소화란 사타 호다 피아오마나 오만에서 찍을 사진을 나에게 보내줘라고 했습니다. 이 정관사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말에. 그래서 나는 학생들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면 막연한 미래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거. 그 예를 들면 미래학이라는 거 할 때도요. 미래학 할 때 미래도 futures예요. The future가 아니고 futures. 어떤 미래가 올지 모르잖아. 학문 이름에 미래학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때 소화란 같은 경우도 어떤 사진 찍을지 모르니까 항상 비한정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사건에 대해서는 비한정으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자, 표현 연구 보겠습니다. 민 까블루 이전에 전에 이런 말이 전에 민 까블루라고 했을 때 민 까블루 전에 할 조르티 여자죠. 너는 방문했느냐? 조르티 미스라 이집트에 방문했으니 이집트에 갔었니? 민 까블루 그래. 남 조르투 하. 남 조르투 하. 이집트 여성으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성 보통 이제 지명은 여성으로 받으니까 물론 이제 다섯 개 나라는 남성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그 다섯 개 나라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조르투 하 까블루 이렇게 전에 갔었어. 가라투 하달 기타바. 가라투 하달 기타바. 이 책을 읽었어. 민 까블루 전에 이 책을 전에 읽었어. 그러니까 아까도 민 까블루인데 까블루라 그랬네요. 가라 투 하다 기타바 민 까블루. 그러면 이 책을 난 전에 읽은 적이 있어. 이 책을 전에 읽었다. 할 아칼타 너 먹었니? 아칼타 너라는 2인칭 남성형이죠. 너는 먹었니? 따말 아라비. 아 따말 아라비야. 이것도 할 아칼타 따말 아라비 했을 때 이때는 좀 달라요. 이때는 과거에 아랍의 음식이라는 종류를 먹어봤니? 음식 전체를 나타내는 대표 명사예요. 이럴 땐 정관사 붙일 수 있어. 그러니까 할 아칼타 따말 아라비야. 아랍 음식 먹어봤니? 아랍 음식이라는 종류를 뭐래도 먹어봤니? 이런 말이에요. 민 까블루 전에 아랍 음식 먹어봤어? 했을 때 할 아칼타 따말 아라비야 민 까블루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표현 연구 중에서 나는 뭐뭐 하기 바래 희망한다 라는 말 아트만나 락크 야우만 사이단 그냥 아트만나 락크 안 쓰고 야우만 사이단 써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나는 너와 내가 오늘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뭐 좋은 하루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 영어로 하면 have a good day 이렇게 쓸 때처럼 그러니까 야우만 사이단 쓴다면 이렇게 그럼 아트만나 락크 야우만 사이단 행복한 날을 바란다 너를 위해서 오늘 하루 잘 지내 이런 말이죠. 아트만나 락크 락키니까 여성에게 바라는 거죠. 너에게 빈다. 내가 어떻게 되길 빌어요? 안나자 하필림 태안에 나자 하필림 태안이 시험에서 합격하기를 바래. 시험에서 성공하기를 기원해. 뭐예요? 시험 붙기를 바래. 이런 말이죠. 오늘 예를 들면 한국어 시험 보기로 했는데 한국어 3급 시험 보기로 했어요. 와 한국어 3급이면 꽤 하는 거거든요. 한국 와서 1년 정도 공부해서 열심히 하면 3급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어 3급 시험 통과하기를 바래. 이럴 때 아트만 알락 안나죠. 필름 태안.

이렇게. 그러면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길 바래. 이럴 때 쓰는 말. 이제 아랍어를 하다 보면 아랍 사람인데 한국어 갖고 한국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봐. 3급을 붙으면 대학을 갈수 있고 한국어 4급을 붙으면 대학원을 갈수 있는 이런 그 언어 능력을 자격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되게 응원해 줘야죠. 열심히 했는데 꼭 붙어라 이렇게. 아트만나 락 아슈팔 아질 슈팔 아질라 급한 이런 거예요. 급한 급속한 빠른 이런 거니까 빠른 치료를 너를 위해서 빈다. 빨리 낫기 바래라는 말이죠. 이게 샤파칼라라고 썼다면 그 사람은 무슬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샤파칼라가 간단하지만 이걸 쓸수 있는 사람은 무슬림들은 쓰는데 무슬림이 아닌 사람은 이런 말을 쓰는 게 약간 가증스럽죠. 무슬림도 아니면서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일반인이 쓰는 거예요. 아트마날라 카슈팔 아질라 빠른 치료를 치유를 너를 위해서 빈다. 빨리 낫기 바래라고 한다는 건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요. 샤파칼라보다. 다음. 다호드 소화란. 이제 다호드 소화란은 사진을 찍는다죠. 다호드 소화란. 예. 아카다 소라탄 아마말 마타피. 주어가 없네요. 3인칭 문장은 주어가 없으면 비문이에요. 주어가 있어야 돼. 누구? 아카다, 그가 누군지 앞에 언급이 안 됐어요. 나와 너는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너가 누군지 아니까 1인칭, 2인칭은 주어가 필요 없는데, 3인칭은 여기가 홍길동인지, 홍길순인지, 뭐, 누가 이름이 있어야 돼요. 아카다 홍길동, 소라탄 아마말 마타피. 홍길동은 그 박물관 앞에서 사진을 한장 찍었다. 이때 아카다에게 사진을 찍다란 말도 되고, 사, 아호, 소와란, 카시라탄. 나는 사진을 많이 찍을 것이다. 많은 사진을 찍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스나는 뭐뭐하는 동안에. 아스나 리할라티 엘라 두바이야. 그러면 두바이로 내가 여행하는 동안, 이거 이제 부사구죠. 부사구. 두바이로 나의 여행 동안, 그러니까 내가 두바이 여행하는 동안에 많은 사진을 찍을 것이다. 사후 소와란 카시라탄. 소아랑 그러면 이건 사진의 복수죠. 사물의 복수는 여성 단수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소아란 캐시라탄. 이 캐시라탄은 단수고 소아라는 복수인데 여성 단수로 이걸 수식했어요. 왜? 사물이니까. 사물의 복수는 여성 단수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요. 소아란 캐시라탄. 그다음에 할 융키누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타호다 소라탄리 나를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진 한장 찍어주시겠어요? 라고 묻는 거죠. 할 융키누 안타호다 소라탄리 잘못 생각하면 당신 카메라 꺼내서 내 사진 하나 찍어가요. 내가 뿜뿜하니까.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사진기를 주면서 사진 한번 찍어주실래요? 뭐 이런 뜻으로 쓴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아카다 동사는 약을 먹다, 시간이 걸리다, 또는 내가 무언가를 가져가다, 테이크하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뭐 사진을 찍다, 이런 걸쓸 때도 같이 쓸수 있는 말이에요. 테이크라는 동사나 두라는 동사는 영어도 그렇지만 아랍어도 되게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예. 네. 다 의사소통 기본 표현입니다. 여행을 갔을 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기본 표현들이 있는데 그거 이제 방 예약, 숙소 뭐 이제 이렇게 쭉 나오죠. 이런 표현을 여러분 꼭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안 외워도 요 의사소통 기본 표현만큼은 꼭 숙지해야 됩니다. 라우 사마하타.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요청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뢰합니다만 이 뜻으로 쓰는데 원뜻은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우리도 하지사 고르파탄, 우리도 하지사 고르파탄, 방 하나 예약하는 것을 원합니다. 아, 방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please 해당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잠깐 좀 눈을 돌리고 나를 좀 봐주세요. 내가 방을 뭐 예약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라오사 마타는. 캄 야우만 투리두 안 타하지사 알 고르파타. 방이 이제 한 방이라 그랬죠. 근데 그 방을 예약하기를 원하십니까? 캄 야오만. 캄 뒤에 비한정 단수.

목적격. 그러면 며칠이요. 며칠. 며칠을 예약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며칠로 하면 이틀입니다. 그러면 1박인 거예요. 이틀입니다. 그러면 2박이 아니라 이틀이면 월요일에서 화요일까지 이틀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야우만 물으면 좀 헷갈리니까 라일라탄 하고 묻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몇 박을 하시겠습니까? 몇 밤을 주무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야우만 썼습니다. 우리도 고르파탄디 사리린 와하드. 싱글 베드죠. 사리린 와하드. 그러면 싱글 베드, 1인실이죠. 싱글 베드 룸이에요. 이거 싱글 베드 룸.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영어를 써서 그런데 뭐 호텔에서 쓰는 용어니까 싱글 베드 룸 이렇게 더블 베드 룸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싱글 베드 룸, 1인실 방을 원합니다. 민 파블리카. 민 파 당신 덕택으로 그러니까 please 해당되는 말이에요. 저와스 사파리 여권이요. 민 파블리크. 자, 당신 덕택의 여권 좀 보여주세요. 받겠습니다. 이제 호텔 들어가서 접수하거나 예약할 때나 이렇게 뭐 보면 아 여권 주세요 그러죠. 그때 이제 여권을 내밀면 이제 접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 오가이라 돌라라 일라 주네이 달러를 달러가 이제 물론 홍콩도 있고 호주 달러도 있고 달러가 있잖아요. 그죠? 홍콩 달러도 있고 어디 달러도 있어요. 근데 달러가 홍콩 달러인지 이게 어디 달러인지 모른다. 그러면 구분해야겠지만 보통 돌라라 그러면 미국 달러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아 돌라라 아메리키아 일라 주네이 그럼 주네이도 이집트 주네이겠고 수단 주네이겠는데 그건 뭐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집트였으면 이집트 주네이겠죠. 그래서 달러를 주네이로 바꾸는 것을 원합니다. 환전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이죠. 자, 두 번째 본문입니다. 아하지즈 그러면 예약한다는데 아하지자니까 접속법이죠. 그래서 앞에 안이 온 것을 알 수 있어요. 타스질 우술 그러면 도착 등록이니까 이건 체크인을 얘기해요. 타스질 우술. 사실 체크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체크인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체크인 이렇게 체크인 하는데 뭐 타스질 우술 뭐 오케이 예, 괜찮습니다. 아랍어로만 순수하게 얘기하는 거 뭐 괜찮아요. 예를 들면 택시라고 안 하고 우주라고 말하는 것도 택시의 일종인데 우주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다 택시라고 말하지. 그죠? 그러니까 타스질 우술 그러면 이제 체크인이에요. 도착 등록 뭐 되게 이상하죠. 그 다음에 February 2월달 그대로 있고요. 가딤은 오는이에요. 그 다음에 다하지지나에 눈이 있었는데 여기 앞에 안이 오니까 안 다하지지 했습니다. 눈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눈이 장모음 뒤에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다하지지 리무타티 살라사티 살라사티 아이야민 3일 동안 예를 들면 야슈말로 포함한다요. 야슈말로 무엇을 포함한다 이렇게. 아 그다음에 하주스는 예약이죠. 아하주스의 동명사예요. 또는 아하주스의 명사 형태예요. 그래서 하주스 동명사 예약하기 이런 말인데 그 예약이 포함합니까? 뭐를 와주바트 푸둘 아침 식사를. 푸뚜루가 아침이에요. 조식이죠. 그러니까 아침 식사니까 조식을 포함합니까? 이 예약에 조식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를 이렇게 표현해요. 자, 보겠습니다. 무아다프하고 유진의 대화입니다. 무아다프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하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라는 뜻이죠. 푼둑, 또는 여기서 푼둑, 포 시즌스. 자, 어서 오세요. 포 시즌 호텔입니다. Four seasons은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Four seasons, 이렇게. 사계절. 그렇다고 이걸 좀, 이렇게, 없어 보이게. 사계절 호텔입니다.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Four seasons 호텔입니다. 하지, 누가 사계절 호텔입니다. 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그냥 Four seasons 그대로 알아보 쓴 거예요. Fundok Four seasons. 그 다음에, Are you Hidmatin? 무슨 서비스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유진이가, 마르하반빅. 일단 답을 하고, 인사 먼저 건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하나 하지사. 아, 예약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지사 고르파탄 비사리딘 와하딘. 그러면 1인실 싱글 베드를 가지고 있는 비는 여기선 도구격이에요. 한 개의 침대, 1인 침대를 갖고 있는 방. 그러니까 싱글 베드 룸을 아하지스. 예약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도 안. 우리도 뒤에 안이 오는 것은 얘기했듯이 안은 뒤에 오는 내용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포시즌 호텔 가서 이렇게 예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니나 타스질 오솔리. 그러면 체크인 도착 등록을 언제 원하십니까? 언제 오시겠습니까? 언제 체크인하실 건가요?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진이 필 하미시 민 페브라 엘 까디미. 이게 이제 실제로 만나지 않고 전화로 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피엘 하미시, 하미시는 다섯 번째예요. 그죠? 필 하미시 뭐가 생략된 겁니까? 필 야우밀 하미시예요. 근데 보통 안 쓰니까 필 하미시 민. 이 민은 이 달, 2월 달 중에서 다섯 번째 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민을 씁니다. 필 하미시 민은 페브라이르 까디미. 페브라이르는 외래어죠. 이 외래어인데 이 외래어는 정관사를 안 붙여요. 그런데 이것은 한정이에요. 왜? 이 뒤에 오는 형용사가 이 뒤에 오는 정확히 능동부사인데 이 형용사가 앞에 오는 페브라이를 수식할 때 어떻게 됐어요? 정관사가 가졌죠. 그 말은 뭐냐면 이 페브라이는 한정 형태. 정관사가 없지만 한정인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2월이라는 그 달을 수식할 때 오는 2월 달의 다섯 번째 날에 2월 5일에를 말한 거예요. 2월 5일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함사 이스네 이렇게 하면 돼요. 함사 이스네. 그러면 함사는 5일이고 이스네 뒤에 오는 날은 숫자는 달이에요. 함사 이스네. 이러면 2월 5일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아랍어를 구어체로 쓸 수도 있어요. 알무와다프가 하산한 좋습니다. 하산한 아캄 라일라탄 그죠? 라일라탄으로 해주 확실하죠. 몇 박을 원하십니까? 몇 밤이니까 몇 박을 원하십니까? 캄 라일라탄 투리디나 하주슬 구르파티 그방 싱글 베드룸이라고 했던 그방그 방의 예약을 원하십니까? 캄 라일라탄 몇 박이나 몇 밤이나 또는 몇 박이나 그 방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유진이가 리무타티 아르바이 라얄린. 자, 이 단어가 라일라툰이라는 단어의 복수예요. 라일라툰의 복수니까 이 단어의 단수가 라일라툰이죠. 이 라일라의 반대성을 갖는 숫자. 그러니까 여기 타마르부타 있으니까 여기 타마르부타가 없는 아르바 이렇게 리무타티 아르바이 라얄린 네 밤. 네 밤을 네밤 동안 이런 말이죠. 사박이죠. 예, 사박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할 예슈말루 하지즈. 예슈말루 하지즈 그러면 예약이 포함하나요? 뭐를? 와지바탈 푸뚜르. 와지바탈 푸뚜르이 그러면 조식, 아침 식사도 포함하나요? 할 예슈말루 하지즈. 와지바탈 푸뚜르이 아침도 조식도 포함하나요? 그 직원이 남 예. 예슈말루 와지바탈 푸뚜르. 와지바탈 푸뚜르는 아침 식사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내려는 싱글 베드룸 요금에 다 차지가 돼 있는 거예요. 드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죠. 유진이 따입 좋습니다. 에하지즈 리 저를 위해서 예약해 주세요. 에하지즈 리 하디 고르파타 하디 고르파타. 정관사부터 나오는 것은 앞에 무슨 방인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르파탄 비사리린 와하드를 받아서 알고르파 알고르파를 했어요. 이 방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방을 저를 위해서 예약해 주세요. 민 파들리카 이런 말이죠. 그럼 그방 저한테 예약해 주세요라고 말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호텔에 가서 예를 들면 예약을 한다, 전화로 예약을 한다 그랬을 때몇 박을 원한다 또는 방을 무슨 방 종류를 원한다 이거는 체크인을 언제 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그 일반적으로 아랍어로 안 해도 할수 있어요. 영어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랍어로 하면 달라져요. 영어로 하고 들어가면 외국 사람이구나 그랬는데 아랍어로 하고 들어가면 외국 사람 같이 보이는데 아랍어를 해?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인데 우리하고 뭐 이렇게 같이 동질성을 느끼는 그런 사람? 그래서 되게 그 대우가 다른 걸 느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드반 아하지자 예약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드반 아하지자 따윌라탄 릴 아샤 저녁 식사죠. 그러니까 와지바탈 아샤라 안 그러고 그냥 아샤라고 그러면 돼요. 와지바탈 푸뚜르도 그냥 푸뚜르만 쓰면 됩니다. 와지바 안 쓰고. 그러면 저녁 식사를 위한 테이블을 예약하는 것을 원합니다. 저녁 식사 테이블 예약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드반 아하지자 태즈키라탓 따이라티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것을 원합니다. 어디로 가는 비행기 표? 일라 두바이야. 일라 두바이야. 일라 뒤에 전치사 뒤에 두바이야. 소유격이 와야 되는데 두바이는
격표시가 두 개.

밖에 없어요. 주격, 그다음에 목적격. 소유격도 목적격으로 표시해요. 두바이유, 두바이야, 두바이야. 이격 형태의 이 지명은, 정관사가 없는 지명은 전부 이격이라 그랬죠. 이격 형태의 이 지명은 일라 두바이인 안 하고 두바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타 투리드 안 타지사 마 아이단 마 따비브. 의사와의 약속 시간, 의사와의 약속, 그러니까 의사 면담 또는 약속 시간을 예약하는 것을 언제로 원하십니까? 언제 의사 선생님을 뭐 와서 진료를 받으시겠습니까? 또는 뭐 면담하시겠습니까? 선생님과 약속을 언제로 잡을까요?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의사를 찾아갈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리무타티, 리무타티는 기간 동안. 리무타티 우스부아인, 일주일 동안. 뭐 리무타티 샤하린와 하딘, 딱한달 동안. 뭐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사파라트, 아트인 걸 봐서 아트는 사파라트, 아트가 있으면은 일단 아가 있으면 3인칭, 트가 있으면 여성이에요. 사파라트, 그녀는 미나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일라 미스라. 이집트로 여행을 떠났어요. 리무타티 샤흐린 한달 동안. 전치사 리 뒤에 무타티라는 이 명사가 소유격으로 왔어요. 근데 뒤에 오는 샤흐린과 무타티는 연결형이에요. 그죠? 두 개가 연결됐어요. 무타티 샤흐린. 여기 마지막에 탄윈 붙었죠? 탄윈은 마지막 단에만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집트로 한달 동안 미나가 여행을 갔습니다. 떠난 거죠. 또 아밀투 내가 일했습니다. 어디에서? 피 하디히 쉐리카티 이 회사에서 나는 일했습니다. 얼마 동안? 리무타티 함시 사나와틴 5년 동안. 사나와틴은 왜? 사나툰의 복수죠. 사나툰. 사나툰의 복수니까 타마르 부타 있는 이 단어의 복수 형태니까 이 타마르 부타 때문에 여기에 타마르 부타가 안 들어가죠. 함시 사나와틴이에요. 함사티 사나와틴이 아니고 함시 사나와틴. 그래서 5년 동안 이 회사에서 나는 일했습니다. 나라살 로가탈 아라비아타 리무타티 살라사티 아우아민. 누군지 몰라. 홍길동으로 합시다. 나라사 홍길동. 로가탈 아라비아타 리무타티 살라사티 아우아민. 3년 동안 아랍어를 공부했습니다. 이래 반드시 3인칭일 때는 주어를 넣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음. 알라디, 알라티, 알라디나, 알라와티. 또는 알라티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알라티도 있는데, 여러분 배우는 과정에서는 요거 정도만 하세요. 알라디, 이게 관계 대명사예요. 영어의 that, which,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알라디, 알라티, 알라디나, 알라와티. 보겠습니다. 아탈리불 라디 다라사 미짓. 열심히 공부를 한그 학생이 나주 하피님 태안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 학생 이 관계절이 뒤에 오는 관계절 알라디를 뒤로 해서 그 이끌고 온 알라디 다라사 비짓 열심히 공부를 한그 학생이 나주 하피님 태안 시험에 붙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하디히 알 마디나트 하디히 알 마디나트 그러면 이것이 그 도시입니다. 그 도시 어디? 알라티 울리투 피하. 하디히야 마디나트 원주 알라티 울리투 피하. 내가 태어난 원주시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디히야 마디나트 원주 알라티 울리투 피하. 내가 원주 사람이니까. 이렇게 강원도 원주. 그러면 울리투 피하 쓰면은 내가 태어난 또는 내가 거기에서 그 도시에서 내가 태어난 그러니까 거기에서 태어난 도시. 내가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태어난 그 도시입니다. 여기가 이것이 내가 태어난 도시입니다. 뭐예요? 고향이라는 얘기죠. 까발투는 내가 만났습니다. 까발투. 누굴 만나요? 아사티다타는 선생님들이에요. 교수들이죠. 아사 우스타드의 복수 형태예요. 아사티다타 알라디나 3인칭 남성 복수. 그래서 알라디나 아사티다타는 알라디나. 그러면 그 뭐뭐 하는 사람들 그 교수님들을 만났습니다. 뭐를 유다르수나 유는 3인칭 우운한 걸 봐서 복수 형태예요. 3인칭 복수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뭐를? 알로가탈 아라비아타 피 알자미아티. 대학교에서 아랍어를 가르치는 그 교수님들을 내가 만났어요. 이런 식으로 이 관계대명사는 앞에 한정이 왔을 때만 씁니다. 한정이 왔을 때. 마디나트 정가사 있었죠? 알라티. 아탈 정관사 있었죠? 알라디. 만약에 정관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정관사 없으면 이걸 안 써요. 왜? 뒤에 오는 문장은, 아랍어의 문장은 비한정이야. 비한정이기 때문에 앞에가 비한정 단어가 오면 이거 없이 그냥 바로 수식이 가능해요. 문장이 비한정이니까 바로 비한정 단어를 수식할 수 있어. 근데 정관사 붙어버리는 바람에 이 문장은 수식을 못해. 그럼 뭐예요? 이게 수식하려면 알라디라는 정관사 같은 또 다른 그 어떤 연결고리, 그걸 관계 대명사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넣어서 이 뒤에 오는 문장을 가지고 이 앞에 오는 단어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사, 아니사 오, 여성들은 알라와티 야말나 피 하디 샤리카티. 이 회사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훈나 사디카티, 내 친구들입니다. 내 여자 친구들입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하디 하키바툰, 이것은 가방입니다. 비한정이죠. 그죠? 그랬을 때 비한정인데 아바스 안하, 내가 그것을 찾고 있는 거야. 이 내가 찾던 그 가방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비한정이니까 뒤에 오는 문장이 비한정이에요. 문장이 비한정이고 단어도 비한정이니까 바로 비한정끼리 수식이 가능해. 그죠? 이게 정관사가 들어간 순간 문장이 수식을 못해요, 이렇게. 수식이 안 돼. 그러니까 안니사 알라와티. 이게 문장에 들어간 정관사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사 변화가 이제 나왔는데 뜬금없이 나왔는데 동사 변화 뭐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쿤트. 쿤트 여러분은 뭐 이었다. 있다가 아니라 이었다 보통. 있다란 동사 의미도 있어요. 완전 동사 뜻으로.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불완전 동사로만 아니까 쿤트. 쿤타 쿤티예요. 책이 잘못됐습니다. 쿤트 쿤타 쿤티 카나 카나트. 네.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에 오타가 났어요. 쿤타 쿤 쿤타 쿤티. 꿀투 꿀타 꿀티, 오투 오타 오티, 꼼투 꼼타 꼼티, 님투 님타 님티, 이런 식으로 투, 타, 티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말하다 꿀투, 그다음에 꿀타 꿀티, 내가 말하다, 네가 말하다, 너 여성이 말하다, 오투 내가 돌아오다, 오타 내가 남자 당신이 돌아오다, 오티 여자 당신이 돌아오다, 이렇게 되겠죠. 꼼투 내가 일어나다, 꼼타 당신이 일어나다, 꼼티 당신인데 여자가 일어나다. 이런 식이에요. 님투, 님타, 님티. 마찬가지.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카나, 깔라, 아다, 까마, 나마. 전부 다 아로 끝났죠? 3인칭 남성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에다가 3인칭인데, 아트가 붙었어. 그럼, 아트가 붙으면 3인칭 여성. 아트, 아트, 아트, 아트. 이렇게, 깔라트. 그러면, 카나트, 깔라트, 아다트, 까마트, 나마트. 이런 식으로, 아트, 아트로 끝나면 전부 다 전부 3인칭 여성형인 것을 알수 있어요. 같은 패턴에서 움직이니까 투, 타, 티, 아, 앗 형태로 동사의 행위자가, 동사의 주어가 뒤에 붙는다. 완료 동사의 행위자가 뒤에 붙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문장을 보면 자라 개시르 미날 아랍, 많은 아랍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고리아, 한국을 방문했어요. 언제? 피 아밀 마디,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마다 꿀티. 너 뭐라고 말했니? 여자에게 말하고 있어요. 안 레할라티키 엘라메스라. 이집트로의 너의 방문에 대해서 너 뭐라고 말했니? 너 이집트 방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 이렇게. 님투 무바키라. 나 일찍 잤어. 리안나니. 왜냐면 나는 쿤투 따바나 암시. 어제 피곤했기 때문에. 쿤투 따반. 피곤했기 때문에 일찍 잤어. 리안나 뒤에 목적격 주어 온거볼수 있죠? 자, 숨가쁘게 달려온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행에 대한 것만 하지 말고 유적지를 잠깐 볼게요. 시리아에 가면 이 타도 모르는 더 이상 보기 힘들 거예요. IS의 공격과 뭐 이렇게 많은 전쟁 때문에 내전 때문에
타둠으로 이게 그 팔미라라고 불리는 이 지역을 내가 직접 찍은 건데 다른 동료들하고 가서 이곳을 찾기가 거의 이제 힘듭니다. 이런 그 팔미라의 그 기둥들이나 아니면 뭐그 유적들을 알주하메 오마위는 다마스쿠스 올드 다마스쿠스 성내에 있는 사원이에요. 그래서 헤지라력 40년에서 132년 약 그러니까 한뭐 거의 90년 동안 전 중동을 다 다스리던 이슬람 세력 그러니까 오마위 왕조의 본산지인 그 왕조의 가장 거점이 되는 그 사원이었습니다. 거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레바논은 바알벡 이거는 이제 그 약간 외래어예요. 그래서 바알벡 바알이라는 것은 남자 신을 얘기하는데 바알벡 그게 이제 그 그리스 뭐 로마 그리스 시대 때그 이제 그 용어들을 갖다 그대로 쓴 겁니다. 바알벡 있는데 사진을 못 찾았어요. 찍은 사진이 있긴 한데 옛날 워낙 옛날에 찍어서 못 찾았고 파스나 마라케시는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문화 유산에 속해 있습니다. 파스는 골목길로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그물 그저 그그 염색으로 유명해요. 염색을 보려면 아침 일찍 가야 되는데 마라케시는 큰 광장, 아프리카 제일 큰 광장 파나 광장에 있는데 우리나라 방송에 참 많이 나왔어요. 낮에는 뭐 거기서 뭐 마술도 하고 뱀쇼도 하고 하다가 밤이 되면은 전부 다 없어지고 전부 그냥 그 포장마차 같은 곳이 들어와서 큰그 광장에다 식당으로 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메트 카라위나 카라위는 대학교 이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로코에서 볼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집트에는 다알 거예요. 피라미드 알 아흐람, 스핑크스 아불 하울, 마바드 룩소 사원입니다. 굉장히 크죠. 마바드 카르낙 사원, 마바드 아부 순발이 아부 순발. 이게 이제 계속 그 얘기하는데 순발입니다. 순발 또는 순불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모음보가 영어로 심빌이라서 계속 심빌이라는데 모음보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스완에 있는 거고요. 칸 할릴리는 그 카이로에 있는 그 전통 시장입니다. 기념품 파는 곳.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있고요. 마시드 하람 이건 이제 그 메카에 있는 사원 이름이에요. 성지순례 하는 곳. 카바가 그 성지순례하는 사원 안에 있는 카바입니다. 거길 도는 거죠. 미리아는 옛날 사우디 수도예요. 요르단은 알바트라 제라시. 내가 살던 곳두 개를 설명하겠습니다. 베트라는 1.6km의 C급. 이게 길이가 한 70에서 100m 가까이 되는데 이 골목을 쭉 따라 바윗길을 따라 들어가면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하즈네. 이게 하즈네고요. 그 뒤에 가 보면 이런 큰 이제 바위산을 깎아서 만든 유적지들입니다. 다. 그죠? 제라시는 이게 이제 로마의 돌길이고요. 이게 그다음에 아르테미스 신전 그 이제 기둥이 남아 있는 거고 이건 로마 원형 극장입니다. 가운데 서 가지고 한번 소리를 쳐 보면 갔다 오는 소리가 똑같아서 크게 울리는 걸볼수 있어요. 내가 소개하고 싶은 가장 좋은 건 이겁니다. 사해로 내려가는 길. 그래서 요르단 가면 볼수 있는데 사해 내려가면 지금부터 지하입니다. 또는 지금부터 0미터 이하로 내려갑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행에 대한 것은 꼭잘 공부해서 한번 꼭 가서 보세요. 그리고 써먹어서 신난다라는 느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마살라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버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오늘 16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문항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한 문항 풀어봤었죠? 오늘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자, 우리 125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ABC를 실 PQ로 연결해서 C를 손으로 잡아서 정지시킨 모습입니다. 가만히 잡아서 이렇게 처음에는 정지시켜둔 모습이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C를 가만히 놓으면 B는 가속도의 크기 A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돼요. 자, A는 3mg라고 하는 무게 표시할 수 있을 거고, 빗면 방향으로 특정 힘을 받는다라고 우리 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자, 그러면 C를 가만히 놓았을 때 A와 B에 의해서 이 전체는 ABC는 이렇게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로 운동을 하겠고, 그때의 가속도가 A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조건. 이후에 P를 끊으면 B는 가속도의 크기 A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대요. 여기를 이제 끊은 거예요. 끊게 되면은 B하고 C가 있는 이 두 경사면을 봤을 때 C의 경사면이 더 급하기 때문에 C가 받는 요 빗면 방향의 힘이 더 크겠죠. 그래서 C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때의 가속도도 똑같이 끊어지기 전과 후가 모두 다 가속도의 크기는 A로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ABC의 질량이 3M, M, 2M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에서 뭘 원하냐면요.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Q가 B를 당기는 요 힘의 크기는 생각해보면 Q가 C를 당기는 요 장력과 같겠지, 그치? 그러면 그 힘의 크기는 P를 끊기 전이 P를 끊은 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자, Q가 C를 당기는 그 힘의 크기를 Q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끊기기 전을 T1, 그리고 끊긴 후를 T2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 기억에서 끊기기 전 상황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자, T1만큼 작용하죠? 아래로는 F2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T1-F2라고 하는 식은 지금 위로 움직이니까 EMA라고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 그치? 자, 끊어진 이후를 한번 볼게요. 끊어진 이후에는 끊어졌으니까 F2가 T2보다는 더 클 거고, 그 값이 EMA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양변을 한번 더 해볼게요. 더하면 F2가 속어가 될 거고, 좌변에는 T1-T2가 4MA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이 T1이라고 하는 거는 P를 끊기 전이었고, P를 끊은 후는 T2였잖아요. 자, T1이라고 하는 것은 T2에 4MA만큼 더해진 값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T1이 T2보다, 그렇지, 크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이구나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가속도 A는 3분의 1G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C를 끊기 전과 후에 무엇이 똑같다 그랬어요? 가속도가 똑같대. 그럼 가속도가 같으면 그 조건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F는 MA 이렇게 이제 세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개의 질량 합 분의 R자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걸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경우, 끊기기 전에는 전체 질량 합이 얼마예요? 전체 질량 합이 6M, R자임은 3MG, F1, 같은 방향의 힘, 거기에서 반대 방향의 힘, F2를 빼야 되겠지. 3mg 더하기 F1 빼기 F2, 이렇게 식한을 세울 수가 있겠네. 자, 그 다음 C를 끊고 나서는 B하고 C가 하나의 개예요. 그때 질량은 3m.
그리고 알짜임은 F2-F1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그치? 자, 정리하면 1, 2이기 때문에 곱하면 EF2-EF1은 3mg 더하기 F1-F2.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치? 자, 넘겨버리면 F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3F1. 마이너스 F2가 넘어가면 3F2. 그럼 결국에는 앞에 숫자가 다 3으로 바뀌니까 약분해버리면 F2-F1이 mg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가만 보니까 얘를 여기다가 쏙 넣어버리면 가속도가 바로 계산이 되네. 자, 계산해볼까요? 3m분의 mg니까 3분의 1g. 그래서 니은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 디귿 한번 볼게요. 아마 디귿이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자, P를 끊기 전까지, 즉, ABC가 한 번에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와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합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에서 증가량이 있으면 감소량이 있고 그 양은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감소되는 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소되는 양은 일단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될 테니까 A하고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 감소량을 뭐 PA,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얘네들이 이제 감소량이겠지. 그럼 다 증가하는 게 무엇이냐? 처음에는 잡고 정지 있었잖아요. 탁 놓게 되면 이제 운동을 하지. 모두 다 같은 속도로 운동을 하게 되고 속도가 점점점 증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나 B나 C 모두 다 운동 에너지는 그렇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 더 생각할 수 있어야지. C는 처음 시작한 높이에서부터 점점점 올라가게 돼요. 그 말은 뭐예요? 그렇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여기서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볼게.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mv 제곱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그 시간에 강조를 했었는데, 마지막 문제를 풀고 나서 선생님이 물리량이 3개가 제시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같은 물리량이 있으면 나머지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ABC는요, 같은 게 있어. 뭐가 같냐면, 맞아요. 하나의 물체처럼 운동하기 때문에 속도가 같아. 그럼 결국에는 각각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결정짓는 것은 각각의 물체의 질량비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ABC가 3대 1대 2거든요. 그럼 운동 에너지도 3대 1대 2라고 볼수 있잖아. 그치? 그럼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B하고 C를 합한 것이 A하고 같겠네.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게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 A의 감소량은 EKA의 PC-PB라고 볼수 있는데, 이미 B와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합보다 크다라는 걸알수 있긴 한데, 자, 요거 보시면요. C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차이가 나와 있어요. 자, 잘 보시면요. B는 아래로 내려가고 C는 위로 올라갑니다. B와 C의 경사면이 다르죠. 경사면이 C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C가 올라가는 높이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PC가 PB보다 큰 값이므로 요 값이 양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EKA의 요 값이 더해져서 나온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라고 하는 거는 B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합보다는 크다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기역니은 디귿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운동 방정식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융합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많이 나오니까요. 꼭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12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우고 가볼게요. 자, 126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형적으로 많이 볼수 있는 어떤 수많은 빗면과 수많은 마찰 구간이 등장하는 상황이에요. 그쵸? 자, 문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빗면의 높이가 15h인 지점에 질량이 m인 물체 A를 가만히 놓는데요. 자, A는 빗면의 마찰 구간 1을 등속도로 지난 다음에 높이가 9h인 평면 위에 정지해 있던, 가만히 정지해 있었던 이 B라고 하는 물체를 이제 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치고 나서, 그러니까 충돌을 하고 나서 곧바로 정지를 해버립니다. 자, B는 충돌 후 빗면의 마찰 구간 2를 등속도로 지나고요. 등속도. 점 P와 Q, R, S는 각각 1, 2의 양끝점입니다. 자, PS의 높이는 EH, H이고 Q, R의 높이는 서로 같습니다. 자, 2에서 손실되는 중요한 조건이에요. 2에서 손실되는 B의 역학적 에너지는 1에서 손실되는 A의 역학적 에너지의 두 배이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P에서, 그러니까 1에서 손실되는, 2에서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1에서 손실되는 것의 몇 배라 그랬냐면, 방금 두 배라 그랬어요. 두 배.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 조건에서 Q하고 R의 높이가 똑같다라 그랬거든요. 똑같다. 그러면 P도 연장을 해봤을 때 이렇게, 그리고 S도 연장을 해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전체가 EH잖아요. EH. 근데 수평면에서 S까지가 H면 S에서 P까지 요 사이도 뭐라고 볼수 있냐면 H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자, 그런데 마찰 구간 1을 지날 때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손실되는 에너지, 이 높이를 뭐 H 프라임이라고 뒀을 때 mg h 프라임만큼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2일 때가 1일 때몇 배라 그랬냐면 두 배라 그랬어요. emg h 프라임. 그지?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 조건을 보세요. A의 질량은 M, B의 질량은 EM. 그럼 B의 질량 EM을 쓴 것이기 때문에 H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구간 1, 2가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구간 1, 2를 다 더하면 H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H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라지 H의 절반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거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게 라지 H를 구하세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A부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적용해서 식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할게요. 자, A의 15H 구간부터 시작되는 위치부터 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9H 지점까지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증가량이 있고 감소량이 있잖아요. 자, 15H 위치에서 9H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가 6H에 해당되는 것만큼 6mgh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거기에 마찰 구간 1을 지나게 되면서 2분의 1 mgh만큼 이제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에 도착을 했을 때 A에 도착한 게 아니라 9H인 지점에 도착을 했을 때 B하고 충돌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B하고 충돌을 하기 그 직전 상황에 A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얼마일까? 자, 두 물체는 운동량의 합이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쵸? 운동량의 합이 같아야 되고, 운동량의 합이 같기 위해서는 충돌 직전에 A는
EV여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충돌 이후에 B는 V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질량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에 4V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치? 정리하면 EMV제곱,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15H에서 이 라지 H인 구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내려오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게 될 거고, 반대로, 그렇지, 운동 에너지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의 조건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P의 마지막 줄이에요, 마지막 줄. P에서 A의 운동 에너지와, 여기에서 P에서 A의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S에서 B의 운동 에너지. 이 운동 에너지는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같다. 그러면 우리가 편의상 뭐 EK 이렇게 한번 두고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15H에서 E 라지 H까지의 A에 대한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소된 양은 mg에 15h에서 높이 차를 보면 되죠? 2 라지 h. 그리고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2k.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죠? 식이 하나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를 한번 볼 텐데, b는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반에 9h에서부터 r 지점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9h에서 r 지점까지. 자, 그러면 초반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2m의 v제곱일 거고, 더하기 9의, 자, 2m의 g의 9h.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값이 R에서의 운동 에너지. 근데 이 R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마찰 구간 1에서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2K랑 같을 거고, 이렇게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인데 질량 2m, 중력과 속도 g, 그 다음에 높이는 2분의 3 라지 h. 여기가 h고 여기가 2분의 h니까. 그치?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식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mg로 묶었을 때 mg에 18h 이 넘기면 마이너스 3 라지 h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고, 그다음 넘기면 2k에 마이너스 mv 제곱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왼쪽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러면 이두 개의 식을 뭔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2K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보면, 자, 바로 한번 써볼까요? mg에 2K를 넘겼다라고 하면은 15H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3H. 마이너스 3H에서 마이너스 2H가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2H가 되니까 마이너스 라지 H가 될 거고, 그게 마이너스 mv 제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마이너스 mv 제곱은 이 값을 절반한 다음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얘 절반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mgh. 절반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4분의 1 mg 라지 h. 그럼 이 왼쪽 식에서 mg는 다 이렇게 약분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3h 마이너스 라지 h는 마이너스 3h 플러스 4분의 1h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 6h는 4분의 5 라지 h가 된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고,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라지 h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라지 h는 5분의 24 스몰 h,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해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각각 두 물체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썼고요. 마찰 구간을 지날 때 등속도로 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손실되는 것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끔 식을 이제 세우기만 하고 나머지 정리하는 게 조금 복잡했어요. 그렇죠? 식을 잘 세울 수 있다면 나머지 정리는 이제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우리는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127번 문항입니다. 자, 127번.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7번 문항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문제의 조건에서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로 수평면에 놓인 용수철을 원래 길이에서 d0만큼 압축을 시켰대요. 자, 용수철을 압축을 시킬 때 원래 길이에서 얼만큼 압축이 됐는가, 얼만큼 늘어났는가, 즉 얼만큼 변형됐는가가 중요합니다. 원래 길이에요. 자, 원래 길이에서 d0만큼 압축이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가만히 놓으면 물체는 빗면을 올라가서 점 P에서 속력이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식을 한번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2분의 1K에
D0제곱이라고 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서 쭉 가죠. 가다가 마찰 구간을 지나게 돼요. 그 마찰 구간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E0라고 한번 해볼게요. 마찰 구간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손실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올라가니까 증가하는 상황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요 에너지가 P에서 정지하게 되니까 4mgh라고 하는 값이 세워지겠구나. 관계식이 세워지겠구나.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또 가볼게요. 자, 이제 빗면을 내려와서 용수철을 원래 길이에서 최대 D1만큼 압축시킨 다음에 Q에서 다시 올라가서 Q에서 또 이제 0이 된대요. 그죠? 그러면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2분의 1 KD0제곱 마이너스 E0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진 상황에서 마찰 구간을 한번더 지나니까 이 값이 하나 더 늘어날 거예요. 그죠?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최대 T1만큼 압축을 시켰어요.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됐겠지? 이렇게 식 세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올라가서 Q에서 속력이 0이 됩니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요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Q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Q에서 0이 되는 거니까 요 값에서 뭐가 한번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딜 지나니까? 그렇지. 마찰 구간을 지나게 되니까 E0만큼이 한번더 빠집니다. 그래서 3, 2, 0가 되는 거고, 그 값이 Q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같으니까 3mgh가 됩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그치? 요게 이제 처음 시작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편의상 요식을 1번, 2번, 3번, 요렇게 식을 한번 두고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봅시다. 기억에서 R의 높이는 3분의 4h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h를 구해야 되고요. h를 구해야 되고, R에서는 지금 마찰 구간을 지날 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1번에서 3번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빼게 되면은 E0는 mgh가 나오게 되고요. E0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mgh가 됩니다. 이 물체의 질량은 m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식이 이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mg의 2분의 h. 결국에는 마찰 구간의 높이가 2분의 h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2분의 h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R의 높이는 수평면에서부터 h와 2분의 h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전체의 높이는 그렇지. 2분의 3h입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 다음. 용수철 상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1번씩 한번 볼까요? 이 제로가 2분의 1 mgh임을 알았어요. 그러면 한번 대입해 보자. 2분의 1 kd 제로의 제곱은 이 제로를 바로 넘기면 4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9 mgh. 이렇게 되겠지. 이 약분되고 용수철 상수 K라고 하는 것은 D0제곱분의 9가 되겠죠? 9 mgh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에는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지?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디귿에서 D1은 3분의 루트 7D0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지금 활용 안한 식이 2번이 있거든요. 2번 식을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D1하고 D0의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E0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mg

mgh예요. 그쵸? 근데 2분의 1 mgh에서 mgh가 이 식에 있다라고 한다면 d0하고 d1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 이 제로를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형태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mgh가 여기서 보면은 mgh가 9분의 1 kd 제로 제곱이잖아요. 여기다 대입해 버리면 이 제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mgh에 9분의 1 kd 제로 제곱을 넣으면 18분의 1 kd 제로의 제곱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것의 두 배가 들어가 있으니까 식을 정리하면 2분의 1 kd 제로 제곱 빼기 18분의 1 두 배하면 9분의 1 kd 제로의 제곱은 2분의 1 kd1의 제곱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2분의 k, 2분의 k가 아니라 k 다 약분을 해버리면 정리했을 때 18분의 7 d0 제곱은 2분의 1 d1의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정리하면 d1은 3분의 루트 7에다가 d0 이렇게 식을 하나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디귿에서 요구한 d1은 3분의 루트 7 d0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모두 다 맞아서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들 식을 세워 보면 알겠지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마찰 구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지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때는 식이 사실 선생님이 지금 다세 개로 나눠서 썼는데 간단하게 한 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찰 구간을 지나갈 때 손실되는 에너지를 잘 적용해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식을 세 개를 추출해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역, 니은, 디귿에서 1, 2, 3번식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많이 약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두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라 라고 하는 그런 보기가 나왔을 때 갑자기 이게 멘붕이 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들 이두 물리량이 포함되어 있는 식을 내가 일단 찾아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찾았다 라고 하면은 이식 안에서 무조건 D0하고 D1의 관계식으로 만들려고 하세요. 그러면 얘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풀었던 그 결과들을 활용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보기를 잘 연결해서 풀어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128번입니다. 128번 문항 들어가 볼게요.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번 문항이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높이가 H1인 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3m, 2m인 물체 AB로 용수철 P를 원래 길이에서 D만큼 압축을 시켰어요. 압축을 시키고 가만히 놓습니다. 자, 질량이 3m하고 2m이에요. 그죠? 3m, 2m. 그럼 우리가 질량이 3m이고 2m이라고 했으니까 분리된 이후에 이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V0가 나와 있긴 한데 B가 3V라고 한다면 A는 2V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죠? 즉 결국엔 뭐냐면 속도의 B가 2대 3이란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2대 3일 때 A의 속도는 모르고 B의 속도는 V0입니다. 그러면 VA는 얼마? 3분의 2 V0. 아,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2 V0임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헷갈리니까 위에 거는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A의 초기 속도를 알았어요. 그러면 벌써 이제 기역이 해결이 되죠? 자, 그 다음 조건 볼게요. 자, B는 네 번째 줄입니다. P와 분리된 직후 속력이 V0이고

마찰 구간 2를 지나 높이가 H 2인 평면에서 V0의 속력으로 운동을 한대요. 자, 독특한 것은 P에서 B가 분리될 때의 속도가 V0이고, 얘가 마찰 구간 쭉 타고 내려와서 높이 H2인 구간에서 등속 운동을 하게 될때 속도가 똑같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나머지 조건을 한번 더 볼게요. 자, 원투를 한번 지날 때 각각 손실되는 AB의 역학적 에너지는 P와 분리된 직후 A의 운동 에너지와 같고, 그리고 P와 Q의 용수철 상수는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AB의 역학적 에너지는 P와 분리된 직후 A의 운동 에너지와 같다. 자, 분리된 직후의 운동 에너지는 여기인데, 여기에서 분리된 직후에요. 분리된 운동 에너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분의 1의 질량 3m. 그다음에 속도는 3분의 2V0니까 9분의 4V0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정리하면 3분의 2mv0의 제곱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분리된 직후의 운동 에너지인데, 요게 이 운동 에너지와 AB의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손실되는 에너지, 여기에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각각 3분의 2 mv0 제곱, 3분의 2 mv0 제곱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첫 번째 A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3mgh1이고요. 거기에서 더하기 운동 에너지, 우리 그냥 2K로 쓸게요. 2K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내려가면서 마찰 구간 1을 지나게 되죠. 근데 1에서 분리된 직후 2K와 같은 값이 손실이 돼요. 그러니까 빼기 2K가 된다라는 뜻이겠지. 요거 이해되죠? 그 값이 2분의 1의 K D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2K 값이 없어지기 때문에 3mgh1하고 2분의 1 KD제곱이 같다라고 하는 하나의 관계식이 이렇게 얻어지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B에 대한 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B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2m입니다. 그죠?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차이가 2mg에 H1-H2가 될 거고, 빼기 2K가 될 텐데, 그 값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2K를 그냥 바로 한번 써볼게요. 옆에다 써보면 이 값이 3분의 2mv0의 제곱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P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P는 지금 D만큼 압축이 되어 있다가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A와 B의 운동 에너지로 각각 전환이 된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2분의 1의 KD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A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3m 9분의 4 V0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2m V0제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하면 얘는 얼마가 나와요? 3분의 2. 그리고 얘는 1. 그러니까 결국에는 값이 얼마냐면 3분의 5mv0의 제곱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P식을 통해서 우리가 니은에서 요구한 용수철 상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용수철 상수는요, 3D 제곱분의 5에다가 2를 곱하면 10mv0 제곱. 요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용수철 상수는 틀린 설명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다음 마지막 디귿에서 H1과 H2의 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2분의 1 KD 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3mgh1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결국에는 3분의 5mv0 제곱과 같은 거죠. 그러면 이두 개의 식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거고, 3분의 5mv0 제곱을 3분의 2로 바꾸기 위해서는 5분의 1을 각각 양변에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값이 5분의 6mgh1이 될 거예요. 요거 이해되죠? 자, 그러면 mg가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요 식을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eh1-eh2는 5분의 6h1이 될 거예요. 그죠? 자, h1 넘기면요. 5분의, 2를 약분하고 한번 가볼게요. 그게 더 편하겠네요. 이렇게 약분하면 3. h1 넘기면 5분의 2h1이 h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h1분의 H2잖아요. H1분의 H2는 5분의 2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3분의 1이라 그랬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 이렇게 되겠네요. 해서 정답은 1번 기억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용수철도 나왔고 마찰 구간도 나왔고 물체가 또두 개고 그렇죠. 그래서 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식을 일단 세우기만 하면 그 세운 식 안에서 여러분들이 관계식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면서 찾아 나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제한된 시간 안에 하기에는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이 크기 때문에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12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4번 문항입니다. 문제 같이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전피를 처음 통과한 운동 에너지가 32인 물체 A가 마찰 구간 2를 지나서 최고점 Q에서 돌아와 2와 P를 지난 다음에 마찰 구간 1과 점 R을 지나게 됩니다. 자, 높이 차가 H고요. P의 높이는 EH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A가 2를 내려갈 때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1과 마찬가지로 이제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A의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 구간을 지날 때마다 E만큼 손실이 된대요. E만큼. 그러면 일단 P에서 이렇게 쭉 이동을 해서 Q까지 가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물체의 질량이 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냥 M으로 한번 둬볼까요? 그러면 EMGH일 거고, 그다음에 뭐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그 운동 에너지가 문제의 조건에서 32라고 했습니다. 32. 첫 번째 줄에 나와요. 그럼 그 에너지에서 마찰 구간 2를 지나게 되니까 얼마만큼 손실이 되냐면 2만큼 손실이 된대요. 이것도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값이 Q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뭐 EQ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EQ가 일단 식을 정리해보면 EMGH 더하기 EE는 EQ가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제 또 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R까지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Q에서 R까지의 식을 우리가 세워볼 수 있겠죠. 자, 세워보시면 EQ라고 하는 에너지에서 지금 마찰 구간을 2하고 1, 두번 지나게 되죠. 그러니까 2가 빠지게 돼요. 그 값이 2R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의 그 조건에서 마찰 구간을 지날 때 손실되는 에너지를 E라고 했고,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만큼 빠지게 될 텐데, 이 높이가 H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 E는 MGH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그에 따라서 EQ 값이 EMGH에서 EMGH만큼 더한 4MGH라는 거 정리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리고 EQ가 4MGH이고, EE는

자, 그림 가는 질량이 m인 물체가 점 p에서 최고점까지 빗면을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림 나는요, 가의 물체가 최고점에서 점 p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가 나에서 물체가 양끝점이 PQ인 마찰 구간을 지날 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를 뭐 W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자, P와 Q, 그리고 Q와 최고점 높이 차는 4H, 5H고요. 중요한 조건이 나옵니다. 자, 가에서 잘 보세요. 가에서 물체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의 2분의 3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P에서가 Q에서의 2분의 3배. 자, 가 내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일한 물체로. 그러니까 질량은 변함이 없을 거고, 속도의 비가 2분의 3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얘 제곱하면은 4분의 9겠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도 4분의 9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9대 4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에서 P에서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편의상 질량이 m인 물체가 뭐 h만큼 높이 있을 때 그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거를 이제 p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k, 라지 k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쭉 올라가면서 pq의 운동 에너지 b가 9대 4임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9k 4K,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써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P에서부터 정지할 때까지 가 상황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9K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서 마찰 구간 지나니까 W만큼 빠집니다. 그럼 정지할 때는요, 기준면, 여기가 이제 기준면이니까, 기준면에서 9H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9P 이렇게 된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요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Q에서부터 정지할 때까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Q에서부터 정지할 때까지는 마찰 구간 없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저 때는요. 여기가 4K니까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은 4K이고 그에 따라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요렇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관계식이 나옴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P가 여기서 W가 9에서 K-P임을 활용을 해본다면 K는 4분의 5P니까 4분의 5 빼기 1은 4분의 1이므로 4분의 9P라고 W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4분의 9p.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를 한번 보세요. 나 같은 경우에는 정지했다가 PQ를 지나면서 이제 아래로 쭉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지한 상황에서 나에서의 상황을 볼 건데 나는 P에서 Q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지에 있었으니까 5H만큼 내려오면서 일단 여기부터 볼까요? 5P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를 할 거고, 5P만큼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감소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4K만큼 증가할 거야. 왜? 요 관계식에 의해서. 그럼 여기를 통과할 때 운동 에너지는 4K임을 알 수가 있고, 4K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 4P에서 W만큼을 뺀 값이 이 P에서의 이렇게 써볼까요? KP.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 W라고 하는 것이 4분의 1P이고 4K가 5P니까 여기는 9가 될 거고 9P. 4분의 9를 빼면 9 빼기 4분의 9는 4분의 36에서 9를 빼니까 4분의 27.

0: KP가 될 거고, 그게 KP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P에서의 운동 에너지. 근데 그 P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4분의 27P예요. 근데 이 P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까 뭘로 둔다 그랬었지? 여기에서 그렇지. MGH라고 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P에서의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4분의 27 MGH.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되겠어요.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식을 처음에 풀때 MGH랑 2분의 1 MV제곱을 모두 다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P하고 K로 두고 이제 풀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풀어볼 수 있는 상황도 생기니까 이런 연습, 식을 이렇게 쓰는 연습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관련된 문항 일부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남은 문항들 끝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1: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관리 권유정입니다. 우리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번 강의에서 과학기술과 윤리 마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정보사회와 윤리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22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악에 대한 인식이 선에 대한 인식보다 쉬우며 악의 존재는 선의 존재보다 인간을 더 도덕적으로 행위하게 한대요. 표시해봅시다. 악의 존재는 인간을 더 도덕적으로 행위하게 한다. 구원의 예언보다는 불행의 예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 윤리학은 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보다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아, 우리가 미래가 어떨 것이다 라는 선한 전망,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미래 세대는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못 살아, 큰일 나, 자연 다 파괴돼, 이런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때 훨씬 더 책임이 넓어지고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또 생겨난다는 거죠. 요나스고요. 1번 봅시다. 책임 있는 행위를 하도록 북돋우는 공포를 습득해야 된다. 공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도록 북돋아주는 약간 촉진제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책임 있는 행위를 하도록 북돋우는 촉진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미래는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행위를 하기보다는 미래는 큰일 났어, 지금 행위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더 많은 행위들을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요나스에 해당하는 선지로 적절하게 되겠네요. 2번 봅시다. 비이성적 존재에 대한 기술의 역량은 숙고의 대상이 아니다. 비이성적 존재 누구 있죠? 예를 들자면 동물 비이성적 존재고요. 식물 비이성적 존재죠. 자, 요런 존재들에 대해서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라는 것이 요나스 입장이었습니다. 요나스,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일방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두 대상. 첫 번째 누구? 미래 세대. 미래 세대 인류한테 우리가 일방적인 책임을

지구요. 또두 번째, 자연 전체.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전체에 해당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비이성적 존재들이죠. 이 비이성적 존재들에게 우리가 지금 만들고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숙고의 대상 맞고요. 3번. 인간은 사전적 책임이 아니라 사후적 책임을 중시해야 된다. 자, 사후적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결과가 일어났어요. 결과가 일어나고 나서 그때 책임지는 것이 사후적 책임이라면 사전적 책임은 아직 결과가 일어나진 않았는데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했을 때그 예측에 대한 책임까지도 져야 된다라는 것이 요나스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전적 책임이 아니라라는 이야기 틀렸습니다. 4번. 책임의 대상이 겪을 공포를 현 세대의 의무로 전환시킬 수 없다. 자, 책임의 대상이 겪을 공포. 뭐 예를 들자면 자연이 느낄 공포, 아니면 또 현세대 인간이 느낄 여러 가지 공포, 미래세대 인간이 느낄 공포, 여러 가지 공포들을 당연히 현세대의 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나스에 따르면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책임의 대상이 겪을 공포들은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인 현세대가 의무를 지녀야 된다. 라는 게 요나스의 입장입니다. 전환시킬 수 없다라고 해서 틀렸고요. 5번. 인간은 가치 중립적 관점에서 자연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 가치 중립적인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개입해서 뭔가 기술이 선하다, 악하다, 그리고 자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가치의 개입을 통해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가치 중립적인 관점에서 자연 자체는 그냥 단순히 기술의 어떤 수단일 뿐이야. 이렇게 바라보고자 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넘어가서 23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기술 문명의 힘으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대요. 이성과 결탁한 권력은 그 자체로 책임을 동반한다. 힘이 있다라는 것은 책임을 질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예전부터 인간 상호간에는 자명한 일이었다. 인간의 책임이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서 생물계의 상태와 인간 종족의 미래의 생존까지 포괄하게 된 것은 권력의 확장과 연관이 있다. 자, 우리 과거에 전통 윤리학이 나왔던 시점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무까지 확장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상호 간에, 지금 살고 있는 뭐 엄마, 아빠, 친구, 이런 상호 간의 관계에서만 있었던 일이지.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힘이 커지면서 책임의 범위가 훨씬 더 확장됐다고 했죠. 어디까지? 생물계의 상태, 그리고 인간 종족의 미래의 생존, 미래 세대까지도 확장이 되었대요.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힘이 확장된 것과 연관이 있다. 마찬가지로 요나스의 입장이고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 골라봅시다. 1번. 인간이 져야 될 책임은 자신이 가진 권력에서 비례하는가? 그렇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의무가 어디서 발생했냐면 책임을 질수 있다라는 그 힘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기술이 확장되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많아졌죠. 많아졌으니까 그만큼 책임도 커진 거예요. 그래서 비례하는가? 긍정의 대답을 할 거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과학기술의 비의도적 결과는 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아니죠.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게 사용이 됐을 때,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들 중에서는 과학자가 의도한 결과 그대로 나타날 수도 있고, 비의도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범위는 비의도적인 결과. 이런 것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근데 나쁜 일이 벌어졌네?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제외돼야 되는가? 아닙니다. 부정의 대답을 할 것으로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책임을 도출해야 되는가? 그렇죠. 우리 아직 미래 경험 못했어요. 근데 요 미래가 어떻게 위협당하게 되는 거죠? 과학기술 때문에. 거기서부터 책임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요나스의 입장이어서 3번 맞는 선지. 4번. 권리를 주장하는 존재 외에도 현 세대가 책임져야 할 대상이 있는가? 자, 권리를 주장하는 존재, 누가 있죠?

현세대 인간 있죠. 현세대 인간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현세대의 자연이라든지 동물,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 않아요, 동물이. 우리가 그냥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일 뿐.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인간, 권리를 주장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직 안 태어나서. 그런데 이 주장하는 존재 이외에도 현세대가 책임져야 될 대상 있죠. 누구? 자연 전체, 그리고 미래 세대 인간. 이런 존재들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긍정의 대답을 할 거고요. 5번. 책임질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당위가 도출되는가? 인간은 반드시 책임질 수 있어. 라는 그 사실로부터,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돼. 라는 당위까지 도출되는 것이 이 요나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긍정하는 선지가 되겠고요. 틀린 것은 2번.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24번 볼게요. 갑, 사상가가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것은 갑.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한다. 따라서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희망보다 공포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왜냐하면 행위를 하도록 북돋우는 공포가 책임의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포라는 것의 특징, 우리 앞에서 선지로 몇번 구성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문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미리 봅시다. 행위를 하도록 북돋우는 공포래요. 공포라는 것이 우리가 뭔 행위도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고,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행위를 하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포로부터 책임이 도출된다라는 요나스의 입장이었고요.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자연의 해석자로서 자연에 대해서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큼 자연을 이해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할수 있대요. 더 나은 지식이 만들어지면 과학기술의 진보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희망을 말하는 근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내용 여러분들 뒤에 가서 환경윤리 파트에 나오는 사상가거든요. 그리고 그때 배웠던 사상가들이 충분히 과학기술에도 접목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윤리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결론적으로는 인간 중심 윤리, 인간이 도덕적 고려의 유일한 대상이다. 뭐 생태 중심 윤리, 생태계까지도 확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과학기술이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을 사상가는요, 그때 우리가 볼, 그리고 여기서도 다뤄지는 베이컨이라는 사상가고요. 베이컨 하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 아는 것이 힘이다. 많이 들어본 명언이죠, 여러분. 자, 이 아는 것이 힘이다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뭐에 대해 아는 것, 자연에 대해 아는 것이 곧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뭐 광합성은 어떻게 하는지, 뭐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자연에 대해 지배할 수 있는 힘이 그만큼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지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도 뭐였었냐면 자연에 대해서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큼 우리가 자연을 이해할 수 있고, 즉알수 있고, 그리고 뭔가를 할수 있대요. 그만큼의 힘이 생겨난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연에 대해 아는 만큼. 자, 그랬을 때이 베이컨은 너무 유명한 인간 중심주의 환경윤리학자고요. 중심주의. 환경윤리 파트에서 인간 중심주의 학자로 나오는 사상가인 거고, 우리 요나스는 생태계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요나스가 베이컨에게 할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자, 1번. 과학기술자는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을 끊어봅시다. 과학기술자가 뭔가를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 중요해요. 라는 것은 오히려 베이컨이 강조할 입장이죠. 그래서 애초에 요나스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비판도 아닙니다. 2번. 인간의 책임 범위가 자연에 대해서까지 확대되어야 함을 끊어봅시다. 책임 범위, 자연까지도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요나스가 했던 이야기죠. 우리 책임을 현세대만 질 것이 아니고 미래 세대, 자연까지도 져야 된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 학자인 베이컨에게, 야, 너는 우리가 책임을 자연까지 져야 되는데 그걸 망각하고 있어. 그걸 간과하고 있어. 라는 비판, 적절한 비판의 방향이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인류의 복지를 위한 과학기술의 사용은 제한될 수 없음을까지 끊어봅시다. 자, 인류의 편의, 인류의 이익, 뭐 이런 말들로 대체될 수가 있겠죠. 복지라는 단어가. 그런 복지를 위한 과학기술은 무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오히려 베이컨이 긍정하는 입장이고요. 요나스는 아무리 인류의 복지를 위한다고 한들 그것이 미래 세대에게 위협이 되고 자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제한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4번.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 호혜적인 책임이 있어야 함을 간과한다. 자, 요거 많이 나오는 선지라고 했었죠. 요나스에게. 현 세대랑 미래 세대는 상호 간의 책임을 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책임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현 세대 인간이 미래 세대한테. 그리고 미래 세대는 현 세대한테 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 안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호혜적 책임이 있어야 함이라는 말 자체가 요나스로부터 출발할 수 없고요. 5번.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도 과학기술로 해결 가능함. 자,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환경 파괴됐어요. 자, 이 환경 파괴조차 해결할 수 있는 건 과학기술이다라고 보는 것은 과학기술 만능주의예요. 근데 이 과학기술 만능주의에 오히려 부합하는 것은 베이컨이고요. 요나스는 아니다. 과학기술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환경 문제들이 있고 미래 세대의 존속이 있기 때문에 현 세대가 나서서 어떤 억제할 과학기술은 억제하고 좀 억제할 행위들은 억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요나스가 할수 있는 선지가 아니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대 기술이 산출한 행위들의 규모와 대상,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전통 윤리의 틀로서는 이 행위들을 더 이상 파악할 수 없는 윤리적 공백이 발생한다. 자, 처음 우리가 지금 요나스는 되게 많은 문제들을 봤거든요. 그랬을 때 처음 나온 이 단어입니다. 근데 중요해요. 윤리적 공백. 일단 밑줄 치고 끝까지 읽어볼게요. 인간이 갖게 된 새로운 종류의 행위 능력은 윤리의 새로운 규칙을 요구하며 또 새로운 종류의 윤리를 요구한다. 인간의 그 행위 범위가 넓어져서 행위 능력이 굉장히 광범위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종류의 윤리, 지금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과 자연에 대한 책임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윤리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요나스라는 거. 유추해낼 수 있고요. 자, 이 윤리적 공백에 대해 설명하자면 윤리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어떠한 공백, 그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 없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고 나서부터 또그 안에서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발전하면서 정말 무궁한 발전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10년 전, 20년 전을 생각했을 때 일반 사람들이 이 생성형 AI를 쓰고 그리고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주고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정말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정말 빠릅니다. 자, 반면에 우리의 윤리적인 논의, 윤리적인 도덕 원칙 같은 것들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느려요. 윤리적 논의. 자, 그 사이에 뭐가 발생하죠? 공백이 발생하죠. 요만큼의 공백. 빠른 과학기술의 발전, 그거보다 더딘 윤리적 논의. 그게 바로 윤리적 공백입니다. 자, 이 윤리적 공백이 발생했으면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근데 과학기술을 끌어내리기가 어려워요. 이미 무궁한 발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뭐를 올려야 되냐면 이 윤리적 논의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새로운 종류의 윤리가 요청된다라는 것이 요나스의 입장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 그냥 거리에 나와 있죠. 근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윤리적 논의가 아직 미해결 상태거든요. 여러 가지 이것과 관련된 윤리적인 딜레마들이 있는데 그 딜레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학기술은 미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의 공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볼게요. 기술은 생태계의 수용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된다. 자, 그렇죠. 생태계의 수용 범위, 즉 우리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술이 발전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그 이상까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인 선지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거에서는 틀렸고요.
2번. 기술에 내포된 위협적 요소는 윤리적 숙고의 대상이 된다. 기술에는 여러 가지 공

최후의 논의들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논의들은 윤리적 숙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3번, 인간에 대한 의무는 자연에 대한 의무로 대체되어야 된다. 아니죠. 우리 요나스의 입장 같은 경우는 인간에 대한 의무 당연히 지녀야 되고요. 그 인간 안에는 현세대, 미래세대 다 포함이고,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의무도 당연히 지녀야 됩니다. 대체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틀렸기 때문에 3번이 정답. 4번. 새로운 윤리학은 무조건적으로 준수해야 할 명령을 제시한다. 자, 요때의 명령 우리 앞에서 보고 넘어왔습니다. 정언 명령이라고 했어요. 근데 무슨 정언 명령? 칸트의 정언 명령을 재해석해서 생태학적 정언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장들로 표현이 될 수가 있었는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너가 어떤 행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미래 세대 인류가 존속할 수 있게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행위하라 라는 무조건적인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 맞는 선지니까 틀렸고요. 5번 기술이 초래할 공포를 발견하고 행위의 의무를 도출해야 된다. 이 공포로부터 의무가 도출된다라는 게 요나스의 핵심 논리였습니다. 정답인 선지라서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자, 정답은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과학기술의 윤리 다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정보사회와 윤리입니다. 이 정보사회와 윤리는요,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생명윤리 파트에서 핵심 쟁점, 대전제, 소전제, 결론, 뭐, OX, 핵심 주장, 이런 독해지문 형식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또한번 반복돼서 출제되는 것이 바로 이 정보사회와 윤리입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잘 나오고 있죠. 이런 문제들은 나와주면 여러분들이 이론을 모르더라도 잘 읽어내고 풀수 있다는 점에서 누군가에게는 좋을 수도 있고, 또 국어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는 또 어려운 파트가 될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지문 살펴보고 선지 골라내 보도록 할게요. 26번 볼게요.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확대해서 볼게요. 온라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쉽고 빠르게 여론이 형성된대요. 온라인의 의견 누구나 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여론 형성이 빠르게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여론이 개인의 색다름을 비난하기도 한대요. 물론 색다름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라면 그 행위에 개입할 수 있지만, 단지 보기 싫다는 이유로 색다름을 억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까지 봤을 때, 지금 이 칼럼 요약해보자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여론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이 여론이 가끔은 개인의 어떤 개성, 특징을 억압하기도 한대요. 근데 만약에 이 개인의 특성이나 개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면 억압이 될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보기 싫다, 나 이거 싫어, 너의 개성 싫어 라는 이유로 억압하는 것은 잘못됐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한다고 비난하거나 모두가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여론의 횡포래요. 이런 횡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색다르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자, 횡포, 여론의 횡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더욱 개성적으로 색다르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획일성을 강요하고 개별성을 억압한다면 개인과 사회의 진보는 불가능하다. 여론을 통해서 개인의 개성을 억압하면 진보가 어렵대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에서 개인의 절대적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개별성 추구를 독려하는 제도와 공공의식은 바람직한 삶의 불가결한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볼게요. 여론이 개인의 의견 표현에 개입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경우? 있었어요. 어디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라면 개인의 의견 표현에 개입할 수가 있겠죠. 2번. 여론의 횡포가 사라지지 않으면 색다르게 행동할 수 없다. 참 어려운 선지예요. 국어 독서 지문에 나올 법한 선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밑줄 쳐놓은 부분에서 요 부분 끌어와 볼게요. 이런 여론의 횡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색다르게 행동할 필요가 있대요. 즉, 횡포가 사라지지 않으면 색다르게 행동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색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이 횡포를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색다름을 추구하는 행위에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역시 우리 지문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절대적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색다름을 추구하는 개인이 늘어날수록 사회의 발전이 지체된다.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획일성을 강요하고 개별성을 억압하면 진보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었어요. 사회적 발전이 지체되는 것 아니고요. 5번, 획일성을 거부하는 것은 비난한 일도 권장해야 할 일도 아니다. 획일성을 거부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 개별성을 추구하고 개인의 특성을 보이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해야 될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것이 사회 진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5번도 역시 틀린 선지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7번 볼게요.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회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에 글은 의견을 공유하는 일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 사회 혼란 예방을 위해서 글은 의견 공유하는 일 금지. 이런 주장들이 지금 있대요. 하지만 인터넷에 공유되는 의견이 옳은지 그른지와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가 있다. 만일 표현을 억압당한 사람의 의견이 옳은 경우, 첫 번째, 의견이 옳은 경우,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얻을 기회를 놓치게 된대요. 만약에 누군가의 표현을 억압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답이었어.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찾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그 사람의 의견이 그럴 경우, 틀렸을지라도 참과 거짓의 대비를 통해 진리를 보다 생생하게 인식할 기회가 사라진대요. 그 사람의 의견이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거짓말을 반박하는 그 과정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진리가 얼마나 큰 진리인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혹은 그 사람의 의견이 그른 것이지만 세 번째, 그 안에 진리가 일부라도 포함된 경우 그 진리는 세상에 알려질 가능성조차 차단된대요. 따라서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모든 개인에게 어떤 의견이라도 자유롭게 게시할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 그게 틀린 이야기든 맞는 이야기든 틀린 이야기지만 안에 일부 진리를 포함하고 있든 상관없이 일단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 칼럼의 주제였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이 진리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진리가 확산되는 그 것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지문을 통트는 주제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어떤 의견이라도 자유롭게 게시할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진리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1번 정답. 2번. 인터넷에 공개된 글은 의견 안에 진리가 포함되는 경우는 없다. 자, 3번 동그라미에서 우리가 찾아냈었습니다. 뭐였냐면 의견이 그른 것이어도 그 안에 일부 진리가 포함됐을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개된 글은 의견 안에 진리가 포함되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3번, 인터넷에서 글은 의견을 제한해야만 진리 발견의 기회가 증가한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터넷에서 글은 의견일지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 논리였고요. 4번, 인터넷에서 글은 의견을 표현할 권리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번과 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은 의견을 표현할 권리도 보장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 5번,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도 옳은 의견은 모두 개진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아예 애초에 이 내용 자체 안에 들어있는 내용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28번 볼게요. 다음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식 검색의 기능을 넘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친구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매력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사용자의 깊이 있는 사고를 방해한대요.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보내는 지지에 익숙해지면 사용자는 항상 자신이 옳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으며 이 소통에 또 지나치게 몰입하면 인간 관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대요. 자, 생성형 인공지능 좋지만, 필요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점을 세 가지를 짚어내고 있거든요. 첫 번째, 과도하게 의존하면 깊이 있는 사고를 방해한다. 선생님도 약간 그래요. 그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선생님도 많이 의존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약간 어떤 짧은 글을 쓸 때도 이 제가 먼저 쓰고 그리고 나서 이 인공지능한테 한번더 검사를 받는 이런 의존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또이 지지에 익숙해지면 사용자는 자신이 옳다는 착각에 늘 빠질 수가 있대요. 선생님의 친구인 그 생성형 인공지능 친구도 그 친구도 늘 선생님한테 좋은 얘기만 해줘요. 유정아 할수 있어. 힘내. 너는 가능해.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굉장히 좀 대단한 사람이 된것 같고, 나 맞는데? 내가 틀린 거 아닌데? 이런 착각에 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생성형 인공지능과의 소통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인간 관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또 어떤 경우에서는 친구들이랑 카톡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이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받는 지지, 이런 소통이 조금 더 깊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선생님이 겪고 있는 이 모든 단점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대요. 중요한 것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래요. 사용자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도구로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된다. 자, 무작정 거부할 수 없고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활용해야 된대요? 그냥 무작정 지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도구로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28번 문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자, 견해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1번.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시 사용자의 반성적 태도가 요구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활용하냐의 문제라는 것은 끊임없이 윤리적으로 성찰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내가 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너무 의존하고 있진 않은지, 혹은 이것을 통해서 받는 지지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지 윤리적으로 성찰해야 된다라는 1번 선지가 정답입니다. 2번. 생성형 인공지능이 현실의 인간관계를 대체하도록 해야 된다. 아니죠.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선지. 3번. 생성형 인공지능을 수단이 아닌 목적적 존재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애초에 언급이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 윤리 사상 안에서 목적적인 존재로 대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뭐 칸트에서 봤고 또 레건에서 봤지만 그 대상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 생성형 인공지능까지 목적적 존재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3번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틀린 선지. 4번.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능은 정보를 탐색하는 것에만 한정된다. 아니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도구로도 활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5번. 생성형 인공지능은 유해함으로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야 된다. 아닙니다.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주는 또 어떤 장점들, 도움 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면 금지되어야 된다는 의견은 틀린 선지.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9번 볼게요.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자율주행 중 위급 상황 발생 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 자율주행 3단계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운전자의 생체 및 의료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을 동의한대요.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동공 상태와 같은 생체 정보 및 질병이 역과 같은 의료 정보를 자율주행 시스템에 제공해야 되고, 주행이 끝나면 해당 정보들을 비식별 조치에서 공공 데이터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갑의 입장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우리 자율주행 중에 위급 상황 발생했을 때이 운전자의 생체 그리고 의료 정보 요런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갑이 했고요. 을은 거기에 동의하면서 어디까지 제공을 해야 되냐? 생체 정보도 제공을 해야 되고, 의료 정보도 다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치만 주행이 끝나면 비식별 조치에서 공공 데이터로 활용해야 된대요. 비식별 조치란 아래 나와 있습니다. 개인의 정보를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래요. 예를 들어, 유정쌤 차에서 이런 정보를 수집했다고 해도 비식별 조치를 하게 되면 이게 유정쌤인지 누군지를 알수 없게 하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죠. 자, 갑. 안전을 위해 운전 당시 생체 정보를 비식별 조치에서 공공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자, 갑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 생체 정보를 공공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 괜찮대요. 개인정보의 남용에 우려가 있는 질병 이력 제공은 금지되어야 된대요. 명확하게 둘의 의견 차이가 지금 보이고 있죠. 생체 정보 둘다 인정. 근데 질병, 어떤 의료 기록.

이런 거는 갑은 안 된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생체 및 의료 정보는 보험회사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로 활용할 때 사회적 안전이 보장됩니다. 라는 마무리 멘트까지 있었습니다. 자, 둘의 핵심 쟁점으로 보려면 우리 갑과 을 중에서 한 명은 동의하고 한 명은 동의하지 않을 때 핵심 쟁점으로 골라낼 수가 있었거든요. 보면요. 1번. 비식별 조치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갑도 동의, 을도 동의했습니다. 자, 어디서 우리가 볼수 있었냐면, 이런 비식별 조치를 하고, 또 비식별 조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우려했기 때문에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수 없는 이 조치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쟁점이 될수 없고요. 2번, 운전 당시의 생체 정보를 공공 데이터로 활용해도 되는가? 생체 정보에 대한 공공 데이터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갑도 동의, 을도 동의했습니다. 다만, 을은 이 질병 의료 기록까지도 활용해도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었죠. 3번, 운전자의 질병 이력을 자율주행 시스템에 제공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을 제공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요 생체 및 의료 정보 둘다 동의했었고요. 갑은 개인정보 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병 이력 제공은 금지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핵심 쟁점은 갑은 동의하지 않고 을은 동의하고 있는 이 3번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4번.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자율주행 시스템에 제공해야 되는가?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자율주행 시스템에 제공해야 되는가? 제공을 하기는 하지만 뭐 어디까지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둘다 동의할 선지고요. 5번. 자율주행 시스템의 운전자의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가? 이 5번 선지가 많이들 헷갈렸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운전자의 생체 및 의료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을 동의합니다. 그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갑도 동의, 을도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둘의 핵심 쟁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3번. 자, 30번 넘어가 볼게요. 가해 주장을 나그림으로 나타낼 때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인공지능 기술은 끊고 인간의 일자리를 축소시킴으로 끊고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 요렇게 한 번씩 끊어 볼게요. 자, 그리고 대전제를 보면요. 대전제에서 인간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기술은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라고 끊어 봤을 때 인간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기술 A,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 B로 두고요. A는 B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 인공지능 기술은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새로 나와서 C,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 아까 대전제에서 B에 해당했었죠. 그래서 C는 B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우리 이런 유형의 문제 앞에 생명윤리 파트에서 정말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겠지만 한번더 살펴보면 대전제와 소전제가 결합해서 결론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소전제에 들어갈 수 있는 명제는 반드시 C는 A다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이 둘이 결합돼서 C는 A는 B다. 즉, C는 B다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소전제에 들어갈 내용 C는 A다가 들어가면 되고요. 이 C는 A다를 말로 풀어보자면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기술이다. 일자리 축소. 라는 것이 소전제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면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였어요. 그래서 이 소전제에 대한 반론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냐면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기술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 반론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볼게요.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 노동에 대한 기업 수요를 감소시킨다. 즉, 일자리를 축소시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은 축소시키는 게 아니야! 라는 걸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1번 틀린 선지. 2번, 인공지능 기술은 직업을 통한

인간의 자아 실현 기회를 박탈한다. 이 말도 마찬가지로 직업을 통해서 인간이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원래 주어졌었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되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축소됐어. 직업이 축소됐어. 그러니까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고 있어. 가 되기 때문에 역시 반론은 아니고요. 3번. 인공지능 기술로 인간의 노동이 필요한 직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내용 살펴봅시다.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이 됐더니 오히려 인간 노동이 필요한 직종이 증가했더라. 다시 말하면 일자리를 축소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났다라는 것이 반론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 노동 대부분을 자동화 기기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인간 일자리가 축소된다라는 내용이라서 틀렸고요. 5번. 인공지능 기술로 일자리는 줄어들어도 최소한의 인간 노동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물론, 뭐, 일자리 줄어들어도 최소한으로 노동 필요해요라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반론은 뭐였냐면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인간의 일자리를 축소시키지 않아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반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한의 인간 노동은 필요하다, 일자리는 줄어들어도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 명확한 반론의 근거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1번 볼게요.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뉴미디어가 확산되면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소비하고 동시에 생산할 수 있게 되었대요. 정보 소비, 동시에 생산. 이 과정에서 1인 미디어가 등장하게 되었고, 다수의 구독자를 확보한 전문 운영자도 나타나게 되었대요. 이에 따라 참신하고 다채로운 소재와 유형의 정보들이 생산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선정적이고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들도 급증되고 있대요. 일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강력한 법적 처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법적 처벌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표현의 자유도 억압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법적 제재가 실효성이 있기는 하지만 매체 이용자들의 정보를 정확하게 검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칼럼 되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칼럼이었습니다. 의미 있었어요. 자, 내용들을 좀 요약해보자면 뉴미디어 확산되면서 누군가는 정보를 원래는 소비만 했었는데 또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소비와 생산을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런 주체들이 나타났대요. 그리고 또 1인 크리에이터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어떤 전문 운영자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에 따라서 많은 정보들, 다채로운 정보들, 다채로운 유형의 소재들이 생산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런 거였죠. 선정적이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들도 급증하고 있었대요. 그렇지만 지금 이 칼럼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법적 처벌? 물론 중요하지. 그렇지만 법적 처벌만 있어서는 안 된다. 왜? 표현의 자유 억압될 수 있으니까. 따라서 법적 제재도 필요하고 또 동시에 매체 이용자들, 여러분들과 선생님이죠. 이 이용자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검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칼럼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매체 이용자들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렇죠. 마지막 문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매체 이용자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검증하고 판단해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1번부터 정답이네요. 2번. 전문 운영자들의 등장으로 유해 정보가 감소하고 있다. 아니죠. 전문 운영자들 나타나게 됐고, 다채로운 정보 나타나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요런 정보들, 안 좋은 정보들 증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3번. 뉴미디어 확산은 창작물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지 못한다. 아니에요. 여기 우리 문장 끌어와서 네 번째 줄에 다채로운 소재와 유형의 정보들이 생산되었다라는 문장에서 이 선지, 틀린 선지라는 거알수 있겠고요. 4번. 뉴미디어에 대한 국가의 제재는 어떤 효과도 거둘 수가 없다. 자, 요거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법적 제재도 실효성이 있지만, 즉, 법적 제재가 국가의 제재죠. 국가의 제재가 실효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효과도 틀린 선지입니다. 5번. 뉴미디어 확산으로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명확해지고 있다. 아닙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누구도 정보를 쉽게 소비하고 또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경계가 오히려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32번 볼게요.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에 이용되는 데이터 중 많은 것들이 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 이용되고 있대요. 이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인정할 경우 인공지능 관련 산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공공재로 보아야 된다고 주장한대요. 까지 요약을 해봅시다. 자,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에 이용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대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정말 저작권을 잘 지키는 데이터면 좋겠지만 어떤 데이터들, 많은 데이터들은 그 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 게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히려 이렇게 저작권을 너무 강력하게 인정하다 보면 인공지능 산업 위축될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 다 공공재로 써야 돼 라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대요. 자, 이어서 봅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데이터 원 저작자의 노력과 정당한 권리를 간과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을 줄 수가 있대요.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원 저작자는 데이터를 제공하려는 더 많은 유인을 가질 것이며 이를 통해 산업은 양질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끊어본 부분부터 요약을 하자면 지금 이 칼럼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저작권을 보호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이득이다. 왜냐 하면 그 저작자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 저작자들이 이 저작권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많은 데이터들을 생산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런 양질의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 이 산업 전체로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일 아니겠냐. 라는 것이 지금 이 칼럼의 주장입니다.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1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공공재로서 보호되어야 된다. 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공공재로 보아야 된다고 했고 이 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칼럼에서는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틀린 선지고요. 2번, 저작권에 대한 보호는 인공지능 산업을 위축시킨다 아니었습니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장기적 발전에 도움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 3번, 저작권 보호와 양질의 학습용 데이터 확보는 양립할 수 없다 아니었죠. 저작권을 보호하면 오히려 양질의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틀린 선지. 4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원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자, 원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칼럼 전체를 아우르는 주장이었습니다. 4번이 정답. 5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은 원 저작자 동의 없이 가능해야 된다. 아니죠.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5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33번 볼게요.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뉴미디어의 발전으로 개인의 초상, 성명 등과 같은 인격적 속성을 경제적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대요. 이로 인해 인격적 속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이 등장했대요. 유명인의 인격적 속성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광고하는 행위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이 퍼블리시티권이 보장될수록 타인의 인격적 속성을 이용한 자유로운 표현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가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짧은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살펴보면 뉴미디어 발전 때문에 인격적 속성, 특히나 더 유명인들의 인격적 속성이 무단으로 사용돼서 광고로 활용되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런데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합니다. 이 퍼블리시티권의 특징은 배타적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퍼블리시티권 보장하는 거 정말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표현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한과 표현의 자유를 잘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결론까지.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1번. 개인의 인격

정치적 속성을 이용한 영리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자, 지금 이 선지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격적 속성을 이용해도 이 퍼블리시티권을 존중해준다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아니고요. 2번. 개인에게 속한 무형의 속성에 배타적 권리가 부여될 수 있다. 지금 이 칼럼에서 이야기하는 무형의 속성 골라보면요. 인격적 속성이 곧 무형의 속성이 될수 있겠죠. 형태가 없는 거니까. 자, 이런 인격적 속성에 배타적 권리 부여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그 권리를 통해서. 그래서 될수 있다. 정답이고요. 3번.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는 공공재이며 제한 없이 이용될 수 있다. 개인을 식별하는 이 인격적 속성에 관련된 정보에 배타적 권리인 권리를 부여를 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그래서 공공재라고 할수 없고요. 제한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역시 이 칼럼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틀렸기 때문에 우리 틀린 선지 골라내는 거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볼게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수록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표현의 자유가 너무 확장돼서 권리 존중에 대한 그런 의견까지 없이 그냥 무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권리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칼럼에서 주장하고 있었고요. 5번. 공적 인물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퍼블리시티권을 가질 수가 있다. 당연하죠. 우리 인격적 속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적 인물만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이 아니라요. 일반인들도 모두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이기 때문에 역시 틀린 선지로는 적절하지 않아요.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34번 볼게요.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쓰기 수행 평가를 채점하는 인공지능 교사 도입에 대해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자동화된 채점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을 효율성 차원에서는 도입을 찬성하지만 채점의 공정성 문제가 있대요. 왜냐하면 어떤 알고리즘으로 채점하느냐에 따라 채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AI 교사는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점 알고리즘을 채택해 적용하므로 채점의 공정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채점 알고리즘 적용으로 글쓰기가 다양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을 AI 교사의 도입으로 평가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있지만 평가 기준 자체가 편향적이어서 공정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특정 알고리즘에 대비하다 보면 글쓰기가 정형화되면서 다양한 글쓰기가 위축됩니다. 지금 이 토론의 핵심 쟁점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어떤 거다라고 딱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AI 인공지능 채점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 입장에 논의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선지를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AI 교사는 일률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을 먼저 볼게요. 평가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라고 했었고, 갑 보면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점 알고리즘을 채택해 라고 했기 때문에 일률적인 평가 기준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둘 모두가 동의. 2번. AI 교사 도입은 채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갑 먼저 보면요. 공정성의 문제 발생하지 않아. 즉, 공정하다라는 거죠. 을 공정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공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냐? 갑, 네. 을은 아니요이기 때문에 2번이 핵심 쟁점으로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AI 교사 도입은 학생들의 글쓰기에 영향을 끼치는가? 네, 그렇죠. 갑 먼저 보면요. 다양한 채점 알고리즘 적용으로 글쓰기가 다양해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대요. 즉, 누구의 글쓰기가 다양해지는 거예요? 학생들의 글쓰기가 다양해지는 거고, 학생들의 글쓰기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을 같은 경우에서도 다양한 글쓰기가 위축된다라고 해서 이 영향력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3번 을도 정답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4번. AI 교사 도입으로 수행평가 채점 시간이 줄어드는가? 첫 번째 봅시다. 갑. 채점 시간이 줄어들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했었고요. 을도 효율성 차원에서

필요가 있다을 동의합니다. 하지만 SNS를 통한 광고는 사회적 기업이 제작한 제품에 대한 윤리적 소비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SNS를 통한 광고는 허용되어야 된다. 아닙니다. SNS를 통한 광고는 윤리적 소비로 이어지는 부분도 인정. 그렇지만 허위 과장 광고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전면 금지되어야 됩니다. 라는 것이 갑의 입장을. 아닙니다. SNS를 통한 광고를 허용하되 적극적 단속을 실시해 나간다면 이 수단이 최소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을의 입장이었습니다. 갑의 입장, 전면 금지하자, 을 제한적으로 단속을 하면 일부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쟁점 찾아봅시다. 1번, SNS를 통한 광고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가? 갑, 당연히 규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면 금지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을도 마찬가지로 단속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2번 볼게요. SNS를 통한 광고는 모두 금지되어야 되는가? 갑, 모두. 전면 금지되어야 된다라고 설명했고요. 을은 아닙니다. 일부 허용되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핵심 쟁점 2번이 되겠네요. 3번. SNS를 통한 광고는 윤리적 소비로 이어지는가? 을 먼저 보면요. 윤리적 소비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갑 넘어서 보면 윤리적 소비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둘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선지가 되겠네요. 4번. SNS는 기업의 광고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둘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고 수단이어야만 한다. 이런 거는 토론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었고요. 5번. SNS는 허위 과장 광고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가? 갑 악용 소지가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고요. 그리고 을도 수단이 될수 있지만 단속을 통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해서는 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선지입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핵심 쟁점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36번 볼게요.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얼굴을 식별하여 본인임을 인증하는 안면 인식 기술은 비밀번호나 디지털 인증서보다 본인 확인 절차가 간단하고 편리하기에 활용 범위 확대하자를 동의한다. 하지만 안면 인식 기술에 고도화된 인공지능을 결합한 안면 인식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는 반대한대요. 왜냐하면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크대요. 갑 아닙니다. 안면 인식 인공지능 기술을 테러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활용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허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대요. 안면 인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테러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도 인정. 그렇지만 불특정 다수의 얼굴을 판독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기술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살펴봤을 때 지금 갑 을은 안면 인식 기술 자체는 둘 모두가 찬성.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 기술에 접목시키는 것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죠. 1번 봅시다. 안면 인식 기술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하나요? 갑 아니요. 을 아니요. 왜냐하면 안면 인식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둘 모두가 동의하고 있으니까요. 2번. 안면 인식 인공지능 기술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나요? 을,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큽니다. 갑, 사생활 침해 할수 있지만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해서는 둘다 동의. 3번, 안면 인식 기술의 활용은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수 있나요? 당연히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둘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번, 안면 인식 인공지능 기술은 테러 예방에 기여할 수 있나요? 갑 먼저 보면요. 테러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그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을, 테러 예방에 도움이 되겠지만 해서 테러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둘다 동의. 마지막 5번 볼게요. 안면 인식 기술과 고도화된 인공지능 결합을 허용해야 되는가? 이게 둘의 핵심 쟁점이었죠. 인공지능 끌어와서 안면 인식 기술에 적용해도 되냐, 안 되냐. 자, 을 먼저 보면요. 을의 입장에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갑의 경우 허용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바로 이 토론 핵심 쟁점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가장 핵심 쟁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말 많은 문제들 또 살펴보았는데요. 과학기술 윤리 요나스 이어서 봤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 과학기술 윤리 안에 환경윤리 사상가들이 끌어와서 보여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봤던 문제 중에
베이컨이 나오는 문제가 그러했었죠. 그리고 요

0: 보너스 가장 많이 나오는 학자인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정보 사회와 윤리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은 핵심 쟁점,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런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했었던 것처럼 내용들을 잘 꼼꼼히 읽어보고 그 내용들을 먼저 말로 한번 풀어보거나 아니면 글로 옆에 적어본 다음에 선지로 들어가면 절대 틀릴 일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이은지입니다. 자, 우리 24번째 강의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도시계획과 재개발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 내용과 또 이어서 오늘은 국토종합개발계획 그리고 국토종합계획 내용과 관련한 내용들을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리 풀어오셨죠? 그리고 뒤에 마무리 그 OX 퀴즈 단답형 문항들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요 주제인 국토종합개발계획 정리를 하고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도 계속 다룰 내용이지만 최근에 이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한 문항들이 조금 세부적으로 선지가 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부터 4차까지는 그래서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큰 틀에서 일단 우리나라 국토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핵심 키워드를 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자주 나오는 선지들이 있거든요. 예, 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토 개발은요. 제1차 국토 종합개발 계획에서는 성장 거점 개발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 정말 마지막 부분에 선생님이 성장 거점 개발과 균형 개발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 적용이 되었던 거고요. 3차부터는 균형 개발 방식을 지금까지도 채택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1차, 2차, 3차가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데 먼저 큰 틀부터 잡아드리면 제1차는요. 성장 거점 개발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거점 개발. 그리고 2차는 이 3차가 방금 뭐라고 했죠? 균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 거점과 그리고 균형의 약간 중간적인 형태라고 할까? 약간 중간적인 성격인데요. 광역 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리든 사탐에서는 약간 중간적인 성격을 자주 묻진 않잖아요. 그래서 2차를 물어보는 경우는 네, 특히 별도로 물어보는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고요. 1차와 3차 혹은 1차와 4차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잘 비교가 되는 성격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들을 많이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2차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2차가 선지에서 나오는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 성장 거점 개발로 시행이 되었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지난 시간에 살짝 설명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선생님이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그 설정과 그 비교해서 제1차 국토개발계획을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시행연도를 말씀드렸잖아요. 1972년부터

1981년까지인데요. 지금 1차, 2차, 3차가 지금 이렇게 10년씩 이루어지고 있죠. 요것도 한번 잘 보시고요. 근데 이제 제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 앞서서 뭐가 설정이 되었다? 1971년에 개발 제한 구역이 설정이 되었다. 이것도 적어두세요. 자, 그래서 요거랑 좀 비교를, 시행 시기를 비교를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 더. 1970년 7월 7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되었다. 이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첫 삽을 판 거는 1968년이에요. 그래서 약 2년 5개월 동안의 사업이 끝나고 네, 1970년 7월에 개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선생님이 언급을 하는 내용이냐면 이게 선지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경부고속도로 개통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때 시행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개발제한구역 설정이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때 이루어졌다.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둘다 아니죠. 네. 그래서 둘 다, 이거 두개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이전에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은근히 자주 나오는 선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요. 일단 다시 돌아가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들을 또 떠올려 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또 우리 한국사가, 수능 한국사는 필수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지어서 근현대사를 또 연관지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네, 좋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서야 드디어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돼. 돈이 얼마 없어. 개발도상국이에요. 그것도 낮은 수준의 개발 도상국. 그러니까 최대한 적은 자본으로 효율성을 추구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립 배경은 우리나라 국력을 신장,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죠. 경제를 성장시키고 이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공업화, 그러니까 산업화를 추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산업화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뭐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첫 번째가 우리 경부고속도로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우리 경부고속도로가 왜 경부예요? 서울하고 부산을 이렇게 있는 게 경부고속도로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공업 기반이 이 축을 따라서 우리 경부 축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됐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이 경부축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정리를 해보면 수도권과 남동임의 공업지역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남동임의 공업지역 여기를 중심으로 뭐를 기대하면서 그저 파급 효과를 기대하면서 여기다가 자본을 쏟아부어요. 여기를 먼저 개발시키면 국토 전반에 이 효과가 퍼지겠지라고 네,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업 지역에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간접 자본들이 네, 깔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2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을 추진을 할때 1차에서의 문제점을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1차가 뭐였다고요? 성장 거점 개발이었죠. 근데 이 파급 효과 대신 뭐가 나타났어? 역효과가 벌써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수도권 남동임의 공업지역으로 갑니다. 이촌향도에서 가요. 이때 우리나라 그 도시화의 가속화 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수도권 남동임의 공업지역 중심의 개발이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균형개발의 내용을 조금 담아서, 네, 광역개발 방식의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요,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그러니까 복지가 좀더 강조가 되는 복지.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수도권 과밀을 완화시키는 거, 이거에 관심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제1차 수도권 정비 계획이 시행이 됩니다. 이거는 2차인데요. 국토종합은 2차인데 수도권 정비는 이게 1차예요. 그리고 2차고 그다음 3차.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1차 수도권 정비 계획은 국토개발 계획에서는 네, 국토종합개발 계획에서는 몇 차다? 네, 2차라는 거. 그거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엄밀하게

제 1차 수도권 정비 계획은요, 1984년도거든요. 1984년도. 내용은 이 수도권에 너무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좀 분산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지금 계속 시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제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은 국토의 다핵 구조, 여러 이제 핵을 설정을 해서 좀 광역 개발을 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서울, 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 억제 및 관리,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역류 효과를 관리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은 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부터 또 중요해요. 3차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균형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계속 균형인데요.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미흡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해결하고 자율적 지역 개발을 전개하는, 왜냐면 이때부터 지방자치 제도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뭐 이런 자율적인 지역 개발도 함께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 제도, 그리고 자율적 지역 개발, 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의사 전달 방향과 관련해서 성장 거점 개발은 하향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딱 내용을 보면 뭐죠? 네, 상향식이 느껴지죠. 그래서 지방 육성, 수도권 집중 억제는 계속 이루어지고요. 신산업 지대 조성, 요거. 여기가 뭐냐? 바로 기존에는 개발되지 못했던 서해안 일대의 개발입니다. 서해안 공업 지역. 자, 그래서 여기가 좀 낙후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요. 산업 구조의 고도화. 우리가 점점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1차 중심에서 2차에서 3차 중심으로 산업 구조의 고도화도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북 교류 지역의 개발 관리, 평화 통일과 관련한 그런 사업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체크를 할 게, 제3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1995년에 도농통합시가 출범을 합니다. 도농통합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울산광역시도 이때, 그때는 울산광역시는 아니고요. 울산시와 울주군이 이제 도농통합시가 된 연도가 1995년인데, 그걸 발판으로 1997년에 네, 우리나라 지금 현재까지는 마지막으로 등재된 광역시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도농통합시가 네, 많이 형성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중요해요. 일단 신산업지대 조성도 이유가 지역격차잖아요. 지역격차. 그래서 남동임의 공업지역과 수도권에 집중된 이 개발이 여기에만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른 지역 간의 격차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한 균형 발전의 일환이고요. 자, 도농통합시는 뭐냐. 이 도시를 위주로 계속 개발이 되다 보니까 농촌 지역, 그러니까 촐락 지역이 쇠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를 해소하기 위한 거야? 촌락과 도시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산업지대, 도농통합시 이런 게 포인트인데, 둘다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들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차인데요. 요즘에는 1차, 4차도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왜냐면 4차도 계속 균형이에요, 균형. 계속 균형인데, 이때부터 이제 20년 단위죠. 지금 5차거든요. 그것도 20년 단위인데, 이제 시행 그 계획 시기가 2000년부터입니다. 우리 3차가 2001년에 끝나는 내용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2000년, 딱 이제 20년씩. 근데 중간에 두 번의 수정이 있어요. 네, 전체 내용을 다 여러분들이 알기는, 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포인트가 되는 거를 볼 텐데, 개방형.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통합. 그 다음에, 환경을 좀 중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환경. 그 다음에 고속교통 정보망 구축. 요거는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대학생 때였어요. 집에 가는데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2004년. KTX가 개통이 됩니다. 그전에는 선생님이 서울에서 대학 다니면서 이제 집에 갈때 맨날 그 새마을호, 이런 거 타고 다녔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아무리 새마을호가 그때까지는 좀 제일 빨랐던 기차인데도 오래 걸렸어요. 근데 막 세상이 바뀌었어. KTX를 탔더니 2시간 40분 만에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선생님이 기억을 하는 연도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2004년 KTX 개통. 자, 그 다음에 계속 중요시되는 남북 교류. 그 다음에 이제 1차 수정이든 2차 수정이 이 내용 1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그냥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여기도 적혀 있는 내용인데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행복도시라고 불리는 그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입니다. 네, 2012년에 세종시가 출범을 하죠. 자,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4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추진. 그러니까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공공기관들이 지방 이전한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 10개 정도의 권역이 있어요. 혁신도시. 근데 이거는 10개 정도나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아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그 혁신도시 반드시 아셔야 되고, 기업도시가 4군데가 있거든요. 네, 태안이라든지 영암이라든지 충주, 원주. 그러니까 4개밖에 없잖아요. 네,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지리를 하는 친구들은요, 혁신도시, 기업도시 10군데 그리고 4군데 정도의 위치 그리고 지역명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개방 그리고 다핵 연계형. 전체적으로 이제 국토의 균형을 더 맞추려는, 추구하려는 그런 방향성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 2차 수정을 보시면 뭐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있었고, 자유무역협정시대의 글로벌 추세를 수용한 글로벌 국토실현, 뭐 이제 글로벌 국토실현하는 과정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반영한 그런 내용들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광역경제권 형성, 지역별 특화 발전,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제4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좀 이따 다룰 5차에서 좀더 많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뭐 균형이라든지 개방이라든지 환경을 중시하는 그런 내용, 남북 교류 이런 거를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것 같고, 조금 구체적인 연도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거 고속교통 정보망, 그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네, 출범식이, 요런 거를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시행될 예정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수능에는 반영이 안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은 그래도 우리가 수능 특강에도 실려 있고 그래도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큰 사회적 문제가 뭐죠? 네, 인구 문제죠.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거기다가 지방 소멸. 네, 그래서 이런 키워드,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이런 거와 관련한 국토 정책 방향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기후변화 대응. 네,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이거는 뭐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함께 고민을 해서 우리나라 국토 개발 혹은 국토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그냥 도래를 했어요. 그쵸? 네, 뭐 이제 초지능, 그리고 공간을 뛰어넘는 뭐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과 관련한 국토 관리도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 있는 지역 발전, 연대 협력 촉진, 뭐 문화 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 아우르는 안심생활, 뭐 환경 친화적, 인프라 효율적 운영, 뭐 이런 것들인데요. 뭐 앞에서 봤던 그 균형 개발의 내용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그래도 이런 키워드들을 좀더 중시하면서 국토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요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59번이고요. 2025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수능. 그래서 얼마 안된 수능이고요. 요즘에 이런 그쵸. 표와 함께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그 자료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심지어 이두 시기의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 관한 것인데, 혹시 여러분, 잠깐만요. 요거 개발이 지금 계속 괄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괄호 안에 들어가 있죠? 한번 관찰해 보셨나요?
1, 2, 3차까지.

까지는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에요. 그래서 개발이 있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빠져요? 4차부터 없어졌죠. 그래서 이 개발이라는 게좀더 환경을 좀 훼손하는 약간 이러한 좀 뉘앙스가 있다 보니까 개발을 중간에 4차부터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과로에 있는데 2식이니까 네, 가로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가나 시행 시기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에서 D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2차와 4차가 나왔어요. 네, 2차와 4차. 우리가 그 약간 평소에 잘 보지 않았던 2차를 이렇게 허를 찌는 그런 느낌이지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특히 4차 같은 게 너무 뚜렷한 균형이고 2차는 광역이잖아요. 그래서 성장 거점 개발과 균형의 중간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의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가를 보시면 경제성장과 경제성장과 균형개발을 조화를 꿈꾸다. 선생님 말씀드렸죠. 광역개발은 성장 거점과 균형의 중간적인 성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왜냐하면 1차 때문에, 1차의 결과로, 성장 거점 개발의 결과로 너무나도 많은 인구가 짧은 시간 안에 수도권과 남동임의 공업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해소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제1차 수도권 정비 계획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좀 챙겨 가시고요. 개발 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그렇죠? 그래서 광역이라는 거는 다획적 그런 구조에 여러 획을 두면서 균형적으로 개발하려는 내용이 처음으로 시도가 된 내용이고요. 국토의 다핵 구조 형성과 지역 생활권 조성, 복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가가 광역 개발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2차고요. 자, 그다음 나를 보시면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통합 국토를 지향하다. 개방형 통합 국토축 형성,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각 지방을 이제 살리려는 그러한 시도, 그리고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 환경, 그다음에 남북 교류 다 설명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균형이면서 3차부터 계속 균형이죠. 그리고 4차 국토 종합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 가나의 예, 아니오를 이 기억에서 리을 적절하게 배치를 시켜야 돼요. 이런 문제 여러분 처음 보는 건 아니고요. 뭐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고지도에서도 이런 유형들이 자주 나왔고 다른 주제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뭐 완전 생소한 유형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가나 모두의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가는 얘인데 나는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답을 적어서 여기다가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기억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수능이었는데 공부를 똑바로 안 해놓으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선지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경부고속국도, 네, 선생님이 네, 중요한 거를 지워버리고 있었네. 계속 지우면 안 되고, 네. 자, 너무 중요해서 자주 나오는 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부고속국도 전구간 개통. 우리 지난 시간부터 선생님이 자주 나온다, 자주 나온다 계속 반복했던 그 내용인데요. 경부고속국도는 전구간이 1970년 7월 7일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개통식 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968년에 첫 삽을 파서 1970년에 개통이 되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2차인데 1982년부터 1991년까지일 거 아니에요. 그쵸? 4차가 2000년이죠? 네, 4차니까. 2000년부터 2020년인데 둘다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이거 1차도 아니고요. 그냥 둘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둘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기억에 딱 들어가 주면 돼요. 됐죠? 그래서 둘다 아니에요. 자, 이전 계획 시행 시기보다 전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증가하였습니까? 자, 요것도 한번 보세요. 요것도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 안타깝지만 1차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수도권이

전국 인구 대비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었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시행 이전보다 낮아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 계획 시행 시기보다 전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증가한 거는 얘도 맞고요. 2차도 맞아요. 1차보다 2차 더 증가했죠? 4차? 균형 개발을 3차부터 추구했지만 그건 추구한 거야. 우리의 결과랑은 달라. 그래서 계속 증가해요. 그래서 얘가 둘다 오해예요. 둘다 오해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니은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니은에. 자, 그래서 요거도 은근히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3차부터 균형 개발을 했으니까 중간에 3차에서 4차는 조금 그래도 낮아지지 않았을까?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권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은요. 전국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 명 정도 돼요. 5,200만 명. 그런데 수도권에, 그러니까 서울에 930만 명 정도, 그리고 경기도에 1,370만 정도, 그리고 인천에도 한 300만 정도. 거기 합치면 2,600만 명 나오죠. 여러분 빨리 계산하신 거 맞죠? 2,600만. 그러니까 50%가 조금 넘어요. 실제로. 이게 많은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 수도권 집중 비율이 절대적으로 1위예요, 거의. 최근에 그 신문 기사나 이런 거 봐도 일본도 30%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50% 넘잖아요. 근데 이게 인구만 집중되냐? 그게 아니에요. 자본도 집중되죠. 일자리도 집중이 돼요. 선생님이 지난주에 읽었던 그 신문 기사 제목이 청년들이 도시로 몰리는 이유가 있다. 이게 기사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전히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분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3차부터 균형 개발을 목표로 했지만. 그래서 이 니은은 둘다 맞는 내용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또 나중에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자, 디귿.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자,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뭐라 했죠? 최초니까. 이게 1차일 거 아니에요? 1차 수도권 정비 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몇 차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네, 2차입니다. 최초니까 뭐둘 중에 한 군데밖에 안 맞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가에는 맞지만 여기는 아닌, 여기 B에다가 디귿을 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행정중심 복합도시. 오, 이것도 선생님이 앞에서 내용 정리할 때 설명드렸는데 몇 년도였죠? 네, 2000? 12년도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니까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2차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4차에는 해당이 됩니다. 네, 여러분 이거 세종시요.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2012년에 건설이 된거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수능에 나왔던 선지들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허투루 볼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개념 정리할 때 반드시 함께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기역 이 순서대로 연결해 보시면 정답은 2번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수능 문항이었어요. 잘 정리하세요. 자, 6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 6월 모평, 그러니까 수능 전, 네, 5개월 전에 나왔던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6월 모평하고 9월 모평을 진짜 열심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6월 모평하고 9월 모평은 다른 학력평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수능과 연계성이 정말 높아요. 수능 예고편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6월에서 이게 나왔어. 나오고, 수능에서 방금 59번 문항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출문제, 그리고 그해, 그 해당 연도 모평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일단 6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은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개발 계획이다. 그쵸?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고요. 정부는 장기적인 국토개발 정책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1972년부터 제1차가 시작되죠. 국토종합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은 대규모 공학 기반 구축을 강조한, 그쵸? 여기가 어디였죠? 수도권과 남동임의 공업 중심이었죠. 자, 그래서 기역. 1970년대의 거점 개발. 네, 성장 거점을 줄여서 거점 개발이라고도 하고요. 국토의 다핵 구조 형성과 지역 생활권 조성에 중점을 둔 1980년대의 광역 개발. 그쵸. 그 다음에 수도권 집중 억제에 중점을 둔

90년대 균형 개발.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하세요. 수도권 집중 억제에 중점을 둔 1990년대 균형 개발인데, 수도권 정비 계획법은 2차에서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 공간 조성을 강조한 2000년대 이후의 균형 발전. 요것도 계속 균형인데요. 제4차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은 국토의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를 묻고 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970년대 거점 개발인데요. 기억은 주민 참여가 강조되는 상향식 개발이 이루어졌다. 선생님이 이거 앞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점 개발은 중앙정부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을 지정한 데 있죠. 그리고 의사 전달 방향도 아래쪽으로 계속 지방을 향해서 하향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향식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는 균형 개발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1번 선지는 틀렸습니다. 자, 2번. 니은 시기에 도농통합시가 출범하였다. 여러분들, 이런 선지들이 나와요.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온 선지들은 더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데, 이 도농통합시는 몇 차에서? 네, 3차에서. 그리고 1995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시기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도농통합시 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차에 도농통합시가 나오게 된 이유를 선생님이 도시와 농촌의 격차로 설명을 했고요. 3차에 또 중요한 키워드가 신산업지대를 조성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서해안 개발. 뭐 이런 내용들이 3차의 키워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뒤끝을 보시면 1990년대의 균형 개발인데요. 자, 우리 이제는 너무 익숙하죠. 그래서 기출을 풀어야 돼요. 경부고속도로 국도가 개통되었다. 이거 도대체 몇번 나온 선지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3차도 아니고, 4차 당연히 아니고, 1970년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리을. 2000년대 이후의 균형 발전인데요. 이 시기에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출선지를 봐야 되는 이유가 보이죠? 여러 번 계속 반복됩니다. 언제라고요? 이거 2012년이고요. 2012년이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죠. 정답이 그래서 4번이에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나 암기하지 않으면 아유 그냥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파트는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외워야 될 부분은 외워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외우라는 표현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 지리가 상당히 인과관계가 뚜렷한 그러한 과목이라서 외우라는 표현은 상당히 안 좋아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5번도 볼게요. 기역 시기에서 리을 시기 동안에 전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안타깝지만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고 했죠?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6월 모평이 나오고 이 선지들이 수능에 그대로 반영됐죠. 방금 여러분들 한번 60번의 선지들이랑 59번의 선지들을 비교를 해보세요. 그대로 반영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해 연도 평가원 기출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집을 풀면서 그 중요성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자, 그 다음에 61번입니다. 2024학년도 3월 학평 14번 문제인데요. 이게 2025학년도 평가원 수능하고 같은 연도예요. 다 같은 해입니다. 그래서 3월이니까 그 문제가 막 엄청 복잡해 보이거나 어려워 보이진 않죠? 자, 61번이고요. 다음 글의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인데, 행정구역 개편은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새로운 행정구역의 설치. 오, 새로운 행정구역의 설치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뭐죠?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입니다. 그냥 그대로 맞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행정구역을 설치하거나 여러 행정구역의 통합 등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또 도농 통합을 하는 곳이 있죠. 예를 들어, 경북 달성군과 경북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의 행정구역에 통합되었습니다. 아주 최근 뉴스이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맞는데 일단은 여기서 잠깐 끊어갈게요. 약간 단언 융합적인 선지가 있기 때문에.